새로운 국제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문 등 약 40건의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이슬람사원에서 총격이 벌어져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샌디에이고 경찰은 현지 시각 18일 낮 12시쯤 샌디에이고 카운티 클레어몬트 내 대형 모스크, 즉 이슬람사원에서 총격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총격으로 3명이 숨졌고 용의자로 보이는 2명도 모스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탱크데이란 이름의 할인 행사를 열었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과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어제 온라인 스토어에서 텀블러 제품 가운데 하나인 탱크 텀블러를 할인 판매하며 탱크데이란 이름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를 두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계엄군의 광주 탱크 진입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자 탱크데이 행사를 중단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했습니다.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일 제재 안건을 심의하고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 의결합니다. 이번 사건의 혐의자는 NH투자증권 IB 부문 임원을 포함해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임원과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지인 등은 전달받은 정보를 또 다른 지인들에게 전파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당국자들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를 만난 뒤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이날 그린란드 특사인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의 회동이 건설적이었다면서도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 뭔가 달라졌다는 신호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테 에게데 외무장관도 미국이 그린란드 영토를 손에 넣겠다 한 목표를 버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그린란드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후 외교적으로 갈등을 푸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러시아가 연일 평소의 두세 배를 넘는 드론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 등이 밤새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한 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구름이 햇볕을 가리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27도, 부산 26도, 광주 30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더 꺾이겠습니다. 이틀간 수도권과 남해안에 최대 80mm, 제주 산지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대부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목표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사람도 있습니다. 독서, 운동, 외국어 회화, 부업, 자격증, 뭐 계획한 건 많았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건 별로 없습니다. 활을 쏘는 사람은 두 개의 관역을 조준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쏠 수 있는 화살은 하나뿐이죠. 이리저리 관역을 바꾸는 사람도 하나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조준을 다시 할 때마다 시선이 흔들리고요. 무엇을 하겠다는 결심만큼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도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처럼 포기와 집중도 필요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5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진아님 방금 출석체크 하셨고요. 김서중님, 김은주님 등등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예, 원탁의 기자들 K 함께 또 뜨거운 토론을 하시는 날인데요. 삼성전자 노사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당초 예고한 그 파업 날짜가 21일이니까 이제 이틀을 앞두고 오늘이 잘 풀리는 마지막 그 대화가 돼야 할 텐데요. 뭐 아시다시피 법원이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파업의 일부 제동을 걸었고요. 또 정부는 긴급 조정권까지 강력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또 금융시장도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30년물 기준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5%를 넘어 있고요. 국내 금리도 흔들리고 있고 미국, 영국, 일본까지 글로벌 금리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국채 쇼크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지금 나갑니다. 오늘은 어떤 색깔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SNS, 뭐 베이커리, 카페 이런 데 가보면 이 색깔의 음료 또 디저트가 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재배하는 참마, 우베 라고 하는 게 그 주재료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은은한 단맛이 좀 있고요. 또 이 색깔이 아주 예쁘게 살아나서 각종 그 디저트류를 빛내는데 좋은 재료가 된다고 하네요. 항산화 성분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또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사랑을 또 받는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색깔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거 혹시 드셔보신 분들은 어떤 맛이었는지 색깔이니까 맛은 좀 그런가요? 예. 녹색이라는 정답이 아니고 오답들 올라오고 있는데 힌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BTS를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또 KBS 콩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죠. 이인철 소장님.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증시 상황부터 짚어주세요.
2: 네. 뉴욕 증시가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국제 유가, 장기 국채 금리가 모두 오르면서 지수는 서로 엇갈렸습니다. 다우지수가 0.3% 올랐을 뿐 나스닥이 0.5%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도 0.07% 약 보합입니다. 지술주는 이틀 연속 떨어졌는데 이날 시장의 주된 관심사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여부였습니다.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런 이란 전쟁에 대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격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일단 SNS를 통해서 내일로 예정된 이란에 대한 공격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협상은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만 투자 심리를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전쟁 장기화 우려로 국제 유가 많이 올랐고요. 국채 금리 동반 상승했습니다. 서부텍사스산 중지율로 3% 올라서 108달러대, 브렌트유는 112달러대입니다. 유가 상승이 또 이 채권 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 4.6%에 근접을 하고 있고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는 5.13% 기록하면서 최근 1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뭐 영국,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이제 수십 년 만에 이제 고점권에 움직이면서 전반적으로 좀 부담이고요. 또 기술주 가운데 마이크론이 6% 가까이 떨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지난 주말에 한 4% 넘게 빠졌는데 오늘 새벽에도 2.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국내 증시는 지금 어제는 이제 천당과 지옥으로 갔는데요. 네. 오늘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 지수를 보게 되면 국내 증시의 경우 지금 코스피는 한 100포인트 정도, 105포인트 정도 하락세로 코스닥은 9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도 사실은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약 후강의 장세를 보였던 만큼 오늘 시장의 장 마감으로 갈수록 이 하락세를 딛고 상승 반전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0: 네. 그 오늘은 코스피가 1.4% 현재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좀 강보합 상태이고 최근에 머니무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부동산 자금까지도 좀 주식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예금을 깨는 게 아니라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자금까지 증시로 넘어오나 보네요.
2: 맞습니다. 특히 요즘 돈이 많이 없는 20, 30대 예금 B2가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예금을 깨는 대신에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에 나서는 겁니다. 올 1분기 기준 최근 4대 시중은행에 예금 담보 대출 잔액이 5조 5천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2030 세대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과거에는 이제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령층이 생활비 목적에 투자가 많았다면 코스피가 지금 뭐 7,500, 8,000 안팎으로 움직이니까 20, 30대의 이전 예금 B2가 강력한 이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예금담보대출이 이 투자자금의 통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을 경우인데요. 예금은 남아있지만 대출이자가 계속 나가는 구조입니다.
0: 그렇죠.
2: 여기다 투자 손실까지 겹치게 되면 이처럼 이제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서는 좀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킬 경우 자칫 이제 이자 부담, 투자 원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0: 그냥 내 예금을 빼가면은 딱히 이자가 안 드는데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들잖아요.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왜 그렇게 하는지.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국민성장펀드가 출시됩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대기업을 지원하는 펀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나 봐요.
2: 맞습니다. 이제 국민성장펀드를 두고 일각에서 대기업 특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 펀드의 본질은 중소기업 구제 금융이 아니라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AI,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승부하는 시대를 넘어서 누가 더 막대한 자본을 장기간 투입하느냐가 이제 경쟁 구도로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연구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수년이 걸리고 네. 투자 기간도 뭐 천문학적이고요. 이 민간 자본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초기 위험을 일부 부담하면서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논리인데요. 지금 보면 뭐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 일본도 모두 이 국가 차원에서 이런 이제 신성장 산업에 대한 막대한 정책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배경인데요. 어쨌든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산업 전략 성격이 강하다라고 봐야겠습니다.
0: 국민성장펀드를 왜 만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그 2차 지급이 시작됐잖아요. 못 받으신 분들의 불만이 좀 크다고요.
2: 맞습니다. 이제 전 국민 70%의 대상으로 해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이 됐는데 소외된, 제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받았는데 왜 이번 지원금에선 빠졌느냐라는 사례가 적지 않고요. 사실 기준이 너무 복잡하다.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단 고유가, 고물가 충격에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있는 당이 20% 정도를 제외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수억 원대, 수십억 원대 아파트나 9억 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가졌어도 소득이 잡히지 않아서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꼬박꼬박 건보료를 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단지 소득이 노출됐다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어떤 선별적 역설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지정책이 이제 확대될수록 단순한 어떤 소득뿐만이 아니라 자산, 실제 소비 여력까지 얼마나 이제 정교하게 반영할지 앞으로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0: 김은희 님이 저희 집도 피해 지원금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4인 가족인데 딸이 취업을 해서 직장 다니다 보니까 못 받게 됐다고. 아니 성인인데 다 따로 해줘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참 가족마다 그렇고 또 이게 문턱 효과라는 게 또 있다 보니까 곳곳에서 불만이 또 안 생길 수가 없겠네요. 자 그리고 휴가철 앞두고 있는데 그 유류 할증료 많이들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다음 달부터는 유류 할증료가 조금 낮아져요?
2: 그렇습니다. 이달 최고 단계였습니다. 33단계였는데요. 국제유가가 소폭 내렸죠. 국제에선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부터 6단계 낮아진 27단계로 이제 내려갑니다. 싱가포르 항공유 기준 갤런당 가

가격이 한 달 만에 20% 가까이 하락한 덕분인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미국 유럽 장거리 노선의 경우 편도 기준 약 10% 안팎, 또 일본과 중국과 같은 단거리 노선은 만 원에서 2만 원가량 부담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아직 좀 안도하긴 이릅니다. 사실 여름 휴가 피크철이거든요. 상승세는 꺾였는데 지난해 평균 4단계, 9단계였던 것과 비교하게 되면 유가 여전히 2배 가까이 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유가의 어떤 변동성이 여전한 만큼

0: 평균 소득이 이제 A값을 넘게 되면 연금이 최대 절반 가까이 깎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여기에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올해 기준 월 평균 소득이 519만 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이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고령층 노동 참여가 이제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인데요.
1: 그렇죠.
0: 고령층이 소득 활동도 하고 경제 활동을 동시에 이제 장려하는 현실적인 어떤 제도 보완이기 때문에 아마 일하는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좀 지켜주는 단비와 같은 정책 보완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 자, 그리고 어제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었는데 그 스타벅스 코리아가 좀 큰 사고를 쳤어요.
0: 맞습니다. 이게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제 이벤트라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맞아서 이른바 탱크데이, 책상에 탁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이 단순히 어떤 마케팅 실수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역사적 상처를 모독한 최악의 참사로 지금 기록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인간적 막장 행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할 만큼 사안이 좀 엄중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즉각 격노하면서 전격적으로 대표이사를 해임했고요. 관련 임원들도 문책하는 등 초강수를 뒀습니다. 어쨌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사인식 부재가 브랜드에 미치는 치명적인 타격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어떤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려한 마케팅 이면에 철저히 이제 어떤 역사적 어떤 검증 절차, 윤리적 기준에 대한 어떤 이제 이런 기준이 좀 결여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만큼 특히나 이제 신세계라는 브랜드에 이제 좀 타격이 가해질 수 있는 만큼 아마 이런 거를 타산지석이 좀 교훈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 어제 또 신세계그룹이 발빠르게 움직였고 오늘도 조금 전에 정용진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를 했네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동체 역사적 아픔에 대한 그룹 전체의 역사 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방금 전에 그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네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원탁의 기자들 K가 뭉쳤습니다. KBS 김준범, 서영민, 이세중 기자.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우리가 예전에 왜 한미 관세협상, 무역협상 할 때 그 협상 테이블 가지고 참 주목 많이 끌었고
3: 네.
1: 논의를 또 많이 했는데 그것만큼 삼성전자 노사 간의 협상도 주목할 수밖에 없죠.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3: 다만 저는 이게 우리가 막 이 협상의 일거수일투족을 막 중계하면서 누가 유리하고 누구 편을 들고 이렇게 막 하지만
1: 예.
3: 저는 되게 기본적으로는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버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나눌지를 고민하는 거고
1: 예.
3: 주주가 우선이냐 직원이 우선이냐 주주의 이해관계와 직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게 되게 성숙한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이제 새로운 논의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그런 논의의 장이 열렸다는 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하는 고민이지.
1: 맞아요.
3: 삼성전자가 재작년처럼 1년 연간 영업이 6조 원을 벌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좋은 고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잘 물론 이제 이거를 잘 수습해서 잘 0점을 잡아가면 우리 사회가 이제 올바로 나가는 거니까 저는 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쯤에 물론 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쯤에 점점 0점을 맞춰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1: 네. 뭔가 간극은 조금씩 좁혀지는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또 평행선에 있는 것 같고 멀리서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10시에 또 협상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3: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어제

0: 시작을 했고요. 예. 어제 결론을 못 냈고 오늘 이제 2차 사후 조정의 이틀째 회의가 오늘 10시부터 열리고 10시부터 7시까지 일단 예고는 돼 있어요. 근데 어제까지 분위기는 양쪽 다 전혀 입장을 좁히지 않았다고 하고 오늘 과연 입장을 좀 좁힐 것인가 아니면 입장이 정 안 좁혀지면 이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낼 수 있거든요. 양쪽 의견을 절충해가지고 네. 그 조정안을 어느 쪽이라도 받으면 양쪽 다 받으면 조정이 되는 거고
1: 그쵸.
0: 한쪽이라도 우리 못 받아 이러면 이제 결렬되는 거고 그런 데로서는 오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 이게 얼마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죠?
2: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1: 네, 이재중 기자.
2: 얼만큼은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 다 조금씩 조율은 가능한데 가장 대립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그 상한을 없애는 문제인 것 같아요.
1: 네.
2: 그 노조에서는 그 상한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 사측에서는 그게 힘들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 뭐 EVA를 주장하는 사측에 대해서 노조는 영업이익을 주장하고 있고 이게 노조가 가장 불만인 게 EVA 같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이 성과급을 매기는 것 자체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수 없다 보니까 너네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건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측에서는 뭐 일정 부분 영업이익 10%를 한다든지 또 제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측에서 안고 들고 나니 뭐 3년간만 제도화 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또 논의하자 뭐 이런 식의 유연한 제도화 또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가장 쟁점이 되는 거는 그 현재 그 성과급의 그 상한을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측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노조는 이거를 분명히 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좁혀지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3: 상한도 상한이지만 또 그 재원. 늘 영업이익의 15%로 못 박을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또 크고 아까 말씀해 주신 EVA라는 건 이제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뜻인데 회사가 이제 벌어서 그냥 남기는 돈이 아니라 투자하고 세금 내고 남은 돈에서 성과급 재원으로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노조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그럼 우리가 많이 벌어서 투자를 다 해버리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또 그래서 EVA 대신에 영업이익으로 투명화하자라고 하는 걸 테고요. 서영민 기자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4: 뭐 지난주에도 저희 이 얘기 쭉 했었잖아요.
3: 네.
4: 여긴 뭐 깔려있는 얘기는 엄청 많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이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 이 사안 안에서 대한민국을 다 발견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3: 아.
4: 일단 뭐 이 이익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한 아주 그냥 고루한 논쟁부터 해서 이 접점이 없는 토론 혹은 협의 문화 접점이 전혀 없죠. 근데 접점이 없는데 지금 없는 접점을 서로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메신저를 또 공격을 합니다. 여기 노조 쪽에서는 사측이 이익이 났을 안 났을 때도 그 사측 인사들끼리는 나눠 가지면서 그 뭐 이 돈을 잘 안 나눠 주더라. 혹은 아니면 뭐 사측에서는 이제 알 수 없으나 미디어에 많이 나오는 게 노측이 어떤 뭐 메신저 노측의 메신저를 공격한다거나 위원장을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뭐 노측이 하는 말들 단톡방에서 나왔던 자극적인 말들 이런 거 인용해서 기분이 안 돼 있네 얘들 하면서 이 협상 자체에서 좀 노측의 편을 안 들어주고 싶은 미디어 지형도 보이고 메신저 공격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 지적하고 네. 싶은 게 사실 지난주에 저희 KBS에서 네. 엄청 훌륭한 다큐가 하나 나갔습니다. 인재전쟁 2부의 1편이 나갔습니다. 차이나 스피드.
3: 되게 화제가 되더라고요.
4: 네. 그 유튜브에서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뭐 익히 들어왔던 얘기지만 그거 시각적인 이야기로 듣는다는 건 완전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얼마나 앞서 나가는지.
3: 그쵸.
4: 미국보다 앞서 나가는 분야들을 주로 거기다가 설명해 놨고 눈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엄청나게 앞서 나가고 있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앞서 나가는데 무엇의 힘으로 앞서 나가느냐. 과학자의 힘으로 앞서 나갑니다.
3: 그렇죠.
4: 엔지니어의 힘으로 앞서 나갑니다. 어떤 국가가 국력의 차원에서 앞서 나가려고 한다면 이 집단의 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대할 때 그런 종류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전히 의대 보내고 싶으신지 한번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꼭 이 과학자 집단을 상징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과학자 집단은 어쩌면 좀 더 새로운 발견을 해야 되는 집단이긴 한데 다만 이 삼성전자라는 집단은 여튼 그쪽 집단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가려면 누가 잘해야 되는지 삼성전자의 임원만 잘하면 되는지 직원이 잘해야 하는지 엔지니어가 잘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조금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돈을 너무 많이 버는 사람들

0: 엄청 많은 돈을 달라고 하니까 위화감이 느껴지는 건 분명한데 근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차원에서 생각하면 조금은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1: 그 중국이 뭐 사회주의 체제 속에 있습니다만 인재를 유치하거나 대우할 때는 또 파격적으로 해주고 그런 측면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또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건 진짜 뭐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특출난 인재 몇몇을 영입해달라가 아니라 7만여 명에게 1인당 뭐 한 6, 7억씩 또 내년 더 커질 수도 있는 그 또 제도화를 하자라는 거여서 조금씩 좀 포인트가 좀 혹은 범위가 다르기는 합니다. 일단 최근에 법원에 그 가처분 신청 인용된 거 그러니까 사실상 파업하지 말란 이야기 아니다 파업은 하더라도 평시 인력은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확한 워딩이기는 한데 그러면 파업 걱정은 안 해도 되느냐? 근데 또 일각에서는 하루당 이제 1억 원씩의 벌금 만약에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산출이 됐다고 하는데 노조원 1인당 3만 원씩만 내면은 파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이야기도 나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근데 이게 이제 그 법원의 가처분도 그렇고 또 정부가 현재 사실상 예고해 놓은 긴급 조정권도 그렇고 이게 사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회사의 노사 분규, 노사 갈등에서 보지 못한 일종의 생소한 권법이나 생소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일단 그 법원에서 가처분을 일부 인용을 했죠. 일부 인용을 했고 이제 이겁니다. 그 DS 부분,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한 7만 명 정도 있습니다. 자, 그중에 사측이 예시당초 7만 명 전체를 전부 다 파업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신청한 건 아니고 그중에 대략 한 7천 명, 대략 한 10% 정도. 사측이 정확한 숫자는 안 밝힙니다만 7천 명 정도는 필수 인력이니까 이 사람들은 파업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했고 네. 법원이 그 부분을 대부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7만 명 중에 10% 정도는 필수 인력이니까 파업하지 말아라. 자,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90%는 파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법원이 파업할 때마다 돈을 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 10%, 지정한 10%가 만약에 파업을 하면 노조가 매일 하루에 1억씩 내야 돼라고 이제 일종의 브레이크를 걸어 놓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90%의 파업은 여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그것과는 별개의 이제 기술이 긴급 조정인데 정부가 긴급 조정을 하게 되면 뭐 쉽게 말해서 가처분이고 뭐고 간에 파업을 못 합니다. 30일 동안 무조건 중단되는 건데 물론 정부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지금의 뉘앙스는 일요일 날 국무총리가 긴급조정 검토한다고 했고 네. 어제 대통령도 경영권이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 21일에 파업이 돌입되면 거의 즉각적으로 긴급조정이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걸로 보여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뭐 놀리고 뭐고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일단 30일 동안 파업은 못합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이제 뭐 조정을 하건 뭐 서로 냉랭하게 서로 등 돌리고 있건 어쨌든 30일 동안은 파업을 못하는 건데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네. 긴급조정이 파업을 영구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냐가 아니고 아. 30일 동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우리가 한 달만 살고 세상을 멈출 게 아니잖아요. 30일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30일 동안

0: 마치 부부싸움도 그런 거잖아요. 억지로 붙여놔봐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30일 동안 파업을 멈춘다는 것을 긴급조정을 하면 아 30일 동안 파업 못하니까 참 다행이네가 아니라 30일 뒤에는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정말 이제 논점이 돼야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간격을 좀 좁혀가야 하는데 물론 이제 노조의 목표가 파업은 아닐 겁니다. 목표는 성과급이고 파업은 이제 하나의 수단으로만 사실은 그쳐야 하는 건데.
2: 삼성도 예 노조도 처음입니다. 노조가 생겨서 지금 이 정도 규모가 된 게 몇 달이 안 됐고요. 뭐 1년은 채 됐을까요? 노조다운 노조로 조직되고 결성되고 아직 노조 룰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삼성도 노조와 협상해본 전례가 없는 기업입니다. 노조와 어떻게 협상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보면 되게 서로 평행선을 긋는다라는 표현을 뭐 늘 이런 협상을 할 때마다 하는데 삼성과 노조의 대화를 보고 있으면 저 둘은 이런 대화를 안 해본 티가 너무 난다. 사실 김준범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동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보면 끝없이 이런 일들이 모든 산업에서 벌어지는데 좀 미숙하고 어리숙해요. 그리고 어쩌면 협상장 밖에서 뭐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의지도 서로 강한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조금 더 프로답게 좀 협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0: 그게 되게 역설적인데요. 삼성은 무노조 경영 오래 했고 그쵸. 파업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노사 간의 경험이 좀 되게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단골 파업 손님 하면 지금은 좀 조용하지만 많이 떠오르는 게 현대차잖아요.
1: 그쵸.
0: 현대차는 노든 사든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현대차 노조는 민주노총 안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인 소위 말해서 노동운동의 핵심 인력들이고 사측에서도 노무 담당 임원이 현대차에서 되게 잘 나가는 요직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이 앞에는 인사 담당 부사장이, 아니, 지금 인사 담당 부사장이 담당하고 있고 그 앞에는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이 교섭 대표위원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무를 전문으로 하는 임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참 방금 서민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동안에 워낙 조용한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피차 너무 서툴구나. 이런 생각은 좀 저도 옆에서 관전 지켜보면서 취재하면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1: 그러게요. 근데 그 참 노하우가 있는 게 좋은 건지 어렵기는 네. 합니다. 그 대통령도 참 이례적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래도 뭐 노조 측에 이제 힘을 실어주지는 않는 거고 좀 균형을 잡자라는 거고.
2: 이게 파업의 후과가 예. 국가적인 경제 상황에 직격탄을 맞힐 그렇죠. 겁니다. 지금 1분기에 1.7% 성장? 뭐 놀라운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다 반도체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 그렇죠.
2: 만약에 반도체가 만약에 셧다운된다 아니면 삼성전자에 뭔가 차질이 생긴다. 여기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차질이 생기면 반도체 공장은. 그렇게 되면 국가경제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니까 아무래도 이런 방향의 스탠스를 좀 취해서 빨리 좀 타협이 되게 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근데 이제 뭐 대통령 발언도 있고 국무총리의 긴급조정권 그 시사점도 그렇고 노사 자유를 맡겨야 하는 걸 계속해서 이제 정부가 너무 관여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은 지금 이게 사실은 삼성만 눈에 띄어서 그렇지 다른 기업들도 지금 본물이 터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영업이익의 15% 달라 어떤 회사는 30% 받아야 한다 안 주면 파업하겠다. 어휴 그러면 이거를 노사 관계에만 과연 맡겨놓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사실 그렇게 요구하는 축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기간 산업들도 많거든요. 이것도 참 어려운 지점입니다.
3: 그 삼성전자라는 게 일종의 우리나라 그 국가 경제의 기준 좀 역할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마 다른 회사들도 이번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협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다른 회사 노동자 노조도 그렇고 사측도 그렇고 다 주시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긴급조정권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게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업이어서 이제 개입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중요 기둥되는 사업이 그 산업이 뭐 조선, 정유, 전력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그럼 그럴 때 이제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게 영업이익이 맞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게 꼭 그것 따라서 이제 개입 여부가 정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럼 사실상 나중에 이럴 경우에는 결국엔 다른 산업으로 이런 게 또 적용이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어떤 파업권 이런 것들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노동계에서 또 이런 것들을 사실 분위기가 워낙에 지금 삼성 노조가 지금 분위기적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우려도 분명히 나오고 있긴 합니다.
1: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의 15%를 달라라는 건 이제 자본 잉여에 대한 배분권을 요청을 하는 거다 보니까

0: 사실은 뭐 근로자 노동자 입장에서 요구하던 건 기존엔 분명히 아니었는데 사실 그거는 자본을 투입한 사람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뭐 배당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권리들.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도 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삼성전자는 주주가 500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기업이다 보니까 국민기업이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지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1: 사실은 한 몇 년 더 지나봐야 좀 더 정확하게 아니면 좀 더 공평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는 장치 산업을 하고 있고 사이클 산업이어서 지금 좋아도 몇 년 지나면 안 좋아지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지금 분배를 한다면 미래 투자 역량을 스스로 축소하는 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 그러기 좀 어려운 회사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회사에 미국의 거대 투자자들이 투자를 잘 안 하는 거거든요. 저 회사는 늘 돈이 엄청 들어가. 엄청 들어가야지 유지가 고나마 되니까 그래서 약간 이 회사의 그 산업에 제조업에 숙명처럼 여겨졌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확실치는 않지만 이 산업에 엄청난 이익이 이 IT 산업의 전반적인 엄청난 이익이 메모리나 아니면 여기 파운드리 회사 이쪽에 다 몰리는 것 같잖아요. 이런 상황이 만약에 한 2, 3년, 3, 4년, 4, 5년 계속되고 사이클이 조금 둔화되고 계속 영업이익이 쌓인다면 그럼 이건 나눌 수 있는 뭔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나눌 수 있는 뭔가가 생길 때 누구와 나누는 게 맞느냐. 사실은 그 얘기는 그 다음에 좀 더 공평하게 안정적으로 냉정하게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분명히 올해는 어쩌면 횡재세처럼 굉장히 많은 돈이 갑자기 벌린 건 맞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투자를 하고도 너무너무 많이 남을 만큼 생긴 건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자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주식회사면 그 주주들에게 돈을 더 나눠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더 나눠줘야죠. 배당을 더 해줘야죠.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더 줘야 돼요. 덜 줘야 돼요. 당연히 더 줘야죠. 그게 고정급의 형태든 성과급의 형태든 그 기업은 세금을 더 내야 돼요. 덜 내야 돼요. 당연히 더 내야죠.
3: 비례적으로.
2: 네. 당연히 그러니까 주주냐 국가냐 직원이냐 이 이제 결국 더 가져가는 건 뭐 당연한 건데 그 이해관계를 뭐가 우선이냐 누가 우선이냐 이거는 현대 자본주의 역사가 아직도 풀지 못한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주주가 최고다라는 주주자본주의 입장이 있는 거고 무슨 소리야 무슨 주주만 최고야 주주 말고 국가 뭐 지역사회 노동자 같이 나눠 가져야지 이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교과서 속에나 보던 재미없는 고루한 논쟁이 지금 우리 매일 언론에 나올 정도로 표면으로 떠올랐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일단 돈을 잘 벌기 때문이고 돈 못 벌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언젠가는 거쳐야 될 성숙한 자본주의를 가려는 일정의 시험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기업 직원들에게 얼마를 나눠줘야 되느냐. 영업이익의 20%가 답일까요? 15%가 답일까요? 5%가 답일까요? 한 영업이익이 아닌 다른 기준에 비례하면 괜찮은 걸까요? 답 없어요, 이거는. 그냥 노사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여서. 그러니까 저는 좀 지금 뭐 우리가 2025년 5월에 꼭 결론 내야 되는, 26년 5월에 결론 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기회로 저는 우리가 성숙된 사회라면 1, 2년 안에 차제에 차분하게 어느 적정한 선을 찾아서 정리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리고 네. 또 사측에서는 이제 3년간 그냥 명문화로 가자라고 하는데 노조 측은 아예 그냥 제도화를 이참에 해야 한다 또 이렇게 또 맞부딪히고 있고 2027 쓰시는 분께서 성과급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나쁜 선례를 남기네요. 그럼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성과급을 다 그렇게 지급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고 7409 쓰시는 분은 노조 측의 주장대로 성과급 상한제를 없애고자 한다면 이익이 저조하거나 적자가 날 경우에 근로자 임금이나 상여금 반환 제도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라고 또 의견을 주셨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점도 하나 또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는데 전영현 부회장도 사과를 했고 이재용 회장도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노조 측에서 혹시 뭐 사과한 게 있었습니까?
2: 아직 못 들어봤죠.
0: 그런데 네. 또 노조 내에서 네. 이른바 좀 막말들이 좀 나와서 그런데 네. 지금 사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집행부 정도 되면 지금 거의 구군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있는데
2: 그쵸.
0: 그 내부에서 좀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도 좀 올라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참에 삼성전자 없애버려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코스피 7천, 8천이 아니라 5천 시대로 되돌려버려야 한다라든지 좀 격한 표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1: 미숙합니다.
2: 그게 네. 서툰 증거죠.
1: 네. 네. 미숙합니다. 근데 미숙함을 이유로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모두 다 약간 저 사실 감정적으로 어려운 거긴 한데요. 그 미숙함을 이유로 그들의 요구에 그 정당성 자체가 전부 없다라고 여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예. 아니면 그게 또 내부 게시판이니까 내부 사람들에게 뭔가 좀 선명성을 보여주려고 한 걸 수도 있겠으나 그게 사실상 요즘엔 실시간으로 외부에 다 정보가 유포가 되잖아요.
3: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대표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0: 그렇죠.
3: 근데 예. 사실 보도하기는 너무나 좋은 소재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어떤 기름을 붓는.
1: 미디어가 부추깁니다. 여기에도 대한민국 사회 한 단면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즘 그 미디어들이 다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클릭이 중요해요. 온라인에서 클릭이 중요해요. 근데 그런 제목, 그 제목이 하나 딱 뽑혀 있으면 클릭을 해요. 그건 뭐 온라인에서 그 이 뉴스 클립, 이 클릭 담당자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선명하게 배치되고 아주 많이 쏟아지고 어디를 고개를 돌리면 다 그 기사가 보이기 때문에 그걸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욕할 수 있죠. 그 감정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거긴 합니다.
0: 그렇죠. 그리고 또 네. 노조 집행부 정도 되면 사실 밖에 나가서 이제 언행하는 것도 지금은 특히 좀 신경을 좀 쓰셔야 할 시기이기도 하고요. 2081님이 의견 주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노조가 로봇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죠. 라고도 보내셨고 최근에 보면 뭐 이런 파업 이슈 나올 때마다 로봇 관련 기업들의 또 시장에서 주가가 또 막 오르기도 하고.
1: 네, 여기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삼성을 좀 취재를 했습니다. 예. 뭐 틀린 예측을 해서 욕을 먹기도 했지만, 근데 삼성이 왜 그동안 그 어쩌면 하이닉스에 비해서도 조금 그 정밀화와 그 최선단 제품을 만드는 공정에서 좀 뒤처졌느냐? 아, 이런 얘기할 때 이 자동화 얘기가 나옵니다. 로봇화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모든 팹 라인 안을 좀 더 자동화하고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해보자라는 컨셉이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문제였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고 끝없이 엔지니어들이 미세 조정을 해줘야 하고 TSMC가 그렇게 한다. TSMC는 절대 이 자동화를 만병통치약으로 보지 않는다. 사람의 엔지니어링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런 측면에서 좀 비교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자동화가 모든 측면에서 답은 아닙니다.
0: 아하. 네. 이창식 님이 솔직히 부럽고 샘나서 노조를 욕하는 거지. 내 아들이 삼성전자 다닌다고 하면 노조를 적극 응원할 거예요. 이렇게 또 보내셨고. 입장 바꿔보면 또 다르다는 거예요. 박지현 님은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언론도 사측 편이겠죠. 이렇게도 의견 주셨고. 좀 많이 엇갈립니다. 어찌 됐든 간에 오늘 또 이제 협상 결과 나올 텐데 좀 좋은 결과로 좀 빨리 이 불확실성이 매듭이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요즘에 그 필리핀산 참바의 인기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베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디저트는 사실상 모양, 색감, 식감까지도 되게 중요하죠. 요즘에 이게 많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뭐 카페에서도 그렇고 호텔 업계에서도 이걸 또 많이 쓴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색깔일까요? 요즘 유행하는 또 트렌드 같이 또 이야기해보자 하는데 3272님이 자색 고구마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451 쓰시는 분이 비트라고 보내주셨는데 색깔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색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3153님은 본인의 최애 색깔이라고 귀족의 색이라죠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이정옥님은 제가 미인이라서 이 색상이 잘 어울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미숙님 우베 아이스크림이 요즘에 인기 있다고 해요 라고 하는데 그 색깔을 뭐 두 글자 세 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힌트를 드리자면 방탄소년단 BTS를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4: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이번에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에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2: 네.
0: 10년물은 4.5, 4.6, 뭐 4.6 후반까지도 갔었고 30년물이 5.1 넘어서 거의 5.2에 육박하고도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이렇게 뛰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1: 전쟁 때문이고요.
5: 인플레이션 때문이고요. 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고요. 미국의 약간 그 분위기가 인플레이션을 그 페드 연준 의장이 새로 들어오면 금리를 내리거나 올려야 될 때 올리지 않아서 금리를 물가를 못 잡으면 물가 불안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다. 이런 종류의 분위기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 플러스 네. 플러스 이제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가 주목하는 게 미국 금리와 일본 금리가 중요하니까 미국이나 일본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쓰는데 그러니까 세금 100 걷어서 한 200 쓰잖아요. 다 빚인데 도대체 저 정부는 어디까지 빚을 내려고 저러나. 그러면은 정부가 빚을 내려면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 국간이 탄탄할 때는 그 국채의 금리를 조금만 줘도 사람들이 사지만 이제 불안하니까 그 국채를 잘 팔리면 금리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정부 재정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두 가지가 겹쳐서 금리는 매우 높이 올라와 있는데 안 좋죠. 굉장히 불안한 거고 다 떠나서 주가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채금리라는 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을 꼽아라고 할 때 국채, 특히 미국 국채인데 미국 국채 30년물이 5%를 넘게 줘. 무슨 말이냐면 넣어놓고 숨만 쉬면 1년에 5%씩 나오는데
0: 네.
2: 그럼 누가 우리나라 정기금 들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위험한 주식을 사겠습니까?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5%씩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주가는 기본적으로 그 이상을 준다는 보장을 해줘야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데 쉽지 않죠. 국채금리가 저렇게 뛰면은 이제 점점 주식시장에서 국채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현재 지금 코스피에 우리 현재 그 모두가 들어가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현상인 게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죠. 주가에는 안 좋죠. 네.
0: 그렇죠. 버핏 또 이야기한 것처럼 금리는 중력과 같다. 이제 모든 걸 이제 끌어내린다라고도 했으니 그 중력이 이제 강해지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미국만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채도 그렇고 일본, 영국 국채 금리도 좀 뛰더라고요. 물론 이제 각국의 영국은 뭐 정치적 상황 뭐 이런 것도 다 겹치고는 있습니다만
5: 사실 채권 금리 얘기를 할 때마다 네. 너무 복잡하고 물가가 올라도 채권 금리가 오를 수 있고 아니면 금리를 뭐 높여서 뭐 경기를 죽여도 뭐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도 막 설명을 늘 하니까 채권만 가지고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0: 근데 사실 국채 발행이 어떤 뭐 수요와 공급도 네. 문제가.
5: 근데 이 채권이 결국은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저희 그 일반 시청자 청취자분들은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메모리 기업들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메모리 기업에 안 좋으냐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금리가 오르고 있으면 사실은 지금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메모리를 너무너무 많이 사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회사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 사느냐. AI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일단 하는 거냐. 일단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성적표를 분기별로 그 빅테크 회사들이 받아온 성적표들을 보면 이 투자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 수익이 많아지는 건 고객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 고객들은 끝없이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더 많은 수익이 예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지니까 요즘 빅테크 회사들은 돈 생기면 다 자사주 사주고 뭐 주식시장에서 뭐 계속 배당하고 이런 식으로 좋은 그 주주들 좋은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일을 못해요. 투자를 해야 되니까 메모리를 사야 되니까 심지어 그냥 번 돈으로 메모리 사는 게 아니고 돈 빌려서 메모리 삽니다. 십몇 조씩 빌려서 메모리를 사요. 그런데 빌린다라는 건 금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금리가 비싸지면 이 금리가 점점 비싸지면서 빌리는 부담이 커지고 빌리는 부담이 커지면 고객한테 팔아서 버는 돈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우리한테 이게 아닌데 하면 그때부터 투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투자가 줄어들면 메모리를 안 사는 겁니다.
2: 삼전 닉스한테도 좋은 소식은 아닌 거죠.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주가가 작년 9월부터 이제 속된 말로 날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작년 9월 10월, 12월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죠. 또 미국에서도 빅테크들의 그런 AI 엄청난 투자를 또 서포트하기 위해서 금리를 좀 이제 안정적으로 낮게 가져가려고 하는 또 니즈가 있는 걸 테고요. 그런 의미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뭐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또 좋은 일은 아닌 거고. 또 이게 연쇄적으로 신용시장도 또 건드릴 수 있잖아요. 미국의 그 23년도에 금리 높이 올라갔을 때 실리콘밸리 은행. 그 네. 파산 보호 신청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뭐 3호 대출 시장 네. 이슈도 있고요.
5: 저기 뭐 JP 모건 그 세계 은행들 중에 제일 킹왕짱이 누구냐 하면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님이 아니신가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최근 한 몇 달 동안 계속 틈만 나면 얘기해요. 3호 시장이 위험하다. 저거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0: 얼마나 빌려줬고 금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바퀴벌레가 한 마리 보이면 바퀴벌레 엄청 많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이고 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쪽 시장이 금리가 높아지고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지 않거나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세계 지정학적인 불안이 지속돼가지고 뭔가 좀 금융 불안을 일으킬 트리거가 된다면 그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금리 올라가면 거기 분명히 더 힘들어질 겁니다.
1: 그러게요. 그런 게 또 이제 신용 위험으로 이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뭐 금융시장도 당연하고 자산시장까지도 영향을 또 미칠 수밖에 없는 건데 증시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인 이 현재까지는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2: 어제도 거의 한 7,100까지 빠졌다가 7,500까지 하루에 3,400은 우습게 움직이는 게 돼버렸는데 일단 지금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미국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수요가 분명히 견인력이 세졌고요.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뭐 대부분 상당 부분은 미국이나 영국인들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잖아요. 그거를 파니까 확 빠졌다가 또 우리의 그 진격의 개미들이 전부 다 영골로 다 사주니까 또 다시 회복하고 그러니까 외국인은 엄청나게 팔고 있고 뭐 그게 금리 때문일 수도 있고 차익 실현 수요 때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또 우리 그 대국인들이 개미들이 다 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방어는 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출렁출렁함이 엄청난 것 같고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이런 변동성은 커지면 커지지 작아질 이유는 당분간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저렇게 잘 쳐주면 누구라도 선전에서 번 돈 이제 미국 국채로 옮길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하는 생각을 그 선수들이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출렁출렁하죠. 네.
1: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이제 시장 금리는 뭐 기준 금리보다 좀 앞서서 움직이는 성질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중앙은행마저도 기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까? 사실 또 이게 중요한 거죠.
0: 사실 새 연준 의장이 이제 한 달쯤 뒤에 취임을 하죠.
1: 곧 취임에 뭐 취임을 선서한다 하더라고요.
0: 아 하는군요. 죄송합니다. 이 양반이 지금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할 겁니다. 이 양반은 원래 금리는 내리되 그렇게 해서 시장은 잘 돌아가게 하되 정부나 중앙은행이 너무 개입하는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개입하는 이건 안 하겠다. 그러니까 돈 푼 돈은 줄이겠다. 금리는 내리겠다. 이 기조였거든요. 근데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를 못 잡습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분위기가 높아지니까 장기 금리가 치솟아요. 장기적으로 인플레를 못 잡을까요 하는 그런 종류의 불안심리. 그런데 그렇다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금리를 올리면 시장이 죽습니다. AI 시장 투자할 수도 없고요. 당장 금리가 높아지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내가 평소에 말했던 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내가 금리를 올려? 금리를 올릴 수는 없지. 금리를 올리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니까요.
3: 그래서 대부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동결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근데 원래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씩 오히려 인상이 거론되는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많이 보도를 나오긴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동결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상 같은 동결이고 인상을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는 동결로 가면은 또 이제 시장은 계속해서 불안에 또 휩싸일 테고.
0: 연준 안에서 위원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보도가 자꾸 나옵니다. 미국 연준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하나 싶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영향보다는 어쩌면 미국 연준의 영향이 더 큰 것 같거든요. 모든 우리나라 시장에 지켜보고 있으면 그 안에서도 교통정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월은 나온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연준 의장을 그만두면 보통은 관례적으로 나오는 게 관례인데 나오지 않는다고들 자꾸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이게 그 위원들 사이에서도 미국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양보하기 어렵다라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의 상황에 대한 뉴스도 귀를 좀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네요.
1: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시 근본적인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란 전쟁이 이제 또 촉발한 지점이 크다 보니까 아직 네. 이란 전쟁은 종전으로 못 가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묶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쪽에 대해서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하고 왔잖아요. 이후에 그 이란과의 그 협상이 어찌됐든 간에 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2: 근데 뭐 도대체 뭐 속이 속내를 모르겠으니 근데 네. 뭐 기본적으로는 당분간 안 풀린다고 보는 게 가정하고 모든 전략을 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금통위는 금리를 거의 내리는 건 확실히 끝났고 동결 아니면 인상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는 확실히 이제 이날 사이클은 끝났죠. 그리고 신현성 새 총재도 동결보다는 금리 인상 얘기를 자꾸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할 확률이 확률적으로는 높아 보인다. 네.
1: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KBS 서영민, 김준범, 이세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저희가 2부에서는요. 집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측면의 집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 과연 어떤 집에 살고 싶은가, 또 노후에는 어떤 주거 공간을 준비해야 하는가, 건축가의 시선으로 같이 한번 또 이야기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댄스댄스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예지입니다. 댄스댄스 프로그램은 성인 장애인이 음악에 맞춰 춤을 배우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나게 신체 활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 취미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장애인에게도 문화여가 활동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장소나 활동에만 국한되는 활동이 아니라 복지관을 벗어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익숙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마음 편히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어제보다는 낮 기온이 2, 3도 정도 떨어지겠는데요. 그래도 30도 안팎까지 올라 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7도, 강릉 28도, 대전 29도, 광주 30도, 대구 31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5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이번 고온현상은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는데요. 내일은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이 21도를 보이는 등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이 20에서 80mm, 남해안은 많게는 80mm 이상, 제주 산지는 곳에 따라 120mm가 넘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모레 목요일 오후에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모레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지금 서울 일부와 경기도 광명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5도, 습도는 49%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한일 정상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을 찾는 다카시 총리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 발전 방향과 중동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올 들어 두 번째 셔틀 외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내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크렘린 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오늘 저녁 중국에 도착해 내일 오전 태난먼 광장에서 시 주석이 개최하는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비공개로 시 주석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 새로운 국제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문 등 약 40건의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합의 직전에 있다면서 이란 핵무기 금지 합의가 이루어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19일로 예정되었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재개를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의 배경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공격 보류를 요청한 중동 동맹국 정상들이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 직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 3일 정도 아주 짧은 기간 공격을 연기할 수 있겠냐고 요청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도 아마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7일부터는 월 519만 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을 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 17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 올해 기준 319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깎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 제도가 고령층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해왔습니다. 경찰이 현재 24시간 내내 시속 30km로 설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스쿨존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는데 심야에도 통행 속도를 일괄적으로 30km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찰은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은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을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의 미공개 정보 유용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일 제재 안건을 심의하고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 의결합니다. 이번 사건의 혐의자는 NH투자증권 IB 부분 임원을 포함해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이 임원과 사적 이해관계 있는 지인 등은 전달받은 정보를 또 다른 지인들에게 전파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이 벌어져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샌디에이고 경찰은 현지 시각 18일 날 12시쯤 샌디에이고 카운티 클레어몬트 내 대형 모스크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3명이 숨졌고 용의자로 보이는 2명도 모스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에볼라 관련 사망자가 100명이 넘으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콩고 보건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까지 자국에서 393명의 에볼라 의심 환자가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된 발병 지역은 우간다, 남수단과 국경을 접한 북동부에 몰려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7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국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구름이 햇볕을 가리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 30도, 부산 2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더 꺾이겠습니다. 이틀간 수도권과 남해안에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10시 뉴스 마칩니다. 아나운서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1: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금방 10시 5분이 됐고요. 5월 19일 화요일 2부까지도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 정답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왜 갑자기 색깔이냐. 요즘에는 또 무슨 우베 필리핀산 참마라고 하는데 이걸 바탕으로 예쁘게 보라색으로 꾸미는 디저트가 또 인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디저트의 인기가 굉장히 빠르게 막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유행을 잘 시키기도 하고 지난번에 뭐 두촌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콘텐츠로도 다뤘습니다만 사실 그런 거라도 있어야 지금 이 어려운 내수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김지수님이 정답 보라색 우베 케이크랑 라떼 먹어보고 싶어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김미영님은 요즘 카페 가면 온통 보랏빛이던데요. 개인적으로 보라색 좋아.

0: 좋아하는데 음료가 보라색이니까 살짝 거부감도 들더라고요 라고도 생각 보내주셨고요. 김우경님이 보라색 잘못 쓰면 디자인 망하기도 합니다. 좀 소화하기 힘든 색이기는 해요. 보라색 옷도 그렇고 3447님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염증을 억제한대요. 이렇게도 알려주셨고요. 0010 쓰시는 분께서 경제를 이해하고 돈을 벌려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보라. 센스 있으시다. 안 뽑아드릴 수가 없네요. 0883 쓰시는 분께서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벌써 핫한 디저트군요. 유행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이런 것도 예측을 좀 해보면 돈의 흐름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코스피 낙폭이 더 커지네요. 2.8%까지. 예, 211, 예, 213포인트, 또 2.84% 떨어진 7302, 7300선 초반에 걸쳐 있고요. 코스닥도 2.2% 내린 108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노사 간의 이제 협상, 뭐 10시에 이제 아마 시작이 됐을 텐데요. 3.2% 내린 27만 2천원. 하이닉스도 2.69% 내려가고 있고요. 현대차가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8% 또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 오르는 등 방산주 정도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융주도 오늘은 좀 한 1, 2% 강세 나타내고 있네요. 참고로 환율 1,500원. 딱 1,5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내려갔었는데 1,490원대에서 다시 1,500원으로 올라가고 있는 환율입니다. 자, 이제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초고령 사회. 노후 준비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자금적인 측면도 당연할 테고요. 어디에서 살 것인가라는 고민도 사실은 좀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공간의 관점에서 은퇴 이후 우리 집은 어떤 모습이면 더 좋을지 그 밑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실까요? 실내 건축가인 아이스토리의 김지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그 한국 사람들에게 그 노후라는 것, 특히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곳을 집을 빗대면 많은 분들이 좀 어떤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1: 이게 거주 공간이거든요, 집은.
0: 예.
1: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거주 적합성의 여부도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
0: 네.
1: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지역적인 뭐 안배나 뭐 여러 가지들을 고려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치로서 재산 가치로서의 그 집, 그러니까 집이라고 표현하면 그냥 집값, 부동산 가격으로 다 생각들이 이제 매몰되어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0: 불편한 사실이죠.
1: 네. 이 주거 공간의 형태는 사실 이 일반 주택, 그러니까 단독 주택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세대, 뭐 연립 주택, 그건 이제 통으로 우리가 빌라라고 이제 언제부터 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아파트라고 명칭되는 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3분의 2 이상이 아파트에서만 살고 있는 거죠. 이게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반 주택들이 50%를 넘었었다고 해요. 2000년대가 넘어서 그러니까 20몇 년 전부터 아파트가 훨씬 앞질러서 3분의 2, 4분의 3 정도가 아파트에서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가 편하다라고 또 인식을 하고 있고 아파트의 비중은 그럼 주거 형태 중에서 계속해서 또 높아지고 있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아파트가 될 거예요.
1: 네.
0: 재건축을 해도 아파트고.
1: 네.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0: 예.
1: 우리가 이제 사실 대한민국의 이 경제발전에서 가장 그 분기점이 되는 분수령이 되는 시점은 1950년 6.25 전쟁 전후의 시점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 1950년 6.25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의 한 80%는 농사,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초가집에 살았죠. 예전엔 집을 짓는 방식이. 부자 양반들은 기와집이고. 그렇게 이제 그 정도의 분류가 됐었고 그때도 이제 도시는 있었지만 뭐 상인들이 있고 뭐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어찌됐건 80% 이상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산업화가 막 시작이 되면서 일단은 전쟁 때문에 농촌이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 도시로 몰려들었어요. 엄청나게 몰려들고 당연히 그분들이 거주할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예전에 얘기했었던 달동네 판자촌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1962년도 정부에서 마포에 최초의 아파트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아파트는 아주 최신식이죠.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0: 네.
1: 그래서 막 입식 부엌. 예전에 부엌이 따로 있었잖아요.
0: 아.
1: 불을 떼갖고 가마솥에서 음식을 하고 했었는데. 이 입식 부엌에다가 중앙 난방. 듣도 보지도 못했던 시설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달동네랑은 완전히 그냥 개념 자체가 다른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마포 아파트 최초에 생기는 그 아파트들도 일반인들은 꿈도 못 꾸고 고위 공무원이나 그 당시에 이제 몇 개 있지 않았던 고위 직장인들, 고급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달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신분 상승의 동경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0: 아예 출발 자체가 동경의 대상으로.
1: 저 아파트에 살면 신분이 상승될 수 있구나. 신분 상승의 상징이 아파트가 돼버린 거죠.
0: 저 어릴 때 90년대 초반이었나요? 그때 막 주공 아파트만 봐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되게
1: 그렇죠.
0: 좋아 보였습니다.
1: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은 그 당시부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공 아파트, 정부에서 지어지는 그 아파트 주거 공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0: 그러게요. 그 이렇게 건축 공부하시면 해외 사례랑도 많이 비교해 보시잖아요.
1: 네네.
0: 특히 이제 유도 우리나라는 뭔가 국민 평수라는 것도 그렇고 대장 아파트라는 표현도 그렇고 입지라는 것도 그렇고 어느 동에 어느 아파트 산다 그러면 면적과 자산 규모 이게
1: 네,
0: 다 떨어지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혹시 뭐 다른 나라들도 뭐 다른 나라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1: 두 가지 정도 가장 큰 그 이유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많으면 한 10개, 그거보다 좀 더 좁힐 수도 있는데 대형 건설사에서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지어요. 80% 정도. 이게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뭐 건축가나 건설사, 중소규모의 건설사가 지역별로 뭐 올해 사업을 해서 인기가 있고 인지도가 높아서 주민들이 찾아가서 의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형 건설사 쉽게 얘기해서 뭐 현대, 삼성, 뭐 GS에 뭐 이런 브랜드들이 생겼잖아요.
0: 네.
1: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가장 독특한 브랜드 구조. 그러니까 아파트를 브랜드화해서 그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사례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0: 거의 그 패션 브랜드는 티셔츠에 브랜드 크게 써놓잖아요.
1: 그렇죠.
0: 마치 그런 거 된 거죠.
1: 예, 우리도 지금 아파트가 그렇게 돼 있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전에 주공 아파트는 주공 마크 그
0: 네.
1: 집 모양이 마크만 위쪽에 있고 뭐 몇 동 몇 호 이렇게 그것만 표시될 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몇 곳의 대형 건설사들이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거의 비슷한 도면을 가지고 짓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의 구조나 집들은 뭐 면적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만들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0: 마치 이제 붕어빵처럼.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뭐 예전에 브랜드 있기 시절에는 어떤 건설사가 지었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이름이 달라졌었는데
1: 네네.
0: 그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들은 평면도도 그렇고 구조. 네. 동간거리도 비슷한 거죠.
1: 그렇죠. 어찌됐건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매뉴얼에 의해서 현장에서의 지역 현장에서 적용을 시켜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0: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품, 제품처럼.
1: 맞습니다.
0: 그런데 사실 또 우리나라의 그런 건설 기술력이 또 엄청나게 또 잘 발전을
1: 네,
0: 한.
1: 그게 이제 장단점이 될 수 있는데 지금에서의 이런 어떤 굳이 문제점, 어떤 우리나라의 그 특이점을 분석하자면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0: 네.
1: 재건축이라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된 아파트가 부동산 값이 더 비쌉니다. 이건 정말 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어떤 이론, 사고방식, 개념?
0: 물론 뭐 지방이라든지 좀 다른 케이스랑 다르고 좀 그렇죠. 땅값이 비싼 곳에
1: 지금 한해서 뭐 서울을 예를 들자면 왜냐하면 이것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재건축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쉽게 얘기하면 투기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가격이 땅값하고 아파트 집값이 공간의 값이 같이 평가가 되잖아요. 이제 아까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해외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은 별도, 건물의 가격은 별도.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래된 주거 공간은 오래된 가격으로 평가를 받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떤 투기 심리가 작용해서 재건축이라는 요소 때문에 그런 어떤 것, 아파트에 대한 인식들이 투기의 심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재건축이라는 게 오래된 아파트여도 토지에 대한 권리, 토지 면적을 또 이제 보유하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게 또
1: 그걸 보는 거죠.
0: 사실. 지속 가능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1: 네, 네.
0: 4727 쓰시는 분이 주택에 살고 싶은데 외부 침입 문제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아닐까요? 이 문제만 아니면 주택에 살고 싶어요라고 보내셨는데 근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또 안전한 나라도 그럼요. 없지 않습니까?
1: 그거는 글쎄요.
0: 막연한?
1: 네. 지금 우리 그 뭐 여러 가지 그 보안 관련된 것들은 방법들이 너무 많고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침입 때문에 주택에서 살지를 하는 걸 주저하신

0: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정부의 정책, 뭐 규제들이 강화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주식 시장이 네. 뭐 한 1년도 안 된 시간 안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것처럼 집이라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거주에 적합한가, 나의 취향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담아주는 공간인가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우린 부동산의 가치로만, 자산 가치로만의 어떤 집을 선택해 왔는데, 이제 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부동산이 아닌 본인의 자산을 지키고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발생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제 은퇴를 하고 아이들이 다 출가를 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집을 결정할 때 직장, 그 나의 출퇴근 거리,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이제 자식이 생기면 아이들의 학교 문제,
1: 예.
0: 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부동산 가격, 이 집을 구매해서 여기서 살 때 나중에는 몇 배가 올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가 있어서 선택했던 곳을 이제는 좀 그것이 좀 바뀌어질 수 있고 아, 다양화될 아.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1: 특히 그거를 이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누구에게나 노년은 오니까
0: 맞습니다.
1: 오늘 그 주제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은퇴 전과 후 집의 역할 혹은 느낄 수 있는 필요성이 좀 어디 달라지는 거예요?
0: 진행자분께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집에서 거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취침 시간을 제외하고.
1: 그렇죠. 거의 잠만 자고 나오죠.
0: 네. 이게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유치원생부터 뭐 유치원이고 학원이고 초등생부터 시작이죠.
1: 예.
0: 중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시간 계산을 해보면 한 10%가 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1: 아, 수면 시간 제외하면.
0: 네네. 그러니까 주말에 만약에 주말을 뭐 집에서 푹 쉬는 어떤 그런
1: 네.
0: 스타일이시면은 좀 그 프로테이지가 높아지겠지만.
1: 집돌이 집순이네.
0: 네. 근데 뭐 보통 이제 주말엔 또 외부 활동이나 뭐 이렇게 해서 집을 비우게 되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은퇴를 하게 되면 이게 데이터로도 나와 있는데 65세 이상 분들 하루에 80에서 90%를 집 안이나 오. 집 근처 멀리 벗어나지 않은 그 지역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공간에 집이 새롭게 보이게 되는 거죠.
1: 아, 더 오래 있을 수
0: 그렇죠. 우리 집이 이런 게 있었나? 이게 저희 이제 친형이나 가족들 중에서도 이제 은퇴를 하신 가족들이 있어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거, 새로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었어? 뭐 아, 내지는 우리 집 안에서도 내 방에 이건 어디서 옛날에 있었던 거지? 뭐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1: 거의 뭐 집에 안 들어오던
0: 네네.
1: 사람처럼.
0: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공간의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1: 그렇죠. 뭐 같은 동네에서 수년 동안 살아도 우리 동네에 뭐가 있었는지 사실은 그냥 바쁘게만 살다 보면
0: 그렇죠. 그렇죠.
1: 눈치 못 채고 있는데.
0: 느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1: 또 그중에서도 왜 국민평수라고도 불리는 84제곱미터
0: 네.
1: 전용 면적으로 뭐 한 32평, 34평 이런 이제 집들인데, 이게 김지호 대표님은 노후에는 이게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0: 이게 약간 뉘앙스가
1: 예.
0: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 타이틀로 이렇게 나가게 되다 보니
1: 썸네일
0: 네. 네. 이 댓글에 막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그거랑은 조금 방향성은 좀 달라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국민 평수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국민 가수다, 뭐 국민 브랜드, 뭐 이렇게 명칭들을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1: 예.
0: 긍정적인 효과의 의미지만. 우리가 아파트를 얘기할 때 이 국민평수의 개념은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대출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팔고 싶을 때 빨리 팔 수 있는 호환성이 가장 높은 평수다 해서 국민평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1: 경제적으로.
0: 예, 예. 그래서 그렇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 34평만 해도 방을 3개, 4개씩을 요즘엔 방이 점점 작아지죠. 개수를 좀 많이 해서.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이 다 이제 자기 생활을 하러 출가를 하고 했을 때 두 부부 내지는 이제 혼자 계시는 경우들에 있어서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부동산 가치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않고 그 집을 유지하려고만 하시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이 평균 연령이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지금 80

0: 4세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것도 한 20년 만에 한 20년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노후라고 표현하는 거 명칭부터 좀 저는 다시 이제 다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은퇴, 노후라는 표현 자체를.
0: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직장생활 뭐 60세 전후에서 1차적인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이제 좀 막을 내리잖아요.
1: 네네네.
0: 그 이후의 시간이 예전처럼 1, 20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3, 40년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게 그 영국의 뭐 피터 라스렛이라는 학자분이 말씀을 해 주신 거를 제가 되게 그 감동을 받고 맞는 말이다라고 얘기한 게 인생을 이제 4기로 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부모 밑에서 있는 거죠. 보육을 보육과 교육의 시기. 그리고 2기는 이제 젊어서 본인의 직장을 갖고 일을 하고 네. 활동을 하고 가족을 꾸리는 시간. 근데 그게 끝나는 시간을 우리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 60세 정도의 나이에서 3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3기를 지나서 4기는 다시 1기처럼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니까 1기와 4기는 비슷할 수 있겠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0: 정신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세락되는 어떤 시점일 수밖에
1: 어쩔 수 없이 신체적으로.
0: 네. 근데 우리는 인생을 너무 2기에서 모든 성공과 본인의 이런 것들을 완성도를 체크하고 3기의 시간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1: 그렇죠. 요즘 뭐 한 60대 초반에 은퇴를 해서
0: 네.
1: 요즘 뭐 한 20년 뭐 기대 연명까지 하면 20여 년 널 또 이제 그 3기로 보내야 되는 거죠.
0: 그 준비를 연금 보험 이런 거 외에 구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이런 어떤 무게감이죠.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비로소 없어지는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내가 나에게
1: 집중할 수 있는 네, 시간인데.
0: 나의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1: 예.
0: 이거에 대해서의 어떤 준비들이 많이 부족하다.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1: 그게 또 아쉬운 거죠.
0: 네,
1: 조금 더 이제 주거 혹은 공간에 대해 이제 집중을 해 보면 집에 대한 크기도 그 3기 노후에는 네. 고민입니다. 혼자 살거나 뭐 둘만 사는데 집이 작아도 되지 뭐라고 됐다가 가끔 우리 아이들 오고 손주들 오면 그래도 집이 작으면 안 되지. 자고 갈 방은 필요하지. 근데 또 그 공간은 거의 뭐 한 주 아니죠? 몇 달? 비워놓는 거잖아요. 1년 내내.
0: 맞습니다.
1: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0: 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두 부부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러면 두 부부가 금술이 좋아서 나이를 계속 먹어도 한 침대에서 계속 생활하시는 분들은 실제 거주하는 공간은 넉넉한 안방. 화장실이 붙어 있는 그 방 하나면 방의 거주 공간은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나이를 먹고 하면 이 취침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면의 질이
1: 수면의 질.
0: 네. 그리고 화장실이나 뭐 이런 데도 자주 가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자주 깨게 되거든요. 나이를 드시면. 그래서 분리해서 자는 게 좋다라는 얘기들도 요즘 많이 하십니다.
1: 아하.
0: 그리고 코를 골거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취침하는 시간도 좀 다르세요.
1: 그렇죠.
0: 네. 가치는 점점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서로 편하게 방을 두 개를 분리해서 쓴다. 그랬을 때는 두 분이 필요한 방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한 방에서 다 지내는데 문제가 없으면 방 하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집은 이래야 돼. 라는 어떤 고정적인 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오지도 않는 자식들을 위한 방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식들이 출가를 할 때 자기들의 짐을 다 갖고 가지 않고 이제 남겨놓은 거나 이런 것들을
1: 그런 것들 있죠.
0: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요? 네. 애정의 그 사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혹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중압감? 스트레스로 온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을 연구한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울증의 확률이 크다고 그래요. 빈 방이 많을 때.
1: 아, 오히려?
0: 예예. 예.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 자체가 그렇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아이들 출가하고 남은 그 공간을 계속 보게 됐을 때.
0: 그렇죠.
1: 그래요.
0: 네.
1: 그러면 오히려 좀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좀 간소하게 작은 집으로 좀 줄여서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0: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의 맥락은 그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작은 집으로 심지어는 막 좁은 집이라고 표현한 것들도 있는데 그 뜻은 아니고 본인의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크기와 공간의 개념들을 고민이라도 해보시는 게 좋다.
1: 어떤 게 적절한지.
0: 네. 그거 자체가 우리가 너무 똑같이 살아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긴 아파트에 똑같이 생긴 일들을 하면서 살다 보니 나의 그 새로 늘어난 어떤 인생의 이 부분들을 공간에 대입을 시키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거죠.
1: 좀 은퇴 이후 집을 선택하는 기준 앞에서도 뭐 집주 근접이라든지 교통, 자녀 학군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 네.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네. 집 근처에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렇죠. 멀리 가게 되는 경우의 수가 확실히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쉽게 얘기하면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운동의 필요성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무슨 운동을 회원권을 끊어서 다니는 경우의 분들도 계시지만 그 외의 시간에서도 공원이나 뭐 걷고 싶은 산책로나 네. 이런 것들이 좀 근거리에 있으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노후의 분들을 위해서는 집값이 높아지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이웃들과 눈인사를 하고 어떤 그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멀지 않고 그래서 자꾸 밖으로 외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는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라도 어떤 약속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여기를 나가면 그 지역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들이 요즘은 많이 생겼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게 도서관의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강연이나 뭐 공연이나 교육도 하고 그리고 뭐 근처에서 커피숍에서 차도 마시고 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람에 있어서 삶의 질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준다. 어떤 계획된 일정이 아니어도 우연한 만남을 많이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우리가 제3의 장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학자들은. 네. 그래서 이제 제1의 장소는 집이고 제2의 장소가 학교나 직장입니다. 이 두 개는 정해져 있는 어떤 부분이지만 그렇죠. 제3의 장소 우연히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제3의 장소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게 뭐 산책, 운동 그리고 또 그 할 수 있는 공원이나 또 이웃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네. 커뮤니티까지도 염두에 두는.
0: 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병원이 좀 가깝게 있는 걸 선호하시죠. 네네. 나이를 많이 들게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가만히 되었을 때.
1: 그래서 더더욱이 내가 살던 동네 벗어나는 게 더 어렵다. 어디 집값 싼 데로 뭐 줄여서 가고 노후 자금으로 좀 그렇게 여유 있게 뭐 배당도 받는 투자도 하시고 이런 네네. 걸 이제 꿈꾸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또 오래 살던 동네를 떠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0: 예,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제 은퇴 후에 이사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이 공간, 집이라는 공간이 내 삶을 지지하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집인가를 정말 새롭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정말 뭐 직장이고 아이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랬을 때 그다음에 준비해야 될 것은 사실은 그 3기죠. 지금 3기의 시점에서 봤을 때 4기를 준비하는 거죠. 공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 중에 어디가 불편하셔서 집안에 갑자기 이제 문턱을 없애거나 뭐 화장실이나 이런 데 안전손잡이를 다시는 경우가 있어요.
1: 네. 근데
0: 이거를 그 당시에 하게 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처럼 그런 제품을 사다 급하게 설치가 되게 되죠. 쉽게 얘기해서 걸맞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가 이거를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3기의 집을 준비할 때 그런 요소들을 요즘은 제품들이 굉장히 좋게 나온 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그 이제 배리어 프리라고 합니다. BF 상품들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들을 집을 구성할 때 미리 준비를 조금씩 잘 만들어 놓으면 어울리게 만들어 놨을 때 자연스럽게 3기에서 4기로 그러니까 은퇴는 했지만 몸이 건강하고 멀쩡해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할 때와 점점 예를 들어 뭐 무릎이 많이 아프고 관절염이 생기고 허리가 아프고 뭐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공간에서의 방향 전환이 될 수 있다.
1: 또 그 집안 곳곳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노후에는 네네. 또 몸의 어떤 유연성이나 힘이 떨어졌을 땐 더더욱이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위험한 공간은 욕실,
0: 예, 욕실입니다.
1: 미끄럼 사고 때문에.
0: 네. 욕실은 일단 습기가 많으니까 미끄럽죠.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거는 사실은 욕실은 혼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1: 다쳤을 때 누가 빨리 달려가지고
0: 그렇죠. 뭐 넘어졌든 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네네. 소리를 지를 수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그러니까 화장실 갔는데 오랫동안 안 나온다. 어르신들이 그랬을 경우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욕실은 습기와 미끄럽기 때문도 있지만 혼자 계시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공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 비상벨 같은 게 있는 걸 보신 적이 맞아요.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비상시에 그것들을 호출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은 그 건강 상태와 그 연령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 있어요. 일반 가정집에도.
1: 일반 가정에도 그런 화장실에 뭐 비상벨 같은 걸 그
0: 해놓는
1: 설치할
0: 게 좋죠.
1: 수 있게.
0: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니까.
1: 그 왜 낙상 사고들 많이 이제 겪으시기도 하는데 요즘 나오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면 뭐 자동으로 어디 뭐 119나 이런 네네, 신고가 뭐 되고 뭐 이런 기능도 하죠. 있더라고요.
0: 네네.
1: 또 어르신분들한테도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이제 욕실 뭐 사실 요즘엔 바닥이 뭐 규정이 바뀌어 갖고 미끄럽지 않은 소재를 써야 된다라고는 하는데
0: 네.
1: 큰 돈 안 들이고 좀 뭐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0: 이게 저희 집. 네, 저희 어머니 사건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네. 건강하셨던 분이고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이게 2000년에 쓰러지셨는데요. 안방 화장실로 그냥 겨울이었어요. 이게 대부분 겨울에 일어납니다. 히트쇼크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 히트쇼크?
0: 네. 이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1년에 한 2만 명 정도가 사망하는 큰 사건입니다. 교통사고의 한 4배 정도 되는 수치라고 해요.
1: 그래요?
0: 예. 이게 일본의 이제 주택 그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겨울에 이제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1: 예.
0: 화장실을 갔을 때 화장실 타일, 차가운 타일을 탁 밟는 순간 겨울이니까 더 차갑겠죠.
1: 예.
0: 그때 이제 혈압이 확 올라버리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1: 오,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이 겨울에 굉장히 그게 화장실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우리 젊은 일반적인 나이대에서도 느끼신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 차가운 따뜻한 데 있다가 차가운 것을 딱 밟았을 때 내가 예를 들어 뭐 운동을 하고 차가운 물로 샤워할 때 그런 그 심장이나 뇌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하게 되면 뇌 혈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뇌경색이나 뇌졸중의 질환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저희 가족이 그걸 직접 겪었기 때문에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워낙에 건강하셨던 어머니이기 때문에 뇌에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의 사례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히트쇼크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고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4배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지금은 천정이나 벽에 닿는 그 따뜻한 온풍기가 있어요. 화장실 전용에 조그만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집을 하시는 계획이 있을 때는 이 바닥 거실에 있는 난방 엑셀 배관을 화장실까지 좀 연장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고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일단은 습기가 다 없어지니까 뽀송뽀송해지죠.
1: 아.
0: 화장실 자체가 곰팡이도 없어지고.
1: 근데 화장실 바닥까지 그 보일러 난방선을 까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0: 최근에는
1: 예.
0: 신축도 그렇게 하시는 곳들이 있고 고급 호텔 같은 경우 그렇게 합니다.
1: 아, 약간 건식 화장실처럼
0: 그렇죠. 네.
1: 건실 욕실.
0: 네.
1: 그 영화 러브레터의 여주인공도 히트쇼크로 사망했다고 박지현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0: 네.
1: 일본에서는 이거를 원인도 이제 파악이 된 거고.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에게 이런 거 주의하셔라.
0: 네네. 그렇습니다.
1: 이렇게 또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질문이 좀 웃기긴 한데 슬리퍼를 신으면 괜찮습니까?
0: 아무래도 바로 차가운 바닥에 들어가진 않으니까 낫겠죠. 네. 근데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밤에 그렇게 일어나서 잠깐 이게 잠에서 깬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 특히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 슬리퍼를 안 신고 한 번이나 두 번만 스텝을 밟게 되니까 변기에 그냥 앉으려고 가는 거니까 그 한두 번에서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1: 야, 이것도 저도 처음 알았네요.
0: 그러니까 잘 안 쉬는 시.
1: 그러게. 집안에 이제 어르신 계시면 히트쇼크에 대해서도 꼭 알려드리면 더 좋을 것 같네요. 현관 앞에 왜 그 신발장 네네. 있는 곳에 작은 의자 하나 놓는 것도 좋다면서요.
0: 네.
1: 이건 그 신발 신을 때 그때 도움받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0: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게 관절, 허리나 무릎 관절을 위해서로 1차적으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어머니가 뇌의 문제로 쓰러지시기 때문에 항상 이 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허리를 숙이고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 반복될 때 컨디션이 네. 좋지 않은 고령 상태에서는 그것도 혈압에 굉장히 큰 위험을 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거기서도 많이 쓰러지시는 거예요.
1: 아, 그 순간에.
0: 네네.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많이 숙이는 공간이 의외로 현관.
1: 예. 예. 신발 신으려고.
0: 네. 신발을 신거나 벗거나 어떤 물건을 갖고 들어오거나 물건을 갖고 나갈 때 거기서 한번 스톱이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걸터 앉을 수 있는 의자. 뭐 그거를 의자를 현관이 넓은 공간은 아니니까 거기다 의자를 두는 게 보기가 안 좋고 해서 요즘에는 벽에서 이렇게 접어서 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1: 아, 공간 찾을 만한.
0: 네, 벽에 고정시켜놓고 이렇게 접혀 있다가 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시면 훨씬 쾌적해집니다.
1: 그리고 어떤 그 외출할 때 불편함이 조금 더 낮아지면
0: 그렇죠.
1: 외출도 조금 더 자주 하실 수 있게
0: 맞습니다.
1: 되고.
0: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1: 또 왜 노후에는 나는 좀 공기 좋은 시골 가서 전원주택에서 살란다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0: 네.
1: 현실적으로는 좀 어떨까요?
0: 아, 이게 예전에 예. 정말 유행처럼 좀 저도 이제 뭐 클라이언트 분들이나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전원주택을 만드셨어요.
1: 마당 있는 집.
0: 네. 그래서 양평 양수리도 수도 없이 갔습니다. 가서 예. 같이 이제 부동산 분 사장님하고 저같이 이제 건축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뭐 땅에 입지도 보고 뭐 이러면 또 이제 몇 달 있다가 그 계약했어. 이제 설계 시작합시다. 뭐 이러면 막 하고 하셨어요. 오래 안 갑니다. 이게 한 2년이나 그 정도 있으면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제가 연락을 드렸을 때 이거 팔아야겠는데 이거 팔릴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한 60년, 70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도시에서에 집중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1: 네.
0: 여기서는 이 사람의 성향을 이제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반일, 뭐 집을 관리하는 일이라는 게 정말 목수 수준의 어떤 일솜씨 그리고 조경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굳이 뭐 잔디까지는 아니어도 어찌됐건
1: 그래도 잡초
0: 네 여러 가지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텃밭이라도 만들어놓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내가 동경하고 쉽게 얘기해서 유튜브나 방송에서 보던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는
1: 낭만적이진 않아요.
0: 가서 우리나라의 이 사계절이 온도 편차가 60도에서 70도가 나는데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를 항상 넘나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손으로 직접 관리하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아름답지 않은 거죠. 옛날에 그냥 아름다워 보이던 뷰가 내가 그걸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서 일하는 사람을 두거나 전문 업체를 불러서 쓰면 아름답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1: 회장님 댁처럼.
0: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직접 해야 되는 분들은 해보니까 아닌 거야.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근데 전원주택은 아무리 좋게 만들어놔도 잘 안 팔립니다. 이 매매가.
1: 그러니까 사실 땅값이야 뭐 있겠습니다만
0: 얼마
1: 건축비 그렇죠. 이런 거 쳐주지도 않아요.
0: 잘 안 되죠. 쉽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그걸 갖고 이제 렌트해주는 여러 가지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해서 변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전원주택이나 전원에 대한 동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1: 아니면은 그냥 어디 진짜 땅 사서 집 짓고 하는 것보다는 한 1, 2년 정도 이제 세를 얻어서 전원생활을 한번 해보시는 게 낫겠네요. 네,
0: 그래서 왜 그 제주도 뭐 한 달 살이 뭐 예, 이런 예, 것들이 예. 많이 있는 게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내가 나는 잘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 선택하실 수 있겠죠.
1: 그렇죠. 네. 한 달 살이 이런 거 좋죠.
0: 네. 또 하나도 있어요. 이게 우리 도시에서는 사실 아파트 생활 오래 하시면 네. 이웃집에 서로 간섭 안 하거든요. 불문율처럼.
1: 아.
0: 근데 오히려 지역에 가면 간섭 아닌 간섭이 많아집니다.
1: 아, 어디 뭐 회의 때 나오라고 하고 네, 네. 동네 행사에 나오라고
0: 같이
1: 하고.
0: 해결해야 네.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긴대요.
1: 그렇죠. 또 마을 행사에 네. 나와야
0: 그래서 그것도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의외인 부분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1: 그러니까 전원주택에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을의 일원이 또 되어야 하는.
0: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즘 유행하는 MBTI로 따지면 I 성향은 분들이 쉽지 않다.
1: 그것까지도 또 감안을 해야 하는 거였네요. 네. 마지막으로 좋은 집이란 이런 것이다. 특히 이제 노후를 위한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좀 남겨주실까요?
0: 아, 이제 시대가 정말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그냥 우리는 다 똑같이 생긴 집을 들어가서 한쪽에 소파, 맞은편에 TV, 우측엔 거실, 그 맞은편엔 베란다. 이게 지역과 가격과 면적만 좀 다를 뿐이지 다 그런 데서 살다 보니.
1: 어느 집 처음 가도 사실 위치 네. 다 알 수 있죠.
0: 이제 자식을 키워서 자식들이 출가하고 뭐를 했을 때 내가 이제 앞으로 나와 내 부부, 그러니까 내 뭐 그 배우자 둘이서 앞으로 20년이고 30년이고 몸이 더 나빠지기 전까지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해보셔도 되는 시기다. 자산가치로서의 부동산의 의미도 지금은 불과 작년과 올해부터는 조금씩 변화되고 그 다양성이 많아지고 있으니 그 공간이 주는 의미, 그 중요성을 한번 다시들 좀 고민하시면서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으면 본인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나의 나이대 그리고 나의 신체 나의 사회적 역할에 맞는 그런 집
0: 맞습니다.
1: 그게 집 안팎으로도요. 오늘도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스토리의 김지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한일 정상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을 찾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정용진 회장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월 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국민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일 제재 안건을 심의하고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 의결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3: 네, 2836님. 자사주와 우리 사주는 어떻게 다른가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1: 이게 많이 헷갈리죠? 근데 누가 갖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자사주는 네. 그 회사가 가진 그 회사.
3: 네.
1: 자사, 우리 회사 주식이라는 건데 회사 돈으로 갖고 있는 회사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 회사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자사주에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가 되고 다만 이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 주식 주가가 너무 저평가된 것 같다. 네. 그러면 회사 돈으로 그걸 사들여서 없애버리는 거죠. 소각을 재무적으로 해버리면 주주들에게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네. 한 주당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드릴 수가 있는 거고 특정 어떤 자금이 남아있는데 그 네. 돈으로 신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주주에게 유리하다라고 네. 판단이 될 때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합니다. 해서 미국 기업들이 성장은 정체돼 있지만 주가는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고요. 우리 사주는 말 그대로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주 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네. 공동으로 보유를 하고 여기엔 또 의결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이 또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또 상장을 할 때는 IPO 할 때는 오히려 상장 전에 공모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직원들에게 복지 측면으로 주기도 하죠. 다음 질문은요.
3: 네.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삼성전자 파업 관련 내용 살펴봤는데요. 0037님.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도 한 달이 지나면 파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이 부분 이기쁨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일단 긴급조정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4번뿐이고요. 2005년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당시에 발동된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 이유는 노사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네. 만약에 이게 발동이 되면 30일 동안 쟁의 행위가 정지가 되는 것이고 이후에 다시 우리가 파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미 관련 절차는 밟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파업을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1: 30일 후에는 이론적으로는 파업을 다시 할 수 있다. 다음 질문은요.
3: 네. 어제 퀴즈 정답이 합병이었는데요. 김승일님과 4054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면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나요? 통합이 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1: 이제 통합이 되기는 하는데요. 일단 합병 후 10년 동안은 별도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10년 이후에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데 일단 탑승해서 쌓은 마일리지랑 어디 제휴사 카드 마일리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탑승 마일리지는 손실 없이 나중에 대한항공 거랑 아시아나항공 걸 1대1로 병합이 된다고 하고요. 제휴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의 가치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아시아나항공이 뭐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 카드 제휴도 조금 더 잘 쌓아줬거든요.
3: 네.
1: 그런 걸 감안을 해서 0.82:1의 비율로 나중에 합쳐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질문도 하나 더 들어볼까요?
3: 네. 어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시작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5988님이요. 고유가 지원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가요? 라는 문의 주셨습니다. 당연히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즉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군내에 있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전통 시장이나 동네 마트, 식당, 카페 등 쓸 수 있는 곳은 많은데요. 일단 주유소의 경우에는 매출의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다 보니까 주유소에서는 어디서든 쓸 수 있다라는 거.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 증시가 낙폭을 더 키우고 있네요. 현재 코스피가 3.94% 거의 4% 가까이 밀리고 있고 7,200선까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3.5% 내려가고 있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3.9%, 3.8% 크게 밀리고 있네요. 현대차도 8%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또 개인 투자들이 현재 2조 7천억 원 정도 순 매수를 하면서 또 시장을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1.7원 해서 1,500원대를 또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또 알찬 소식도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9시 5분입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4: "안녕하세요. 5개월에 아준이를 키우고 있는 김송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이전에는 아기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남편까지 이렇게 아이를 많이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막 소리 지르고 깨르르 하면서 둘이 노는 모습?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서 저렇게나 애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남편이 잘 놀아주더라고요. 이 우러나는 그 사랑 같은 게 부성애가 있구나. 문득문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모유수유를 할 때 아기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해해요. 꺄! 소리 지르면서 웃으면서 아기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먹거든요. 정말 배고팠다는 듯이 발까지 막 흔들면서 이러면서 먹어요. 아준아, 세상에는 정말 재밌고 맛있고 행복한 게 정말 많은데 우리 하나씩 다 경험해보자. 고마워. 사랑해.
5: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란희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이들이 처한 작업 환경은 영화를 보는 내내 지속적이고 은근한 긴장감을 부여합니다. 추락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된 2층 창고 난간이 등장하는 순간 누군가의 추락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식이죠. 아직 일이 몸에 익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그라인더를 놓치거나 작동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잘못 움직이다가 손을 다칠 듯한 불안도 피어오릅니다. 인물들의 대사로 여러 번 요구되는 가죽 앞치마와 팔토시는 끝내 갖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창우는 사고를 겪습니다. 실수로 그라인더를 놓친 직후 팔을 꿰매야 할 정도의 부상을 입죠. 노동의 통증을 이기기 위해 파스를 덕지덕지 붙인 팔을 엄마에게 보이지 않으려 애쓰던 창우는 이제 간단한 수술로 착용하게 된 반깁스 장치마저 숨겨야 합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창우는 엄마와 두 동생의 눈을 피해 팔을 숨기고 모로 누워 잠부터 청합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피어오르는 불안은 어쩌면 사회적으로 학습된 반응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과 어린 청년 노동자들의 서사는 대부분 산업재해 뉴스로만 접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고에 피해자가 생길 때, 나아가 누군가 사망하는 등의 참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제야 노동의 현장으로 눈을 돌리곤 합니다. 그리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삶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들이 꿈꾸던 미래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는 대신 참혹한 사고의 양상을 낱낱이 봅니다. 사건의 개요와 숫자가 보도화면을 무심하게 가릅니다. 3학년 2학기의 성취는 이런 예고된 불안이나 참사의 양상보다 인물들이 경험하는 일상성을 더 크게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실하게 노동하는 이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끝내 죽거나 다치는 운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매일을 삽니다. 이 영화는 죽음이 아닌 삶의 방향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훈이에게 세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친부모의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복지센터의 보호를 받게 된 아기인데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 엄마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력 이상과 좌뇌 이상 소견을 받아 지금도 꾸준히 추적 관찰을 이어가고 있는 영훈이. 현재는 따뜻한 위탁가정에서 지내며 정성어린 돌봄을 받고 있는데요. 주변 모두가 건강한 성장과 맑은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힘겨운 시작을 지나왔지만 지금은 조금씩 안전한 하루를 배워가고 있는 영훈이. 어린 영훈이가 앞으로의 시간은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서 어제보다는 기온의 오름세가 더딥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8도, 대전 29도, 광주 30도, 대구 31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7도 정도 낮겠는데요. 그래도 오늘까지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며 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껴서 곳곳이 흐리겠고요. 지금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이 21도를 보이는 등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떨어져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대부분 모레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모레 저녁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이 20에서 80mm로 봄비치고는 다소 많은 양이 내리겠고요. 그중 남해안에는 많게는 80mm 이상, 제주 산지에는 곳에 따라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2도, 습도는 4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다음 달 17일부터는 월 519만 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액 올해의 경우 319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깎였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고령층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감액 기준선을 200만 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을 찾는 다카이치 총리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고 경제, 사회, 국민 보호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올 들어 두 번째 셔틀 외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베이징에 도착해 내일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에너지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정상회담에 이어서 국제관계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과 함께 40여 건의 협력 문건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의 합의 직전에 있다면서 이란 핵무기 금지 합의가 이루어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재개를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도 아마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마케팅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정용진 회장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사과문에서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스타벅스 코리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 그룹을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현재 24시간 내내 시속 30km로 설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스쿨존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는데 심야에도 통행 속도를 일괄적으로 30km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찰은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을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이 벌어져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샌디에고 경찰은 현지 시간 18일 낮 12시쯤 샌디에고 카운티 클레어몬트 내 대형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으로 3명이 숨졌고 용의자로 보이는 2명도 모스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에볼라 관련 사망자가 100명을 넘으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콩고 보건부는 현지 시간 어제까지 에볼라 의심 환자 393명이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된 발병 지역은 우간다와 남수단 국경을 접한 북동부에 몰려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원과 용인 등 경제 남부지역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이른바 MG조폭 출신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구름이 햇볕을 가리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 정도 내려가서 서울이 27도, 부산 26도, 광주 3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더 꺾이겠습니다. 이틀간 수도권과 남해안에 최대 80mm, 지주산지 많은 곳은 120mm 이상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4.2도입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SNS 게시물을 쏟아내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폭풍전 고요라고 적거나 이란에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건데요. 한편 겉으로는 성과 없이 보였던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이란 문제를 둘러싼 미묘한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파키스탄의 지도자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해 이란 전쟁 종전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 뒤에 숨은 의도는 무엇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칠레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칠레 와인은 16세기에 스페인 선교사들이 포도나무를 들여오면서 시작됐고요. 병해충 피해가 적어서 오래된 포도나무 중에는 100년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칠레 와인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정상들로부터 공격 보류를 요청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들 국가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그들의 의견으로는 매우 수용할 만한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앞서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며 이란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간 지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베이징으로 갑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현지 시간으로 20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중러 정상회담에선 앞서 트럼프 방중 담판 결과 공유가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관영 매체들은 최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들이 모두 중국을 다녀갔다고 선전하면서 무엇보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맞이하는 건 사실상 처음이라며 중국이 세계 외교의 중심이 됐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0: 미 재무부가 쿠바 정보기관과 주요 장관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쿠바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쿠바 국가정보국과 통신부, 에너지부,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제재 대상에 오른 쿠바인은 총 9명으로 이들은 공산당 최고위급 지도자들이자 정부와 군의 수뇌부 인사들입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및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며 달러화를 이용한 국제금융망에서도 사실상 퇴출당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행보는 이란과의 중동전선에 군사적으로 집중하는 한편 쿠바를 향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압박수단을 동원해 정권교체를 유도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픈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너무 늦게 소장을 냈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오클랜드 지원의 배심원단 9명은 머스크가 법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패소 평결을 내렸습니다. 통상 배심원단의 평결은 권고 효력만 있지만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머스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덕분에 역대급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오픈 AI는 이번 판결로 한시름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에볼라 관련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콩고 보건부는 현지 시간으로 18일까지 에볼라 의심 환자 390여 명이 보고됐으며 10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웃 우간다에서도 2명이 확진돼 1명이 숨졌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바이러스는 대표적인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치사율이 낮지만 아직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변종 바이러스로 알려졌습니다.
1: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키워드는 시간이 없다니까.
0: 네. 미중 정상회담을 끝마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계획을 중동 걸프국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서 전격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신 핵 협상을 위한 시간을 주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만약 이 협상이 실패할 경우 즉각 대규모 공격에 나설 준비를 지시했다고도 경고했는데요. 현재 시각으로 18일 자신의 SNS에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군주와 또 모하메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등으로부터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보류를 요청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 합의에는 무엇보다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가 포함될 거라고 강조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또 미군에게 내일로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이란에 대한 공격을 내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하게 했다라고 밝히면서 당분간 휴전을 유지한 채 아마도 합의 도출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앞서서 이란의 타스님 뉴스는 이란이 14개 조항으로 된 새 종전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서 미국에게 전달했다고 이 대미 협상단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새 종전안을 받아든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포스트와의 이 전화 인터뷰에서는 이 최신 종전안에 대해서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이란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네. 이란의 최신 종전안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했는데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려진 게 있나요?
0: 네. 일단 앞서 미국 인터넷 업체 온라인 업체 이 매체 악시오스의 경우에는 이란이 내놓은 최신 이 종전안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미 고위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네.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언급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우라늄 농축 중단이나 기존 고농축 비축분 인도 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란 측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공짜로 석유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처럼 이 미국의 불만이 가득한 새 종전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좀 유추를 해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매체 알 아라비아에 따르면 새 종전안과 관련한 문서를 본인들이 입수했다라면서 이란이 완전한 핵 해체 대신 장기적인 핵 동결에 동의했다라고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400kg으로 추정되는 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라는 요구 역시 수용하되 미국이 아닌 러시아에게 넘기겠다는 조건을 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합의가 파기될 시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는 내용인 듯합니다.

0: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안전하게 개방하고 해협에서 어떤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파키스탄과 오만의 역할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핵과 해협 문제를 분리를 하면서 두 개 다 국제적 차원의 보장을 겹겹이 제공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듯 하고요. 또 앞서 두 차례 이렇게 핵 협상 도중에 미국이 공습을 대했던 거에 대해 했던 거에 대해서 극도의 불신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또 미국에게 이 전쟁 배상 요구는 철회하면서도 대신 경제적 혜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또 이란은 자신들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정치적 문구 형태의 합의를 원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통항 알려면 팔로우.
0: 네, 앞선 키워드에 이어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1: 네.
0: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이란 정부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이 페르시아만 해협청의 SNS 계정이 현지 시각 18일에 개설이 됐습니다. 이 계정에는 이날 한 정오쯤에 영어와 페르시아어로 신의 이름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의 공식 X 계정이 이제 활동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최신 전개 상황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알려면 팔로우하라 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가 됐습니다.
1: 네.
0: 이 첫 글이 올라오고 약 4시간 뒤에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위한 통제 기구이자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법적 대표 기관이다. 이란 군 당국과 당국자들이 앞서 설정한 호르무즈 해협 지정 구역 내 항행은 본 기관과 완전히 조율해야 되고 허가 없는 통항은 불법으로 간주될 거다라는 경고글도 연이어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1: 네.
0: 이 계정이 실제 공식 계정인지는 아직 교차 검증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와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의 SNS 계정이 이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글을 인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이제 앞서 CNN 등은 해협청이 선박과 관계자들의 국적 등 40개가 넘는 항목으로 구성된 양식의 신고서를 이메일로 제출할 것을 해운업계에 통지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뭐 선주와 운항사의 국적, 선원들의 국적, 적재 화물에 대한 상세 정보 등 뭐 대부분의 것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특히나 이 선박의 과거 이름도 내라고 네, 했다고 합니다.
1: 네.
0: 이런 정보들을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기 전에는 당국에 이란 당국에 미리 이메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여기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SNS 글을 통해서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광 케이블까지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면허 취득 강제, 운영 감독, 주권 수수료 부과 등과 같은 사법적 조처를 할 수 있다라면서 강력한 조처를 예고하면서 이 해협에 대한 장악력 확대에서 확대를 나서는 모습이고요.
1: 네.
0: 이제 그간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종전 조건을 미국에게 일관되게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이란 외무부의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운영 방안 수립을 위해서 오만 정부와 실무 협의 중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가 사안의 본질은 아니지만 자기들 말에 따르면 합법적이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행보가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0: 네. 이란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고 물가도 뛰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1: 네.
0: 네, 뭐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전역에 등록 유권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7%에 그쳤다고 합니다.
1: 네. 네,
0: 재집권 초기에 47% 수준이었는데 지지율이 넉 달 만에 10%포인트 넘게 빠진 건데요. 뭐 당연하겠지만 부정평가는 5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분의 2 가까이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지율 붕괴를 이끈 결정타는 이란 전쟁
1: 네,
0: 때문이겠죠.
1: 최근의 상황이.
0: 네, 네. 전체 응답자의 64%가 이란 전쟁을 잘못된 결정으로 규정했고요. 올바른 결정이란 답변은 3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 투입된 비용만큼의 가치가 있었냐라는 응답은 없었다라는 응답이 55%를 넘었고요. 앞서서 이제 지난 3월에도 비슷한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뭐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진행했던 여론조사에서도 최저다라고 뉴스가 나왔었는데
1: 네.
0: 당시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미국 전역 휘발유 원유 가격이 갤런당 약 1달러 가까이 급등한 게 결정적인 변수였는데 그 이후로 흐름이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이 같은 민심 위반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초전격인 이 가상 대결에서도 지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1: 이런 상황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내 장악력을 과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요?
0: 네.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추락하는 지지율이 이 11월 중간선거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0: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 켄터키주에서는 오는 19일에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경선이 진행될 예정인데
1: 네.
0: 메시 의원의 지역구인 4선거구에서는 이 메시 의원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지지를 표한 이 에드 겔레인 후보가 맞붙을 예정이거든요. 이 메시 의원의 경우에는 공화당 내 소장파로 분류가 되는데
1: 네.
0: 이란 전등에서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면서 이제 각을 좀 세워왔습니다. 14년 동안 켄터키주를 대표하면서 자신의 공약을 일관되게 지켜왔기 때문에 이 메시 후보는 지역구에서 신망이 꽤나 두텁다고 합니다.
1: 네네.
0: 근데 문제는 많은 공화당 원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후보들에게는 등을 돌려왔다는 사실이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 또 다른 현역 의원인 메시 후보가 공화당 경선을 통과할지 여부를 두고
1: 네.
0: 11월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뽑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 수준을 확인할 만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1: 그러네요.
0: 라고 이제 관측통 들은 보고 있습니다.
1: 예. 다음 키워드입니다. 위대한 인간성.
0: 네, 레오 14세 교황이 인공지능 시대 인간 존엄성 보호를 위한 첫 회칙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1: 네.
0: 이번 발표 행사에는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앤스로픽의 공동 창업자도 참석을 한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1: 네.
0: 교황청은 레오 14세가 오는 25일, 현지 시각 25일 AI를 주제로 한 첫 번째 회칙, 마닉 비카 후마니타스, 위대한 인간성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이 새 회칙은 AI 기술을 중심으로 노동과 정의 또 평화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첨단 기술의 대리전으로 여겨지는 이번 전쟁에 대한 비판도 담길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회칙은 교황이 전 세계 가톨릭 신자와 주교들에게 전하는 최고 권위인 사목 교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황 문헌인 뭐 교황 교서나 권고, 담화, 연설 등과 비교해서도 가장 구속력이 강합니다. 교황은 지난 15일에 이 회칙을 서명했고요.
1: 네.
0: 레오 13세 회칙이었던 레룸 노바룸이 공표된 지 135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레룸 노바룸은 이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의 권리와 자본주의 한계 등을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1: 네.
0: 레오 14세는 교황청 시노드 강당에서 새 회칙을 직접 발표할 예정인데 교황이 이렇게 직접 회칙을 발표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게 외신들의 평가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 행사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토폰 올라 앤스로픽 공동 창업자도 참석을 하는데요.
1: 네.
0: 구글의 딥러닝 AI 연구팀인 구글 브레인 또 오픈 AI에서 일을 했던 인물이고 2021년 오픈 AI 출신 연구원 6명과 함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앤스로픽을 공동 창업했습니다. 이제 그는 현재 앤스로픽에서 AI의 내부 작동 원리를 규명하는 해석 가능성 분야의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1: 네.
0: 이 그 연구가 AI의 안전한 통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교황의 AI 회칙과 같은 방향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앤스로픽은
1: 네.
0: AI 기술을 감시나 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앤스로픽을 국가 안보에 대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고 앤스로픽은 이에 반발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그렇죠. 네. 네.
0: 또 사제 훈련을 받기 전에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던 교황은 AI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주 강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1: 네.
0: 그래서 작년 즉위한 뒤에도 전쟁이나 무기 개발에 이 AI 기술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꾸준히 경고의 목소리를 내세웠다는 것도 배경으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 왕실에 부는 변화의 바람.
0: 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장남이죠. 윌리엄 왕세자가 향후 10년에 걸쳐서 개인 영지인 이 코널 공국 부동산의 20%를 매각해서 주택 환경 프로젝트 등에 쓸 예정이라고 일간 더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1: 네.
0: 이 윌리엄 왕세자의 개인 수입 대부분은 5만 3천 헥타르에 달하는 코널 공국 영지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2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400억 원의 수입이 차지하고 있던 겁니다.
1: 네,
0: 부동산.
1: 네.
0: 네. 네, 이 부동산이 11억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조 2천억 원의 가치로 평가가 되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이 윌리엄 왕세자 는 부동산 매각 대금과 개발 수입 또 파트너십과 차입 등으로 마련한 5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을 저렴한 주택 공급과 지역 일자리 창출 또 재생에너지 확대, 습지 복원, 생물 다양성 증진 프로젝트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네.
0: 이 코널 공국이 14세기에 창설된 이후로 대대로 영국 왕이 계승권자가 이 코널 공작 칭호와 영지를 보유해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 이게 잘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 거죠.
1: 네.
0: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왕실이 사유지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0: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거에 대한 비판이 계속돼 왔고 네.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또 국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는데 네.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또 공국을 관리하는 윌벡스의 최고 경영자는 왕세자는 이 땅이 그저 소유하는 곳이 아니라 세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해서 특히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 네. 하나 더 알아볼까요? 맛만 보자.
0: 네. 스와땡 그리고 고가의 시계 제조사 오피가 함께 만든 어떤 협업 시계가 있는데 네. 이게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판매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매우 폭발적이었다고 네. 합니다. 뭐 뉴욕 미국의 뉴욕 타임스 스퀘어 매장 앞에서는 무려 닷새 전부터 텐트를 친 소비자가 100명이 넘었고요.
1: 네. 네,
0: 영국 맨체스터와 리버풀에서는 몰려드는 인파로 매장이 이틀 연속 안전 문제로 문을 닫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뭐 프랑스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해산하라고 최루탄까지 아이고. 사용했다고 하는데
1: 네.
0: 이 시계는 이제 정가가 약 60만 원 선이고 우리 돈으로 근데 출시 당일 미국의 시계 거래 플랫폼에서는 같은 제품이 최대 1,280만 원까지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1: 네.
0: 근데 이 시계 모양을 보면 좀 특이한데 네. 손목이 아니라 목걸이나 가방에 다는 포켓워치 형태거든요.
1: 아.
0: 이 오사의 상징적인 제품의 팔각형 디자인을 외형에 담았다고 하고요.
1: 네.
0: 오리지널 제품의 중고 시세는 최소 3천만 원, 이 금을 사용한 한정판은 2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 소비자들은 단돈 60만 원에 이 명품 세계관의 일부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군요. 네.
0: 네 그래서 이렇게 달랑달랑 달고 다니는 시계 형태인데
1: 예.
0: 그래서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협업을 이 불황 시대에 영리한 생존 전략이 아닐까 분석하고 있습니다.
1: 네.
0: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명품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2% 줄었고 명품 소비자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가의 브랜드들이 가격을 낮추는 대신 브랜드의 상징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이렇게 대중들에게 판매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이 패션 업계에서는 이미 뭐 H&M과 베르사체, 슈프림과 루이비통의 협업 이런 방식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다 보니까 더욱더 각광을 받는 것 같고
1: 네.
0: 이제 불황 속에서도 명품의 상징을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네. 가지려는 이 시대의 새로운 소비 욕망이 담겨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보니까 굉장히 예쁘긴 한데 명품을 다 사기 너무 비싸니까
1: 그렇죠.
0: 네, 액세서리라도 받을 수 네, 있으면
1: 협업을
0: 좋겠다.
1: 협업을 했다고 하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변화의 바람이 그야말로 불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아바의 노래 댄싱 퀸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일 정상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을 찾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하폰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나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불법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병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월 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국민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정용진 회장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남부지역에서 불법치료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이른바 MG조폭 출신 일당 22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홍신원 취재수첩. 홍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칠레 와인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티아고 김정화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칠레 산티아고에서 인사드립니다.
0: 네, 칠레 와인이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높거든요. 매력은 어떤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네, 칠레의 와인 산업은 16세기 스페인 선교사들이 포도나무를 들여오면서 시작이 되었고, 네. 19세기에는 프랑스 보르도 품종이 도입이 되면서 오늘날의 현대적인 와인 산업의 기반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칠레 와인의 차별화된 품질과 매력은 천혜의 자연환경에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내려오는 청정한 수자원과 태평양의 훔볼트 한류가 만든 서늘한 기후는 포도의 산도와 향을 생생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동쪽의 안데스 산맥과 서쪽에는 태평양, 그리고 북쪽의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거대한 자연 장벽에 둘러싸여 있어서 병해충 유입이 매우 적고 포도 재배에 이상적인 환경을 칠레가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포도나무의 뿌리를 갈가먹어 고사시키는 필록세라의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포도나무인 올드바인 중에 100년이 넘는 것도 남아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자연 조건 때문에 포도나무는 원뿌리 그대로 자라면서 향과 맛이 응축된 고품질 포도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낮에는 햇살이 풍부하고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현저한 일교차와 그리고 남부로 갈수록 서늘한 파타고니아 기후의 영향까지 더해져서 산뜻한 화이트 와인부터 구조감이 있는 프리미엄 레드 와인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폭넓게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0: 네, 세계 시장에서 이 칠레 와인 어느 정도 위치라고 보면 될까요?
1: 네, 칠레는 와인 수출량 기준 세계 4위권이고 수출액 기준으로는 세계 5위권 안팎의 대표적인 와인 강국입니다. 네. 2025년 작년에 칠레 와인 시장 규모는 약 40억 달러 한화로 5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네. 한국에서도 칠레 와인은 수입 물량 기준 점유율 22% 이상으로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1만 원에서 3만 원대 데일리 와인부터 알마비바 그리고 또 돈 멜초르 같은 프리미엄 와인까지 폭넓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칠레 와인 산업은 농업 수출의 약 17%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면서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 덕분에 한국에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의 와인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칠레를 대표하는 품종이 까르메네르라고 하는데 이게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까르메네르는 칠레 와인의 상징이자 가장 드라마틱한 역사를 지닌 품종인데요. 네. 원래 프랑스 보르도에서 재배되던 품종이었지만 19세기 필록세라로 유럽에서는 거의 사라졌는데요. 그런데 칠레에 건너온 포도나무가 살아남아서 메를로 품종으로 오인이 되었다가 네. 1994년 DNA 분석으로 까르메네르로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원산지에서 사라진 품종이 대서양을 건너서 칠레에서 다시 부활한 셈입니다. 네. 까르메네르의 맛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요. 블랙체리와 자두의 검은 과일향의 다크초콜릿 그리고 후추와 풋고추를 연상시키는 허브향이 특징이고 네. 부드러운 탄닌과 긴 여운이 인상적입니다. 칠레에서는 매년 11월 24일을 까르메네르 데이로 기념을 하면서 활발한 홍보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까르메네르는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이 칠레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칠레 사람들의 일상에서 와인은 어떤 의미일까요?
1: 네, 칠레 사람들에게 와인은 단순한 주류나 음료가 아니라 500년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이자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6세기 스페인 선교사들이 들여온 포도나무는 오늘날 칠레를 세계적인 와인 생산국으로 성장을 시켰고 이를 기념해서 매년 9월 4일을 칠레 와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병에 남은 와인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진공 펌프, 그리고 실리콘 마개, 디켄터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갖추고 있고요.
0: 네.
1: 어둡고 서늘한 공간을 활용한 보관 노하우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와인은 가족과 친구를 잇는 소중한 매개체입니다. 주말 가족 식사나 또 저녁에 레스토랑에서 또 독립기념일 DSC5초에는 바비큐와 와인이 빠지지 않으며
0: 네.
1: 수확철인 3월에서 5월에는 전통축제인 벤디니아가 전국에서 열립니다. 마트와 와인 전문점에는 수백 종의 와인이 문자 그대로 진열되어 있어서
0: 네.
1: 어지러울 정도인데요.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몰라서 대충 가격대를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네, 아무거나 골라도 맛있다는
0: 그러니까요.
1: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0: 예.
1: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인의 집을 방문할 때 와인 한 병을 가져가는 것은 가장 무난하고 환영받는 선물로 통합니다.
0: 네.
1: 칠레를 여행하신다면 콘차이토로를 비롯해서 마이포밸리, 꼴차구아밸리, 까사블랑카밸리에서 와이너리 투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경관이 아름다운 포도밭 속 호텔에 머물면서
0: 네.
1: 와인과 휴식을 함께 즐기는 와이너리 스테이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결국 칠레 사람들에게 와인은 사람을 이어주고 삶의 여유를 더하는 문화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저 칠레 와인이 한식과도 아주 잘 어울린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칠레 와인은 그 또 다른 매력은 다양한 음식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점에 있는데요.
0: 네.
1: 페어링은 음식과 와인의 맛과 향, 질감이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를 돋보이게 하는 조합을 뜻하는데요.
0: 네.
1: 스페인어로는 마리다시에라고 합니다. 이 마리다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레드와인 까르메네르는 불고기, 갈비찜, 제육볶음과 잘 어울리고
0: 네.
1: 잘 익은 블랙커런트와 자두의 그 진한 풍미에 탄탄한 탄닌과 은은한 오크향이 더해진 레드와인 까베르네 소비뇽

0: 경우는 스테이크나 LA갈비와 좋은 조화를 이룹니다. 또한 향미가 좋고 상큼한 시트러스와 풋사과 허브향이 어우러진 산뜻하고 스탠딩 넘치는 화이트 와인, 소비뇽 블랑은 해산물과 생굴 또 해물파전과 어울리고 네. 김치찌개와도 의외로 산부가 잘 맞습니다.
1: 네.
0: 붉은 체리와 라즈베리의 섬세한 과일향의 은은한 흙내음과 부드러운 탄닌이 어우러진 우아한 레드와인 피노누아는 참치구이, 연어구이, 고등어구이 그리고 버섯 요리와도 잘 어울립니다.
1: 네.
0: 이처럼 필레 와인은 서양 음식은 물론 한식과도 훌륭한 마리다시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필레 와인 한 잔과 함께 안데스의 햇살과 파타고니아의 바람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1: 그러니까요. 까르메네를 기억하겠고요. 불고기나 오늘 저녁에 제육볶음과 이 까르메네를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칠레 산티아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1: 김정화 통신원이 오늘은 칠레 와인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친 뒤 다시 이란을 향해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이슈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내는 이 발언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의기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조금 조용했었는데 방중 기간 동안.
1: 그렇습니다. 예,
0: 끝나자마자. 예. 네. 어떤 글을 남겼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1: 뭐 가장 최근 발언으로는 앞선 코너에서 소개했던 대로 자기가 19일 날 이란을 네. 공격하려고 했는데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지도자들이 협상 중이라서 자기가 보류했다 일단. 그래서 네. 협상이 심도인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은 자기 공격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중국 방문 끝나고 난 다음 날 16일 날 소셜미디어에 미국 함선, 이란 함선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서 있고 그리고 이제 폭풍전야 뭐 이런 네. 글을 쓴 인공지능 합성 사진을 올렸는데 뭐 전쟁 전야다 이런 뜻이겠죠. 이제 이란을 위협한 거고
0: 네.
1: 17일 날에도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시간이 없다.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위협을 한 거죠.
0: 네.
1: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공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밑두쳤다 얘기한 건데 실제로 네. 공격을 지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뭐 그 트럼프의 패턴으로 봐서 자기가 네, 네. 위협하고 물러나고 위협하고 물러나고 이런 거.
0: 네.
1: 일단은 트럼프가 하여튼 계속 이란 보고 계속 협상에 나와서 이제 합의를 종용하는 이런 모양새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0: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이어지니까 어쨌든 또 공격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공격을 할까요?
1: 이 트럼프가 이렇게 무력을 위협하는 건 이란전쟁 이후에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계속 위로 위협하고 뒤집고 뒤집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또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건 그만큼 계속 얘기하자면 트럼프가 초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0: 예, 예.
1: 자기가 이제 몰리고 있다는
0: 뜻대로 그런, 되지 않으니까.
1: 그래서 예. 이번에 중국 방문 갔다 와서 외교가에서는 트럼프가 중국 방문 때 이란 문제를 논의했고 어떤 방식이든지 중국과 교감하지 않았겠느냐.
0: 네.
1: 사실상 이번 중국과의 제일 중요한 의제는 이란 문제가 아니었겠냐 말을 합니다. 실제로 네. 미국은 발표문에서 호르무즈 개방 및 호르무즈에서 이란의 통행세 징수를 반대한다를 중국과 합의했다. 또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0: 네.
1: 물론 이는 중국과 미국의 공동 성명은 아닙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그렇죠. 발표문입니다.
0: 네, 네.
1: 근데 이 정도의 발표문이라도 외교가에서는 상당히 센 표현으로 평가를 하고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이란 전쟁 종전에 협조를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방중이 끝난 뒤 다시 이란의 군사 압박을 가하는 것은
0: 네.
1: 군사 협을 가하는 것은 전투 재개보다는 협상을 종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0: 어떤 부분에

0: 그래서 이게 협상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1: 일단 앞서 말한 대로 트럼프가 뭐 이번에 이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자기가 그 세 중동의 세 나라 지도자들의 부터가 맞아 지도자 스스로 밝힌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란 쪽에서 나온 반응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란 네. 쪽이 어저께 타스님 통신에서 이란이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최신 문안을 네. 파키스탄을 통해서 미국에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 하나는 이 전달하기 전에 미국이 자신들한테 협상안을 보내왔는데 네. 거기에는 협상 기간 중에는 이란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받아서 우리가 그걸 수용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진전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란이 미국에 제안을 했다는 걸 갖다가 좀 우리가 몇 가지 온 상황을 시퀀스를 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예, 있는데 네. 네. 원래 이란은 애초부터 14개 항에 대한 종전안을 갖다가 내세웠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것을 놓고서 이제 계속 이제 협상을 한 뭐 그러니까 휴전이 전부터 이렇게 네. 하다가 결국 휴전되고 나서 대면 협상을 한번 했었잖아요. 대면 네. 협상인데 그게 결국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미국이 중국 방문하기 전에 미국이 14개 항으로 된 종전 양해각서라는 것을 이란한테 제시를 했었습니다.
0: 네.
1: 그건 뭐냐면은 일단 14개 항으로 종전의 틀을 갖다가 규정을 하고서 일단 양해하고서 이걸 합의를 하자. 하면은 예. 30일 동안 더 협의를 해갖고서 구체적으로 종전을 하자 이거였는데
0: 그렇죠. 네.
1: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또 답변을 했었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미국이 그때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거부를 하고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0: 그런데 네, 네, 네.
1: 사실 이게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 보니까는 수정 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지금 자기네가 이번에 14개 항을 파키스탄에 보냈다는 것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제안한 거다
0: 네.
1: 얘기를 한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그전에 쓰레기다 안 받겠다 그랬는데 사실상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계속 수정안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주고받았다는 거고
0: 네.
1: 최근에 이 온 수정안 미국의 온 답변에서 아까 말한 대로 협상하는 동안은 우리가 그거 하지 않게 저기 이란 원유 수출을 제재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케이. 이란이 받아갖고서 그럼 우리가 다시 수정한 14개항을 제출을 한 거죠.
0: 네.
1: 그러니까는 협상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네. 핵 프로그램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 프로그램 문제는 이제 큰
0: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1: 원칙적으로는 이란은 그 문제는 종전부터 먼저 해놓고서 그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거고 미국은 하여튼 아까 말한 대로 14개 항 중에서 그 틀을 정해놓고서 일단 대충 합의를 해놓고서
0: 네.
1: 구체적으로 하자 이런 겁니다. 근데 앞서 말했던 큰 문제가 있죠. 이란이 갖고 있는 400kg 우라늄 네. 농축 문제
0: 그렇죠.
1: 그리고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중단할 것인가. 그런데 네. 트럼프는 요번에 방준 동안 네. 처음으로 20년이라는 얘기를 네. 했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그걸 제안을 하긴 했었는데 이란은 거부를 했었고 5년이나 뭐 10년 정도를 네. 맞받았는데 트럼프 한 번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20년을 자기가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약간 진전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아까는 말한 대로 400kg 그 농축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400kg 문제 미국이 네. 자기네가 갖고 가겠다는데 이란은 러시아한테 주겠다 뭐 네. 이런 얘기로 이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 정도가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견은 있지만은 약간 계속 이제 밀당 이제 네, 실당일을 네. 하고 있다고 좀 봐야죠.
0: 네. 네. 중국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란 문제 일단 관련해서는 크게
1: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미국이 발표했던 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나 이란의 통행료 징수 반대 이런 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네.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트럼프 방중 때 이란 전쟁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전쟁이다 이렇게 말해서 미국 쪽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모양새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앞서도 말했지만 이번에 국빈 방문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을 발표 안 하고 각자 입장을 서로 발표하는 발표문만 나왔는데
0: 네.
1: 이거는 뭐 회담이 성과가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일종의 외교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서로가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그래 네. 그러면 너가 할 말은 네가 하고 내가 할 말은 내가 하는데 하자. 그래서 서로가 양보 안 했다. 우리가 자기 입장을 갖다 견지했다는 것을 대에 가시하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조율했고 네. 했다는 거 아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미국이 호르무즈 개방이니 통행 중수 반대 이런 얘기를 발표한 것은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묵인하고 양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중국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종전은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다만 미국만큼 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공격을 약간 즐기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란이 종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이나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와서 역할을 할 것은 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이런저런 상황을 이제 종합을 해볼 때 네. 미국이 또다시 어떤 군사 행동을 감행한다는 건 조금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될까요?
1: 현재로서는 일단 이란을 중국을 방문하고 와갖고서 군사 행동을 바로 또 한다는 것은
0: 그렇죠.
1: 중국이 미국의 군사 행동을 묵인했다거나 혹은 중국을 무시했다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인데
0: 네.
1: 그럴 가능성은 좀 당분간 없지 않겠나. 그리고 방금 트럼프가 협상 지켜보겠다.
0: 네.
1: 자기가 군사행동 위해했다 말을 하지 않은 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미국이 이란을 다시 군사공격할 현실적 능력이 있는 것인가 조건이 되는 것인가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휴전이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나서
0: 네.
1: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는데 이란이 미사일 그 발사대 역량을 70%까지 보존했다고 미국 정보기관이 이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 그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미사일 기지 33곳 중 30곳이 작전 접근권을 유지하거나 복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해군이 전함이 들어가서 작전을 하면은
0: 예.
1: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란이 군사 역량이 보존됐기 때문에 다시 전쟁을 벌인다면 거의 파국이 올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이
0: 다 알고
1: 우려하고
0: 있고,
1: 있는 거죠.
0: 미국도.
1: 실제로
0: 네.
1: 지난 5월 4일 트럼프가 호르무즈 개방하겠다 그래서 프리덤 프로젝트라는 걸 시행했는데 이때만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0: 그렇죠.
1: 나중에 보니까 미국 전함이 상당히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또 하나는 사우디 등 주변 국가들이
0: 네.
1: 결사적으로 말렸고 하지만 반대했고 그 통행권도 부여하지 않았고 자기네 기지 사용권 같은 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0: 그렇죠.
1: 사우디나 이런 카타르 이런 국가들이 협상하니까 제발 공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거겠죠.
0: 네. 그렇다면 미중 정상회담 전후한 이란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 이란 측이면 앞서 아까 이제 대변인 저기 타스님 통신이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에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0: 네.
1: 트럼프 방중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국과 신뢰 구축이 안 된다면 협상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 새로운 조건이 들어갔네 신뢰 구축이라는 얘기. 근데 이것을 꼭 새로운 조건이라기보다는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 자꾸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0: 네.
1: 미국이 기존의 합의도 깨고 협상 중에 공격하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못하겠다.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이건 어째 미국 쪽에 대한 향한 얘기다 보다는 중국 쪽을 향해서 이 신뢰 구축 즉 미국이 지금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0: 네.
1: 중국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조건이다 보다는 협상을 좀 해보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0: 네, 네.
1: 즉 그리고 또 신뢰 구축이라는 부분은 중국이 충분히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중국 가운데서 갖고서 야 이단이 저러니까는 미국이 좀 새로운 조건이 아니라 태도와 입장 이런 것에 명확하고 좀 확실하게 해봐라
0: 네.
1: 이런 거 했으니까 이 정도는 중국이 중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0: 네. 네. 협상의 돌파구로 좀 어떻게 찾아봐야 할 텐데요.
1: 그렇습니다.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나라가 파키스탄인데
0: 네.
1: 이 파키스탄의 쉐바즈 샤리프 총리가 23일부터 중국을 방문합니다.
0: 네.
1: 이번 방문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인 파키스탄 중국 디지털 회랑 구축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공식 의제긴 한데 이란 전쟁이 마크호자가 될 것이라고 외교에서 모두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0: 네.
1: 지난 4월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도 파키스탄이 중재를 했고 그 마크에서는 중국이 재촉을 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파키스탄과 중국이 만나면 당연히 이란 문제를 놓고서 얘기를
0: 그렇죠.
1: 하겠죠.
0: 네.
1: 또 이란의 영향력을 가진 또 하나의 나라인 러시아.
0: 러시아의
1: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트럼프 방중이 끝난 지 하루도 안 돼서 중국 방문을 발표했습니다. 뭐 이것도 이미 예정된 방문이긴 한데 그 공식 발표를 갖다 그렇게 했다는 거는 뭔가 좀 액션 미중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연대 미국에 과시하는 것도 있고
0: 그렇죠.
1: 급박하게 돌아가는 약간 이란 전쟁 이런 데서 아마 충분히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중국은 이란에 영향을 가진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네 나라를 불러들여서 얘기를 하고
0: 네,
1: 있는
0: 네.
1: 모양새죠.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어떤 외교적 이벤트를 벌이지 않겠나 외교가에서는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
0: 네. 네. 사실 생각해보면 이란 전쟁이 종전이 급한 건 그 주변 국가들 있죠.
1: 그렇죠. 이란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 뭐 카타르, 지금 아랍에미리트
0: 예, 예.
1: 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 공격을 받았고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밝힌 대로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가 지도자들이 요청을 해갖고서
0: 그렇죠.
1: 이제 협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만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0: 네.
1: 그 14일 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0: 네.
1: 이란과 새로운 불가침 조약을 추진 중이다. 즉 사우디와 사우디는 중동 국가들과 이란 사이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불가침 무슨 얘기냐면 이란 전쟁이 종전이 되면 앞으로 이란에 대해서 안전 보장을 자기네 중동 국가들이 담보를 쓰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 요구하는 게 미국 못 믿겠다.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 그러니까 이 중동 국가들이 그럼 우리랑 불가침 조약을 맺자.
0: 예.
1: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우디 등의 미군 기지들이 많거든요.
0: 그렇죠.
1: 다 그 미군 기지를 미군이 그런 미군 기지를 이용해서 이란을 공격하는데 우리끼리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면 미국이 당신네 나라를 공격 못할 것이 아니냐 이런
0: 네.
1: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사우디 왕가의 원로인 투르키 알 파이잘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는데
0: 네.
1: 정보기관장을 했고 상당히 원로입니다. 사우디 왕가에서. 그리고 지금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를 지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난 9일 아랍 언론인 아샤르크 알 아부사트라는 언론에 기고문을 냈는데
0: 네.
1: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당히 좀 비난하는 투였습니다. 즉 우리와 이란 사이 전쟁을 촉발한 이스라엘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이 지역이 폐허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 빈살만 왕세자가 잘해갖고서 우리가 지금 외교를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반집적으로 이스라엘 비난했더니 미국을 비난하고 지금 사우디가 이제 이 전쟁에 우리가 더 개입하지 않고 적절 중재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또 이스라엘도 있고요. 아무튼 네. 이란 전쟁 종전까지 잘 되나 싶다가도 또 아직 멀지 않았나.
1: 그렇습니다. 트럼프 방중 이후에
0: 네.
1: 보여지는 이런 외교적 입맛들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한겨레 정의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하늘에 껴있는 많은 구름이 뜨거운 볕을 가려주며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도 오늘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7도, 강릉 28도, 대전 29도, 광주 30도, 대구 31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번 고온현상은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서울과 대구 21도를 보이는 등 오늘보다 크게는 10도가량 떨어질 전망이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곳곳이 흐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20에서 80mm로 봄비치고는 다소 많은 양이 내리겠고요. 그중 남해안은 많게는 80mm 이상, 제주 산지는 곳에 따라 120mm가 넘는 비가 올 전망입니다. 이 비는 대부분 모레 오후에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모레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에는 다시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오늘 안동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곧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파업돌입 이틀을 앞두고 오늘도 삼성전자 노사가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노사 각각의 요구 조건을 밝힌 데 이어 오늘은 서로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합니다. 수십억 대의 서울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120여 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를 통한 탈세가 있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러시아가 친러 이웃 국가인 벨라루스와 함께 핵연합훈련에 들어간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열립니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에서 회담 이후 넉 달 만의 만남입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한일 정상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셔틀 외교로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성격입니다. 두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에 이어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정상회담장 입구에서부터 직접 영접하는 등 국빈 방한에 준해 맞이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담에선 한일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경제, 사회, 국민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가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협의한 조세희 탄광 공동 유해 발굴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중동 전쟁 등 복잡한 국제 정세 속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안동 소주와 나라현 사케 등을 곁들인 만찬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어 하해 마을로 이동해 전통문화 선유 줄불놀이와 판소리 공연 등을 관람하며 친교를 다질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양국 우호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안동 하이탈 목조각과 조선통신사 당시 양국 교류 품목의 하나였던 한지로 만든 가죽 가방 등을 선물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5: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사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마라톤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2차 사후 조정은 오전 10시쯤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조정을 직접 맡은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이견이 일부는 좁혀지고 있다며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회의장으로 들어갔고 사측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양측의 입장을 듣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격적인 교섭은 오늘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촉구하거나 중노위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의 합의점이 보이면 노사, 조정위원 3자가 한 테이블에서 협의를 하고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수순입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성과급 재원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 이 제도를 장기간 정례화할지에서 견해차가 커 극적 타결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도 일단 저녁 7시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면 밤까지 이어지거나 내일 회의를 속개할 수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는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는데 만약 오늘 결렬된다면 파업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서 쟁의 행위를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긴급조정권이 노동권을 제약시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5: 국세청이 고가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120여 명을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매물 감소로 일부에서 다시 주택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게 이번 조사의 한 배경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서울에 사는 한 30대 부부는 30억 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구입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났나 국세청이 들여다보니 시아버지가 30억 원 규모의 해외 주식을 처분했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황. 국세청은 시아버지가 주식을 판 돈을 자녀들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50억 원짜리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병원 의사.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취득 자금이 과해 조사해봤더니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해 거액의 수익금을 숨긴 정황 등이 발견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127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로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사례, 대출 규제의 영향이 덜한 현금 부자,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자 등이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3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와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자금 출처와 탈세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증가했던 매물이 줄며 시장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용한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투기성 부동산 거래와 편법적인 자금 조달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됐던 대이란 공격을 전격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면서 언제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 와서 김경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이 19일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각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정상들로부터 공격 보류를 요청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들 국가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그들의 의견으로는 매우 수용할 만한 것이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가 포함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 가능한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즉시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며 이란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이란 타스님 뉴스는 이란이 14개 조항으로 된 새 종전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잠시 멈춰있는 군사적 충돌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5: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란 정부가 한국 선박을 공격한 주체에 대해 자신들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세력의 위장작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9: 이란 외무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번 사건의 공격 주체에 대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세력이 나무호를 공격했는지는 자신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깃발 작전, 즉 위장 작전 가능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 깃발 작전은 공격이나 테러를 감행한 주체가 이를 제3자의 소행으로 꾸며 전쟁의 명분을 조작하는 전술입니다. 이란 정부는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통상 이 작전의 주체로 이스라엘을 지목해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한국과의 양국 관계가 좋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해상 항행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상호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이뤄진 한국 외교장관과 이란 외무장관 간의 전화통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번 통화는 최근 두 달 사이에 양국 장관 간에 이뤄진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통화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리 외교부는 이번 통화에서 나무호 피격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란 측에 피격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5: 6.3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시행된 GTX 노선 부실공사 의혹을 계속 제기하면서도 선거 판세가 어려워졌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삼성전자 파업 상황 등을 거론하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최혜림 기자입니다.
10: 더불어민주당은 GTX-A 서울구간 부실공사 해명에 비판을 집중했습니다. 국회 국토위와 행안위 소집을 예고하며 오세훈 후보의 부실시공 은폐 의혹을 따져먹겠다 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의 치적과시가 더 중요하냐며 오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는 선거 판세가 어려워졌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부울경은 해볼만 하지만 어렵고 서울도 많이 어렵다며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지원은 용납 불가라며 내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하자고도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특위 첫 회의를 열고 선거기간 여론전을 예고했습니다. 2030 유권자를 겨냥한 듯 특위위원 절반 이상을 청년으로 채웠습니다. 특위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것이 국정 최고순위가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장동혁 대표는 정부 여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으로 돌아왔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도부는 이후 경남과 인천을 찾아 지역 보수 표심 결집에 나섭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5: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 정용진 회장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사과문에서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던 어제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스타벅스 코리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김 전 장관은 별도로 진행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군 서열 1위였던 김 전 의장은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내일 제재 안건을 심의하고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 의결합니다. 이번 사건의 혐의자는 NH투자증권 IB 부문 임원을 포함해서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달 17일부터는 월 519만 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 17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월 소득 월액인 올해 기준 319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최장 5년 동안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깎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 20대 일자리가 11만 1000개 감소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2025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2만 개가 늘었지만 20대 이하 일자리는 11만 1000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2022년 4분기 이후 1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재 24시간 내내 시속 30km로 설정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경찰청은 이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돈을 빌린 뒤 고리에 상품권으로 갚게 하는 이른바 상품권 사채 추심에 시달리던 한 30대 여성이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KBS의 보도 이후 경찰이 숨진 여성이 이용했던 상품권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0: 지난달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망 전날 지인에게 상품권 추심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토로합니다. 여성이 이용한 건 이른바 상품권 사채입니다. 5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75만 원짜리 상당 상품권으로 갚는 구조로 연 이자율로 따지면 2600%를 웃돕니다. 소액으로 시작한 빚은 결국 1500만 원까지 불어났고 상환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곧바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KBS 보도 후 경찰청은 숨진 여성이 이용했던 상품권 업체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를 비롯해 모두 120곳 이상의 상품권 업체를 특정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확인한 상품권 업체만 전국에 최소 300곳가량.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상품권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KBS 취재 결과 상품권 업체들은 이른바 업체 텔레그램방을 운영하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교환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방에는 수십 명의 상품권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의 이름과 나이, 거주지 등 신상을 공유하면서 추심 협박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5: 우크라이나의 수도 모스크바를 공격당한 다음 날 러시아가 맹방 벨라루스와 연합해 핵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유럽과 가까운 벨라루스를 핵 교두보로 삼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11: 벨라루스 국방부가 현지 시각 18일 러시아군과 핵무기 운용을 연습하는 연합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핵탄두 운반과 사용을 준비하는 훈련이라며 양국의 미사일과 항공부대가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예정된 훈련일 뿐 제3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며 지역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경 인근의 핵 교두보로 삼아 사실상 전 세계 핵무기 확산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대규모 보복 공습을 가한 다음 날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개발과 생산을 지원해온 유럽을 향한 경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 중 한 곳을 벨라루스 영토에서 공격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미사일 오레시니크를 벨라루스에 전면 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럽을 위협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오늘부터 이틀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크렘린궁은 중러 정상이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 새로운 유형의 국제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5: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이 벌어져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샌디에이고 경찰은 현지 시간 18일 낮 12시쯤 샌디에이고 카운티 클레어몬트 내 대형 모스크, 즉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총격으로 3명이 숨졌고 용의자로 보이는 2명도 모스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미토스 충격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즉 AI발 사이버 위협의 중심에 선 엔트로픽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사이버 방어 취약점을 주요국 금융당국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엔트로픽이 자사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미리보기의 성능에 대해서 금융안정위원회에 설명해달라는 잉글랜드 은행 총재의 요청을 받아들여

0: 있습니다. 민주콩고보건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까지 자국에서 390여 명의 에볼라 의심 환자가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4.8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유닝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삼성전자 노사 사후 조정 오늘 이틀째 맞았습니다. 정부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임금, 성과급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결론이 나야 할 텐데 이 문제는 꽉 잡힌 생활경제 97.3%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까지는 꼭 보름이 남았는데요. 단일화냐 독자 출마냐 막판 변수가 터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판을 뜨겁게 달구는 정치 이슈들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잔 코너에서 털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오르고 있고 전월세 부담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고민 깊은 분들 많으시죠? 부동산 1타 강사 김인만 소장과 함께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5월 19일 오늘은 발명의 날입니다. 세종대왕 시대 치국이 발명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일인데요. 인류의 삶을 바꾼 수많은 발명품들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발명품 무엇인가요? 세탁기 없었으면 못 살아요. 또 식기세척기는 제 인생 최고의 발명입니다. 전기밥솥 만든 분께 절하고 싶다. 이런 생활 밀착형 발명품도 좋고요. 아직 세상에는 없지만 이건 꼭 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발명품도 환영합니다. 뭐 날아다니는 양탄자, 순간이동기계, 뭐 살안찌는 야식제조기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애정하는 발명품 그리고 발명됐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유와 함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9730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추첨해서 주유권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과 입맛을 채워드립니다. 5월 19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3: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2: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은 뉴스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오늘 주식시장 많이 내려가던데요.
4: 네, 어제 롤러코스터 타다가 간신히 버텨냈는데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림세가 가파릅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 7100선까지도 밀리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낙폭 조금 줄이면서 -3%대 파란불 켜고 있는데 7200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거푸 털어내는 외국인과 물량 받아내는 개인 간 수급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각국의 국채 금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작하면서 변동성이 커진 데다가 간밤 뉴욕증 시선은 반도체 종목 전반에 걸쳐서 하락 흐름 나타나면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노조와 여전히 평행선 달리면서 총파업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더 큰 타격 받는 모습입니다. 네. 또 환율도 살펴보면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국제유가 여파로 현재 1,500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네. 지금 이 시각 7,294.75 코스피 지수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죠.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출시됩니다. 이게 어떤 상품이고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4: 네, 일정부터 살펴보면요. 22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판매가 시작되는데요. 다음 달 11일까지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파격적이라고 평가받는 상품이긴 하지만 꼭 따져봐야 할 부분들도 있는데요. 네. 먼저 어떤 상품인지부터 살펴보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반도체 같은 첨단 전략 산업과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펀드입니다. 국민 자금 6천억 원 여기에 재정 1,200억 원을 합쳐서 조성이 되는데 정부 재정이 손실에 최대 20%를 우선 부담한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으로 꼽히고요. 여기에 투자 금액별로 다르지

0: 만이 최대 1,800만 원의 소득을 공제하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선 분명한 장점으로 꼽힙니다.
1: 네, 이런 장점들도 있는 반면에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점들은 어떤 것들이죠?
0: 네, 구조상 여러 운용사가 자금을 나눠 굴리기 때문에 공격적인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는 시각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만기까지 5년간 자금을 묶어놔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인데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재정 상태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현명한 투자 하셔야겠습니다. 네.
1: 그리고 여신 전문 금융업계에서도 사이돌 대출 취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0: 네, 금융당국이 카드사 같은 여전 업권도 사이돌 대출 신규 취급 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이르면 올해 10월쯤 관련 상품이 출시될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대출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전용 상품도 별도로 준비 중일 만큼 정부가 힘을 싣는 분위기인데요. 금융사들이 중금리 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취급 하도록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는 포용금융 실적에 따라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구조 필요성도 언급이 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중신용자 지원 기조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접근성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을지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유가가 많이 올라서 유류할증료가 또 같이 덩달아서 올랐다고 하잖아요. 비행기 티켓값 엄청 올랐는데 유류할증료가 좀 내렸습니까?
0: 네, 최고 단계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금이나마 저렴해지는데요. 다음 달 발권분부터 6단계 떨어진 27단계 적용이 되는데 대한항공의 일본 후쿠오카 같은 최단거리 노선은 왕복 기준 15만 원에서 12만 원대로 떨어지고요. 미국 뉴욕 같은 최장거리 노선은 22만 원가량 저렴해졌습니다.
1: 이게 이제 유류할증료 말씀하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미국과 이란의 전쟁 협상 기대감이 다시 올라왔고 잠깐이나마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허용되기도 하면서 국제유가가 반짝 내린 덕분인데 중동 리스크는 여전한 터라 유가 변동성 역시 여전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휴가 앞두고 혹시라도 비행기 티켓 예약할 일 있으시다면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집 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청년 임대주택 청약 경쟁이 뜨겁다고요?
0: 네, 서울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물론이고 민간임대까지 로또 청약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올 1분기 경쟁률만 봐도 평균 10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총 610가구 모집에 6만 명 넘게 신청한 건데 일부 특히 경쟁률이 높았던 곳에서는요. 한 가구 모집에 6천 명이 넘게 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1: 그래요. 이렇게 경쟁이 높다는 거는 또 매력적인 점들이 있다는 거겠죠?
0: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임대료가 시세보다 한참이나 저렴하거든요. 공공임대는 30에서 50% 수준이고 민간형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데다 역세권의 신축이라는 장점까지도 있습니다. 여기에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으로 꼽히고요. 또 여기에 전례 없는 전월세 품귀 흐름도 한몫하고 있는데 이렇게나 관심은 많은데 공급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고금리와 비싸진 공사비의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인허가 건수가 최근 몇 년 새 크게 줄었는데 공급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줄면 청년층의 전월세난이 지금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어제가 이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었는데 스타벅스에서 진행한 이벤트가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0: 네, 스타벅스가 텀블러 할인 행사를 열었는데 이 행사 이름을요. 탱크데이라고 부르면서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계엄군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한 게 맞냐 곧장 비판이 나왔고 또 홍보 문구엔 책상에 탁이란 표현도 논란이 됐는데요. 박종일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 당시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경찰의 허위조사 결과를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1: 왜 그랬을까요?
0: 네, 그러니까 말이죠. 이에 5.18 희생자 추모단체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라는 글을 남긴 만큼 곳곳에서 비판이 쇄도했는데요. 사측은 3시간 만에 행사를 중단하고 뒤늦게 사과에 나섰는데 정용진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 머리를 숙였고요. 스타벅스 대표는 전격 해임됐습니다.
1: 네, 미국 본사에서도 질타가 있었다고요?
0: 예, 미국 본사까지도 사태 진화에 나섰는데요. 국내 한 매체가 보낸 질의서에서 한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마케팅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본사에서도 이 사안을 최대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5월 18일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이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특히 희생자와 그 가족 그리고 한국 민주화에 기한 모든 분들께 깊은 아픔과 모욕감을 안겨드린 걸 인정한다 거듭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논란은 쉬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1: 자,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5월 19일 발명의 날인데요. 애청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발명품은 어떤 건지 여쭤봤습니다. 1165님, 저는요. 소개팅하면 상대방이 저를 좋아하는 줄 알고 금방 사랑에 빠지는데요. 늘 빗나가더라고요. 상대방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 탐지기가 속히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3078님, 농사짓는 농부입니다. 잡초 뽑는 로봇 있으면 아주 편하게 농사질 것 같습니다. 제초제 사용도 줄이고 말이죠 하셨고요. 1278님께서는 먹지 않아도 배부리고 잠들 때마다 슬림해지는 마법의 알약 그 하나리 내 세상에 나타나서 저의 괴로운 식욕 대신 우아한 여유를 채워주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 알약 나왔으면 잘 팔릴 것 같은데요. 예. 8831님, 반려견을 길렀는데요. 산책 후 발 씻기는 게 힘들었습니다. 네 발을 넣어 한꺼번에 씻겨주는 기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9253님께서는 지붕에 설치해서 번개가 치면 급속 충전하는 기계 만들어서 가정마다 전기를 어디서든 안전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만들려고 노력도 해보셨다고. 오, 대단하신데요. 0572님, 자동으로 샤워를 해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드라이를 해줄 수 있는 인간 세척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비슷한 생각했었는데 머리 감고 나면 이렇게 딱 뚜껑처럼 머리에 썼다가 벗으면 머리 모양 탁 원하는 모양으로 나오는 저도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을 앞두고 도로 지나시긴 한결 수월해졌지만요. 작업과 사고가 꾸준해 전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용인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5km 구간 사고 정체가 남아있고요. 이후 강원권인 새만에서 횡성 사이 2, 3차로를 막고선 도로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뒤로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면원 일대 작업 정체가 꾸준하고 경부선 서울 방향도 영동 2터널 안 1, 2차로가 모두 보수작업으로 차단되면서 금곡 정류장 이전부터 2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수도권 진입해서도 달래내서 반포 쪽 이동량 꾸준하고요. 부산 쪽 신탄진 부근 1차로에선 고장난 대형 화물차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펴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대는 성수대교 부근 1차로 녹지 작업 여파 뒤로 봤고요. 동작대교 목간 4차로에선 고장난 차를 또 일산 쪽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선 사고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생활경제 97.3%.
1: 네, 사랑하는 우리님들과 경제를 한층 더 깊이 보는 꽉 잡히는 생활경제 97.3%입니다. 오늘은 KBS 김준범, 이화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세요.
1: 자,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 오늘도 예. 진행 중인데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2차 사후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뭐 어떤 분위기인가요?
2: 조금 전에 네.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오전 이제 사후 조정이 끝났고요.
1: 네.
2: 이제 조정 위원 그리고 노사 양쪽 교섭 대표 위원들 밥 먹으러 갔습니다. 밥 먹으러 갔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요, 당연히. 네, 나오면서 그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보통 중앙노동위 위원장이 직접 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는 처음 봅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격을 높인 건데
1: 나오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2: 예, 그만큼 중요하죠. 뭐 사실이죠. 나오면서 한마디 했어요. 밤 식사하러 가시면서 어제보다는 조금 좁혀졌다. 근데 다만 이게 엄청 떨어졌는데 조금 좁혀진 건지 거의 지금 그 붙을랑 말랑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어제보다는 좁혀졌다고 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를 줬고. 일단 예정된 시간은 오늘 저녁 7시까지입니다.
1: 네.
2: 자, 그리고 오후에 식사하고 2시에 이제 회의가 재개되거든요. 5시간 동안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회의를 연장하느냐, 이게 이제 남은 경우의 수고요. 뭐 현실적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가장 궁금한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고, 워낙 모든 게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다만, 표정들이 그렇게 막 썩 밝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다듬 그게 뭐

0: 협상이 안 좀 쉽지 않다는 방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과는 무관하게 그만큼 양측 다 부담감을 느끼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표정들은 굉장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뭐 오늘 뭐 타결이 될지 결렬이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네요. 지금까지도.
0: 예, 아직까지는 핵심 쟁점이 이제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줄 거냐. 이 비율이 첫 번째 쟁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나면 예를 들어 10%로 고정을 해도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면 성과급도 엄청 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 상한을 씌울 거냐 캡을 씌울 거냐 그게 두 번째 쟁점이고 세 번째 쟁점이 가장 민감한데 이번에 약속한 거를 올해만 적용할 거냐 3년을 할 거냐 5년을 할 거냐 10년을 할 거냐 노조는 이걸 길게 적용하려고 요구하고 있고 이 모든 공을 쏘아올린 건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고정적으로 10년 동안 성과급으로 준다라고 박아버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 회사는 왜 저렇게 주는데 우리는 못 주냐. 그러니까 비유하면 KBS 직원들은 MBC, SBS 보고 뭐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어서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현재 가장 그 세 가지 쟁점 중에서 민감합니다. 삼성 회사가 절대 안 된다라고 했다가 현재 3년까지 양보를 했고요.
1: 네.
0: 3년까지는 고정을 해주겠다. 어떤 산식을 정하든 간에. 근데 이제 노조는 3년 갖고는 안 돼. 옆 동네 하이닉스는 10년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쟁점이 남아있는데 그게 이제 오후에 좁혀질 거냐가 가장 초미의 관심일 것 같습니다.
1: 네. 어제 법원에서 이제 결정이 중요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0: 근데 법원이 받아들인 거죠?
1: 사실 이 부분은 어제 이화진 기자가 직접 판결문을 다 읽고 기사를 썼거든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더 저보다 전문직일 것 같습니다.
0: 예, 예. 이화진 기자가 좀 설명해.
2: 사실 저의 정체성은 법원 출입 기자여가지고 네. 어제 수원지법에서 판결문이 나왔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11시쯤에 나왔는데 20페이지 분량이었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삼성전자의 손을 대부분 들어줬다고 보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핵심 쟁점인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은 24시간 돌아가는 영속 공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보안 공정이라든지 뭐 웨이퍼 손상이라든지 또 국가 산업에 지나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삼성은 손을 들어줬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이걸 이행 강제임을 붙여요. 예를 들어 노조가 졌지만 어느 부분 졌지만 그냥 뭐 파업을 강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두 개 노조에 한해서 지금 삼성전자에 가처분 신청을 걸었는데 네. 이 두 개 노조와 이 두 개 노조에 속해 있는 위원장들이 모두 이 이행 강제금을 내게 되면 하루에 5억 5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18일 동안 파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0: 네.
2: 그럼 이제 5억 5천만 원 곱하기 18일을 하면 총 내는 가격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2: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측에서는 하루 멈추면 1조 가까이 되는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좀 적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고요.
0: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파업 자체를 막은 건 아니군요.
2: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말을 좀 어려워서 이제 좀 쉽게 풀려다 보니까 좀 말을 버벅게 했는데 이게 노조가 임직원들에게 우리 파업에 동참해 그러면 너희도 혜택이 있을 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를 독려를 해요.
0: 네.
2: 근데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법원에 이걸 막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기각했어요. 왜냐하면 개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파업에 동참하고 하는 것은 개인의 영역이지 사측에 이걸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노조는 오히려 법원이 우리의 파업권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 삼성전자의 국내 직원이 13만 명 정도 있습니다. 네. 그중에 지금 논점이 되는 반도체 부문의 직원이 7만 명 정도 있어요. 이제 삼성전자 사측이 법원에 신청을 할 때 이 7만 명의 모두의 파업을 막아달라라고 신청한 게 아니고 네. 그 7만 명 중에 이제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방금 이화진 기자가 말했듯이 잠깐이라도 멈추면 엄청난 손해가 나는 핵심 공정의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회사가 이제 다 추렸습니다. 근데 그 정확한 숫자는 회사 비공개하지만 대략적으로는 7천 명 정도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 7만 명 중에 7천 명. 그 7천 명에 한해서는 파업을 못하게 막아달라라고 신청을 했고
0: 네.
1: 법원이 대부분 받아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7만 명 중에 7천 명은 뭐 노조의 주장이 어떻든 간에 법원은 판단을 파업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7천 명 중에 6만 3천 명은 법원이 파업을 금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 7천 명 이게 핵심 유지 인력 이분들은 만약에 빠져버리면 엄청난 경제적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방금 이화진 기자 말처럼 법원이 이행 강제금 물리면서 파업을 못하게 했는데 다만 정말 노조가 배에 딱 힘주고 이행강제금 내겠다라고 하면 파업을 할 수는 있는 그분들까지 빼서 파업을 할 수는 있는데 노조의 입장은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법원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파업을 하겠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만 결렬이 된다면. 결렬이 네. 된다면. 네.
0: 지금 앞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노사 간에 가장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부분은 이제 성과급 부분인 거죠?
1: 예, 성과급.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이게 좀 우리가 막 이게 거의 일주일 이상 거의 열흘 가까이 이게 거의 생중계되면서 하루하루 협상 상황이 생중계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이제 매몰돼 있고 또 우리가 삼성전자 주주가 한 500만 명 된다고 하니까 다들 관심을 많이 갖긴 하는데
0: 아니,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이 삼성전자 문제가 안주거리로 많이
1: 일단 그냥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 부럽죠.
0: 아.
1: 뭐 얼마나 회사가 돈을 벌길래 저렇게까지 저런 이윤 배분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싸우나. 근데 이제 이게 역설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인 거예요.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지. 삼성전자가 재작년만 해도 회사가 뭐 문을 닫네 마네 할 정도로 안 좋았다면 이런 논쟁 자체가 생길 계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행복한 고민이다. 우리가 좀 차분하게 봐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쟁점은 그니까 저는 뭐 이런 표현들 좀 쓰는데 이 공을 쏘아 올린 건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그러게요. 너무 파격적인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0: 네.
1: 우리가 뭐 TSMC나 인텔, 뭐 오픈 AI 동종 AI 업계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성과급 지급 기준을 결정한 곳은 하이닉스가 유일해요. 근데 하이닉스가 저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한국의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0: 아까 세 가지 쟁점.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를 할 거냐, 비율, 상한을 씌울 거냐, 그다음에 이 기준을 몇 년 적용할 거냐 중에 굳이 꼽는다면 3번이 핵심입니다. 이게 몇 년짜리로 결정할 거냐가 가장 큰 핵심이고 노조도 그건 무조건 쟁취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현재는 3년 대 10년이거든요. 네. 뭐 평균 내면 한 6, 7년 정도에서 만나면 되는 건데 현재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많이 벌지만 3년 뒤 어떻게 될지 몰라.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회사가 하이닉스처럼 10년을 박아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하이닉스는 도대체 무슨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박아주느냐가 많은 의문 부호긴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굉장히 평행선이고 짧으면 오늘 오후 뭐 연장해도 내일 하루 남은 거니까 반일 또는 하루 반일 만에 이게 협상이 될까가 많은 이제 의문 부호가 남는 거죠.
1: 아, 네. 아, 오늘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날이 아닙니까?
0: 아니죠. 21일. 그러니까 그 목요일 날 돌입을 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1: 파업 전까지는 계속 협상이 이루어질
0: 그러니까
1: 수
0: 있어요. 사후 조정은 오늘까지로 일단은 잡아놨지만 회의라는 건 연장하면 되는 거니까. 워낙 중요한 회의니까. 내일까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1: 노사 간의 합의가
0: 예,
1: 이루어질 수 있다는
0: 할 수는 있습니다.
1: 그런데 네. 삼성전자 노조 안에서도 좀 내부 분위기.
0: 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그 삼성전자 직원이 13만 명 정도 되는데 반도체 부문이 7만 명이고 나머지는 네. 6만 명은 다른 부문이에요. 대표적으로
1: 뭐 DS, DX
0: 가전.
1: 나눠서
0: 예, 예.
1: 얘기하는 게
0: 반도체가 DS. 좀 용어가 어렵죠. DS고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휴대폰이나 가전을 만드는 게 DX인데 지금 올해나 작년에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잖아요. 여기서 95% 이익은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가전이나 휴대전화는 이익을 벌기는 벌지만 조금 벌어요. 자, 그러면은 성과급도 반도체 부문이 엄청나게 가져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렇다면 같은 직원이지만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그러면 적게 받는 쪽에서는 너무나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파업을 주도하는 쪽은 반도체 부문의 노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DX,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가전을 만드는 쪽의 직원들은 너희가 과연 우리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느냐, 왜 너희 그 부문 쪽만 많이 갈져가려고 하느냐 이런 노노 갈등도 분명히 있고 이게 최근에 지금 DX 부문, 그러니까 가전 부문의 소속 조합원들이 DS 부문, 반도체 부문의 같은 노조를 상대로 또 가처분을 걸었거든요. 저기가 파업 교섭 못하게 해주세요. 그게 내일 또 신문이 열립니다. 네. 그 정도로 노노 간에도 갈등이 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너무 격차가 나기 때문에.
1: 예. 네. 그러면은 그 갈등이 심한 노조들끼리는 어떻게 좀.
0: 그러니까 내일 이제 법원에서 가처분이 들어갔는데 이화진 기자도 알다시피 이렇게 가처분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노조끼리. 그래서 이게 어떻게 법원이 결론 내릴지 예측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근데 네.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법원의 가처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긴급 조정입니다. 우리가 뭐 삼성전자 파업이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사실 별의별 기술들이 나오고 별의별 권법들이 나오거든요.
1: 그러니까 긴급 조정이라는 네. 정부에서 발동할 수 있는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지금은 가처분에 따라서 일부는 파업을 할 수 있게 열어줬는데 정부가 긴급 조정권이라는 걸 발동을 하면 가처분이고 뭐고 간에 파업을 30일 동안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이거는 법에 따라 무조건 멈춰야 되고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이게 형사처벌 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은 만약에 21일에 정말 그 조정이 잘 안 돼서 21일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현재 분위기로서는 정부는 거의 즉각적으로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5월 20일부터 30일, 6월 20일까지는 노조는 쟁의를 못합니다.
1: 네.
0: 근데 다만 이제 그러면 이제 파업 안 하니까 다행이네가 아니고 이 긴급조정이라는 것은 파업을 영구 금지하는 게 아니고 30일 금지하는 거거든요. 그럼 31일째부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30일 동안 긴급조정의 취지는 자, 워워 일단 그만 좀 싸우고 좀 차분하게 냉수 한 잔씩 먹고 차분하게 조정해봐 이 취지인데 그렇게 30일 동안 여유기간을 갖고 조정이 돼서 쟁점이 좁혀지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아예 그냥 등 돌리고 30일 동안 등 돌리고 얼굴도 안 보고 있다가 31일째가 되면 그때는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긴급조정이라는 게 당장 막을 수 있는 거는 좋지만 또 많은 상처, 노사관계에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히 좋은 것만은 아니다. 뭐 그렇게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대통령도 한마디 했습니다.
0: 어제 한마디 했죠. 네. 그러니까 어제 한마디 했고 사실 그 문자로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했어요.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경영권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얘기를 했는데 다만 지금의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상대적으로는 노동 친화적인 정부였잖아요. 이제 그런 정부에서 경영권도 중요하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다들 거기에 방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고 있고 이건 결국 긴급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열어둔 신호 아니겠느냐. 현재로서는 대부분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1: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다.
0: 노사 자율에 맡겨두지 않겠다.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파업하면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신호를 준 거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1: 대체 이게 뭐 예상되는 피해가 어느 정도길래?
0: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들 뭐 계산마다 다르긴 하지만 적게 보면은 이제 현재 노조가 18일 동안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18일 동안 파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적게 보면은 하루에 1조씩 그래서 18조 원 정도로 보는 분도 있고 더 크게 보면은 한 100조 원 정도의 피해가 있을 수가 있다. 현재 올해 삼성전자가 볼 걸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00조 원 정도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만은 어쨌든 만약에 정 100조 정도 피해가 생기면 3분의 1이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엄청난 피해이긴 하죠. 네.
2: 근데 이제 긴급조정권 말씀하셨는데 이제 법원 기자로서 봤을 때 정부가 이걸 발동시키기에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하는 게 이게 헌법에 명시된 노동 3법의 위배가 될 수 있거든요. 아. 예, 아시다시피 이제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주 단결권이나 단체 행동권을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환으로 지금 노조가 파업 활동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반도체가 너무 중요하니 이걸 너희가 하려는 파업을 30일간 막겠다라고 하는 건 어느 부분은 또 이해가 되지만 또 법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조금 했습니다.
1: 그래서 그동안 뭐 이 긴급조정권이라는 게 발동된 사례가 거의 없었죠. 한 4차례 정도 있었다.
0: 1963년에 네. 도입된 제도인데 4번 있었으니까 거의 정부도 굉장히 안 쓰려고 하는 제도인 건 맞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네. 써야 할 카드이면 분명하네요. 자, 다음은 이화진 기자가 가져온 소식 보겠습니다. 설탕 담합, 밀가루 담합, 전분당 담합 이런 그 저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각각 다른 사건인 거죠?
2: 다 다른 사건처럼 보이는데 사실 같은 사건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을 만큼 도미노처럼 연결이 돼 있고요.
1: 그래요.
2: 담합이라는 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과점 혹은 독과점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고 모여서 설탕이든 밀가루든 전분당이든 우리 조금만 가격을 올려보자라고 해도 사실 알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정위와 검찰이 이번에 밝혀내서 과징금도 내게 하고 1심 판결도 받고 수사 중이고 이런 사안을 좀 갖고 왔는데요.
1: 네.
2: 처음에는 설탕이었습니다. 검찰이 처음엔 설탕 수사했더니 이후에 밀가루 담합도 했네. 수사하다 보니까 또 전분당도 나왔네. 이러면서 설탕이 무너지면서 와르르 다 무너진 거죠.
1: 아.
2: 그래서 규모만 딱 보면 설탕은 3조 2천억 원, 밀가루 6조, 전분당은 10조 이렇게 식료품 담합 역대 최고 규모라고 검찰이 말을 했습니다.
1: 전분당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2: 아까 오기 전에 김준범 기자님도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이게 네. 저 오늘 제로콜라를 3개 먹었거든요. 너무 졸음 쏟아져서.
1: 그렇게 많이 마셔요.
2: 네,
0: 근데 건강이 안 좋은데.
1: 제로콜라가 제로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던데.
2: 맞습니다. 네, 콜라, 사이다,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빵, 과자, 맥주 다 들어있고요. 옥수수를 갈아 만든 전분, 부산물, 물엿, 올리고당, 과당 모든 당류가 포함이 되고
1: 네.
2: 심지어 종이, 풀까지. 옥수수 분해하면 글루텐이 나오거든요.
1: 네.
2: 이게 가축 사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깃값도 올라요. 연쇄 효과가 굉장히 큰 제품입니다. 네.
1: 그러면 이 뭐 설탕, 밀가루, 전분당 이걸 담합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 시작은 이제 전분당만 말씀드리면 시작은 골프장에서 시작이 돼요. 2020년에 4개의 대표 업체 직원 뭐 업체 대표들이 만나서 골프를 치면서 우리 아무래도 담합을 해야 되겠다.
1: 이 드라마의 한 장면.
2: 네. 이러고 나서 각 대표들이 업체에 파견을 보냅니다. 자, 이제 모든 경로에 가격 합의를 하자. 만나서 일단 모든 경로라는 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모든 그 길목마다 본인들이 케어를 한다는 건데 일단 전분 얼마, 물엿 얼마, 포도당 얼마 다 올리자. 그러면 네 개 사가 각자 다르게 인상 공문을 보낼 날짜를 따로 정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판단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입찰이 올라갔는데 더 정교한 부분인데 대형 구매처가 마음에 안 들면 가격이 입찰을 유찰하거든요.
1: 네.
2: 3차까지 유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우리 2차, 3차 유찰되면 또 가격을 조금 여기서 변동을 시키자. 여기까지 한 겁니다. 여기다 플러스 부산물 가격까지 합의를 한 건데 자 그러면 사료에 쓰이는 이 전분당 부산물도 얼마에 팔 거야 조율하고 공유하는 식으로 한 거죠.
1: 네. 야 이게 사람이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계속 의심하게 되는 게 이게 전 분야에서 이런 관행이 다 있는 겁니까?
2: 그 사실 전 분야에 있다는 건 사실 좀 말하기 좀 어렵지만 전분당과 설탕과 밀가루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담합 역사가 있어요. 유구합니다. 속성하지만.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하다 보니까 화이트보드에 본인들끼리 모여서 휴대폰도 각자 서로 제출하고 이제 본인들도 속일 수 있으니까 치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담합을 하지만 얘가 몰래 조금 더 100원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너희들 이거 내 보는 앞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입찰을 해.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요.
1: 그런 것들이 이번에 다 이제 드러난 거군요.
2: 맞습니다.
1: 결국은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보게 된 피해액은 얼마? 되는 거예요.
2: 일단 그 콜라에 들어가는 전분당만 말씀드리면 규모가 10조인데 피해액이 최대 2조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올리고당이 최대 70%까지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식품업체 평균 영업이익이 5%대인데 이때 담합기간에 10% 이상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을.
1: 네.
2: 그럼 이게 모두 소비자 가격에 얹혀졌다는 거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3일에 파리바게뜨와 뭐 뚜레쥬르가 빵 가격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수사가 시작되니까 요 삼양사든 뭐 CJ든 이런 대표 업체들이 밀가루 가격도 내리고 설탕도 내리고 전분당 가격도 5% 내렸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제 빵집들도 이걸 내렸어요.
1: 아.
2: 총 11개 종의 빵과 캐릭터 케이크 가격을 내렸는데 100원, 200원 내렸습니다.
1: 꼭 이렇게 해야만 내리는 겁니까?
2: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반응이 굉장히 싸늘합니다.
0: 이게 그 늘 경제 범죄에서 나오는 난점인데 보통 우리 이제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화진 기자한테 1억을 사기쳐가지고 1억을 제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걸리면 그냥 살고 나오면 돼요. 1억을 주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이게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담합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낸 건 1,000원짜리를 1,100원, 1,200원 주고 산 건 소비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업들이 과잉, 초과 이윤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현재 검찰이 추산한 게 1조 9천억, 그 2조 원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처벌받고 과징금은 매길 겁니다. 근데 돈을 더 낸 건 소비자인데
1: 네.
0: 돈을 받아가는 건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의 관점에 부합하느냐. 그래서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처벌도 처벌이지만 논외로 가격 재결정 명령이라는 걸 내려요. 자, 너희 담합했어. 걸렸어. 그러면은 가격 내려. 이렇게 그래서 소비자에게 편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우리는 아직 그런 제도가 있긴 한데 잘 안 쓰더라고요.
1: 그래서 지금 이화진 기자가 뭐 가격 네. 내렸다고 말씀하신 건 약간 업체들이 지레 겁먹고 조금
2: 맞습니다.
1: 조심하는 자세를 낮추는 차원에서.
2: 네네.
0: 그러니까 조금 내리죠.
2: 아 제가 혹시 네. 약간 하나 말씀 못 들었는데 K-POP 데몬 헌터스 관련 캐릭터 케이크는 10,000원이 내리긴 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1: 처벌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
2: 일단 전분당은 아직 수사를 해서 이제 재판에 넘겨서 아직 처벌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설탕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먼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공정에서 때리는 과징금과 법원이 내리는 형사처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예.
2: 근데 과징금은 CJ 삼양 대한제당 뭐 다 해서 4천억 정도가 결정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1심 형사 판결이었는데 전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형을 살지 않았고
1: 네.
2: 이제 그래서 사실은 요 설탕 담합에 대한 1심 판결이 요 10조 때의 전분당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모두 다 실형을 살지 않았으니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1: 해외는 좀 강력한 처벌을 한다면서요?
2: 네. 아까 김준범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랑 가격 재설정도 있는가 하면 여기는 일단 무조건 실제 연방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1: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30년 전에 과징금도 현재 돈으로 1억 달러 현재 돈이 아닌 30년 전 가격으로 1억 달러였으니까 지금은 그보다 10배, 20배 올랐을 수 있고요.
1: 이래야 다시는 안 하겠죠.
0: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담합에 대해서 너무 약해요. 너무
1: 반대하다.
0: 약해요. 예, 예. 형사처벌도 네. 약하고 해외 같은 경우는 담합하다 걸리면 회사를 그냥 쪼개버립니다. 강제로.
1: 예,
0: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손방망이가 심하죠. 그러니까 안 없어지겠죠. 네.
1: 소비자들을 도대체 뭘로 보길래.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 이화진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1부 마치고요. 1시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웬만하면 물건을 잘 사지 않게 되지만 꼭 사야 할 경우에 잘 찾다 보면 싸게 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아주 싼 가격에 샀다고 할 때 간혹 두 배 이상 싼 값으로 샀다 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가격을 비교해서 말할 때 비교 대상보다 비싼 경우에는 몇 배 비싸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비교 대상보다 싼 경우에는 배라는 단위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배라는 단위보다는 2분의 1과 같은 분수로 나타내거나 50% 또는 반과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두 배 이상 싼 값이 아니라 2분의 1도 안 되는 싼 값 또는 반도 안 되는 싼 값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배라는 말은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 또는

0: 일정한 수나 양이 그만큼 거듭됨을 이루는 말이라는 뜻의 한자어인데요. 우리 고유어 표현인 갑절, 곱, 곱절과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갑절과 곱절을 구분해서 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갑절은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이기 때문에 두 배는 갑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 배, 네 배와 같은 경우에는 곱절을 써서 세 곱절, 네 곱절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토론 좋아하세요?
2: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1: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하면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1: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5: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1: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6: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시작합니다.
7: KBS 58분 날씨. 하늘이 흐린 서울은 어제 이 시각보다 기온이 4도 정도 낮아 25.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 경주는 지금 31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2도 정도 낮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낮아 서울 27도, 대전 29도, 광주 30도, 대구 31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까지는 고온현상 상이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더위는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이 대부분 지역이 20에서 80mm로 봄비치고는 다소 많은 양이 내리겠고요. 그중 남해안은 많게는 80mm 이상, 제주 산지는 곳에 따라 12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대부분 모레 오후에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모레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서울과 대구 21도를 보이는 등 오늘보다 크게는 10도가량 떨어져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2도, 습도는 39%입니다. 송소진입니다.
8: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열립니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에서의 회담 이후 넉 달 만의 만남입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른바 부모 찬세 등으로 탈세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120여 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0대 여성이 이른바 상품권 사채의 추심으로 고통받다가 숨졌다는 어제 KBS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상품권 업체를 비롯해 관련 업체 120곳 이상을 특정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2부 시작하겠습니다. D-15, 6.3 지방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갔죠. 1차 단일화 시간을 넘긴 주요 격전지 판세부터 5.18 헌법 수록 논란, 또 정청래 테러 모의 정황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들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잔 코너에서 털어보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줄고 또 전세 월세 가격까지 동시에 오르면서 지금 집을 사야 하나 아니면 전세로 더 버틸 수 있나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하반기에 집값과 전세값 어디로 향할지 김인만 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2: 진영 논리에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의 정치 이야기.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1: 복잡한 정치권의 소음 속에서 숙취 없는 진실만을 골라냅니다. 오직 명확한 팩트로만 승부하는 시간,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오늘 노영희 변호사,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신인규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어제 이제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맞아서 대통령 비롯해서 여야 지도부가 모두 광주를 찾았는데요. 여야의 메시지는 또 달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하겠다 다시 한번 약속을 했는데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3: 저는 이번에 이 개헌이 사실은 이제 불발됐지 않습니까?
1: 네.
3: 그 바꾸는 규정 안에 들어가 있던 게 바로 이제 5.18 정신 수록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3: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다음에 논의하자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39년 만에 이런 개헌 시도조차도 또 그리고 본인들이 원래 하자고 했었던 내용조차도 그냥 당리 당략 때문에 싫어하고 반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이제 국민의힘이 좀 전향적으로 의원들이 좀 생각을 좀 달리 먹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5.18 정신 같은 경우는 원래 그쪽에서 먼저 주장했던 내용이잖아요. 우리 김기흥 대변인도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5: 제 공부를 말씀드리겠는데.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전문 수록하는 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개헌에 대해서 저희 입장이 뭐였냐면 시기적으로 왜 지방선거와 같이 하느냐 그 부분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대 후반기 하반기 됐을 때 이 개헌특위 구성에서 같이 논의하자는 얘기를 했고요. 개헌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좀 단계적으로 쉬운 것부터 하고 나중에 좀 어려운 거 하자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 이렇게 국민적 동의가 조금 안 된 상황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끝나고 선거를 좀 연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분하게 하자. 그리고 5.18 부마항쟁 요 내용뿐만이 아니라 건국과 6.25 전쟁, 그다음에 2.28 민주화운동 3.15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넣어서 같이 논의해 보자 그 부분이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는 게 4년 중임제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이 연임하느냐 아니면 연임하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아쉽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지금 그 조원철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국민 결단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당시에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적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헌을 한다면 여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여러 가지 의혹에 논란이 없기 위해서라도 그 입장을 좀 명시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신규 변호사는.
4: 그러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5.18 정신 헌법에 넣자라는 그 주장은 뭐 많은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는 내용이고 뭐 이번 개헌 같은 경우는 5.18뿐만 아니라 부마항쟁도 같이 넣자라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돼서 상당히 참 국민들께서는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일 테고요. 무엇보다 사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광주에 가면서 또 광주 정신과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의 비판이 또 쏟아졌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의 어떤 좀 고압적인 태도도 문제였지만 지금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1980년도에 5.18 많은 분들이 희생된 국가폭력 이 독재와 관련된 쿠데타 상황인 건데 그게 44년 만에 또 재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수괴를 통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 불법 계엄과 관련된 일을 우리 국민들이 겪었는데 이 상황을 지금 대처하는 장동혁 대표의 처신 자체가 뭐 한두 번 형식적인 사과는 했습니다만 그럼 다시는 대한민국

0: 대한민국에서 이 내란을 막을 것이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특히나 광주에 계신 분들, 그 유족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국민의힘도 이제는 좀 법원의 판단도 다 나오고 했으니까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과거에 2021년도인가요? 그때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는 그 광주에 가서 그 김종인 위원장이 무릎도 꿇고 사과를 좀 진정성 있게 해서 그래도 나름 국민들이 마음을 줬고 또 광주 계신 분들도 박수를 치셨거든요. 저는 그 모델로 좀 돌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뭐 그동안에 얘기가 좀 잘 안 됐고 수기가 안 돼 있었었다는 거하고 이번에 이거를 해주게 되면은 뭐 다음에 이 대통령의 중임제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전초전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논리였잖아요. 그런데 예. 대통령 중임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더 기회를 주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 정치를 하라는 의미에서 대통령 중임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중임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찬성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면 될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당신은 4년 중임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단 너는 무조건 안 한다는 얘기를 해라. 그 얘기는 저는 오히려 전제 자체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아 우리 수기가 너무 부족했다. 이걸 뭐 하려고 이번에 같이 하려고 그러느냐. 그 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 그 하자고 했을 때에도 회의체 만들자 그랬는데도 사실 국민의힘이 다 싫다 그랬었고 계속해서 도망만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단
2: 제가
1: 말이에요.
2: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그겁니다. 네. 바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국민 그러니까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높다. 그리고 국민 주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왜 그럴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시죠. 그렇지만 그 앞에 피고인이라는 이 그 세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지금 중단이 돼 있는데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근데 심지어 공소 취소를 통해서 본인의 재판을 특검 본인이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서 본인의 재판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건 뭐겠습니까? 아니 억울하시면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건부로 국민들이 양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통령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재판을 없애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대통령의 어떤 임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의혹에 있어서 국민들은 염려를 하기 때문이죠.
1: 아니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려놓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사람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야 너는 이미 내가 함정에 빠뜨려놨는데 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래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죠.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이 싫다 그러면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안 찍어줄 것이고 이런 개헌도 오케이를 안 해줄 겁니다. 국민 투표에 붙이자는 거지 정답을 정해놓고 거기다 무조건 오케이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실제 개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이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서 투표를 해서 내 의사를 밝히느냐 밝히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지금처럼 야 무조건 나는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아예 그냥 매장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해왔고 그거 앞으로도 제도가 협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2: 제가 짧게만 반박을 하자면 전제가 잘못됐죠. 다 조작이고 함정에 빠뜨렸다는 이 전제가 과연 객관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쉽게도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살인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분이 본인 재판 관련해서 본인이 조작 기소가 돼 있다고 특정해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상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냐 그리고 가장 힘 센 사람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소 취소가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지방선거 전에 하십시오. 전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거라고.
0: 근데 저는 이게 조작 기소는 객관적으로 이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힐 일이니까 이걸 너무 또 정쟁적으로만 뭐 아예 조작이 없었다라든지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헌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사실 이게 논쟁의 대상은 아닌 게 우리 헌법 128조에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정은 그 제한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되잖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적용 안 시키더라도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도 뭐 중임제, 연임제 내지는 뭐 어떤 형태로 바꿔 나갈 거냐 이런 이야기들은 하는 게 맞는데 그걸 먼저 꺼내 놓으면은 개헌의 이슈가 좀 이렇게 어떤 블랙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의 필요 최소한의 개헌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논의도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국민의힘에서도 좀 아예 그 논의 자체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은 좀 가지지 않고 좀 열어놓고 논의하면 될 걸로 봅니다.
2: 4년제 중임 연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해야죠.
3: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1: 갑자기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아니.
3: 정청래 대표를 향한 뭐 테러 모의 정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 대표들에서 경찰이 신변 보호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신윤기 변호사?
0: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내용이 파악되지는 않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이제 어떤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테러 이런 예고 비슷한 이런 여론이 좀 있어서 이제 경찰이 신변 보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글이 돌아다닌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정치인에 대한 테러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저는 뭐 성역 없이 다 당연히 수사해서 처벌하는 일이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지금 뭐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가 또 당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입지가 좀 흔들리고 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걸 또 역이용해서 또 그 테러와 관련된 글을 뭐 어떤 입장을 가지까 정청래 대표와 반대 입장을 가진 뭐 의원들이 뭐 연루돼 있다라는 상당히 또 도넘은 주장들까지 지금 여기 섞여 있거든요.
3: 그러게요.
0: 그러니까 저는 좀 차분하게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절대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차분한 대응이 좀 필요하고 또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그전에도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특히나 선거 때는 더 조심하도록 좀 경찰에서 지원하면 될 일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3: 이게 또 뭐 명청 간의 대결 뭐 구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1: 아니 명청 대결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 당대표에 대한 테러를 논의한다 모의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정말 미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밖에 없는 얘기인 것이고 저는 이게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종류의 얘기였을까도 매우 의심스럽고 이거는 누구를 지지하든 누구를 지지하지 않든 혹은 그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있어서는 안 되는
3: 그렇죠.
1: 일이거든요.
3: 네.
1: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품고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봅니다.
3: 네. 김경 대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우선적으로는 저는 처음에 관련 기사를 봤을 때 혹시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단톡방에서 어떤 그런 게 있느냐 했더니 언론에 비춰진 거 민주당에서는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당대표 지금의 당대표 관련해서 조금 강하게 비판하고 뭔가 이렇게 도모하는 거 아니냐인데 저는 이걸 봤을 때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맞을 것인가 제 전제는 있습니다. 어떤 누구한테도 테러나 암살이나 그런 폭력이 가해지면 안 된다는 건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그런 일이 있다고 치면 저는 경찰이나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소통을 해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맞는데 이거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일정 부분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을 결집시키기 위한 본인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저희뿐만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일종의 명청대전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네. 정청래 대표가 이거를 조금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될 수 있고 다만 지금의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좋아요 관련해서 눌러주는 거나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아 자기는 징계 받더라도 조국을 지지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해석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3: 신진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0: 이거는 이제 과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지 과유불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느 정치인 어느 진영을 뛰어넘더라도 이런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절대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인데 또 이걸 가지고서 그 전제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또 이게 누구 쪽에서 또 만들어낸 거라더라라는 식으로 자꾸 어떤 그 이야기들을 덧붙이는 부분들은 정말 전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좀 한국 정치가 더 정상화되고 더 성숙화되기 위해서는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차분하게 우리의 여론들이 좀 작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 자 이제 6.3 지방선거 격전지로 가보겠습니다. 서울부터 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강남 GTX 철근 누락 사태가 쟁점으로 올랐어요.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이제 오세훈 시장의 안전 불감증이다라고 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는 역지 비판이라는 입장인데 김경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우선적으로 냉정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 시민이 아니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뭔가 공사장 붕괴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용할 때 그게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은폐 의혹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0: 자체적으로 했을 때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을 확인하고요.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국토부 주무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 세 차례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 점검을 한 20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은폐가 아니죠. 이 보면 주무기관이 국가철도공단인데 그거는 국토부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면 서울시 산하가 아니라.
0: 서울시에서 보고를 한 거죠. 그럼 은폐가 존재할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실공사가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그걸 보강공사하고 그때 20여 차례 현장정보가 전문가들의 어떤 과학적인 팩트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사후 조치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럼 그게 부실하느냐 얘기를 들었을 때 사후 조치를 통해서 튼튼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은폐도 없었고요. 그럼 지금 시민들이 불안한 여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원호 구청장이 현장 가셔가지고 아 은폐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서울시민 서울시의 어떤 수장이 될 사람으로서의 어떤 사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거를 하느냐 했을 때 어떤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불안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 아, 근데 좀 놀라운 게 철근이 절반이나 안 들어갔는데도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처음에 철근을 왜 그렇게 두 배나 늦게 만든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에서 사실은 실수했다고 이제 나오고 그거는 뭐 일부러 서울시에서 그거를 늦지 말아라라고 했을 리는 없지만 네. 그거를 5개월이나 그동안에 우리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는 은폐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 아니냐. 게다가 오세훈 시장은 별명이 오세이도인이었어요. 그 이 별명은 뭐 저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물난리가 날 때마다 사실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한 사람으로 사실 이제 그동안에 서울시에 살던 네. 사람들 많이 얘기를 해왔거든요. 이제 포세이돈에 빗대어서 오세이돈이라고 했던 건데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라든가 그 사후 대책 잘 못했던 것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불안해하는 부분이 사실 많아요. 우리 김기영 대변인 지금 서울 안 살거든요.
0: 제가 한때 살았습니다.
2: 네, 한때 살았었죠. 네, 지금 안 산 지 오래됐어요.
0: 30대까지. 네,
2: 인천에 지금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서울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 되게 불안한 거고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걸 가지고서 오세훈 시장이 아니 무슨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크게 얘기를 만들어? 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저는 오세훈 시장의 이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든다. 특히 서울 시민. 아니 게다가 더 중요한 거 예컨대 무슨 뭐 급식 같은 거는 안 주겠다고 700억 들어가는 급식 안 주겠다고 자기 시장직까지 걸었던 사람인데 이번에 감사의 정원 뭐 받들어총 그거는 700억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종류가 지금 한강버스도 그렇고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다 뺐다 하는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면은 아 이상하다. 왜 이분은 자꾸 돈을 엉뚱한 데 쓰지? 우리들이 사실 원하는 것에 대한 하지 않고 왜 자기 불통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 대응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오세훈 시장에 얘기해서도 매우 치명적이다.
0: 팩트 생각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려 감사원 정원은 한 200억 정도 들었고요. 지하시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2: 아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3: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시민들 관점에서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과거에 뭐 성수대교.

0: 거고 저는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현대건설이 잘못한 건 맞는데 왜 작년 11월에 그 문제가 나왔을 그치. 때 시장이 왜 적극적으로 이걸 대처하지 않았냐라는 문제 제기고 저는 그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그 5개월 동안 이제 좀 늑장으로 묵혀놨다는 건데 그럼 그동안에도 계속 공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시민들은 불안한 거죠.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오세훈 시장은 단순 실수인데 뭐 이런 거 가지고 호들갑떠냐 왜 정쟁적으로 하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좀 뻔뻔하게 나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약간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 행정에 있어서 어떤 효율이나 어떤 이익을 더 우선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지금의 시대정신은 안전이라는 가치 우리의 그 선진화된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안전한 나라에서 살겠다라는 그 시민들의 욕구가 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나 뭐 싱크홀 문제 이런 걸 봤을 때 안전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드러나는 거. 이런 쪽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다. 그게 이제 감사의 정원 같은 예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충분히 서울 시민들이 근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 아 죄송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불안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대안을 마련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게 맞지. 그냥 덮어놓고 이거는 뭐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것은 저 오세훈 시장에게도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는데요. 은폐 의혹에 대해서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작년 11월 13일, 12월 12일, 올해 1월 16일 날 보고했습니다. 네. 예전에 보고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은폐 의혹은 이미 없어요.
0: 시장이 알았느냐는 중요하죠.
1: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일에 있어서 이게 서울시 시장이 하는 것들이 요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영역에 있고 이 문제가 불거져서 소위 말해서 사후 그러니까 이게 인지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서울시장 밑에 국장 본부장이 있을 텐데 요 정도 상황에서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20여 차례 어떤 현장 점검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진행되는 거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는 상태에서 아 바보처럼 가만히 있다가 이게 뒤늦게 알았다고 하면 이건 문제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차대로 현대건설이 서울시에 얘기하고 서울시는 국토부 산하에 있는 국토 죄송합니다. 그쪽에 공단에 철도공단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후 이후에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네. 처음 얘기했던 은폐 의혹은 맞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시장으로서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왜 안 했느냐면 되는데 그럼 저는 말씀드립니다. 국토부에서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국토부에서는 아무런 얘기를 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아 지금 소위 말해서 다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를 호들갑이라고 저희 표현한 적 없죠.
0: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과학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철근의 60%가 빠졌다는 아니 그러니까,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일반 상식을 가져도 불안한 일이죠.
1: 그렇죠. 저 철근이 없으면 네. 당연히 문제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현대건설이 얘기를 하고 사후적으로 그거를 철근을 덧대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더 튼튼해졌다는 거죠.
2: 네. 네. 아 근데 시공할 때 철근 값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60%나 60%. 안 넣었으면은 어디 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오세훈 시장은 사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니 뭐 사고도 안 났고 난 보고도 받았으니까 괜찮고 보고도 했고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시공과 감리의 책임자인 거예요. 자기가 최종적인 책임자인 거예요. 그 공사할 때도 거기다 분명히 써놨어요. 이거는 이 행정자치단체장이 책임자이다. 그럼 그건 누구에 대한 책임이냐? 시민들에 대한 책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맞다고 칩시다. 우리 김기웅 대변인 말하는 것처럼 사고도 안 났고 뭐 60% 없어도 뭐 괜찮고 국토교통부에서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아 괜찮은데 왜 자꾸 시끄럽게 이건 아니라는 거죠.
1: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그다음에 60% 없는데 그거 아무런 조치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 없다는 게 아니고요. 다 진행이 된 겁니다.
2: 일단 책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라고요. 미안하죠.
1: 아니요. 오세훈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0: 결국은 시민 불안에 대한 네, 그 불안을 야기한 뭐 현대건설 그리고 2차로는 이제 서울시 책임이 일부 다 있는 건데 네. 시민 불안은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해결할 거냐라는 의문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이득을 볼 것도 없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리를 잘 우리가 따져서 시점별로 부족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채우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 전결규정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전결규정이 돼 있어서 시장이 뭐 몰랐다 몰라도 괜찮다 그거 본인들 문제고

0: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앞으로 그러면 오세훈 후보도 또다시 서울시장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가치 이걸 얼마만큼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해소를 할 영역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1: 또 하나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정원우 후보의 이제 과거 폭력 그 사고 그거를 갖고 계속 이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 아,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31년 전에 도대체 정원호 후보가 지금 구청장 나온 지가 몇 번이고 이번이 몇 번이고 선거를 도대체 몇 번을 치르고 있는데 그냥 맨날 그 얘기만 주구장창 해대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이놈의 주폭 논란 그래요. 미안하고 잘못했죠. 당연히. 31년 전에 그거 잘했다고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원호 후보도 나 미안합니다. 맨날 얘기 나올 때마다 그랬죠. 하잖아요.
1: 근데 이제 그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또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2: 그러니까 그 본질이라는 것도 정확하지도 않은 본질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할 만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더 새로운 게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생산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시장 자리에 못 앉을 만큼 그 잘못을 저질렀고 그동안에 그럼 구청장으로는 해도 될 만한 잘못이었는지부터 따져보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쪽에서 변명하는 것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걸 따져보고 거짓말인지 아니지만 따져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판결문이 있다. 그다음에 그 당시 사건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누구누구다. 보도자료가 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하는 자료나 반하는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속기록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주장이다. 근데 그 말하는 속기록에 나오는 그 사람의 주장조차도 주진우 의원이 뭐 공개를 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지금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이고 목소리까지 변조해가지고 실제 그 사람이 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사람들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거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디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 31년 돌아가서 다시 그때 판결 내렸던 사람과 다시 그때 수사했던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재판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본질을 봐야 되는 거 본질.
3: 제가 본질을 말씀드렸습니다. 생산적인 거를 말씀드리는데 네. 오늘 그 의혹이 제기된 게 있는데요. 판결문의 심신미약 이 부분이 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신미약은 내가 술에 취해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사불성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5.18 가지고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가 지적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5.18 가지고 왜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5.18은 우리가 얘기했지만 역사적으로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 이후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됐지만 여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때린 건 팩트가 맞아요. 사람을 때렸잖아요. 말리는 시민도 가슴으로 아니 발로 걷어차고 경찰도 들이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5.18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 사람이 정치인을 했을 때 이거를 그 어떻게 보면 흑역사를 포장했을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판결문 보니까 심신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필름이 끊겼는데 내가 5.18 때문에 싸우고 그랬다. 근데 도리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 난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감경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감경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뭐냐. 반성하거나 소위 말해서 피해자의 어떤 사람 피해자를 만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피해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렇게 뉘우쳤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피해자가 자기는 5.18도 그런 기억 안 나고 사과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판결문에 판결문 이 팩트라고 생각하는 판결문에 근거를 했을 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0: 저는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게 결국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정치 관련된 논쟁을 통해서 했다라고 이유에는 나와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정치인들에 대한 정과 여부를 왜 공개합니까? 아 이러이러한 잘못들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거를 선택지로 미리 주고서 정치적 판단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 정원 후보가 폭행 정과를 숨긴 게 아니잖아요. 다 공개가 돼 있어요. 판결문도 지금 공개를 다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판결문대로 아 정원 후보가 이러이러한 범죄가 과거에 있구나 벌금을 냈구나 알고 판단하면 될 문제인데 지금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냐면 김재석 의원이 과거에 캉푼 때부터 자꾸 그 여직원과의 뭐 단둘이 이런 거를 강조를 하다가 이번에도 무슨 뭐 여종업원에 대한 외박을 한다 약간 이런 식의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만약에 사실이면은 그건 더 비난이 높죠. 근데 근거가 양천구 의회에 있는 속기록. 그러니까 속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아무 말 다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프레임을 지금 잡겠다는 것까지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것도 과유불급이라고 적당히 하고 넘어가야지 이걸 가지고서 마치 무슨 서울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처럼 올인을 하면 그만큼의 그 증빙이 가능한 판결문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뭐 피해자가 얼굴을 들고 나와서 어떻게 그러면 증언을 하시든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온 거는 양천구 의회 속기록과 음성 변조된 어떤 음성.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거는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겁니다. 저는 정원 후보가 만약에 전과가 더 있는데 뭐 그게 파악이 안 됐다지 물론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뭘 국민들을 속였으면 이건 비난을 하겠지만 나와 있는 걸 가지고서 그 판결 이유도 국민들이 확인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거는 여성과의 관계 지금 이걸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속셈이 좀 많이 드러났다. 이제 그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아니 그리고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거는 변호사들이 그 술 마시고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쓰는 용어예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니
0: 용서해주세요.
2: 그거는 실제 그 사람이 뭐 당연히 술 먹은 상태에서 이제 필름이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말을 쓸 텐데 그렇다고 해서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까지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인기 변호사도 변호사고 저도 변호사고 20년 넘게 지금이야 이제 심신미약을 주치 상태에서는 잘 안 씁니다. 왜 안 받아주니까. 근데 옛날에는 변호사들이 전부 다 술 마시고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 사람이 처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뭐 기억을 다 한다 그래놓고 나중에 심신미약 주장하는 게 모순이다? 그거는 그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0: 판사가 사실관계를 정원 후보의 말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지인들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1: 야 이거 뭐 오늘 다른 지역도 얘기를 해보려고 서울 얘기만 하다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가버렸는데 일단 그 법정 선거 기간 동안은 토론회에서 또 우리가 지금 나눈 얘기들이 서로 후보들 간의 공방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하는 겁니까?
2: 지금 아마 한 번이 법정으로 좀 정해져 있는
4: 제가 정원 후보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속시원하게 하셔야지.
2: 그렇진 않지.
4: 왜 하시는 겁니까?
2: 아니 지금 정원 후보는 선두주자인데 굳이 자기가 나서가지고 자기가 별로 이렇게 토론 썩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0: 아니 근데 정원 후보 입장에서 정원 후보 입장에서 1등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건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슈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지방선거의 꽃인데 대립각을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건 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이슈가 없어지니까는 막 김재섭 의원의 그런 네거티브성 공격이 더 커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정원 후보가 조금 도전자의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저는 오히려 더 이슈를 만드는데 더 노력하는 것이 이런 네거티브성 공세를 더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이 될 수는 있다.
2: 저는 좀 이상한 게 김재섭 의원 제가 잘 알거든요.
1: 네.
2: 근데 김재섭 의원이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그 보수 중에서도 그래도 좀 말이 통하는 보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네거티브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이 원래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선거도 아니고 오세훈 시장 선거에 자기가 뛰어들어가지고 왜 이런 악역을 자처했는지 제가 좀 모르겠고 왜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끝도 없이 가려고 그러는지 아까 말한 것처럼 칸쿤 얘기도 그렇고 결국 다 맥 통하는 건 하나거든요. 왜 자꾸 그쪽으로 모든 시선을 돌리려고 하나. 이거 되게 부적절해요.
0: 자네 여성 문제.
4: 아니 저희가 여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칸쿤의 본질은 뭐냐면 2박 3일 동안 카쿤 일정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칸쿤 가고 싶습니다.
0: 아니, 다 해명했어요.
4: 그리고 제가 정원호 저희 후보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캠프분들은 진짜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1등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진짜 1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몸조심이라는 게 지금 보면 정치인에게 있어서 본인이 자기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건요. 이거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역으로 오세훈 시장이 이거 토론을 안 하잖아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다 있어요. 근데 정원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한다고 하는데 일을 과연 잘하는지 자기 생각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깜깜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원호 후보를 쉽게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선두 주자다 아니면 후발 주자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예의라고 봅니다.
2: 아니 정원호 후보가 지금 처음 선거 나온 것도 아니고 뭐가 깜깜이에요. 지금 성동구를 그렇게 발전시켜놓고 성동구 사는 사람들 전부 다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데 아니, 저도 너무 부러워요.
4: 아니 성동구는 되고 싶어요. 성동구는 25개 중에 하나의 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알겠죠. 그래서 친절하게 본인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시면 좋겠고 칸쿤 2박 3일 일정 좀 말씀해 주세요.
0: 이미 다 그게 나와 있는데 자꾸 해명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1: 김기인 대변인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애정이 많은가 봐요. 많이 궁금한가
4: 알고 싶습니다. 인천 시민이지만 알고 있습니다.
1: 자,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다 돼서 세 분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5: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9730,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0: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당신에게 윤 부장의 복덕방.
1: 어서 오세요.
2: 월급은 꼬박꼬박 받지만 등기부 등본엔 제 이름이 없습니다. 윤 부장의 복덕방. 여기서 부동산 시장 싹 정리하고 우리 같이 집값 접근해 보시죠. 대한민국 부동산 일타 강사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네, 전 코너가 하도 뜨거워가지고요. 이 열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3: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도 밖에서 봤는데 후끈후끈.
2: 네, 부동산 시장도 뜨겁습니다.
3: 네네네.
2: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5월 10일부터 이제 중과세는 네. 다 시작이 됐고
3: 시행이 됐죠.
2: 네.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던 것들, 네. 집값 다시 오르는 것이냐, 뭐 매물이 잠길 것이냐, 뭐 그런 우리 걱정들 많이 했잖아요.
3: 걱정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은 현실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어떤 양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3: 네, 더 이상 뭐 걱정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네. 일단 통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나왔는데 5월 2주차 통계인데 5월 2주차 통계의 조사 시점이 5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5월 11일이니까 5월 10일부터 중과세가 시행이 됐으니까 시행되고 뚜껑을 딱 열어본 따끈따끈한 통계인데요. 모두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지난주 5월 1주차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상승률이 0.15%. 0.15도 상승이죠. 0.15%만큼 주간 단위로 전주 대비 집값이 올랐다는 건데 네. 양도세 중과세 시행이 되고 딱 조사를 하니까 0.28% 올랐죠. 그러니까 0.13%
2: 배 가까이 올랐네요.
3: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0.28% 자체도 꽤 높은 수준이에요. 0.3% 수준이면 우리가 집값 많이 올라가는데 뭐 급등 비슷하네라는 생각이 드는 게 0.3% 이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꽤 많이 올랐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일주일 만에 0.13%포인트 두 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꾹 눌러져 있었으니까 탁 손을 떼니까 이제 스프링처럼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다 보니까 쭉 튀어 올라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해석은 이러다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 일단 강남 3구부터 보면은요. 서초구가 지난주 0.04%에서 0.17%. 네. 꽤 많이 올랐죠. 몇 배입니까? 배로 따지면 4배 정도 상승폭을 키웠고요. 강남구는 마이너스 0.04에서 0.19%. 서초구보다 강남구가 상승폭이 더 큽니다. 아무래도 압구정 쪽에 이제 호가가 올라가는 게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송파구는 0.17에서 0.35%. 0.35%면 이 정도면은 급등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정도로 상승률이 꽤 깊습니다. 그래서 꽤 높기 때문에 강남 3구가 생각보다 빠르게 반전이 되고 있다는 점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성동구도 0.29%, 마포가 0.26, 노도강이라고 하죠. 노원구가 0.18에서 0.3이니까 이거는 강남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서울의 모든 지역들이 다 올라가고 있다. 관악구는 0.2%고요. 구로구는 0.33, 강서구는 0.39니까 서울의 대부분 구들이 0.2% 이상, 대부분 0.3%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강벨트 지역들은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되면서 눌렀던 게 이제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 외 지역들은 전세난 때문에 사자는 수요들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집주인들이 이제 계속 호가를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2: 앞에 마이너스 붙었던 것들은 다 없어요. 사라져버렸네요.
3: 이제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모두 다 플러스고요. 평균도 플러스고요. 구별로도 모두 다 플러스인데 플러스도 뭐 0.0 몇 퍼센트가 아니라 모두 다 0.2%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1월 초 작년 말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뭐 수도권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3: 수도권 지역은 인천은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은 0.00%인데요. 남동구가 마이너스 0.05%, 계양이 마이너스 0.02%인데 큰 편차는 없고요. 경기도는 서울보다 온도 차이가 더 심합니다. 평택은 마이너스 0.28%. 여전히 삼성전자가 그래도 뭐 성과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예. 아직까지 미분양 문제 해결이 안 되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고양시 일산 동구가 마이너스 0.19. 그러니까 평택이나 서북쪽의 일산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가장 눈에 많이 띄는 지역 수도권에서 1위가 안양 동안구입니다. 0.69%.
2: 오.
3: 엄청나게. 지난주가 0.17%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일주일 만에 안양 동안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의심이 갈
2: 이슈가 있는 거예요?
3: 제가 볼 땐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이게 신혼부부들이 갈 수 있는 아파트를 찾다 보면 이게 10억 돈짜리가 용인 수지나 이제 뭐 분당 성남 이런 지역들은 이제 다 껑충 뛰어 올랐기 때문에 구리도 마찬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안양 동안구에 보게 되면 인덕원역 근처에 그쪽 10억대 아파트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을 지금 집중 공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탄도 0.35%, 구리도 0.3%.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갈 곳 없는 전세의 난에 이제 덩 떠밀리는 그런 신혼부부들이 결국에는 이 인프라가 좋은 지역들 수도권 경기 지역으로 몰려가고 있는 현상이 통계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방은 마이너스 0.02% 모두 다 약세인데 세종이 0.01%고요. 광주가 마이너스 0.16%. 지방에서는 광주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대구는 마이너스 0.07%. 전체적으로 지방은 아직까지 뭐 큰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들은 조금씩 조금씩 상승폭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의정부하고 양주 쪽도 살짝씩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2: 예.
3: 이 전세난으로 시작된 상승이 전체적으로 번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들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102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우리 아들 결혼해야 하는데 집값이 다 올랐던 소식에 걱정입니다. 하시는데
3: 이런 질문 요즘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 매매만 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매주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전월세난 때문에 전세 가격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3: 네네.
2: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3: 일단 뭐 트리플 강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좀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매매하고 전세 월세는 좀 약간 시차를 두거나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강하거든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전세 월세로 가거나 전세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매매가 좀 약세인 서로 이런 현상들이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이었는데
2: 네.
3: 최근은 매매 전세 월세가 모두 다 트리플 강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지 못한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신혼부부들이 당황하는 게 예전에는 뭐 집값이 비싸면 전세 갔다가 좀 쉬다가 집값이 안정되면 전세가 올라가면 다시 집을 사고 이런 메커니즘인데 지금 모두 다 강세입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누적 상승률을 보게 되면 5월 2주차까지 매매 가격은 3.1% 누적 상승인데 작년 같은 기간 1.53%니까 두 배 정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요. 전세는 누적 상승률이 2.89%인데 매매 3.1%보다는 살짝 낮습니다만 작년 동기와 비교해 보면 6배 정도
2: 네.
3: 올라갔고요. 월세는 한 5배 정도 올라갔는데 전세는 뭐 우리가 뭐 전세 매물이 없다, 전세 가격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월세도 가격이 최근에 노원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보니까 월세가요. 전용 8사 기준으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2: 어이구.
3: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도 이제 300만 원 시대를 열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없으면 월세로 가야 되는데 300만 원 내고 신혼부부들이.
2: 그러니까요.
3: KBS에 맞벌이를 해도 300만 원 내고는 생활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수급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 수급지수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100을 기준으로요.
2: 예.
3: 200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수급이 안 좋다. 매물이 귀하다. 이제 이런 숫자인데 매매는 108.3이 나왔고요. 전세는 113.7, 월세는 109.7이니까 모두 다 공급이 좀 부족하다. 수요가 좀 많다라는 트리플 강세. 우리 그 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주식은 올라가면 일단 걱정은 돼도 좋아. 주식 올라가면 일단 좋다라고 이제 박수를 치는데 부동산은 집값이 올라가도 걱정이고요. 전세도 올라가도 걱정이고요. 월세도 올라가도 걱정이고요. 이 트리플 강세가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 네. 아니 이제 뭐 유가 오르고 있고 환율 오르고 있고 물가 오르고 있어서 이제 금리도 인상한다는 뭐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3: 네.
2: 그러면 이제 또 뭐 집 사시려는 분들 또 전세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거란 말이죠.
3: 금리하고 집값은 반비례 관계죠. 얼마 전에 뭐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이제 금리가 0.6% 올라가게 되면 집값은 1%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일단 반비례 관계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 기준금리가 2.5% 정도 되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대출금리는 상당금리가 7%가 넘었습니다. 하단금리는 4% 중후반대 정도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와 차이가 좀 커요. 2.5에서 하단금리도 2% 정도,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요. 상당금리는 거의 한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2년 전이죠. 2024년 하반기부터 이제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을 자극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네. 은행장도 불러서 야, 대출금리 너무 내리면 안 될 것 같아. 기준금리는 우리 내수경제 때문에 좀 내리긴 하는데 대출금리는 관리 좀 해라고 해서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올려서 지금 대출금리는 꽤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역설적으로 말하면 기준금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물가나 중동 전쟁이 빨리 안 끝나는 거로 봐서 아직 중동 전쟁의 여파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 압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한국은행이 첫 번째 목표? 한국은행에 가면 이게 크게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거든요. 물가 안정. 그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네. 물가 안정이 1순위고 뭐 경기라든지 뭐 나머지는 이제 두 번째 순서이기 때문에 일단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갔고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인하는 말이 안 되고 인상카드를 만지작 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인상을 설사 하더라도 0.25%포인트 정도 베이비 스텝 하더라도 대출금리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또 크게 올리게 되면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자극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은데 추세 흐름은 좀 지켜보자 라는 말씀이고요. 2022년에 왜 금리 올라서 집값이 뚝 떨어질 때 있었잖아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를 좀 걱정하는데 미국이 아마 금리를 미친 듯이 예측하지 못하게 불확실성이 커져서 막 계속 빅스텝 울트라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나오게 되면 우리도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0.25 베이비 스텝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나친 걱정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4: 그 이제 5월 10일 양도세 중과 이후에 매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3: 네네.
4: 어떻습니까?
3: 매물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는데 어디까지 줄어드는지가 이제 관건인데 6만 2천 건까지는 내려왔거든요. 가장 많았을 때가 3월 21일이 이제 8만 80건까지 올 초가 한 5만 5천 건 정도 됐으니까 올 초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뭐 6만 2천 건 수준인데 그래도 보게 되면 한 양도세 중과세 전과 비교해 보게 되면 일단 6천 건 정도의 매물이 감소는 했습니다. 그래서
4: 서울 아파트 매매
3: 서울 건수.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매물이 줄어드는 건 뭐 당연한 거죠. 내놨던 집주인들이 이제 중과세로 팔 수가 없으니까 매물을 내놓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수준이 당분간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고요. 그러면 1월 수준처럼 5만 중반까지 내려오냐 그러면 최근에 6만 3천 건까지는 빠르게 내려왔다가 6만 3천 건부터는 6만 2천 건 내려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더디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한 6만 초반 정도에서 멈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매물 잠김이라면 1월보다는 좀 나은 수준이기 때문에 매물 잠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트리플 강세니까 전세 매물 실종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는 안 사면 되니까 강남 집값 올라가면 뭐 어떡하라고 라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는데 전세 매물이 실종되고 있다는 점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전세는 진짜 없습니다.
4: 걱정할 정도예요? 없어요?
3: 네, 없어요. 없어요. 진짜 최근에 제가 뭐 다른 임장을 다녀본 모든 지역들의 공통점이 인천이든 뭐 수원이든 서울이든지 간에 다 전세 매물은 실종이기 때문에 통계보다도 전세는 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네. 서여서님께서 우리 동생 성수동 반전세 사는데 힘들다 해요 하면서 문자 주셨고 981님 주식시장이 지금 좋다 해도 내 지갑은 너무 얇고 전세 현장 두렵습니다 하셨습니다. 또 290님께서는 전세 계약이 만기가 돼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전세 매물이 보이질 않는다고
3: 아, 그러니까요.
4: 하시면서 네네. 이게 급격하게 사라진 이유가 뭔가요? 이게 앞에서 답해드린 게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유를 알면 좀 더 이제 마음이 무거울 수는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입주 물량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고요. 내년은 더 줄어듭니다. 거기에 이제 매물을 나오게 하려고 정부가 다주택자 이제 규제, 비거주 1주택자 압박, 그리고 대출을 받거나 토지 걸어가는 거주 의무를 부과하다 보니 이게 양날의 칼이거든요. 모든 정책은 명암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매물은 나올 수 있는데 집주인들이 전세를 주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불이익들, 실거주 의무 때문에 네. 비워두거나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인천이나 수원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으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입주 물량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고 정책의 기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또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을 압박을 해야 되는 이 딜레마에 지금 정부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4: 네. 이어서 6091님께서 전세는 앞으로는 좀 나아질까요? 향후 전세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3: 앞으로가 이제 몇 년을 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입주 물량이 단기간에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책 기조가 바뀌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세가 앞으로 좋아지니까 뭐 믿고 기다려라 기다려달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스스로 전세 만기가 남았다면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월세 시대도 좀 각오를 해야 되고요.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요즘 특징이 예전에는 전세금 미리 좀 빼주면 안 돼요라고 하면 집주인이 아니 갑자기 나가면 어떡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집주인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합니다.
4: 왜? 바로 빼줘요.
3: 바로 빼줍니다. 왜 전세금을 높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전세금 빼서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무리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4: 네.
3: 뭐 대출도 적당히 받고 상환 능력 충분히 있고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참에 내 자금에 맞춰서 서울을 벗어나도 좋습니다. 주거 안정이 1순위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그러니까 김 소장님 말씀인데 전세 상황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3: 네.
4: 가급적이면 집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겠나.
3: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불안하고 또 이게 주거가 불안정하게 되면 집에 가면 애들이나 특히 이제 뭐 남편분들은 와이프가 스트레스 받아 하고 잔소리 하게 되면 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하니까 저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 투기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4: 네네.
3: 내 집 마련 하나 하게 되면 오르든 내리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마음은 편하니까 이사 다니는 거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요즘 이사비도 한 500만 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거 안정 1순위로 한 번 더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그렇다면은 이제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좀 정책적으로는 어떤 뭐 게 필요할까요?
3: 정부가 이제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어떤 뭐 TF라든지 어떤 방향성을 좀 정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아무리 제가 뉴스를 봐도 또 여러 주변을 봐도 정부에서 전월세에 대한 어떤 시그널 방향성은 아직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장이 더 불안한 것 같아요.
4: 네.
3: 그래서 뭔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켜주겠다라는 메시지는 좀 던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한다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아파트 공급을 빨리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매매 대체제는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전월세는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내 집이 아닌데 소형 아파트 가려다가 소형 아파트가 없으면 투룸이나 쓰리룸 가서 임대 살다가 나중에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도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비아파트 공급 늘릴 수 있도록 자금 지원도 좀 해주고 법이 필요하다면 주차장법을 좀 완화해서 주차장을 줄이는 대신에 세대수를 좀 늘리고 부족한 주차장은 서울시나 정부가 일본처럼 그 동네에 그 빈 뭐 단독주택이든 땅을 사서 공용 주차장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행정 이런 대처가 좀 필요한 후에 불안하니까 심리를 좀 안정시켜줄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4: 네. 올해 이제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좀 한 단으로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3: 상반기는 이제 뭐 사실상 마무리인데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좀 구분해야 됩니다. 한강벨트 시장은 중과세 때문에 눌렀다가 지금 뗐기 때문에 잠시 급매물 나왔다가 다시 원상 회복된 그냥 스프링 같은 상황이었고요. 3분위 이하 15억 이하 아파트 구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꾸준하게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사실 KBS 뉴스도 강남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4: 네.
3: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15억 이하 또 10억대 아파트들은 올해 한 번도 안 떨어졌는데 도대체 언제 떨어졌다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은 전세난 때문에 월세 갈 바에는 집 사자는 수요들이 여전히 몰려들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 듣는 게 올 초보다 집값이 2억 3억 올랐어요. 올 초 8억인데 지금 10억 11억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4: 서울 외곽 지역 말씀하시죠.
3: 외곽 지역들도요. 네. 그래서 강남에 2, 3억 올라가는 건 신경도 안 써도 되는데 이쪽 지역들이 8억이 10억 11억 가는 거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영향이고 이게 결국 경기 인천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인천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끼리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전세 난민이 넘어오게 되면 또 수요 과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도미노처럼 전월세 난이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네. 그러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좀 전망해 볼까요?
3: 하반기는 일단은 강남권은 한 7, 8월까지는 눈치 작전 좀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매수자들이 지금 집 사기에는 아쉽죠. 아 이게 두 달 전만 하더라도 금매물이 나왔는데 대출도 안 나오는데 내가 지금 사야 돼? 라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다리는 게 그럴 겁니다. 그래도 정부가 뭔가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지방선거 지나고 요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이 되든지 어떤 안들이 적어도 7, 8월 정도에는 나와줘야 추석 전에 어떤 교통정리가 되거든요. 이게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면 추석 이후에 또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세제 개편 플러스 알파 비아파트 공급까지 늘리는 대책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15억 이하 아파트 구간은 좀 안타깝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강세 전세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시는 되는 분들은 집값이 올라가니까 저는 전세 만기가 남았더라도 뺄 수 있다면 빼서 수도권 외곽 지역들 뭐 경기 인천도 좋으니까요. 주거 안정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 그래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022님께서 무주택자인 30대 가장인데 지금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하나.
3: 아, 빚을 얼마나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4: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디 사시는 분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3: 일단 하지만. 기준은 그겁니다. 내년에라도 집값 떨어질 수 있어요. 미국이. 갑자기 긴축을 한다든지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기면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지는 하락 구간이 나오는데 우리가 대출이자 잘 내고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데 2022년 보게 되면 너무 무리한 연끌 하시는 분들은 그 구간을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버틸 수 있는 분들이라면 자기 수준에 맞는 대출은 받아서 내 집 마련해도 좋은데 나는 소득이 약한데 생애 최초로 70%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4: 된다.
3: 차라리 그냥 월세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 알겠습니다.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을 기대합니다.
0: 58분 날씨.
5: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중부지방은 지금 흐려졌습니다. 남부와 제주도도 밤부터는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전국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늦은 새벽 충남과 호남 먼저 비가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모레 오후에 그치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비의 양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남부지방은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기 때문이고요. 중부지방도 동원선의 조밀한 구역이 나타나면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제주 30에서 80mm 보고 있고요. 제주 많은 곳은 산지 쪽 100에서 120mm 정도 쏟아지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도 10에서 60, 남해안 많은 곳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으로 하면 30mm 안팎으로 내일 밤사이 비교적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니까 각별히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7도 등 24도에서 31도 분 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남 지방은 30도 넘는 곳 있고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9도 등 15에서 19, 낮 최고 기온 서울 21도로 떨어지면서 선선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도 서해 먼 바다부터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6: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올 들어 두 번째 셔틀 외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국가들의 요청을 수용해 내일 하려던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입장차가 일부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어제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데이라는 할인 행사를 벌여 비판이 쏟아지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때일은 불볕더위도 오늘은 기세가 누그러졌습니다. 날이 선선해지나 했는데 이번엔 비바람이 찾아옵니다. 내일과 모레 수도권을 비롯한 남해안과 동해안 곳곳에선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김민경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2: 닷새 만에 이른 더위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연일 30도 안팎까지 치솟던 서울의 낮 기온은 오늘은 27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어제보단 낮아집니다. 고온현상이 주춤한 사이 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오전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동, 남해안에 30에서 최대 80mm가량입니다. 제주 지역으론 12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과 모레 새벽 사이 빗줄기가 굵어집니다. 제주 산지엔 시간당 30mm 안팎, 수도권과 강원 영동, 남해안 지역 곳곳에선 1시간에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는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한 비바람과 함께 벼락에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후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제주와 강원 영동 지역은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봄철치고는 강한 비바람이 예고된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1: 한일 정상회담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열립니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에서 회담 이후 넉 달 만의 만남입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일 정상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셔틀 외교로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성격입니다. 두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에 이어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정상회담장 입구에서부터 직접 영접하는 등 국빈 방안에 준해 맞이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담에선 한일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경제, 사회, 국민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가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협의한 조세희 탄광 공동 유해 발굴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중동 전쟁 등 복잡한 국제 정세 속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안동 소주와 나라현 사케 등을 곁들인 만찬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어 하해 마을로 이동해 전통문화 선유 줄불놀이와 판소리 공연 등을 관람하며 친교를 다질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양국 우호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안동 하이탈 목조각과 조선통신사 당시 양국 교류 품목의 하나였던 한지로 만든 가죽 가방 등을 선물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예림 기자. 6.3 지방선거를 2주 앞두고 여야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GTX-A 노선 철근 누락 공세를 이어갔다고요?
4: 네, 더불어민주당은 GTX-A 서울 구간 부실 공사 해명에 비판을 집중했습니다. 국회 국토위와 행안위 소집을 예고하며 오세훈 후보의 부실 시공 은폐 의혹을 따져 묻겠다 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의 치덕과시가 더 중요하냐며 오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는 선거 판세가 어려워졌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부울경은 해볼만 하지만 어렵고 서울도 많이 어렵다며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지연은 용납 불가라며 내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하자고도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로 맞받았다고요?
4: 국민의힘은 당 공소 취소 특검법 저지특위 첫 회의를 열고 선거기간 여론전을 예고했습니다. 2030 유권자를 겨냥한 듯 특위위원 절반 이상을 청년으로 채웠습니다. 특위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것이 국정 최고순위가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장동혁 대표는 정부 여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으로 돌아왔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도부는 이후 경남과 인천을 찾아 지역 보수 표심 결집에 나섭니다.
1: 네, 여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의혹 제기도 잇따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4: 조국혁신당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변호 이력을 지적했습니다. 김선민 선대위원장은 김 후보가 변호사 시절 성범죄자를 변호한 사실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폭행 의혹에 대해 과거의 미숙함과 불찰을 깊이 반성한다며 무거운 후회와 책임감으로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산시장에 도전한 민주당 김상욱 후보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필리핀 원정 성매매 주장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는 선거 직전 아니면 말고식 네거티브가 어김없이 찾아왔다며 수사 과정에서 사주한 세력까지 모두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됐던 대이란 공격을 전격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19일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각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정상들로부터 공격 보류를 요청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들 국가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그들의 의견으로는 매우 수용할 만한 것이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가 포함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 가능한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즉시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며 이란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이란 타스님 뉴스는 이란이 14개 조항으로 된 새 종전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잠시 멈춰있는 군사적 충돌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1: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사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2차 사후 조정은 오전 10시쯤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조정을 직접 맡은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이견이 일부는 좁혀지고 있다며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회의장으로 들어갔고 사측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양측의 입장을 듣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격적인 교섭은 오늘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촉구하거나 중노위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의 합의점이 보이면 노사, 조정위원 3자가 한 테이블에서 협의를 하고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수순입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성과급 재원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 이 제도를 장기간 정례화할지에서 견해차가 커 극적 타결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도 일단 저녁 7시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면 밤까지 이어지거나 내일 회의를 속개할 수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는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는데 만약 오늘 결렬된다면 파업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서 쟁의 행위를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긴급조정권이 노동권을 제약시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1: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인 어제를 탱크데이라고 지칭한 할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광주에 투입한 탱크가 연상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직접 사과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스타벅스 코리아가 최근 시작한 텀블러 할인전입니다. 5월 18일을 탱크데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대용량 제품인 탱크 텀블러를 할인하는 행사. 당장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계엄군을 연상시키는 탱크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탱크데이 홍보 문구인 책상에 탁이란 표현도 논란이 됐습니다. 1987년 박종철 열사의 고문 치사 사건 당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는 경찰의 허위 조사 결과를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5.18 희생자 추모단체는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닌 명백한 역사적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사과와 재발 방지책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썼습니다. 또 상응하는 도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세계그룹 측은 책임을 물어 어제 저녁 스타벅스 대표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또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면서 그룹을 대표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1: 이른바 MZ조폭들이 조직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2년 동안 1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추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경찰에 붙잡힌 남성들이 줄줄이 걸어나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으로 이른바 MZ조폭 출신입니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수원과 안산,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오피스텔 25개를 빌려 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거된 총체 가운데 두 명은 중학교 동창으로 과거 조직폭력단체에서 활동하며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과거 성매매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는데 출소 이후 지인들을 모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2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통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업소명과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꿔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10억 원가량, 대부분 외제차 구입 등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일당 2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4명은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검거 현장에서 현금 1억 3천만 원과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금 35돈을 발견해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10억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을 신청해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1: 국세청이 고가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120여 명을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매물 감소로 일부에서 다시 주택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게 이번 조사의 한 배경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서울에 사는 한 30대 부부는 30억 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구입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났나 국세청이 들여다보니 시아버지가 30억 원 규모의 해외 주식을 처분했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황. 국세청은 시아버지가 주식을 판 돈을 자녀들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50억 원짜리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병원 의사.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취득 자금이 과해 조사해 봤더니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해 거액의 수익금을 숨긴 정황 등이 발견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127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로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사례, 대출 규제의 영향이 덜한 현금 부자,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자 등이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3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와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자금 출처와 탈세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증가했던 매물이 줄며 시장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용한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투기성 부동산 거래와 편법적인 자금 조달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김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9: 한국은행이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 가계의 빚은 1993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14조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이 8조 1000억 원 늘었고 기타 대출 역시 4조 8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112만 개로 1년 전보다 22만 개 늘었습니다. 그러나 20대 이하 일자리는 11만 1000 개 감소해 13분기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24만 6천 개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예고대로 진행될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보고서에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가 다시 복구되는데 3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가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추정했습니다. 경찰이 현재 24시간 내내 시속 30km로 설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은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스쿨존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월 519만 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다음 달 17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 올해 기준 319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깎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액 기준선에서 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더해주기로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 제도가 고령층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해 왔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저녁 중국에 도착해 이튿날 오전 태난먼 광장에서 열리는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비공개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 새로운 국제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문 등 40건의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은 설명했습니다. 북한 평안남도 대표단이 러시아 극동지역 아무르주에 드론 조종사 훈련시설을 방문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지난 15일 러시아 아무르주 드론 역량 개발센터를 방문해 군사 농업 분야 등의 드론 사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NK뉴스가 전했습니다.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내일 제재안건을 심의하고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 의결합니다. 이번 사건의 혐의자는 NH투자증권 IB 부문 임원을 포함해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이따금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1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3도로 오늘보다 6도에서 11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그랬더니 동의한다는 응답이 약 33%로 2007년에 처음 조사했을 때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녀 엄마가 돌봐야 한다에 반대하는 응답이 약 34%로 동의한다는 응답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았어요. 이렇게 반대 의견이 더 높은 건 2007년 관련 조사가 공개된 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뭐 한마디로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지던 엄마, 즉 여성의 이것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두 글자고요. 사전을 찾아보면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 이렇게 풀이된 단어입니다. 두 글자인데요. 초성이 때 드리면 이응히읗입니다. 이응히읗.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정답과 함께 육아 외에 또 어떤 일에서 여성과 남성 또 엄마 아버지의 이것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남편들이 주방에서 설거지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었잖아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뭐 가사는 물론이고 육아도 공동으로 하는 가정이 늘고 있죠.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약간 정답과 함께 달라지는 이것에 대한 얘기들 의견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좀 어려울까요? 요즘 뭐 여러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이거 분담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어로 뭐 롤이라고도 쓰고 예전에는 이 뒷글자를 활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 정도면 뭐 충분한 힌트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긴 글 100원, 짧은 글 50원에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먼저 전해 듣고 갑니다. 김민혜 씨 전해 주십시오.
1: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5km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은 시흥 휴게소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추풍령 휴게소에서 환간터널 부근 2, 3차로 또 환간에서 환간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 각각 도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더 지나 수원 부근은 3km 주춤하고 달랜에서 반포까지는 9km 어렵습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은 도계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인데요. 종암에서 하월곡 부근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국세청이 대출 규제를 피해 이른바 부모 찬스를 쓰거나 신고 소득 없이 고가 주택을 사들인 현금 부자 등 탈세가 의심되는 120여 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1분기 가계빚이 1993조 1000억 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4조 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상품권 사채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을 KBS가 보도한 이후 경찰이 숨진 여성이 이용했던 상품권 업체를 비롯해 모두 120곳 이상의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430만 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앱 분석 업체 YZ 리테일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아를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라고 보는 경우가 참 많았죠. 그런데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금은 뭐 육아가 전적으로 엄마만의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맞벌이 부부가 늘고 또 전통적인 성 이것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화하면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0: 보이는데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요즘은 이제 남성들도 육아휴직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예, 아주 보편화돼가는 추세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성 이것에 대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여성 남성 엄마 아버지의 이것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어디서 느끼시는지 정답과 함께 보내주십사 부탁드렸는데 보내주신 문자들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1382님 이제는 남편이 음스 이게 뭔가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말씀하셨군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걸 전적으로 하고 있다고. 뭐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렇지 않나요? 예, 지저분한 거 이런 거 남성들의 몫이죠. 이남용님은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더 많이 신경 쓰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아빠들이 아이들 성적은 물론 동아리나 아이 친구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건 뭐 너무도 사실 당연한 얘긴데요. 부모가 함께 자식 일에 관심을 갖고 또 돌봐야겠죠. 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11번 쓰시는 분은 우리 두 아들도 장가 가서 며느리와 가사 분담을 잘하고 사는 듯해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제 느낌인가요? 옛 어르신들은 이런 거 못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바뀌셔야죠. 네. 1253님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육아는 남성과 여성이 공동을 해야죠. 시대가 이제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역시 의견 주셨고요. 5455번 쓰시는 분 한 분 더 보죠. 예전에는 집에 전기 등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일이 생기면 남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저희 집은 제가 다 합니다. 이게 아내 되시는 분인가 보네요. 전기 관련 자격증 있는 공대 나온 여자거든요 하셨는데 재밌네요. 이거 잘하시는 분이 해야죠. 예, 괜히 어설픈 분이 건드렸다가 더 일이 커집니다. 네, 잘하고 계시네요. 커피 쿠폰 하나 5455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하여간 재밌는 사연들 많이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오늘 먼저 청주로 갑니다. 김은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청주입니다.
0: 청주 날씨 어떤가요?
1: 네, 청주 덥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7도로 시작해서 현재는 27도까지 올랐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된 가운데 농가에서는 육묘장의 온도와 습도도 수시로 점검해서 환기관리에도 신경 쓰는 등 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0: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들어야죠. 오늘은 충북 지역의 의료 환경에 대해서 취재해 오셨다고요?
1: 네, 충북은 이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상 의료 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병원 한번 다녀오려면 하루가 꼬박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0: 네.
1: 여기에 최근 몇 년 사이 1차 의료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공중보건이까지 크게 줄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 지역 의과 공중보건의는 현재 33명으로 지난해보다

0: 또 어르신들은 진료받기 위해서 시내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거나 자녀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 뭐 이 정도면 참 문제가 심각한 건데 네. 그럼 충북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0: 네, 충청북도는 이런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충북형 이동 진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5G 기반 첨단 이동 진료 차량이 주 1회 시군을 순회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저는 지난주 진천에서 진행된 이 이동 진료 현장 다녀왔는데 먼저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곽경희 공공의료팀장과 고려대학교 의료원 신용철 현장 지휘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아무래도 도농 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의료기관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인구가 많은 쪽으로다가 의료기관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현장이 관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가까이서 사전에 조금 본인의 건강 문제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 저희 5G 유연의료 시스템 연구 개발에서 현장 지휘관을 맡고 있는 신우철이라고 합니다. 재난 이외에 평상시에는 이제 평시 순환 모델 로서 지역의 의료 서비스 낙후 지역에 있는 환자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서 진료와 함께 처방까지 나갈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의 실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잠깐 어르신 오셨는데 보통 건강 검진의 혈액 검사나 체열을 한 다음에 뭐 통보를 15일 이내에 하신다든가 해서 즉각적인 현장에서의 처방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을 필요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저희 시스템 바로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과, 신경과, 뭐 재활의학과 다양한 진료과가 있게 되고요. 엑스레이와 그리고 혈액 검사, 혈액화학 검사, 심전도, 초음파 그리고 면역 검사까지 다 수행할 수 있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각 진료 의뢰서부터 처방전까지 나오게 돼서 지역 보건소나 아니면 오늘 소방병원 같은 자체 보행하는 약도 현장에서 처방하게 됩니다.
1: 네, 뭐 단순히 건강 검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 정도면 찾아가는 이동형 병원 수준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이 이동 진료 차량 내부에는 진료실과 검사실은 물론이고요. 엑스레이와 초음파 장비, 또 혈액 분석기, 심전도 장비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또 의사와 간호 인력도 임상 병리사 등 전문 의료진에게 기본 진료부터 건강 상담 또 기초 혈액 검사까지 실제 의료기관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1: 네.
0: 이 5G 기반 인공진단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을 활용해 상급 병원 전문의와 원격 협진도 가능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됐는데 올해부터는 충북 도내 1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1: 1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됐군요.
0: 네.
1: 근데 이제 그중에 김은지 리포터는 진천군에 다녀오셨다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이 진천군은 지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9%가 넘는 지역인데요. 진천군에서는 이 공중보건이 2명이 관내 7개 보건소와 보건지소 공공진료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군에서는 기간제 의사를 별도로 채용하기 위해 인건비를 인상하는 등 여러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현장을 찾은 날에도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어르신들로 대기 공간이 가득했습니다.
1: 네.
0: 어르신들은 먼저 변호표를 받고 이 문진표를 작성한 뒤 순서에 따라 접수를 진행했는데 이 현장 만나보시죠.
4: 92. 감이 모르겠어요. 이거 항상 좀 괜찮을 때는 괜찮아요. 또 이 상황이 좀 그거 하고 다음 때문에 봐주는가 하고.
5: 여기 어깨? 네. 어깨가 아파요? 그 약 드시는 거 있어요? 뭐 먹어요?
4: 혈압약.
5: 혈압약? 그리고 또?
4: 고지혈증.
5: 고지혈증요? 네. 우리 혈압도 한 번만 모르겠네. 잴게요. 혈 좀 주세요. 우리 혈압 139에 79예요. 어머니 어깨랑 이런 데 아프시다고 해서 그런 근골격계 진료볼 수 있는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볼 수 있도록 접수해드릴게요. 여기서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6: 경기도 수원에 퇴직을 하고서 여기 내려와서 시골에 있는데 뭐 거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면소재주 중에서도 또 거기서도 한참 들어가는 시골 동네에 뭐 병원이 어디 있겠어요. 걸어서 못 가죠. 거기 뭐 시골이니까 저기 타러 오면 뭐 한 20분 내로 오죠.
7: 네, 진료. 저기 설사가 나오더니 약간 코 같은 게 섞여 나오고 그게 깨우래 가요. 그러더니 괜찮았어. 그러더니 며칠 안 돼가지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보려고.
1: 네, 뭐 가까운 병원이 없어서 차로 20분 넘게 이동해야 한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무엇보다 응급 상황 같은 거 생기지 않도록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거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0: 맞아요. 이 농촌 지역은 병원과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0: 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데요. 특히 이 고령층은 이동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 네.
0: 이번 이 이동 진료 서비스가 조기 진단과 또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진료 현장은 의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소리로 담아오진 못했습니다. 대신 이 현장을 제가 설명드리면요.
1: 네.
0: 현장에서는 먼저 버스 내부 진료실에서 의사 진료를 받은 뒤에 검사실로 이동해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촬영 등을 진행했고요. 이후 다시 결과 설명과 또 상담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럼 이 진료 현장의 의료진과 환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2: 저는 국립소방병원 건강증진센터장 조신영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고 오늘 저희 재활의학과 그리고 신경외과 교수님과 함께 충북지역 이동진료에 협조 요청 받고서 이동진료 위에서 나왔습니다.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있으시고 또 저희가 현재 심전도 검사와 함께 기본적인 피검사를 할 수 있어서요. 건강상담을 위해서 내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진료실과 함께 오늘 준비된 시설로는 기본적인 피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엑스레이 검사 함께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이동진료 시스템에는 추후에는 수술실이나 이런 중환자실까지도 구비될 수 있다고는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3: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엑스레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실 거예요.
4: 네. 자, 숨을 바깥으로 후 한번 내뱉고 숨 꼭 참아봅니다. 쉬세요.
5: 허리 무릎 찍어준다 그러더라고. 엑스레이. 무릎이 자꾸 챙겨져서 아이 보면 나이가 있으니까 많이 걸으면 많이 저기 하면 또 무리가 오니까 적당히 해서 걸으라고.
6: 고맙죠. 얼마나 고마워요.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워.
0: 네, 충북형 이동진료 서비스. 지난해에는 인구 감소 지역만을 대상으로 운영됐는데요. 그 결과 만족도 92점을 기록하며 올해부터는 충북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1: 네.
0: 이 전 시군에서 진행되는 충북형 이동진료 서비스를 통해서 충북의 의료 격차가 조금이나마 줄어들면 좋겠고요. 이 충북형 이동진료 서비스에 더 자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충북지역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네.
0: 네, 그럼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이런 서비스들이 더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주 김은지 리포터였고요. 자, 이번엔 안동으로 또 건너갑니다. 김봉훈 리포터 나와 계시죠?
7: 네, 나와 있습니다. 안동입니다.
1: 네. 안동도 날씨부터 좀 전해드릴까요?
7: 네, 안동은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현재 기온은 29도로 꽤 높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간간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 온도보다 낮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소식도 보니까 언제쯤이나 이 복구 작업이 완료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지 참 답답한데요. 지난해 네. 그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서 지금도 복구 작업이 한창이죠.
7: 네, 그렇습니다.
1: 오늘은 그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 그 현장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7: 네, 먼저 시드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시드밤이요?
7: 네, 다양한 식물의 씨앗과 함께 점토나 영양분 그리고 비료 등을 흙과 함께 뭉쳐 덩어리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1: 네.
7: 해외에서는 게릴라성 가드닝의 한 종류로 이 시드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식물을 품은 흙폭탄으로 생명을 키우고 지구를 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네.
7: 이 지역에서는 조금 더 순화된 표현을 써서 씨앗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생식물의 씨앗과 발효토, 배양토 등을 섞어 만든 씨앗공을 직접 제작한 후 황폐화된 산불 피해지에 던지면서 자연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이게 대단히 의미 있는 활동이네요.
7: 네.
1: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그럼?
7: 네, 뭐 일반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 그리고 산불 피해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매달 한 달에 한 차례 산불 피해 지역을 다니면서 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 네.
7: 제가 찾은 날은 가톨릭 농민의 회원분들 그리고 산불 피해 주민, 일반 시민까지 30여 명이 참여했고 의성 지역 안에서도 산불 피해가 가장 컸던 천연고찰 이 고은사 일원에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1: 네.
7: 특히 이날엔 나무 기증 행사도 함께 열리면서 산불 피해 현장에 나무를 심는 행사도 같이 열었는데요. 먼저 그 현장 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8: 제가 이야기하신 세 분과 이것도 제가 이야기하신 세 분이 앞으로 나오셔서 밀원수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삽이랑 나무랑 다 들어야 심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책이철 회원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1: 구덩이 다 파놨습니다.
2: 빈 구덩이에 하나씩 놔주시면 삽으로 살살
3: 잡아주시고 한번 저랑 같이 하시고.
4: 쌤 삽질 잘 하시는데요.
3: 다 심으시면 나무에 깃발을 하나 달아주시면 돼요.
5: 잘 자라겠지요.
6: 안녕하십니까. 가틀린 농민의 전국분회 분회장 최영철이라고 합니다.
4: 산불 피해 입은 또 지역의 또 마을 주민들에게 밀원수를 또 전달을 했는데요. 이행사는 또 어떻게 또 마련이 됐는지요?
6: 이 지난 산불로 이 주변에 나무들이 죄다 타면서 벌들도 많이 소실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또 사과밭이 전부 다 붙어서 이번에 새로 조성을 하게 되는데 이 사과나무에 벌을 유인할 수 있는 사과꽃이랑 같이 이제 피는 시기 같은 해당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에도 도움이 되고 벌도 유인을 할 수 있는 벌한테도 도움이 되는 이런 행사로 기획을 했습니다. 사과밭이 어린 묘목을 심게 되면 사과밭이 나오기까지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해당화 나무도 그만큼 커서 같이 이제 어울리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 산불 피해 지역에 꿀벌들이 사라져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 네. 그 밀원수도 심었나 봐요.
8: 네, 그렇습니다. 이 꿀벌이 꿀과 화분을 채집하는 데 쓰이는 나무를 밀원수라고 하는데요.
7: 그렇죠.
8: 산불과 함께 꿀벌도 실종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밀원숲 조성 사업의 핵심 자원으로 해당화 나무를 30여 그루 가량 기증받아 심었습니다.
7: 네.
8: 나무 심기 행사 후 본격적으로 씨앗곡 만들기 제작에 돌입했는데요. 계속해서 그 현장 확인해 보시죠.
9: 이게 그래도 황토도 섞은 거죠? 네, 황토가 섞여져서 조금 잘 뭉쳐질 거예요. 그래서 약간 탁구공만하게 살살살살 뭉치고,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씨앗은 그럼 제가 이제 뿌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계단만하게 만들고.
4: 씨앗곡 만들고 계신데, 네. 손이 범벅입니다.
10: 아, 작년에 여기 보고 왔는데 가슴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갖고 뭐 도와줄 방법은 없고 근데 이걸 한다 했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가면은 우리 마음도 편하고 그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산에 참 푸른 빛이 보이니까 정말 희망이 좀 보이네요.
4: 지금 이제 씨앗곡 막 굴리고 있는데 네. 어떤 마음으로 빚어주고 계세요?
10: 빨리 산이 푸르게 만들고 싶어요.
4: 그래서 지금 몇 개 정도 만드신 거예요?
10: 저 지금 욕심이 많아갖고 두 판 만들었는데 또 만들고 계속 있어요.
4: 네, 이따가 또 산에 올라가서 던지면서 좀 어떤 간절한 마음을 좀 녹이셔가지고 희망을 또 뿌릴 겁니까?
10: 정말로 저런 데는 큰 전쟁도 일어나지만은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건 이 화재의 상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심는 마음으로 열심히 던져서 우리의 희망을 자꾸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11: 산불 현장에 우리는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또 이게 가슴 깊이 뭐가 이게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동료들이 받은 피해들이 많고 하니까 나름 동참해 오므로써 위로가 되지 않을까 서로가.
4: 던질 때 좀 어떤 마음으로 또 힘차게 던져주실 거예요?
11: 던질 때 뭐 잘 나가라 그거 던져야 되겠죠 아마. 하여튼 푸르게 건강하게 우리 후세대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8: 네, 참여자들은 김장포대 안에 반죽된 씨앗더미 등을 뭉쳐 동글동글한 구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7: 네.
8: 이걸 달걀판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여러 명이 힘을 합치다 보니까 달걀판이 금세 씨앗공으로 가득 채워졌는데요. 이후 참여자들은 트럭 뒷칸에 타고 산으로 이동해서 씨앗공을 던지고 내려왔습니다.
7: 네. 아니 그러면 씨앗공은 얼마나 만든 건가요?
8: 네, 이날 만든 개수는 500여 개 가량 만들었는데요. 관련 이야기 계속해서 관계자 통해 들어보시죠.
6: 작년에 대형 산불로 여기 주변에 있는 산이 전부 타가지고요. 지금 살아있는 나무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인공조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자연회복을 좀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제 쌀이 씨앗이랑 도토리 씨앗이랑 이런 것들을 황토랑 상토를 버무려서 씨앗공을 만든 후에 불타버린 산에 이렇게 던지는 이제 행사를 좀 기획하게 됐습니다. 거리는 한 3, 4km 정도 될 것 같은데 걸어가기는 좀 멀고 트럭에 타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내려오면서 이제 불타버린 산에 던지고 내려올 생각입니다. 씨앗공을 던져놓으면 이게 이제 비를 맞으면 흙이 이제 부서지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씨앗이 발화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4: 네, 그럼 오늘 이제 행사 진행되는 그 장소는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6: 여기가 마을이 사촌 마을인데 여기 산을 건너면은 불타버린 천년고찰 고운사가 있어요. 고운사 넘어가는 그 중간에 등선에서부터 이 마을 쪽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씨앗공을 던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발화가 되면은 못해도 이제 80%

0: 10% 정도 발화율을 보면은 한 400그루 정도의 나무가 나중에 자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 전부터 여기 전국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걷기 모임을 통해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 씨앗공을 만들어서 던지거나 아니면 씨앗을 심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회차인데 앞으로도 매달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1: 다시 살아나라
2: 우리 숲.
1: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 예, 정말 우리 숲이 좀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뭐 그럼 이번 씨앗공에 포함된 씨앗들은 어떤 나무들 종자일까요?
4: 네, 지난 경북 산불의 경우 침엽수림이 산불을 키웠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 씨앗공엔 화렵수 위주의 씨앗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3: 네.
4: 씨앗공은 비와 햇빛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화되는 특징이 있어 손쉽게 녹지를 복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식인데요. 주민들이 스스로 초록의 숲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만큼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통해 다시 푸르고 울창한 산림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3: 네, 정말 예전처럼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시네요.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안동국 김봉원 리포터였습니다.
5: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3: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이슈들 자세히 짚어봅니다. 한국경제신문 정진욱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6: 네, 정진욱 기자입니다.
3: 네, 요즘 뭐 반도체 기업들이 호황을 누리면서 뭐 한 기업에서는 역대 최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던데요. 그러나 또 기대와 달리 이들 기업 주변 그 골목 상권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죠.
6: 네, 이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골목 상권까지 전혀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게 이번 데이터 분석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3: 네.
6: 이 KBS가 한국 신용 데이터와 함께 SK 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 인근 상권 474곳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도체 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변 상권 매출은 모든 업종에서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3: 네. 구체적으로 뭐 얼마나 줄었나요?
6: 네, 이천시 전체 매출 증가율을 보면 2023년에는 27.7%였는데 지난해는 6.8%로 뚝 떨어졌습니다. 어허. 이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건데요.
3: 네.
6: 이 더 놀라운 건 성과급이 지급된 지난 2월에도 매출이 오히려 1.26%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이 성과급이 나오면 회식이나 소비가 늘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3: 그러네요.
6: 이 실제로 외식업 매출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2023년에는 외식업 매출이 31.4%나 늘었는데 지난해에는 6.5%로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습니다. 2차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성과급이 나온 2월에 회식이 몇 번 있었지만 3월과 4월에는 회식이 아예 없다시피 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3: 아니 뭐 업황이 너무 호황이라 일들을 열심히 하느라고 회식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이유가 뭐죠?
6: 네, 맞습니다. 이 시간대별 매출 데이터를 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저녁 7시 이후 매출 비중은 해마다 줄고 있고 반대로 점심시간 매출 비중은 커지고 있습니다.
3: 아하.
6: 이 전문가들은 저녁 회식이 줄면 한 가게가 벌어지는 수익 자체가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이 저녁 회식이 점심보다 1인당 지출병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대 소비가 눈에 띄게 준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3년에는 20대 결제 비중이 20%를 넘었는데 지난해에는 16.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반면 50대와 60대 비중은 조금씩 늘었고요. 이는 젊은 직원들이 주변 상권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난해 이천시 상권 이익률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2.45%를 기록했습니다.
3: 네.
6: 이는 장사를 해도 손해라는 뜻입니다.
3: 그러네요. 이건 뭐 이렇게 회식이 줄고 특히 이제 저녁 회식 같은 게 없어진 거는 뭐 비단 그 반도체 업계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게 이제 시대가 사회상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다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삼성전자 쪽 상황은 어떤가요?
6: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발표 후 이 점심시간에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 앞을 직접 가봤는데요. 이 조용하다 못해 임시 휴업이나 임대 문의 딱지가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2: 네.
6: 겨우 200m를 걸었는데 문 닫은 가게가 10곳이나 됐고요. 1층 점포마저 매물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3: 참 심각하네요. 뭐 성과급 등으로 어쨌든 지갑은 두둑해지고 있지만 이렇게 일터가 있는 인근 상권은 오히려 매출이 줄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떤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6: 예,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 회식 문화가 크게 줄었고 교통이 좋아지면서 이 직원들이 퇴근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3: 네.
6: 또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주변 상가에서 물건을 사는 일도 줄었고요. 이 과거에는 대기업 공장이 들어서면 주변 상권이 함께 살아난다는 게 공식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 분석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3: 네. 근데 이제 그런가 하면 반도체 호황으로 경기도의 지방 세수는 크게 늘었다면서요.
6: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수원, 화성, 평택, 용인, 이천 등 경기 남부 지자체들은 반도체 호황 덕분에 엄청난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1,200억 원이 넘는 추가 세수가 예상될 정도입니다. 이 평택시 경우 전체 법인 지방소득세 증가분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한 곳에서 나왔을 정도입니다.
3: 네.
6: 하지만 이 세수 호황도 반도체 경기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 넘쳐난 세수를 어떻게 지역 경제 전반에 고르실 것인지 그리고 대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지방재정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건지가 이대 지자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경기도 저수지들이 수년째 지금 녹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던데 그 이번에는 일부 저수지에서 국제 기준을 크게 웃도는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6: 네, 이 수치만 보면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 경기 환경 운동연합이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의왕 왕송 저수지, 그리고 용인 기흥 저수지, 수원 소호 저수지, 안성 고삼 저수지, 평택 호 등 경기도 내 5개 저수지를 조사했는데요.
3: 네.
6: 용인 기흥 저수지에서도 검출된 녹조 독소 최고 농도가 세계 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33배,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으로는 무려 100배에 달했습니다.
3: 네, 심각하네요. 근데 이 녹조 독소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6: 네, 이 녹조는 남세균이라는 세균이 물속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하면서 생깁니다. 이 남세균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수온이 높고 물 흐름이 정체될수록 빠르게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 여름철에 특히 심해집니다. 문제는 이 독소가 수질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이 시민들이 산책하거나 운동하면서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 물속에 고농도 독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3: 예. 그럼 가장 심각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6: 예, 두 곳이 특히 눈에 띕니다. 먼저 안성 고삼 저수지는 남세균 세포수가 1ml당 3,166만 개를 넘어서며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용인 기흥 저수지는 독소 농도 면에서 가장 심각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시스틴 최고 농도가 리터당 798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이 세계 보건기구 레크레이션 가이드라인이 리터당 24마이크로그램이니까 33배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3: 아니 근데 이 기흥 저수지는 작년에 조정 경기 대회 열렸던 곳 아닌가요?
6: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지난해 이 조정 경기 대회를 앞두고 당국의 독소 제거제를 대량으로 살포했는데 그 이후에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독소가 계속 검출됐습니다.
3: 네.
6: 이 약품을 뿌려서 당장 눈에 보이는 녹조를 없애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이번 조사로 드러난 겁니다. 이 경기환경운동연합도 이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3: 이게 정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떤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요?
6: 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근본적인 관리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경기도 차원의 녹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녹조 정보를 도민에게 전면 공개하고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 관계자는 녹조는 단순 수질 문제가 아니라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 재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또 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지사와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녹조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3: 혹시 뭐 정부 차원의 대응은 있나요?
6: 네, 정부도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1차 녹조 계절 관리자를 시행하도 밝혔고요. 녹조 예측 지점을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늘리고 농축산 분야 오염 관리와 야적 퇴비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녹조가 심해질 경우에는 하천 보호를 개방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염철 임시 반평식 대응보다는 근본적인 수질 관리 체계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3: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이 러브버그 관련 소식인데 지난해 여름 수도권을 뒤덮었던 이 러브버그가 올해는 뭐 더 일찍 그리고 더 많이 출몰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더군요. 이런 가운데 그 인천 계양산이 대대적인 방제 실험 무대가 될 예정이라면서요.
6: 네, 이 러브버그는 붉은 우단털팔이라고도 불리는 약 1cm 크기의 팔과 곤충입니다. 이 암수가 항상 붙어다니는 습성 때문에 러브버그라는 별칭이 붙었고 2015년 인천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3: 네.
6: 이 독성은 없고 오히려 진드기 같은 해충을 잡아먹는 익충이지만 6월 중순에서 7월 초 사이 대량으로 출몰하면서 시민들에게 강한 불쾌감을 주는 벌레입니다. 이 지난해 6월 계양산 정상과 등산로 이때 러브버그가 때가 이렇게 뒤덮이면서 이 시민들이 눈과 입에 벌레가 들어간다 또 산행 자체가 불가하다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3: 네.
6: 이 계양구의 접수된 민원이 2024년 62건에서 지난해 472건으로 무려 8배 가까이 급증했고요. 온라인은 러브버그 사체가 10cm 이상 쌓인 사진이 잇따라 올라와 환경부 차관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었습니다.
3: 네. 근데 올해는 더 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유가 뭐죠?
6: 네, 핵심은 기온입니다. 올해 올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애벌레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 14일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1.5도까지 올라 올해 처음으로 30도를 넘었는데 이게 작년보다 일주일이나 빠른 겁니다. 이 평균 기온이 1도 오르면 러브버그 발생 시기가 1에서 2주 정도 앞당겨진다는 분석도 있어서 올해는 그만큼 더 빨리 더 많이 출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3: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계양산이 이 러브버그 방제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라죠?
6: 네, 맞습니다. 이 국립생물자원관과 인천시는 계양산 정상일 때 러브가 좋아하는 향을 내뿜어 잡아들인 유인포집기를 100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30대 규모였는데 지난해 개체 수가 폭증한 점을 고려해 3배 이상 늘린 겁니다. 여기에 높이 3m, 무게 200kg에 달하는 대형 고공포집기 2대도 추가로 투입되는데 정상부에 설치하기 위해 헬기 투입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미생물 방제제는 뿌렸고요. 대형 드론을 띄워 계양산 정산에 물을 뿌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 러브버그는 날개에 물을 맞으면 날지 못하고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3: 네, 그렇군요. 약간 올해 이 계양산 방제 실험이 여러모로 중요한 시도가 될 것 같은데 모쪼록 성공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3: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정진욱 기자와 함께 경기 인천 지역의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잠시 후 3시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화창한 날씨 보이다가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먼저 받기 시작하면서 흐려지고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밤부터 흐려져 내일 오전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걸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의 양은 가히 여름비를 방불케 하겠습니다. 더위를 해소시키는 비가 되겠습니다. 내일 밤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강도로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는 남해안에 80mm 넘는 양, 또 제주 산지 쪽 100에서 1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중부지방도 만만치 않습니다. 30에서 80mm, 충청 이남 대략 10에서 6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등 24도에서 31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1도 등 18도에서 23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고요. 아침 기온 서울 19도 등 15도에서 19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 비에는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내일 바람도 강하겠고 서해 먼바다를 시작으로 물결 또한 높게 일겠습니다. 또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각별한 주의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를 회담장 입구에서 직접 맞이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협상에서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친 노사는 오늘도 마라톤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인 어제를 탱크데이라고 지칭한 할인 행사를 연대 대해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19일로 예정됐던 대이란 공격을 전격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용 가능한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공격을 군에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 20대 일자리가 11만 1000개 감소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했습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2022년 4분기 이후 1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1: 네, 화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역시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볼 거고요. 매주 화요일에 이 시간에는 전국 방방곡곡 우리 고장의 문화를 소개하는 전국 문화 일주 시간이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아주 매력적인 지역의 콘텐츠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예정이니까요. 어느 곳으로 안내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퀴즈 한 번 더 내드리죠. 앞서 육아는 전적으로 엄마의 이것이라고 생각했던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실제로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는 추세고요. 무엇보다 엄마 아빠 구분하지 말고 동등하게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자,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라고 풀이할 수 있는 두 글자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이응 히읗. 초성 힌트까지 드렸는데 뭐 정답들 잘 맞춰주고 계시고 또 사연들도 보내주고 계세요. 좀 보죠. 끝번호 4927님. 아들 부부가 놀러오면 상 차리는 건 며느리가 하고요. 설거지는 아들이 합니다. 어느 땐 속상하기도 하지만 어쩌겠어요. 시대가 변하는 걸요 하셨는데 아 이거 속상해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젠 진짜 바뀌었어요. 예, 어느 댁에 가보면은 뭐 시아버지 그리고 뭐 혹은 뭐 장인어른 이런 분들이 바깥 어르신들이 더 나서서 설거지도 하고 이런 댁도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1513님 저희는 3대가 모여 사는데요. 예전에 남자들이 부엌과 살림에는 손도 안 대고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분담해서 잘하고 있어요. 지금 손주 없고 청소하며 방송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 야, 이 3대가 함께 사는 가정 참 귀한데 하여간 남녀 구분 없이 가사 분담 잘 되는 게 화목한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지금 그 손주 없고 청소하신다는 분 할아버지신지 할머니신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하여간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립니다. 6891 요즘 직장에선 남녀 일이 따로 없어요. 차별 없이 다 함께 일하고 있으니 집에서도 이것 구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저만 봐도 20여 년 전 첫 직장 생활 시작할 때와 지금 남녀 구분이 많이 이제 허물어지긴 했습니다. 예. 1547님 요즘은 집안일이든 육아든 따로 정하지 않고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5009번님은 저희 집은 남편과 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셨는데 무슨 얘기인가 좀 볼게요. 남편이 살림하고 저는 아파트 현장에서 외벽 도색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30년 차인데요. 남자 여자 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해낸다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정답 되겠습니다. 예. 와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안전모에 작업 마스크, 안전 조끼까지 착용하고 아주 이글거리는 눈빛이 인상적이세요. 정말 씩씩해 보이십니다. 아, 멋지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립니다.

0: 같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남녀 구분 없이 잘할 수 있는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거. 이거죠. 예. 자,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갑니다. 내일신문 박중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먼저 이 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때이른 더위 탓에 벌써부터 온열 질환자가 그렇게 속출하고 있다면서요?
1: 예, 그렇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이 온열 질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가 가동된 지난 15일 이후 사흘 연속 두 자릿수 환자가 나왔습니다. 감시 첫날에는 서울에서 3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지난 17일까지 집계된 이 온열 질환자는 모두 57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기도에서 15명이 발생해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경기 지역에서는 온열 질환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예. 이 더위가 그만큼 빨리 찾아왔다는 반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온열 질환은 폭염이나 이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체온 조절 기능이 한계에 이르면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인데요. 그래서 폭염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는 게 좋고요. 이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도 중요합니다.
0: 네, 꼭 지키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고유가에 최근에 이제 그물값까지 오르면서 지금 꽃게잡이 어선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1: 예,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4월부터 지난 15일까지 꽃게 조업을 포함한 연평도 추어 횟수는 2,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여 건이 줄었습니다. 보통 이맘때는 산란기를 앞둔 암꽃게가 많이 잡히는 시기지만 고유가의 그물값까지 오르면서 조업을 포기하는 어선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1: 실제로 경인서부 수협에 따르면 어업용 면세육 경유 가격은 200리터 기준 지난 3월 18만 5천여 원에서 지난달 1일부터는 50% 가까이 인상돼 현재는 27만 7천여 원입니다. 또한 석유를 활용해서 만드는 그물값도 지난해보다 30에서 40% 오르자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선원을 줄이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민원과 관련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네요.
1: 예,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A씨로 전입한 뒤 5개월 후인 이듬해 4월 둘째 자녀를 출산한 B씨는 올해 2월 무렵에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기한이 지났다는 답변을 받자 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0: 네.
1: A씨의 관련 조례상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한 명이 A씨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B씨처럼 등록기간이 1년이 안 되면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을 지난 뒤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요건을 충족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권익위는 이에 대해서 B씨가 신청 기한 이외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계속 A씨에 살고 있다는 점, 또 출생신고 당시 여러 지원사업이 안내돼서 지원금 신청 기한을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또 이 실질적 지원 대상자까지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지원 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0: 예, 뭐 이런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해야죠. 예. 자, 그리고 군산에서는 그 해양 관할 구역 획정 법률안 저지 서명 운동에 11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1: 예, 전북 군산시와 군산 새만금 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 관할 구역 획정 법률안 저지 서명운동에 11만 5천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해당 법률안이 군산시의 기존 해양 관할권을 침해하고 새만금 신항 해역 등을 놓고 김제시와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이 시는 법률안이 지방자치법상 인정된 중전 원칙을 배제하고 해양 관할구역 획정 기준을 우선순위 없이 나열해서 자치단체 간 상이한 해석과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1: 또 어업 면허라든가 공유수명관리 등의 기준이 되는 해양 경계를 새롭게 획정해서 전국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같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시와 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법률안 입법 저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지역뉴스 브리핑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0: 방방곡곡 빛나는 우리의 문화예술을 소개합니다. 전국 문화일주.
1: 네,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전국문화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우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안재우입니다.
1: 자, 오늘은 또 어떤 문화현장으로 떠나볼까요?
2: 네, 오늘은 인천광역시로 가보고자 하는데요.
1: 네.
2: 왜냐하면 말이죠. 이 매해 늦봄이 되면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 가운데 하나가 특히 시네필, 즉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바로 이 축제가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세계 영화의 물결 인천에 상륙하다. 2026 디아스포라 영화제입니다.
1: 디아스포라 영화제.
2: 네.
1: 자, 일단 그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2: 네. 제14회를 맞이하는 올해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이번 주 금요일이죠. 5월 22일에 개막해서 다음 주 화요일인 26일까지 이렇게 총 닷새 동안 개최되고요.
1: 네.
2: 장소는요. 인천 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죠. 바로 인천 중구인데요. 네, 이 중구 서쪽, 즉 해변에 있는 월미도와 인천 계양장 거리에서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열리고요.
1: 네.
2: 또 중구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 영화관의 역사를 논할 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바로 그곳. 인천 애관극장에서 개폐막식과 모든 영화들이 상영됩니다.
1: 네. 네,
2: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또 하나의 매력. 자, 이제 애관극장은 상업극장이기 때문에 상업극장이긴 합니다만 한

0: 영소인데요.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모든 작품은 이 역사적인 극장에서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인터넷 검색창에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입력하셔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무료 예매를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 좋네요. 네. 앞서 그 이 애관극장이 우리나라 영화관의 역사를 논할 때 절대로 아주 강조를 하셨어요.
0: 맞습니다.
1: 빠질 수 없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 네, 절대로 빠질 수 없는데요. 네. 자, 이제 우리나라 영화관의 역사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세 개의 극장이 있습니다. 바로 단성사, 네. 네, 우미관. 그리고 이 애관극장인데요.
1: 네.
0: 자, 우선 단성사와 우미관은 둘 다 서울 종로에 있었죠. 각각 1907년과 1912년에 개관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두 극장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들을 보면요. 어떤 문헌은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상영관이 단성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른 문헌들은 또 아니다 우미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 네.
0: 자,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엄밀히 말씀드리면 단성사가 5년 먼저 개관한 건 맞습니다만
1: 네.
0: 단성사는 초기에는 영화 상영관이 아니고 연극과 음악 공연과 같은 이 무대 예술 극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시설에서 스크린도 설치하고 영화를 상영하면서 영화관이 된 그런 경우고요.
1: 네.
0: 반면 그 이후에 개관한 우미관은 아예 처음부터 영화 상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극장으로 탄생한 것이죠.
1: 네.
0: 네, 그리고 뭐 드라마와 영화 등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대로 내가 우미관의 김두환이요. 내가 종로 김두환.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네, 참고로 김두환이 당시 우미관을 접수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접수했던 시기가 만 18세였던 그 아주 네. 어린 시절이었는데요.
1: 네. 네,
0: 그때 그 우미관이 바로 이 우미관이 맞습니다.
1: 그렇군요. 예.
0: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사족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우미관이 1912년에 개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그렇죠.
0: 어떤 문헌은 1910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 네.
0: 네, 이것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건설이 시작된 해가 1910년. 우리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그 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초의 우미관의 주인은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1: 예.
0: 네. 하지만 개관한 해는

0: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세기 말인 1895년 네, 인천 경동에서 하나의 역사적인 극장이 개관했는데요. 네, 그 극장이 새 극장 가운데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이 애관극장입니다. 네, 이 애관극장은요, 일단 애관, 사랑할 애의 볼관자, 즉 보는 것을 사랑한다를 뜻하고요. 네. 애관극장도 처음에는 공연예술극장이었다가 이 영화의 보급과 함께 영화관으로 바뀌게 됐죠. 즉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공연예술극장은 단성사가 아니라 이 애관극장이 맞고요. 네. 네, 실내에서 대규모의 관객을 위해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극장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시설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의 정답은 사실 네, 무려 13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바로 이 애관극장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이 역사적인 극장이 이 인천광역시 영상위원회와 손잡고 개최하는 무료 영화제가 바로 디아스포라 영화제인 것이죠.
1: 정말 의미 있는 장소군요.
0: 네.
1: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이 디아스포라 영화제,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를, 네. 그러니까 즉 이주를 주제로 한 영화제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화들이 상영되나요?
0: 네, 말씀하신 대로 디아스포라는 이주, 즉 태어나서 자란 지역을 떠나 새로운 지역에 자이든 타이든 정착한 사람들,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는 그 후손들까지 뜻하는 개념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타이로 이주를 하게 된 경우는 뭐 이렇다면 노예. 제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던가 그다음부터 해외 입양 이런 경우들도 있죠.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이든 타이든 그래서 그 어떤 그 이주의 어떤 그 개념을 뜻하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또 이 이주민들이 새롭게 정착한 지역이 자기 고향하고는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차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종종 다양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죠.
1: 네. 네,
0: 뭐 가령 인종차별이라든가 아니면 뭐 노동 불평등 또 교육 불평등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요.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결국 이런 문제들에 대한 영상 예술적 실천을 통해서 그 문제를 공론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평화로운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시하는 그런 화합을 주제로 한 영화제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이 영화제가 인천이라는 도시의 영화제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천. 오랜 항구 도시로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이주하는 역사적인 경로잖아요.
1: 그렇죠.
0: 네, 게다가 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공항 가운데 하나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요.
1: 네.
0: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주의 역사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인천의 이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인천에서 이 영화제를 개최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지역 특정적 특별함을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아스포라라는 현상이 아주 다양한 세부적인 논제들과 연결돼 있다 보니까
0: 네.
1: 이 영화제 또한 그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0: 네, 완전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총 다섯 개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디아스포라 장편, 디아스포라 단편, 그리고 시네마 피크닉 이렇게 세 개를 먼저 간단히 묶어서 소개해드리자면
1: 네.
0: 장편 섹션과 단편 섹션은 각각 20개의 장편과 32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 전설의 반열에 오른 감독이죠.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네, 또 이 KBS 일라디오인데 또
1: 맞습니다.
0: 네, 네, 네, 아주 아주 그 명작이죠.
1: 예.
0: 네, 이것도 본토 발음으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Paul Thomas Anderson, One Battle After Another.
1: 아,
0: 지금 마이크에 버터치라는 게 누군가 그러죠.
1: 네.
0: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네 이런 세계적인 극찬을 받은 영화를 포함해서 말이죠.
1: 네.
0: 세계 여러 영화제 관객 그리고 평론가로부터 갈채를 받은 영화들이 즐비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이 시네마 피크닉은 말이죠.
1: 네,
0: 네 피크닉 즉 화사한 봄날의 소풍처럼 즐거운 영화들. 그래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영화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1: 그리고 나머지 두 섹션은요?
0: 네. 이 순수히 주제적으로 볼 때 아마도 올해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게 될 거라 예상되는 섹션들인데요. 바로 디아스포라 인 포커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눈이라는 섹션들입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우선 이 디아스포라 인 포커스라는 섹션은 말이죠. 포커스 즉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말이잖아요.
1: 네.
0: 네, 올해 포커스는 바로 해외 한인 입양입니다. 네, 사실 이 널리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 유아와 어린이의 해외 입양 역사는 참으로 다양한 인권 문제의 역사와 함께하는데요. 네, 조범석 감독의 당신에게를 포함한 총 5편의 영화들이 그것들을 조명합니다.
1: 디아스포라인 포커스는 그렇고 그러면 네. 디아스포라인 눈은요?
0: 네, 이 디아스포라의 눈은

0: 200단계부터 그 고유의 특수성을 지닌 프로그램인데요. 우선 영화제에서 주제를 정한 뒤에 영화제의 프로그래머가 영화들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네, 해당 주제 분야의 영화계 박 전문가를 초청해서 어허. 그 전문가가 생각하는 이 주제를 논하기에 좋은 영화들 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그런 이색적인 프로그램입니다.
1: 굉장히 독특하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디아스포라의 눈 섹션의 주제는 여성 인권인데요.
1: 네.
0: 네. 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디아스포라를 겪을 때 이 해당 이주민들이 문화 차이 또 언어 차이 등으로 인해서 공통적으로 겪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각자 다르게 겪는 경험들이 있죠.
1: 있죠.
0: 네. 가령 성별의 차이에 의해서 겪게 되는 일들 말이죠.
1: 네.
0: 네. 올해 디아스포라의 눈은 바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관 프로그램으로 여성학자 정희진 그리고 소설가 정세랑을 초청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이제 다양한 부대 행사들도 열린다고 하셨는데 뭐 부대 행사들 소개도 좀 해 주시죠.
0: 네. 총 10개의 부대 행사가 열리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1: 네.
0: 하나는 인천 계양

0: 공연예술단체인 쿨레칸의 공연을 비롯해서 다양한 음악 공연들이 펼쳐지고요. 다양성의 아름다움, 즉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 또 공연예술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것이죠.
1: 그러네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0: 네, 바로 디아 유람단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 프로그램은 항구와 디아스포라의 현장인 인천 중구의 역사, 문화 그리고 예술적 차원에서 중요한 지역들을 가이드와 함께 투어하는 유람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디아스포라 역사 그리고 특히 인천이라는 도시의 역사에서 디아스포라가 갖는 의의에 대해서 제대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1: 네.
0: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투어 지역들을 전부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만
1: 아, 네.
0: 아, 여기는 말이죠. 정말 볼거리도 많고 맛집들도 많고 네, 또 상당히 이국적인 느낌도 나는 네, 이 인천 중구는 우리나라의 정말 문화적으로 보물과도 같은 곳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투어 문화평론가 안재우는 강추합니다.
1: 강력히 추천해 주셨어요.
0: 네.
1: 좋습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이제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대한 총평을 좀 해 주시죠.
0: 네, 우선 너무나 인천다운 영화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인천의 이주민 역사 속에서 이주와 화합의 예술적인 담론을 제시하는 그런 멋진 영화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즐김으로 화합하는 종합예술축제라는 점, 특히 인천의 늦봄 날씨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실내회 복합형 문화예술축제라는 점 또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좋네요. 전국문화일주 오늘은 5월 22일 금요일에 인천에서 막을 올리는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안재우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 역할이었습니다. 1689님이 저는 두 아들을 집에서 가정보육하고 있는 엄마지만 요즘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활동이 다양하고 좋기 때문에 꼭 집에서 엄마가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잘 선택했으면 합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계속해서 바뀌어나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프로그램 마무리하면서 호세 카레라스의 음성으로 축제의 아침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죠. 이기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란희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0: 이들이 처한 작업 환경은 영화를 보는 내내 지속적이고 은근한 긴장감을 부여합니다. 추락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된 2층 창고 난간이 등장하는 순간 누군가의 추락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시기죠. 아직 일이 몸에 익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그라인더를 놓치거나 작동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잘못 움직이다가 손을 다칠 듯한 불안도 피어오릅니다. 인물들의 대사로 여러 번 요구되는 가죽 앞치마와 팔토시는 끝내 갖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창우는 사고를 겪습니다. 실수로 그라인더를 놓친 직후 팔을 꿰매야 할 정도의 부상을 입죠. 노동의 통증을 이기기 위해 파스를 덕지덕지 붙인 팔을 엄마에게 보이지 않으려 애쓰던 창우는 이제 간단한 수술로 착용하게 된 반깁스 장치마저 숨겨야 합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창우는 엄마와 두 동생의 눈을 피해 팔을 숨기고 모로 누워 잠부터 청합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피어오르는 불안은 어쩌면 사회적으로 학습된 반응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과 어린 청년 노동자들의 서사는 대부분 산업재해 뉴스로만 접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고에 피해자가 생길 때, 나아가 누군가 사망하는 등의 참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제야 노동의 현장으로 눈을 돌리곤 합니다. 그리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삶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들이 꿈꾸던 미래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는 대신 참혹한 사고의 양상을 낱낱이 봅니다. 사건의 개요와 숫자가 보도화면을 무심하게 가릅니다. 3학년 2학기의 성취는 이런 예고된 불안이나 참사 양상보다 인물들이 경험하는 일상성을 더 크게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실하게 노동하는 이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끝내 죽거나 다치는 운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매일을 삽니다. 이 영화는 죽음이 아닌 삶의 방향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이번 주는 딸이 기록한 어머니의 삶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성주의 출판사 딸세포를 운영하는 김은화 대표를 만납니다. 김 대표의 어머니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마산 수출 자유지역의 노동자로 돈벌이에 나섰고 결혼 후에는 출판 물류회사, 텃밭 농사, 식당 종업원, 매점 판매원, 간병인 등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고 합니다. 딸인 김 대표는 직접 진정한 가장이었던 어머니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기록을 남겼는데요. 김은화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은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제가 직접 글도 쓰고 편집도 하고 이제 출간까지 하는 전 과정을 도맡아서 하고 네. 있습니다.
0: 출판사 이름이 좀 특이해요. 네. 딸 세포, 아들 세포는 따로 있나?
1: 아, 그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요. 그 딸 세포가 과학에서 세포가 분열할 때 처음에 원래 있던 세포를 모세포라고 하고 그 다음에 N개로 세포 분열해서 생긴 새로운 세포를 딸 세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학에서도 그렇고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가 기본값을 남성으로 삼잖아요. 근데 이것만 여성이 기본값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시선으로 여성의 이야기를 담겠다고 하는 저희 출판사의 지향과 네, 같아서 딸세포 출판사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0: 아, 어떤 출판사인지 이제 출판사 명만 듣고도 이제 짐작이 좀 갑니다. 그러면 주로 출간하는 책들이 뭐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뭐 그런 책들인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세포 출판사에서는 여성의 시선에서 여성의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모토로 이제 남성 중심적인 시선에서는 보이지 않는 작은 이야기들 하지만 그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주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0: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미니즘과는 조금 결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1: 아니요. 페미니즘 맞아요.
0: 맞아요. 네. 페미니즘입니까?
1: 네. 네. 그게 이제 성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딱딱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그러지 않고 여성의 시선에서 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부드럽게 다가올 것 같아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0: 보니까 엄마와 딸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이제 신경 써서 내셨더라고요. 모녀지간에 인터뷰를 해서 낸 책들을 쭉 지금 시리즈로 기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아, 예. 제가 처음으로 엄마의 삶을 인터뷰해서 낸 책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0: 아빠들이 먹여 살리죠.
1: 보통.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는 아빠가 먹여 살리는 집안도 있고 물론 이제 어머니가 전업주부를 하셨더라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처럼 밖에 나가서 임금 노동을 하셨더라도 그렇고 어쨌든 그 생계 부양자로서 여성이 가진 면모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두각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라는 제목으로 사실상 그 저희 엄마의 노동 일대기를 통해서 약간 그 베이비 부모 세대의 여성 노동사를 한번 훑어보자. 네네네. 그런 의도로 낸 책입니다.
0: 제가 주로

0: 먹여 살린 건 맞는데 우리가 흔히 먹여 살렸다고 하면 이제 밖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했을 때 먹여 살렸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거기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엄마 인터뷰 실패기도 내셨고 니는 딸이니까 니한테만 말하지. 이게 다 모녀간의 인터뷰에서 낸 책이신가 봐요.
1: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을 낸 이후로 많은 여성 독자분들이 나도 엄마의 삶을 기록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 그러면 내가 워크숍을 진행해서 이분들이 엄마를 인터뷰할 수 있게 돕고 그걸 결과물을 한번 책으로 내보자. 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나의 엄마 인터뷰 실패기 그리고 니는 딸이니까 니한테만 말하지 요 두 권입니다.
0: 사실 대표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제가 한 게 몇 년 전부터 제가 저희 엄마를 너무 인터뷰를 하고 싶었거든요. 예.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 해가지고 그래서 슬슬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일제시대도 겪으셨죠. 또 6.25 전쟁도 겪으셨죠.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동안에 살아오신 얘기가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아서 아, 엄마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데 게으르고 능력이 부족해서 이거 못했는데 이거 실천을 하셨네요.
1: 아, 네. 그게 그 엄마를 인터뷰한다는 게 생각보다 딸한테도 그렇고 엄마한테도 그렇고 약간 시간만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여유도 좀 있어야 하는 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 모녀 구술생의 사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0: 아, 모녀 구술생의 사
1: 예. 아. 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을 하지만 대부분 이제 제가 2회차를 진행을 해봤는데 오시는 분들이 한 5명에 한 분 정도는 인터뷰를 하려고 찾아오지만 엄마가 뭐 인터뷰를 거절한다거나 혹은 딸이 중간에 힘들어서 프로젝트를 그만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 우리가 사실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건 오히려 쉽거든요. 그런데 네. 가족으로서 나와 너무나 밀접하게 얽혀있는 가장 사랑하면서도 또 나와 어떤 부분에서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얽혀있는 엄마라는 존재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많은 마음의 준비를 필요로 하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0: 그 안에는 좀 상처도 있고 또 보이고 싶지 않은 치부도 있고.
1: 맞아요.
0: 예, 그렇죠.
1: 맞아요. 그래서 엄마의 상처와 아. 나의 상처와 맞닿아 있기도 해서 언제든 시작할 수 있지만 언제든 약간 머뭇거려지는 작업인 것 같긴 합니다.
0: 근데 아무튼 저 같은 생각을 한 여성분들이 딸들이 많이 있다는 거네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죠? 예. 참 엄마하고 딸 저도 엄마가 있고 딸이 있는데 뭐랄까 제일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땐 정말 애증이 있는 그런 관계 같아요. 엄마와 딸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하세요?
1: 가장 많이 사랑하고 또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기대하고 가장 많이 좌절하게 되는 관계인 것 같아요.
0: 네.
1: 예,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또 좋을 때는 또 좋기도 하고.
0: 그렇죠. 예. 네, 좋을 때는 그만한 친구가 없어요. 근데 왜 아들 중에도 딸 같은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들들은 왜 엄마 얘기를 기록한다는 걸 사실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들하고 딸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아들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가진 본인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삶에 완전히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의 삶도 어느 정도 커가면서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아들들이. 근데 딸들은 같은 가부장제 사회 안에 피해자로서 자라나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먼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 안에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어머니가 미처 이야기하지 아는 맥락까지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남성들은 그렇게 감정적인 것들을 갖다 공감하도록 키워져 오지도 않았고 또 본인이 가진 위치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어머니의 입장에

0: 입장에서 이렇게 좀 어머니의 편에서 듣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차라리 거리를 두고 약간 아 우리 엄마 참 희생하셨고 너무나 나를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보상을 주고 싶어하지 그거를 가서 직접 듣는 것은 내가 나의 죄책감하고도 대면해야 하는 작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1: 딸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의 이야기는 커보니까 곧 내 얘기이기도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이게 참 분리시키기가 쉽지 않은 그게 있다. 그러니까 약간 동일시되는 부분이
0: 맞아요.
1: 굉장히 많이 있어요.
0: 네. 네.
1: 그 딸의 엄마와 딸의 인터뷰를 내가 책으로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0: 사실 처음에는 최은숙 작가님이라고 구술생에서 작업을 먼저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걸 실습으로 구술생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때까지 학원에서 처음 작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거를 굳이 책으로 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거는 여성 노동사로서의 가치가 있으니 어머니의 일대기를 한번 여성 노동 역사의 차원에서 기록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근데 저희 어머니의 삶을 누군가가 같이 부여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세상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서 읽어볼 수 있도록 책으로 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처음에 엄마한테 엄마 얘기를 내가 책으로 한번 써볼까 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0: 나는 들려줄 이야기가 없다. 나는 기록할 만한 인생을 살지 못했는데 내 이야기를 글로 써서 뭐 하려고 그렇게 좀 반문을 하셨었어요.
1: 내 얘기를 뭐 하러 해? 진짜 자랑할 것도 없는데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런 반응이셨군요.
0: 네.
1: 예. 그래도 이제 허락을 맡아내셨어요. 열심히 설득을 하셨나 봐요.
0: 그래서 제가 엄마의 삶이 기록될 만한 것이다라는 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다른 여성분들의 구술생에서 책들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최은숙 작가님의 쓰신 뭐 이름 모를 그냥 평범한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엄마한테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저희 엄마는 독자로서만 만족하지 본인이 저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었어요.
1: 네.
0: 근데 그 산을 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엄마가 이 작업에 응하지 않으면 나는 학원비를 날리게 된다.
1: 돈 문제가 엄마들은
0: 엄마들이 학원비 날리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그럼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처음에는 시작을 하셨었죠.
1: 예. 근데 사실은 좀 글로 남긴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좀 포장하고 싶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저도 저희 엄마가 자기 마음의 100%를 말씀해 주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장에 보면은 엄마 뭐 젊었을 때 남자한테 인기 좀 있었겠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엄마가 아니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탁 잘라서 말씀하시길래 엄마 딸이라서 지금 얘기 안 해주는 거지 그랬더니 응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야기해 주신 부분은 그냥 자기가 겪었던 경험의 어떤 사실 거기에 대한 아주 약간의 감정과 해석만을 들려주셨지 뭐 구구절절히 감정의 어떤 파고와 원망과 한해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시지 않았던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엄마가 해왔던 노동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
0: 네.
1: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 보니까 이제 엄마가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셨나 봐요.
0: 네, 맞아요. 핸드폰이.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처음에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하시기 힘들어 했었는데 엄마가 여태까지 일해온 거에 대해서 좀 들려줘라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0대 때 이제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마산 수출 자유지구에서 이제 그 일본계 섬유 기업에서 여성 노동자로 이제 처음으로 일을 시작을 하셨었어요.
1: 공장 생활을
0: 네.
1: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친구들은 그런 이제 공장 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0: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이제 밤에는 방송통신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그렇게 주경야독을 하면서
1: 진짜로
0: 네.
1: 예. 그렇게 하시고 보통 그 시절의 여성분들은 그래도 이제 돈을 벌다가 이제 결혼하면 네. 이제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0: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결혼하신 후에 전업주부가 되셨는데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자영업을 하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돌보면서도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뭐 만화 가게도 하시고 그리고 하숙도 치고 그리고 뭐 한복 배워서 한복집에서 좀 틈틈 일하다가 한복 가게도 개업해서 하시고 예, 그러다가 아이들이 좀 더 큰 후에는 이제 더 좀 공장에서 좀 오래 뭐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는 네. 이런 임금 노동자로도 일을 하셨었어요.
1: 예.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0: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봤을 때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아빠가 네. 돈을 제대로 안 벌어오기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구슬생 회사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 혹시 아빠가 돈을 잘 벌어왔더라도 그렇게 계속 일을 했을 거야?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어? 이렇게 여쭤봤더니 엄마는 돈 버는 게 좋았대요. 내 손으로 내가 일해서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성취감을 느끼셨나 봐요.
0: 네, 예. 성취감과 뿌듯함과,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효능감을 발휘하신 것 같아요.
1: 근데 돈 버는 게 좋긴 했지만 사실 그런 일들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던 건 아니잖아요. 엄마도 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희 엄마는 예. 원래 그 방통고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은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은 교대로 바로 갈 수가 있었대요.
1: 공부도 잘하셨구나.
0: 예. 예. 그런데 이제 집안에 돈도 필요하고 자기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먹여 살릴 사람이 없으니까 원 네. 가족을 그래서 그 꿈을 포기하고 그냥 이제 결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1: 이 책의 그 앞에 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다. 예, 엄마는 우리 가족의 생계 부양자고 진정한 가장이었다. 이거 인정받고 엄마가 뭐라고 그러셔요?
0: 엄마는 정말 여러 번 부인을 하셨어요.
1: 난 아니다.
0: 난 아니다. 내가 너를 진짜 먹여 살렸나 싶고 계속 못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그렇게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도 출간 직전까지 회의하셨어요. 내가 정말 너를 먹여 살렸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정말 정말 여러 번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엄마가 나를 먹여 살린 정도가 아니라 살렸다고 지금의 내가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이렇게 제 마음을 전달하니까 일견 수긍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지지와 응원과 이런 게 보태진 후에야 조금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가난했거든요, 저희 집은. 네, 네.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한 결과물에 대한 자신도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가장은 남성이고 생계부양자로서 남성을 인정해주는데 훨씬 익숙하지 여성인 내가 나 자신에게 대해서 나는 너를 먹여 살렸고 나는 우리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지 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시기가 조금 낯설고 두렵고 어색하셨던 것 같아요.
1: 제가 그 측면을 그러니까 분명히 가정을 책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발짝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 그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후엔 어머니가 더 경제활동에 더 최전선에 나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0: 이혼하신 후로는 그래도 그 전에 있던 곳에서는 정규직이었지만 이혼하신 후로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이제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장시간 일을 했고 저임금으로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자식 둘을 책임져야 하니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1: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사실 여성이 나이 들어가지고 막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게 그 하는 일들이 사실 뻔하거든요.
0: 맞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식당에서도 뭐 설거지를 막 12시간씩 하시기도 하고 매점에서 뭐 음식 파는 장사를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오래 하셨던 일은 요양보호사. 아, 일이셨어요.
1: 그건 뭐 또 교대로 밤에도 일도 하시고.
0: 맞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막 12시간 교대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엄마도 요양원에서 이제 먹고 자고 지내면서 그렇게 장시간 일을 하셨었죠.
1: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 대표님 어머님의 얘기지만 이 방송을 듣는 많은 그 청취자분들의 어머님 얘기기도 하고 본인 얘기기도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엄마를 보면서 딸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0: 아, 저는 하루빨리 어른이 돼서 엄마를 저 고된 노동으로부터 좀 해방시켜주고 싶다. 내가 좀 엄마를 보호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네, 그랬군요.
0: 네. 그래서 고생하는 엄마? 자신을 돌보지 않는 엄마를 곁에서 지켜봐온 딸들이 그렇게 보호자가 되고 싶어하고 네. 어머니의 돌봄자가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1: 건강은 괜찮으셨어요? 어머니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는데?
0: 아, 그래서 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59세에 쓰러지셨어요.
1: 아, 고비가 있었군요.
0: 네, 네. 그래서 쓰러지셨고 그 당시에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지금 당장 뭐 생명에 지장이 있는 병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을 지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강제로 은퇴를 하게 되셨죠.
1: 아, 네. 지금은 일을 안 하십니까?
0: 예, 예. 그때 이후로는 일을 안 하고 계시고 다행히 엄마가 쓰러지시기 직전에 네. 오빠와 제가 이제 취직을 했어요.
1: 아.
0: 예, 그래서 이제 엄마는 집에서 좀 요양을 하실 수 있게 되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집에 돈을 벌어올 수 있게 되었죠. 네.
1: 아, 오빠도 있으시고.
0: 네.
1: 김 대표님 두 분 다 결혼하셨나요?
0: 네, 오빠도 결혼했고 저도 결혼했습니다.
1: 예.
0: 또 오빠와 저의 차이는 아주 명확한 것이 저는 어머니를 지척해서 이제 계속 정서적으로도 돌보고 이제 네. 물리적으로도 돌보고 계속 어머니를 저의 사정권 안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빠는 아주 먼 지척에서 돈으로 가끔 이렇게 돌보는 역할을 예.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엄마는 딸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0: 연구 결과도 나와 있더라고요. 예. 아들이 있는 엄마보다 딸이 있는 엄마가 더 오래 산다는 아. 과학적인 결과가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1: 그건 모르겠지만 네. 젊었을 때는 아들아들 하다가도 나이가 들면 딸이 좋더라 그런 얘기는 제 주변에서 진짜 많이 듣습니다.
0: 예, 정서적인 돌봄을 예. 해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엄마를 인터뷰하기 전과 후 두 분의 관계는 모녀 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0: 저는 일단 제가 엄마를 볼 때 항상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어떤 죄책감? 책임감 같은 거에 많이 시달렸었어요.
1: 네.
0: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엄마를 보호해 주겠다는 생각으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번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가 엄마를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거에서 오는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구슬생에서 작업을 하고 나니까 내가 전혀 그런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었네. 나는 엄마의 구원자도 될 수 없고 엄마가 애초에 나한테 그런 걸 바란 적도 없었구나.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엄마와 정서적으로 얽혀있던 또 복잡한 실타래가 많이 풀려난 느낌을 받았어요.
1: 네.
0: 결국에는 자신의 상처와 결핍을 들여다보는 작업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사실 엄마를 뭔가 가난과 이혼이라는 낙인으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엄마의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지만은 엄마의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아 내가 본 것은 엄마의 일부분에 불과했고 내가 엄마의 구원자가 되고 싶어 했던 것 혹은 내가 엄마한테 나의 생계부양자이자 우리 집의 가장이었다고 이름 붙인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었구나. 그러면은 나의 이 욕구를 내가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그런 식으로 저 자신에게 질문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저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 책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하고 싶으셨어요?
0: 저는 책을 통해서 역사에서 여성이 지워진 자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고 제안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성들이 이제 소녀에서 엄마가 되어서 또 할머니가 되어서 계속 돌봄 노동을 하고 가사 노동을 하고 그리고 그 외 집안 경조사를 돌보면서 뭐 농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경제적인 주체로 기록이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의 삶을 책으로 냄으로써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흔히 모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뒤에 얼마나 많은 노동이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돌봄 노동이고 또 가사 노동이지만 이것이 정말 가치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그에 합당한 명예를 지워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이고 생계부양자라는 말을 써서 드러내고 싶었던 거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저는 전업주부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외에 또 여성이 계속 이제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저임금 노동 일자리로 계속 불려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자리에서 계속 일해온 여성들이 있는데 그 노동사들도 굉장히 드문드문 끊겨 있어요. 명맥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들은 중하위 계층의 어머니들은 항상 일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조명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저희 엄마만 이렇게 일을 해왔고 뭐 위대하고 대단한 어머니 이렇게 부각시키고자 했던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 옆에 계셨던 수많은 여성들의 어떤 노동사와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좀 저희 어머니의 삶을 마중물로서 내어놓고 싶었습니다. 저희 딸세포 출판사의 굿즈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있는데 2,000원짜리 나무 연필이에요. 목공 연필에 네. 나는 나의 생계부양자입니다 라는 문구를 새겨 놓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도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임금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OECD 국가에서 가장 최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런 현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가정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좀 동등하게 돌봄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 어머니의 삶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딸의 복잡한 마음을 담아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성분들도 함께 읽어보고 어머니의 삶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자기의 부인 혹은 딸 그리고 세상 많은 여성들의 자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네. 여성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이 사회에서 많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가정 아니든 아니면 사회에서든 예, 조금 더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고 예, 가치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딸이 기록한 어머니의 삶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딸세포 출판사의 김은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아직은 꽃피는 봄 5월에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구름대가 몰려오는 과정에서 기온 상승이 조금은 주춤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25도에서 30도 안팎인데요. 구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상권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을 유지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내일은 비로 인해서 더위가 주춤하면서 선선해지겠습니다. 이번 비의 양 상당히 많겠습니다. 여름비를 방불케 하겠습니다. 우선 수도권과 강원도 30에서 80mm 가까이 되겠습니다. 또 충청과 남부지방 10에서 60mm 정도 보고 있는데요. 남해안과 제주 많은 곳은 80mm 이상, 특히 제주 산지 쪽은 100에서 12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2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니까요. 천둥, 번개, 돌풍까지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7도, 대전, 전주 29도 등 전국적으로 24도에서 31도 분포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서울 19도 등 15에서 19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1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18도에서 23도 되겠습니다. 서울 동부권과 서남권 아직은 대기가 건조한 상태고요.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예상 바다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0: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2: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는 3%, 코스닥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은 컸고 코스피 시장 장중 고점과 저점 차이는 3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44.38포인트 하락한 7271.66에 코스닥은 26.73포인트 밀린 1084.36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혼조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은 5조 6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외국인은 6조 2천억 원 넘게 순매도 했습니다. 기관은 5천억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 5% 넘게 급락했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특히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로봇 관련주, 자동차와 건설주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반면 방산과 보험주, 우주항공은 강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모 로보틱스 사흘 만에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선 엔지니어링과 MK전자, KMW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07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1: 국세청이 대출 규제를 피해 이른바 부모 찬스를 쓰거나 신고소득 없이 고가 주택을 사들인 현금 부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매물이 감소하는 등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탈세 검증이 필요한 거래 유형을 선별하고 탈루 혐의자 총 127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정용진 회장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사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던 어제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스타벅스 코리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사과했습니다.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이 할인 기간에 일부 상품의 정가를 기존보다 올리는 방식으로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쿠팡과 네이버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 입점해 판매되는 상품 1,300여 개의 가격 할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할인 기간에 상품의 정가를 인상한 뒤 할인율을 과장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17일부터는 소득이 월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3년 월평균 소득액 올해 기준 319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깎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112만 개로 1년 전보다 22만 개 늘었습니다. 그러나 20대 이하 일자리는 11만 1천 개 감소해 13분기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24만 6천 개 늘어났습니다. 취재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고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 등이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기자 성모 씨와 전직 증권사 직원 박모 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지난 14일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특정 종목의 보도 계획을 미리 입수하거나 호재성 기사를 직접 작성하기 직전 차명 계좌 등을 동원해 주식을 샀다가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파는 수법으로 11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이따금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19도로, 낮 기온은 서울 21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3도로 오늘보다 6도에서 11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오는 22일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에 세제 혜택까지 꽤 높다고 하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만기 5년이라는 폐쇄형 상품인데다 상품 특성상 비상장, 기술 특례 사업에 투자하는 비중도 어느 정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과거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들의 성과가 그리 좋지 않았다는 기억도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국민성장펀드는 좀 다르게 설계됐다고는 하는데요. 국민성장펀드란 무엇인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먼저 오늘 증시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2: 어제는 막판에 좀 뒷심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 뒷심을 발휘하려고 하다가 3시 이후에 다시 좀 밀리면서 좀 아쉬운 그런 하루였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다행히 코스닥은 낙폭을 조금 더 줄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3.2%, 그래서 7,271. 네, 마감이 됐는데 오늘 7,500선 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나올 정도였는데 좀 뒷심이 좀 부족했고요. 그래도 장중에 최저점은 7,100선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래도 한 100포인트 이상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
1: 오늘은 크게 하락한 거군요.
2: 그렇죠. 최근에 비하면 뒷심이 좀 발휘가 좀 덜 된 편이 좀 있고요. 오늘도 300포인트, 장중 변동성이 4%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오늘도 사실은 꽤 등락이 심했던 날이었습니다. 악재가 오늘은 참 많았습니다. 사실 호재를 찾아보려니까 없더라고요, 거의. 일단 악재들을 좀 열거를 해보면 뉴욕시장 오늘 떨어졌고, 특히 반도체 마이크론이 오늘 6%나 급락을 했던 영향이 좀 당연히 있었고요.
1: 네.
2: 유가 국채금리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장중에 조금 더 우리한테 좀 안 좋았던 거는 일본의 10년물 국채가 2.8%에 다시 육박을 했습니다. 1% 넘게 어제보다 오르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역시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오늘도 다시 작용을 했다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장중에 뉴욕 선물이 오늘 또 내내 약세를 보였던 것도 그거를 보시는 분들도 요즘 많으시기 때문에 아유 안 되겠네 하신 생각하신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이 노사 협상 여전히 진통 중이고요.
1: 네.
2: 환율도 오늘 1,500원 다시 지금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악재들 속에 외국인이 6조 원 넘게, 6조 원 2천억 이상 오늘 또 순매도를 하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최근 일주일 동안 그 계산을 해보니까 한 21조 원 정도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더라고요.
1: 네.
2: 올해 연간으로는 좀 뭐 거의 90조 정도 순매도를 한 것으로 얘기가 좀 계속 나와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네.
2: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 원전, 전력 설비 등 주도 섹터 대부분이 하락을 했고요. 방산도 상승을 하긴 했는데 몇 종목 정도 상승을 해서 사실은 뭐 주도 업종 대부분 다 오늘 하락했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오늘 보험하고 엔터 이 두 섹터 정도만 뭐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보험은 금리가 오르면 투자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네. 엔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엔터가 오늘 전체적으로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대부분 플러스를 보였던 게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 현대차가 오늘 -8.9% 거의 9%
1: 크게 내렸네요.
2: 예, 정규장에서 떨어졌고 좀 전에 애프터마켓 초반까지 보니까 9%가 넘었습니다. 낙폭이.

0: 오늘 현대차 이렇게 급락을 했던 이유는 노조에서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진 게 아주 직격탄이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 노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최근에 카카오 노조도 성과급 요구 30%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 영업이익의 뭐 20, 30% 이상의 대규모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이게 좀 요즘에 좀 약간 트렌디하게 시장에 좀 악재가 좀 되고 있습니다.
1: 반도체 약세의 원인은 어떤 거예요?
0: 오늘 두 가지 정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협상을 차치하고 두 가지 정도가 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좀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오늘 그 중국의 그 레거시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나 양자 메모리 같은 이런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이 디램하고 또는 낸드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그 외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파업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걱정하는 게 삼성전자 파업이 길어지거나 또 실제로 파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의 어떤 그런 경쟁력이 좀 약화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 반도체 회사들에게 약진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오늘 시장 심리에 악재가 됐던 거는 경계현 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대표가 있습니다. 이제 네. 퇴임을 하신 분이긴 한데 그 사장에서는 이분이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국의 DDR5가 좀 빠르게 그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창신 메모리가 곧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그러면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들이 대규모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우리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좀 빠르게 따라올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와 관련해서 경 사장이 나는 내년쯤에 디램의 가격 상승세가 꺾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이제 앞서 말씀드린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약진을 근거로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오늘 조금 더 있었던 거. 이 부분도 오늘 두 반도체주들 약세의 이유였다고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마이너스 1.9% 하락을 해서 27만 5,500원. 오늘 하이닉스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5%가 넘게 떨어지면서 17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하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0: 사실은 오늘 3시 조금 안 돼서 3시 좀 못 돼서죠. 그러니까 오후장 후반에 그 낙폭을 좀 줄이더라고요. 지수도 네.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보통 뭐 찌라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이제 증권가에 그런 루머가 돌았던 게 3시에 합의문을 발표할 거다. 그런 내용이 좀 돌았습니다.
1: 노사
0: 협상이 네. 이제 타결을 할 거다라는 거죠. 협상이. 그래서 낙폭을 줄이고 뭐 상승폭도 좀 늘리고 그러는 상황이 되다가 이제 3시 넘어가서 합의안이 안 나오니까 답시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일단 오늘 오전 10시부터 2차 사후 조정이 좀 시장이 좀 됐고요. 일단 예정은 오늘 오후 7시까지니까 네. 뭐 그 사이에 타결 소식이 들릴 수도 여전히 있다. 그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약간 시장에서 그런 루머까지 돌았던 이유는 오늘 그 점심때쯤에 박석훈 중노위원장이 저녁에 조정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진전이 있다 이런 발언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건 양측의 합의를 어느 정도 맞췄기 때문에 조정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이 박 위원장 얘기 중에 하나가 사업 부문별로 이슈가 이 분배율 이슈가 있다. 성과급 분배율 이슈가 있다. 다시 네. 말씀드려서 적자 부문에서도 성과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노사 협상의 중요한 쟁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뭐 노조하고 사측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중노위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아직은 쟁점이 타결 그 간격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걸로 봐서는 이런 좀 주요 쟁점들 민감한 쟁점들에 대해서 노사 간에 아직도 좀 협상의 어떤 합의점을 마련하는데 진통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참고로 지금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적자 사업부는 파운드리 부문입니다. LSI하고 이쪽이 좀 적자가 아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과연 성과급을 주는 게 적절한 거냐. 이게 이제 사측의 입장인 것 같고요. 당연 또 노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자 사업부라 하더라도 같은 삼성전자 우산 아래 있는 사업부이기 때문에 성과급을 나눠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배경에는 이 파운드리하고 LSI 부문의 노조원들이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노조원들이 혹시라도 서운해서 빠져나가게 되면 지금의 초기업 노조가 그 과반을 이제 잃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8일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이후에 삼성전자는 25% 정도 오르는데 그쳤고요. 네. 하이닉스는 그 사이에 68%, 미국의 마이크론은 50%, 또 샌디스크라는 이 낸드 플래시 만드는 회사는 80%, 또 일본의 키옥시아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협상이 타결이 되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못 오른 데 따른 그런 반등이 예상이 된다. 이런 기대감도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사실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하다가 합의안이 안 나오면서 네. 신망감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오늘 조정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오늘 조정이 안 나오면 일단 21일 날 현재 예고가 돼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중앙노사위원회는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사후 조정을 하겠다. 즉 협상을 이어가겠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또 법원에서 그 인용 판결도 나오고 한 상황이고 정부가 파업을 강행을 할 경우에는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겠다는 얘기를 이미 대통령까지 사실상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파업을 만약 한다고 그러면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1: 네.
0: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30일 동안 파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현재로서는 조금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최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최근 스타벅스 탱크데이라고 하는 네네. 이벤트와 관련해서 파문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직접 사과를 했다고요?
0: 일단 오늘 정 회장 대국민 사과 내용을 짧게 먼저 정리를 하면 5.18 민주화 혁명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줘서 그룹을 대표 사죄한다. 이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엄격한 역사의식과 윤리적 기준을 정립을 위해서 자신을 포함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 여기서 자신을 포함했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한 이유를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번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승인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를 좀 하면
1: 네.
0: 어제였죠. 5월 5.18. 어제가 이제 5.18 민주화 기념일인데 어제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앱을 통해서 탱크 텀블러라는 이 새 제품의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5.18을 탱크데이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마케팅을 한 거죠.
1: 네.
0: 근데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파문이 확산이 됐습니다. 어떻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 이렇게 탱크라는 표현을 썼느냐.
1: 네.
0: 또 홍보 문구에 책상에 탁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1: 아.
0: 이게 이제 뭐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1980년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의 해명이 이제
1: 네.
0: 책상을 탁 뭐 이런 표현이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연상한다. 그래서 비판이 쏟아졌고요. 5.18 관련 단체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법적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1: 네.
0: 언급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신세계그룹이 어제 급하게 스타벅스 코리아 손정현 대표를 경질을 했고 오늘 이제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서 사태 수습에 전면에 나서긴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사태의 영향입니다. 일단은 뭐 정 회장도 그렇고 회사 측에서도 임직원을 경질하겠다 등등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의 발언이 워낙 강력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신세계그룹이 현재 광주 쪽에 4조 원대 이상의 대형 사업들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1: 네.
0: 뭐 스타필드 같은 걸 포함해서 그 숙박시설 같은 걸 계속 굉장히 좀 아주 복합 쇼핑몰 같은 걸 좀 짓기로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내년 착공이 목표인데 이게 이번 사태가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 차질이 굉장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가 좀 업계에서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통업계 전반에서 내수 살리기 목적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한 완화 등 이런 유통대기업들의 수건 사업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거든요.
1: 네.
0: 이것도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내수를 살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목적에서 이것도 사실은 역풍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또 하나 더 큰 거는 정 회장 스스로가 2021년도에 그다음에 2020년도에 연이어서 이념 논란을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1: 맞습니다.
0: 주가도 떨어지고 뭐 실적에도 좀 영향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신세계그룹이 이 부분 관련해서 특히 정용진 회장도 그렇고 회사의 어떤 실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업계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국내 개인 투자자 중 70대 이상이 20대에 비해서 거래 빈도가 더 높다. 이런 뉴스가 있다.
0: 예. 이게 제목만 보면 어르신들이 너무 사팔사팔을 자주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법한데
1: 네.
0: 결과를 보면 아니네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건 신한투자증권 분석 자료인데 1분기 기준으로 70대 이상의 고객들이 평균 매도 횟수가 45회 그다음에 매수 횟수도 그보다 훨씬 많아서 하여간 70대 분들이 사고 팔고의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가 20대에 비해서 4배 전후로 이렇게 많았다. 이게 이제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익금이 훨씬 많습니다. 70대는 1,800만 원대, 20대는 140만 원대여서요. 수익금은 거의 13배 가까이 더 수익금을 많이 냈다. 이렇게 결과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한증권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라고 분석을 해본 내용인데
1: 네.
0: 일단 투자 종목의 차이가 있고 거래 비율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70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투자를 했고
1: 네.
0: 20대는 현대자동차와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장 투자를 많이 했는데 수익도 거기서 가장 많이 났고 근데 특히 중요한 게 70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집중도가 거의 70%였고요. 20대는 두 현대차 두산 에너빌리티 두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37%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요약을 하면 시총 우량주 대형주에 대한 투자 집중도가 70대 이상은 훨씬 많았고
1: 네.
0: 그다음에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훨씬 더 수익금이 높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아까 뭐 매매를 되게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되게 자주 사고 팔고 하는 모양이구나 생각을 하실 법한데 매매 회전율을 보면 또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매 회전율은 뭐 이른바 보유주식이 얼마나 자주 바뀌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70대는 20대에 비해서 매매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전체 갖고 있는 보유주식의 손바꿈이 비교적 적었다.
1: 네.
0: 이 부분도 수익금이 20대에 비해서 높게 나왔던 이유다라고 신한투자증권은 좀 해석을 하고 있어서요. 그만큼 20대는 단기 수익을 내고 사팔사팔을 많이 하는 거로 나타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흥미로운 분석인 것 같습니다. 경제스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여러분 혹시 SNS를 보다가 지금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경제 뉴스나 투자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 바로 FOMO입니다. FOMO는 Fear of Missing Out의 줄임말입니다.

것까지 믿게 되고 결국 이미 가격이 한껏 오른 시점에 무리하게 위험한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에서는 포모를 경계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시세창만 들여다보거나 SNS 수익글에 과몰입하는 습관은 포모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남들의 속도가 아니라 나만의 방향입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정보를 살피고 나만의 단단한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포모를 이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포모,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이번 주 금요일부터 국민성장펀드가 드디어 판매를 시작합니다. 최대한 세제 혜택을 넣고 정부가 일부 손실을 먼저 부담하도록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의 보탬이 되는 생산적 금융에 국민이 함께 동참한다는 의의도 내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시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한데요. 국민 참여 성장펀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손영채 국민성장펀드 추진 단장에게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뭐 굉장히 그 피곤하신 얼굴인데 국민성장펀드가 금요일에 출시를 하는 것 때문에 뭐 일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2: 맞습니다. 예, 원래 제 목소리도 이렇게 좀 안 잠기는데 예, 지금 이상하게 좀 안 좋긴 합니다만은 예,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국민 성장펀드하고 네. 국민 참여 성장펀드하고 또 용어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2: 네, 네.
1: 좀 예. 간단히 설명을 먼저 해주신다면요.
2: 네, 이제 지금 이번 주에 출시될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네. 국민성장펀드의 일부분입니다.
1: 이제 일부분.
2: 네, 이제 그 큰 빙하를 생각하시면 네. 큰 빙하의 위에 나와 있는 아주 일부분이 이제 국민 참여형인데
1: 예.
2: 큰 빙하의 크기는 5년간 150조 원으로
1: 아.
2: 우리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큰 그 민관 합동 그
1: 네.
2: 자금이고요. 이제 그 150조 원의 한 2% 정도에 해당하는 3조 원은
1: 네.
2: 이제 이런 사업에 공감하시는 국민들로부터 직접 모아서 국민들께서 직접 참여하실 그런 기회를 드리자 또
1: 네.
2: 많은 수익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함께 노력하자 이런 취지에서 국민성장펀드 전체 규모의 한 2% 정도는 국민 참여형으로
1: 네.
2: 설계를 했고 이제 그 첫 출시를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합니다.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1: 네.
2: 6천억 원씩 해서 3조 원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국민성장펀드랑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2: 네. 이제 국민성장펀드 큰 것의 일부분이죠. 네. 국민참여형.
1: 국민성장펀드라고 하더라도
2: 네.
1: 뭐 민관 합작으로 투자를 하니까 간접적으로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투자 성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2: 예.
1: 참여를 하는 형태의 펀드를 계획하시게 된 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2: 이제 그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1: 네.
2: 그 글로벌하게 이런 기술 투자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뒤처질 수 없는 거의 뭐 국가의 명운이 걸린 마지막 기회다 그런
1: 네.
2: 각오로 이렇게 큰 규모로 정부 보증 자금도 만들고 또 민간 금융기관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성공해야 하고요.
1: 네.
2: 이제 이러한 그 정부의 노력에 일반 국민들께서도 직접 본인의 돈을 넣어서
1: 네.
2: 함께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1: 예. 네,
2: 이제 그런 창구를 네, 만든 것입니다. 또 이런 국민들의 그런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국민성장펀드 전체 프로젝트가
1: 네.
2: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1: 예. 네. 뭔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참여를 네. 하라고 좀 독려를 하는 그런 국민참여펀드도 만든 게 아닌가
2: 네.
1: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2: 네.
1: 이런 정부 주도형 펀드들에 대해서 제가 인트로 때도 좀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도 이런 정부 주도형 펀드들이 있었는데 과거 펀드들이랑 이번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좀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그 정부 주도

0: 국가용 펀드는 이제 국민성장펀드 말고도 네. 예전 정부, 박근혜 정부 또 이제 그 이전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쭉 있어 왔습니다.
1: 네.
0: 있어 왔는데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국민 참여형 펀드는 문재인 정부 때 있었고
1: 아,
0: 이제 또
1: 그렇군요.
0: 이번에
1: 네.
0: 있는 것입니다.
1: 네.
0: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소부장 펀드라고 그
1: 아.
0: 네, 소재 부품 장비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소부장 펀드가 있었고
1: 네.
0: 또 하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만든 뉴딜 펀드가 있는데
1: 네.
0: 네, 그때 이제 소부장 펀드는 한 500억 원 그
1: 네.
0: 규모였고요. 뉴딜 펀드는 한 1600억 원 이전
1: 아,
0: 이런
1: 네.
0: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민성장 펀드는 올해만 해서 6천억 원을
1: 아,
0: 그
1: 엄청
0: 큰
1: 커졌네요.
0: 규모고
1: 네. 네,
0: 또 이제 과거에 그 국민참여형 펀드들의 수익률을 보면 예, 뉴딜 펀드는 이제 한 연간 한 2.2% 정도였고
1: 네.
0: 예, 더 규모는 작지만 소부장 펀드는 그래도 한 9% 정도 나왔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예, 이제 국민참여형 펀드에 대해서만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 우선 이렇고요. 이제 우리가 이번에 만든 국민성장펀드, 국민참여형 펀드는
1: 네.
0: 이제 얼마가 나올지는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1: 네. 네,
0: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께 혜택을 드리고 또 잘 운용해서 좋은
1: 네.
0: 성과를 거둬야 되겠습니다.
1: 그러면은 이런 운용 성과라는 게 사실
0: 네.
1: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용 성과가 좀 좋은 방향으로 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구조를 짜셨을 것 같은데 그런
0: 네.
1: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우선은 이제 국민들께서는 무엇보다도 수익률을 궁금해 하실 겁니다.
1: 그런데
0: 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금융 투자 상품이고 수익률을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1: 네.
0: 하지만 이제 국가가 정부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1: 네.
0: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 세제 혜택을 아주 과감한 세제 혜택을 그 참여하시는 국민들께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1: 네.
0: 말씀드리면 올해 한해서만 놓고 보면 3천만 원 투자하실 경우 그 3천만 원의 40%를 바로 올해 말에 소득공제 예, 하실 수 있고
1: 네.
0: 그 이상으로 3천에서 5천만 원까지는 20%,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는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상품이고요.
1: 네.
0: 그것만 해도 아주 이제 큰 매력이 있는데
1: 네. 네,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5년간 장기간 투자하는 또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니까 또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혹시 이제 손실이 날 경우에는 또 안전장치로 정부에서 그 국민들이 투자한 자금의 20% 정도는 후순위로 그 펀드에 같이 출자해서
1: 네.
0: 정부 출자분이 먼저 손실 부담을 하는 예, 국민 자금의 20% 정도는 정부 출자금이 후순위로 출자해서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1: 아.
0: 손실이 안 나도록
1: 네.
0: 잘 운영해야 하는 게 이제 먼저 숙제이고요.
1: 네. 네. 아,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네. 정책성 펀드들의 투자 성과가 과거에 좀 좋지 않았었던 부분 때문에
0: 네.
1: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 펀드에서는 뭐 운용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다변화하는 포인트를 뒀다고 제가 좀 들었거든요.
0: 네.
1: 그런 부분을 좀 더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예를 들어 그 2021년에 출시된 뉴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네.
0: 한 1,600억 원 정도가 모집이 됐는데 그때 당시도 실제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를 10개로 뽑았었는데
1: 이렇게
0: 네. 10개 펀드에게 그 한 200억 원 정도씩 그 균등 배분을 했고
1: 아, 1,600억 모았는데 약 200억씩 10개 운용사들한테
0: 1,600억 플러스
1: 배분했다.
0: 이렇게 재정 보강해서 한 2,000억 원 정도를
1: 예.
0: 2,000억 원 정도를 10개 운용사들에게 균등 배분했고
1: 네.
0: 또 운용 제약도 그 중소 중견 기업의 50% 이상
1: 네.
0: 신규 자금 공급, 신규
1: 네.
0: 자금 공급 그 부담이 아주 큰 운용 제약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펀드 만기도 4년으로 좀 짧은 면이 있었고요. 그런
1: 아.
0: 비상장사들의 투자하기에는
1: 네.
0: 이제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또 이제 여러 시장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1: 예.
0: 이번 펀드는 만기도 1년 정도 더 늘리고 이제 4년에서 네. 5년이라는 게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운영사들 아, 입장에서는 또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1: 예.
0: 이제 그리고 또 운영 제약에 있어서도 이제 이번에 국민성장펀드는 전체 자금의 30% 정도만 신규 자금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뉴딜펀드에 비해서는 좀 줄인 거죠, 많이.
1: 50% 신규 자금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0: 신규 자금 공급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아, 구주를 네.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1: 네네네.
0: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기업에 신규 자금 공급하는 형태로 펀드 재산의 30% 이상은 해야 된다.
1: 근데 네.
0: 30%라는 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된 규제고요.
1: 네. 네. 그러니까 종전 기업을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새로 상장해야 되는 그런 기업을 사느냐의 그 구분에서
0: 예. 예.
1: 신규 자금 제약을 좀 완화한다는 거는
0: 예.
1: 좀 소위 지금 유명한 회사를 살 수도 있게 좀 풀어준 거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0: 그 유명한 회사라면 이제 상장된 회사에 그 상장돼서 거래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영역도 넓혔고
1: 아.
0: 제가 먼저 말씀드린 30%는
1: 네.
0: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에 상장됐지만 기술 특례 상장 기업으로서 아직 이렇게 재무제표는 별로 이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1: 네.
0: 기업들에게는 특별히 시장 거래되는 주식을 사는 방식이 아니라
1: 네.
0: 신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상증자할 때 자금 공급
1: 네.
0: 아니면 매짜니 형태로 또 주식과 유사한 형태로 해서 그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방식으로
1: 네.
0: 투자를 하라는 게 한 30% 정도고요.
1: 아.
0: 이제 이게 그래도 이제 국민성장펀드 전체와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 예.
0: 그 첨단 전략 산업에 해당하는 그 기업들에게
1: 네.
0: 실제로 자금이 공급되는 효과는 있어야 되니까
1: 네.
0: 이제 그런 운용 제한을 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1: 예.
0: 그런 운용 제한을 두되 이게
1: 네.
0: 국민들의 자금을 모은 펀드이기 때문에 또 운용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넓혀서
1: 네.
0: 이렇게 좀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말씀입니다.
1: 이번에도 그러면은 그 6천억으로 6천억 모은 자금을
0: 네.
1: 몇 개 운용사들이 운영을 해요?
0: 아,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10개 운용사를 선발을 했는데
1: 예.
0: 이제 운용사 선발할 때 예전처럼 이렇게 일률적으로 펀드 규모를 나누지 않고
1: 예.
0: 그 첨단 산업 생태계 안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뭐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이렇게 다 각 기업들의 역할이 있는데
1: 예.
0: 운용사들 별로는 그런 좀 작은 기업에 특화된 운용사들도 있습니다.
1: 예.
0: 이제 그런 운용사들도 우리가 잘 선정해서 그 운용 위탁을 하기 위해서
1: 네.
0: 펀드 규모를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이렇게 소규모 4개, 중규모 4개, 대규모 2개 이렇게
1: 아,
0: 나눠서
1: 네. 네.
0: 그 펀드 규모를 나누고 또 이제 규모에 맞게 그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운용사들을 선별하려고 좀
1: 네.
0: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번에.
1: 아,
0: 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금액이라든가 운용사 운용 숫자는 똑같지만 그 펀드 6천억을
0: 네.
1: 나눠서 운영할 회사는 똑같지만
0: 네.
1: 금액이라든가
0: 네.
1: 그 소위 투자 네. 그런 컨셉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은 과거의 사례에서 좀 학습이 되어가지고 좀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다는
0: 네,
1: 말씀이시군요.
0: 네.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선정된 운용사들 중에
1: 네.
0: 이렇게 솔직히 제가 이렇게 처음 들어본
1: 네.
0: 운용사들도 한 서너 개 있었습니다.
1: 지금 제가 리스트를 보고 있는데
0: 네, 네, 네.
1: 1200억 규모를 운용하는 운용사 두 개는 DS자산운용,
0: 유명하죠.
1: BS자산운용이고
0: 네, 네, 네.
1: 이 두 회사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0: 맞습니다. 네.
1: 중형 800억을 운용하는 회사는 라이프자산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니까 굉장히 유명한
0: 어느
1: 회사인데요.
0: 유명합니다. 네.
1: 소형 400억을 운용하는 회사는 더제이자산운용, 수성자산운용,
0: 네.
1: 오라이언자산운용, KB자산운용인데
0: 네, 좀 제가 몰랐던
1: 아마도 KB자산운용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0: 네.
1: 앞에 3개 자산운용사들은 저도 안 들어본 자산운용사들도 있는 걸 보니까
0: 네.
1: 아마 국민들도 이 자산운용사는 뭐하는 자산운용사냐 이런 질문들이
0: 네.
1: 있을 법해요.
0: 네.
1: 그런데 그런 부분을 소형 기업에 좀 투자를 하는 그 성격에 맞게 선정을 했다 네. 이 말씀이신
0: 맞습니다.
1: 거죠?
0: 맞습니다. 이제 과거의 운영 전략이
1: 네.
0: 그런 특정 산업에 그런 규모의 기업들에 잘 투자할 수 있는 운용사들을 좀 고려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1: 네.
0: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고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1: 네.
0: 했습니다.
1: 그러면 우리가 가입한 가입자 입장에서는 운용사들은 뭐 10개로 다르지만 성과는 공유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맞습니다. 이제 가입하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늘상 거래하시는 은행이나 증권사 총 25개인데요. 네. 1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에서 그냥 펀드를 구입하시듯이 구입을 하십니다. 네. 물론 구입하시기 위한 뭐 신분증 제시나 또 이번에는 그 ISA 소득 증명서까지 제출해야 네. 되는 그런 추가적인 절차는 있습니다만 뭐 아주 어려운 절차는 아니고요. 이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펀드 가입을 하시는 거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 10개 운용사들을 다 모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모르실 수 있고 어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시든지 전체적으로 5년 후에 돌려받게 되는 수익은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네.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10개 운용사가 나눠서 하지만 우리가 운용사를 고르는 것은 아니고 그냥 네. 국민참여 성장펀드 가입만 하면은 성과는 다 나눠서.
0: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그 수익 배분 구조나 네. 10개 운용사 이런 것들이 이미 확정이 됐고
1: 네.
0: 증권신고서에 이렇게 이미 다 고정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운용사는 혹시 이게 앞으로 매년 나온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년에도 하게 되면 내년에도 운용사를 또 새로 선정하십니까?
0: 내년에 새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실무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10개 운용사를 또 선정한다면 예. 10개가 다 달라야 되느냐 아니면 예. 몇 개 정도는 또 중복될 수 있느냐 이제 네. 그런 검토 과제는 있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주 많은 운용사들이 네. 예. 하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1: 네, 네,
0: 저희가 네. 함부로 그렇게 네.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 중에 이게 국민 참여 성장 펀드가 그 여기에는 또 정부 재정이 또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부 재정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고 국민 참여 성장 펀드에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0: 정부 재정은 국민들께서 투자하시는 총 자금이 이번에 6천억 원이고
1: 네.
0: 그 6천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1,200억 원을 정부 재정으로 직접 출자를 합니다.
1: 네.
0: 그 돈이 이제 7,200억 원이 아까 말씀드린 10개 자펀드의 규모별로
1: 네.
0: 배분이 되고요. 이제 그 각 자펀드별로
1: 네.
0: 자펀드별로 이제 운용사가 운용을 하다가 5년 후에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펀드별로.
1: 네. 네.
0: 자펀드별로. 혹시 손실이 났을 때 그 네. 자펀드별로 재정이 먼저 손실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네.
0: 각 자펀드의 구성을 보면 국민 자금이 80%, 재정이 20%
1: 네.
0: 있을 거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네.
0: 네. 네. 아닙니다. 아, 이게 6천억 원에 1,200억이니까 이제
1: 6천억의 20%대 퍼센트 계산은 5대 1의 규모로 5대 1 규모로 네. 있는 거죠.
0: 5대 1의 네. 규모로 재정이 있는데
1: 네.
0: 재정이 우선적으로 부담을 한다.
1: 아.
0: 손실이 났을 경우에.
1: 네. 네.
0: 그러다 보면 이제 10개 자펀드의 수익률을 쭉 놓고 보면 어떤 펀드는 수익이 많이 났을 수 있고
1: 네.
0: 어떤 펀드는 수익이 조금 났지만 재정에서 커버를 하니까 그 수익률이 0일 수도 있고
1: 아. 네,
0: 그런 것들을 다 합산해서
1: 네.
0: 10개 자펀드들의 수익률을 통합해서 하나의 전체 수익률을 만들어내서
1: 네.
0: 그 수익률대로 국민들께는 골고루 네, 공평하게
1: 네. 네,
0: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1: 아까 국민 참여 성장 펀드에 그 들어갔을 때 뭐 사실 이게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수익을 확정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냐고 하니까 거꾸로 이게 개인들에게는 소득 감면을 포함해가지고 소득 공제를 포함해서
0: 네.
1: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등 여러 혜택이 네.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0: 네. 네. 네. 네.
1: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0: 세제 혜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월급 받는 분들이
1: 네. 네.
0: 만약 이제 3천만 원 투자를 하셨다면 이번에 올해 3천만 원 투자하셨다면
1: 네.
0: 그중에 1,200억 원을 바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1: 1,200만 원이요?
0: 네. 맞습니다. 네. 네. 1,200만 원 곱하기 한계 세율을 하면
1: 아.
0: 상당한 금액이 바로 이제 올해 실현 수익이 되시는 거죠.
1: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0: 이제 하지만 이 소득공제는 투자한 그 해만 있는 것이고요.
1: 네.
0: 이제 올해 그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고
1: 네.
0: 이제 5년 후나 또 1년마다 그 펀드에 배당소득이 있습니다만 그 배당소득은 크지는 않을 겁니다만 네. 이제 5년 후에 놓고 봤을 때 5년 후에 펀드의 수익은 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으로 잡히는데
1: 네.
0: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15.4%의 세율이 아니고
1: 네.
0: 이제 9.9%로 낮춰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고 이제 그 소득은 종합과세에 안 넣는다는 그런 장치죠.
1: 네.
0: 혜택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큰 세제 혜택이 예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1: 과거에는 없었어요?
0: 예, 예, 예.
1: 아.
0: 예.
1: 그럼 이번에는 금액도 크고 세제 혜택도 크고.
0: 큽니다. 예.
1: 그리고 과거 정부 주도의 정책성 펀드를 운용했을 때 대비해서는 여러 가지 그 기법들도 많이 적용을 했고.
0: 네.
1: 뭐 이제 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뭐 개인적으로도 기대감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0: 네.
1: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 아까 그 정부 부분이
0: 네.
1: 좀 방어를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네.
1: 그러면은 총액 기준으로 좀 더 설명을 하게 되면 7,200억 기준으로 펀드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0: 네.
1: 갑자기 뭐 한 5,000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네. 어떻게 된 저희의 손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아까 좀 복잡한 부분이었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자펀드별로 손실이 난 펀드가 있고 이익이 난 펀드가 있는데
1: 네.
0: 자펀드별로 들어가 있는 국민자금이 있고 재정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네. 1대5 비율이요.
0: 자펀드별로.
1: 네. 네.
0: 그러니까 자펀드별로 그 재정에서 20% 손실 우선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1: 네.
0: 하니까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7,200에서 손실이 예를 들어 이제 5천만 남았을 때
1: 네.
0: 2,200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은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1: 오히려 그 10개 네. 회사별로 다 따로따로 네. 대여금을 네. 합쳐야 된다는 말씀이신
0: 맞습니다.
1: 거예요?
0: 맞습니다.
1: 네. 아, 그러면 실제로 네. 운용하는 네. 거는 그럼 국민들은 혹시 그 자펀드 운용사들의 성과도 알 수가 있나요?
0: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모펀드고
1: 예.
0: 공모펀드가 자펀드에 투자하는 이런 재간접 사모투자 펀드인가?
1: 네. 네.
0: 재간접 펀드이기 때문에
1: 네.
0: 공모 재간접 펀드인데
1: 네. 아이고 이제 어렵네요. 네.
0: 공모펀드이기 때문에 그 투자자분들께 펀드의 운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1: 네.
0: 하니까 이제 이 경우는 그 펀드가 출시된 후 3개월 후 시점부터는
1: 네.
0: 그때부터는 이렇게 그 각 자펀드의 포트폴리오까지 포함해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1: 네. 네. 아, 그러면 아마 그 수익률을 공시하게 됐을 네, 때는 네. 전 국민이 뭐 눈에 불을 켜고
0: 열심히 눈에 불을 찾아보시면
1: 네. 와,
0: 아실 수 있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자펀드의 운용사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있습니다.
1: 정말 네. 부담이 굉장히 네.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 펀드의 단점이 5년간 묶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0: 네.
1: 하잖아요.
0: 네.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묶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그냥 상장 주식을 트레이딩해서 이익을 남기는 펀드가 아니고
1: 네.
0: 기본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주목적 투자의 30%는 기업의 신규 자금을 넣어서
1: 네.
0: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1: 네.
0: 그 부분이 핵심일 수가 있는데
1: 네.
0: 이제 그런 유망한 기업들을 잘 선별해서 투자를 할 거고요.
1: 네.
0: 또 이제 30% 그 이상으로 하면 또 저희가 인센티브가 있게끔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30%는 이제 최저한도고
1: 네.
0: 그런 기업들을 선별하는 이미 능력이 있어서 다 확보해놓은 그런 운용사들도 있고요.
1: 네.
0: 이제 그런 기업들의 단기간 투자에서는 많은 수익을 얻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1: 네. 네.
0: 그런 기업들을 골라내는데도 또 일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1: 네.
0: 또 투자해서 회수하기까지는 뭐 한 4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펀드 만기를 5년으로 했고요.
1: 네.
0: 이제 그런 5년이라는 국민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제 혜택과 그 후순위 재정 보강 장치를 한 것입니다.
1: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뭐 산업으로 구분을 하네요. 어느 산업에 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0: 요즘 아주 핫한 산업들입니다. AI, 반도체, 로봇,
1: AI, 반도체,
0: 2차전지,
1: 로봇. 네.
0: 2차전지, 뭐 바이오 등등 해서 지금 12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게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1: 산업을 정해놨군요.
0: 네네.
1: 그거를 뭐 비율이나 조건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0: 이거 펀드 운용에 있어서는 없습니다.
1: 네. 아. 네, 네,
0: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150조 원 중에
1: 네.
0: 국민참여형은 아주 2% 정도인데
1: 네. 이제
0: 그 외 부분에서는 국민성장펀드를 운영하는 또 큰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1: 네.
0: 그 시스템에서는 어느 정도 산업별 그 비중 배분을 하는데
1: 네.
0: 이 국민참여형 펀드의 자펀드에 있어서는 저희가 운용사를 선정할 때 이제
1: 네.
0: 그런 신중하게 선정을 했,

0: 높고 또 우수한 운용사들이기 때문에 운용사들에게 그냥 첨단 전략 산업 12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60%를 하면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30%는 60% 중에 절반 이상은 신규 자금 형태로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1: 저희가 국민 참여 성장 펀드가 빙산의 그 2%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8%인 국민 성장 펀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0: 국민 성장 펀드가 이제 5년간 150조 원으로 올해 저희가 그 투자 목표는 30조 원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30조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30조 원 중에 이제 이미 한 10조 원 가까이는 이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그 네. 직접 투자 방식. 직접 투자는 국민성장 펀드 측에서 개별 기업을 선별해서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 네. 직접 투자 방식이 있고 또 인프라 투용자 아마 그 신한우이 해상풍력 발전소 네. 건립하는 것과 뭐 AI 국가 AI 센터 만드는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 승인을 했는데요. 그런 네. 인프라 투용자 방식이 있고 네. 또 저희가 2월에 그 삼성전자에서 평택에 P5 그 아. 공장 만드는데도 예. 저리 대출 지원을 했습니다. 네네. 이제 대기업 지원이라는 그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국민성장펀드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예. 또 그 삼성전자의 상생 프로그램을 유도하면서 그런 2조 원 규모 했고요. 2조 네. 원 규모 저리 대출하면서 금융권과 함께 2.5조 원 규모로 했었는데 아. 이제 그런 직접 투자 방식 또 인프라 투용자 방식 저리 대출이 있고 그 외에가 지금 남아있는 게 간접 투자 방식인데 네. 간접 투자 중에는 한 10% 정도가 국민 참여형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전체 네. 큰 흐름에서 네.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로 좀 가고 있고 네. 그 일부는 네. 국민 참여형이다 네. 이렇게. 그리고 네. 저희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허쉬 G4I 님이 3천만 원 투자하면 1,200만 원 소득공제 받는 거 좋은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네. 홍승유 님은 이 질문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5년이라는 기간이면은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네. 기술 전환이 좀 큰 것 같은데 네. 좀 괜찮은 것 같냐 이런 질문이 또 나오네요.
0: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운용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기술도 있고 네. 또 뭐 2차전지, 바이오 또 저희가 잘 다 모릅니다만 네. 이제 그런 이제 4, 5년 만에 만기인 이런 펀드이기 때문에 네. 이미 이렇게 커온 기업들 또 이제 그런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운용사들이 기존에 봐왔던 그런 기업들을 네. 골라서 투자하는 것이니까 네, 이제 그런 개별 기술의 특성까지 고려해서 네. 운용사들이 그런 잘 선구안을 가지고 할 거라 믿습니다.
1: 말씀을 계속 하시는 어쨌든 운용사를 굉장히 믿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이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국민참여성장펀드가 나오면은 좀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0: 이 부분은 좀 뭐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 국민성장펀드에서 국민성장펀드랑 코스닥 시장은 네.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상장 기업으로서 이렇게 시리즈 ABC 쭉 거치면서 네. 이렇게 또 프리 IPO 단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를 할 것이고요. 네. 그런 또 그런 기업들이 상장하는 게 또 중요한 목표고 네. 또 코스닥에 상장을 했더라도 지금 상황을 보면 이렇게 뭐 기술 특례 상장 이런 기업들 중에 많은 기업들은 이렇게 추가 자금 지원을 못 받아서 네. 되게 어려워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뭐 소위 뭐 데스밸리가 여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상장을 하더라도 네.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기업들에게도 신규 자금 공급해라는 그런 운용 제약도 저희가 이번에 넣은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하고는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1: 아 그렇군요.
0: 이제 근데 뭐 어느 정도의 규모가 언제 들어갈지 네. 그 부분은 예, 미리 말씀드릴 수
1: 알겠습니다.
0: 없습니다.
1: 네. 5월 22일 금요일부터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실 청취자분들도 아마 가입을 고민하거나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네. 네, 이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셨는데 그래서 국민참여성장펀드에 대해서 좀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에게 뭐

0: 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은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이신가요?
0: 네.
1: 아, 네네. 그 이제 저희가 국민성장펀드 중에 국민참여형은 일부분입니다만
0: 일부분.
1: 이제 국민성장펀드는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저희가 20년을 내다보고 아. 앞으로 최소한 지금부터 5년간 적극적으로 큰 규모로
0: 네.
1: 투자해서 이제 글로벌한 그 기술 투자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가겠다는 이제 그런 큰 국가의 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0: 네.
1: 정부에서 이렇게 금융위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많습니다. 이렇게 뭐 기후부, 과기부, 재경부, 네. 보건복지부 등등 이렇게 여러 부처와 협업해서 또 대통령님께서도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해 주시고
0: 네.
1: 또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금융권에 땅 짓고 헤엄치기 이런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 것들을 또
0: 네.
1: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하는 이제 그 흐름을 주도하는 마중물 역할로 네. 국민성장펀드를 설계했기 때문에
0: 네.
1: 국민성장펀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또 아. 반드시 성공해야 우리 국가의 앞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0: 네.
1: 예, 이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네. 국민 여러분들께 권유를 해드리는 그런 상품입니다.
0: 네.
1: 금융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뭐 5년 후에 일확천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0: 네.
1: 이제 이런 국민성장펀드 아까 말씀드린 그 큰 빙하의 모습에 공감하시는 분들
0: 네.
1: 또 함께 하고 싶은 국민들의 그런 여유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더 얻고 더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니까 예. 그 취지를 잘 공감해 주시고 세제 혜택 부분들은 잘 활용해 주시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예. 지금 국민참여성장펀드 준비하시느라 진짜 바쁘셨을 텐데 네. 나와주셔서 정말 예. 감사를 드리고요. 예. 오늘 인터뷰는 손영채 금융위 예.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5월 19일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는데 우리 계좌엔 언제 봄이 오나요? 아침엔 주식창 보느라 눈이 침침하고 점심엔 트럼프에 환율에 기름값에 머리가 아프고 정치는 왜 또 그렇게 시끄러워요? 아이고, 또 아들은 왜 이리 속썩이는지. 봄의 쌀 즐길 틈도 없이 바쁜 당신을 위해 유닝구가 요점만 콕 집어왔습니다. 투자와 경제로 지갑은 든든하게, 건강과 철학으로 마음은 단단하게,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가는 기분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밥 먹으면서 들으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웬만하면 물건을 잘 사지 않게 되지만 꼭 사야 할 경우에 잘 찾다 보면 싸게 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아주 싼 가격에 샀다고 할 때 간혹 두 배 이상 싼 값으로 샀다 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가격을 비교해서 말할 때 비교 대상보다 비싼 경우에는 몇 배 비싸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비교 대상보다 싼 경우에는 배라는 단위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배라는 단위보다는 2분의 1과 같은 분수로 나타내거나 50% 또는 반과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두 배 이상 싼 값이 아니라 2분의 1도 안 되는 싼 값,

0: 또는 반도 안 되는 싼 값,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배라는 말은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 또는 일정한 수나 양이 그만큼 거듭됨을 이루는 말이라는 뜻의 한자어인데요. 우리 고유어 표현인 갑절, 곱, 곱절과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갑절과 곱절을 구분해서 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갑절은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이기 때문에 두 배는 갑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 배, 네 배와 같은 경우에는 곱절을 써서 세 곱절, 네 곱절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2: 내일 우산은 강한 비바람에 잘 버틸 수 있는 강한 걸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가 모레까지 순탄치 않겠습니다. 내일 늦은 새벽 충남과 호남을 시작으로 오전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오후에 그치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0에서 100mm 안팎으로 비의 양이 상당히 많고요. 곳곳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둥운선의 조밀한 구역이 나타나면서 비구름대가 매우 강하게 발달하겠고요. 양일간 30에서 100mm의 비 예상됩니다. 인천과 경기 충청 서해안은 100mm 이상, 강원 산지에 150mm 이상 잡혀 있고요. 남부지방과 제주지방도 10에서 80mm 안팎, 남부산지와 제주 산지 쪽은 100에서 12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시간당 2, 30mm 안팎으로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와 바람의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서해 먼 바다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도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위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다레일려기강의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15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1도로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정세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며 한일관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 확대회담 모두 발언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를 위해 두 나라는 호르무즈 해협 이니셔티브와 국제사회의 각종 결의 등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총리님 취임 후 벌써 네 번째 만나게 된다며 한일 셔틀 외교의 진면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은 오늘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낮 1시쯤 경북 구미시 상주 영천고속도로 상주 방향 19.4km 지점에서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 부부 등 4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경북 영천에 산소에 갔다가 경기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씨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의정부지법 남양주 지원에서 열린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광주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글로벌 대변인은 오늘 로이터통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광주 시민과 이번 비극으로 영향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고객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어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판촉 행사를 진행해 거센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달 17일부터는 소득이 월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3년 월 평균 소득액 올해 기준 319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깎였습니다. 12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남북 여자 축구 대결을 앞두고 북한 내고향 여자 축구단 감독이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리유일 내고향 축구단 감독은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팀은 비교적 준비 상태가 괜찮다고 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내고향 축구단은 내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 위민과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지난달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의 국내 이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챗GPT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345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제미나이는 845만 명, 클로드는 241만 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클로드 이용자 수는 지난해 대비 1,148% 증가했고 제미나이는 1,034%, 챗GPT는 34% 늘었습니다. 금은방에서 위조한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사려한 중국인이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을 구속하고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2대와 카드 5장을 압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5일 낮 12시 10분쯤 제주의 한 금은방에서 한국인 신분 위조 카드로 400만 원 상당 금팔찌를 구매하다 카드사의 부정거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이따금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19도이고 낮 기온은 서울 21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3도로 오늘보다 6도에서 11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대부분 권역 20에서 80mm 사이고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오늘 이 대통령 고향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 발전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중앙선대위 오뚝 유세단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또 호남과 충청, 강원을 잇는 강호축 철도망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 산하 이재명 공소취소특검법 저지특위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단식 중인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찾아서 정부 여당이 추진한 노란봉투법을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6.3 지방선거에서 충남 도지사에 출마한 박수현 민주당 후보를 전화로 만나봅니다. 충남 지사 출마 이유와 청사진을 직접 들어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러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코너에서 삼성전자 사태를 법의 관점에서 분석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0: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자, 한일 정상회담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닥가지 총리가 잇따라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강찬호 위원님, 뭐 중요한 내용 좀 나온 거 있어요?
1: 지금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우선 한일 간의 안보 협력 관련해서 네. 그 안보 대화체가 이제 차관급으로 이번에 격상이 됐다는 게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원유 비축이라든가 그 호르무즈 자유 항행 네. 이 문제. 여기에서도 양국이 함께 이제 공조를 하기로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대통령 닥가지 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취임 이후에 벌써 세 번 이상을 만나고 있는 거죠.
0: 네네, 네.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양 정상의 모두 고향에서 또 각각에서 셔틀리그가 이제 확실하게 정착되었다. 이런 네. 것도 있는 것 같고 보수 정부에서도 굉장히 보기 힘든 그 전임 이시바 총리와의 만남까지 감안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무려 6번을 지금 일본 총리랑 만났단 말이죠. 그 1년이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만난 건데 이렇게 저 역대 뭐 좋은 뜻에서의 친일 정부가 이렇게 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야당 때와 지금 여당 때의 그 민주당 정부의 이 대일 정책 이 굉장히 대조적인 것도 좀 눈에 띕니다.
0: 네. 네. 저 아주 긍정적인 저 톤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 자, 김상일 평론가님 네.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봤어요?
2: 일단 기본적으로 새로운 60년 그러니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를 논의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밝은 미래를 같이 논의하면서 과거의 문제를 네. 상호 이해하에 풀어가자 이런 접근이잖아요.
0: 네.
2: 굉장히 발전적인 접근인 것 같고
0: 미래지향적이다.
2: 미래지향적이고 네. 그리고 지난 얘기를 하면 그 신념의 차이, 철학의 차이로 한 발짝도 못 나갈 수 있잖아요.
0: 예.
2: 그렇지만 그 새로운 60년 해가지고 이제 청소년 교류 이런 것도 막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또 풀어갈 수 있는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고
0: 네네.
2: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친밀감을 더 증가시키고
0: 네.
2: 그다음에 신뢰를 신뢰를 더 확보하는 그런 외교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용적으로 하나씩 성과를 내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국제 질서의 재편기잖아요.
0: 네네.
2: 일본과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또 그런 어떤 협력에 좀 뭐랄까요? 도와주는 기폭제 역할을 좀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보셨는데 뭐 아까 보니까 호르무즈
1: 네.
0: 그쪽 항행 안전위에서
1: 네.
0: 양국이 뭐 각자란 표현은 들어갔지만 어쨌든 양국이 노력하기로 했다.
1: 네.
0: 뭐 요런 부분
1: 그렇죠?
0: 좀
1: 네.
0: 공통 분모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런 데 있어서도 어떤 방안들 뭐 안전 항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이끌어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1: 겁니다. 이제 호르무즈에서 이제 이란이 네. 드론이나 미사일을 쏴대면서 미국 우방국들 이 저 자유로운 그 석유 수급이라든가 이런 거 막고 있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이 이제 이끄는 이러한 그 이란의 도발에 대한 어떤 그 방어 군사적 방어 대책
0: 네.
1: 여기에 얼마나 한국이나 일본이 동참해 주느냐 문제잖아요.
0: 네.
1: 깨놓고 말씀드려서 군사적으로 동참하는 게 양국이 둘 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두 정상이 오늘 만난 이유 중에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입장에 당연히 동감을 표시하고 또 우리가 글로벌 우리 초대형 무역 양국 무역 국가인 두 국가가
0: 네.
1: 항행의 자유 신장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으로 동참한다. 이게 굉장히 이제 큰 의사 표시가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좀 군사적 타격이 적은 영역 뭐 예를 들어 보급이라든가 여기 또 어떤 이런 것 차원에서 아마 저 협력을 미국과 이제 저 전반적으로 호르무즈 이 캠페인에 참여 양국이다 참여하겠다라는 거를 네. 보이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각각 미국의 요구를 그냥 혼자서 막기에는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닥가지 총리하고 같이 우리 둘이 당연히 미국의 동북아 최대 동맹 양국으로서
0: 네.
1: 최대한 협력하겠다. 이제 이 둘이 손잡고 발표해서 약간 그 부담을 서로 경감하는 의미가 큰 겁니다. 왜 제가 군사적으로 어렵냐면 결국 이제 거기는 바다기 때문에 우리 해군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해군이 이지삼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0: 네.
1: 이지삼이 6척밖에 없는 데다가 원래 이지삼이라는 게 되게 해외 기동할 때는 3척이 세트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지삼이 한 척만 가가지고는 그 작전 기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서로가 이렇게 한 척은 쉬고 한 척은 수리하고 한 척은 가동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세척이 가야 돼요.

0: 그러면 저 이지스함이 사실상 결국은 두 척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해외 기동이 어렵습니다. 일본도 결국 마찬가지고요. 네네. 일본은 더군다나 헌법상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양국이 이러한 그 정치적으로 미국을 돕게 또 우리 양국이 이런 결의를 함께 한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외교적인 수사를 보인 것입니다.
1: 그래요. 네. 이 대통령 워딩을 보면 한일 협력, 네. 한미일 협력 중요하다. 한중일 공통 이익도 모색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일 LNG 원유 협력을 강화한다. 비축 정보 공유 심화다. 이게 어차피 이번에 호르무즈 사태에서 우리가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대체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은 공동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2: 그렇죠.
1: 평론가는.
2: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제 인접 국가들은요. 어떤 에너지를 가져오는 비용.
1: 네.
2: 예를 들어서 뭐 파이프라인을 한다 그래도 뭐 어디까지 들어오면 그다음에는 또 가까운 데로는 그냥 연결하는 비용이 또 줄 수 있으니까 또 네. 같이 하면 또 거기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적인 질서 재편기에 일본과 우리가 처한 입장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1: 그렇죠.
2: 관세 협상이라든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의 뭐
1: 중동 사태라든지
2: 예, 협조 문제라든가 뭐 중국에 대한 대응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서 처한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각자 각계격파에 그 대응하는 것보다는 공조를 통해서
1: 네.
2: 상호 경험도 공유를 하고 정보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뭐 호르무즈 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 군사 정보도 그렇고 항해 정보도 그렇고 공유를 하면 대응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정보의 공유 그리고 뭐 에너지 어려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비용도 그렇지만 비축을 한 것을 가지고도 좀 어려우면은 또 뭐 좀 한쪽에 수압도 할 수 있고
0: 네.
2: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는 이제 수압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말이지만 환율 문제가 각국이 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취약해요. 키커런시가 아니고 엔화는 그래도 뭐 키커런시에 가까운 기축통화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1: 네.
2: 그것도 역시 통화 수합 같은 걸 체결해 놓으면 경제의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네. 게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이 싸울 필요 없는 평화의 한반도 구축
2: 네.
1: 이 방안을 일본에 설명했다.
2: 예.
1: 무슨 얘기일까요?
0: 뭐 결국은 저 예. 북한하고 남북이 잘 지내고
1: 예.
0: 그다음에 일본도 북한하고 싸우지만 말고 좀 일본도 좀 그런 그 평화 체제 좀 기여를 해서 전반적으로 잘 상생 번영해 가자 뭐 이제 이런 게 원래 민주당이 이제 기본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1: 네.
0: 그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얘기를 했다고 국민한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원래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우리 두 정상이 처한 아까 말한 대로 외교적인
1: 공동.
0: 필요가 굉장히 커요. 첫째 이재명 대통령 솔직히 지금 보면 한미동맹 상당히 여기저기서 삐걱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중관계 지금 별로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남북관계 이거 더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김정은은 러시아라는 뒷배를 가지고 최대한 자기 몸집 불리는데 지금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미국이란 전쟁을 보니까 미국이 언제 자기 칠지 모르니까 겁이 나가지고 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등 미국 동맹 쪽하고는 지금 쳐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지금 근처 이웃 국가 중에는 일본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손잡기가 좋은 파트너입니다. 그런 정치 외교적인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은 더욱더 좋은 게 지금 바로 미중 정상 회담이 바로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다카이치 총리가 아주 얼어붙었어요. 왜 얼어붙었느냐? 대만 문제를 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 앞으로 대만 문제 우리가 저 대만 칠 거다 거의 그런 식으로 저 중국이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면 저 뭔지 그 대만 관계 파국적인 영향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저 트럼프 대통령 떠나자마자 지금 서태평양에서 중국 항모가 기동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굉장히 그 중국 프레셔가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트럼프 대통령하고 부랴부랴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원하는 만큼의 지금 대답을 했다는 징후가 없어요. 그 앞으로 대만에 무기 팔 때 원래 미국은 중국하고 협의를 당연히 안 합니다. 그게 6대 5인데 이번에 하겠다는 저 뭐냐 중국이 거기에 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좋은 협상 칩이다 해가지고 중국하고 협상할 가능성까지 내비쳐서 지금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도 빨리 손잡아서 내가 영내에 내 편이 있다 이거 보일 정치적 필요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네. 온 겁니다. 이제 양측의 필요가 정치적 필요가 굉장히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님 미 대통령이 일본 조세이 탄광 유해 우리 그 한국인 광부들이죠. 이제 DNA 감정 곧 시작한다. 네. 과거사 인도적 사안부터 협력한다. 새로운 60년 뭐 이거하고 좀 그 부합되는 얘기네요.
2: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얘기하면서 과거사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가자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적인 것부터 정치적인 것 뭐 이런 것보다는 인도적인 것부터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서로 협력을 해주고 분위기를 쌓아가고 신뢰도 쌓아가고 뭐 이렇게 하자 이런 내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강찬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으로도 지금 이런 것들이 양국 정상에게 도움이 돼요.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지지율이 한 20% 빠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벤트가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이고 뭐 국내도 어떤 지방선거가 지금 치러지는 상황 속에서 뭐 나쁘지 않은 뭐 이벤트다. 뭐 그렇게 뭐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 이벤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나쁠 건 없는 이벤트다. 더더군다나 이제 안동이 영남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또 분위기도 좀 활기차게 만들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양 정상에게 정치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이벤트였다. 이런 생각
1: 정상의
2: 때문에.
1: 고향 셔틀이면서 사실 선거를 앞두고 또 경북 지역에서 이게 벌어졌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다카이치 총리 방문이 지방선거 전에 이뤄진 선거용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고 했는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이번 안동회담에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와 LNG 수급,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가지는 정상회담의 의도가 무엇인지 뻔히 들여다 보인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인식 수준이 정말 참담합니다. 선거만 이기면 국익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장관은커녕 차관보도 못 만난 빈송방미로 국제적 망신을 산 것을 금세 잊었나 봅니다.
1: 자, 지금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이 중요한 그 현안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무슨 지방선거를 위한 거냐, 우리 대체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어떻게 저기 선거용이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또 장동혁 대표는 SNS에 다카이치 총리는 대표적 우익인데 다카이치 마주하는 것 자체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주장대로라면 극단적 친일이다. 선거용 사진 찍기 안 된다. 뭐 이런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강찬호 의원.
0: 그러니까 저 이 두 가지 측면을 나눠볼게요. 일단 국가 외교라는 것은 어떤 정치 캘린더와 관계없이 그 외교적인 어떤 일정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쵸. 이번 외교 일정이 왜 진행이 이렇게 됐냐면 첫째 장소는 저란번에 그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자기 고향 나라에서 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나의 고향 안동에서 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선거 앞두고 왜 굳이 영남이냐 이제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외교적으로 보면 설명이 돼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일정을 보자면 물론 한국의 선거가 코앞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은 이것 때문에 아주 지금 극단의 경악 상태 패닉에 빠졌다.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지금 다카이치 총리 작년 11월에 중국이 대만에 개입하면 일본 중국이 대만에 군사행동하면 일본 개입할 수 있다고 했다가 중국에 뭐라 그랬습니까? 참수하겠다. 목을 베겠다는 소리까지 나왔어요. 중국에서. 자, 그 정도로 지금 대만 문제 놓고 일본과 중국이 첨예한데 이번에 트럼프 베이징 가가지고 중국의 대만 공세에 그냥 다 그때 받아주는 듯한 인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는 어떻게든 한국 대통령이라도 만나서 내가 지금 또 우리 지역 내에 나 도와줄 든든한 친구가 있다 이런 거 보일 필요가 컸던 거예요. 그런 외교적인 필요가 일본도 있었고 또 우리도 지금 제일 우리 지금 발등에 불이 석유 아닙니까? 호르무즈 항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석유 수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외교적 경제적 필요에 중일본과의 정상회담 그 어떤 니드가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다만 선거 앞두고 이제 하는 것이야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야당 주장대로 정부 여당이 이거를 최대한 선거에 활용하려고 한다. 그것도 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외교나 정치는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이 보수 정부였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서로 간에 그냥 자연현상적인 공방으로 보면 되는데 저는 다만 민주당의 요걸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는 행동 좀 전에 김상일 평론가가 얘기하는 대로 과거보다는 지금 미래를 보고 또 저 서로가 의견이 다르다면 최소한의 같은 어떤 그 합의점부터 찾아가자. 이거 원래 보수 정부가 일본하고 할 때 항상 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라 그래요?

0: 입니까 제 말이.
1: 그런데 이렇게 평가가 이렇게 다를 네. 수가 있네요.
0: 뭐가 사실인데. 어떻게 사실인데.
1: 저는 진영의 그런 거를 그 넘어서서 할 수 있는 지도자의 결단 이거를 저는 박수 쳐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0: 민주당 안 그랬잖아요. 야당 때. 야당 때
1: 아니, 지금
0: 그랬잖아요.
1: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그런데 야당 때 민주당은 저
1: 아니, 그러니까 지지층의 생각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를 네. 지도자의 결단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성과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줘가지고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건데 아 그걸 박수 쳐주는 게 맞지 그거를
0: 아니요.
1: 어떻게
0: 했어요? 예? 저 우리 김병호 내가 분명히
1: 말씀드렸어요.
0: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자, 제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 짧게.
0: 네, 말씀하세요. 예,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 때는 자기들도 정권 잡으면 본인들도 그렇게 할 것을 그때는 다 발목 잡고 무조건 비판을 하는 이 행태 이제 버리란 뜻입니다.
1: 네. 아니 그때는 그러면 네, 보수정부의 대통령이 진보 진영을 위해서 지도자의 결단을 해주면 됐었잖아요.
0: 그거는 일본 문제 빼고.
1: 그런 건 하지도 않으면서 뭘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고 솔직히.
2: 지금 이렇게 네? 결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
1: 그렇죠.
2: 말씀이시고.
1: 얼마나 예, 예. 사실은 참 이게 뭐랄까요. 그 반전과 의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거기에 성과까지 내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걸 해결했네 이렇게 네. 박수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아니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1: 잠깐,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게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예, 말씀을 예, 드리고 예, 싶고요. 예, 네. 예. 그리고 일단은 그 장동혁 대표는요. 이게 국가 정상으로서 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너무 자꾸 진영 논리로 이렇게 공격하면 아 그럼 국가 정상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국가 정상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비판도 하고 잘한 건 박수쳐주고 해야죠. 언제까지 그러면 야당 대표였을 때 한 거 그대로 해라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국민의 대표자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하는 거를 일단은 인식을 하고 비판을 하든 칭찬을 하든 해야지 무슨 자신들의 그 이익만을 눈앞에 두고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0: 제가 그럼 저도 이제 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선 지금 김상현 평론가 말 본인 자체가 지금 말 그대 말이 자체가 그 야당 때 행동하고 정부가 된다면 행동은 달라야 된다는 건 아예 자연을 첫 번째 대목에서 하셨고요.
1: 자연이 아니라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온 사람입니다.
0: 아니, 그러면 그 야당 때 그럼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약 후쿠시마 오염수 끝까지 가서 해결해야 되고 다 그거 안 하면은 뭐 저 정부가 큰일 난다고 하더니 지금도 해결 안 되잖아요.
1: 진영과 지지자의 지지자의 그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게 돼 있죠.
0: 그렇죠.
1: 그때는
0: 그러니까 그래도 적어도 외교 네? 영역에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민주당도 지금 좀 전에 저 장동혁 대표 비판하셨는데 야당도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그 지금 저는 100% 김상현 평론가 이 말은 동의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요. 그거 평가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도해. 과거 야당 때 행동은 좀 반성을 하시라는 이런 의미로 한 것인데 이걸 제가 뭐 막무가내로 지금 현재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1: 아니, 저는 강찬호 의원님 얘기보다는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아니
1: 일국의 총리를 대표적인 우익 인사, 네. 극단적 친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앞으로 이 대통령과 우리 한국이 뭘 하라는 얘기며 그러면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0: 과거에
1: 얘기를
0: 저 하고. 과거에 일부저 야당일 때 민주당은 일본 총리 저 극단적인 우익이라고 안 그랬어요? 아베 총리한테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 야스쿠니 신사. 저
2: 자, 여기까지.
1: 이거 사안이 다르고요.
0: 왜 사안이 어떻게 달라요?
1: 일반의 오류가.
0: 뭐가 일반 오류예요. 자, 일반 똑같은데.
2: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SNS에 정청래 테러 모의 수사 1회. 친명 친청 지지층 갈등 번져라는 제목의 기사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가장 강력한 친명이다. 이간질하지 마라. 친청은 없다. 민주당은 모두 친명이다.
0: 네.
2: 강찬호 의원님 네. 무슨 뜻입니까? 이거 어떤 걸 강조하려고 그런 거예요?
0: 지금 명청정책이 아주 그냥 너무나 핫하게 붙어버렸지 않습니까?
2: 그걸 부인할 수밖에 없다? 대표가?
0: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자기 리더십이 흔들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저 평택에서 보세요. 가서 자기 저 개소식 가서 연설하려고 그랬더니 친명 지지자들이 완전 몰라서 야 명팔아 내려와 정청래 나와 꺼져 이런 막 그냥 극단적인 지금 거기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난 친명이다 이런 소리를 지금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또 그다음에 전북도 마찬가지예요. 전북도 지금 김관영 도지사가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이분이 지금 여론조사에 보니까는 물론 오차범위 내지만 이기는 결과들이 막 연속으로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언급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보니까
2: 이기는 건 아니고 오차범위 내
0: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앞서는 걸로 숫자가 앞서지 않습니까? 앞선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저 친명을 대변하는 이런 이제 포지션이 된 김관영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실상 픽한 것으로 이렇게 많이 여겨지고 있는 이원태 후보 이 간에도 거의 명청 전쟁식의 지금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명은 내가 확

0: 확실한 친명이다 그러는데 제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민주당 어떤 고위 인사한테 들었는데 네. 자기가 청와대 사람들하고 정책 얘기를 했더니 XXX라는 말이 나왔다고. 네. XX. 그 정도로 지금 감정이 상한 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친명 진영에. 네.
1: 네. 저 지금 이제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네, 네. 지금 강찬호 위원님 말씀 어떻게
0: 들었습니까? 말을 전했습니다. 네.
2: 이 KBS 라디오 방송에서
0: 아니 XXX 이거 뭐
2: 되는 건가요? 어쨌든
1: 자 어쨌든 네, 뭐 네, 저 네. 서로 간에 감정이 안 좋다, 네, 매우 안 좋다, 네, 뭐, 네, 뭐 이런 네, 취지로 네. 말씀하셨고요. 네. 네. 강 어쨌든 네, 김상일 위원님. 네.
2: 저는 지금 이런 부분이 정청래 대표가 좀 약간 본인이 이걸 좀 키웠잖아요, 사안을. 그래서 좀 이걸 이제는 뭐랄까 커지지 않게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사실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뭐 협박이다, 뭐 테러의 위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런 식으로 번지지 않는데 알고 보니 이제 그 좀 내부, 예, 예. 우리 당 내부의 뭐 갈등의 한 현상이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빨리 주소 담는 게 제가 볼 때 맞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방선거하고 8월 전대가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2: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아 이런 걸 좀 예측했다면 전당대회 시점을 좀 뒤로 미루는 작업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0: 그런데 예. 그럴 수가 없는 게 네. 1년이 저 정청래 대표 임기가 있잖아요. 작년 8월에서 임기가 1년이니까 그렇게
2: 되고. 그러니까 논의를 아니니까. 해서 네. 지방선거 뭐 약간, 이런 것들을.
1: 약간 좀
2: 그렇죠.
1: 뒤로.
2: 예, 제가 뒤로 하는 게 없다.
1: 아, 근데 그거 쉽진 않을 거예요.
0: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되냐면.
2: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었겠죠.
0: 연기하는 것 자체가 또 이상한 네. 꼼수로 비치니까 안 되고 네. 하나만 그 좀 이른바 그 암살단 모집이라는 저 정청래 대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암살 위협이 있다. 저는 강력한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목소리 가장 강력하게 그런 암살 시도가 있었다면 규탄합니다. 그 저 특히 정치 지도자,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어떤 이유로 용납될 수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런 정말 암살을 그렇게 운운했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규탄돼 맞고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일단 전제합니다. 네. 자,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암살 위협이 지금 있어서 내가 경찰 등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한 직후에 지금 친청 내지 친문 이런 계열로 여겨지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정청래 지금 암살 이런 배후에 뉴 이재명 세력이 있다. 이런 지금 취지의 막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또 다른 의미의 정말 이거는 정치 테러에 준하는 얘기다. 아니 그러면 정청래 대표를 이른바 암살하는데 뉴 이재명이라면 되게 뭐 송영길, 이현주, 뭐 강득구 이런 사람들인데 그럼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정청래 대표를 이른바 암살을 지금 배후에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1: 소리잖아요.
0: 그래서 이것이 네. 제 2차. 지금 민주당 안에 또 하나의 지금 갈라치기 전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측의 극단적인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마도 친명 계열로 보이는 분들 사이에서 혹여 암살 얘기가 나온 게 암살을 이제 어떤 막 그냥 빗댄 운운한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이게 이렇다면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런데
1: 네.
0: 그거에 또 이제 대응해서 친청 내지 친문 계열에서 그 배후는 뉴 이재명이다. 이래서 이것도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갈 때까지 갔다. 민주당 더 이상 이제 명청 전쟁 이대로 가면은 진짜 큰일 나게 생겼다. 나라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양측 자제하고 그리고 오늘 저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거 정말 정청래 대표 본인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됩니다.
1: 네.
0: 갈라치기 정치 그만하고 통합과 화해로 나서라.
1: 예, 자, 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은 해볼 만하다. 그런데 어렵다. 대구 경북은 많이 어렵다.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0: 네.
1: 자, 김상일 평론가님. 일종의 엄살 전략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좀 많이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까?
2: 많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1: 예, 예.
2: 그러니까 그걸 무시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선거를 치르면서
1: 네.
2: 그 이슈 관리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말들이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그런데
1: 네.
2: 그 이미 좀 약간 실수들이 있었잖아요. 공수취소 뭐 특검법 이런 것들이 영남 지역 정서를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후반으로 갈수록 국민 정서와 지역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반하는 그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자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1: 자, 강찬호 위원께 네. 비슷한 질문은 어떻게 드릴 거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새 전북신문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한길 리서치가 지난 네. 16일 17일 전북 거주 18세 이상 1,001명 대상 무선전화 ARS 방식 시행한 전북지사 지지도 조사입니다. 네. 무소속 김관영 42.1 민주당 이원택 40.5 자세한 사항 정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서울시장입니다. 예. 지난 16일 17일 조선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800명 대상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0: 네.
1: 자, 여기 지지도를 봤더니 정원호 40, 오세훈 37.
0: 네.
1: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0: 붙었어요. 네.
1: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서울을 포함한 전체 판세 지금 현재 어떻다고 보세요?
0: 좀 전에 정청래 대표만이 정확한 현실이에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저 말을 적시에 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때는 경북 빼고 다 먹는다 그랬어요. 경북 빼고 다 먹는다. 지금 근데 보세요. 저 대구는 지금 저 김부겸 후보가 그 초반에 그냥 기세 좋았던 형국에서 한 발 크게 물러나서 지금 초접전 양상으로 있습니다.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거침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 부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울경도요. 애초에 지금 저 예를 들어 경남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병청전쟁의 어떤 여파가 좀 있는데 이 친문 김경수 후보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친명들이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저 경남에 열성적이지 않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그 경남이나 이런 지역에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남도 해볼 만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보수 후보가 찢어졌거든요.
1: 네.
0: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에서 전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박맹우 네. 전 시장까지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보수가 찢어졌는데도 지금 김상욱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도 나오는 걸로 죄송합니다. 또 연급하게 만들었네. 거의 뭐 그런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1: 이번엔 강찬호 위원이 읽으세요.
0: 죄송합니다. 화나셨네. 화나셨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게 해볼 만하다. 근데 그 원인 아까 말한 대로 공소 취소 같은 것들이 영남에는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1: 네.
0: 서울의 경우에는 부동산입니다.
2: 그렇죠.
0: 결국 이재명 정부 1년 동안요. 뭐 집값 잡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는데 저희 중앙일보가 어제 보도를 하기로는 집값이 이재명 정부 1년 동안에 집값 누적 상승률이 전년 동기 2배. 전세 상승률은 누적 상승률은 무려 6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저 민주당 부동산 멘토라는 최상욱 씨 같은 분이 좀 전에 방송하셨는데 이런 식이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나 정말 다 더 이상 민주당 스피커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까지 냈을 정도예요.
1: 네.
0: 이것이 저는 지금 야 저 뭐냐 이렇게 붙은 이런 효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1: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박소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지금 도로 곳곳으로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에서 가양대교까지 길게 답답하고요. 같은 방향 강변북로도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그 사이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는 사고가 났습니다. 4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반대쪽은 가양에서 양화대교까지 짧게 막히고 이후 원효대교부터 다시 속도가 떨어집니다. 한남대교 부근에서 진행 중인 작업 때문이고요. 구간을 지나 성수에서 청담대교까지도 주춤합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쪽 고덕터널 안쪽에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1차로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곡 부근에서도 조금 전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동군포를 지나 반월터널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 안성에서 안성휴게소까지 길게 밀리고요. 수원과 판교 일대 이동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K 정치 토크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네거티브 공방이 거셉니다. 오세훈 후보 측은 정원 후보의 폭행 사건 발단이 술집 여정업원 외박 요구였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반면에 정원 후보 측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지적하면서 오세훈 시장은 안전 불감증이다. 이건 오세훈 시장이 책임져야 할 일 아니냐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자, 강찬호 의원님이 네. 네거티브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0: 물론 양쪽이 다 이제 서로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 저 정원

0: 홍준호 후보의 그 여정업어 이른바 외박 요구가 있었냐 논란. 저는 이거는 상당히 좀 그 저 표면적으로는 몰라도 그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과거에 또 칸쿤 관련해서 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마침 어제가 이제 5.18이었는데 그 민주당 하면은 5.18을 갖고서는 본인들의 잘못을 덮는 데 이제 이용을 한다. 라는 과거에 이제 어떤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또 확인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또 논란으로도 갈 수 있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 쪽이 좀 확실하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우선 뭐 판결문이 뭐 에브리띵 다 얘기해 준다 그러는데 판결문에 5.18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정치 관련 뭐 이런 말만 있지 그것만 갖고 5.18 때문이었다고 단정할 수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함께 이른바 공범으로 지금 알려졌다는 그 전 김석영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인가 이분이 나와 가지고 내가 다 했고 정원호는 그때 말리는 역할만 했다라고 했는데 아니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에 그 정원호 이분만 그렇게 기소가 되고 300만 원이라는 중 벌금 큰 벌금형을 받습니까?
1: 수사 조작, 판결 조작.
0: 그렇게 되면은요. 네. 이게 저 어떻게 이걸 만약에 액면 그대로 그 말을 믿으면 죄는 윗사람이 저질렀는데 아랫사람이 누명 그냥 그 자기가 죄 내가 죄 지었어 하고 들어가 가지고 그 이제 벌 받고 나온 다음에 본인이 나중에 뭐 돈가저지 그 드라마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혜택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걸 범인 은닉 도피죄라고 하는데 이 좀 저는 김석영 비서실장이 말만 그대로 액면으로 보면 그런 게 해당하는 거가 아니냐.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정원호 이분은 비서실장이 됐단 말이에요. 비서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런 저 어디까지나 그 이론상 그 말의 맥락만 봐서 그렇다는 것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믿고 싶습니다.
1: 네. 오세훈은 책임자라.
0: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네. 되고요. 오세훈 이분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우선 현대라는 그 시공사 자체의 잘못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 서울시는 원래 국토부 소관과가 서울시 위탁이 된 거죠. 그리고 중간 기관이 그 공단 아니겠습니까?
1: 철도공단. 네,
0: 철도공단이죠. 그래서 그 현대가 이제 현대 우선 그 회사 자체가 실수한 거죠. 도면을 잘못 봐서 두 개 박을까 한 개 박았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보고를 서울시 쪽에 했고 그래서 서울시가 다시 내부적으로 그걸 조사해가지고 공단 쪽에 통보를 한 게 그 발견이 10월인가 그렇고 11월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록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달별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선 은폐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지금 무조건 민주당이 처음에 문제 제기할 때 아 10월에 터졌는데 결국 나중에 최종 국토부에 보고한 건 4월이다. 그러니까 이제 은폐를 한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서울시는 위탁을 받은 상태에서 자 보고를 국토부 산하 교통공단에 보고하면 그게 교통공단에 보고한 게 철도공단에 보고한 게 국토부에 보고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11월부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다시 좀 해명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1: 네. 자, 두 가지 사안입니다.
2: 저는요.
1: 먼저 오세훈 부분이요.
2: 아, 오세훈 부분 먼저 할까요?
1: 아니. 정원 상관없습니다.
2: 후보와 관련해서 예. 저는 이게 30년 전 일이에요. 누가 입증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초신금을 자극하는 식으로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는지 도저히 그 수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12.3 불법개엄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는데 기억 안 난다는 말들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런 거는 왜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닫고서 30년 전 일을 아무도 입증할 수 없는 걸 이렇게까지 얘기하나요? 아, 저는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는 입증 가능한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30년 거 가지고 지금 어떻게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좀 제발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거는 뭐 사실이지만 어쨌든 일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일을. 그럼 여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이 아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뭐 이렇게 뭐 알리지 못한 거는 비판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뭐 비판하세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다음에 제가 잘할 건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잘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낮은 자세로 가는 게 맞지. 이게 뭐 아무 일은 있었는데 국민들은 막 이렇게 디테일한 거 안 보잖아요. 일은 어차피 있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난 전혀 싸운 것 같지는 않아요.
1: 강찬호 의원님.
0: 싸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시점 가지고 왜 저 11월에 일어난 걸 이듬해 4월에 했느냐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걸 봐라. 10월에 일어난 거 11월에 보고했다라고 반박한 것뿐입니다. 제가 별로 싸운 것 같지 않아요. 네.
1: 네. 그렇습니다. 자, KBS 울산이 울산 매일신문과 함께 네.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4일과 5일 울산 유권자 804명 대상 조사 결과입니다.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 37.1, 김상훈 민주당 후보 32.9, 무선 ARS 80%, 유선 RDD ARS 20%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자세한 사항.

0: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 있어요. 와, 왜 이렇게 여론조사가 많아. 이거는 제가 갖고 온 여론조사입니다. 자, 부산시장 여론조사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지난 16일과 17일 부산 유권자 800명 대상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를 물었습니다.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재수 44, 박형준 38, 지지 후보 없다 10, 모름 무응답 6, 부동층 16%로 나타났습니다. 김선일 평론가, 네. 요 수치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1: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사실 지금 터져 나오는 이슈들은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는 이슈예요. 그럼 단기적인 이슈 그 영향이 끝나면 나중에는 종합적으로 모든 이슈를 균형을 이렇게 재가지고 양형을 네.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저는 지금의 선거 구도는 여당에게 유리한 것은 여전히 사실일 것이라고 봐요. 근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런 류의 이슈가 터져 나오면 그거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0: 시점 타이밍 같은 게 중요한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슈가 터져 나오지 않게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론조사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 보수 지지층에서 네. 그동안 위축이 돼가지고 의사표명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을 찍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기선상으로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대기선상으로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일부 네. 참전했다. 이게 하나 있을 것이고. 그 중도에서 그 국민의힘을 심판하려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이 네. 보수 그 대기선상으로 좀 뒤로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이런 거를 경중을 판단해서 투표를 한다면 중도층은 결국 내란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네. 이거를 좀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는 레드카드를 보냈는데 민주당에는 옐로우 카드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 옐로우 카드가 레드카드로 바뀌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0: 강찬호 위원님. 예를 들어서 박형준 후보는 계속 이제 부산 북구가 보수 후보 단일화해라. 네. 오늘도 요구를 했어요.
2: 그렇습니다. 네.
0: 아무래도 동남풍이 부산 시장 선거까지 이제 불어오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인위적인 단일화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양쪽의 네. 입장이나 이걸로 네. 볼 때. 네. 자, 어떤 민심에 의한 단일화 표에 쏠림 현상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2: 지금 약간 그런 지금까지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0: 네.
2: 최근 거 이거 또 여론조사 이슈를 그냥 정말
0: 여론조사 해요? 없이.
2: 아 근데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진짜 정말 이게 말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에 무슨 이상보다 어법을 써야 됩니다.
0: 여기서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2: 기술을 기술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가 되겠죠. 이강 보통 이제 저 이 전에는 1대1대1 일중 일중 일중 뭐 각각 한 30 이렇게 이제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점차 추세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2강 1중이 돼가고 있어요.
0: 네.
2: 하정우 후보가 이제 일정하게 1등을 달리고는 있는데 2등과 3등이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이 보이다가 최근에는 추세가 한동훈 대표 쪽이 조금 더 승기를 한동훈 전 대표 쪽이 조금 더 이제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는 이제 이러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진보계열 평론가가 얘기를 하던데 지금 하정우 후보의 경우에 보면 일정한 박스권 안에서 그게 크게 지금 저 막 본인이 그 지금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방식으로 1위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수치 안에서 1위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2, 3위는 덮치락뒤치락하다가 한동훈 후보가 점차 격차를 벌려나가면서 1위에 근접해가는 2위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좀 더 지지율이 오르고 하정우 후보가 현재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심지어 조금이라도 한 1, 2%, 3, 4%만 내려가는 일이 생긴다면 이 경우는 일종의 동탄 모델. 당시에 결국은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 공영원 후보를 약 4%포인트 차 정도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원래 같은 뿌리였던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는 한참 아래로 이제 이렇게 떨어져 버려서 끝나버렸는데
0: 네.
2: 지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진보계열 평론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화요일인데 이번 주말 정도까지 상황을 보면 그런 추세가 될지 아니면 여전히 2, 3위가 또 조금 더 단일화 논의가 더 갈지 만약에 근데 앞에 상황으로 간다면
0: 네.
2: 저는 단일화 한동훈 후보 쪽에서 단일화 얘기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마 동탄 모델식으로 계속 본인들은 드라이브를 할 것 같습니다.
0: 네. 네. 김창일 평론가께도 요 똑같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1: 그러니까 하정우
0: 보수 후보 중에 쏠릴 수 있을지.
1: 예, 하정우 후보는 기본적으로 정치 신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역량이 그렇게 특출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럴 때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싱크로율이 굉장히 좋은 후보다. 제가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과 싱크로나이즈 전략을 폈어야 돼요. 왜 시장 가가지고 남의 밭에 남의 링에 올라가가지고 전투를 합니까? 자기 잘하는 자기 링을 만들어서 당연 선수를 끌어들여야지. 왜 원정 경기를 자꾸 가는지 모르겠어요. 홈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정부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그렸던 비전 얘기를 하고 자기가 했던 얘기하고 이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참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싸워라. 저기 가가지고서 뭐 오빠 논란 뭐 이런 거 왜 시장을 달려가가지고 왜 그런 이게 또 만약에 이래가지고 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청량 대표 책임론도 저는 일정 부분 나올 것 같아요.
2: 네. 근데 친청계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 탓을 할지도 모르죠. 이재명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지금 뭐 중요한 예. 말씀하셨는데 제가
1: 왜 이렇게 이간계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국민의힘 아니, 저기 국민의힘 당원도 대... 아니시면서
2: 아니, 아니 무슨 아니, 지금 좀 아니, 저 이거 당원 얘기예요. 저기 무슨 당원이야 갑자기 이상한 말씀하시네.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제가 민주당 스태프 현장에 나가 부산 현장에 나갔던 스태프한테 들었는데 네. 하정우 후보가 처음엔 이재명 대통령 사람이다 하고 이제 마케팅을 하고 되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대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사람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전재수 후보 이제 이를 이어서 여기서 이럴 사람이다. 전재수 마케팅으로 돌았답니다. 네. 그게 지역 정서입니다. 네.
0: 자, 지금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에서 양양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파업 위기와 관련해서 노사 대타협 촉구하며 전날부터 이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현장 찾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무책임하게 통과시켜놓고 지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저 돌려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악법을 통과시켜서 문제를 만드는 것은 민주당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의힘이 나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자신들이 통과시킨 노란 봉투법이 가져온 이 문제점들을 직접 나서서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0: 자, 김상일 평론가님, 네. 저 장동혁 대표의 주장을 보면 삼성전자 파업 위기 배경에 노란봉투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노란봉투법이 뭔지 잘 모르니까 지금 이러는 거죠.
0: 이런 부분은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1: 노란봉투법이 파견근로와 관련된 불법 파견근로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 책임 범위를 넓히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네.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장동혁 대표는 현실 인식에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거의 판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요. 상호반사이익입니다. 상호반사이익. 무슨 얘기냐.
0: 네.
1: 국민의힘 대표가 열심히 뛰면 반사이익이 민주당이 오고 예? 우리 당의 대표가 좀 오바를 하면 그 반사이익이 절로 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그걸 알아챘어요. 그래가지고 자중모드로 확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그걸 모르니까요. 지금 계속 마이크 잡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반사이익으로 작용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고 장동혁과 윤어게인 아바타의 그 무대가 쫙, 그 뭐라 해야 혼자 이렇게 공연하는 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0: 리사이틀
1: 무대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강찬하 의원.
2: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예. 오늘 얘기한 거는 예.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 입법 이런 걸 비판한 거기 때문에 이건 야당 대표 당연히 하는 거예요. 무슨 예를 들어 계엄에 대한 입장이 뭐냐, 뭐 탄핵에 대한 입장이 뭐냐, 전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할 때 이제 장덕 대표가 잘못된 대답을 하면 그건 당연히 지금 우리 저 김상일 평론가 얘기한 대로 약간 여당만 도와주는 벽이 되지만 오늘 거는 그거 관계 없어요. 오늘은 뭐 노란봉투법 자체가 이 현재 상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그거에 이제 정책적으로 따져보고 뭐 맞네 틀리나 논쟁할 수 있는 얘기지만
1: 그러니까 맥락이 안 맞잖아요.
2: 아니 맥락이 안 맞네.
1: 대통령도 삼성 지금 노조를 지금 그런 자제를 시키는 지금 상황인데 아니, 무슨 맥락이 아니, 맞습니까? 맥락, 아니
2: 큰 맥락은 이거죠. 결국은 지금 노란봉투법을 넘어서 네. 현 정부의 어떤 지금까지 그 노동 정책 이런 것들이 입법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지금 노조가 지나치게 요구를 하고 나서는 이런 환경과 토양을 제거한 거 아니냐.
0: 네.
2: 오죽하면 다시 바로 그 지금 그 민주당 대통령이 지금 노조 보고 쓴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힘 있다고 지금 다각해지면 안 된다. 뭐 과유 불급 물급 필반 뭐 이런까지 하고 있잖아요. 큰 틀에서는 결국 민주당 주도의 어떤 저 노동 정책 이런 거에서 노조들이 이른바 큰 힘을 얻어 갖고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근데 민주당 대통령조차도 야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인들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죠.
1: 아니 원래 뭘 뒤돌아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2: 아니 잠깐만요.
1: 약자 노조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약자 노조를 넘어서는 강자 노조가 되면 그건 또 자중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거를 네. 그렇게 네.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0: 자, 지금 시간이 1분 반이 네. 남아서 제가 네. 30초 질문 드리면 30초씩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재밌다 그래야 되나 해프닝이라 해야 되나 송원석 원내대표가 5.18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열었는데 여기서 5.18 기념식 참석 안 해요? 물어봤더니 뭐 더러워서 안 간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서가 경상도 말로 더러워서란 뜻인데.
2: 아, 비읍순경음이 살아있는 지역이죠. 네, 비읍순경음. 자,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이게 더럽다는 게 뭐 아주 더럽다는 것보다 아예 뭐 환영도 못 받고 뭐 기분 나빠서 여기에 좀 가까운 표현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아, 난 더워서 안 간다는 줄 알았는데 이랬더니 송언석 원내대표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서러워서 안 간다고 했나. 네, 네. 자, 이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2: 더러워서란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것이었고요. 또 네. 서러워서란 표현도 무슨 의미에서 그것이 서러웠는지 그것도 조금 좀 아리송합니다. 그리고 송언석 이 원내대표는 과거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을 하면서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 5.18 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송원석 그 비서실장도 같이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행동이 자신의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도 5.18에 대해서 분명히 네. 경외와 그 존중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하고 싶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어떤 경위가 됐든 지금 뭐 더러워서건 서러워서건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네. 김상일 평론가님.
1: 5.18 당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진정성을 가지고 호남의 상처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상처가 있는 분들을 위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방으로 그동안의 것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뭐 마음이 어떻고 뭐 진정성이 옛날에 있어서 무릎을 꿇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는데 이거는 말 한마디로 천억의 빚을 지는 네.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0: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훈이에게 세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친부모의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복지센터의 보호를 받게 된 아기인데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 엄마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력 이상과 좌뇌 이상 소견을 받아 지금도 꾸준히 추적 관찰을 이어가고 있는 영훈이. 현재는 따뜻한 위탁가정에서 지내며 정성어린 돌봄을 받고 있는데요. 주변 모두가 건강한 성장과 맑은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힘겨운 시작을 지나왔지만 지금은 조금씩 안전한 하루를 배워가고 있는 영훈이. 어린 영훈이가 앞으로의 시간은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어제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한여름처럼 더웠는데요. 오늘은 하늘빛이 흐려서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5.5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낮았습니다. 다만 서풍이 소백산맥을 타고 넘어 고온 건조해지면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경주가 32도까지 오르는 등 30도 이상의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부터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확대되겠고요. 오전 중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강원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도 최대 100mm가 넘겠고요. 서울 등 내륙 지역에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 산지 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서 비바람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에 머물러 선선하겠습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태극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초청해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에너지원인 LNG와 원유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협상에서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친 노사는 오늘도 마라톤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19일로 예정됐던 대이란 공격을 전격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용 가능한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공격을 군에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단합을 강조하고 몸을 낮추면서 당 안팎 낙관론에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검과 삼성전자 파업 예고에 정부 책임을 거론하며 견제론 바람몰이에 나섰습니다. 올해 1분기 가계빚이 1993조 1천억 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4조 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6.3 지방선거 격전지를 찾아가는 순서. 오늘은 충남지사입니다. 충남지사는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2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과 정책 비전 무엇인지 차례로 이 코너에서 만나봅니다. 오늘은 먼저 박수현 후보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이 인터뷰는 사전 녹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박수현 후보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3: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 아유,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3: 의원 시절에 저희 프로그램 이제 간혹 출연하셔서 여당 입장 많이 대변해 주셨는데 오늘은 도지사 후보로서 저희 방송에 모시니까 좀 느낌이 새롭습니다.
4: 아, 예, 저도 그렇습니다.
3: 오늘은 어떤 일정 소화하고 계십니까?
4: 뭐 일정이라는 게 비슷비슷한데요.
3: 네.
4: 이제 내일 모레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3: 맞습니다.
4: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각종 단체, 이제 정책 협약과 뭐 이런 지지 선언 같은 것들을 그 전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엄청난 정책 지지 협약과 지지 선언 등이 막 잇따르고 있는 그런 일정인 걸 소화하고 있습니다.
3: 예, 정책 협약, 지지 선언 많이 이제 네. 그 하고 계시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텐데 다니시다 보면 유권자들이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4: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그 책임인데요. 한마디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3: 네네.
4: 지금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쨌든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잖아요.
3: 네.
4: 무너졌던 민생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3: 네.
4: 이런 어떤 측면에서 하나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것.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AI 시대라고 하는 게 지금 그냥 생활 속에 들어와 버려 있어요. 지금.
3: 네네. 쑥 들어왔습니다. 예.
4: 그런데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3: 아, 예, 예.
4: 또 모르겠고, 그냥 지금 현재의 AI란, 아, 챗GPT? 뭐
3: 예.
4: AI? 뭐 이런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되시는데.
3: 네네.
4: 그러면서도, 이런 이야기는 또 들으셨대요. 이게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앞서서 인간을 지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이 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3: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예, 있을 수 있죠. 예.
4: 다음에 우리 충남 도지사 도정은 어떻게 이 AI 시대가
3: 네.
4: 충남 도정과 사람의 삶과 충남의 산업과 잘 연계가 되어서 AI 시대로 잘 대응하고 적응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AI 대전환을 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3: 네네.
4: 굉장히 그 많은 관심들이 있고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3: 네. AI 질문은 뒤쪽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드리고요.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시는 충남의 민심 흐름 지금 어떻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4: 지금 대체로 여러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좀 민주당이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가 좀 앞서 있는 것은 같아요.
3: 네.
4: 그러나 선거가 올수록 이 어떤 폭은 좁혀지겠죠.
3: 네네.
4: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책임 중에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특별한 책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격차가 나다가도 좁혀지게 되기 마련인데 그 좁혀지는 그 어떤 속도나 범위가 과거의 선거와는 좀 다른 분명한 한계는 있을 것이다. 지금의 흐름이 좁혀지기는 하겠으나 선거의 결과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어떤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3: 그래요. 지금 맞상대는 현역인 그 현역이었죠. 이제 사퇴는 했을 테니까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맞대결인데 현직 프리미엄 도재영 연속성 아마 내세울 겁니다. 상대 후보는 박수현 후보님의 이와 맞서는 어떤 차별성이랄까요? 그런 건 어떤 겁니까?
4: 예, 저도 역시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네.
4: 현재 김태흠 바로 현 지사시죠. 사퇴는 하셨지만
3: 네네.
4: 지사님이나 바로 그 전에 저와 경선하셨던 양승조 전 민주당 소속의 38대 지사님
3: 네네.
4: 어떤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중하지 않은 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3: 네.
4: 그래서 서로 김태흠 지사님의 임기 중에 장 단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정 보완해서 혹시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다음 도정에 나침반으로 삼으면 될 일이고요.
3: 네네.
4: 뭐 잘하신 점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확장 개선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 한강 작가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던졌잖아요.
3: 네네.
4: 그리고 유명한 역사학자인 이에이치카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라는 말도 담겼어요.
3: 네네.
4: 저는 바로 그러한

0: 과거의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 부사님의 이 임기 중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다 저에게 소중한 자료로 쓸 것이다.
1: 네.
0: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미 전문기관을 통해서 전임 지사님의 4년 도정을 전부 다 평가를 끝내놓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뭐 단점만 막 꼬집어가지고 막 공격을 하거나 거기에서부터 박수현의 어떤 강점 그런 것들을 출발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1: 네. 정책 대결 위주로 하겠다는 이제 말씀 같고요. 그 말씀하신 김에 상대 후보인 김태흠 후보는 한마디로 평가하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예, 본인이 주장하시기도 하는데 추진력이 강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그래서 도정이 캐치프레이즈가 힘센 충남이었어요.
1: 예.
0: 예, 뭐 잘 해오셨다고 생각하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계 확장할 것은 그것대로 수정 보완할 것은 보완할 대로 그렇게 제가 해나갈 계획입니다. 충분히 다 분석이 끝나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충청투데이와 대전 MBC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6일과 17일 대전 세종 충남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남녀 약 800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충남지사 후보로 어느 후보 지지하냐 물었더니 민주당 박수현 후보 45%,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37%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0: 예, 그런 흐름에 지금 있다고 보고요.
1: 네.
0: 약간 각 진영의 결집이 이제 일어나면서 격차의 차가 약간 좁혀지는 이런 느낌의 흐름에 있죠. 그건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준을 갖는 그런 가치를 갖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한계를 보일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정도의 흐름이 저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론조사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요.
1: 네.
0: 국민의 마음, 민심을 얻기 위해서 또 민심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민심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책 협약 등을 통해서 계속 민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태형 후보님께서는 저를 계속 좀 공격하시고
1: 아 그래요?
0: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일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저는 김태현 지사님의 단점까지도 제가 이어받겠다 이렇게 포용적 리더십이라고 언론에 썼던데요.
1: 네.
0: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민생 속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1: 네. 자, 아까 AI 얘기 앞에 이번 선거를 치르는 큰 어떤 화두로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미디어데이 통해서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을 1호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우셨습니다.
0: 네.
1: 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입니까?
0: 이것은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도 제가 지금 다 마련은 돼 있어요. 전문가들과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해왔습니다.
1: 네네.
0: 예. 자,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지금은 방향을 말씀드리는 게
1: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0: 돼요?
1: 예.
0: 지금 전국에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AI 공약을 보면 대체로 AI 산업 혁신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1: 예.
0: 뭐 그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AI 시대에도 사람의 삶, 인간이 소외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1: 예.
0: AI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이 사람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사람의 삶의 질이 행복하게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1: 예, 예.
0: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산업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산업 혁신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예를 들면 의료, 교육, 문화, 뭐 돌봄 같은 이러한 부분에 AI가 어떻게 접목이 돼서 지금보다 훨씬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거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소외시키면 안 되거든요.
1: 네네.
0: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곳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AI 산업 혁신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간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는 AI가 더 행복하게 하는 AI 기본 사회라고 하는 그러한 분야까지도 제가 공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1: 아, 예, 예.
0: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0: 말하고 있는 것이 충청남도의 박수현 후보가 거의 유일해 보여요. 제가 알기로는.
1: 네네.
0: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만드는 충남형 AI 대전환의 모델이 성공할 수 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에도 이런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선도 모델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러한 유일한 이 모델을 성공시켜서 충남을 AI 수도로 만들겠다.
1: 네.
0: 그래서 AI 수도 충남을 얘기했고 그것이 AI 박수현이 얘기하는 AI 충남형 혁신의 방향입니다.
1: 아, 이게 AI 산업 혁신뿐만이 아니라 AI 기본 사회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 소외되지 않고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AI 이런 거를 이제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0: 정확하게 자, 정리해 주셨습니다.
1: 예, 예. 제가 주목해서 앞으로도 보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언론 인터뷰에서 충남 내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근데 네. 보령이나 태안 같은데 서해안권에 경제가 다소 위축되면 또나 이런 우려도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불식할 어떤 대안 같은 거는 갖고 계십니까?
0: 경제가 위축되는 정도가 아니라
1: 네.
0: 지역 경제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61기가 있거든요.
1: 네네.
0: 하나 예. 있는데 그중에 우리 충남에 29개가 있어요.
1: 와, 절반이군요.
0: 예, 그래서 근데 이미 태안의 한기가 이게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전국 60기 중에 28기가 우리 충남에 있는 것이고
1: 네.
0: 2038년까지 그 중에 22기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1: 네.
0: 때문에 뭐 그런 당진, 보령, 태안, 서천 뭐 이런 발전소가 있는 지역만이 아니라 여기가 사라지면 충남이 사라지는 거예요.
1: 예, 충남 산업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군요, 여기가.
0: 아, 그럼요.
1: 예.
0: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한 차기 도지사가 AI와 함께 1호로 챙겨야 될 부분인데요.
1: 네.
0: 이것을 결과적으로는 특별법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로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1: 네, 예.
0: 그래서 이제 석탄 화력 발전 폐지 지역 특별법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
1: 예.
0: 여기에 빨리 제목만 말씀하면 네 가지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1: 예, 예.
0: 석탄 화력이 폐지되니까 우리가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대가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서 기금을 만들어야 돼요. 이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1: 네.
0: 통신설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대체 산업을 육성해야 되잖아요.
1: 예, 예.
0: 그런데 여기가 규제가 심하면 안 되잖아요.
1: 네.
0: 때문에 여기를 특구로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뭐 특별 교부서의 확대 이런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되니까 특구 지정이 돼야 되고요.
1: 네네.
0: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안에 이제 대체 산업을 육성해야 되잖아요.
1: 네네.
0: 전혀 없어진 지역에는 뭐 수소, 바이오, 뭐 가스, 해상 풍력 특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새로운 산업을 거기다 대체 산업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용 승계와 유지를 특별법의 법으로 보장하면서
1: 네.
0: 새로운 산업이 육성될 때 그 산업으로 자동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좋은 전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1: 네.
0: 네 가지들의 내용이 이 특별법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이 문제를 당론으로 정부와 네네. 함께 예, 잘 세밀하게 또 지역 주민과 협력업체와 노동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1: 네.
0: 특별법을 반드시 1호로 만들도록 그렇게 당선 이후에 다룰 생각입니다.
1: 네. 전농 충남연맹 등과 정책협약 통해서 농업인 기본소득 확대와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공약하셨습니다. 재정 확보는 문제 없습니까?
0: 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1: 네.
0: 행정통합을 통해서 재정지원 1년에 5조씩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20조
1: 네.
0: 지원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거든요. 광주 예. 전남이 지금 먼저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선거가 끝나면 바로 무산 혹은 중지된 대전 충남의 행정통합을 즉시 추진함으로써
1: 네.
0: 28년 국회의원 선거 총선 때 대전 충남의 통합시장을 뽑도록 그렇게 로드맵을 밟아서 나갈 생각이고요.
1: 네.
0: 그런 어떤 통합에서 확보된 재원들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어떤 소멸해가는 지방,
1: 네.
0: 촌 이런 데 대한 그런 대책 속에서 사람이 기본적인 삶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는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본사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갈 생각입니다.
1: 네. 그게 제가 잠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2028년 총선에 맞춰서 이제 통합단체장 선출하는 거를 이제 추진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0: 네.
1: 일단 만약에 통합단체장 그게 추진이 된다면 2년 임기를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은
0: 그렇죠. 이제 통합의 대상의 단체장은
1: 예.
0: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출이 된 누군가의 임기는 2년은 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 2년 하고 그다음에 통합단체장 뽑을 때는 뭐 4년 임기를 하더라도.
0: 와, 그렇습니다.
1: 그러면 그 기존의 그 다른 단체장들이 지방선거가 이렇게 4년마다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보조를 마치게 되는 거죠?
0: 네, 그것은 이제 앞으로 따져갈 문제고요.
1: 예예. 예.
0: 그러면 지금 뭐 통합시장 4년 이렇게 됐다 했는데 그렇게 될지 아니면 통합하고 나서 남은 2년만 하게 될지 그건 뭐 그때라도
1: 따. 그건 지금 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 부분은.
0: 그 누군가 임기가 2년 주는
1: 예.
0: 그런 것은 예. 뭐 4년 하라고 뽑아준 주권자들께 양해를 구할 일이지만
1: 예예. 예.
0: 뭐 작은 문제이고 통합이라고 하는 더 큰 대의가 있기 때문에 대의 앞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취지입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고 통합도 너무 뭐 늦추거나 이럴 수 없는 문제다라는 그 개념까지 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0: 그게 아마 강력한
1: 네.
0: 그런 중앙의 사업의 권한과 재정을 이렇게 강력한 의지로 이양하겠다라고
1: 네.
0: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아마 이후에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1: 서둘러야 된다.
0: 대통령 임기 안에 빨리 해야 합니다. 지금 골든타임입니다.
1: 네. 자, 천안 아산 중심 첨단산업벨트, 공주 부여 청양 등 남북권 농업문화벨트 간 격차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이 격차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0: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 균형 성장도 중요하지만 충청남도는
1: 네.
0: 충청남도 북서북권의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특화 산업이 집중 배치가 되어 있어서
1: 네.
0: 이곳에서 어떤 충청남도 전체 지역 내 총생산, GRDP라고 그러는데
1: 네.
0: 이것의 75%가 이 4개 시군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11개 시군에서 나머지 25%가 나오니 불균형이 얼마나 심합니까?
1: 네네.
0: 예, 그러면서도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쪽은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대기업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 부가가치가 이 지역에 쌓이지 않고 수도권으로
1: 네.
0: 회사로 다 빠져나가는 역외 유출이 20%나 되어서
1: 네.
0: 충청남도 전체의 GRDP,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한 3위권 수준인데 1인당 개인 그 GRDP는 13위 수준이에요. 이
1: 아, 예, 예.
0: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균형 발전되도록 이 각 지역마다 가진 이 권역별 특성을 살린 이 권역별 발전 계획을
1: 네.
0: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해요.
1: 네.
0: 하여튼 뭐 그렇게 제목만 일단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 그래요. 또 국정기획이 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지내셨고 5국 선택 전략 네. 설계한 경험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정통합 이게 너무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서둘러야 될 일이다 말씀하셨는데 저 약간 어떤 정략적인 그 여야 그 정치권의 어떤 정략적인 이런 거를 최대한 배제하고 주민이 가장 동의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보세요. 거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보세요?
0: 그러니까 이전에는
1: 네.
0: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졸속 추진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1: 예예.
0: 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과 돈을 지방정부로 그냥 막 이렇게 이전하려고 하는 그걸 내놓으려고 하는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주민 의견의 수렴을 통해서 강력한 추진 동력을 만들 때 그런 것을 다 내려보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것은 이론적인 이야기고요. 이번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해줄게 라고 수용 가능한 최대치를 약속하신 거예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의 투표 등을 통한 직접 의견 수렴은 다소 의회의 의견 수렴으로 대체하더라도 빨리 해야 된다, 1년이라도.
1: 네.
0: 그래서

0: 민주당은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적 경제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권역별로 5극 3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점 발전 전략,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이견이 없거든요.
1: 네. 네,
0: 그런데 현재 이 충청권 통합은, 대전 충남 통합은 갑자기 그걸 추진하던 국민의힘의 충남 도지사 대전 시장께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걸 수용한다고 하니까 그걸 갑자기 반대를 180도 자기들이 바꾼 거예요.
1: 네.
0: 그러면서 그 책임을 저희가 특별법에 특별한 내용을 담지 않아서 반대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 네네.
0: 아니 그러면 광주 전남은 뭐 특별한 게 대전 충남보다 더 담겨서 수용을 했나요? 거기는 수용을 하고 빨리 5조 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돼 있잖아요.
1: 네.
0: 충남은 반찬의 가짓수 고기 반찬이 적다고 그 밥상을 대전 충남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걷어찬 겁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지금 책임 공방을 TV 토론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1: 네.
0: 오히려 그렇게 걷어차신 분들이 민주당의 후보인 저에게 처음에는 그걸 반대하다가 지금 찬성으로 말을 바꿨다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덮어씌우기식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1: 네.
0: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책임론 너무 길게 토론하지 말자. 그게 무슨 뭐가 중요하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토론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자, 그 대전하고 충남하고 주민들 이렇게 조사해 보면 조금 온도차가 있다는데 그 통합 찬성 반대 그거는 뭐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인가 봐요.
0: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기왕에
1: 예.
0: 무산되거나 현재 저는 중지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전 네. 충남 통합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찬성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1: 네.
0: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기왕에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로드맵으로 추진하면서
1: 네.
0: 이 통합이 왜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이며 내 개인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1: 네.
0: 차분차분하게 또 아시게 되기 때문에 이 찬성 여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말씀하신 행정통합 비롯해서 충남의 국직국직한 현안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그 여당 지도부와의 교감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0: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를 대체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 네.
0: 지금 이러한 지방의 성장을 주제로 하는 뭐 5극 3특 행정통합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총괄 다루는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했어요.
1: 예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5년에 이 관련 부분의 설계도를 그린 사람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그래서 그런 설계자가 충남 도지사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실행자가 된다면 훨씬 더 잘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그런 자원과 기회를 훨씬 더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1: 네.
0: 얘기죠.
1: 네네.
0: 그래서 저는 도지사로서 망원경을 가지고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현미경을 가지고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여당 후보로서의 장점과 강점을 강조한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도지사는 망원경을 쓰고 미래를 넓게 보고 주민들은 현미경을 쓰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혹시 조금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해 주면 고쳐나가겠다 그런 뜻인가요 현미경이?
0: 바로 그렇습니다. 예.
1: 제가 해석을 잘하네요 지금.
0: 그러니까 해석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1: 그 중앙정부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당 후보니까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다 하셨는데 확실히 뭐 재정이나 뭐 어떤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확실히 다르다는 이런 거는 확신하십니까?
0: 그러니까 AI 대전환에 있어서도요.
1: 네.
0: 과기부 소관의 충남형 AX 대전환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1: 예.
0: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지방 주도형 AI 대전환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1: 아, 예.
0: 부처의 26년도 예산이 한 푼도 없었던 그것을 제가
1: 네.
0: 국회의원 시절에 당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이것을 발견하고 바로 정청래 당대표의
1: 네.
0: 당대표 찬스를 한번 딱 있는 걸 활용해가지고 이 없던 예산을 만들어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1년 동안 사실은 그냥 손가락

0: 깔고 있어야 될 이 과기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1년 동안 지금 열심히 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여당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런 강점과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 네. 장점일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더 잘해내야 된다는 책임감이기도 하고요.
1: 네네.
0: 그래서 김태흠 후보께서 지난 4년 동안 힘센 충남을 주창하셨다가 이번에는 더 힘센 충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으셨던데
1: 네.
0: 그것은 여당 후보인 저를 위한 캐치프레이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이제 충남 지사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제 그 돌진을 하고 계신데 전체 선거판을 보면은 박수현 후보님이 보시기에 지금 민주당이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선거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다고 보세요?
0: 예. 겸손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절실해야 합니다. 지금 사실 이 충청권 선거는 별다른 관심,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1: 네.
0: 왜냐하면 지금 저 영남 지방의 선거가 워낙 박빙으로 붙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관심과 또 지원이
1: 네.
0: 다 집중이 되고 있어서 충청권 후보로서 섭섭합니다.
1: 예.
0: 아니 정말로.
1: 예예.
0: 그래서 이게 충청권은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험지 중에 험지가 많아요. 제 지역구였던 충남 공주부여 청양만 해도 지난 22대 총선에서도 정당 지지율이 무려
1: 네.
0: 26, 7%가 지던 그런 곳에서 제가 어렵게 당선이 된 것이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덕에 지금 약간 앞서가고 있는데
1: 네.
0: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무조건 이기는 지역이야라고 힘을 덜 갖거나
1: 예.
0: 아니면 느슨하거나 아, 다 이긴 것처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우리 충청 도민이 느끼시는 순간
1: 네.
0: 그것 한 번에 엎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1: 예.
0: 측면에서 중앙당의 그런 변함없는 전폭적인 충청 관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1: 네.
0: 여기가 지금 접점이 되고 있는 영남의 선거
1: 네.
0: 산 부울경 여기도 더 힘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의 판세는 말씀드린 대로 선거일이 가까워올수록 좀 폭이 좁혀지는
1: 네.
0: 일반적인 양상 속에 있으나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1: 네.
0: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도 충청의 이 선거 여기에 중앙당의 관심 대책이 어느 정도 중요 있게 집중이 될 때 불경부가 부산 영남에
1: 네.
0: 선거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지금 이제 겸손해야 된다, 절실해야 된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선거일까지 보름 정도 남았고 이제 곧 공식 선거 운동 시작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유권자들에게 어떤 점을 특히 호소하면서 다가가실 생각이십니까?
0: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제가 이 많은 정책 간담회와 정책 협약들을 통해서 이제 정리한
1: 네.
0: 쉽게 얘기하면 착 와서 우리 몸에 와 붙는 사람이 삶에 와서 착 붙는 그런 착붙 공약 그리고 담대한 또 AI 대전환 등의 공약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되었잖아요.
1: 네네.
0: 집이 배포가 될 것이고 현수막이 붙을 것이고 이제 유세가 이루어질 텐데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직접 바꿔낼 수 있는 집권당 후보라고 하는 그러한 민생 정책 공약과 유세를 통해서 지금의 앞서가는 이 판세를 끝까지 유지할 생각입니다.
1: 네. 삶을 바꿔낼 수 있는 집권 여당 후보라는 점 강조하면서 정말로 삶을 바꿔내겠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첫 소식입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해주는 RIA 계좌. 막차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1: 예,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영문 약자로 RIA라고 부르는 이 계좌의 잔고가 네. 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오.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좌 수가요 23만 5천 개고요. 잔고가 1조 9,6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8일에는 계좌가 21만 2천 개에 잔고가 1조 6천억 원 수준이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계좌가 2만 3천 개 그리고 잔고가 3,600억 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양도소득세 100% 면제 막차를 타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해외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 면제율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5월 마지막 두 주 동안 추가 자금이 더 유입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0: 5월까지가 그러니까 전액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뭐 80%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1: 네.
0: 누가 얼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좀 예. 정리를 해주세요.
1: 예, 그 지난해 말에요. 환율 안정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시행이 됐는데요.
0: 네.
1: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RIA 계좌를 통해서 1년간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50%에서 최대 100%까지 깎아주는 구조입니다.
0: 네.
1: 매도 시점이 핵심이 되는데 이달 31일까지 매도하면은 100% 면제가 되고요.
0: 네.
1: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80% 공제 그리고 8월부터 12월 말까지는 50%로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가 됩니다.
0: 그래요. 영문 약자 따서 RIA. 이거 리아로 읽어도 뭐 크게 무방하죠.
1: 네,
0: 상관없죠.
1: 네.
0: 약간 여성 연예인 같은 가수 같은 느낌이 드는 자 리아인데 국내 증시 변동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1: 예,
0: 무슨 얘기입니까?
1: 아무래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증시가 폭락하거나 혹은 폭등하거나 이러면은 그 네. 계좌를 자금을 옮기는데 조금 우려를 할 수가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예.
1: 최근 코스피 흐름을 보면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인데 장중 최고치와 최저치 변동폭이 무려 500포인트에 달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0: 네.
1: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환율도 7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1,500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차 효과가 실제로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2016년에 비슷한 법안을 시행한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0: 네.
1: 약 12%의 해외 자산이 국내로 복귀를 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같은 기간 루피어 환율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0: 자, 다음 소식은 스쿨 전속도입니다. 24시간 시속 30km로 묶여있는 스쿨 전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완화한다는 겁니까?
1: 예, 경찰청이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0: 네.
1: 이달 초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0: 네네.
1: 연구 결과는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 TF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정부 TF도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 없이도 제한 속도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0: 네.
1: 현재 그 검토되고 있는 게 일괄 완화는 아니고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한해서 제한 속도를 올리는 시간제 방식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아, 그러니까 30km를 40km로 한다거나 35km 이게 아니고
1: 네.
0: 30km 두는데 24시간 스쿨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는 공휴일이나 야간 시간이나 이런 데도 막 30으로 다니는 게 이게 맞느냐.
1: 네네네.
0: 약간 그런 얘기 같은데 뭐 그거조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거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그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1: 네.
0: 생각도 있는데 여튼 그 필요성은 저도 좀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휴일 날 이렇게 학교 앞을 가다 보면 이거 아이들 아무도 없는데 아이들 그 학생들 이상하다 했는데 그런 필요성이 이제 시작이 됐고 시범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1: 네, 2023년 9월부터 시간제 방식을 시범 시행 중인데
0: 네.
1: 오후 9시부터요.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 그러니까 야간 시간대에 한해서 제한 속도를 시속 40에서 50km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적용 구역이 전국 스쿨존 1만 6천여 곳 중에 78곳에 불과해서 아직까지는 시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0: 네.
1: 경찰청 자료를 보면은 최근 3년간 서울의 스쿨존에서

0: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의 절반 가량이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하교 네. 시간대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2023년에 79건 중에 41건, 그리고 2024년 91건 중에 45건, 그리고 지난해 115건 중에 56건이 이 시간대에 일어났습니다. 결국 위험 시간대와 안전한 시간대가 갈리니까 네.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1: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반발하시는 학부모들 뭐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경찰도 이런 점도 지금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까?
0: 네, 그런 점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부상자가 드물게나마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네. 예를 들면은 학원이 끝난 뒤에 늦은 시간에 귀가한 아이들이나 또는 주말이나 휴일에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청도 실제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시구 네.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린이 안전과 운전자 편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1: 그래요.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이었습니다. 근데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 열었다가 거센 비난에 직면했죠.
0: 예, 어제 오전 10시에 탱크데이 행사라는 걸 했는데 네. 탱크라는 이름의 텀블러를 세트로 구매하면 할인을 해주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에 보면요. 네.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함께 적혀 있었거든요.
1: 박적철 열사?
0: 예, 그래서 예. 5.18 46주년인 어제 이런 이벤트가 알려지자 곧바로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네. 탱크는 아무래도 1980년 5.18 당시 광주를 짓밟은 개헌군 탱크를, 그리고 책상의 탁은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려던 군사정권의 유명한 변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광주 전남 추모연대는 성명을 내고 천박한 역사인식으로 5월 00을 모독한 스타벅스 코리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불매운동 주장이 빠르게 번졌고요. 네. 결국 스타벅스 코리아는 행사를 중단하고 사과문을 올렸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1: 자, 이재명 대통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습니까?
0: 예, 이 대통령이 자신의 X에 글을 올렸는데요.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니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만큼 사태가 단순히 마케팅 사고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1: 그래요. 왜 이랬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판단이었는데 네, 네. 아,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 그랬나,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제 공식 사과했고요.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또 전격 경질했어요.
0: 예, 정용진 회장이 격노했다라고 하고요.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전격 경질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해임을 했습니다. 관련 임직원 모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를 했고 네. 신세계 측은 그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주문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세계 그룹의 고위 간부가 이제 5.18 단체를 찾아갔으나 네. 면담을 하지 못하고 이제 나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 회장이 오늘 아침에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했는데요. 네네.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면서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밝혔고요.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정 회장은 또 자신을 포함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교육을 실시하고 전 계열사의 마케팅 콘텐츠 검수 절차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근데 과거에도 공산당이 싫다, 그리고 뭐 멸콩 같은 게시물로 정치적 논란을 빚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번 네. 사태가 신세계 그룹 전반의 역사 인식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1: 네. 자, 마지막 소식 가기 전에 2267님이 이런 글 주셨습니다. 주말에도 아이들이 뛰어놀 곳이 없어서 학교 운동장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점도 당국이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래요.
0: 맞습니다.
1: 주말에도 방심하고 있다가 달리다가 학생들이 어린 학생이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경기 시작 전에 부른 애국가가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0: 네, 밴드 큰 그림의 보컬 엄지영 씨가 지난 네. 16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키움 히어로즈 경기 앞서서 애국가를 불렀는데요. 네. 좀 그 애국가를

0: 과도한 기교 그리고 애드리브를 섞어서 창법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곡조 자체가 원곡과 상당히 다르게 변형이 됐다라는 지적이 거셌고요. 특히나 영상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애국가를 그렇게 부르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국민의례 규정 제6조에는 애국가는 선 자세로 힘차게 재창하되 곡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네. 이 규정에 어긋난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엄씨가 지난 17일에 밴드 공식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네. 애국가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애국가를 준비하며 생각과 기량이 많이 짧았다라고 적었고요. 정말 크고 설레는 무대였는데 NC 측에도 누가 된 것 같아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 그래요. 야구장 애국가 논란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시사.

0: 어렵고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드리는 코너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차고 유익한 법 이야기 나눠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0: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이 정해주신 이슈 어떤 겁니까?
1: 네. 가장 뜨거운 이슈 정해봤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네. 주식시장에서도 뜨거운 관심인데 그 연장선상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총파업 예고 D-2일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노사 사후조정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네네. 일부에서는 극적 합의 가능성이 있다. 밤늦게 합의를 도출할 것이다. 양쪽 양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네네. 만약에 2차 사후조정회의까지 결렬이 된다면 정말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이르는 사건을 우리가 목도할 것인가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네. 이 총파업을 둘러싼 관련 법률적인 쟁점 한번 정해봤습니다.
0: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늦게라도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협상 과정을 좀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1: 그렇습니다. 2025년 말부터 시작된 그 교섭 절차였는데요. 네. 일단은 3월 9일부터 이 노조 측에서 쟁의 행위를 시작할지 말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을 했었죠. 네. 93.1%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로 이 쟁의 행위를 찬성을 받았고 이제 교섭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교섭 절차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인 과반 노조가 또 출범하는 일도 발생을 했고요.
0: 과반 노조. 네.
1: 다만 조정 절차에 임했으나 조정이 되거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노동위가 개입하게 시작했고요. 그것이 5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사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노동위가 중재안으로 사후 조정 회의를 진행을 했고 1차가 진행됐으나 협의는 결렬됐고 네. 2차가 지금 오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뭐 상여금 제도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네.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가 정해질지 아니면 이 배분 방식과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질지 배분이 또 주식으로 이루어질지 말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지금 잠시 살짝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액수. 뭐 퍼센테이지 이게 얼마나 될지 아울러 성과급 제도화 이게 이제 노조가 그 요구한 거였는데 자 제도화하게 되면 성과급이 통상 임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1: 일률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사전에 정해놓게 되면 네. 예를 들면 지금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도화해달라 명문화해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제도화한다는 건 미리 정해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경영성과금 이번에 결정되는 영업이익 몇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확정이 되면 이게 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통상임금 소송이 또 하나 진행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우리 판례는 이 경영성과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기준으로는 사전에 지급 기준을 결정했느냐
0: 네.
1: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느냐 근로의 대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이제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 반복적으로 예측 가능한 금원을 고정적으로 받게 된다고 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0: 네.
1: 그렇다면 그의 연계된 퇴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에 막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삼성이 이렇게 정하면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0: 네.
1: 이 사측에서는 이 성과급이라는 건 수차에서 일률적으로 제도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사측에서는 성과라는 건 성과가 나와야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제도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래요. 자 삼성전자 사측이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 어제 법원이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내놨어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1: 대부분 사측의 의견을 반영했고 손을 네. 들어줬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쟁의 행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파업을 하더라도
0: 네.
1: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어떤 업무적인 어떤 인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보안수. 작업이나 필수 인력을 보장해라. 그
0: 네.
1: 이해 것만 인정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동조합법 제38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네. 즉 필수적인 업무들 꼭 이 업무에 꼭 이 재료가 부패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정상으로 유지하면서 파업을 해라. 그러니까 노동 상권도 보장을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사측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은 보호를 한다라는 측면인데요. 여기에 이제 재판부가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업무의 특수성을 이제 고려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요.
2: 네.
1: 그러니까 방제 시설, 배기, 배수 시설, 그리고 웨이퍼 변제 방지 작업 이런 손상 방지 작업이 모두 노동조합법에서 정상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하는 작업에 포함되고 보안 작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2: 네.
1: 파업을 하더라도 반도체 핵심 기능은 유지한 채로 실제 반도체는 작은 먼지가 들어와도 안 되고
2: 네.
1: 이 어떤 이 손상 방지를 넘어가서 여러 가지 필수적인 어떤 보안 장치가 필요한데 이 특성을 반영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실제 이런 작업을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평상시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를 뜻하는지 이게 결정문에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측하고 노측이 해석이 다른가 봐요?
1: 네. 각자의 주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2: 네.
1: 법원에서는 평상시에 평일 또는 평상시에 주말 휴일을 의미한다라고 결정문에 적었습니다.
2: 네.
1: 일단 문헌 해석을 하면 평일의 평상시, 주말 휴일에 그동안 해왔던 평상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노조 측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이 주말과 연휴에 필요한 그 인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축소 해석을 한다면
2: 네.
1: 이렇게 주말과 연휴 때 평상시에 들어갔던 인력만 유지하면 그 인력 빼고는 다 파업에 참여해도 되는 거 아니냐.
2: 네.
1: 이렇게 이제 서로 각자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래요. 자, 그런데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21일 예정된 쟁의 활동 하겠다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런 보호할 거 보호하고 제품 변질되지 않게 뭐 다 하면서 파업은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일종의 압박용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1: 일단 쟁의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2: 그렇죠.
1: 법원에서도 이건 제한하고 이건 제한하지만 나머지 쟁의에는 허용한다는 거고요.
2: 네.
1: 노조에서는 지금 사후 관련한 조정 회의를 참여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오늘 협상이 결렬된다.
2: 네.
1: 이런 파업의 수순에 이르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평상시에 이런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대략 7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2: 네네.
1: 그러니까 7천 명을 제외하고 나서는 파업을 하겠다. 쟁의 얘기를 이어나가겠다. 쟁의 얘기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도 또 3차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2: 네네.
1: 그래서 강경 대응은 유지하고 있대. 현재 이 가처분 결정도 있고 여론도 있고 대통령이 긴급조정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2: 네.
1: 노조 입장에서도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실제 파업까지 갈지 오늘
2: 네.
1: 협의가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0: 그래요. 아까 저희가 이제 최대 쟁점 성과액수 그 퍼센트 그다음에 제도화 여부 이제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또 예민한 문제가 배분 방식이잖아요. 엄청난 흑자를 본 사업부가 있고 반면에 적자 사업부도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배분한다는 겁니까?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어렵게들 설명을 하는데 삼성을
2: 네.
1: 지금 보면 옛날엔 삼성이 TV도 잘 팔리고 냉장고도 잘
0: 가전도
1: 팔리고
0: 가전도 좋았죠.
1: 네. 네. 근데 요즘에는 가전 부분이나 이제 핸드폰 부분에선 이익은 좀 많이 나지 않고
2: 네네.
1: 지금 이익이 나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2: 네.
1: 근데 반도체 부분에서도 메모리 부분이 영업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고 파운드리나 예를 들면 비메모리 부분은 또 영업이익이 거의 나지 않거나 적자 사업부도 있다는 거예요.
0: 반도체 안에서도 또 격차가 있군요.
1: 네. 그러니까 이런 초과 이익 상여금이라는 건 이익이 나서 일을 잘해서 초과 이익이 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에서는 우리 말고도 이 가전도 주고 핸드폰도 주고 메모리도 주되 이 메모리 안에서도 비메모리도 좀 챙겨줘 다 같이 가자라는
2: 네.
1: 측면에서 이 노조 측에선 영업이익의 15%를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2: 네.
1: 이 15%도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70% 그 15%의 70%는 DS 부분 그러니까 메모리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 비메모리 업체도 같이 같이 나눠 가지자 이익을 상생하자 네. 이런 취지이고요. 30%만 사업부별로 이익을 많이 난데 좀 나눠주고 이렇게 이제 실제 상여금의 성격에 맞게 분배하자는 거고요. 이 사주 측에서는 이 200조가 넘었을 때 영업이익이 넘었을 때 9에서 10% 격차가 최대 5에서 6%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퍼센테이지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60%만 DS 부분에 나눠주고 이 나머지 30% 그러니까 40%를 사업부별로 나누자. 그러니까 이 사측의 의견은 뭐냐면 실제로 성과가 난데 성과를 줘야지 성과가 네. 안 나고 적자를 준데 성과를 내면 이 성과금 제도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10%의 입장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래요. 자, DX 부문 그러니까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초기업 노조와 사측의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또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하는지 또 이게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DX의 지금 불만은 네. 이 지금 초기업 노조가 가반 노조의 지위를 취득을 했고 그럼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단체 네네. 교섭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사측과 직접 협상을 하고 하는 상황에서
0: 네.
1: DX가 너무 소홀해지고 배제됐다는 거예요. DX가 가지고 있는 핵심 이슈들이 있는데 이것이 DS가 중점적으로 DS가 80몇 퍼센트를 차지하다 보니까요. 조합원에.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견이 무시가 됐다라는 기본적인 불만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노조에서 탈퇴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노조원들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0: 네.
1: 이 단체 교섭 요구안을 정할 때 총회 의결을 해야 되고 이것을 언제 공고를 해야 되고 총회에서 확정해야 되고 공고를 의무화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0: 네.
1: 이 절차를 위반해서 실질적으로 DS에 유리한 어떤 조정안을 가지고 이 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교섭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0: 그래요. 시간 다 되긴 했는데 짤막하게 긴급 조정권 발동을 검토한다고 정부가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네. 긴급조정권은 우리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0: 네.
1: 요건은 국민경제에 현저한 피해가 예상됐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하면 30일간 파업이 중단됩니다.
0: 네.
1: 실제 파업까지 갖고 이 피해가 막대하다라고 생각하면 긴급조정권 발동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0: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 플라시도 도밍고와 존 덴버의 Perhaps Love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그간 맑았던 하늘을 뒤로하고 오늘은 전국에 하늘빛이 흐렸습니다. 낮 기온도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만 30도 이상으로 올라 더웠고요. 서울도 다소 덥긴 했지만 25.5도에 머물며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는데요. 대신에 비바람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에는 충청과 남부 지방 오전 중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비가 확대되겠고요. 모레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해안과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 산지에 100mm가 넘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지역도 대부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중부 지방과 남해안,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의 별반 차이가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19도, 대구 17도 등 남부지방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치고 난 뒤 금요일부터는 다시 낮 기온의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뒤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가 어제에 이어서 마라톤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탱크데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스타벅스 코리아가 사과와 인사조치 등을 했지만 불매운동과 회원 탈퇴 움직임이 있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중동 상황에 따른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 불안정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고가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120여 명을 선정해 강도 높은 실무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이제 단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사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라톤 교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석혜원 기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침 10시부터 2일차 조정이 시작이 됐는데 아직 끝이 안 난 거죠?
2: 네, 노사는 오전 10시부터 9시간 넘게 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노사가 적점을 찾았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조정을 직접 맡은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사가 일부 양보하고 있고 두 가지 쟁점에서 격차를 좁히는 중이라고 중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점이 보이면 노사, 조정위원 3자가 한 테이블에서 협의를 하고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성과급 기준과 제도화에 대한 견해차가 커 극적 타결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의가 길어지면 오늘 밤까지 이어지거나 내일 회의를 속개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오늘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인데 만약 오늘 결렬된다면 파업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파업을 앞두고 노사 간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오늘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파업 시 안전, 보안 작업자 7,000명은 정상 근무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노조 측은 파트와 파트별 인원을 특정해달라며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코스피가 3%대 하락하며 7,2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 거래일보다 244.38포인트, 3.25% 내린 7,271.6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한 때 5% 넘게 하락하며 26만 원대까지 밀렸지만 이후 낙폭을 좁히며 1.96% 내린 27만 5,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5.16% 내린 174만 5,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6조 3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9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고 개인은 5조 6천억 원, 기관은 5천억 원 넘게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스타벅스 코리아가 거센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불매운동과 회원 탈퇴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고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3: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0: 스타벅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의 탁이란 문구도 논란이 됐고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매장은 냉랭했고 온라인의 분노는 뜨거웠습니다. 스타벅스를 불매하자는 이른바 탈법 분위기 속 선을 넘었다, 의도가 다분하다는 글이 이어졌고 스타벅스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환불 방법을 알려주는 글도 공유됐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한 사실도 문제가 됐습니다. 탱크데이 표현을 탱크 텀블러데이로, 책상에 탁 문구를 작업 중 딱으로 수정한 겁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세계그룹 측은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를 찾아 사과를 시도했지만 관계자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는 광주 시민과 고객,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1: 외신들도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6주년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관심 있게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탱크데이 표현에 대해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를 진압하는 군용 차량을 연상시킨다는 광범위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BBC 방송은 SNS 등을 중심으로 스타벅스 코리아와 신세계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과거 반공 언급과 우익단체 관련 활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초청해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 불안정성에 대해서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커졌다는 데 공감하고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만난 한일 정상.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회담장 입구에서 직접 맞이하며 국빈 방문에 준하는 각별한 예우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부터 105분간 진행된 정상회담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와 공급망 협력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원유와 LNG 수급 분야 등에서 한일 협력을 시작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공동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조세희 탄광 유해 DNA 감정 등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가는 게 의미 있는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영내 평화를 위해 한중일 3국이 협력하며 공통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뒤 만찬을 함께하고 하회마을로 이동해 전통문화 선유 줄불놀이와 판소리 공연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만찬 메뉴는 안동 지역 종가의 고조리서인 수운잡방 요리를 접목한 퓨전 한식입니다. 안동 소주와 일본 나라현 사케도 함께 준비해 양국 화합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간 지 나흘 만에 이번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 직전 화상 연설을 발표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친선을 과시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3: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오늘 저녁 베이징에 도착하는 푸틴 대통령은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회담에서는 가스관 사업 등 에너지 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이 주요 의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양국은 회담 뒤 공동 성명과 40여 건의 협력 문건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 직전 화상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주권과 국가 통합 수호 등에서 서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오랜 친구라고 표현하며 양국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들이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양국의 전략적 관계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유엔 등 다자주의 틀 안에서 양국이 조율된 방식으로 긴밀히 공조하여

0: 국제법을 수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중은 이번이 25번째로 트럼프 대통령 방중 나흘 만입니다. 러시아 측은 이미 지난 2월 확정한 일정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됐던 대이란 공격을 전격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면서 언제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19일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각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정상들로부터 공격 보류를 요청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들 국가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그들의 의견으로는 매우 수용할 만한 것이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가 포함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 가능한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즉시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며 이란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이란 타스님 뉴스는 이란이 14개 조항으로 된 새 종전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잠시 멈춰있는 군사적 충돌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1: 돈을 빌린 뒤 고리에 상품권으로 갚게 하는 이른바 상품권 사채 보도 이어갑니다. 지난달 상품권 추심에 시달리던 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KBS 보도 이후 경찰이 숨진 여성이 이용했던 상품권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혜진 기자입니다.
3: 지난달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망 전날 지인에게 상품권 추심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토로합니다. 여성이 이용한 건 이른바 상품권 사채입니다. 5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75만 원짜리 상당 상품권으로 갚는 구조로 연 이자율로 따지면 2600%를 웃돕니다. 소액으로 시작한 빚은 결국 1,500만 원까지 불어났고 상환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곧바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KBS 보도 후 경찰청은 숨진 여성이 이용했던 상품권 업체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를 비롯해 모두 120곳 이상의 상품권 업체를 특정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확인한 상품권 업체만 전국에 최소 300곳가량.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상품권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KBS 취재 결과 상품권 업체들은 이른바 업체 텔레그램방을 운영하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교환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방에는 수십 명의 상품권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의 이름과 나이, 거주지 등 신상을 공유하면서 추심 협박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1: KBS의 상품권 사채 보도 후 네이버가 불법 상품권 거래 카페에 대해서 주의 공지에 나섰습니다. 네이버 카페 서비스팀은 오늘 최근 일부 카페에서 정상적인 개인 간 거래와는 거리가 먼 허가 없이 법정 이자를 초과한 고율의 이자를 받고 현금을 빌려주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품권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이 고가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120여 명을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매물 감소로 일부에서 다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게 이번 조사의 한 배경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서울에 사는 한 30대 부부는 30억 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구입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났나 국세청이 들여다보니 시아버지가 30억 원 규모의 해외 주식을 처분했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황. 국세청은 시아버지가 주식을 판 돈을 자녀들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50억 원짜리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병원 의사.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취득 자금이 과해 조사해봤더니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해 거액의 수익금을 숨긴 정황 등이 발견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127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0: 이른바 부모 찬스로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사례, 대출 규제의 영향이 덜한 현금 부자,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자 등이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3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와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자금 출처와 탈세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증가했던 매물이 줄며 시장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용한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투기성 부동산 거래와 편법적인 자금 조달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6.3 지방선거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단합을 강조하고 몸을 낮추면서 당 안팎 낙관론에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특검과 삼성전자 파업 이후에 정부 책임을 거론하며 견제론 바람몰이에 나섰습니다. 최혜림 기자입니다.
2: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민주당 후보들이 오뚝 유세단이란 이름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둘러싼 당 안팎 논란처럼 공천 결과에 불만을 가진 지지층을 달래려는 듯 원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전현희 유세단 수석부단장은 선당 후사 권토중례를 언급하며 경선에서 경쟁했던 동지들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선거 판세가 어려워졌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부울경은 해볼만하지만 어렵고 서울도 많이 어렵다며 결과를 낙관하는 후보 지지층에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GTX 삼성역 구간 부실 공사를 따지겠다며 국회 국토위 소집을 예고하는 등 공세에도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특검법 저지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부 견제론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2030 유권자를 겨냥한 듯 특위위원 절반 이상을 청년으로 채웠습니다. 특위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것이 국정 최고순위가 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 여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이 삼성전자 파업으로 돌아왔다며 여기에도 정부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도부는 경남을 찾아선 이곳이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보수 표심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1: 어제 공개된 2026 통일백서에 남북관계가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통일부 입장이 명시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통일부는 평화적 두 국가는 이재명 정부의 공식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의 이행 전략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공존하는 관계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공존하는 남북연합단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평화적 두 국가가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2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남북 여자축구 대결을 앞두고 북한 내 고향 여자축구단 감독이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리유일 내 고향 축구단 감독은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팀은 비교적 준비 상태가 괜찮다고 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내 고향 축구단은 내일 오후 7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수원 FC 위민과 준결승전을 갖습니다. 경찰이 현재 24시간 내내 시속 30km로 설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스쿨존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는데 심야에도 통행 속도를 일괄적으로 30km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찰은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을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1차와 2차 누적 신청자가 8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0시 기준 고유가 지원금 1차와 2차 누적 신청자는 804만 4천여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22.4%가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로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22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내일 최종 점검회의를 열고 펀드 가입 절차와 판매 준비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번 펀드는 모레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 동안 선착순 판매됩니다. 일반 국민 대상 모집 금액은 6천억 원이며 주요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 첫 2주 동안은 전체 모집액의 20%인 1,200억 원이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의 서민 전용 물량으로 배정됩니다. 이 기간 팔리지 않은 물량은 3주 차에 일반 국민에게 전환됩니다. 다음 달 17일부터는 소득이 월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동, 제주도는 30에서 80mm,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20에서 60mm며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배창곡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지금 이 시각 경북 안동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우리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으로 양국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서로의 고향을 교차 방문하는 이른바 고향 셔틀 외교인 셈인데요. 전통 화해 마을 박물관 같은 이런 화려한 문화 의전이 눈길을 사로잡지만 두 정상의 테이블 위에 놓인 현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워 보입니다.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공급망의 문제, 여기에 북핵과 미중 갈등으로 인한 남중국해 안보 문제까지 한일 양국 앞에 놓인 숙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이번 안동회담은 화려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잠시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보고 안동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쟁점에 관해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일본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이번 회담을 앞두고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는지 정수준 리포터의 취재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5: 에너지 공급 문제, 일본과 저희가 처한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유를 둘 다 수입해야 되는, 자체 생산할 수 없는 기반이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일단 뭐 둘 다 중동에서 증진류를 수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처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공동으로 대응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는 과거를 직시해야 돼 미래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이제 도의셔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양측이 다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6: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중동 문제 이런 것들도 양쪽 다 원하는 바가 비슷할 것 같으니까 서로에게 좋은 쪽으로 잘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 항상 있었던 그냥 한일 간의 약간 앙금이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있었던 것들도 지금 긍정적으로 잘 활발하게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도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 우선

0: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 한일 관계 자체가 어쨌든 역사적인 감정, 과거사 이런 것들이 좀 항상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먼저 잘 해결하고 잘 이렇게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 들어보고 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시민들의 그 기대감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3: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예전보다 훨씬 더 이런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재 당면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공동협력을 통해서 뭔가 더 나은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으시고
2: 네.
3: 굉장히 그 발언 자체도 굉장히 생각도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게 아닌가 좀 약간 놀랐습니다.
2: 그렇습니다. 김숙현 센터장님은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4: 네,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게 거의 전문가 수준에서 그렇죠. 기대할 수 있는 거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2: 이제 전 국민이 전문가입니다.
4: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역시 이제 과거사보다는 조금 윈윈할 수 있게 양국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자신한테 조금 이익이 되는 그런 한일 관계를 지향하는 그런 메시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고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 한일 정상회담 만찬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만찬 이후에 하회 마을에서 행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회담 이후에 진행된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에 일본 오실 겁니다. 온천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온천 좋네요. 네. 다카이치 총리는 내일까지 1박 2일 일정 마무리 후에 일본으로 귀국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 셔틀 외교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회담의 의미부터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한 친교 외교를 넘어서 이 어떤 정치적 외교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지라고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김숙현 센터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4: 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셔틀 외교의 이제 정착. 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양자 관계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제 정세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금 상황이지요.
2: 네.
4: 특히 이란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원유 수급 문제라든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그런 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그런 국제 정세의 그런 의제를 반영해서 충분히 논의가 할 수 있다. 한일 협력을 통해서

0: 좀 시기적인 그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1: 네.
0: 물론 이제 성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크게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5월 15일에 약 한 15분 정도 다카시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17일입니다. 이제 5월 17일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1: 네.
0: 전화 통화를 한 30분 정도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이런 논의를 했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그런 의제들도 포함을 해서 아마 지금 공개는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만은 그런 어떤 공급망, 에너지 협력, 그다음에 동아시아의 어떤 국제 정세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그렇군요. 단순히 한국과 일본이 만나는 게 아니라 동북아의 정세, 뭐 미국과 중국의 문제까지 다 같이 아마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양기호 교수님께서도 한번 평가해 주시죠. 예, 이번에
2: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여섯 번째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리고 다카시 총리하고는 세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한국의 진보 정권 또 약간 이제 우파 성향의 다카시 총리하고 이게 잘 맞느냐 케미가라는
1: 네.
2: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한일 정상 간의 셔틀 회담을 통해서 그 부분은 완전히 이제 사라졌다. 그런 우려는 완전히 불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의미가 있었던 것은 한일 양국 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라는 것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석유 의존도가 중동에서 한 90%거든요.
1: 그렇죠. 높죠.
2: 우리도 70%입니다.
1: 맞습니다.
2: 무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이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중동 분쟁이라든지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여러 가지 관세의 어떤 압박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한일 양국이 동병상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에너지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점이 저는 이제 한일 양국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1: 네.
2: 그런 해법을 가지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라는 점에서는 매우 높이 평가를 하다고 보고 있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아까 김숙현 센터장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미중 정상회담은 사실은 이제 이게 긍정적이고 양정안에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떤 변수도 있냐면 그 와중에서 이 강대국 간의 협상에서 한일 양국이 동시에 배제되거나 소외될 수 있는 말하자면 한일 양국의 머리 위로 미중 양국이 교섭을 하거나 악수할 수 있는 부분이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공고하게 좀 연대하고 소통하면서 한일 양국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파트너로서의 서로 협력 관계 이런 것을 잘 보여줬다라는 네. 생각을 듭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그런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글로벌적으로 닥친 문제들, 그러니까 양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서로 협의하에 양국이 잘 이끌어 나갈 것을 회담에서 많이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군요.
2: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8129님께서 셔틀 외교 하는데 이거 정확히 어떤 뜻인지 양기호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네요.
2: 셔틀 외교는 사실은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여러 가지 다자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2: 그런데 양자 회담이 있는데 한일 양국을 상호 방문하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셔틀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2: 집과 회사를 오가는. 근데 그런 개념으로 1박 2일 정도로 해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수도권에서 한 번 하고 통상은 그다음에 지방에서 한 번 하고 그러거든요.
1: 네.
2: 근데 지난번에 이제 부산에서 있고 1월 달에 나라에서 있고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안동에서 있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상당히 이런 그 뭐랄까 수도권 도쿄 같은 데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 네.
2: 원래는 이제 미국과 영국이라든지 영국과 프랑스라든지 가장 가까운 나라끼리 그야말로 다른 제3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1박 2일 동안 묵으면서 식사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1: 그러니까 자주 방문하는 관계.
2: 맞습니다.
1: 자주 보고 자주 그렇죠. 이야기 나누는 관계 정도로
2: 맞습니다.
1: 이해하면 되겠네요.
2: 그렇죠. 이제 그게 국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1: 네.
2: 국익을 떠나가지고 양자 간의 어떤 그 말하자면 상호 간의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국제정세나 국내 문제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상호 신뢰. 이것은 이제 정말로 정치 리더 간의 상호 신뢰는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이 셔틀 얘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서로 각

0: 가까운 나라가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것.
1: 맞습니다.
0: 그것이 바로 셔틀리그다라고 좀 정의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이 오늘 105분의 정상회담 후에 공동 언론 발표 가졌잖아요.
2: 네.
0: 전반적으로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김숙현 센터장이 한 말씀해 주시죠.
2: 예, 뭐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사실 그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과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정리해서 얘기한 것과 뭐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0: 네.
2: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셔틀 외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정, 뭐 신뢰 관계가 많이 돈독히 쌓였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 태평양 중동 정세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협력에 대한 양해의 각서를 확인을 했다라는 이런 중요한 점 좀 짚었습니다. 그다음에
0: 네.
2: AI 관련된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일 안보 대화가 이제 차관급으로 격상이 된 거에 대해서 두 정상 모두 굉장히 높이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정세에 관련해서 한중일 협력, 그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한중일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카이치 총리의 그 발표문에는 좀 빠져 있는 그런 대목이긴 한데요.
0: 네.
2: 아시다시피 지금 중일 갈등이 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중일 갈등에 대한 부분을 아마 그 고려를 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한중일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역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지금은 강세를 두는 그런 거기 때문에
0: 네.
2: 이 한중일 협력에 대한 문구는 좀 빠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간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AI 분야에서의 협력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민생 부분에서는 이제 직접 이제 국민의 생명과 그다음에 이런 안전에 직접 그 연결이 되는 이제 범죄, 특히 이제 초국가 스캔 범죄에서 공조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역시 과거사 부분입니다.
0: 중요한 문제죠.
2: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세희 탄광에서의 그 인도주의적인 조금 미비하긴 하지만 인도주의적인 어떤 접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높이 평가를 했고요.
0: 네.
2: 조세희 탄광은 이제 1월 13일에 이제 한일 정상 나라현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 이제 유해에 대해 한 발굴을 했을 때 그 일본 정부가 이제 DNA를 이제 확인하는 그 부분을 이제 도와준다는 그런 협력 관계를 이제 시작을 한 그건데요. 이게 좀 애석하게도 이제 2월 6일에 이제 시신 항구를 사실 발굴을 했었습니다. 유해를 찾았는데
0: 네.
2: 그 다음날 이제 그 중국 대만 국적의 그 잠수부가 이제 사망을 하는 그런 좀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잠정적으로 지금 유해 발굴 사업은 약간 중단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찾은 그 시신 그러니까 유해에 대한 이제 DNA 작업은 이제 지금 착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이죠.
2: 결과는 아직 안 네. 나온 거죠. 예.
0: 한국 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1: 지금 이제 뭐 아까 김숙현 박사님 말대로
0: 네.
1: 이게 추진되다가 대만 잠수사가 들어가셨다가
0: 네네.
1: 이제 사망했어요.
0: 네네네.
1: 그러면서 중단된 상태인데 한두 구 정도로 확실하게 인양을 했고
0: 네.
1: 그 DNA 작업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0: 아, 그렇군요.
1: 있습니다.
0: 네네.
1: 거기는 이제 일본인도 있고 조선인도 있고 당시에
0: 네네.
1: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한번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번에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국 간의 톤이나 뭐 온도 차이나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좀 이견이 있었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까 잠깐 짚어주신 뭐 중국과의 문제. 는 약간 한일 간의 약간의 견해 차이가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1: 이제 한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은 굉장히 지금 소극적입니다. 또 중국도 지금은 도저히 일본하고 대화를 재개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이 지나치게 한미로 가지 않는가? 또는 안보 협력, 지금 최근에 이제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도가 나왔던 한일 간의 군수지원 협정 악사 문제라든지 이런
0: 네.
1: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의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중일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균형을 잘 맞췄다고 봅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우리 쪽은 어느 쪽인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 경제, 민생 이쪽에 이제 방점이 많이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한일 간의 에너지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지금 이런 LNG 같은 경우를 보면 한국은 세계 3위 수입국, 일본은 세계 제2위 수입국이거든요. 그럼 공동 구매를 한다? 그러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는 비축한다 할 경우에는 원유라든지 LNG를 상호 간에 스와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이 훨씬 우리보다는 더 그 저장 그 역량이 많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국에 빌려주기도 하고.
0: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부족할 때 일본에서 좀 꿔주고. 예, 우리나라가 많을 때는 좀 일본에 좀 주고.
1: 그다음에 우리가 정유시설이 굉장히 뛰어나요. 세계적으로 아주 그렇죠.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0: 유명하죠.
1: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일본에게 기술을 제공할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고.
0: 네.
1: 네,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좀 관심이 많았고 일본도 이제 그 부분은 대부분 일치는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이제 안보 문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 간의 공동 대응. 말하자면 일본은 약간 안보 쪽에 치중해 있었고 우리는 경제 쪽에 치중해 있고.
0: 네.
1: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당면한 경제 안보나 또는 그 에너지 협력이라든지 전략 물자를 확보하는 거,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견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뭐 시기적으로 미중 정상회담 직후라는 점이 좀 많이 주목이 됐었고 또 미중 갈등 속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가 바로 이 분야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배터리의 공급망, 에너지에 대한 공급망 뭐 이런 내용일 텐데 한국의 반도체 생산 역량과 일본의 소재 부품 기술 뭐 소부장이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죠. 경쟁과 보완의 경계에서 있다 뭐 이런 평가가 많이 있잖아요.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온 것도 있습니까?
1: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뭐 엊그저께도 한일 경제협회에서 공동으로 이제 도쿄에서 세미나가 열렸거든요.
0: 네.
1: 그런데 한일 관계가 좋다 보니까 또는 한일 양국 정상 간의 셔틀웨이가 자주 열릴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니까 이걸 제일 발견하는 쪽은 반겨하는 쪽은 역시 경제단체입니다. 그러니까
0: 그렇군요.
1: 본격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에너지 전력난 같은 게 심각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도 투자를 하고 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동으로 하자, 공동 기술 개발하자.
0: 네.
1: 예를 들면 이제 LS 전선이라든지 지금 두산이라든지 몇 개 대기업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HBM에서 그 말하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데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메모리 칩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일본은 소부장
0: 네.
1: 1등입니다.
0: 네.
1: 뭐 라이벌이 없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일본도 원래 그걸 잘했었는데
0: 네.
1: 지금은 이제 그 소재 부품 장비 쪽에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야 이제 그 구마모토에다가 TSMC라는 타이완의 대기업을 유치했고
0: 유치했죠.
1: 그다음에 이제 일본 내의 대기업들 도시바라든지 소니라든지 대기업들이 모여가지고 북해도 홋카이도에다가 라피더스라는 공동 개발 그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일본도 지금 배터리라든지 이 반도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일 양국 그러니까 일본의 소부장 그다음에 한국의 뛰어난 메모리 기술 이런 것들이 합치게 되면 사실 굉장히 글로벌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0: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지금은 예. 이제 대만하고 미국 인텔이라든지 TSMC가 주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도하고 있는데 또 엔비디아가 그걸 주도하고 있고
0: 네.
1: 그런데 한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면 정말로 그것은 강력해지는 거죠.
0: 네. 근데 하나 걱정되는 게 이런 논의를 하다가 뭐 잘 됐어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만들기로 했는데 뭐 이런 역사 문제나 이런 게 문제 딱 하나 걸려버리면 갑자기 그 협력을 끊어버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1: 맞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0: 아, 걱정 안 해도 됩니까?
1: 네, 저는 이제 거의 100% 말씀드릴 수 있는데
0: 네.
1: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십니다.
0: 네.
1: 그래서 그렇게 아주 대단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완전히 왜곡시킬 만한 역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대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0: 네.
1: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하고는 달라요. 아베 전 총리는 가치관, 이념, 애국수거든요. 절대 바꾸지 않아요.
0: 근데 다카이치 총리 가끔 가다가 굉장히 강경 발언하지 않습니까?
1: 강경 발언도 하는데
0: 네.
1: 지금 이제 한일 관계에서는 다카이치 총리는 완전히 한국 쪽에 요청하는 한국에 매달리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일 동맹에서도 굉장히 약화돼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이 정말 그 이 중국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발언도 했고, 대만 문제는 일본의 핵심인데 대만 문제에 있어서 대만의 무기를 파는 것은 앞으로 협상 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적어도 일본에서 본다면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미일 관계 악화돼 있고 그다음에 북일 관계는 완전히 단절돼 있고 그리고 중일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연내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0: 아.
1: 그러면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0: 한국과
1: 한국밖에 없는 겁니다.
0: 그러네요. 동북아에서.
1: 한국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네. 뭐 대만도 있는데 네. 대만은 이제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일하게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면서 어떤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차원에서 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거예요.
0: 그렇죠. 대만과 또 일본이 잘못 협력했다가는 중국의 경제가 엄청나죠. 네.
1: 대만하고 일본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네. 일본에게는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0: 그렇겠죠.
1: 중국의 어떤 압박이라든지 규제 또는 이제 비난 같은 것이 더욱더 커지게 되거든요. 결국은 일본에게 손해밖에 안 됩니다.
0: 그래서 결국은 한국과 잘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1: 오히려 일본이 한국에 매달려야 되는.
0: 그렇군요.
1: 그게 현실입니다.
0: 그게 현실이다. 알겠습니다. 김숙현 센터장님, 그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과의 경제 관계 이거 무시 못하잖아요. 정말 제일 중요하잖아요.
2: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이제 무시는 못하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대 이제 초반부터 그 이전부터 이제 중국의 이제 부상 사실 뭐 중국의 싼 노동력 그다음 시장 이런 것 때문에 초창기에는 일본이 굉장히 많이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0: 그렇죠.
2: 그런데 이제 2000년 들어서 이제 중국이 그 부상을 하고 경제적으로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다음에 더 이상 이제 ODA도 일본으로부터 이제 ODA도 받지 않기 시작을 했죠.
0: 네.
2: 그때 이제 일본과 이제 중국 사이에 슬슬 이제 군사 그다음에 영토 이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 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제재라든가 또 반일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일본이 점차 중국 국내에서 많은 기업을 이제 빼기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2: 그래서 그걸 이제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인도라든가 이쪽 그다음 파키스탄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동을 시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는 일본이 중국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도는 그렇게 상당히 심각하지는 않다.
0: 아, 그렇군요.
2: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2: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도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 그다음에 일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더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CPTPP이지
0: 네.
2: 않겠습니까?
0: 네.
2: 근데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공급망 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수출이나 이런 다변화를 이제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도 이제 CPTPP라고 하는 것에 가입을 하는 것이 비교적 이제 메리트가 있는데요.
0: 네, CPTPP라고 하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2: 맞습니다.
0: 말씀드릴 수 있죠.
2: 예, 예, 네. 예 맞습니다.
0: 네.
2: 근데 아직 이제 우리가 한국은 아직 가입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0: 네네.
2: 이게 이제 회원국이 총 12개의 회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가입을 하게 될 그러면 그 회원국들의 이제 다 동의가 그렇죠 동의가 있어야
0: 네.
2: 하는데
0: 네.
2: 타 국가들은 비교적 이렇게 우리나라와 이제 좀 이렇게 이해관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일본과는 조금 이해관계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일본산 수산물을 저희가 지금 8개현에 대한 수산물을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
0: 후쿠시마현에서
2: 맞습니다.
0: 나오는 수산물이죠.
2: 맞습니다.
0: 네. 네.
2: 그렇기 때문에 아마 CPTPP에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일본 측은 여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규제 해제를 강력하게 아마 요구를 할 것 같고요. 또 CPTPP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또 국내적으로도 안 좋은 점이 뭐냐면
0: 네.
2: 이제 이게 굉장히 개방에 대한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수산물에 대한 이제 개방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이제 농민이라는 어민들의 좀 불만이 좀 많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CPTPP라는
2: 예.
0: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을 하려면 일본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일본이 허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후쿠시마산 그 어류들을 수입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2: 그러니까 허락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양해라고
0: 양해?
2: 이렇게 봐야
0: 예.
2: 될 것 같습니다.
0: 네네.
2: 그런데 이제 아마 그 CPTPP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얻는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2: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수출이라든가 수입에 대한 이제 이런 그 기준들도 많이 완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0: 네.
2: 거기서 이제 일본이 아마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요구가
0: 그렇죠.
2: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0: 그거 받아들이면 우리도 이거를 뭐 양해해 주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2: 뭐 그 이제 외교의 이제 기술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일본산 수산물 8개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안전성이 확 답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수입을 금지하고 어렵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좀 모니터링이라든가 어떤 결과는 충분히 이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수입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0: 양규 교수님, 네. 그 기타무라 도시로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이유가 뭐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1: 이것은 이제 CPTPP 문제는 네. 쉽지 않습니다.
0: 아, 쉽지 않죠.
1: 사실은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후쿠시마 8개 현에 대해서 지금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측의 불만은 뭐냐면 지금 남은 데는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다.
0: 네.
1: 근데 중국도 지금 수입을 하고 해주고 있는데 한국만 거의 지금 전면 수입 금지에 가깝다.
0: 네.
1: 그래서 이것은 IAEA 국제 그 원자력기구에서도 검증이 됐고 일반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이걸 수입해달라는 건데 우리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건 안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정 갖고는 안 됩니다.
0: 네네.
1: 우리 국민들이 안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0: 거기에 더해서 정치적인 문제까지 좀 더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1: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 CPTPP는 사실은 그 만든 게 일본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었는데 미국이 트럼프 정권 때 일기 때 빠져나가고 그리고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0: 네네네.
1: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개 나라 일본 멕시코 포함해 가지고 호주 등등 포함해서 다 허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사실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개입 수준이 그 개방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90%에서 95%까지 이르거든요.
0: 네.
1: 실질적인 우리의 농수산업 축산업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단지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개방을 하더라도 우리가 훨씬 얻는 게 많다. 우리가 이제 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손실보다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0: 네.
1: 오늘 그 이야기가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0: 그렇겠죠.
1: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으로 선거를 앞두고 후쿠시마 수산물이 논의에 올랐고 그리고 CPTPP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노정된다. 그게 보도가 된다면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고.
0: 예민한 문제죠.
1: 예민한 문제고 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반대 방향. 문제가 악화되는. 이 문제에서 한일 관계도 국내 어떤 정서도 그렇군요. 악화되는. 네, 그런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게 그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0: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를 나누기에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고 선거를 앞두고
1: 맞습니다.
0: 있으니 이거는 다음 뭐 온천 갈 때
1: 예.
0: 그때 논의해보는 건 어떤가라는
1: 사실은요,
0: 이야기가
1: 아마
0: 나오는 거군요.
1: 이야기가 사전 협의 때는 있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0: 그렇겠죠. 협의를
1: 사전
0: 받겠죠.
1: 사전 협의 때는 있었을 텐데
0: 네네.
1: 그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 해가지고
0: 네.
1: 아마 배제됐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0: 그리고 이거 만약에 논의돼서 이게 결정이 났다. 뭐 후쿠시마 수산물을 받아들이고 했다라고 하면 일면 탑기사는 바로 이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다른 이슈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을 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정상회담 모든 성과는 사라지고
0: 그렇죠.
1: 그것만 남는 겁니다.
0: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이기 예. 때문에 예. 당장 오늘 이야기는 하진 않았다. 이 정도로 정리해
1: 봐도 의제가 되지 않았다고
0: 예,
1: 보셔야죠.
0: 의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중국 얘기하다가 넘어왔는데요. 그 최근 중국이 저는 가장 무서운 게 히토류거든요. 중국이 갑자기 너네 히토류 안 줘 이러면 사실 모든 나라가 다 당황하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광물이 그렇죠. 히토류 아니겠습니까? 이런 통제 가능성이 한일 모두에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한국과 일본이 이런 공동 비축이나 대체 공급망 구축 같은 실질적인 협력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2: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0: 네.
2: 이제 히토류 제한을 제일 먼저 이제 당했던 것이 이제 일본이었었어요.
0: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네. 2000년대 이제 초반에 그 생각구를 이제 국유화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항의 차원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히토류를 제한을 하긴 했는데요.
0: 네.
2: 일본도 이거에 대한 좀 그때 당시 상당히 충격이 컸었기 때문에 이 히토류에 대한 이제 그 공급의 다변화를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0: 네.
2: 근데 이번에 이제 지난 1월 달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 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히토류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일이 잘 그 파트너십을 맺어서 잘 공동으로 이 부분들을 이제 채워 나가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성과가 굉장히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0: 네네. 한일 양국이 협의해서 어느 정도 비축의 문제까지도 이야기가 나눴다.
2: 네.
0: 어느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0: 양규 교수님 그 최근 AI나 첨단 기술 표준화 둘러싸고 글로벌 주도권 싸움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이 기술 강국인 한일 양국이 경제 안보 차원에서 첨단 기술 뭐 R&D나 표준화 공동 대응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 저는 이제 그

0: 부분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1: 아, 이 부분은 쉽지 않아요.
0: 쉽지 않다. 오,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2023년에 8월 달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저기 당시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에 기시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3자 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전을 시키자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문제라든지 네. 사실 우리도 강하지만 일본도 엄청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일 양국이 강하긴 하지만 제일 강한 데는 역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AI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한국이 단독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길 수도 없고 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일 양국의 장점을 모아가지고 공동 대응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또 경쟁자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일본에서 다카이 총리가 추진하는 게 방위산업, 네. 방산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산 지금까지는 이제 그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가 예를 들면 구호, 군환이라든지 아니면 소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해제를 했다가 지금 들어서는 완전히 살상용 무기도 수출하겠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공창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만든 어떤 그 무기를 만드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런 어떤 공식적인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일본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력한 라이벌이 적어도 방산, K-방산이 세계적인데 네. 일본이 등장하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방산이라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기술이 집적돼 있거든요. AI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을 공유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전에 8월 달에 이미 그 이야기는 다 나왔는데 네네. 지금까지 진전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1: 네. 그 핵심 기술들은 교류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0: 그렇죠. 그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1: 불가능하다.
0: 있고.
1: 불가능하다. 네.
0: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게 뭐냐면 네. 한일 양국 기업들 간의 공동 투자, 그다음에 공동 구매, 그다음에 공동 기술 개발 R&D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1: 네.
0: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류해 나가자는
1: 그렇군요.
0: 그 분위기 형성과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지금 나오고 있고
1: 네.
0: 상당한 어떤 그런 한일 기업 간의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
1: 네네.
0: 이 자체가 마련됐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1: 알겠습니다. 기술의 시작 단계, 뭐 R&D라든가 개발이라든가 뭐 서로의 자원을 모아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보자, 야,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0: 맞습니다.
1: 양국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기술들을 공유하기는 힘들다.
0: 그건 어렵죠.
1: 아,
0: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일이 비교된 공통된 위협 인식을 갖는 분야잖아요. 아까 방산 쪽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긴 했지만 그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한미일 정보 공유, 대북 제재도 공조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현재 한일 안보 협력의 수준 이 지점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2: 예, 그 북핵 그다음에 미사일, 그다음에 일본은 하나 더 이제 갖고 있죠. 납치 문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일본에 있어서 이제 북한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기본 이제 핵심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1: 네.
2: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핵과 이제 미사일은 한일 간에 이제 공통된 그런 의제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지금은 이제 조금 그 빈도수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아베 시기였나요? 굉장히 자주 이제 그 일본의 EEZ 쪽 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발사를 해서
1: 일본의 대륙을 건너가는 미사일도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2: 그랬습니다.
1: 깜짝 놀랐어요.
2: 네, 그렇죠. 홋카이도 이쪽을 네. 이제 넘어가는 쪽을 해서 이제 얼랏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긴급 경보를 이제 발동을
1: 맞아요.
2: 하거나 이제
1: 네.
2: 그러는 것들이 많았는 최근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에다 핵 미사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반도의 어떤 평화와 안정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협력을 하는 거는 기본 맞는 기본 그 노선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네.
2: 이제 다만 이제 그 이제 납치 문제에 대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지는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은 납치 문제는 그러니까 북한과 일본 간에 있어서의 어떤 사안인데
1: 그렇죠.
2: 이제 요 부분에 예전에 이제 특히 그랬었죠. 언제였냐면 그때 트럼프 1기 때 그때 싱가포르하고 이제 하노이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 1차, 2차를 할 때에 일본은 이 납치 문제를 어떻게든지 이쪽에 이제 이 사안에다 넣어 가지고 같이 해결을 할

0: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왔거든요. 이거는 네.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이제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납치 문제를 제외한 핵미사일만 할지 아니면은 이제 납치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포괄적인 협력으로 할지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1: 안보협력 쪽이 납치 문제까지 항상 같이 그렇죠. 일본이 가지고 오는군요.
0: 예, 일본은 네. 이제 납치 문제를 굉장히 허들을 높게 잡고 있고 다카이치 총리도 총리 이제 취임한 이후에 계속 이 납치 문제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이제 9월에 9월 19일인가요? 이거 아이치 나고야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북한 선수단이 이제 대표단을 포함을 해서 한 250명에서 270명 정도 이제 일본에 오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정말 이제 진정성이 있다면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이제 북일이죠. 네. 이런 순서는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본도 이제 어떻게 이게 정말 북한과의 관계를 진정을 시킬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1: 알겠습니다.
0: 생각입니다.
1: 안보협력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 이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네. 대통령께서 한중일 간의 협력을 또 언급한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사실은 이 부분 그러니까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면 할수록 여기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포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1: 굉장히 민감하죠.
2: 아주 민감합니다. 네네. 사실 아쉽지만 지금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 같은 게 상당히 좀 높습니다.
1: 네.
2: 쉽게 말하자면 중국 측의 생각은 뭐냐 하면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역사 전쟁. 일본이 지금 군국주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력을 증강하면서 헌법 개정하려는데 이런 역사 전쟁, 역사 왜곡에 대해서 왜 한국이 중국과 동참하지 않느냐라는 면에서 약간 불신감이 있는 거죠.
1: 네.
2: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이제 중국이 어떤 그 이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가교로서 남북 간의 어떤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기대하기 어렵다.
1: 네.
2: 그래서 한미의 안보협력은 아주 중요하지만 이것 자체가 어떤 중국이라든지 북한을 완전히 도발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관계가 아주 원만하진 않은데 한중 관계나 또는 단절된 남북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런 관계로 몰아가기는 참 그 해서는 안 될
1: 네.
2: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1: 알겠습니다.
2: 네.
1: 이게 회담 직전 사상 처음으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군사협력 실무자 회담이 열리는 등 안보 공조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를 두고 그냥 군사 블록화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이 균형을 어떻게 중국과의 일본과의 사이에서 잡아야 됩니까?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0: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네. 이거는 이제 정권과의 그런 변화에 상관없이 어떤 진보 정권이 됐건 보수 정권이 됐건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상 필요해서 일본과 뭐 군사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1: 네.
0: 왜 중국에게 이것을 비난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 되는지가 조금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에게 당연히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물론 이제 역대 이제 사드 때문에 그 중국으로부터 이제 한할령이라든가 이런 보복 조치를 당한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중국이 뭐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할 때에 특히 북한하고 할 때 우리의 눈치를 보시는 안 보지 않았습니까?
1: 우리가 보죠. 예.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 면에서는 조금 냉정할 필요가 있다.
1: 된다.
0: 예,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 네네.
0: 할 말은 좀 해야 된다. 중국에게 너무 이렇게 그 꼭 북한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 중국에 그렇다고 해서 눈치를 봐서는 안 되는 우리의 입장을 당연히 당당하게
1: 그렇죠.
0: 얘기해야
1: 네.
0: 되는 이런 것이 지금 앞으로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이제 주한미군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것이 미국 쪽의 생각으로는 단순하게 한미일 그러니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전쟁 방지를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있어서 어떤 주한미군을 허브 기지 그 어떤 이런 보급품을 제공할 수 있는

0: 그런 것으로 상정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투입된다든지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한미 안보 협력은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벌써 6개월이 됐는데 작년 11월에 있었던 이런 대만 유사시에 자위대가 참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발언으로 지금 중일 관계는 완전히 파탄된 상태거든요.
1: 예민해졌죠.
0: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중국도 잘 알고 있는 게 타이완 유사시, 대만 유사시에는 주일미군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자위대는 후방 지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사시 전쟁 상태가 되면 일본은 적극적인 후방 지원 또는 이제 어떤 그 의료 후송 경계 엄호 소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작전을 펼치겠다는 거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한미 안보 협력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안보를 확고히 다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건 그대로 해나가는 건데 이 자체가 상당히 지금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그 간격을 잘 살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국익을 최선할 수 있는 가장 그 최고의 차원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이 항상 투영돼야 된다. 네. 투사돼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1: 아 근데 이게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의 말을 다 떳떳하게 하고 요구할 거 다 요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해서 평화가 유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특히 대만 문제까지 같이 엮여 있으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최근 트럼프가 그 대만 문제를 중국과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또 언급했잖아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두 정상이 이런 이야기 뭐 대만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눴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번 회담에서.
2: 저는 나눴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나눴을 것이다.
2: 네. 대만 이슈는 네.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규 교수님 말씀해 하셨듯이 이제 대만 유사가 혹시 발발하게 되면 이제 주일 미군이 거기에 투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공백이 생기게 되면 이제 주한 미군의 어떤 병력도 약간의 그 유동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조금 영향력을 미치는 건데 네. 다만 이제 대만 문제로 인해서 자꾸만 이제 그쪽에 그러니까 지역적인 어떤 그 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불안 요소를 이제 하는 거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올해 이제 1월 7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이제 방문을 했을 때에 그때 이제 약간 중재 아닌 중재적인 이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네.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진핑 이제 주석이 좀 단호하게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이제 스탠스는 중일 간의 이제 갈등은 이제 양자 적인 그런 선으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그렇군요. 지금 네. 하고 있는 것
1: 그건
2: 같습니다.
1: 그 너희들의 문제야. 나는 잠깐 빠져 있을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2: 완전히 이제 그 완전히 이게 남의 집 얘기하듯이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대만 문제도 이제 당연히 우리 거의 우리가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요시하듯이 일본도 대만 그렇죠,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당연히 얘기가 되었을 것이다.
1: 알겠습니다. 양규 교수님 이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십니까?
0: 네. 역시 이제 이 문제는 일본에게는 이제 사활이 걸린 문제고 그렇죠. 중국에게는 완전하게 이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거든요.
1: 이번에 트럼프에다도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0: 맞습니다.
1: 저 그 모습 보고 좀 놀랬거든요.
0: 그런데 이건 사실은 네. 그 일본으로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 맞아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협상 칩으로 사용한다? 이건 일본으로서는 대만도 굉장히 반발했거든요. 브라이칭도 총통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굉장히 유감을 표명했거든요. 일본 측도 이제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속내로는 상당히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중일 관계는 당분간 회복하기 어렵고 그럼 한국이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어떤 보다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냐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1: 그렇죠. 사실. 네,
0: 그건 예.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1: 솔직히 말하는 게 낫죠. 그거는. 예. 예, 예, 예.
0: 그 부분은 역시 예. 이제.
1: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예. 그거는.
0: 예. 예. 물론 이제 우리도 우리 당사자 일입니다. 대만 문제라는 것은 그렇긴 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물론 그 팝콘 먹으면서 영화 즐기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1: 아, 그럼요.
0: 우리 발동에 떨어진 그 문제고 중일 간에 만약에 조금만 분쟁이라도 있게 되면 우리도 금방 영향을 받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런 점에서는 항상 예의 주시하면서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간격 거리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안보 문제 참 언제나 중요하죠. 우리의 안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양국이 또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 요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큰 타격이 올 수 있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잘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회담에서 잘 이야기가 나눴길 예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잠시 로고 듣고 와서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3: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일본연구센터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0184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미래가 불투명한 이 혼탁한 시기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 이해관계를 잘 고려해서 어려운 난제를 함께 풀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잘 앉아서 이야기만으로 풀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우리 모두 한번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자, 문자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많은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한숨이 나오기 시작하죠. 한국과 일본은 뭐 이런 문제를 빼고는 도저히 대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보겠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현안. 자, 지난 1월 회담에서는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 DNA 감정 협력 등 인도주의적 접근이 일단 논의가 됐었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요. 이번 안동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뭐 후속 조치나 진전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이제 뭐 그 언론 발표에서 나왔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지난번에 1월 달에 그 나라에서 있었을 때는 일본 정부는 이 그러니까 수몰된 유골을 발굴하는 하는 것을 환영한다.
1: 네.
0: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사실 이제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기 잠수사가 돌아가셨거든요.
1: 네.
0: 그리고 나서는 지금 발굴 작업이나 DNA 감정 작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1: 일단 네. 멈췄죠.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네.
0: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역시 지금 살아있는 분들의 생명이 그럼요, 중요하기
1: 그럼요.
0: 때문에
1: 네.
0: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오늘은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무진들이 예, 말하자면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국이나 일본 정부가 커밋 하겠다라는
1: 네.
0: 것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일본 전진됐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로 봐서는 예를 들면 지금 수차례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김대중 후보 측 공동선언에 나온 이 식민통치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이라는 것이 지금 그 문구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1: 네. 네,
0: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대목도 있고 이건 이제 사실은 인도적인 차원입니다.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본인도 3분의 1 정도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일본인도 3분의 1이 사망했기 때문에 일본 스스로도 자국민을 이런 소멸된 상태에서 유골을 발굴해 가지고 유가족들한테 DNA 감정을 해서 돌려드린 건 당연한 예우입니다.
1: 그럼요. 네. 네,
0: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일본 진전된 한 발짝 나아간 이런 역사 인식의 공유가 필요한데 사실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그 부분은 너무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1: 아무래도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회담은 그럼 민감한 이슈는 다 좀 제외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2: 그러니까 공동 언론 발표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1: 네.
2: 기본적으로 논의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상회담 뭐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까지 해가지고 시간 거의 한 2시간 이상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통역까지 해가지고 한다면 1시간인데 충분히 그 사안 사안에 대해서는
1: 네네네.
2: 저는 논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양기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좀 더 진전이 있으려면 상당히 이제 실무자 간에 이제 어떤 그런 그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1월 13일에 한일 정상회담 나라현에서 있었고 이제 지금 한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번에 나온 예를 들어서 공급망 협력 그런 뭐 파트너십 선언이라든가 파트너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실질적인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이 도출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사 관련돼서는 이제 과거사 문제는 그렇게 쉽게 진전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1: 네.
2: 이번

0: 에서는 이제 조금 어떤 성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여집니다.
1: 일단 일본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 그러니까 양국에 다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서로 합의에 의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다카이치 정권 역사왜곡 재무장 흐름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우리나라 시민단체에서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일본의 정치 상황을 보면 과거사 문제에서 총리가 강한 사과나 반성 표현을 좀 안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내놓기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2: 맞습니다. 이제
1: 되나요?
2: 일본에 지금 지난번에 총선이 있었는데 네. 이 총선 후의 결과 정치 지형을 보게 되면 이러면 일본 유신회라든지 또는 이제 참정당 같은 우익 정당이 상당히 이제 더 성장했고 의석을 많이 얻었죠.
1: 네.
2: 그리고 일본의 자민당도 굉장히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헌법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라는 인식들이 자민당 내에 강하거든요.
1: 네네.
2: 예를 들면 엊그제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독일 베를린 밑해구에 그 원래 그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일본 자민당 내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도 엊그제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그 소녀상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했는데
1: 네.
2: 일본 측의 로비라든지 또는 강력한 반대로 지금은 미뤄진 상태입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네. 역사 문제라는 것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건데 자민당 내라든지 일본 정치 지형상 상당히 이 부분이 일본 내에서 굉장히 그 우리 한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대치하고는 상당히 멀어져 있는 상태다.
1: 네.
2: 오히려 상당히 더 보수 우경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구나 이제 이 다카이치 총리가 지지율은 높은 것 같은데 자민당 내에서는 지지 기반이 약합니다. 굉장히 이제 이전부터 어떤 파벌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1: 네.
2: 그런 점에서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고 더구나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62% 하다가 지금 53% 정도로 지난번에 마이니치 신문의 언론 조사에 의하면 떨어졌거든요.
1: 그럼 건강 문제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2: 건강 문제도 이슈도 있습니다.
1: 예, 예.
2: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있고.
1: 네.
2: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민당 내에서도 차기 총리에 대한 이야기도 약간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1: 그렇죠. 내각제니까요.
2: 맞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다카이치 총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도 있는 반면에 지금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당내 기반 약한 거, 그다음에 경제 대책 또는 인플레 대책 이런 것들이 성과가 없는 거.
1: 네.
2: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더구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이 지금 7만 명 이상이 220군데가 넘는 전국 각지에서 헌법 개정 반대하고 있거든요.
1: 네.
2: 그다음에 이제 국가 정보국, 그다음 스파이 방지법. 이건 완전히 약간 전전시대로 돌아가면서 일본 시민들의 정보를 캐치해가지고 이런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일본 시민사회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1: 아, 그렇군요.
2: 예, 그리고 헌법 개정도 반대하고 있고.
1: 네네.
2: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런 당내 기반이나 또는 안정적인 전국 운영 자체가 충분하게 이렇게 예전에 아베 때처럼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이런 한일 위안부 합의를 도출할 만한 어떤 파워를 가진 건
1: 네.
2: 아니다.
1: 네네.
2: 그런 점에서는 권력 기반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1: 권력 기반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강한 사과나 반성의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까?
2: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한일 위안부 합의
1: 네.
2: 2015년 12월 달에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내에서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를 완전히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해자들이 보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익들의 반대가 심했는데
1: 네.
2: 아베니까 아베 전 총리 그냥 그야말로 우익 보수 우익의 대표니까 그걸 누를 수 있었다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2: 네. 그런데 네. 이제 적어도 지금 아베하고 비교한다면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그런 카리스마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1: 야,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그럼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내에서 좀 더 많은 인기를 얻기를 바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이게 사과의 표현을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좀 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숙현 센터장님, 그 우리 정부가 일본의 그런 표현과 실질적 조치 가운데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더라도 실질적 조치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일본의 여론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사죄는 사실 거의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1: 지금 기대가 어렵습니까?
0: 그렇죠. 지금 한일 간에 있어서 그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사는 직시하되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과거사도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현안들이라든가.

0: 실질적인 협력들이 훨씬 더 지금은 급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과거사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맞다라고 이제 보는 게 지금 정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뭐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과거 이재명 박근혜 정부 시기처럼 위안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했던 이제 강제징용 해법안 나왔던 강제징용 문제가 확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떤 톤다운된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어떤 과거사에 대한 접근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거라든가 어떤 조금 피해자 지금 그야말로 정말 유족, 피해자, 중심주의로 다시 회귀를 해서 좀 네. 생각하는 그런 거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뭐 사죄와 반성, 일본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뭐 담화 또는 뭐 이런 거를 기대를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아까 지금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그 양기호 교수님 말씀 아주 정확하신데 다카이치 총리가 뭐 이거 전후 최대 사상 316석이라고 하는 자민당의 의석수를 차지를 했고
1: 네.
0: 지금 뭐 헌법 개정을 발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중의원에서는 당연히 통과가 되는 그런 수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 참의원에서는 여소야대의 형국이고요. 그러니까 최소 못해도 이제 2028년 참의원 선거까지는 본인이 치러서 압승을 거둬야 본인이 이제 원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실현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뭐 스파이 방지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전쟁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들은 그거에 대한 그 충분히 이제 거부감, 저항감이 상당히 많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 이루어지기보다는 점차 그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수순이다라고 보여지는데
1: 네.
0: 다카이치 정부가 과연 그러면은 뭐 2028년 넘어서까지 과연 있느냐라고 보면은 저도 그거는 조금 약간 퀘스천 마크다. 왜냐하면은 성과가 없고 일단은 성과가 네. 없고 그다음에 지금의 인기는 약간 좀 버블일 가능성도 많고 아까 이제 그 정상회담 보셨. 지만 조금 이게 퍼포먼스의 약간이 퓨플리즘
1: 보여지는.
0: 예 그렇죠 네. 그 퍼포먼스나 이제 어떤 퓨플리즘적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이재명 대통령과는 비슷한 그런 그 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수성가형에 시작해서 어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두 정상 간의 네. 어떤 이런 케미스트리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저는 청신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는 서로를 자극하지 않는 선 안에서 좀 보여지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2: 맞습니다. 이제 네네. 그러니까 일본 측을 너무 이제 우리가 압박을 해가지고 네. 과거사에 대한 사죄 반성을 또다시 이야기하게 하고 일본 자민당 내에서 반발이 넘어서 한일 관계가 또 약간 조금 어긋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만들 필요가 없고
1: 네.
2: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런 그 이제 조세 탄광에 소몰된 분들을 DNA 감정에서 유가족들에게 돌려주는 이건 이제 가시적인 거거든요. 성과를 네. 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일본 내에서 문화재라든지 그다음에 끌려가가지고 돌아가신 유골 반환 문제
0: 그렇죠.
2: 이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하면서 성과를 내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 수용 가능성
1: 네.
2: 이 부분은 역시 긍정적이다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그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과거사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외교관계가 쉽게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안동회담을 계기로 지자체 간의 청년 간 문화 교류를 다층화하겠다라는 구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 확대의 방안은 어떤 지점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릴까요?
2: 저는 이제 먼저 그 우리 국민이 가시는 경우가 지금 946만 명인가 그래요.
1: 네.
2: 엄청난 숫자입니다.
1: 거의 천만 명이네요.
2: 거의 천만 명이에요.
1: 그 관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 맞습니다.
1: 네네네.
2: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예전에 한번 그 굉장히 그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빨리 네. 이 일본의 입국 심사가 끝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이제 일단 잠깐 하고 나서 끝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갈 때는 역시 불편한 겁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지금 일본 가게 되면 7월 달부터 출국세가 1인당 3,000엔이에요.
1: 그렇다고
2: 2만 8천 원인가 지금 돈을 내야 됩니다.
1: 아니 세금도 이제 네. 공항 가서 받아야 된다 뭐.

0: 맞습니다.
1: 텍스프리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0: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는 그 출입국 그 심사를 완화하는 네. 패스트트랙 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1: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뭐 비지트 재팬 뭐 이걸 맞습니다. 안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네네. 패스트트랙이 있었습니다.
1: 네, 원래 있었죠.
0: 네, 작년에 네. 있었는데 단기간 하다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라든지 저는 이제 정부 간 관계하고 지금 재계 쪽은 굉장히 좋습니다. 한일 관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재계도 상당히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고 신난 상태거든요. 단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게 많지 않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출입국 심사 안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이벤트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2002년에 있었던 한일 월드컵 같은 게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라든지 또는 이제 문화재 반환. 예,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약탈에 관한 그런 문화재에 대한 반환.
1: 반환해야죠.
0: 이런 것들이 예, 네.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1: 줘야죠.
0: 되고.
1: 예, 네.
0: 그런 것들이 양국 관계 국민들을 조금 더 더욱더 서로 끌어당기고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자꾸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1: 네. 예,
0: 그게 조금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교류 확대 방안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뭔가의
0: 맞습니다.
1: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는 것도 좋은 맞습니다.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숙현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예, 지금 양기호 교수님 말씀하신 거 이제 말고 저는 이제 좀 미래 청소년들에 대한 걸로 조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 네.
2: 저도 일본에 있었을 때 이제 토호쿠 대학이라고 하는 좀 좋은 대학에서 이제 교수 생활도 하고 했었습니다.
1: 아,
2: 예. 그런데 생각보다 한일 간의 어떤 이런 학생 간의 교류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의외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러니까 청소년들 제가 조금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자매 결혼 도시를 해서 이제 홈스테이를 하거나 뭐 일주일간 뭐 지역에 와 있거나 뭐 이런 제도들이 있었는데
1: 네네.
2: 그게 이제 한일 관계가 나빠졌던 시기였던 이제 문정부 시기 코로나를 또 계기로 해서 그것이 거의 다 완전 단절이 됐고요. 그 때문에 그것이 좀 서서히 이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0: 한국어를 좀 많이 배우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쌓이게 되면은 한일 간의 어떤 굉장히 이 어떤 인식의 차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좁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화적인 교류 사회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K-POP 데모노터스가 일본 제작사에서 만들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네. 교류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일 양국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끝이 없이 무한한데 사실 그동안 이제 과거사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지금은 기술 경쟁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어떤 일정 부분 진전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정말로 그 민간 또는 재계 포함해가지고 열심히 찾아가야죠. 네. 그게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시간 마무리하겠는데요. 이번 안동회담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례적 협력 구조로 이어지려면 어떤 합의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40초씩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숙현 센터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0: 네, 후속 조치로 이번에 이제 합의가 되었던 공급망 그다음에 에너지 협력 같은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NG라든가 그다음에 아주 이제 원유 비축 그다음에 지금 호르무즈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통항의 이제 그런 길 같은 것도 좀 한일이 같이 조치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죠.
2: 지금 이제 나라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부산 그리고 이번에 안동 이렇게 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이디어는 많이 나왔습니다. 네. 뭐 지방 간 사회 간 뭐 공동 기술 개발 그다음에 에너지 협력 공급망 확보 이런 아이디어는 많이 나오고 협체는 만든다는 것은 이제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1: 눈에 보여야 되는군요.
2: 눈에 보여야 됩니다. 네네.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속히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곳으로 오늘 토론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일본연구센터장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열린 토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회담은 보기에는 고향을 오가는 따뜻한 외교 장면이었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반도체, 에너지, 북핵의 과거사까지 이 한일 양국의 현실적인 이해가 모두 걸려있는 자리였습니다. 결국 외교는 좋은 분위기보다 그 분위기에서 무엇을 얻어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만남이 사진으로 남는 그런 회담을 넘어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5개월의 아준이를 키우고 있는 김송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이전에는 아기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남편까지 이렇게 아이를 많이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막 소리 지르고 깨르르 하면서 둘이 노는 모습?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서 저렇게나 애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남편이 잘 놀아주더라고요. 이 우러나는 그 사랑 같은 게 부성애가 있구나. 문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모유수유를 할 때 아기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해해요. 꺄! 소리 지르면서 웃으면서 아기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먹거든요. 정말 배고팠다는 듯이 발까지 막 흔들면서 이러면서 먹어요. 아준아, 세상에는 정말 재밌고 맛있고 행복한 게 정말 많은데 우리 하나씩 다 경험해보자. 고마워. 사랑해.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0: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가운데 선두 KT가 3위 삼성을 만났습니다. 1위와 3위지만 차이는 한 경기차밖에 나지 않는데요. 오늘 만약에 3위 삼성이 승리를 거둔다면 KT와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삼성이 3회, 4회, 5회 차곡차곡 점수를 쌓았고요. 6회 KT가 한 점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6회 초 현재 점수는 4대 1입니다. 자, 2위 LG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5위 기아와의 주중 3연전을 시작했습니다. 중위권도 혼전인데다 토러스트 대 올러의 선발 맞대결이라 더 눈길을 모으는데요. 경기는 올러가 오늘도 실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기아가 4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LG가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기아가 4대 0으로 6회 말 현재 LG 상대로 4점차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위 롯데와 공동 6위 한화의 경기도 궁금합니다. 선발 비슬리의 활약이 중요한 롯데. 경기는 홈런으로 롯데가 2대 1 역전을 만들어냈는데요. 3회 말 한화의 공격 상황에서 비디오 판독 끝에 아웃카운트가 세이프로 연결되면서 추가 득점을 한화가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6회 말 현재 4대 2로 한화가 2점차 역전을 만든 상황입니다. 이어서 역시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 8위 NC 대 공동 6위 두산의 경기도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은 두산의 타선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2회부터 6회까지 계속해서 점수를 내고 있고요. 6회 말 현재 NC가 한 점차 추격하고 있지만 점수는 7대 1로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4위 SSG 대 최하위 키움의 경기인데요. 키움이 이번 시즌 제대로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SSG가 끝까지 추격하면서 6회 말 현재 5대 4로 한 점차 리드를 SSG가 이루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내고양 여자축구단과 맞대결을 앞둔 수원FC 위민 주장 지소연이 여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파이널 기자회견에서 이 경기를 열심히 준비해왔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결의에 찬 각오를 전했습니다. 한편 내고양 축구단 리유길 감독은 내일 경기장을 찾을 3천여 명의 남북 공동 응원단과 관련된 질문에 우리는 경기를 하러 왔고 경기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경기 중 허리 근육통으로 교체된 이정우가 추가 검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는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4회 말 수비 때 교체되는데요. 현지 언론은 이정우가 허리 근육통으로 빠졌고 추가 검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의 축구스타 네이마르가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합니다. 브라질 축구대표팀 안첼로티 감독이 월드컵에 출전할 26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네이마르는 2년 7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해 개인 통산 네 번째 월드컵에 나서게 됐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아스널이 번리와의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고 내일 37라운드를 치르는 2위 맨체스터시티와의 격차를 승점 5점 차로 벌렸습니다.

0: put spots.
1: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2: Wait a minut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또 이렇게 한 시즌이 갔습니다. KBL의 시즌이 지난주에 막을 내렸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두 분께서는 NBA 리그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나요?
1: 저 같은 경우는 NBA도 보고 이제 7월 달에 이제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농구 대표팀 일정도 보고 뭐 FA 시장도 쫓아다니면서 또 당분간 좀 분주할 것 같습니다.
0: 그 계속 바쁘신가요?
1: 불러주진 않는데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0: 주인이 위원은 아직까지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것 같고요.
2: 네. 아직까지 NBA 일정이 있고 그리고 또 뭐 국내외 이 FA 시장이 열리면 그때가 더 바쁘더라고요. 저도 손대범 위원님처럼 네, 쉴 시간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0: 야, 바쁘시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주에 방송을 한 시점이 그 챔피언 결정전 5차전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5차전이 펼쳐졌잖아요. 네. 결국 KCC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1: 제 예상대로 5차전에서 끝났죠. 제가 그날은 하필 이제 금요일을 약속을 잡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음 날 경기장을 가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약속 취소하시라고 막 소노 팬분들이 굉장히 원성이 잦아있었는데 어쨌든 예상은 딱 들어맞았는데 좀 약간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0: 그 KBL 사상 최초 6위 팀이 우승을 하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뭐 4차전에서 선호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고 또 이제 KCC 주전들의 체력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5차전 예상을 하면서 아 이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과는 또 다르게 KCC가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갖고 플레이를 했습니다.
2: 네, 그날 제가 중계를 했었거든요. 현장에서 진짜 소노 팬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소노 아레나를 가려면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야 되는데 보통 신호 한 번이면 가거든요. 신호 6번 받았어요.
0: 네. 아, 중계지면 꽤 일찍 가셨을 거 아니에요.
2: 네. 그런데도 2시간 반 전에 갔는데도 네. 팬들이 그만큼 일찍 오신 거였어요. 와. 주차장도 완전히 만차였고 그 정도로 소노 팬들이 많았는데 아, KCC 선수들이 확실히 우승을 해봐서 그런지 초반부터 완전히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 밀리면 힘들다 이런 생각을 KCC가 했고 집중력도 높았고 턴오버도 없었고 쓸데없는 파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1쿼터 후반에 25-12 더블 스코어를 앞섰고 또 전반 끝난 점수 차이가 거의 20점이었거든요.
0: 맞아요.
2: 여기서 사실상 조금 이제 맥없이 경기가 기울었는데 그만큼 KCC의 집중력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0: 그러니까 사실 체력 이슈 때문에 오히려 KCC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초반부터 그렇게 몰아칠 줄은 몰랐습니다.
1: 맞습니다. 거기다 또 네이던 나이트가 전반에만 파울이 3개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도 약간 좀 멘탈이 좀 깨진 듯한 느낌이 보였고 결국 숏농과의 네이던 나이트의 터프함 대결 이 대결에서 숏농이 초반부터 엄청나게 또 압도하면서 경기가 쉽게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0: 네. 결국에는 소노가 체급에서 밀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2: 네. 뭐 소노의 손창원 감독도 KCC 위협감이 대단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역시나 이제 허웅 그리고 송교창 최준영 이 국내 선수 4명이 건강하면 정말 무섭다는 걸 또 보여줬습니다. 뭐 심지어 아시아 쿼터의 나바로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국내 선수의 존재감만으로도 결국 돌풍을 일으켰던 소노를 5게임 만에 비교적 가볍게 이겼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KCC가 우승을 가져가면서 제가 아까 뭐 사상 최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기록들이 탄생을 했어요.
1: 네 일단은 허훈 선수가 MVP가 되면서 역대 최초로 우리 아버지의 허재 그리고 큰형 허웅 동생인 허훈까지 3부자 MVP가 탄생을 했고요. 또 이상민 감독 같은 경우도 선수 코치 감독을 한 팀에서 모두 우승을 거머쥔 최초의 인물이 됐습니다. 네. 뭐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엄청난 기록이라 말할 수가 있겠고 또 허훈 선수 역시나 뭐 더블 더블에 평균 더블 더블에 가까운 기록을 내면서 챔피언 결정전 MVP 답단 또 평가도 받았습니다.
0: 네. 뭐 일단은 아까 앞서 조인일 위원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경기장 분위기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2: 네. 뭐 손대범 위원도 경기장에 와봐서 아시겠지만 진짜 그냥 거의 하늘색 물결이었어요. 물론 KCC 팬들도 많았지만 그 정도로 정말 이 고향 소노 아레나 이렇게 많은 팬들이 모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많은 팬들이 오셨습니다.
1: 입석도 네. 꽉 찼고요. 네. 그다음 기자석도 꽉 차가지고 제가 이제 서서 볼 지경이었는데 다행히 그 TVN이라는 중계사에서 조성민 위원이 네. 이 좀 좋은 자리를 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행인 척 슬쩍 옆에 앉아가지고
0: 네. 그분이 허락은 따로 안 하셨는데
1: 인터뷰하는 척 앉아가지고 예. 날씨가 좋죠?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네. 네. 봤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농구계에 이런 관행은 없애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이렇게 또 KBL의 한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헛헛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이게 워낙 좀 재밌게 흘러갔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못했었거든요. 두 분의 이번 시즌 총평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1: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시즌 팬들한테 정말 감동을 많이 했던 시즌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 어느 때보다도 농구 인기가 죽었다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팬들 얘기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팬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정착해가는 시즌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소노 팬들도 그렇고 네. KCC 팬들, 뭐 SK 팬들 다 구장마다 저마다 문화가 뭐 저마다의 문화가 좀 확실히 자리 잡았던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0: 5차전에서 소노 팬들한테 몰매를 맞았어야 되는데 손대범 기자가.
1: 아, 네. 뭐 맞을 뻔했어 심지어네. 어떤 분은 사진 찍자 그러면 사진 찍으면서 네. 약속 취소하세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그 애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0: 주윤희 위원은 총평 어떠세요?
2: 저는 KBL이 꽤나 좀 트렌디해졌다. 네. 지난 시즌 챔프전 기억하시겠지만 50점대, 60점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우승을 차지했지만 또 수비 농구를 지향하던 팀들이 또 죄다 빨리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공격 농구가 세계 농구의 추세인데 결국에는 공격 농구를 펼치는 소노와 KCC가 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KBL도 점차 이런 세계 추세를 받아들이고 또 팬들이 좋아할 만한 농구에 또 많은 노력을 기울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러게요. 마지막 뭐 5차전 사실 점수차 전반전에 한 20점 이상 차이가 나면서 그 뒤는 좀 싱겁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끝까지 그 승부를 놓지 않는 소노의 모습에 감동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어쨌든 만원 관중들 앞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고 뭐 10연승을 달렸던 저역답게 또 업셋을 연달아 일으킨 팀답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이 이 소노의 농구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앞으로의 활동이 또 횡보해서 기대가 됩니다.
0: 그렇죠. 사실 소노는 이번 시즌보다도 뭐 이제 다가올 다음 시즌 그 다음 시즌이 더 기대가 되니까요. 아마 팬들도 그 기대를 안고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KBL 시즌이 끝나자마자 농구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승팀 주역들이 이름을 많이 올렸어요.
2: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이 허훈 선수. 네, 그리고 수술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또 최준용 선수도 이름을 올렸고요. 뭐 아쉽게도 이 허웅 선수는 올리지 못했지만 KCC의 송교창 선수까지 또 명단에 네.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현중 선수, 여준석, 또 해외파들도 역시나 또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그리고 이 허훈 선수와 챔프전에서 굉장히 또 좋은 이 활약을 펼쳤던 이정현 선수. 네. 그래서 허훈과 이정현 선수는 서로를 막지 못했고 서로를 또 인정했는데 과연 이 두 명이 또 같이 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추면 어떨까 이런 궁금증도 생겼고 그리고 또 뭐 기존에 뭐 유기상 선수라든지 또 이름을 올렸던 선수들이 또 대거 발탁이 됐습니다.
0: 네. 그 지난 평가전이 그 새로 부임한 감독 마주스 감독의 첫 번째 시합들이었잖아요. 좀 어떻게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소식들이 있을까요? 사실 첫 번째 경기는 조금 아직 우리 선수들에 대한 파악이 덜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습이었거든요.
1: 네. 그 3일 훈련하고 갔기 때문에 사실 이길 거라고 기대했던 건 좀 욕심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6월 1일 날 이제 소집이 되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그동안 또 경기를 다니면서 선수 업데이트도 많이 됐고 네. 또 최근에는 오픈짐이라는 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자율적으로 좀 자기 개인 훈련을 참가해가지고 마주스 감독이 가르쳐주고 하는 기술들 뭐 전술들을 좀 알려주는 시간인데 뭐 많은 선수가 참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빅맨 라인업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네. 이 마주스 감독이 원하는 빅맨들이 와서 농구를 좀 배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문화가 좀 정착되면은 앞으로도 좀 오피시즌에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자, 이번에 좀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는데. 자, 오랜만에 대표팀에 돌아온 허훈 선수와 이현중 선수의 만남도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현중 선수는 일본 B리그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 네. 자, 이현중 선수는 나가사키라는 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현중 선수가 이끌어 나가사키가 창단 처음으로 B리그 파이널에 진출을 해 있고요. 지난 15일과 16일 이 백투백을 열렸던 일본 B리그 플레이오프 4강 시리즈에서 연승을 따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널 무대 티켓을 거머쥐었고요. 이현중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1차전에서는 경기 막판에 넘어지면서 3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스티드 3점. 그러니까 방해를 받으면서 던진 3점이 림을 가르면서 결국 승리를 따냈고 22득점. 또 경기 끝나고 나서 MVP에 뽑혔고 2차전에서도 18득점 리바운드 6개. 네, 그래서 4강 플레이오프 두 경기 평균 20점을 넣으면서 역시나 이현중 선수다. 이런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런 이현중 선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도 좀 더 기대가 되는데 그 대표팀에서의 활약 그리고 또 미국 진출에도 이런 활약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전달이 될까요?
1: 네, 일단 이미 일본에서 뛰고 있는 미국인 선수 사이에서는 뭐 탈아시아급 혹은 아시아 정상급 슈터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B리그가 최근에 또 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많은 스카우터들이 인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현준 선수도 이 활약을 발판 삼아 한번 도전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2년 전에 도전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KBL은 FA

0: 시장 개막으로 일명 에어컨 리그를 시작하게 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아, 이번 시즌에 무려 48명이 또 공시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오세근 같은 뭐 베테랑부터 또 정인덕 선수처럼 알짜. 네, 그리고 또 계약 미체결 상태인 장문호, 최승욱, 박세진, 또 김민욱 선수도 FA 대상자로 포함이 됐습니다. 가장 좀 바쁠 팀이 현대모비스인데 8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고양 소노와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6명의 FA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LG와 정관장이 각각 5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고요. 원주 DB가 4명, 그리고 SK와 KT가 3명이고 서울 삼성과 부산 KCC는 각각 2명으로 10개 팀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0: 네. 자, 꽤나 많은 선수들이 FA 시장에 풀리게 되는데 벌써 1호 계약이 나왔습니다.
2: 네, LG 세이커스가 이제 정윤덕 선수와 계약을 맺었는데 1호 FA입니다. 4년 계약을 맺었고요. 연봉 3억 5천만 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일단 LG의 우승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고 사실 정윤덕 선수 같은 경우는 어느 팀에 가든 간에 좀 충분히 계약할 만한 실력을 가진 선수라고 했는데 예상 외로 하루 만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싱거워지기도 했었고요.
0: 네.
2: 이제 중요한 건 정윤덕 선수가 그래도 리그에서 좀 준척급 선수인데 이 선수가 3억 5천에 계약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또 생각해봅니다.
0: 아. 네. 뭐 이 금액은 두 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적절한가요? 아니면 좀 약간은 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1: 정인덕 선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리그에서 스크린을 제일 잘 빠져나가는 수비수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3점도 잘 쏘고. 근데 정인덕 선수가 농구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가 또 다시 돌아온 팀이 LG고 지금 또 조상현 감독이 또 그런 정인덕 선수를 또 걷어들이고 키워줬기 때문에 뭐 약간은 네, 금액을 좀 양보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뭐 마음 고생 없이 이 FA 풀린 선수들 오프시즌 때 뭐 통화하고 내려보면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0: 아, 그렇죠.
1: 네, 본인들의 또 뭐 생계와 생업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정인덕 선수는 좀 빠르게 LG의 뼈를 묻겠다는 생각으로 계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그래서 이제 4년을 계약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FA 협상과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죠?
2: 네, FA 대상 선수는 이제 6월 1일 밤 12시까지 원소속 구단 포함 10개 구단과 자율 협상을 진행을 하고 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2일부터 4일까지는 이제 다른 구단으로부터 영입 의향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수 구단으로부터 영입 의향서를 받은 선수는 6월 5일 오후 6시까지 이제 계약할 구단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한 구단으로부터만 영입 의향서가 온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단과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0: 날짜가 또 많다면 많은 기간도 아니네요.
1: 촉박하죠.
0: 예.
1: 네, 빠르게 또 판단을 또 해야 되는 게 KBL FA 시장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0: 자, 이 FA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선수는 누굴까요?
2: 일단은 뭐 정관장의 변준영 선수죠. 이번 시즌에도 뭐 10점 4득점에 4.0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이 선수가 이제 FA가 데뷔 후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약간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뭐 신인상, 베스트 5, 올스타, 국가대표 뭐 여러 가지 상을 탄 또 기대주이기 때문에 많은 구단이 달려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0: 네.
2: 일단 정관장도 이미 한번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많은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자, 그리고 또 눈길을 모으는 선수 중에 한 명은 오세근 선수입니다. 베테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팀을 옮길지 현재 그 돌아가는 모양새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1: 오세근 선수는 어제 잠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묻고 싶었으나 네, 묻지는 못했습니다.
0: 네.
1: 근데 오세근 선수는 당장 은퇴해도 좀 이상하지
0: 그렇죠.
1: 않을 그런 또 나이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또 이 연차의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더 뛰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오세근 선수가 FA 자격을 두 번째로 얻었지만 또 충분히 출전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을 찾기는 또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오세근 선수는 그래도 그동안 쌓아왔던 뭐 커리어 또 완전히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면서 3점 슈터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더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또 이 수원 KT에 뛰고 있는 박준영 선수.
0: 네.
1: 네, 이 시즌 데뷔 초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또 기량도 좋아졌고 또 다재다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역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또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자, 그리고 비시즌 시작과 함께 또 어떤 소식들이 있었나요?
2: 네, 일단은 DB가 이제 이규석 감독을 선임하고 빠르게 움직였는데 이제 아시아 쿼터 선수인 알바노 선수와 또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뭐 정확한 기간이나 금액은 공시되지 않았지만 일단 알바노 선수를 다시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셋이 좀 기대케 하고 있고요. 반면에 가스공사의 원클랩맨이었던 차바이 선수는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0: 네. 자, 그런가 하면 여자 프로농구 WKBL은 FA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박지수 선수는 결국 잔류를 결정했습니다.
1: 네, KB스타즈가 허윤 선수가 있긴 하지만 강희슬 선수를 놓쳤습니다. 네. 네, 우리은행으로 떠나게 됐고 박지수 선수마저 빼앗길 수도 있다. 삼성생명과 KB스타즈 2파전이다. 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잔류를 결정했습니다. 역대

0: 최고 대우를 받는 건 뭐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그리고 KB 사즈는 박지수 선수를 지키면서 또 윤예빈 선수 부상 때문에 기량을 꽃피우지 못했지만 여전히 또 번뜩이는 센스가 있거든요. 윤예빈 선수를 데려오면서 또 강희지 선수의 공백을 또 최대한 메우고자 했고요. 그리고 또 이 김혜진 선수는 최후의 1인 FA로 남아 있었는데 아쉽게도 현역 은퇴했거든요. 네. 네, 또 제2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1: 네. 자, 그런가 하면 WNBA에 진출한 박지현 선수 최근 근황은 어떤가요?
2: 네, 바로 어제였죠. 이제 홈 경기장인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렸던 이 토론토 템포와의 경기에서 마침내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뭐 어시스트를 받아서 커트인하는 상황에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득점 2어시스트를 남겼는데 뭐 팀은 패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WNBA 무대를 밟고 첫 득점을 올렸다는 거에 좀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NBA 이야기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NBA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NBA 플레이오프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2: 네,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간의 대결로 컨퍼런스 파이널 문을 열었고요. 이제 내일은 뉴욕 닉스와 이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간의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이 시작이 됩니다.
1: 네. 자, 동부 같은 경우에는 3, 4번 시드 팀이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3: 네, 1번 시드인 디트로이트가 클리블랜드에게 덜미를 잡혔죠. 네,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클리블랜드가 1번 시드인 디트로이트를 원정에서 꺾었고요. 2번 시드였던 보스턴은 일찌감치 1라운드에서 업셋당하면서 탈락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3번 시드와 4번 시드, 뉴욕과 클리블랜드가 컨퍼런스 결승에서 붙은 건 역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시절 이후에 처음으로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팬들은 르브론 없는 컨퍼런스 결승을 이렇게 또 빨리 볼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단 말이죠. 네. 아주 재미있는 매치업이 기대가 됩니다.
1: 네. 자,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이 있었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 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였는데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승리했네요.
2: 이 경기는 정말 명승부로 남게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에 웬반야마가 나중에 은퇴하더라도 이 선수를 기억할 수 있는 경기 중 하나로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샌안토니오가 원정에서 2차 연장 접전 끝에 122대 115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웬반야마의 기록이 대단했습니다. 41득점에 리바운드 24개. 정말 그야말로 뭐 공수 양면에서 게임을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활약에 힘입어서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기중한 1승을 챙겼습니다.
1: 야, 진짜 외계인급 활약이네요. 네. NBA의 현재 대세인 두 선수, 이제 스가와 웬반야마의 대결이기 때문에 흥분되는 대결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3: 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웬반야마가 보는 앞에서 MVP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웬반야마가 결국에는 그 MVP SGA를 꺾었거든요. 네. 그리고 웬반야마는 또 이번 시즌 도중에 내가 MVP다. 수비에서 이런 존재감을 내비치는 선수가 MVP를 받아야 된다. 또 이렇게 본인이 직접 홍보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포지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무언가 라이벌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히나 이 웬반야마가 연장 1차전 앞두고 끝나기 직전에 3점 차로 쥐고 있는데 11m짜리 3점 넣었어요. 네, 근데 그 샷이 아니었더라면 그냥 OKC의 승리였거든요. 그래서 MVP는 오늘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받았지만 웬반야마가 지금 리그를 집어삼키는 괴물이다라는 걸 또 보여줬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오늘 활약은 좀 아쉽습니다. 2년 연속 MVP 수상자라고 활약하기에는 좀 많이 모자랐어요.
2: 네, 오늘 뭐 24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야투가 굉장히 좀 부진했고요. 이 51분 뛰었는데 야투가 30% 불과했고 24득점 12어시스트였습니다. 무엇보다 24득점보다는 연장전 승부가 좀 중요했는데 연장전에서는 야투 4개 던져서 단 한 개만을 넣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오늘 좀 승부처에서 평소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차전에서 좀 이를 갈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 네. 자, 그리고 동부는 아까 말씀하신 뉴욕과 클리블랜드입니다. 내일 1차전이 있죠?
3: 네. 동부 컨퍼런스를 내일 시작합니다. 뉴욕의 홈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게 되고요. 뉴욕 닉스는 7연승 중입니다. 1라운드에서 애틀란타에게 1승 2패로 밀렸는데 내리 3연승. 2라운드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4연승. 총 7연승 중이고요. 그리고 이 햄스트링 좋지 않았던 오지 아누노비가 충분한 그 회복 시간을 벌었습니다. 1차전에 돌아올 수 있고요. 클리블랜드는 지금 2개 라운드 연속 7차전이거든요. 지칠 대로 지쳐있지만 또 반대로 그만큼 벼랑 끝에서 살아남은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재미있는 또 1차전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1: 야.

0: 일단은 두 분의 예측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펼쳐질 대결부터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동부와 뉴욕과 클리블랜드의 대결은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 것 같은가요?
1: 저는 뉴욕이 한 번도 안 지고 끝날 것 같습니다.
0: 한 번도 안 지고.
1: 그만큼 지금 기세가 대단하죠. 특히나
0: 이번에도 다 연승으로.
1: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뭐 7차전에서의 수비력이 대단했지만 이 제임스 하든과 도노반 미첼 슈퍼스타들이긴 하지만 중요한 무대에 가면은 없어집니다 그냥. 네, 계속 기복이 심한 모습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리즈도 이 뉴욕의 그런 엄청난 기세에 밀려가지고 조용히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4대 0으로?
1: 네.
2: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예. 4대 3으로 오. 뉴욕이 이길 것이다.
0: 아~ 네, 클리블랜드가
2: 네, 그래도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또 제임스 하든이 왠지 3개 라운드 연속 7차전 가서 네. 마지막에 지고 울 것 같아요.
0: 눈물 엔딩.
2: 초라한 퇴장?
0: 네. 네. 알겠습니다. 서부는 어떠세요? 샌안토니오와 오클라호마 시티.
1: 저 조현일 위원이 이제 기사 봤는데 4승 3패인가?
2: 4승 3패로 오케이
0: 시승.
2: 네. 오케이 시승. 네. 네. 이건 제 예상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1: 네. 저는 반대로 샌안토니오가 4대 1로 이긴다.
0: 4대 1로?
1: 네. 오늘 중요한 경기 잡았고 네. 이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선수들이 굉장히 왼발냐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직진을 못 해요. 자꾸 우회를 하고 있는데 이 팀이 또 외곽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아주 가뿐하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저는 4대 3으로 제가 네. 뭐 7차전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 시리즈는 끝나지 않을 거고 OKC가 작년에 덴버 이겼을 때 또 작년 파이널에서 인디애나 이겼을 때도 전부 다 1차전 졌습니다. 예방주사를 스스로 네. 허벅지에 놓고 뛰는 팀이에요.
0: 아~
2: 네, 그리고 손대범 위원의 저런 4차전 5차전 예상은 예전부터 저랬습니다. 옛날부터 시리즈가 빨리 끝나기를 제일 바라는 사람이 그래야지 본인이 쉬니까.
0: 극단적이에요 약간.
1: 네. 아, 네. 너무 압도적인 전력 차이가 있었어요. 네.
2: 네. 딱 걸리셨죠?
0: 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이제 진짜 NBA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시즌을 마친 팀들은 다음 시즌에 정비에 들어갈 텐데요. 뉴올리스는 감독 선임부터 시작하는 것 같네요.
1: 네, 일단 올랜도 매직을 연속 플레이오프 이끌었던 저말 모슬리 감독을 뉴올리언스가 5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 모슬리 같은 경우는 뭐 선수 시절에 KBL 외국 선수로도 뛰었기 때문에 좀 유명한 인물인데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는 뭐 수비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0: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슈퍼스타 르브론의 거취 문제입니다.
2: 네. 르브론 제임스가 완전한 FA로 풀린 지가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아마도 외신도 그렇고 뭐 국내도 그렇고 르브론 제임스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보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레이커스 잔류, 클리블랜드 복귀 또 혹은 뭐 댈러스 같은 제3의 팀 이적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 뭐 근데 아직은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 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2: 레이커스 잔류 봅니다.
1: 네, 저도 LA 레이커스 네. 잔류가 제일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일단 아들이 네.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자, 내일도 저녁 8시 반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비바람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점차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와 새벽부터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그 밖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늦은 오후에 들어서는 빗줄기도 더 굵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비가 내릴 때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틀 동안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 제주산 간에 최대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부터는 때이른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는데요. 내일 아침과 낮 기온이 별반 차이가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19도, 대전 18도, 춘천과 대구 17도 등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0도, 대전과 대구 19도, 광주 22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치고 난 뒤 금요일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더워지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노사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정 시간을 넘겨 지금까지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1: 조금 뒤 10시까지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측이 조정안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장인 중앙노동위원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방준원 기자, 합의냐 결렬이냐 결국 밤 10시가 분기점이 되겠군요.
2: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정, 종료 시간은 저녁 7시였는데 일단 10시까지로 3시간 정도 연장됐습니다. 조정을 맡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10시 정도면 합의가 될지 안 될지 결정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협상의 가장 중대한 고비인 겁니다. 중노위원장은 사측이 합의에 이르기 전에 필요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측이 동의하면 노조 의사도 확인하게 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 종합적으로 정진해서 합의가 되거나 조정안을 내거나 그럼 10시까지인데 아마 사측이나 노측이 조금 의사는 누가 느립니까? 사측이 느리죠.
2: 지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인데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0: 네, 노사가 그 조정안마저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협상 결렬입니까?
2: 네, 그렇습니다. 다만 중노위 조정안을 받아들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각각 검토할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기간을 연장해 내일 회의를 다시 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끝내 결렬된다면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0: 논의 상황을 방준원 기자 부탁합니다. 네, 방준원 기자는 뉴스 마지막 부분에 다시 연결해서 합의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노사가 이만큼까지 온 건 성과급 제도화에 대해 오늘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결과로 보입니다. 남은 쟁점 등 현재 논의 상황을 곽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큰 이익을 낸 메모리 사업부 외에 위탁 생산과 시스템 반도체 개발 사업부가 공존합니다. 노조 주장은 성과급의 7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나누어주고 나머지 30%는 메모리 사업부가 받자는 겁니다. 같은 부분에 속한 조합원들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회사는 반대합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를 보는 사업부에 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대신 반도체 부분 전체의 40%, 메모리 사업부 60%로 해서 성과를 낸 곳에 돈을 조금이라도 더 주자는 의견을 제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노사는 성과급 관련 나머지 쟁점에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노조 주장대로 영업이익을 지급 기준으로 하되 특별 포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기준을 바꾸는 데서는 노조 입장을, 완전한 제도화는 피한다는 점에서 사측 입장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0: 파업 예고와 협상 과정에서 삼성전자 노조는 막말 논란에 노노 갈등까지 여러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5: 어제 사후조정회의가 끝난 직후 최승우 위원장이 노조 내부 소통방에 올린 글입니다. 마무리되면 노조 분리 고민을 해보자라며 다른 노조를 향해 너무하다고 했고 비반도체 부문을 겨냥해선 솔직히 못해먹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앞서 사측과의 협상에선 대화 녹취를 공개하며 협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6: 회장님이 반도체 하나도 모르고 지금 실적 규모 자체도 거짓말을 치고 있다니까요.
5: 지난 일요일에도 사측과의 사전회의에서 나온 제안을 그대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노조 간부가 내부 대화방에서 삼성전자를 없애버리는 게 맞다, 가족 같은 소리하고 있다, 원한다면 깡패가 되겠다는 발언을 쏟아내

0: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대화방에선 코스피를 폭락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한 조합원도 있었습니다. 사측의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걸 넘어 정제되지 않은 감정 표현까지 외부에 알려지며 노조가 사회적 지지를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1: 노조가 노동권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지지, 국민적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노동조합, 노동운동으로 좀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에선 최근 20일간 5천 명 넘는 조합원이 탈퇴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2: 이제 성과급 논쟁은 삼성전자 같은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산업계 전반에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참에 제대로 성과급 체계를 만들자는 요구와 우리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처음 확정한 건 SK하이닉스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까지 불사하며 더 높은 수준을 요구했고 비슷한 요구가 IT, 바이오, 완성차, 통신 등 국내 산업계 전반에 번졌습니다. 영업이익의 최대 30%까지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마치 주주의 배당처럼 영업이익의 일부를 잘라달라는 까닭. 명확한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라는 겁니다.
4: 어떻게 성과급이 산출되는지 전혀 예측 가능성이 없다.
5: 경영대
4: 하이닉스는 이 매를 먼저 맞은 거에 불과해요. 다른 기업들에서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고.
3: 문제는 영업이익이 곧바로 나눠줄 수 있는 현금은 아니란 점입니다. 법인세와 이자 비용은 물론 공장, 장비 등 설비 투자금도 전부 반영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53조 7천억 원. 예상 성과급 규모는 반도체 시설 투자액과 맞먹습니다. 게다가 상한선 없이 현금으로 달란 요구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내 기업 전반으로 퍼지면 구조적인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성과가 났을 경우에는 먼저 성과급으로 가져가겠다는 제도가 조정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3: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불확실성 등이 확대된 최근 7거래 일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12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2: 한일 정상이 이재명 대통령 고향에서 넉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중동전쟁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7: 안동을 찾아온 다카이치 총리를 환대하는 이재명 대통령.
8: 이 시골 부도시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9: 훌륭한 의장대의 영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 일본 나라현 회담 이후 4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105분간 머리를 맞댄 두 정상은 중동전쟁이 불러온 공급망과 에너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회담을 계기로 원유와 석유 제품의 스와프와 상호 공급 등을 위한 민관 대화를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10: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9: 지역의 공급망을 지탱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공조해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산하의 일본 총리입니다.
7: 북핵 문제 대응과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조세희 탄광 발굴 유해의 DNA 감정 등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서 이시바 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한일 정상이 연이어 7차례 만나며 셔틀 외교는 안착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2: 한일 양국 정상은 회담을 마치고 안동 하회마을에서 만찬과 친교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안동을 연결합니다. 자, 최유경 기자, 오늘 만찬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11: 네, 공동 언론 발표 후 진행된 만찬은 1시간 넘게 이어져 7시 40분쯤 끝났습니다. 이 만찬으로는 안동 지역 종가의 옛 조리사를 접목한 퓨전 한식이 올랐는데요. 안동 찜닭의 원조격인 당요리 전개야 등과 함께 안동 소주, 일본 나라현 사케가 제공됐는데 양국의 화합과 우정을 담아낸 구성이라고 합니다. 신교를 다지는 행사도 특별히 준비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웨마을로 이동한 두 정상은 강위로 불꽃을

0: 떨어뜨리는 전통 불꽃놀이, 선유줄불놀이를 판소리 공연과 함께 관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우호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안동 하회탈 목조각과 한지 가죽가방 등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선물하기도 했는데요. 다음번 셔틀 외교 이야기도 바로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지방도시에서 개최하자 제안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온천이 어떻겠냐고 화답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에서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후보들 경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GTX 공사 현장 철근 누락과 주택 공급 등이 쟁점입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GTX 공사 현장 철근 누락을 쟁점으로 만들겠다 작심한 듯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토론회 시작부터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가 안전한가 물으면서 당선되면 서울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3: 안전불감증 도시 서울을 정원우 바꾸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안전특별시 서울을 만들어서
2: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시공업체 잘못을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철근 괴담이냐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니 네거티브 공세로 나온다고 맞받았습니다.
4: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5: 오세훈 국민의힘
4: 철근 괴담을 만들어서 이 하락하는 지지율을 회복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겠습니까?
2: 정 후보의 31년 전 폭력 사건 의혹을 두고는 개혁신당이 판결문을 추가 공개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6: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었다면서
5: 김정철 개혁신당
6: 5.18 때문에 싸웠다는 기억은 도대체 어디에서?
2: 정 후보 측은 심신미약이 기억상실이냐면서 틀린 지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3: 아무리 급해도 그런 식의
5: 정원우 더불어민주당
3: 비방을
5: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2: 부동산 공약 주도권 경쟁도 이어졌습니다. 정 후보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겠다고 공약의 수위를 올렸습니다. 오 후보는 부동산 폭등부터 반성하라면서 남산과 북한산 규제를 풀어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1: 선거를 보름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린 하나다,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고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오만함을 심판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7: 하나다! 원칙! 원칙!
2: 민주당은 경선 탈락 후보를 모아 유세단을 출범했습니다. 공천에 불만을 가진 지지층이 떠날까 원팀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8: 당원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승패와 관계없이 당의 승패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2: 전북, 경기, 평택을 등에서 다른 후보의 흔들리는 지지층을 염두에 둔 걸로 보이는데 전북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안호영 의원은 불참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부산, 울산, 경남이 다 어렵고 서울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지층에 호소했습니다.
8: 당원과 우리 지지자들께 호소드립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승부처로 보는 경남을 찾았습니다. 정권 견제론에 최근 여론이 호응한다는 판단에 심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9: 민주당의 오만함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 여당이 선거 뒤로 미룬 특검법 논란에도 다시 불을 붙이려는 듯 공소 취소 특검법 저지 특위를 당내 기구로 띄웠습니다.
10: 지방선거 직후에 반드시 국민의힘 추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원장입니다.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당력을
2: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노조 파업 예고도 정부 여당이 밀어붙인 노란 봉투법 때문이라며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11: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고개를 숙였고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도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군데군데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 빈 좌석이 많이 보입니다. 점심시간은 지났다지만 한산한 분위기가 두드러집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스타벅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의 탁이란 문구도 논란이 됐고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13: 저조차도 뭐 굳이 수박을 찾아서 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소비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2: 매장은 냉랭했고 온라인의 분노는 뜨거웠습니다. 스타벅스를 불매하자는 이른바 탈벅 분위기 속 선을 넘었다, 의도가 다분하다는 글이 이어졌고 스타벅스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환불 방법을 알려주는 글도 공유됐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한 사실도 문제가 됐습니다. 탱크데이 표현을 탱크 텀블러데이로, 책상의 탁 문구를 작업 중 딱으로 수정한 겁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세계그룹 측은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를 찾아 사과를 시도했지만 관계자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14: 사과할 뜻을 밝히기에다 지금 좀...
5: 고재대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입니다.
12: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는 광주 시민과 고객,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11: 어제 강릉행 KTX가 선로 휘어짐 때문에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최근에 고온 현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면서 벌써부터 여름철 철도 안전에 우려가 나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청량리에서 강릉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강릉역 5km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16: 선로 복구 작업으로 인하여 잠시도 정차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15: 열차가 지나가야 하는 남강릉과 강릉역 사이 구간에서 선로가 휘어진 것이 발견된 겁니다. 앞서 이 구간을 운행한 KTX 열차 기관사가 평소와 다른 차체 진동을 느껴 관제실에 보고했고 이어진 후행열차 기관사가 해당 구간을 육안으로 살핀 결과 선로가 휘어진 게 확인됐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해당 구간을 지나는 KTX 17대가 다른 노선으로 우회하며 열차 운행은 최대 1시간 반가량 지연됐습니다. 해당 선로는 현재 임시복구된 상태로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열차들은 선로 변형 구간에 대해서만 천천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면서 고온으로 인해 선로가 변형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KBS 취재 결과 휘어진 선로 부근 약 5km 구간에는 고온 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 살수 자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들이 발생될 수 있는 위치고요. 그 온도의 상승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5: 해마다 여름철이면 고온으로 선로 변형이 우려돼 열차 서행이 잦아지는 상황. 특히 고속철도의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11: 이런 때이른 고온 현상, 오늘은 좀 누그러졌는데 내일부터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이 변덕스러운 날씨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구름이 잔뜩 낀 하늘, 30도 안팎까지 치솟던 때이른 더위는 닷새 만에 누그러졌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5.5도,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았습니다. 기온이 제자리를 찾는 것도 잠시, 내일부턴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한반도 서쪽에서 저기압이 비구름을 몰고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는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오후 늦게부턴 빗줄기가 강해지며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에 30에서 80mm가량, 강원 산지엔 최대 150mm, 인천과 중부 서해안, 제주 산지에선 10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18: 수요일 늦은 오후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2: 특히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 등지에선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대부분 지방에서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바람도 거세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맘때치고 강한 비바람이 예보된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비바람은 저기압이 물러나는 모레 오후부터 점차 잦아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11: 오늘 경북의 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추돌해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손쓸 틈도 없이 변을 당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19: 검게 타버린 승용차가 고속도로 위에 멈춰 서 있습니다. 그 주위를 경찰차와 구급차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경북 구미시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앞서 달리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차량 내부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차체 뒷부분도 크게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추돌 직후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졌고 40분 만에 승용차를 모두 태우고서야 겨우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와 아내, 운전자의 누나, 형수 등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경북 영천에 있는 산소에 갔다가 경기도 자택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20: 트럭이 앞서가는 그 승용차를 추돌해 갖고 차량이 이렇게 화재가 발생한 걸로.
19: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앞의 승용차가 급격히 속도를 줄였고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차량 통행이 3시간 이상 통제되면서 일대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졸음운전이나 차량 이상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김정현입니다.
11: 제주의 금은방에서 한 중국인이 금팔찌를 구매하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현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 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800만 원짜리 금팔찌를 사겠다며 카드를 내밉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긁어도 승인은 번번이 거절됐습니다. 결국 금액을 낮춰 쪼개기 결제를 시도했고 200만 원씩 두 번의 승인 끝에 400만 원이 결제되는 순간 금은방 주인에게 카드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정거래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이때부터 나머지 금액 결제를 시도하고 몰래 취소하는 등 시간을 끌었습니다.
22: 회장은 여태까지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켜달라 해가지고 물건을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21: 잠시 뒤 도착한 경찰에 체포된 남성, 무비자 입국 나흘 만이었습니다. 중국인 남성이 사용한 카드 두 장은 신용카드 마그네틱 정보를 복제한 위조 카드였습니다. 분실 신고도 안 된 카드였지만 평소 소비 패턴과 다른 정황을 포착한 카드사의 빠른 대응도 주요했습니다.
23: 카드 소지자가 삼성페이처럼 핸드폰으로 우편 결제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해당 거래는 카드를 긁는 방식으로 거래해서 정황 증거를 잡았습니다.
21: 경찰은 해당 중국인을 구속하고 압수한 카드 5장을 토대로 위조 정보 수집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현경주입니다.
1: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한밤중이거나 휴일에도 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입니다. 어린이가 없는 시간엔 좀 풀어줘도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조정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나림 기자입니다.
2: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1년 365일 24시간 예외 없이 단속이 이뤄집니다. 그러다 보니 휴일이나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까지 속도를 제한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4: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잖아요. 다 학생이 있을 때만 속도를 낮추라고 그러지 공휴일날 새벽 2시에 그 앞에 학생이 있으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2: 이에 경찰이 스쿨존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제한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서울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사고의 절반이 하교 시간대에 집중됐습니다.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는 한 건에 그쳤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대한 학부모 의견은 엇갈립니다.
25: 이게 일률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는 당위성이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26: 아이들 없는 시간에는 뭐 45시까지도 완화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2: 경찰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1: 빌려준 돈을 상품권으로 갚게 하면서 살인적인 이자를 물리는 상품권 사채 실태를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상품권 사채 시장의 핵심이란 최사자

0: 밑에 만난 최 사장. 자신의 사업은 상품권 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상품권 구매 대금을 먼저 건네주고 그 대가로 이용자들에게 저렴하게 다시 상품권을 사들이는 합법적 사업이란 겁니다.
1: 저희는 대부분 다 사업자를 내고 하는 사람들이고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 돈을 빌려준 적이 없어요.
0: 하지만 돈을 받은 사람은 일주일 만에 더 높은 금액의 상품권을 구입해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연 이자율로 계산하면 1000%에 달합니다. 사실상 불법 사채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 씨는 3년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로부터 답변까지 받았다고 말합니다. 21만 원을 주고 며칠 뒤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는 게 불법 사채냐고 문의하자 상품권 할인 판매와 구매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단 답변이 돌아왔던 겁니다. 이후 최 사장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본격 영업에 나섰습니다.
1: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다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욕도 잘 안 해요.
0: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상품권 사채를 지목하며 악덕 사채라고 지적한 것을 반박하기도 합니다.
1: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바로 그게 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0: 경찰은 과거 국민신문고 답변은 질의 내용에 대한 해석일 뿐 거래 전체 합법성을 인정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형규입니다.
2: 네, 적반하장격인 이 최 사장을 비롯해 상품권 사채업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를 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상품권 사채를 다른 상품권 사채로 갚으라며 서로 소개해줬고 피해자의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3: 급전 250만 원이 필요했던 A씨. 지난해 10월 최 사장 등 상품권 사채업자 5명에게 각각 50만 원씩을 빌렸습니다. 일주일 뒤 각 업자들에게 최대 90만 원어치 상품권을 돌려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상환일이 다가오자 한 업체가 돌려막기를 제안했습니다. 상품권 구입비를 마련하기 힘들 테니 자신의 업체에서 돈을 더 빌리라는 겁니다.
4: 미리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 내가 얼마를 줘야 돼요. 증액을 해서 여기를 먼저 해결을 해라.
3: 이렇게 몇 차례 돈을 더 빌린 A씨. 250만 원으로 시작된 빚은 4개월 만에 6,9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4: 마지막에는 금액이 너무 커져버렸고 제가 뭐 따로 쓴 게 아니고 이자를 서로 돌려받게 하라.
3: 최 사장은 채무자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 개설도 주도했습니다. 특정인의 채무 현황을 알려주고 거칠게 비방하기도 합니다.
4: 다 제휴 업체니까 다 알아요. 어디 얼마를 쓰고 있고 이런 것까지.
3: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본격적인 추심을 시작했습니다.
5: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세청이 대출 규제를 피해 이른바 부모 찬스를 쓰거나 신고 소득 없이 고가 주택을 사들인 현금 부자 등 탈세가 의심되는 120여 명을 선적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1분기 가계 빚이 1993조 1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4조 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20대 일자리가 11만 1000개 감소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했습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2022년 4분기 이후 1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430만 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앱 분석업체 YZ앱 리테일이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110만 명을 넘어섰다고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5.1% 수준입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이번 주는 딸이 기록한 어머니의 삶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성주의 출판사 딸세포를 운영하는 김은화 대표를 만납니다. 김 대표의 어머니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마산 수출 자유지역의 노동자로 돈벌이에 나섰고 결혼 후에는 출판 물류회사, 텃밭 농사, 식당 종업원, 매점 판매원, 간병인 등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고 합니다. 딸인 김 대표는 직접 진정한 가장이었던 어머니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기록을 남겼는데요. 김은화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은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제가 직접 글도 쓰고 편집도 하고 이제 출간까지 하는 전 과정을 도맡아서 하고 네. 있습니다.
0: 출판사 이름이 좀 특이해요. 네. 딸 세포, 아들 세포는 따로 있나?
1: 아, 그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요. 그 딸 세포가 과학에서 세포가 분열할 때 처음에 원래 있던 세포를 모세포라고 하고 그 다음에 N개로 세포 분열해서 생긴 새로운 세포를 딸 세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학에서도 그렇고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가 기본값을 남성으로 삼잖아요. 근데 이것만 여성이 기본값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시선으로 여성의 이야기를 담겠다고 하는 저희 출판사의 지향과 같아서 딸세포 출판사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0: 아, 어떤 출판사인지 이제 출판사 명만 듣고도 이제 짐작이 좀 갑니다. 그러면 주로 출간하는 책들이 뭐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뭐 그런 책들인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세포 출판사에서는 여성의 시선에서 여성의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모토로 이제 남성 중심적인 시선에서는 보이지 않는 작은 이야기들 하지만 그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주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0: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미니즘과는 조금 결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1: 아니요. 페미니즘 맞아요.
0: 맞아요. 네. 페미니즘입니까?
1: 네. 네. 그게 이제 성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딱딱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그러지 않고 여성의 시선에서 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부드럽게 다가올 것 같아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0: 보니까 엄마와 딸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이제 신경 써서 내셨더라고요. 모녀지간에 인터뷰를 해서 낸 책들을 쭉 지금 시리즈로 기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아, 예. 제가 처음으로 엄마의 삶을 인터뷰해서 낸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0: 아빠들이 먹여 살리죠.
1: 보통.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는 아빠가 먹여 살리는 집안도 있고 물론 이제 어머니가 전업주부를 하셨더라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처럼 밖에 나가서 임금 노동을 하셨더라도 그렇고 어쨌든 그 생계 부양자로서 여성이 가진 면모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두각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라는 제목으로 사실상 그 저희 엄마의 노동 일대기를 통해서 약간 그 베이비 부모 세대의 여성 노동사를 한번 훑어보자. 그런 의도로 낸 책입니다.
0: 제가 주로 아빠가 먹여 살렸다고 했는데 그 말도 어폐가 있어요. 엄마들이 뭐 바깥 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열심히 밥을 했어도 먹여 살렸고 엄마 아빠가 먹여 살린 건 맞는데 우리가 흔히 먹여 살렸다고 하면 이제 밖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했을 때 먹여 살렸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거기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엄마 인터뷰 실패기도 내셨고 니는 딸이니까 니한테만 말하지. 이게 다 모녀간의 인터뷰에서 낸 책이신가 봐요.
1: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을 낸 이후로 많은 여성 독자분들이 나도 엄마의 삶을 기록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 그러면 내가 워크숍을 진행해서 이분들이 엄마를 인터뷰할 수 있게 돕고 그걸 결과물을 한번 책으로 내보자. 네. 예,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나의 엄마 인터뷰 실패기 그리고 니는 딸이니까 니한테만 말하지 요 두 권입니다.
0: 사실 대표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제가 한 게 몇 년 전부터 제가 저희 엄마를 너무 인터뷰를 하고 싶었거든요. 예,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 해가지고 그래서 슬슬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일제시대도 겪으셨죠. 또 6.25 전쟁도 겪으셨죠.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동안에 살아오신 얘기가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아서 엄마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데 게으르고 능력이 부족해서 이거 못했는데 이거 실천을 하셨네요.
1: 아, 네. 그게 그 엄마를 인터뷰한다는 게 생각보다 딸한테도 그렇고 엄마한테도 그렇고 약간 시간만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여유도 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 모녀 구술생애사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0: 모녀 구술생애사
1: 예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을 하지만 대부분 이제 제가 2회차를 진행을 해봤는데 오시는 분들이 한 5명에 한 분 정도는 인터뷰를 하려고 찾아오지만 엄마가 뭐 인터뷰를 거절한다거나 혹은 딸이 중간에 힘들어서 프로젝트를 그만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건 오히려 쉽거든요. 그런데 네. 가족으로서 나와 너무나 밀접하게 얽혀있는 가장 사랑하면서도 또 나와 어떤 부분에서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얽혀있는 엄마라는 존재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많은 마음의 준비를 필요로 하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0: 그 안에는 좀 상처도 있고 또 보이고 싶지 않은 치부도 있고.
1: 맞아요.
0: 예, 그렇죠.
1: 맞아요. 그래서 엄마의 상처가 나의 상처와 맞닿아 있기도 해서 언제든 시작할 수 있지만 언제든 약간 머뭇거려지는 작업인 것 같긴 합니다.
0: 근데 아무튼 저 같은 생각을 한 여성분들이 딸들이 많이 있다는 거네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죠? 예. 참 엄마하고 딸 저도 엄마가 있고 딸이 있는데 뭐랄까 제일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땐 정말 애증이 있는 그런 관계 같아요. 엄마와 딸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하세요?
1: 가장 많이 사랑하고 또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기대하고 가장 많이 좌절하게 되는 관계인 것 같아요.
0: 네.
1: 예,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또 좋을 때는 또 좋기도 하고.
0: 그렇죠. 네. 네, 좋을 때는 그만한 친구가 없어요. 근데 왜 아들 중에도 딸 같은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들들은 왜 엄마 얘기를 기록한다는 걸 사실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들하고 딸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아들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가진 본인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삶에 완전히 이렇게 탁 달라붙어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의 삶도 어느 정도 커가면서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아들들이. 근데 딸들은 같은 가부장제 사회 안에 피해자로서 자라나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먼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 안에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어머니가 미처 이야기하지 아는 맥락까지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남성들은 그렇게 감정적인 것들을 갖다 공감하도록 키워져 오지도 않았고 또 본인이 가진 위치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어머니의 입장에 입장에서 이렇게 좀 어머니의 편에서 듣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차라리 거리를 두고 약간 아 우리 엄마 참 희생하셨고 너무나 나를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보상을 주고 싶어하지 그거를 가서 직접 듣는 것은 내가 나의 죄책감하고도 대면해야 하는 작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려워.

0: 하시는 것 같아요.
1: 딸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의 이야기는 커보니까 곧 내 얘기이기도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이게 참 분리시키기가 쉽지 않은 그게 있다. 그러니까 약간 동일시되는 부분이
0: 맞아요.
1: 굉장히 많이 있어요.
0: 네. 네.
1: 그 딸의 엄마와 딸의 인터뷰를 내가 책으로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0: 사실 처음에는 최은숙 작가님이라고 구술생에서 작업을 먼저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걸 실습으로 구술생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때까지 학원에서 처음 작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거를 굳이 책으로 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거는 여성 노동사로서의 가치가 있으니 어머니의 일대기를 한번 여성 노동 역사의 차원에서 기록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근데 저희 어머니의 삶을 누군가가 같이 부여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세상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서 읽어볼 수 있도록 책으로 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처음에 엄마한테 엄마 얘기를 내가 책으로 한번 써볼까 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0: 나는 들려줄 이야기가 없다. 나는 기록할 만한 인생을 살지 못했는데 내 이야기를 글로 써서 뭐 하려고 그렇게 좀 반문을 하셨었어요.
1: 내 얘기를 뭐 하러 해야지 이제 자랑할 것도 없는데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런 반응이셨군요.
0: 네.
1: 예. 그래도 이제 허락을 맡아내셨어요. 열심히 설득을 하셨나 봐요.
0: 그래서 제가 엄마의 삶이 기록될 만한 것이다라는 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다른 여성분들의 구술생에서 책들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최은숙 작가님의 쓰신 뭐 이름 뭐를 그냥 평범한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엄마한테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저희 엄마는 독자로서만 만족하지 본인이 저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었어요.
1: 네.
0: 근데 그 산을 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엄마가 이 작업에 응하지 않으면 나는 학원비를 날리게 된다.
1: 돈 문제가 엄마들은
0: 엄마들이 학원비 날리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그럼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처음에는 시작을 하셨었죠.
1: 예. 근데 사실은 좀 글로 남긴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좀 포장하고 싶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저도 저희 엄마가 자기 마음의 100%를 말씀해 주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장에 보면은 엄마 뭐 젊었을 때 남자한테 인기 좀 있었겠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엄마가 아니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탁 잘라서 말씀하시길래 엄마 딸이라서 지금 얘기 안 해주는 거지 그랬더니 응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야기해 주신 부분은 그냥 자기가 겪었던 경험의 어떤 사실 거기에 대한 아주 약간의 감정과 해석만을 들려주셨지 뭐 구구절절히 감정의 어떤 파고와 원망과 한해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시지 않았던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엄마가 해왔던 노동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
0: 네.
1: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 보니까 이제 엄마가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셨나 봐요.
0: 네, 맞아요. 핸드폰이.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처음에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하시기 힘들어 했었는데 엄마가 여태까지 일해온 거에 대해서 좀 들려줘라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10대 때 이제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마산 수출 자유지구에서 이제 그 일본계 섬유 기업에서 여성 노동자로 이제 처음으로 일을 시작을 하셨었어요.
1: 공장 생활을
0: 네.
1: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친구들은 그런 이제 공장 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0: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이제 밤에는 방송통신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그렇게 주경야독을 하면서
1: 진짜로
0: 네.
1: 예. 그렇게 하시고 보통 그 시절의 여성분들은 그래도 이제 돈을 벌다가 이제 결혼하면 이제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0: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결혼하신 후에 전업주부가 되셨는데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자영업을 하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돌보면서도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뭐 만화 만화 가게도 하시고 그리고 하숙도 치고 그리고 뭐 한복 배워서 한복집에서 좀 틈틈 일하다가 한복 가게도 개업해서 아. 하시고 예, 그러다가 아이들이 좀 더 큰 후에는 이제 더 어 좀 공장에서 좀 오래 뭐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는 네. 이런 임금 노동자로도 일을 하셨었어요.
1: 예.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0: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봤을 때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아빠가 네. 돈을 제대로 안 벌어오기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구슬생 회사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 혹시 아빠가 돈을 잘 벌어왔더라도 그렇게 계속 일을 했을 거야?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어? 이렇게 여쭤봤더니 엄마는 돈 버는 게 좋았대요. 아. 내 손으로 내가 일해서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성취감을 느끼셨나 봐요.
0: 예, 예. 성취감과 뿌듯함과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효능감을 발휘하신 것 같아요.
1: 근데 돈 버는 게 좋긴 했지만 사실 그런 일들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던 건 아니잖아요. 엄마도 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희 엄마는 예. 원래 그 방통고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은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은 교대로 바로 갈 수가 있었대요.
1: 공부도 잘하셨구나.
0: 예. 그런데 이제 집안에 돈도 필요하고 자기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먹여 살릴 사람이 없으니까 원 네. 가족을 그래서 그 꿈을 포기하고 그냥 이제 결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 예. 이 책의 그 앞에 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다. 예, 엄마는 우리 가족의 생계부양자고 진정한 가장이었다. 아, 이거 인정받고 엄마가 뭐라고 그러셔요?
0: 엄마는 정말 여러 번 부인을 하셨어요.
1: 난 아니다.
0: 난 아니다. 내가 너를 진짜 먹여 살렸나 싶고 계속 못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그렇게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도 출간 직전까지 회의하셨어요. 내가 정말 너를 먹여 살렸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정말 정말 여러 번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엄마가 나를 먹여 살린 정도가 아니라 살렸다고 지금의 내가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이렇게 제 마음을 전달하니까 일견 수긍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지지와 응원과 이런 게 보태진 후에야 조금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가난했거든요, 저희 집은. 네.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한 결과물에 대한 자신도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가장은 남성이고 생계부양자로서 남성을 인정해주는데 훨씬 익숙하지 여성인 내가 나 자신에게 대해서 나는 너를 먹여 살렸고 나는 우리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지 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시기가 조금 낯설고 두렵고 어색하셨던 것 같아요.
1: 제가 그 측면을 그러니까 분명히 가정을 책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발짝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 그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후엔 어머니가 더 경제활동에 더 최전선에 나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0: 이혼하신 후로는 그래도 그 전에 있던 곳에서는 정규직이었지만 이혼하신 후로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이제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장시간 일을 했고 저임금으로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자식 둘을 책임져야 하니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1: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사실 여성이 나이 들어가지고 막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게 그 하는 일들이 사실 뻔하거든요.
0: 맞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식당에서도 뭐 설거지를 막 12시간씩 하시기도 하고 매점에서 뭐 음식 파는 장사를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오래 하셨던 일은 요양보호사 일이셨어요.
1: 그건 뭐 또 교대로 밤에도 일도 하시고.
0: 맞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막 12시간 교대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도 요양원에서 이제 먹고 자고 지내면서 그렇게 장시간 일을 하셨었죠.
1: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 대표님 어머님의 얘기지만 이 방송을 듣는 많은 그 청취자분들의 어머님 얘기기도 하고 본인 얘기기도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엄마를 보면서 딸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0: 아, 저는 하루빨리 어른이 돼서 엄마를 저 고된 노동으로부터 좀 해방시켜주고 싶다. 내가 좀 엄마를 보호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네, 그랬군요.
0: 네. 그래서 고생하는 엄마, 자신을 돌보지 않는 엄마를 곁에서 지켜봐온 딸들이 그렇게 보호자가 되고 싶어하고 네. 어머니의 돌봄자가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1: 건강은 괜찮으셨어요? 어머니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는데?
0: 아, 그래서 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59세에 쓰러지셨어요.
1: 아, 고비가 있었군요.
0: 네, 네. 그래서 쓰러지셨고 그 당시에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지금 당장 뭐 생명에 지장이 있는 병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을 지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강제로 은퇴를 하게 되셨죠.
1: 아, 네. 지금은 일을 안 하십니까?
0: 예, 예. 그때 이후로는 일을 안 하고 계시고 다행히 엄마가 쓰러지시기 직전에 네. 오빠와 제가 이제 취직을 했어요.
1: 아.
0: 예, 그래서 이제 엄마는 집에서 좀 요양을 하실 수 있게 되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집에 돈을 벌어올 수 있게 되었죠. 네.
1: 아, 오빠도 있으시고.
0: 네.
1: 김 대표님 두 분 다 결혼하셨나요?
0: 네, 오빠도 결혼했고 저도 결혼했습니다.
1: 예.
0: 또 오빠와 저의 차이는 아주 명확한 것이 저는 어머니를 지척에서 이제 계속 정서적으로도 돌보고 이제 네. 물리적으로도 돌보고 계속 어머니를 저의 사정권 안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빠는 아주 먼 지척에서 돈으로 가끔 이렇게 돌보는 역할을 예.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엄마는 딸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0: 연구 결과도 나와 있더라고요. 예. 아들이 있는 엄마보다 딸이 있는 엄마가 더 오래 산다는 아. 과학적인 결과가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1: 그건 모르겠지만 네. 젊었을 때는 아들아들 하다가도 나이가 들면 딸이 좋더라 그런 얘기는 제 주변에서 진짜 많이 듣습니다.
0: 예, 정서적인 돌봄을 예. 해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예. 엄마를 인터뷰하기 전과 후 두 분의 관계는 모녀 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0: 저는 일단 제가 엄마를 볼 때 항상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어떤 죄책감? 책임감 같은 거에 많이 시달렸었어요.
1: 네.
0: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엄마를 보호해 주겠다는 생각으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번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가 엄마를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거에서 오는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구슬생에서 작업을 하고 나니까 내가 전혀 그런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었네. 나는 엄마의 구원자도 될 수 없고 엄마가 애초에 나한테 그런 걸 바란 적도 없었구나.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엄마와 정서적으로 얽혀있던 또 복잡한 실타래가 많이 풀려난 느낌을 받았어요.
1: 네.
0: 결국에는 자신의 상처와 결핍을 들여다보는 작업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사실 엄마를 뭔가 가난과 이혼이라는 낙인으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엄마의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지만은 엄마의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아 내가 본 것은 엄마의 일부분에 불과했고 내가 엄마의 구원자가 되고 싶어 했던 것 혹은 내가 엄마한테 나의 생계부양자이자 우리 집의 가장이었다고 이름 붙인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었구나. 그러면은 나의 이 욕구를 내가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그런 식으로 저 자신에게 질문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저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 그 책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하고 싶으셨어요?
0: 저는 책을 통해서 역사에서 여성이 지워진 자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고 제안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성들이 이제 소녀에서 엄마가 되어서 또 할머니가 되어서 계속 돌봄 노동을 하고 가사 노동을 하고 그리고 그 외 집안 경조사를 돌보면서 뭐 농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경제적인 주체로 기록이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의 삶을 책으로 냄으로써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흔히 모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뒤에 얼마나 많은 노동이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돌봄 노동이고 또 가사 노동이지만 이것이 정말 가치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그에 합당한 명예를 지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이고 생계부양자라는 말을 써서 드러내고 싶었던 거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저는 전업주부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외에 또 여성이 계속 이제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저임금 노동 일자리로 계속 불려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자리에서 계속 일해온 여성들이 있는데 그 노동사들도 굉장히 드문드문 끊겨 있어요. 명맥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들은 중하위 계층의 어머니들은 항상 일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조명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저희 엄마만 이렇게 일을 해왔고 뭐 위대하고 대단한 어머니 이렇게 부각시키고자 했던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 옆에 계셨던 수많은 여성들의 어떤 노동사와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좀 저희 어머니의 삶을 마중물로서 내어놓고 싶었습니다. 저희 딸세포 출판사의 굿즈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있는데 2,000원짜리 나무 연필이에요. 목공 연필에 네. 나는 나의 생계부양자입니다. 라는 문구를 새겨 놓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도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임금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OECD 국가에서 가장 최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런 현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가정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좀 동등하게 돌봄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 어머니의 삶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딸의 복잡한 마음을 담아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성분들도 함께 읽어보고 어머니의 삶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자기의 부인 혹은 딸 그리고 세상 많은 여성들의 자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네. 여성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이 사회에서 많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가정 아니든 아니면 사회에서든 예, 조금 더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고 예, 가치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딸이 기록한 어머니의 삶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딸세포 출판사의 김은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중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내일 새벽에 충청권과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겠고 오전부터는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특히 내일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세찬 집중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무척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 축대나 옹벽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5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낮 전국이 18도에서 23도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바다의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며 대체로 청정하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1.5도, 습도는 56%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에 대해 2차 사후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0: 위원회는 오늘 밤 10시쯤 합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밤 10시 정도면 합의가 되거나 조정안이 나오거나 가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하고 길어지면 10시 30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노조 측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해서 여기서 결정할 수 없으며 현재 사측이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상황의 원인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오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약식 현안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국가 경제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무모한 파업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민주당은 앞서 노동자들의 처우와 보상 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는데 삼성 경영진은 그런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낸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원유 스와프 등 민관 대화를 장려하고 액화 천연가스, LNG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유, 석유 제품의 스와프 및 상호 공급과 관련된 민관 대화를 장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정부는 LNG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하고 구체적 이행 방안은 양국의 산업당국이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외신들도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관심 있게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탱크데이 표현에 대해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를 진압하는 군용 차량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BBC 방송은 SNS 등을 중심으로 스타벅스 코리아와 신세계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군은 지난 6주간 계속된 휴전을 전력 강화의 기회로 삼았다면서 미국, 이스라엘이 전쟁을 재개해도 대응할 준비를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준장은 현재 시간 19일 테헤란에서 열린 정부 지지 집회에서 군은 휴전 기간을 전시처럼 지냈으며 이를 전투력을 강화할 기회로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완전한 지휘권을 확보했으며 전략적 해협은 이전 상태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데 대해 이스라엘 측에 한국인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이 나포된 사실을 안 직후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통해 이스라엘 당국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팔레스타인 관련 단체에 따르면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 씨가 탑승한 9호선단 키리아코스 X호는 전날 오후 5시 28분쯤 키프로스 인근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됐습니다. 호주가 자국 희토류 기업에 투자한 중국 관련 투자자들에게 보유 지분을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짐 차머스 호주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호주 희토류 기업인 노던 미레날스의 주요 주주 6개 법인에 대해 보유 지분을 2주 안에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영동 30에서 80mm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오늘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마케팅 논란에 미국 본사까지 사과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관련 소식을 비롯한 6.3 지방선거 소식은 잠시 후 뉴스픽에서 알아보고요. 한밤의 경제친구 고란지교에서는 이 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대화에 들어간 삼성전자 노사협상의 쟁점 살펴보고 이 파업이 만약에 가시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5월 19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오늘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가 오늘 경북 안동 이 대통령의 고향이죠. 여기에서 만났습니다. 먼저 한일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죠.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고향인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0: 예.
1: 다카이치 총리 역시 비상상황 시 원유, LNG를 상호 융통하는 스와프 추진을 비롯한 에너지 안보 강화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는데요. 소인수회담 33분, 확대회담 77분 등 105분간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한 공동 언론 발표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양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 했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중동 정세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 정세에 대해 진솔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포함해 사태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에 기초한 협력 확대에도 뜻을 모았는데요.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공급망 위기를 겪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심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며 저는 공감을 표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0: 네.
1: 이와 함께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이를 위해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원유, 석유 제품 및 LNG 스와프를 포함한 일한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축으로 하는 협력을 시작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공동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정상은 또 초국가 스캔 범죄 공동대응,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협력, 조세희 탄광 사건 관련 유해 DNA 감정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했는데요.
0: 네.
1: 특히 이 과거사 사안인 조세희 탄광 관련 논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조세희 탄광 수몰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저 탄광에서 발생한 갱도 붕괴 사건으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해 광구 18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한일 정부가 DNA 감정 등 희생자 신원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0: 네.
1: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공동 언론 발표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0: 네. 자, 정상회담이 또 이렇게 있었고요. 이후에 두 정상 간의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1: 네, 양 정상은 오늘 안동에 머물며 만찬을 비롯한 친교 행사를 이어갔는데요.
0: 예.
1: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만찬과 이 민속 그 행사 관람 등 이 일정을 마친 뒤 내일 오전 대구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 서로의 고향 답방 형식으로 이뤄진 오늘 회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우정과 유대가 그만큼 두텁고 단단하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서울과 도쿄에 국한됐던 셔틀 외교 무대가 부산, 경주, 나라 안동 등 여러 지방도시로 확대된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일 관계는 수도를 넘어 지역 구석구석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에 대해 다음에는 이 대통령이 일본으로 올 것이라며 온천으로 할까요? 어디로 할까요? 아름다운 곳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말해서 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0: 예. 자, 여야가 오늘도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 달 5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기로 한 거죠.
1: 네, 여야는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오늘 합의했습니다.
0: 네.
1: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 원내대표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이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0: 예.
1: 송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시 교섭단체 합의로 한다는 내용을 오늘 여야 합의문에 포함하고자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0: 네. 자, 6.3 지방선거는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제 중원으로 갔는데 이 최근에 이 보수 결집을 의식해서 이제 퀘스팅 보트인 중원의 표심을 잡으러 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여야 지도부는 모두 이 양 진영 내 이 내부 결속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출연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 씨, 최욱 씨 등이 진행하는 방송에 나간 건데 이 전북지사 선거에서 김건영 부속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가운데 이 내부의 단합을 이 도모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0: 예.
1: 정 대표는 또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서 분명히 말한다. 내가 가장 강력한 친명이다. 친청은 없다. 이런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0: 예.
1: 민주당은 다 친명이다. 허공의 주먹질하며 이간질하지 말라.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 대표의 이 같은 글은 자신을 겨냥한 테러 모의 의혹을 민주당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곳을 두고 이른바 뭐 친문, 친노 성향의 구주류 성향 지지층과 강성 친명 성향 지지층 간 갈등이 번지고 있다. 뭐 이런 그 주장이 정치권 또 언론에 나오고 있는 데 대한 반박 성격이었습니다.
0: 네.
1: 정 대표는 오늘 낮까지 서울 또 국회 인근에 있다가 저녁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의 김영빈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0: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제 텃밭으로 달려가서 표심 공작에 나섰는데 보수 결집을 호소하기 위한 행보로 읽히고 있습니다.
1: 네, 장동혁 대표는 오늘 단식 농성 중인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를 찾아가 이 위로 지지 방문을 하고요.
0: 예.
1: 오후에는 그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했는데요. 이 장 대표는 경남 선대위 발대식 인사말에서 제가 요즘 SNS에 열심히 글을 올리고 있는데 SNS에 쫓아와서 열심히 댓글 다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제 기사에도 열심히 찾아와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댓글 다는 건 별 상관이 없는데 댓글 내용을 보면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 단 댓글이 맞나 싶은 그런 댓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여러분 짐작이 가시지 않느냐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면서 그래서 제가 진작부터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고 여당의 공세를 폈습니다.
0: 예.
1: 오늘 장 대표의 경남행에는 지도부에서 김민수 조광한 최고위원이 동행했고요. 지역구가 경남 통영 고성인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함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같은 시간 오늘 인천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했고요. 이 자리에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발대식 행사 전에 따로 이 인천을 찾아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를 격려하고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재보궐선거 상황도 보겠습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민주당 조국 혁신당 두 당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모습이라고요.
1: 네, 평택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조국 혁신당 간의 이른바 단일화를 둘러싸고 이 기세싸움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0: 네.
1: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혁신당 조국 후보 모두 다자구도에서 승리를 자신하면서 민주당은 이른바 조국 양보론을 혁신당은 김용남 자질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객관적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김용남 후보가 앞서고 있다며 현 상태로 보면 조국 대표는 본인과 혁신당의 미래를 생각해 빨리 양보해야 한다고 혁신당 측을 압박했습니다.
0: 네.
1: 이에 혁신당 서황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 김 후보의 새누리당 시절 언행을 부각하며 5.18을 폄훼하는 국민의힘식 정신머리로 민주당 간판만 달면 민주개혁 진영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조 후보 본인도 오늘 이 SNS에 쓴 글에서 자신이 김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조사 방법이 자동응답 시스템이냐 면접조사냐 질문 구성과 순서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 오차범위 내 1, 2위가 달라지고 있다며 6월 4일 아침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3표 차이로 승리하겠다 이렇게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0: 예.
1: 이렇게 양측의 기싸움이 달아오르면서 이 진보 진영 단일화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진 모양새인데요. 다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 평택을은 민주당 당선 지역구인데 이것을 국민의힘에 내준다는 것은 민주당 당원도 조국 혁신당 당원도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은 민심이 원하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해 일부 여지를 남겼습니다.
0: 네. 또 다른 재보궐 관심 지역이지요. 부산 북구갑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1: 네, 여기도 역시 단일화가 이슈인데요. 예. 여기는 반대 진영, 범보수 진영 단일화가 지금 계속 초점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의 이 보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오늘 민심이 이미 길을 내주시고 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등에 업고 간접 압박을 했는데요. 한 후보는 오늘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 공약 발표 기자회견 후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단일화 관련 질문이 나오자 공소 취소까지 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대리인을 꺾으려면 누구에게 표가 모여야 하는지 민심이 이미 길을 내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0: 예.
1: 이 한 후보가 언급한 민심이 내는 길이라는 것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박민식 후보에 비해서 뭐 다자 양자 대결에서 모두 여당 후보에 비해 경쟁력이 더 그러니까 여당 후보에 대해서 박 후보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0: 네.
1: 다만 박민식 후보는 오늘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북구는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불쏘시개가 아니라며 저는 보수를 분열시킨 천박한 기회주의 정치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북구를 흥정 테이블에 올리는 정치공학적 단이라는 단 1%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0: 예. 스타벅스코리아의 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마케팅 논란에 미국의 본사까지 나서서 사과를 했습니다. 후폭풍이 지금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고요.
1: 네,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가 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광주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오늘 유감을 표명했다고 이 로이터 통신이 이 외신까지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요.
0: 네.
1: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어제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이런 문구를 사용해서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0: 예.
1: 이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당일 곧바로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오늘은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0: 네.
1: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정용진 회장을 겨냥해서 결자 해지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탱크데이 행사가 정 회장의 기획 작품이 아닌가라며 스타벅스 코리아는 전사적 행사를 할 때 정 회장의 승인 없이도 가능한 회사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성식 부의장은 또 유사한 언행이 한두 번도 아니고 때로 고의적으로 조롱을 합리화해왔다며 대리사장을 대리로 자르는 정용진 회장이 아니라 스스로 뭘 반성했기에 부랴부랴 밤에 인사조치를 했는지 양심 고백을 해야 할 때라고 정 회장을 잇따라 겨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5.18 폄훼 논란을 희화화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려 추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0: 네.
1: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이 소셜미디어 이 스레스 계정에는 오늘 새벽 내일 스벅 들렀다가 출근해야지 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가 됐고
0: 예.
1: 또 김선민 국민의힘 거제시장은 여기에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지 이런 답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0: 예.
1: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문제의 글들을 삭제하고 부적절한 게시물로 인해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게시물은 5.18 민주화운동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희생자 및 유공자분들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명백한 잘못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0: 예.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일 예고를 이틀 앞두고 노사는 오늘도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양측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총파업 현실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 자,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또 파업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우리 경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한밤의 경제친구 고란지교 고란 경제전문기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예.
0: 자, 오늘 이제 노사가 10시부터 다시 이제 대화를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좀 접점이 좁혀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박수금 위원장이 아마 뭐 지금 이 시각 얘기로는 10시, 뭐 10시 반,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에 뭔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네. 했었는데,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예. 좀 뭐,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10시였는데 예. 지금 또 들어오려고 하니까 10시 반쯤이라고 하는데 예, 예. 합의안이 나오든지 아니면 사측의 이제 정부 측의 이제 중재안이 나오든지
0: 중재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1: 중재안은 사실 그냥 정부가 야, 이 정도로 받아봐라고 던지는 거라서 예. 이걸 이제 사측이나 노조 측이 받을지 안 받을지 예. 또
0: 사실
1: 다음
0: 이전에도
1: 문제거든요.
0: 중재안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걸 이제 둘 다 이제
1: 아니 노조가 예. 안 받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0: 나왔으니까 네. 예.
1: 그거에 대해서도 일단 합의안이 나오면 제일 좋고요. 중재안은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아마 노조 측과 사측이 다 볼 테니까.
0: 그렇죠. 네. 근데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네. 보고 판단할 시간이 있을까
1: 뭐
0: 싶기도
1: 파업
0: 하고.
1: 전까지 막판까지 그냥 하면 예. 되는 거죠. 뭐.
0: 근데 이제 만약에 합의안이 나왔다. 합의가 됐다.
1: 그러면 이제 그러면 파업 안 하는 거죠.
0: 근데 그게 이제 일단 보통 저희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파업 찬반 투표라는 걸 그게 조정하는 그걸 이제 합의안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거기에 대한 뭐 투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1: 네, 그거는 예. 이제 노조 측에서 아마
0: 노조 측에서 아마 되겠죠. 투표를 네네. 하겠죠. 네네. 또 거기에 따라 또 가부가 결정될 네네.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합의 못 하겠다 조합원들이 하면 또 다시 또 파업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한치 앞도 좀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일단 이틀 뒤가 파업 예정일로 그건 이제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예. 또 뭐 저희 방송 중에라도 얘기가 나오면 제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삼성의 그 노동조합 구성이 어떻습니까? 이제 복수 노조지 않습니까
1: 네,
0: 요즘에?
1: 맞아요.
0: 예. 저희에서도 뭐 몇 개 노조가 있게 있습니다만은. 예. 삼성도 몇 개 있습니까 여기는 노조가?
1: 삼성이 이제 5개가 있고요.
0: 삼성전자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삼성 그룹에?
1: 그러니까 뭐. 예. 그러니까 초기업 노조 같은 경우에는
0: 초기업 노조는
1: 네. 약간 다 모여 있는 건데 그중에 어쨌든 삼성전자 지부가 있는 거니까
0: 그렇죠. 어쨌든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 삼성전자 지부인 거죠.
1: 네. 어쨌든 뭔가 5개가 있는데요. 예. 전자에 보자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이병철 선대회장이 무노조 개명을 얘기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예.
1: 그리고 이따가 이건희 회장 시대에도 이제 철저한 통제를 했고 그리고 사실 이때 여러 가지 이른바 이제 노조 설립 주동자에 대해서는 미행하고 감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예. 조금 잡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0: 뭐 이른바 뭐 어용노조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1: 네, 맞아요.
0: 뭐 근데 노조를 못 만들게끔 어떤 그런 게 좀 있었죠
1: 네.
0: 사실.
1: 예. 그러면서 사회적 비판을 받았고
0: 예.
1: 그러다 2010년 중반부터 2020년까지를 보자면 그때 검찰 수사 통해가지고 미전실이라고 하죠.
0: 예.
1: 여기 약간 일종의 약간 악의 축조럼 약간 그 포지셔닝이 됐는데
0: 그때 그렇게 좀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1: 맞아요. 예. 여기가 노조 와해 공장 문건 이게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0: 예.
1: 굉장히 노조법 위반 혐의로 예. 당시 이제 고위직들이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0: 우리나라 있죠. 법상으로는 노조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1: 당연하죠.
0: 예.
1: 네.
0: 거기에 대해서 뭐 제재를 가거나 하면 안 됩니다.
1: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20년 5월에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0: 예.
1: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합법 노조가 드디어 탄생하게 됐고 이제 복수 노조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0: 예.
1: 노조 출범 순서로 보자면요. 18년 5월에 전국 삼성전자 사무직 노조 그리고 삼성전자 구미지부 노조
0: 예.
1: 삼성전자 노조 동행 이게 연이어 탄생을 했어요.
0: 예.
1: 그리고 19년 11월에 여기 약간 대표적인 노조인데 한국노총 산하의
0: 예.
1: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금속노련
0: 예.
1: 산하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이게 바로 전삼노입니다. 그 이번 첫 번째 파업을 주도했던 전삼노.
0: 예. 예.
1: 여기가 산하에서 네 번째로 설립된 노조였고요.

0: 를 보자면 사실 그 회사 내부에 있는 어떤 임금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뭐 정치적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 노동 조건 전반에 관한 무슨 투쟁이나 아니면은 아까 금속 노련이라고 했잖아요. 금속 노련이 이렇게 연대 투쟁을 하거나 예. 뭐 이런 식의 그 노조 활동이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초기업 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임금 복지 부분의 종합 이것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예. 하면서 출범을 했어요. 처음 출범할 때는 한 16,000명 정도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굉장히 불어났죠.
1: 예.
0: 그래서 지금 26년 4월 30일에 이게 그 과반이 넘어서면서 그렇죠. 교섭 대표 자격을 얻게 된 거고요.
1: 예.
0: 이게 24년 6월에 제가 2월에 16,000명을 출범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24년 6월에는 28,000명이었어요. 그런데 20개월 동안 2.6배나 늘어났습니다.
2: 예, 엄청나게 불었네요.
0: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약간 노동운동,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1: 예.
0: 회사 내부에 있는 약간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과 관련된 얘기보다는 이념적 노동운동이 조금 좀 많이 치우친 경향이 있었잖아요.
1: 예.
0: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1: 예.
0: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임금과 복지 요거에만 이제 집중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SK하이닉스가
1: 예.
0: 너무 많이 받는 걸 봤거든요.
1: 예.
0: 여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연봉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근로조건, 임금 수준에만 집중하는 이 초기업 노조에 대한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1: 예. 그러니까 지금 과반이 넘는 노조인
0: 네.
1: 거고.
0: 지금 7만 6천 명 정도였는데요. 예. 그간에 조금 탈퇴가 이루어져서 7만 한 1천 명대 정도라는
1: 뭐
0: 얘기가 나왔어요.
1: 과반은 계속 유지.
0: 네, 맞습니다. 요즘
1: 제가 알기로는
0: 네.
1: 복수 노조일 경우에는 과반 노조가 굉장히
0: 네, 맞아요.
1: 중요하거든요.
0: 교섭 대표권
1: 과반이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에 네네.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렇군요. SK 하이닉스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강경하게 지금 나눈 건지 차이가 많이 납니까?
0: 이게 어떻게 보자면 SK 하이닉스가 제가 느끼기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
1: 아,
0: 뜻하지 않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0: 사실 그 다른 뭐 글로벌 기업을 봐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줄게 노동자한테 이런 곳이 없거든요.
1: 예.
0: 네, 고정급으로 해가지고
1: 예.
0: 그런데 하이닉스는 그걸 했어요. 그래서
1: 예.
0: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탄생했냐라고 봤더니요. 원래 SK 하이닉스도 영업이익이 아니고요.
1: 예.
0: 그 아까 말씀드린 EVA 방식 있잖아요.
1: 예.
0: 삼성전자가 지금 쓰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1: 예.
0: 그러니까 똑같이 1,000원을 가지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익을 100원을 남겼는데 근데 그거를 은행에만 넣어놨어도 야 50원이 남지 않았니? 그러면 네가 실제로 만든 가치는 50원이야 라는 그런 평가 방식이요.
1: 예.
0: 이걸 썼습니다. 그런데 21년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과급 산정 방식에 불만을 품은 4년 차 직원이 이석희 당시 CEO를 포함한 전 임직원에게 성과급 산정 공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라면서 항의성 이메일을 보냈어요.
1: 예.
0: 이때 혹시 기억나시지 모르는데 MG 상소문 사태라고 해가지고
1: 아.
0: 예, 이른바 이제 예, 사실 이런
1: 예.
0: 것에 대한 불만을 예. 사실 좀 약간 연차가 있는 분들은 말을 잘 못하잖아요. 회사에다가.
1: 예.
0: 그런데 4년차 직원이 CEO한테까지 항의성
1: CEO한테 예. 이메일로.
0: 이메일로
1: 예.
0: 보낸
1: 뭐
0: 거예요.
1: 보낼 수는 있죠. 요즘 뭐 거기 뭐
0: 네.
1: 업무 그 전산상으로는 못 보낼 이유는
0: 네.
1: 없죠.
0: 그래서 MG 상소문 사태라고 못 보낼 이유는 없지만 나중에 그거 야 누가 보냈어 이러면 그 퇴사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1: 뭐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0: 네.
1: 어디 감히 뭐
0: 네.
1: 이렇게 할 수는 있죠.
0: 그래서 네. MG 상소문 사태라고 하는데 이 파장을 계기로 하이닉스 노사가 전격 합의를 통해 가지고 보상 체계를 영업이익 연동형으로 전면 혁신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지난해 한 게 뭐냐면 상한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지난해 상한 9월 달에 이제 임자자 하면서 상한을 없애버렸거든요. 그 결과 올해 초에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받은 게 이 거의 3,000% 그러니까 월급의 3,000% 달하는 보너스를 받은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성과급을 받은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직원 1인당 평균 한 1억 6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런 정도를 지금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하게 받았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약간 뭐 가전이나 아니면 핸드폰 만드는 쪽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메모리 쪽 있는 직원분들의 경우에는 삼성이 언제나 1등이었거든요.
1: 예.
0: 약간 그런 자부심도 있었을 텐데 그간 이제 2023년이 가장 반도체 혹한기였어요.
1: 예.
0: 적자 났어요. 삼성이
1: 예,
0: 메모리
1: 그렇죠.
0: 부분에서.
1: 그렇습니다.
0: 예. 굉장히 힘든데 그러고 이제 적자를 견디고 나서 조금 이렇게 업황이 올라가니까 저쪽 하이닉스 보니까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 거기는 그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HBM 또 특수를

0: 노려가지고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더 좋게 나오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야 옛날에는 만년 2등이라고 하던 곳들의 그 우리 경쟁사 직원들이 우리보다 더 받게 됐네. 야 그럼 우리도 약간 바꿔보자. 라고 해서 우리도 그러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EVA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은 재무제표 까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1: 바로 그건 바로 숫자만
0: 맞아요.
1: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투명화하자. 그리고 영업이익의 15%로 하자. 플러스 핵심은 이거. 상한을 없애자. 왜냐하면 상한이 있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상한에 막히잖아요. 자기 연봉의 50% 상한에 막히잖아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를 봤더니 어라 상한을 없애버리니까 1인당 평균 1억 6천이에요. 이거는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연봉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 연봉을 초과해가지고 더 많이 막 뭐 이런 분들 계시겠죠. 네.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한번 바꿔보자라고 이제 나섰던 거죠.
1: 결국은 이제 하이닉스와의 이제 비교해서
0: 네.
1: 비교를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못 받으니까. 근데 거기 때문에 이제 이번 파업이 좀 촉발된 측면이 크다.
0: 저는 네, 네 아무래도
1: 그렇다.
0: 네. 그리고 약간 울분이 쌓였던 거예요. 그간
1: 좋아요.
0: 못 벗어서.
1: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비교할 수는 있죠. 같은 네. 유사한 업종이니까죠. 네. 뭐 반도체만 놓고 보면 같은 데고요, 거의 그죠? 그러면은 외국에도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0: 그러니까 네,
1: 물론 뭐 TSMC는 약간 분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엔비디아하고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으면 어쨌든 반도체고 비슷한 게 하는 데가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고
0: 네. 네.
1: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0: 그러니까
1: 월급을?
0: 네. 경영계나 아니면은 네. 이제 전무 이런 이제 약간 경영계 쪽에 있는 분들이 한 얘기가 세상에 영업이익에 연동해가지고 성과급 주는 데가 어딨냐라고 네. 하는데 그럼 이제 노조 측에서 하이닉스를 봐라고 하는데 네. 하이닉스가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요.
1: 네.
0: 그 말한 대로 전 세계 기업들 가운데 일단 영업이익에 연동해가지고 성과급을 주는 곳이 그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 예, 예.
0: 이게 지금 TSMC 얘기를 하는데 TSMC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TSMC 정관 및 이사의 규정에 기준이 있습니다.
1: 예.
0: 뭐냐면 연간 이익의 최소 1% 이상을 직원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업이익의 10%,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해라라는 게 아니라
1: 예.
0: 1% 이상을 활용하라고 오히려
1: 예.
0: 이게 뭐냐면 하한선을 둔 거예요.
1: 하한선을.
0: 이게 무슨 얘기라고 하면 성과급을 많이 줄 때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회사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저 하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회사가 이익을 낸다라고 하면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일단 투자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이익의 1%는 직원 몫으로 먼저 떼어놔야 된다.
1: 떼어놓고
0: 네.
1: 그 나머지 가지고
0: 네, 맞아요.
1: 투자를 하든 뭐 배당을 주든 알아서
0: 네.
1: 하라는 거지.
0: 이게 지금 1%, 최소 1%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회사가 만약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으면 당연히 재원은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1: 예.
0: 하지만 회사가 아무리 실적이 좀 안 좋더라도
1: 적자가 나더라도
0: 적자는 아니죠.
1: 이익이 적게 나더라도
0: 1%는
1: 줘야 된다.
0: 이 적게 나면은 사실 투자하고 뭐 하고 이러면은 회사에 남는 돈이 없을
1: 그렇죠,
0: 거거든요.
1: 그럴 수 있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 이상은 무조건 직원 몫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 예.
0: 이게 어떻게 보자면 TSMC의 뭐랄까 철학과도 연결돼 있는데 이거는 약간 이게 일종의 회사를 경영하는 게 사업보국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약간 TSMC는 좀 그런 경향이 좀 강한 좀 업체이라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럼 실제로 얼마를 줬냐라고
1: 네,
0: 보니까요.
1: 얼마 줬어요?
0: 지난해 기준으로 보니까 순이익의 약 10% 안팎을 약간 이렇게 실제로 보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1: 꽤 기준. 많이 줬네. 그래도.
0: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산정을 하냐라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요구하는 대로 영업이익의 15%, 영업이익의 10% 고정이 아닙니다.
1: 예.
0: 그게 아니라 그때 이사회 내부에서 보상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올해는 보상을 어느 정도로 하면 좋겠다라고.
1: 후하게 주자.
0: 네, 매번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지금 우리 삼성전자 파업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도 결국 이 보상 성과급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사회에서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삼성전자 이사회 뭐 하고 있냐라는 이사회에 대한 약간 비판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TSMC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미니멈 1%를 정해놓고 그때 성과급은 이사회 안에 있는 보상위원회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배분을 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TSMC는 무노조 경영입니다. 네네.
1: 아 노조 없습니까?
0: 네, 노조 없습니다.
1: 어.
0: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얘기 많이 하는데 엔비디아는
1: 예.
0: 현금 주지 않습니다.
1: 아 주식으로
0: 줍니까? 주식을 줍니다. 그리고 주식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 예.
0: 3년에서 4년 근무를 해야 돼요.
1: 달고. 예.
0: 아, 근무를 해야 돼요.
1: 아, 근무를 해야?
0: 네. 근무를 해야 그 주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1: 아, 예.
0: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점이 뭐예요? 내가 주식으로 받으면 주가가 많이 올라야지 내가 실제로 받은 그렇죠. 보상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을 주면서 하는 게 뭐냐면 직원을 묶어두면서 열심히 일할 유인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 1인당 평균 약 한 그 15만 달러, 2억 원대 초반에 상당의 이제 주식을 주는데 네. 이게 줄 때 주가랑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엔비디아 직원들은 백만 장자가 아닌 사람들이 없다고.
1: 아, 그 정도로.
0: 그 정도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1: 예.
0: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팀 성과 평가와 주식 보상을 결합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이렇게 팀별로 약간 아니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네가 얼마의 성과를 냈으니까 보상하겠다는 보상 시스템 자체가 사실 우리의 구조에는 별로 없어요. 약간 보상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도 사실 잘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부문별로였고 아 대충 이 정도 직급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 구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철저하게 분기별 연간으로 본인이 속한 팀과 개인이 얼마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는지 수율을 달성을 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성과를 매겨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식으로 줍니다.
1: 주식으로요? 네. 또 돈으로 네. 주는 게 아니고?
0: 네.
1: 많이 다르네요.
0: 네, 네.
1: 하이닉스하고 이제 비슷하게 해달라는 건데
0: 그렇죠.
1: 해외에 있는 다른 회사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0: 저는 하이닉스가 어떻게 영업이익의 10%를 고정하는 식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는지
1: 약간 의문이 또 생기죠.
0: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의사결정이 어떻게 예. 이루어졌는지가.
1: 예, 예. 그러니까요.
0: 네, 네.
1: 아무튼 예, 잘 들었습니다.
0: 네.
1: 예. 처음 들었네요. 그런 내용은요.
0: 네.
1: 예. 자,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0: 네네.
1: 예. 완전하게 이제 뭐 파업을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네, 맞아요. 예. 이게 뭐냐면 회사가 요구한 게 뭐냐면 위법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이거든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그걸 인용을 했어요.
1: 예.
0: 다시 말해서 노조는 위법 쟁의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합법 쟁의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말한 대로 파업할 수 있습니다.
1: 예.
0: 이거 가처분 나왔다고 해서 파업 못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요. 이제 합법한 쟁의 행위는 파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합법한 쟁의 행위로 이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1: 예.
0: 사실 파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생산 차질을 주려고 파업하는 거잖아요.
1: 예.
0: 그래야지 회사와 뭔가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고 노조 측에 오는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법원의 결정을 보자면 최대한 차질이 안 생기게 해라라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럼 파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그래서 네. 오늘 뭐 삼성전자에서는 뭐 7천
0: 네, 맞아요.
1: 몇 명인가
0: 필수력으로 들어가야 된다.
1: 무조건 일해야 된다.
0: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걸 또 제시를 했다는 걸로 들었어요.
0: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기관들이 추산한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셧다운이 되게 되면 한국은행 추산으로 말씀드릴게요. 한국은행 추산이 만약 18일간의 파업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요거를 완전하게 회복하는데 한 2, 3주간이 더 소요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총 파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30조 피해가 발생할 거다라고 봤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그 법원이 약간 파업의 범위를 제한시켰기 때문에
1: 예.
0: 아마 피해 규모는 물리적인 피해가 이거보다는 좀 적어질 것 같습니다.
1: 예. 하지만 피해가 또 아예 없다고 하기는 어렵고.
0: 그리고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려운 게 뭐냐면 반도체 라인이 이렇게 파업해 본 적이 없어요.
1: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0: 네,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1: 네. 네. 안 해봐서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0: 알 수가 없어요. 네.
1: 예. 긴급 조정권 얘기도 있던데
0: 네네.
1: 요것만 짧게 한번 보죠.
0: 긴급 조정권은 만약에 이게 만약에 국민 경제에 현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1: 예.
0: 정부가 강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하면
1: 예.
0: 파업이 즉시 중단됩니다.
1: 예.
0: 30일간 합의를 이루어야 돼요. 또 협상을 합니다. 근데 30일 동안에 만약에 협상 합의안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정부가 중재안을 냅니다. 그럼 그건 무조건 받아야 돼요. 강제 중재예요.
1: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0: 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돼요.
1: 근데 지금 뭐 분위기로는 정부에서 지금 긴급
0: 조정권 발동할
1: 것 같은데요. 그죠? 분위기는 그래요.
0: 이 긴급 조정권이라고 네. 하는 게 노동법에 보장된 거거든요.
1: 네.
0: 그런데 법 위에 헌법 있잖아요.
1: 네.
0: 헌법에 노동 3권이 보장돼 있어요.
1: 네.
0: 재근권을 침해하는 행위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긴급 조정권 발동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1: 과거에도 몇 차례 없었다면서요?
0: 4번밖에 없었습니다.
1: 지금까지?
0: 네. 2005년이 마지막이었어요. 네.
1: 진짜 이거는 뭐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0: 네.
1: 초래할
0: 네.
1: 그런 상황일 때만 발동되는
0: 네.
1: 네. 예외적으로.
0: 국가적으로 피해를 초래한다는 게 또 한국은행 자료에서 나온 게 뭐냐면
1: 네.
0: 이번 파업이 현실화됐을 때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5%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라고.
1: 떨어질 수 있다.
0: 네. 그 정도로.
1: 네. 아무튼 지금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 주주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많기 맞아요.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좀 원활하게 잘 합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들리진 않고 있고 예. 저희 방송 중에도 혹시라도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란지규였고요. 고란경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1라디오.

0: 당일 일어난 곳곳의 소식을 바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밤참 뉴스고요. 이현경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는 그 보통 30km죠.
1: 네, 그렇죠.
0: 차 속도 이렇게 예.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24시간 내내 지켜야 되는 건데.
1: 1년 365일.
0: 뭐 새벽 시간대도 그렇고.
1: 네. 예.
0: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얘기가 나고는 있습니다.
1: 네. 예.
0: 그래서 경찰이 이 조항의 개정을 추진한다고요.
1: 그러니까 아이들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시간대 이 속도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잇따르고 있었는데요.
0: 예.
1: 그러니까 현실과 맞지 않은 과도한 규제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새벽 배송 기사나 택시 기사 분들처럼 밤 시간대 운행이 많은 운전자들 사이에 그동안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0: 예.
1: 아이가 한 명도 없는 새벽 도로에서 무조건 30km로 달려야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에는 현행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 소원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0: 예.
1: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영국,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대부분 평일 등하교 시간 때문에 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인데요.
0: 네.
1: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365일 24시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비교 대상으로 거론이 됐었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의 국가정상화 TF에서도 개정 방안을 요청을 했고
0: 네.
1: 이재명 대통령 역시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건의만 하지 말고 직접 개혁하라라고 언급을 하면서 논의의 속도가 좀 붙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1: 네.
0: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1: 바뀌면. 제일 많이 거론되는 내용은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하자라는 방식인데요. 아이들이 실제로 등하교하는 시간대는 지금처럼 시속 30km 제한을 유지하고 밤이나 새벽처럼 통행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는 일반 도로 수준인 시속 40에서 50km 정도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2023년부터 일부 스쿨존에서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제한 속도를 높여주는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이게 왜 피부로 못 느끼셨냐면 전국의 적용 대상이 16,000여 개 스쿨존 중에서 78곳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0: 예.
1: 근데 이게 바꾸려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우선 지역경찰서에서 개별적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0: 예.
1: 표지판하고 단속 장비까지 다 바꿔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대가 쉽지 않았던 건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법을 손봐서 통학 시간에만 시속 30km 제한을 적용한다라는 방향으로 제대로 좀 단순화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반대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예. 그래서 이게 완화를 시켜주는 편리성도 있겠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0: 네.
1: 앞으로 좀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사실 이런 논쟁이 좀 나올 때면은 또 안타까운
1: 네.
0: 네. 어린이 교통사고 뭐 사망사고 소식도 들리고 하니까
1: 네.
0: 이게 아 그렇게 해야지라고 또 막 무조건 또
1: 그렇습니다.
0: 편들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1: 예, 예. 경찰에서는 연구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고요.
0: 예.
1: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방침이라고
0: 예.
1: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저 요즘 이제 러닝
1: 네. 예,
0: 달리는 거죠.
1: 예.
0: 열풍이 좀 거셉니다. 예. 여기 뭐 한강이나 여의도만 가봐도 뭐 굉장히 뛰시는 분들 많고
1: 많으시죠. 예. 예.
0: 뭐 건강하게 보이시고
1: 네.
0: 보기 좋을 때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 이게 이제 산길을 뛴다면서요.
1: 네.
0: 예, 이게 평지만 뛰니까 또 이걸로 이제 만족을 못 하시니까 산을 그냥 뛰는
1: 네.
0: 뭐 트레일 러닝이라고 한다면서요.
1: 네.
0: 그런데 예, 이게 국립공원 내에서 이런 산악 마라톤 대회가 또 열리나 봐요.
1: 네.
0: 예. 또 공원이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논란이 생기고 있다면서요.
1: 네. 도심의 포장도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속에 산이나 숲처럼 다양한 지형을 달리는 스포츠가 트레일 러닝인데
0: 네.
1: 이게 좁은 산길에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원래 등산하시던 분들하고 충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면 산행 중에 갑자기 러너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비켜달라고 한다.
0: 예.
1: 그리고 산에 가시는 분들은 좀 조용해서 조용한 환경을 즐기고 싶어 산에 가시는 분들도
0: 그렇죠.
1: 많은데
0: 뭐 또 힐링하러
1: 예.
0: 가시는 하시잖아요.
1: 그런 부분에 제한을 받는다. 그 다음에
0: 또 등산로가 좀 좁기도 하고.
1: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악 지형의 특성상 넘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고 구조 상황이 발생을 해도 일반 평평한 도로처럼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사고의 우려도 큽니다. 그리고 환경훼손 논란도 있는데요. 2023년에 북한산 국립공원 바위에다 라카로 코스를 표시한 사례까지 적발이 됐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산악 마라톤을 금지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예. 또 탐방로 주변에 뭐 식생을 훼손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쓰레기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올해 초에 국립공원공단에서 전국의 국립공원의 사랑마라톤 대회 제한 지침을 내렸고요. 예. 북한산 국립공원은 전국 국립공원 가운데 처음으로 2030년까지 사랑마라톤을 열지 못한다. 이렇게 금지하기로
0: 했습니다.
1: 금지령이
0: 내려지기도 했네요.
1: 네.
0: 예. 자,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이 트레일 러닝 자체를 좀 완전히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인 건지 아니면 좀 그래도 좀 선별적으로 좀 네. 허용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인 건지. 그러니까
1: 실제로 산을 걸으면서 즐기던 문화가 이제 좀 달라졌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렇게 그냥 뛰는 것보다 자연 속을 달리는 트레일 러닝이 더 매력적이다. 산을 더 가까이 즐기는 새로운 방식이다라고 하는 인식도 강하고요. 지자체 입장에서 대회가 열리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그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0: 없다.
1: 이게 그냥 다 금지를 하지 말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예를 들어서 탐방객이 적은 저지대 코스로 제한을 한다거나 참가 인원수를 좀 제한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자연훼손을 막는 규정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실제로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앞으로 그 국립공원 내부에 깊숙한 곳 대신에 둘레길이나
0: 예.
1: 진입로 위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지난해 말에 금지 공고를 냈는데 산악 마라톤 대회를 강행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0: 아, 금지인데 했어요?
1: 했는데도
0: 아,
1: 예,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조금 존중하고 조정을 하면 예.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 예.
1: 예.
0: 그게 이제 사실 또 일부 다른 사람에게는 네. 분명히 또 피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1: 맞습니다.
0: 있으니까요.
1: 예. 네,
0: 그런 부분도 분명히 감안은 돼야겠죠.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출구를 잘못 나가는
1: 나가가지고.
0: 경우가 뭐
1: 있죠.
0: 찾아보면 한두 번은 있죠.
1: 있죠.
0: 예,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뭐 딴 네. 생각 좀 하다 보면 저 빠져야 되는데.
1: 못 빠지고.
0: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빠진다거나
1: 네.
0: 뭐 돌아와야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돈이 또 더 나가셨잖아요. 그죠?
1: 기본 요금을 예. 다시 예. 들어가면 내야 되니까.
0: 또 내야 되니까. 예. 근데 이 규정이 좀 바뀐다고요?
1: 예. 그래서 이런 불편을 좀 줄여 주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기로 했는데요.
0: 예.
1: 국토부라 한국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폐쇄식 고속도로 구간이면 같은 요금소로 15분 안에 재진입을 해야 되고요. 하이패스 같은 전자지불 수단 이용 차량에 적용이 되고 차량당 연 3번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요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 요 기본 조건은 있습니다만 이런 규정이 바뀌게 되는 거죠.
0: 예. 예. 뭐 통행료 부담도 줄 수 있지만은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1: 예. 예.
0: 그런 것도 막을 수 있겠네요.
1: 왜 기본 요금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막 차선을 바꾸신다든지
0: 예예.
1: 무리하게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는데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0: 예. 자, 이 부부가
1: 네.
0: 알고 봤더니 남편이 연금 복권에 당첨이 돼 있더라.
1: 네.
0: 예. 결혼하기 전에.
1: 그렇죠.
0: 결혼 전에.
1: 전에
0: 연금 복권에 당첨이 된 사실을 한참 모르다가
1: 네.
0: 뒤늦게 이제 부인이 알게 된 거예요. 예.
1: 예.
0: 좀 화가 날 것 같은데.

0: 있는데 이 사연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왔다면서요.
1: 예, 그래서 지금 갑론 을박이 있는데 예. 남편 연금 복권 당첨 사실이라는 글이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요. 예. 결혼 3년 차래요. 근데 몰래 남편 휴대전화를 봤다가 예. 연금 복권 당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 전 이거 몰래 본 것도 조금 걸리긴 하는데 예. 이 내용인 즉슨 결혼 전에 연금 복권에 당첨이 됐고 이 사실을 3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0: 아, 얘기는 안 했군요.
1: 거잖아요. 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복권에 당첨됐다 이거가 아니라 그 사실을 결혼 후 3년이나 지나도록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0: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이 아내는 돈의 크기보다도 부부 사이에 중요한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입장이고 일부 이 남편분을 옹호하시는 분들 중에는
0: 아 그래요?
1: 예, 연애 때 대한 돈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서 남편이 혹시 일부러 숨긴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요. 특히나 뭐 아내가 남자는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욕이 많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라는 내용을 밝히면서 신뢰의 문제라는 의견도 있는데 남편 입장도 이해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래도 보통 부부 사이라면은 이런 얘기는 그래도 하지 않을까 싶기도 예. 하고
1: 그렇죠. 예.
0: 그래도 뭐 대충 상대의 경제 상황은 뭐 좀 뭐 맞벌이를 하더라도
1: 네.
0: 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또
1: 아, 제 주변에는
0: 할 것 같은데 예.
1: 결혼하고 났더니 마이너스 통장이 있더라.
0: 예.
1: 뭐 이런 거는 이제 뒤늦게 아, 알게 돼서
0: 뒤늦게.
1: 예.
0: 예.
1: 그래서 내가 받은 예. 결혼 반지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왔더라. 예. 뭐 이런 얘기를 전 들은 적은 있었는데.
0: 아, 그래요.
1: 예.
0: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제 보면
1: 네.
0: 보통 부부는 뭐 경제 재산. 공동체 뭐 이런
1: 그렇죠.
0: 개념이 좀 있잖아요.
1: 네.
0: 그럼 이 당첨금을 부인이 몰랐으니까 예. 지금이라도 좀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가요?
1: 아, 원칙적으로는 그게 아니라고.
0: 아니라고.
1: 왜냐하면 이 복권 당첨금이 결혼 전에 생긴 재산이면
0: 예.
1: 개인의 특유 재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0: 아, 결혼 전이어서.
1: 예.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예. 자동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됩니다.
0: 안 되고.
1: 다만 예외가 있는데 예. 결혼 이후에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그 재산을 유지 관리하는데 배우자가 기여했다고 인정이 되면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데
0: 예.
1: 일반적으로는 결혼 전에 복권에 당첨된 당첨금은 개인 재산 성격이 강하다.
0: 아, 법적으로
1: 이런 해석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0: 예. 예. 그래도 부부가 좀 편안하게 잘 살려면은 얘기를 예.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1: 그렇죠. 있습니다. 법적인 예. 문제를 떠나서.
0: 예. 예. 화는 날 것 같아요. 예. 내일부터 비바람이 좀 많이 불 것으로
1: 네.
0: 보인다고요?
1: 오늘 굉장히 더웠었는데요. 예. 고온 현상이 조금 주춤하면서 서쪽에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서 내일 오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동, 남해안에서 30에서 최대 80mm가량 올
0: 예.
1: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꽤 많이 오네요.
1: 그리고 제주 지역은 120mm 이상 오는 것도 있겠는데요. 내일 밤과 모레 새벽 사이에 빗줄기가 더 굵어질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30mm 안팎 수도권과 강원 연동 남해안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3시간에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강하게 분다는 건데요.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는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강한 비바람과 함께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고요. 제주와 강원 영동 지역은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어쨌든 봄치고는 강한 비바람이 예고가 돼 있으니까 예.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 네. 최근에 좀 날씨가 좀 그래도 괜찮았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현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밤 라디오 여기까지고요. 스팅의 필드 오브 골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내일 새벽에 충청권과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겠고 오전부터는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늦은 오후부터 중부 지방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세찬 집중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무척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 축대나 웅벽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5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8도에서 23도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바다의 물결도 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주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며 대체로 청정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1.4도, 현재 습도는 56%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음악을 들을 때 몇 가지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곡가로서, 연주가로서, 그리고 청자로서 입장입니다. 음악을 감상할 때 세 사람의 차이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양성원, 김민형의 내일 음악이 사라진다면 첫 도입부로 열었습니다. 수학을 사랑한 첼리스트 양성원, 클래식을 사랑한 수학자 김민형 두 거장이 음악에 대해 나눈 대화입니다. 자, 책에 대한 소개는 잠시 후 편집자의 방에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입니다. 증언 한마디 작은 증거를 따라 내란 사건 전무의 길에 다가선다. 이호준, 신현욱, 이화진 기자들의 책입니다. 내란 재판 몰아보기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작은 서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0: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김영사의 심성미, 세멘 파커스의 강소라 두 편집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오시는데 불편함 없으셨고요.
1: 네, 그럼요.
0: 네. 저희가 편집자의 방 이제 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제 시간 진행하고 있는데 미리 두 분의 소개를 받았는데 강소라님은 미술을 전공하셨고 심성미님은 소설가가 꿈이셨고 각자 또 지금 이제 편집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두 분 다 출판계로 오시게 되신 건가요? 좀 들어볼까요? 먼저 네. 김영사 심성미님.
1: 네. 저 대학 때 네. 이제 문학 동아리 네. 있었는데 네. 거기 분위기가 보면은 사랑 고백을 해도 시를 외워서 해요.
0: 아,
1: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도 네. 시로 하고.
0: 시로. 아, 낭만 있다.
1: 네. 네. 그게 너무 멋져 보여가지고.
0: 네, 멋지네요, 진짜.
1: 아직 등단은 못했고 네. 출판사에서 일하면 이런 멋진 사람들하고 일할 수 있겠구나 하고 처음에 네. 들어갔습니다.
0: 그런데
1: 네. 그런 식으로 멋지진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멋지긴 하셨었어요. 아, 네, 일에 대한 네. 열정도 있고. 그래서 소설은 네. 재능이 없었던 것 같고 딱 원고 파악하고 보도자를 쓸 만큼의 재능은 있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강소라 편집자님은 미술 전공이신데 어떻게 출판계로
2: 출판계의 가장 흔한 케이스 어렸을 때 책 읽는 걸 좋아하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애기였을 때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네. 어렸을 때는 뭐 출판사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뭐 편집자라는 직업도 사실 잘 모르고 고등학교 때는 그냥 공부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하다가 미술 전공을 하게 됐는데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실기 미술은 아니고 이론 미술 쪽이에요. 그러니까 네. 미학과 요거에 좀 가까운 거였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심성미 편집자보다는 전공을 살린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네. 제가 미술 이론을 전공을 하고 처음으로 들어간 출판사가 미술책을 내는 곳이었어요.
0: 네.
2: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제 전공을 살린 답시고 간 거였죠. 그러다가 미술책을 이제 내고 하다 보니까 좀 질린 거예요.
0: 네.
2: 오히려 너무 그걸 오랫동안 공부했고 오래 내다 보니까 좀 넓은 책을 해보고 싶다. 다른 책 해보고 싶다 하면서 네. 운이 좋았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잘 네. 네,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0: 운이 좋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 이 직업 만족도가 높으신 그런 것 같아요. 두 편집자님 서로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1: 네, 저희가 북이시비 출판사에서 한때 같이 근무를 했었어요.
0: 아, 그러셨군요. 네.
1: 처음에 서로 첫인상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0: 네? 아, 정말? 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정도면.
1: 저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0: 네.
1: 사람이 친해지려면 서로 좋아하는 게 같을 필요는 없고 네. 싫어하는 게 같아야 된다.
0: 아,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1: 그 지점이 일치하여 네.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0: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이었나요?
1: 통칭하시죠. 통칭하시죠.
2: 네. 서로 첫인상은 정말 별로였는데 아, 네. 각각의 이유가 좀 다르기는 했어요.
0: 아, 네.
2: 저는 저분을 처음 봤을 때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있구나. 혼자 열심히 하는구나. 네. 약간 이런 사람이었으나 여전히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저건 저분의 캐릭터다.
1: 네. 아니 제가 사람이다. 마감 전에 네. 뭐를 제출하면 그거 갖고 화를 내셨어요.
2: 아니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혼자 일찍 내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이 뭐가 되니까.
0: 네,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친하신 사이신 거죠?
1: 그렇죠. 맞아요.
0: 맞아요. 아, 네네. 나중에 얼굴 네. 붉히면서 여기 나가시는 거 아니죠? 네.
1: 아닙니다.
2: 올 때도 같이 왔으니까 네. 네. 갈 때도 같이 갈게요.
0: 오늘 두 분이 직접 편집한 책들 또 인연 있는 책들 만나볼 텐데 우리 두 분이 어떤 책을 만드셨는지 한번 우리 강소라 편집자님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서양 미술사 소설 아, 네. 왕자의 게임 시리즈, 그리스 로마 신화, 요즘 사는 맛, 세컨드 브랜드, 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서양 미술사가 딱 제일
2: 네, 시작은 내 네, 미술책으로 했고 제가 이제 운이 좋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책들을 할 기회가 생겨서 좀 다양하게 작업을 했어요. 저는 소설도 하고
0: 네.
2: 이제 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좀 작업을 했다 보니까 좋은 네. 기회들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0: 제가 지금 언급한 책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나의 어떤 간판 같은 책이다.
2: 저는 되게 잔잔바리로 살아온 편집자여가지고 저는 간판은 없고요. 오늘 네. 소개할 책의 이에요? 작가님은 어.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이어가지고 네. 그 작가님의 첫 책이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아. 라는 책을 제가 그분의 첫 책을 제가 작업을 했고 아,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두 번째 책
0: 아, 그렇군요.
2: 이어서 네. 애정이 좀 가는 책입니다.
0: 잠시 후에 소개를 또 받아보도록 하고요. 심성미 편집자님께서는 클래식 클라우드 이어령 선생님의 거시기 모시기 문영배의 호의에 대하여 찰리 멍거의 가난한 찰리의 영감 등등 아 문영배 그 님의 이 에세이를 직접 아, 또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이건 최근 작품이잖아요.
1: 네.
0: 우리 재판 소장님의 책
1: 작년에 네네. 이제 종이책 종이책이 아니라 무선판이 먼저 나왔고요. 정말 따뜻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제가 책이 잘 되어서 아,
0: 그러니까요. 네. 네네.
1: 이번에 리커버판이 나온 거고요. 네. 여기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 네. 클래식 클라우드는 시리즈고 네. 제가 다 한 게 아니고 저기 기획하신 분이 계시고 아, 저 중간에 예, 들어가서 네. 런칭 작업 같이 했고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2: 싫어하는 게 같다는 걸 알게 된 게 이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를 함께 하면서 아, 알게 되었습니다.
0: 아, 네. 두 분이 뭔가 이 인연이 굉장히 오래되고 끈끈해서 계속 뭔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가 서로에게 반하는 순간으로 정해주셨어요. 이게 두 분이 이제 상의해서 나온 주제인데 어떻게 나온 거예요?
1: 아, 책 안팎으로 할 이야기가 많은 책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서로 하나씩 골라보았는데 네. 마침 고르고 보니 그러니까 만남이란 키워드가 꼽히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소개할 책에서는 수학자하고 연주자의 다른 사람이 만나야 되고 강소라 편집자가 소개할 책은 서로 뭔가 싫어하는 사람
2: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는 책들이어서 네. 만남이라는 키워드를 좀 잡게 되었고 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마치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당신과 나의 만남도
0: 그렇네.
2: 만남에 포함이 되는 거고 우리와 책의 만남도 만남이 포함이 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반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 관계들이 계속 이어졌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근사하게 저분이 잡아주셨습니다.
0: 우리 또 청취자분들과의 만남.
2: 네.
0: 청취자분들이 두 개 반하는 순간으로 이 시간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심상미 편집자님이 고르신 책은 양성원 김민영의 내일 음악이 사라진다면 그리고 강소라 편집자님은 안젤라 센의 나는 다정함을 선택했습니다입니다. 자, 그럼 먼저 심상미 편집자님의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읽어드렸는데 수학자와 연주자의 만남이에요. 네, 먼저 저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1: 김민영 교수님은 현재 에든버러 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시는데요. 이미 세계적인 수학자 반열에 오르셨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의미로 좀 유명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인 최초 옥스퍼드 정교수 그리고 베스트셀러 수학이 필요한 순간 저자로 더 유명하시거든요. 그리고 양성원 교수님은 첼리스트인데 네. 한국 첼로의 자존심이라고
0: 아, 너무 예, 유명하시죠.
1: 불리는 분입니다.
0: 네, 네.
1: 그럼 잘 아시다시피 네. 지금 4대 평창 대관령 음악제 예술감독 네. 계속 하고 계시고요.
0: 네.
1: 예, 제가

0: 멋진 저자들과 책을 만들었습니다.
1: 아 근데 지금 수학자와 연주자 그 이력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첫인상으로나 뭐 이렇게 어떤 전공이나 너무 다른 이질적인 부분인데 두 분이 만나서 어떻게 책을 내게 됐어요?
0: 그러니까 그건 저도 정말 미스터리인데요. 그러니까 네. 책까지는 어떻게 저랑 연결이 되는데 두 분이 처음 만나자마자 바흐 이야기를 하셨대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양성원 선생님이 초빙 교수로 옥스퍼드 대에 갔다가 수학자 김민영 선생님을 만났는데 네. 두 분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둘이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대요.
1: 바흐가 두 사람을 엮어줬군요.
0: 네. 네, 화상으로 늘 소통을 네. 하시다가 네. 양성원 선생님이 근데 이거 우리만 대화하기 너무 아깝지 않냐. 책으로 한번 내보겠느냐. 이런 얘기를 먼저 하셨다고 하고 저는 그 당시에 김민영 선생님 책을 북이십에서 계약을 했는데 만들지 못하고 김영사로 옮겼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김영사에 와서는 김민영 선생님한테 계속 책을 내자고 조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해가 맞아떨어져가지고 일단 네. 시작은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처음에 네. 바흐 얘기를 왜 하게 됐는지는 네. 제가 자세하게 물어보지 못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렇게 둘이 만나서 갑자기 바흐 얘기를 시작하고
1: 네.
0: 우리 정기적으로 바흐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이 아직도 저한테는 미스터리이긴 해요.
1: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 양성호 선생님이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이지만 네. 김민영 교수님이 바흐 얘기를 같이 이렇게 뭔가 바흐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이군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표지도 내일 음악이 사라진다면 이 마그리트 작품으로 돼 있어요.
0: 네.
1: 뭐 제목도 좀 이렇게 뭐지 싶은 면도 있고 표지도 그렇고 이 저자분들이 고르신 건가요?
0: 네, 제가 일환으로 밀었으니까 고르시지 않았겠나.
1: 먼저 편집자님께서
0: 네, 그런 네. 생각이 있었고요. 네. 이 제목과 표지는 너무 단번에 결정이 돼가지고 사실 에피소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책 만드는 작업이 너무 뭔가 고통의 연속이다 보니 제가 네. 스스로 뭔가 고통에 어떤 총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 작업은 순조롭게 잘 지나갔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뭐 어렸을 때부터 친구 막 그냥 정말 찐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사회에서 거장 둘이 만난 그런 케이스잖아요. 근데 그, 뭐, 외모, 성격, 뭐, 전공 분야 다 다르고, 뭔가, 그, 마찰이 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그게 뭔지 아시죠? 근데 이런 대단한 두 분을 한 자리에 앉아서 그 대담을 하고, 한 책으로 엮고, 이게 편집자님의 역할인데, 왠지 쉽진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근데 생각만 그냥 해보면, 두 분 대화하는 거를 책으로 내는 게 뭐가 어려울까?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집필 계약을 하고 나서 3년, 4년 이제 책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1: 네.
0: 이 책 작업이 한 2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대담.
1: 2년이요? 네.
0: 그러니까 매일 한 건 아니지만 네. 대담 한번 잡기도 힘들고 그걸 녹취 풀고 원고 작업하고 하는 것들을 다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퇴사를 해야겠다.
1: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0: 왜냐면
1: 그런 책이군요, 네,
0: 한 분은 프랑스 계시고 한 분은 영국 있고 네. 저는 또 한국에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주말 밤에 겨우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제가 클래식도 몰라요.
1: 네.
0: 수학도 몰라요. 그래서 한 시간이면 대화가 끝날 거를 제가 모르니까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되냐 이러면서 한 3시간씩 넘어가요.
1: 네.
0: 근데 그거를 녹취를 풀어놓고 보면 머리가 또 백지 상태가 되고 두 분이 주제를 정하지 않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대로 왔다 갔다
1: 의식의 흐름대로. 아이고 네. 편집자님의 뭐 영혼을 다 갈아서 만든 그런 책이네요. 우리 강수아 편집자님 보시기에도 이게 뭔가 이런 어마어마한 과정이 좀 느껴지나요? 그렇게 책 보시면.
2: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분의 성격이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으면 먼저 하는 분인 거고 네. 오늘도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대본 준비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1: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2: 늘 갈아 넣어서 하시는 분이에요.
1: 뭐 완벽에 가깝게 네네. 무슨 얘기를 할지 다 정리를 해서 오셔가지고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고 그러네요.
2: 오늘도 대본 준비한 걸 보면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정 오랜만에 다시 느낀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이랑 비교가 되는 작업을 또 했을까.
1: 네네.
2: 저도 어쨌든 나는 못 만들었을 책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1: 근데 이제 다른 점이 아니라 편집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두 사람의 공통사와 공통점을 자꾸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같이 엮여지는 힘이 생기는 건데 어떤 점이 있었어요?
0: 서로에게 굉장히 딴지를 많이 거세요.
1: 아, 어떻게?
0: 그러니까 질문 하나 하면은 답을 네. 듣잖아요. 그냥 네. 그냥 넘어가질 않으시고 네. 끝까지 그 바닥 날 때까지 서로 질문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막 피가 마르는 것 같고 실제로는 되게 많이 이제 웃으시면서 대화를 하기는 했는데 네. 제가 그때 너무 긴장을 했는지 네. 책으로 만들 때는 그 유쾌함이 나타나지가 않은 거죠. 그거를 나중에 서운해 하시긴 했어요. 아. 근데 저는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 저한테도 질문을 엄청나게 퍼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담 참가할 때마다 너무 심장이 떨리고 나 이렇게 수학을 모르고 책을 만들어도 되나 음악을 모르고 만들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셨어요 두 분 다.
1: 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말 전문서적이라면 뭐 그분들 얘기만 쫙 엮으면 되지만 뭔가 독자들에게 뭐 그 사실 다가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대중적인 언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하신 거네요.
0: 아니에요. 더 대중적이어야 됐었어요. 이걸로는 부족했었어요. 아,
1: 네.
0: 어.
1: 자, 그럼 책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수학자와 음악가의 대담집입니다. 첫장부터 이제 감동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좋은 음악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어떤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0: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서로에게 딴지를 네. 굉장히 많이 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포문은 양성원 선생님이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악은 나한테 뭔가 감정을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음악, 나의 삶을 고양시키는 음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수학자 김민영 선생님이 딴지를 건 거죠. 감정 없이도 감동이 있을 수 있지 않나?
1: 이런 식이구나. 네.
0: 곡이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아름다우면 그 자체로 그게 감동이지. 막 슬퍼하거나 웃어야 그게 좋은 음악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물으셨는데. 전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성원 선생님이 음악 감동할 수 있는 요소들을 그때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 곡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작곡가 생애에 대한 그렇죠. 이해도 네네. 필요하고 네.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또 따라서도 감동이 또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또 저는 질문을 하셨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잘 됐다. 그 지점이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왔고 그러니까 좋은 음악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의견이 갈리고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네. 뭔가 나쁜 음악에 대해서는 서로 또 서로 또 한마디씩 하신 게 있어요. 전 그 네. 점이 더 재밌었는데요.
1: 어떤 내용인가요? 네.
0: 그 김민영 선생님은 청소년기에 네. 독일 가곡을 수백 곡 외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음악에 깊이 빠졌었다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낭만주의 음악인데 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음악이 되게 파괴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를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현재를 부정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파괴적인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양성원 선생님은 그거는 곡해다. 네. 음악은 음악 그 자체로 좋은데 해석을 잘못한 거고 악용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정말 피 튀기는 장면이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네. 치열한 논쟁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0: 네네네. 네, 네.
1: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음악 얘기만 주로 하는 거, 수학 얘기는 안 하세요?
0: 아, 음악이 주된 거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성원 선생님이 사실상의 인터뷰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네. 김민영 선생님이 수학자지만 음악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좀 많이 하는 입장이었고요.
1: 네. 음악에 대한 이런 각종 논쟁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우리 강수라 편집자님은 어떤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술 전공이시니까 조금 더 이해도가 높으셨겠네요, 진짜.
2: 아,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네, 네. 제가 읽고 나서 네. 첫 소감이 와 굉장히 어렵더라였어요.
1: 어려워요.
2: 어려웠고 네. 저도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기는 했는데 네. 사실 저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을 다룬다는 그 자체보다 두 분이 싸우시는 게 좀 재밌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뭘 질문하면 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이 두 분이 어떤 식으로 대담을 하셨을지가 개인적으로 저도 좀 그려지기는 했고 생각해보면은 저도 주변에 뭐 다른 편집자가 됐든 친구들이랑 이런 정도의 깊이 있는 난이도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우리끼리 생각을 되게 주고받고 많은 이야기

0: 것들을 하잖아요. 네. 아, 이것도 다 좀 비슷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 우리도 저희도 뭐 전시회를 보러 간다든지 네. 하다못해 뭐 영화라도 한 편 보고 나면 나와서 각자의 생각들을 막 공유를 하고 논의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도 지금 뭐 우리가 이 정도의 엘리트들은 아니긴 하지만 조금 더 이거보다는 급이 낮겠지만 아,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 여기서 이제 그 음악을 직접 가서 듣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되게 다르다. 아. 요즘 사람들이 이제 음원으로 이제 대부분 다 노래를 듣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조금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게 사실 저도 조금 와닿았었거든요. 게다가 또 막 한동안 또 뭐 코로나 때문에도 활동도 조금 많이 위축되기도 했었고 사람들이 좀 혼자 있었던 시간도 되게 많았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든 사람들이랑 연결이 되고 대면으로. 싶어서 애를 많이 썼던 그래서 이제 해제가 되고 나서 다들 몰려 나왔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생각도 조금 많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해준 책이기는 했어요.
1: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청중들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 이게 교감하면서 하는 그런 자리들을 더 선호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대면 비대면의 그 어떤 논쟁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는 사실 그 이 제목을 봤을 때 이게 뭔가 AI 시대에 이제 도래하면서 음악이 이제 점점 그 대면이 없어지고 비대면으로 혹은 음악과 예술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그 AI가 창작을 하면서 뭐 그런 거 그런 주제를 좀 다루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나요?
2: 그런 주제도 있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감정을 그러니까 곡이 구조적으로 완벽하면 다 좋은 거 아니냐 했을 때 그러면 인공지능이 만드는 그 음악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그 피력하셨어요. 근데 양성원 선생님이 더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좋은 음악일 수 있지만 찾아 듣고 싶은 음악이 뭔지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음악을 선택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1: 그렇군요. 예, 지금 이렇게 얼핏 들어서 이게 굉장히 뭔가 지식인, 센 지식인 어떤 그 거장들의 대화가 너무 치열하면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책으로 읽는 느낌이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수학자와 음악가의 대담집 내일 음악이 사라진다면 좀 인상 깊었던 구절 좀 들으면서 그 느낌 좀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이 책을 편집한 심성미 편집자님부터.
2: 음악은 저에게 청각을 넘어선 그 무엇입니다. 내면의 울림을 손끝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제 마음과 몸 전체가 음악을 느낍니다. 저에게 첼로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음악의 영혼으로 가는 통로이자 작곡가와 저를 연결해주는 다리이자 작품에 담긴 시대를 초월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도구인 셈이죠. 매일 아침 첼로를 조율하는 것은 제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고 열정의 불꽃을 살리는 의식입니다.

0: 네, 어떤 면에서 이 구절을 골라오셨나요?
1: 첼로에 대한 애정이 충만하셨는데 그거를 잘 표현하신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을 만들 때는 이 내용을 이해를 못했는데요.
0: 네.
1: 제가 이 책을 만들고 나서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0: 아, 첼로를. 아, 그러셨어요. 또 배우셨어요.
1: 이게 이해가 조금씩 조금씩 되고 있다. 이 구절이. 오, 그래서 네. 뽑았습니다.
0: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으셨군요. 이 책에. 첼로를 이렇게 성인이 돼서 배우기에는 쉽지 않은 악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무반주 첼로 모음곡 프렐류드를 연주하려면 5년이 걸린다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0: 지금 몇 년째 된 거예요?
1: 지금 2년째인데요. 네. 이 속도면 10년 걸린다고 엊그제 다시 얘기하셨어요.
0: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매진 2년인데 네. 양성 선생님한테 가끔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레슨도 받고
1: 첼로 배우는 네. 거를 제가 고백을 했는데 네. 그 다음부터 저한테 전화하실 때마다 아직도 배우냐 어디까지 나갔냐
0: 체크하시는구나
1: 뭐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렇게 웃으세요 한참 동안
0: 왜요?
1: 제 생각에는
0: 귀여우신
1: 네가
0: 건가?
1: 언제 배워서 그거를 어디다 써먹을래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왜 웃긴지 모르겠어요.
0: 혹시 우리도 이 책을 접하게 되면 뭔가 음악에 대해서 뭐 내가 악기 하나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임팩트가 오나요?
1: 그러니까 첼로가 도대체 뭐기에 그렇게 좋아하시나 50년 동안 하시나 그게 너무 궁금했었고 선생님하고 책 작업을 하면서 제가 연주에 초대도 받고 또 제가 찾아 듣고 그렇게 음악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대면 비대면으로 네. 근데 대면에서 들을 때도 선생님이 좋은 자리를

0: 거를 제가 그때 더 열심히 들어드릴 걸.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잘 옮기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조금씩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됐다.
1: 네.
0: 그런 점이 있습니다.
1: 심오한 그 예술 세계에 한 발 쓱 들여놓는 그런 계기가 되겠군요. 이 책을 접한다는 거는. 매일 아침 첼로를 조율하는 것은 제 영혼의 영향을 공급하는 거라는 그 어떤 의식이 굉장히 숭고하게 좀 느껴지네요.
0: 뭔가 종교를 대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1: 네.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수학학자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비슷한 의식 같은 거를 하신대요?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김민영 교수님의.
0: 여기에 김민영 선생님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1: 아 그렇겠네요. 네. 네,
0: 김민영 선생님은 단지 계속 그 음악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이런 그냥 아이의 느낌으로 아이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시는 입장이었어요.
1: 네. 자, 그러면 우리 강소라 편집자님이 인상 깊었던 구절 가져오신 거 한번 들어볼까요?
2: 저에게 첼로 연주는 단순한 음악적 여정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첼리스트로서 저는 평범한 일상을 초월하여 더 위대한 것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시대, 다른 이상과도 공명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저의 진정한 자아를 탐색하게 됩니다. 저는 첼로를 통해, 음악을 통해 우리 모두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조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꿈꿉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선생님이 직업으로서의 첼리스트이시기도 한 거잖아요. 네.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기도 하시지만 저는 제가 책을 만드는 어쨌든 직업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성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정도의 고상한 어떤 없거든요. 이렇게까지 고상함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막 절절한 막 그것도 없는데 아 이분은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걸까?
1: 네.
2: 내가 책을 어느 정도까지 좋아하면 세계 평화까지 바라도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 내가 만드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높은 이상을 꿈꿀 수가 있을까? 약간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1: 그렇네요.
2: 약간 반성 겸
1: 지금 비슷한 저도 생각을 했는데 내 일에 대해서 나는 얼마큼의 경험함이 있나 어떤 사명이 있나 어떤 이상을 내가 추구하나 저도 없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거장 스토리를 듣는 사람들은 이런 점에서 우리랑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심성미 편집자님의 신청곡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0: 네, 에픽하이의 트로트를
1: 네?
0: 듣고 싶습니다.
1: 네? 트로트요?
0: 제목이 트로트예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이 책 만들면서 클래식 음악을 너무 많이 들었고
1: 네.
0: 지금도 종종 듣고 있고 해서 다른 음악을 듣고 싶었고
1: 네.
0: 양성호 선생님이 절대 들으실 것 같지 않는 음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1: 네. 뭔가 이렇게 한이 맺히신 분처럼 뭔가 많이 시달린 그 갑자기 얼굴에 피로함이 확 저는 느껴지죠?
0: 좋기도 하면서 안 좋기도 한 그 느낌 아실 텐데요.
2: 다행히 퇴사 안 하셨으니까 해피엔딩이신 거예요.
0: 퇴사는 못했죠.
1: 네.
0: 다른 사람이 안 만들어줄 것 같아가지고.
1: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 내일이 음악이 사라진다면 이 책은요. 우리 심성미 편집자님의 모든 것을 갈아넣은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럼 잠시 좀 위안을 드리는 차원에서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에픽하이의 트로트 함께 듣고 오시죠.
3: 힘든 세상.
4: Life is pain.
3: 어디 하나 기댈 데도 없는 이 세상.
4: 좌스웨거.
3: 너뿐이다.

0: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최원정 아나운서가, 목요일과 금요일엔 장강명 작가가 서점을 지킵니다. 참여하실 분은 방송 중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북클럽 작은 서점.
1: 편집자의 방 심성미 강소라 편집자와 함께 우리가 서로에게 반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두 권의 책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소라 편집자님의 본인이 직접 편집한 책이시잖아요. 앤젤라 센 선생님의 나는 다정함을 선택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책과의 첫 만남은 어떤 거였어요? 어땠나요?
2: 사실 이제 작가님 성함이 네. 앤젤라 센 선생님이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외국 분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네. 사실 이제 순수 토종 한국인이시고 부산 출신의 선생님이세요.
1: 부산 출신의
2: 선생님이신데 사실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하는 책은 작가님의 두 번째 책인데 네. 제가 이제 운이 좋게도 작가님의 첫 번째 책. 또 작업을 같이 하게 되면서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네. 연달아 작가님의 책을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게 돼가지고 저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첫 책의 인연은 이제 작가님이 용기를 내주시면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투고 원고를 이제 저희가 돌아가면서 담당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원고를 투고를 해주신 거예요. 네. 사실은 투고 원고가 정말 하루에 많을 때는 몇십 개씩 들어오거든요.
1: 나 이런 거 책 내고 싶으니 한번 봐주세요. 네네. 하고
2: 저희가 공식적으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인연이 되어가지고 실제 책이 다 나오기까지는 정말 확률이 희박하거든요. 그렇죠. 네. 모두의 이해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기도 하고 운도 되게 좋아야 되고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데 원고를 주셨는데 마침 제가 또 그 달의 담당자였고 제가 원고를 쭉 해 투고 원고를 검토를 하다가 좀 끌렸어요. 작가님이 되게 간단한 기획안하고 샘플 원고를 조금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작가님의 이력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토종 부산인이신 분이 왜 런던에서 심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계실까.
1: 영국에서 공인 심리치료사시군요.
2: 네, 선생님의 프로필을 제가 봤는데 거의 한 15년 넘게 그 영국에 그냥 일반 병원도 아니고 국립병원, 국립의료원의 정신과에서 15년 넘게 공인 심리치료사로 일을 하신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런던이 워낙에 다양한 국가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곳이다 보니까 정말 각지각색의 사람들을 내담을 하셨던 분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획안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힘들었는지 뭔가 되게 이거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이제 좀 덕통사고 같은 느낌인 거죠. 조금 첫눈에 반한 호감이 조금 가는데 였어요. 그 텍스트만으로도. 그래서 어쨌든 작가님이 런던에 계시니까 제가 직접 대면해서 만날 수도 없고.
1: 두 분 다 굉장히 글로벌하게 작가님들을 찾아다니지.
2: 그래서 그냥 이제 화상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끌리는 거예요. 되게 매력적인 선생님 자체가 매력적이시고 이야기도 되게 재밌다. 그래서 선생님 저랑 같이 가시죠가 된 거였죠. 그래서 그 인연이 두 번째 책에까지 이어졌으니까 저한테는 정말 되게 좋은 첫 만남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앤젤라 센 선생님의 첫

0: 자식, 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는 다정함을 선택했습니다. 두 책을 모두 같이 작업을 하신 건데 혹시 두 책 작업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나요?
1: 아무래도 첫 책은 네. 선생님도 처음이시고 예. 저도 이제 선생님을 처음 만난 거니까 서로 약간 그 탐색전 같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서로의 취향도 잘 모르고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고 싶으신지를 제가 100%를 잘 모르니까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약간 돌다리 두드려보듯이 선생님 이건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바꿔보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이제 그 논의를 되게 오래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처음 사귀는 연인 같은 느낌 있잖아요. 100일 아직 안 돼가지고.
0: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1: 알아가는 거. 이거 좋아할까? 저거 좋아할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좀 조심스럽고. 네. 그래서 굉장히 쿠션어를 많이 쓰면서 이제 이메일을 보내드리고 오늘의 날씨가 어떤 대로 시작해가지고 괜찮으시다면 죄송하지만.
0: 좀 애쓰셨네요. 서로.
1: 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어쨌든 결과물에 대해서 둘 다 만족을 했고 이제 기쁘게 작업을 했다 보니까 두 번째 책은 약간의 신뢰가 형성이 이제 좀 됐으니까 네. 제가 조금 더 다리를 뻗기 시작한 거죠.
0: 이제 연인 사이예요. 네, 이제 연인이에요.
1: 네, 한 1년 넘었다. 이제 우리 기념일 몇 번 챙겼다.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저도 첫 번째 책보다는 조금 편하게 피드백도 드리고 아, 이렇게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하실 거야. 네. 제 마음대로 이제 결정을 조금 더 빨리빨리 할 수 있었고 하다 보니까 과정에서의 느낌이 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0: 근데 책 제목을 일부러 이렇게 뭐 시리즈처럼 나는 모모입니다. 이렇게 문장형으로 일부러 이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1: 아, 맞아요.
0: 아, 그래요? 네.
1: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라임이 좀 살아있죠. 네. 근데 그게 이유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어떤 이제 인간관계의 이야기, 소통에 대한 이야기에서 항상 주체가 나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나로 시작하는 제목을 가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었고 선생님이 실제로 만나서도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엄청 젠틀하시고 되게 상냥하시고 되게 사랑스러우세요. 그래서 네. 꼭 존댓말 같은 느낌을 살리고 싶었어요. 아, 이 구어체의 네. 느낌을 네. 좀 살리고 싶어가지고 나로 시작해서 뭐뭐 했습니다라는 문장형을 좀 이어가고 싶었던 게 있고 네. 재밌게도 첫 번째 책의 제목은 제가 정했고 네.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선택이 된 거였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나는 다정함을 선택했습니다는 선생님께서 주신 제목이에요. 근데 네.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대로 가자라고 해서 정한 제목입니다.
0: 그러니까 나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나에 대한 나의 자존감의 회복 뭐 이런 거 사실 심리치료라는 게 거기서부터 좀 시작이 되잖아요.
1: 그쵸.
0: 그런 의미가 담긴 거죠?
1: 그렇죠.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게 나는 다정함을 선택했습니다. 네. 이니까 사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나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선택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다정함도 되게 중요하다.
0: 우리 심성민 이제 편집자님께서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음악 세계에 빠져서 그 악기까지 다루게 되셨는데 혹시 우리 강설 편집자님도 이 책을 작업하면서 좀 더 그 나에 대한 어떤 그 케어, 다정함이 좀 더 키워졌어요? 어때요?
1: 그러려고 노력하게 된 것 같아요.
0: 아, 네.
1: 네. 이 책을 네. 읽으면 네. 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포인트는 확실히 있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를 좀 연습하게 되고
0: 네.
1: 다정함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0: 네.
1: 이 책이 말하는 다정함이라는 게 그냥 아무한테나 다 잘해주고 무조건 양보하고 다 배려하고의 다정함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오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 내가 조금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나 조금 더 다정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게 남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도 다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네. 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조금 남 신경 쓰느라고 나한테는 별로 다정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는 계기도 네. 됐어요.
0: 그러니까 이런 심리치료에 좀 관심 있는 이런 관련된 책들 요즘 현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혹시 심성민 편집자님이 이 책 읽으시면서 어떤 사람한테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이 읽으면 좋을까요?
1: 제가 다정함을 느끼는 사람한테 이 책을 주면은 너의 다정함 덕분에 네, 또 네. 혹은 내가 너에게 베풀 다정함에 대해 얘기를 조금 나눠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0: 조금 더 잘 지내고 싶은 사람한테 그렇죠. 선물 주면 좋은 책. 근데 그 요즘 왜 다정한다는 이 단어들이 책에 참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뭐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이혜인 수녀님의 뭐 책도 있고. 왜 그 다정함을 뭐 작가님이 직접 고르셨다고는 하는데 네네. 그 다정함이 좀 요게 좀 너무 흔해져가지고 네 그런 어떤 이 제목에 대한 그 편집자님으로서의 고민 없으셨어요?
1: 저는 아 이게 다정하다라는 표현이 정이 많다는 뜻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오해가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좀 예. 했거든요.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다정함이라는 거는 사실 되게 단호한 거예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다정하다는 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다정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힘이라는 게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 내가 네. 이거를 선택한다는 표현이잖아요. 네. 되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제가 이걸 능동적으로 고르는 거거든요. 나는 다정하기로 선택했어. 네. 그게 주체가 나고 그 대상도 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나는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인 거고 그게 양보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다정함을 고르라는 이유가 이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이게 옳다거나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정하자가 아니라 다정함이 나에게 이롭기 때문에 선택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단호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태도는 상냥하게 네. 내용은 명확하게 네네. 이게 진짜 다정함의 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태도는 언제든지 상냥하게 우리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내용을 양보하거나 아 미안한데 죄송하지만 아 제가 이런 걸 원래 잘 못해서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네.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요구하고 선을 그어주는 거 그게 오히려 진짜 다정함 이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정함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는 거죠. 네. 나한테 다정하면서 상대에게도 다정해야 하는.
0: 그렇죠.
1: 한쪽에게만 다정한 거는 진짜 다정함이 아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 다정함이라는 표현을 너무 여러 가지를 섞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연약함이라든지 네. 수동적인 거라든지
0: 그러니까요. 뭔가 타협하려고 네. 굽히려고 네. 뭐 그런
1: 비굴함이라든지 이렇게 그거를 이제 잘못된 네. 감정을 섞다 보니까 혼용해서 네. 그런 건 거지 진짜 다정함이라는 거는 정말 강하고 센 거다 그렇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0: 인간관계에서 조금 더 좀 더 내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어떤 덕목 그게 바로 다정함이다.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1: 그래서 아까 심성희 편집자님이 네. 바꿀 수 없는 사람에게는 속 네, 못 줄 것 같다고 네,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선생님도 사람 바꾸는 거 아니라고 오히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순간 다정할 수가 없다는 건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그냥 이런 사람인 거니까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인정하라고.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 거고 네. 지금 저 사람은 저걸 선택했다. 저 사람이 다정하지 않은 걸 선택했으면 그냥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인 거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막 저 사람을 바꾸려고 네. 애쓰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한 내 반응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네. 다만 태도는 상냥하게.
0: 태도는 네. 상냥하게.
1: 하지만 말은 정확하게.
0: 굉장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고급 스킬인데 책을 통해서 천천히 읽어보면 어떤 그 경지에 좀 도달하는 길이 보이겠네요.
1: 그렇죠. 네네네. 저는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0: 네. 자, 안젤루센의 나는 다정함을 선택했습니다. 이 책에 좀 인상 깊었던 구절 또 두 분께 낭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소라 편집자님.
1: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다정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에게도 다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린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만 다정하게 대하느라 나에게 다정하지 못하면 결국 모두에게도 다정하지 못하게 된다. 한쪽이 참고 희생하면서 이어지는 관계는 건강하지 못하고 온전한 의미에서 관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다정해지자.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도 다정한 사람이 된다.
0: 나에게도 다정해지자. 그게 어떤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가장 핵심 문구라고 봐야 되겠네요. 나에게도 다정해 지자.
1: 저는 그게 출발점이라고
0: 출발점이다.
1: 생각해요.
0: 네. 자, 심상미 편집자.
1: 안타깝게도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마치 각자의 우물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신만의 관점 안에 갇혀 햇빛도 닿지 않는 가상

0: 세계에 완전히 빠져버리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과 바깥 세상에 연결된 밧줄을 단단히 둘러매고 언제든 우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때로는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다. 나는 네가 될 수 없고 너도 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만날 수 있다.
1: 어떤 이유에서 이 구절을 가져오셨어요?
0: 제가 선절을 많이
1: 글쎄 아까부터 그 얘기를
0: 많이 하면서
1: 다정함을 좀 지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0: 그러니까 네. 예, 네.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그게 난 솔직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불러다 놓고 옛날에는 너의 진심은 필요 없어. 예의만 갖춰줘.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바뀌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런 주제에 막 손절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구절을 읽으니까 서로가 될 수 없는데 우리는 만날 수 있다. 이게 뭔가 찡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저희 주제하고도 좀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대면이 아닌 만남이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는 사이에서 조금 가벼운 사이가 되는데 한 뭐 50시간? 그러니까 가벼운 사이가 약간 친한 사이 되는 게 그 한 두 배가량이 90시간? 그러니까 그 친한 사이가 절친한 사이가 되는데 또 200시간. 이렇게 두 배씩 시간이 이렇게 든다고 생각하고 이게 나오는데요.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교류의 질을 생각해 볼 때 그게 대면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제 100시간, 200시간 요걸 얘기해 줄 수 없어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찾다 보니까 이 구절이 제 마음을 조금 울렸습니다.
1: 네. 뭔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강수라 편집자님, 어떤 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까요, 우리?
2: 저도 조금 안 어울리는 곡일 수 있긴 하지만
1: 네,
2: 저는 아이돌 NCT 127의
1: 네.
2: Dreams Come True를 골랐습니다. 갑자기 네. 웬 아이돌 이런 실수 그러니까 있는데
1: 자기 선곡이 되게 의외여서 지금 그냥 잠깐 웃었습니다. 네. 네,
0: 아이돌 좋아하십니다.
2: 네, 네. 아이돌을 좋아합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버릇일 수 있는데
1: 네.
2: 저는 출근할 때 이제 차를 몰고 다니거든요.
1: 네.
2: 근데 매일 똑같은 플레이리스트만 들어요. 1년 내내.
1: 왜요? 새로운 음악을 안 접하세요?
2: 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 안 넣고
1: 가사를 다 외우시겠네요. 가사에 뭔가 의미를 두시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출근을 할 때 약간 저를 리셋하는 느낌인 거예요. 네, 약간 그 무슨 주파수 맞춘다고 하잖아요. 지금 유행하는
1: 네네.
2: 주파수 듣듯이
1: 네.
2: 약간 옛날에 그 MC 스퀘어 듣듯이 그냥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1: 네네.
2: 익숙한 그 무드에 제가 젖어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약간 저는 이제 이게 전장에 나가기 전에
1: 네네.
2: 마음가짐을 다지는 거라고 생각을
1: 마치
2: 하거든요.
1: 마치 양성환 선생님이 아침에 그 첼로 다 그 조율하듯이
2: 네네. 저만의 루틴
1: 절대음을 딱 맞추듯이
2: 근데 이 노래의 가사가 넌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 라는 구절이 나와요. 제가 이제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 노래를 듣는 날이 있고 안 듣는 날 있잖아요.
1: 네.
2: 이 노래를 듣는 날에 기분이 좋아요.
1: 오늘 아침에도 듣고 오셨고 내일 아침에도 들을 예정인 노래.
2: 그래서 안 나오면 근데 자꾸 제가 넘겨요.
1: 아, 그래요?
2: 이 노래가 나올 때까지. 아,
1: 오늘 지금 또 들어도 되는 거예요?
2: 그럼요.
1: 질리지 않으시겠어요? 네. 자, 오늘 편집자의 방 두 권의 책을 만나면서 좀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책을 소개해드리면 김영사 심성미 편집자님이 골라오셨던 내일 음악이 사라지면 양성원 김민영 두 분의 대담집이었고요. 그리고 세멘파커스 강수라 편집자님께서는 나는 다정함을 선택했습니다. 안젤라 센 선생님의 책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즐거우셨나요?
2: 네. 서로에게 반하는 시간이었다고
1: 네,
2: 하겠습니다.
1: 예, 아마 저희도 두 분께 반했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리 두 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김영사의 심성미, 세멘파커스의 강소라 두 분 편집자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란희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이들이 처한 작업 환경은 영화를 보는 내내 지속적이고 은근한 긴장감을 부여합니다. 추락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된 2층 창고 난간이 등장하는 순간 누군가의 추락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시기죠. 아직 일이 몸에 익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그라인더를 놓치거나 작동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잘못 움직이다가 손을 다칠 듯한 불안도 피어오릅니다. 인물들의 대사로 여러 번 요구되는 가죽 앞치마와 팔토시는 끝내 갖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창우는 사고를 겪습니다. 실수로 그라인더를 놓친 직후 팔을 꿰매야 할 정도의 부상을 입죠. 노동의 통증을 이기기 위해 파스를 덕지덕지 붙인 팔을 엄마에게 보이지 않으려 애쓰던 창우는 이제 간단한 수술로 착용하게 된 반깁스 장치마저 숨겨야 합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창우는 엄마와 두 동생의 눈을 피해 팔을 숨기고 모로 누워 잠부터 청합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피어오르는 불안은 어쩌면 사회적으로 학습된 반응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과 어린 청년 노동자들의 서사는 대부분 산업재해 뉴스로만 접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고에 피해자가 생길 때, 나아가 누군가 사망하는 등의 참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제야 노동의 현장으로 눈을 돌리곤 합니다. 그리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삶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들이 꿈꾸던 미래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는 대신 참혹한 사고의 양상을 낱낱이 봅니다. 사건의 개요와 숫자가 보도화면을 무심하게 가릅니다. 3학년 2학기의 성취는 이런 예고된 불안이나 참사의 양상보다 인물들이 경험하는 일상성을 더 크게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실하게 노동하는 이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끝내 죽거나 다치는 운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매일을 삽니다. 이 영화는 죽음이 아닌 삶의 방향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9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내일 새벽에 충청권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오전부터는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집중호우가 기록되겠습니다. 겨울에 약해진 지반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축대나 옹벽 붕괴,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해빙기 이후에 2차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5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8도에서 23도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는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도 전국이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경북권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전국에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 내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확대 발표되면서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아울러 내일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무척 청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파주는 17도. 낮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1도, 수원 20도, 파주 21도. 강원 영서 흐리고한테 비 오겠습니다. 신교는 철원 16도, 춘천 17도, 원주 17도, 대관령 12도. 낮 기온은 철원 19도, 춘천 20도, 원주 20도, 대관령 15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고한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16도, 강릉 18도, 동해 17도. 낮 기온은 속초 18도, 강릉 20도, 동해 19도. 춘천 남북도 흐리고한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19도, 충주 17도, 대전 18도, 세종 18도, 천안 18도, 보령 18도. 낮 기온은 청주 19도, 충주 19도, 대전 19도, 세종 19도, 천안 19도, 보령 21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한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19도, 군산 18도, 광주 19도, 목포 19도, 여수 18도, 순천 18도. 낮 기온은 전주 22도, 군산 20도, 광주 22도, 목포 22도, 여수 21도, 순천은 22도. 경상남북도는 흐리고한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17도, 포항 18도, 안동 16도, 부산 18도, 울산 17도, 진주 17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19도, 포항 19도, 안동 18도, 부산 21도, 울산 20도, 진주는 20도. 제주도는 흐리고한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울릉도와 독도 역시 내일 흐리고한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오도 흐리고한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내일 흐리고한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 16도, 신의주 14도, 개성은 18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평양이 21도, 신의주 23도, 개성은 20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1.4도, 현재 습도는 57%. 내일 서울 적게 뜨는 시각은 5시 19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경북 안동 정상회담이 한일 셔틀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유전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이같이 밝히고 양 정상은 다양한 주제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인수 회담에서 양 정상은 중동 정세와 공급망, 에너지 안보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진 확대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일 세 나라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어제 회담에서 경제안보 협력에 입을 모은 데는 중동 사태로 높아진 자국 내 불안을 외교 성과로 타개해 보려는 공통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분석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영내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외교력을 강조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도가 일치하면서 좋은 한일 관계를 드러내는 형태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정상이 미중 정상회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미중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g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야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제 회동 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했지만 이번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과 본회의 안건 상정 문제는 의장단이 구성된 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반이민 기조, 정책 불확실성 확대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약 0.8%포인트 끌어내렸다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와 브루킹스 연구소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가계 구매력과 기업 이익률을 압박해 지난해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0.4%포인트, 반이민 기조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로 0.2%포인트의 성장률을 하락시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란군은 지난 6주간 계속된 휴전을 전력 강화의 기회로 삼았다면서 미국, 이스라엘이 전쟁을 재개해도 대응할 준비를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 모하마드 아크라미니나 준장은 현재 시간 19일 테헤란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완전한 지휘권을 확보했으며 전략적 해협은 이전 상태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가 예보된 가운데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과 제주도, 경북 북동산지와 해안은 30에서 80mm, 전라권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와 울릉도, 독도는 20에서 60mm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자정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은 사소한 보복 운전에서 시작한 분노가 끝까지 가면서 인간 심리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난 사람들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특권층의 공간인 컨트리 클럽을 배경으로 인물들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화 이야기 이성진 감독의 성난 사람들 시즌2 감상합니다. 신의 21의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후바스탱크의 The Reason.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Did I not realize this sooner?
2: I'm gonna record it.
3: Shit.

0: Don't people say you shouldn't be looking for the right person, but actually the right wrong person?
1: Like punching in a dream, breathing life into my nightmare.
2: 오늘은 미국의 한 컨트리 클럽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 이성진 감독의 성난 사람들 시즌 2 이야기 나눠봅니다. 신의 11의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시즌 1에서는 정말 등장 인물들이 감정의 밑바닥까지

0: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1: 시즌 1 봤을 때 정말 그 이런 표현이 되게 잘 어울렸는데요. 시대정신?
2: 맞아요.
1: 그 분노를 사람들이 어떻게 다스리지 못해서
0: 맞아요.
1: 잘못 엇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시즌 1에서는 정말 촘촘하고 아주 탄탄하게 좀 보여줘서 진짜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닥까지 이 나락을 두러 떨어지는구나. 그 나중에는 심지어 무슨 살인 사건에 동네 전체가 무슨 뭐 방화 불도 지르고 정말 아수라장이 펼쳐지잖아요. 아, 그렇게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설득력 있었고 그리고 공감도 되고
0: 맞아요.
1: 물론 이제 이해는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아 저런 상황이라면 저렇게 화내는 거에 대한 어떤
0: 저렇게 설득력. 상상까지는 다 해봤을 것 같기도 하고
2: 그렇죠. 왜 한국 그래서 뉴스 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막 살인도 나잖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2: 그런 거 볼 때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겪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같은 것들은 또 굉장하거든요.
0: 그렇죠.
2: 그래서 대체 그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를 볼 때는 그 결말만 보잖아요.
0: 맞아요.
2: 이렇게 됐다. 무슨 일이 생겼다.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근데 그 사건은 터무니없을수록 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과장된 부분의 이 마지막 부분만 접하게 되는데 사실 그럼 그동안 그들은 대체 무슨 일을 겪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고 어떻게 그 분노는 증폭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난 사람들이 굉장히 잘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성난 사람들 볼 때 별로 이렇게 진지하게 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틀어놨었는데 보다 보니까 끝난 거예요.
0: 그렇죠. 빠져들게 되죠.
2: 네. 예. 그래서 아 그렇지. 이게 어디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고 다들 뭔가 속에 맺힌 건 참 많고 근데 그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잖아요.
0: 맞아.
2: 다들 오늘치의 분노와 오늘치의 화를 어디 가서도 풀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된 분노들이 계속 쌓이고 쌓였을 때 이 드라마에 나오는 파국이 나타나겠습니다만 사실은 아마도 이 드라마를 보신 많은 분들이 그런 파국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 비슷한 어떤 찰랑찰랑하는 위기들을 겪으면 살아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전편 시리즈와는 또 전혀 다른 분위기가 설정이 됐어요. 좀 비교를 해본다면요?
1: 시즌 1에서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거는 그 주인공들의 어떤 뭐 상황, 뭐 직업, 이런 것들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인 이민 세대, 뭐 2세대 이후에 3세대, 4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리고 또 어떤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이해가 됐었거든요. 예를
0: 네.
1: 들면 뭐 주인공들이 각자 약간의 그 계급적으로 좀 차이도 있었어요. 시즌 1에서 보면 스티븐 유가 연기하는 캐릭터를 보면 굉장히 약간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부모님도 모셔야 된다는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도 이 친구가 묘하게 또 가지고 있고
0: 그렇죠.
1: 그것도 안 버리고 근데 또 이 한인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이 갈등 요소 같은 것들도 이 친구가 다 안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자기를 분노케 한 어떤 사건을 집요하게 쫓는데 그 사람도 또 마침 또 이민 세대이다 보니까 한인 이민 세대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생각 같은 것들이 시즌 1에 많이 반영이 되었고 그것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면 시즌 2는 좀 확장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이 컨트리 클럽이라고 하는 배경이 등장을 하고 그 컨트리 클럽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오너가 한국인
0: 네.
1: 회장이고 윤여정 배우가 이제 연기하는 회장이 또 있고 그 한국의 그 재벌 기업과의 어떤 그 범죄에 결탁하는 이 외국인 또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현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단지 한인 이민 세대들만의 이야기에 좀 포커싱이 집중됐던 시즌 1과는 달리 시즌 2에서는 인물들이 처한 뭐 계급적인 상황이라든지 인종적인 상황 같은 게 훨씬 더 다양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더 약간 범죄 스릴러에 더 가까운 측면이

0: 확실히 시즌 1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윤여정 배우와 송강호 배우가 출연한다고 해서 캐스팅 때부터 좀 화제가 됐었죠?
2: 네, 뭐 이 부분 기대하시고 보신 분들 많을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1: 맞아요.
2: 이 두 분이 커플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다들 약간 이렇게 네. 뉴스를 보면서 뭔가 잘못 읽고 있다. 내가 뭔가 잘못 읽고 있다.
0: 만우절 소식인 거 같아요.
2: 정말 거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 섞는 사람들 2를 보면서 아 송강호 윤여정 배우 말할 것도 없고 송강호라는 배우가 되게 좋은 배우고 그동안 감독들 한국 감독들이 이 배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네. 한정적인 용법으로 썼다.
1: 그랬었다는
2: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섞는 사람들 2를 보면서 저도 1편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1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시작했다가 끝까지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저는 2편이 약간은 산만하다라고 느낀 부분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리즈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윤여정과 송강호라고 하는 이 두 배우의 어떤 이미지 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실험 같은 결과가 이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나이든 여성 캐릭터를 노년에 이른 여성 캐릭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러면 보통은 가장 흔하게 이제 할머니로 등장을 하는 것이고 최근에 한국 영화들 중에 보면은 뭐 어떤 흑막에 해당하는 뭐 큰손 같은 인물이 사실은 할머니였어 같은 식으로 이제 불쑥 나오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1: 맞아요.
2: 근데 이 섞는 사람들 시즌2에서의 윤여정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 박회장이라는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말 이 작품에서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 사람은 한평생 얼마나 끈질기 있게 생명력을 갈고 닦으며 살아왔을 것인가 한 가지가 있고 이 주변에 있는 자원을 착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정말 거침이 없어요. 모든 것을.
1: 네.
2: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진심이 무엇인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 옆에 있는 이 김 박사라고 하는 송강호 배우가 연기하는 네. 이 김 박사 같은 경우는 또 자기 이 사람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고 머리를 굴린다 굴리는데 이 누나 아래서는 또 꼼짝 못하는 손발이 있는 거죠.
1: 거죠. 예.
2: 그래서 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이 김 박사는 이른바 여자 배우들이 많이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고 나이 많은 사람의 귀여운 애인, 네. 남편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송강호 씨가 저도 한 번도 영화에서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말해요. 약간
0: 맞아요.
2: 애교스럽게 치대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원망도 하고.
1: 네, 그 장면만 이렇게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2: 네, 맞아요.
1: 너무
2: 맞아요.
1: 재밌어서.
2: 네. 예. 그래서 정말 그 장면이 정말 짧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목에서 이 배우가 말하고 행동하는 패턴을 보면 약간 내가 누굴 보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아, 진짜. 이 사람이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작품이 아니었으면 앞으로 계속 몰랐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 3화에서 그 이 김 박사가 사고 쳐가지고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박 회장이랑 만나가지고 아침 먹으면서 둘이서 대화하는
1: 네,
0: 그 장면.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막 이제 이 김 박사가 자기가 이렇게 변명하다가 말이 막히니까 이 집 아침 잘하네 뭐 이런 식으로 말 돌리는 그 장면의 연기가 진짜 네. 송강호 배우가 아니면
1: 아,
0: 상상할 수 없는 두 분의 너무 찰떡 연기고
1: 진짜.
0: 그게 심지어 그 상황이 멜로 연기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본 적 없는
2: 그쵸.
0: 진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림을 보는 느낌이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배우들이 워낙 연기 스펙트럼이 지금까지 다양했다 보니까
1: 그랬죠.
0: 지난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연기 같은 것들이 다시 좀 끄집어내는 측면 네. 같은 것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윤여정 배우는 한여에서 보여줬던 되게 그런 그
2: 권위적이면서
0: 그런 연기도 또 보여지고 송강호 배우는 중간에 마지막에 막 그 이제 외국어를 못 알아듣는 연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네. 그거 설국열차에서 남궁민수 연기 또 생각나고 그런 그러니까 이 배우들이 아 진짜 연기를 잘한다는 게 그 짧은 네. 한 장면에서도 느껴지는 게 너무 대단했어요.
1: 진짜 두 배우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딱 등장함으로써
2: 진짜.
1: 이 시즌 2 격이 확 올라가는 느낌. 예.
0: 그리고 또 저는 이 지금은 사실 많이 예전

0: 같지는 않은데 지금은 뭐 기생충이나 미나리가 워낙 이 할리우드에서도 각광받고 있고 윤여정 배우도 뭐 송강호 배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예 위상이 달라졌지만 보면서 어떤 쾌감 같은 게 있었냐면요. 그 오스카이자가 이 주연 배우들이 처음 이제 등장해가지고 윤여정 배우한테 넙죽 90도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라고 대사를 하는데요.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1: 그러게요.
0: 옛날에는 할리우드 영화에 무슨 한국 간판만 살짝 나와도 막 보기 좋고 반갑고 이랬는데 아 이제는 야 할리우드 배우들도 한국말 하면서
1: 먹고 살려고 한국말 배우고
0: 고개 숙이는 장면을 내가 보다니 이렇게 보다니 너무 그러게요. 신기했어요.
1: 예, 이 이야기 또한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요?
2: 예. 저는 그 모든 작품은 창작자의 자전적인 성격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않는데 네. 이 자전적이라고 하는 말이 보통은 똑같은 경험을 했다, 똑같은 일을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큰 사고를 치는 주인공이 나면 이런 사고를 쳐본 적이 있느냐, 약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 사건은 다르지만 같은 감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이야기에 걸맞는 사건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쪽이 좀 더 가까울 것 같고 이 이야기 같은 경우도 로스앤젤레스에서 로드레이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로드레이지가 난폭운전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시작한 게 1편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옆집 에서 이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래서 1편 이 시즌 2가 이제 시작을 하면은 뭐 한 1화에서 2화 정도까지 보다 보면 주로 등장하는 그 초반에 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조슈아 린지라고 하는 이 클럽을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는 지배인 부부가 등장을 하고 거기서 이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그 직원들 중에서 이제 오스틴과 애슐리라고 하는 그 두 젠지 세대 커플이 등장을 하는데
1: 네.
0: 이 둘의 사연이 처음에 보다 보면은 그 애정 관계에서 오는 갈등 요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때문에 분노 유발을 서로 하게 되고 이 뭐 이혼이나 뭐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가는 스토리로 좀 집중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의 갈등 요소가 처음에 시작은 정말 그 사소한 아주 가까운 두 사람이 이 서로를 오해하게 되고 그 피로도가 누적이 됐을 때 나오는 서로의 그 말다툼 그런 것들이 이 초반에는 아주 촘촘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어서 아 감독이 이번에는 결혼 생활을
2: 맞아요.
0: 깨지는데 조금 집중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초반에는 봤어요.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이게 더 확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1: 맞아요.
2: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가 다 커플 단위로 사건들이 네. 발생하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가족 중심적인 그런 면이 이야기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두가 커플로 등장한다. 그리고 커플 단위에서 이 커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바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1: 네.
2: 일종의 이제 내후 외환적인 성격의 사건 상황에서 결국은 이 둘이 어떻게 뭉쳐서 바깥의 위험을 몰아내는가 혹은 이 둘은 어떻게 그로 인해서 깨지는가 같은 것들을 다룬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는 것도 해소하는 곳도 사실은 가정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갈등이 일종의 세대별로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고 맞아요. 있고 세대별로 또 계급별로 다 각각의 그 계층적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성진 감독은 전작에 이어서 이번에도 각본과 연출을 맡았는데 뭐 전작이 워낙에 또 주목을 받았었죠. 사랑도 네. 받고요.
0: 시즌1이 워낙 이제 성공을 했다 보니까 그 제가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2024년에 이미 넷플릭스하고 전속 계약을 또 맺어서

0: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감독들하고 그런 계약들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시즌2도 거의 뭐 확정적으로 그런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만들어진 것 같고요. 다만 시즌1이 너무 성공을 했다 보니까 당시에 시즌1이 뭐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그때 시즌1도 다루기는 했었는데 에미상 수상 3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었고 그때 각본상 맞아요. 감독상 그리고 시리즈 최우수상 이렇게 수상을 했었고 다른 이 여타 유명한 TV 시리즈 시상식에서도 많이 수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즌2가 오픈하고 나서는, 그 넷플릭스가 보통 그런 뭐 시청률에 비슷한 지표로 뭐 클릭수라든지 시청 관람수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는데,
1: 네.
0: 이 거의 시즌1과 비교해서는 50% 이상 떨어진 감소율을 보였다고는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 정도로 이제 시즌1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치는 이제 반응이었던 거죠, 이번 시즌이.
1: 이 성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이 시리즈를 어떻게 관통하고 있을까요?
2: 뭐 아까 잠깐 설명이 됐지만 그 현대인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분노. 네, 다들 화가 나 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매일매일 그런 일을 마주하잖아요. 그러니까 SNS 같은 거 특히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모두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뭔가를 외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화가 나서 우리 앞에 등장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뭐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서 겪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집에서 겪기도 하고 이제 이런 타인의 분노를 마주하는 일이 잦아진 사회에서 그리고 특히나 그게 우리가 가족이나 직장 동료 같은 경우는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쏟아내는 분노에 항상 익숙해져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성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도 이 작품의 이야기도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번 시즌2에서는 이 시즌1 그 매 회차 막마다 초반에 명화들 보여주면서
1: 맞아요.
0: 제목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뉘앙스를 좀 보면 시즌1과 달리 시즌2에서는 뭔가 심판하는 듯한 또 신의 시선에서 이들을 그런 좀 단죄하는 그런 뉘앙스의 명화라든지 제목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1과는 그 정도의 좀 차이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다희 기자의 추천곡 들어볼게요.
2: 네, 저는 토리 에이모스의 콘플레이트 걸인데요. 작품 중에서 엔딩곡들이 매번 굉장히 좋은 곡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곡입니다.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0: 이성진 감독의 성난 사람들 시즌 2 줄거리 살펴볼까요?
1: 이야기의 초반을 지배하는 커플은 조시와 린지 커플입니다. 이 부부는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잘 사는 동네에서 초호화 컨트리 클럽의 총 지배인을 맡고 있는 조시와 그의 아내인데요. 이 부부는 새 오너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두 부부가 엄청나게 지금 이혼하기 직전이에요, 거의. 그래서 싸우고 있는데 뭐 정말 엄청난 싸움을 하는 거죠. 매번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욕도 하고 뭐 상대방 인신공격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 어린 직원들 이제 젠지 커플인 애슐리와 오스틴 커플이 그 모습을 포착하고 영상에 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컨트리 클럽을 인수하게 된 박 회장이 등장을 하고 이들은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박 회장이 윤여정 배우인데 이 박 회장과 관련된 인물로 이제 그 김박사라고 하는 송강호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도 이제 한국에서부터 오게 되는데 또 이 사람은 수전증이 있는데 수술을 또 계속해서 큰 사고를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한 명 한 명씩 모여들고 예정된 것 같은 마지막에 파국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0: 네. 시즌2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컨트리 클럽의 총 지배인인 조시와 그의 아내 린지의 이야기인데 이 두 배우도 꽤 유명한 배우들이죠.
2: 그렇죠. 네, 오스카이자 네. 캐리 말리건.
1: 너무 좋은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이 드라이브하고 인사이드 루인 이렇게 같은 작품에서 호흡을 맞춘 적이 부부 연인 뭐 이렇게 호흡을 맞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나오는 세 번째 영화인가 그렇고 이 두 사람의 그 어떤 부부싸움 연기도 초반에 좀 볼거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그린 것 같은 네, 커플인데 이제 이 두 사람도 사연이 있는 거죠. 네. 서로를 못 참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 그다음에

0: 그 광경은 누구에게나 볼거리가 될 만큼의 스펙타클이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점점 이 둘의 관계도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1: 그 부부 사이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초반에 이 조시와 린지는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그쵸. 것 같아 보이고 나름 성공한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들은 어쨌든 이 클럽을 관리하는 관리자이고 사실 그 클럽을 이용하고 있는 찐 부자들, 재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자기 수발드는 하인에 불과한
2: 예.
1: 하수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클럽의 회원들은 이들을 나름 좀 존중하고 있고 예우하고 있고 근데 또 조시와 린지는 그 선에서 계속 갈등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저 사람들하고 같은 급인가?
2: 맞아요.
1: 혹시 나는 아닌가? 그런 약간의 정체성 혼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고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그 젠지 커플도 이걸 묘하게 자기들의 직장 생활의 그 성공에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을 먹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 양상이 진짜 세대별로
0: 달라요.
1: 다르다는 게 그런 설정들은 초반에는 되게 세밀하고 촘촘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좀 받았죠.
0: 네, 모두가 자기가 가진 것만큼 싸울 수 있는 거죠. 자본, 그러니까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단 돈이 아니라 권력도 자본이고 그다음에 뭐 이를테면 이 조직 내에서의 자기 위치도 있는 것이고 사회적 명망 다 자원인 거예요.
2: 맞아요.
0: 그게 있는 만큼 싸울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젠지 커플이 이런 그러니까 왜 무슨 사고가 생기면 요새는 다 핸드폰부터 꺼내서 촬영부터 시작하잖아요.
2: 예.
0: 이를테면 이제 이게 뭐 우리 조직 내에 어떤 윗사람이 사실 나랑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 부부싸움하고 있는 건데 이거 찍어두면 이라고 생각하는 거. 심지어 실제로 찍는 거.
2: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0: 예.
2: 제가 한번 딸을 한번 호되게 혼낸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딸이 그렇죠. 핸드폰을 들고 저를 찍더라고요.
0: 정말로.
2: 그러니까 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0: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일종의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0: 그게 설령 가족이라고 해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연인 사이라고 해도 이거는 찍어두면 언젠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쓰면 제일 좋지만 혹시 모르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핸드폰이 필요하라는 인식을 모두가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좀 오싹한 감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누군가가 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누군가가 찍고 있다. 이게 중요한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감각이 여기도 나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인이라고 하는 그 미묘한 그 문턱에 있는 위치인 거죠.
2: 그렇죠.
0: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도 이제 바닥은 아니야라는 확신이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문턱에 있는 직업으로 요 지배인이라고 하는 직업을 설정한 것도 재밌고 예를 들면은 이제 기생충 같은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을 넘는 감각에 대해서 이 작품은 굉장히 예민하게 인물 설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굉장히 너그러운 척하지만 이 아래에서 선을 넘지 못하게 철저하게 억누르고 있는 것이고 이 아래에 있는 쪽에서는 나보다 아래에선 올라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나는 위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좀 이율배반적인 욕망 속에 있는 것인데 이 인물들이 다 이제 그런 설계 아래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굉장히 흥미롭게도 윤여정 씨가 연기를 하는 이 박 회장에게 있어서 배우자인 김 박사도 사실은 그런 대상입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2: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행동해야 되는.
0: 필요한 만큼만. 그러니까 내가 허락하는 만큼만의 위치를 줄 텐데 그것이
2: 맞아요.
0: 많은 것을 주고 있으니 더 욕심내지 마라는 식의 그 오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커플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갑을 관계처럼 보여요.
2: 그렇죠.
0: 그리고 그것이 철저하게 지켜진다는 점에서 이 작품 속에서의 그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구나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의 재미가 있는 거죠.
2: 맞아요.
1: 그리고 또 저는 흥미로웠던 것이 어떤 자기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배인 부분은 결혼 생활이 당장 좀 약간 위기가 올 것 같고, 그리고 이 젠지 커플은 정규직이 돼야 되고,
0: 그렇죠.
1: 그리고 또 이 김 박사는 이 자기가 벌인 이 사고를 빨리 수습을 해야 되고, 근데 네. 그 와중에 이거를 어쨌든 수습해야 되는 와중에 이들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적으로 하는 행동이 뭔가 반성을 하고 뭐 화해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사기쳐서 이득을 취할까 이거를 서로 각자 구상을 하고 맞아요. 있다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심지어 김 박사 같은 사람도 이 회장을 만나면서 이 회장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자기가 뒤로 뒷돈 받아가지고 지금 성형외과로서 돈을 또 따로 벌고 있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런 것들이 너무 아, 이 사람들의 그 천태만상이 너무 잘 묘사가 되어 있다. 그런 관계 설정이 그런 재미 요소가 있었습니다.
2: 네. 묘하게 한국적인 것들을 잊을만하면 자꾸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등장하던데 그 조 씨와 린지의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는 두 사람 바로 애슐리와 오스틴인데 그 오스틴 같은 경우도 한국 꽤 약간 반반인 혼혈로 나오죠?
1: 네. 찰스 맨틴이 실제로 한국계 배우라고 하고요.
2: 아, 그렇군요. 네.
1: 그리고 또 많이 이제 한국 배우들이 또 나오는데 그 유니스라고 예. 그 회장님 비서로 나오는
2: 네.
1: 그분도 장서연 배우가 연기를 했고
2: 맞아요.
1: 외국어 연기도 너무 잘 하다 보니까
2: 예.
1: 뭐 어떻게 잘 이제 발굴을 해낸 것 같고 이런 작품을 이제 발판 삼아서 다음에도 또 많은 작품에서 좀 얼굴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좀 주목할 만한 배우가 또 등장을 했고 그리고 또 그 박 회장 밑에서 또 일하는 그 뭐 테니스 강사처럼 일하는 네네. 그 우시라는 캐릭터 그 캐릭터가 사실 알고 보니까 이제 박 회장의 전 남편의 아들
2: 그렇죠.
1: 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주 또 잘 이 박 회장이 이 친구를 잘 케어해 주는가 싶더니 또 너무 무섭게 매몰차게 돼야 되는
2: 그렇죠.
1: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섬뜩한데 이 우시라는 캐릭터를 연기한 이 빅 매튜 김이라는 배우도 한국계 미국인 래퍼고요. 그 4인조 혼성그룹 카드의 멤버라고 합니다. 그 잘 이제 아이돌로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이제 배우로 또 전향을 해서 또 이렇게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는 좀 배우 반짝반짝 빛나는 배우들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2: 네. 그 이야기가 이제 파국으로 치달은 후에 8년 후로 건너뛰거든요. 이 8년이라는 시간이 상징하는 건 어떤 걸까요?
0: 결국은 시간이 지나도 다 얼굴만 바뀌지 예, 그렇게 변하는 건 없다
1: 맞아요.
0: 같은
1: 변하는
0: 느낌.
1: 게 없어요.
0: 예, 실제로 뭐 그렇죠. 얼굴만 바뀌죠.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서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나면은 예전에 문제 안 일으키던 사람이 문제 일으키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하나의 사건이 뭔가 아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 생각이 들어도 또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일을 만들고. 휘말리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황의 변화가 없음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 이야기에서 결국은 다들 다른 사람을 좀 적당히 우습게 알고 있거든요.
2: 그렇죠.
0: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 사람이 뭘 가진 게 많은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다 조종할 수 있어 같은 생각을 또 다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발로 이제 저 무덤 같은 곳에 걸어 들어가게 되는 일이 펼쳐지는 것이고 또 이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저 쟤들은 이렇게 조금만 저 던져주면 말 잘 듣고 유순하게 굴 거야 같은 식으로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 사람도 이제 모종의 사건에 처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좀 기묘한 먹이사슬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서로 이렇게 돌고 돌면서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이야기. 근데 이게 시간이 간다고 나아지거나 사건이 하나가 종료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1: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사회 시스템의 구조는 누구 하나 튀어나온다고 해서 바뀔 수가 없다는 거고 권선징악은 없다. 뭐 이런 걸 사실 보여주는 8년 후의 시간인 것 같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들의 그 각 세대별의 그 커플들이 사실은 다 어쨌든 사랑하는 사이라고는 하잖아요. 그 이해관계가 조금 좀 냉소적으로 보자면 진짜 서로의 이익을 위한

0: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들은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관계인데 그건 어쨌든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중에 한 커플은 유지가 안 돼요. 근데 그게 보면서 약간 좀 납득은 안 되는 결말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별을 하게 되는 그 8년 사이에 그 공백이 그들 사이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를 시청자한테 충분히 납득시키지는 못하는 엔딩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죠. 그 부분이 훌쩍 넘어간 부분이 있었죠. 그 마지막 사건의 이제 중요한 장면들이 한국에서 또 촬영이 됐어요.
0: 맞아요.
1: 예, 제가 용산 살거든요. 네. 동네가 나와서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0: 이 한국 시청자들은 몰입이 잘 안 되는 게요. 갑자기 아모레 퍼시픽 건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막 중요한 무슨 뭐 호텔인 나오더라고요. 것처럼 무슨 뭐 회사인 것처럼 등장을 하니까 약간 몰입은 안 되는데 그래도 이
1: 건물이 예쁘니까
0: 랜드마크가 등장하는 모습은 너무 좀 반가웠고 그리고 뭐 이 서울 곳곳에 도심 곳곳에 그 골목 풍경들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 것들이 좀 등장을 해서 되게 반가웠고 그 동글동글한 그 건물은 정확하게 무슨 용도의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그 리버사이드 호텔 맞은편에 새로 생긴 그 건물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너무 익숙하게 보이는 그쵸. 풍경인데 그렇게 인상적인 어떤 장소로 등장을 하니까 좀 보는 재미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1: 네. 성형하러 이제 한국에 맞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성형 여행이라고 하죠. 네. 그것도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0: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대한항공으로 보이는 그렇죠. 그 기내 풍경도 등장을 하는데 맞아요. 그런 것도 너무 익숙하고 재밌었어요.
1: 스튜어디스들 옷도 굉장히 익숙했고 마지막에 이제 오스틴이 사건의 키를 쥔 USB를 경찰에 넘겨야 될 것 같은데 박 회장에게 넘기거든요. 왜 그런 결정을 결국은 하게 됐을까요?
0: 이것도 결국에는 자기의 이득을 그쵸. 위해서 이 되게 수지타산이네 어떤 게 더 맞는가
2: 정의구현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요. 내가 뭘 얻을 수 있는가를 네, 따지는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여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 시대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옳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내가 거기서 득을 얻을 수 없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같은 생각을 하는 어떤 시대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는 그런 설정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오스틴이 만약에 그 USB를 그 경찰에게 넘기지 않고 뭔가 이제 다른 또 그 유니스를 쫓아서 이제 갔다면 과연 그렇다고 한들 과연 정의구현이 됐을까라는 그렇죠. 또 의구심은 또 있는 그렇죠. 거예요.
1: 맞아요.
0: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손해는 오스틴이 더 많이 그 모든 어떤 그 마지막 결과는 또 오스틴이 다 뒤집어 썼을 수도 있는 결말.
1: 그렇죠. 네,
0: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씁쓸한
1: 현실적인 선택.
0: 현실적이지만 좀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씁쓸한 그렇죠. 선택이죠.
1: 저도 시즌 1처럼 2도 사실 틀어놓고 보다가 이제 몰입도가 있어서 끝까지 본 케이스였는데 그 결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두 분은 어떠셨나요?
2: 뭐 저는 1편 1시즌 같은 경우는 마지막이 되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좀 납득이 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얘기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말끔하게 맺어질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 엔딩에서 오히려 납득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참 그래요. 이게 애초에 시리즈로 뭐 구상이 되고 이런 이야기는 또 아니잖아요. 1편이 잘 되면서 이제 급조되는 시리즈들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근데 이제 1편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확실한 그리고 마땅히 이 이야기가 향해야 할 방향을 한번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는 갈 수 없게 된 이야기가 갖게 되는 특히나 이제 만약에 이 작품이 좀 판타지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이었다고 하면 선택지가 좀 많았을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리얼리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이 시즌2가 겪는 어려움이 엔딩에 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느낀 쪽이긴 합니다.
0: 저도 이 시즌1에 비해 시즌2에서는 이 욕심이 좀 과하지 않았나. 너무 이야기를 캐릭터를 확장하다 보니까 뒤에 가서는 약간 좀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촘촘하지 못했다. 이 결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계급 갈등을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는 작품들이 이전에 이미 좋은 작품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다 보니까 사실 그 작품들과 차별화를 이끌었던 건 시즌1에서의 그 캐릭터 요소였던 것 같은데 그게 깨져버리고 너무 확장돼 버리니까 다른 작품들하고 변별력에 있어서 시즌2는 조금 좀 지쳐지는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자, 김현수 기자의 추천곡 들어볼게요.
0: 이번 시즌에 삽입된 곡 중에 이 한 곡 가져와 봤는데요. 빌리 아일리시의 배드가이라는 곡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0: 이성진 감독의 성난 사람들 시즌 2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1: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분노 유발자들. 네, 극 중에 특히 이제 젠지 세대들 커플 중에 애슐리라는 인물이 저를 가장 화나게 했었던 캐릭터인데,
0: 아, 그쵸. 예.
1: 이 음모론에 빠지거나 예. 사람을 못 믿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게 너무 심해지면, 아, 진짜 힘들겠다,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요즘 뉴스 보면은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서 그쵸. 되게 무서웠습니다.
0: 맞아요.
2: 저는 우리가 분노를 인내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참거나 화를 내거든요. 근데 저는 화를 내는 거는 사실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큰 분노를 그동안은 참았을까? 아니면 남들 앞에서 참는 걸까라는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한데

0: 아니, 결국은 사람들은 이득 앞에서 많은 것들을 참고 있구나. 네, 우리는 나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 다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만만하기 때문에 표출하고 네, 나는 아쉬운 게 있기 때문에 참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네. 이 작품을 봤습니다.
1: 좀 뜨끔해지는 이야기였죠. 이성진 감독의 성난 사람들 시즌 2 시네 21의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문화공감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7월 4일까지 더 현대 서울 현대백화점에서 전시 중인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 톨레도 미술관 명작전 전시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시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청취자 게시판 머리글에 티켓 신청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5분께 2장씩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등, 하청우. 어머니의 등은 잠바치입니다. 졸음에 겨운 아기가 등에 업히면 어머니 온 마음은 잠이 되어 아기의 눈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머니의 등은 꿈밭입니다. 어느새 아기가 꿈밭길에 논일면 어머니의 온 마음도 꿈이 되어 아기의 눈 속으로 달려갑니다. 아기의 마음도 어머니 눈 속으로 달려옵니다. 이제는 업힐 수 없는 엄마의 등에 잠시라도 기대보고 싶어지네요. 하청우 시인의 어머니의 등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지금 이 시각 경북 안동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우리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으로 양국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서로의 고향을 교차 방문하는 이른바 고향 셔틀 외교인 셈인데요. 전통 화해 마을 박물관 같은 이런 화려한 문화 의전이 눈길을 사로잡지만 두 정상의 테이블 위에 놓인 현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워 보입니다.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공급망의 문제, 여기에 북핵과 미중 갈등으로 인한 남중국해 안보 문제까지 한일 양국 앞에 놓인 숙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이번 안동회담은 화려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잠시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보고 안동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쟁점에 관해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일본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양기호 성

0: 홍해대 일본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이번 회담을 앞두고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는지 정수준 리포터의 취재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2: 에너지 공급 문제, 일본과 저희가 처한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유를 둘 다 수입해야 되는, 자체 생산할 수 없는 기반이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일단 뭐 둘 다 중동에서 증질유를 수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처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공동으로 대응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는 과거를 직시해야 돼 미래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이제 도의셔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양측이 다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3: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중동 문제 이런 것들도 양쪽 다 원하는 바가 비슷할 것 같으니까 서로에게 좋은 쪽으로 잘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 항상 있었던 그냥 한일 간의 약간 앙금이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있었던 것들도 지금 긍정적으로 잘 활발하게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도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 우선은 경제가 좋아지면 좋겠네요. 그 한일 정상회담 하고 나서 통화 스와프를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요즘 너무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지금 뭐 미국도 전쟁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좀 뭔가 스탠스를 명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서 안보 입장에서 한미일이 협업을 공고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5: 한일 관계 자체가 어쨌든 역사적인 감정, 과거사 이런 것들이 좀 항상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먼저 잘 해결하고 잘 이렇게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 들어보고 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시민들의 그 기대감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1: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예전보다 훨씬 더 이런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재 당면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공동 협력을 통해서 뭔가 더 나은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으시고,
0: 네.
1: 굉장히 그 발언 자체도 굉장히 생각도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게 아닌가 좀 약간 놀랐습니다.
0: 그렇습니다. 김숙현 센터장님은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6: 네,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게 거의 전문가 수준에서 그렇죠. 기대할 수 있는 거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0: 이제 전 국민이 전문가입니다.
6: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역시 이제 과거사보다는 조금 윈윈할 수 있는 양국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자신한테 조금 이익이 되는 그런 한일 관계를 지향하는 그런 메시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고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 한일 정상회담 만찬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만찬 이후에 하회 마을에서 행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회담 이후에 진행된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에 일본 오실 겁니다. 온천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온천 좋네요. 네. 다카이치 총리는 내일까지 1박 2일 일정 마무리 후에 일본으로 귀국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 셔틀 외교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회담의 의미부터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한 친교 외교를 넘어서 이 어떤 정치적 외교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지라고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김숙현 센터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6: 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셔틀 외교의 이제 정착. 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양자 관계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제 정세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금 상황이지요.
0: 네.
6: 특히 이란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원유 수급 문제라든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그런 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그런 국제 정세의 그런 의제를 반영해서 충분히 논의가 할 수 있다. 한일 협력 협력을 통해서 양국 간의 좀 위기 대응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시기적인 그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0: 네.
6: 물론 이제 성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크게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5월 15일에 약 한 15분 정도 다카시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17일입니다. 이제 5월 17일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0: 네.
6: 전화 통화를 한 30분 정도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이런 논의를 했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그런 의제들도 포함을 해서 아마 지금 공개는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만은 그런 어떤 공급망, 에너지 협력, 그다음에 동아시아의 어떤 국제 정세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 그렇군요. 단순히 한국과 일본이 만나는 게 아니라 동북아의 정세, 뭐 미국과 중국의 문제까지 다 같이 아마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양기호 교수님께서도 한번 평가해 주시죠. 예, 이번에
1: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여섯 번째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리고 다카시 총리하고는 세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한국의 진보 정권 또 약간 이제 우파 성향의 다카시 총리하고 이게 잘 맞느냐 케미가라는
0: 네.
1: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한일 정상 간의 셔틀 회담을 통해서 그 부분은 완전히 이제 사라졌다. 그런 우려는 완전히 불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의미가 있었던 것은 한일 양국 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라는 것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석유 의존도가 중동에서 한 90%거든요.
0: 그렇죠. 높죠.
1: 우리도 70%입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이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중동 분쟁이라든지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여러 가지 관세의 어떤 압박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한일 양국이 동병상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에너지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점이 저는 이제 한일 양국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0: 네.
1: 그런 해법을 가지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라는 점에서는 매우 높이 평가를 하다고 보고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아까 김숙현 센터장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미중 정상회담은 사실은 이제 이게 긍정적이고 양자간에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떤 변수도 있냐면 그 와중에서 이 강대국 간의 협상에서 한일 양국이 동시에 배제되거나 소외될 수 있는 말하자면 한일 양국의 머리 위로 미중 양국이 교섭을 하거나 악수할 수 있는 부분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공고하게 좀 연대하고 소통하면서 한일 양국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파트너로서의 서로 협력 관계 이런 것을 잘 보여줬다라는 네. 생각을 듭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그런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글로벌적으로 닥친 문제들, 그러니까 양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서로 협의하에 양국이 잘 이끌어 나갈 것을 회담에서 많이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군요.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8129님께서 셔틀 외교 하는데 이거 정확히 어떤 뜻인지 양기호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네요.
1: 아, 셔틀 외교는 사실은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여러 가지 다자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런데 양자 회담이 있는데 한일 양국을 상호 방문하면서 우리 같은 경우 셔틀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집과 회사를 오가는. 근데 그런 개념으로 1박 2일 정도로 해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수도권에서 한 번 하고 통상은 그다음에 지방에서 한 번 하고 그러거든요.
0: 네.
1: 근데 지난번에 이제 부산에서 있고 1월 달에 나라에서 있고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안동에서 있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상당히 이런 그 뭐랄까 수도권 도쿄 같은 데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원래는 이제 미국과 영국이라든지 영국과 프랑스라든지 가장 가까운 나라끼리 그야말로 다른 제3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1박 2일 동안 묵으면서 식사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0: 그러니까 자주 방문하는 관계.
1: 맞습니다.
0: 자주 보고 자주 그렇죠. 이야기 나누는 관계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1: 그렇죠. 이제 그게 국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0: 네.
1: 국익을 떠나가지고 양자 간의 어떤 그 말하자면 상호 간의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국제정세나 국내 문제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상호 신뢰 이것은 이제 정말로 정치 리더 간의 상호 신뢰는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이 셔틀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네, 서로 가까운 나라가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것
1: 맞습니다.
0: 그것이 바로 셔틀력이다라고 좀 정의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이 오늘 105분의 정상회담 후에 공동

0: 언론 발표 가졌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김숙현 센터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1: 예, 뭐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사실 그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과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정리해서 얘기한 것과 뭐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를 들면 이제 그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셔틀 외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정, 뭐 신뢰 관계가 많이 돈독히 쌓였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 태평양 중동 정세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협력에 대한 양해의 각서를 확인을 했다라는 이런 중요한 점 좀 짚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AI 관련된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일 안보 대화가 이제 차관급으로 격상이 된 거에 대해서 두 정상 모두 굉장히 높이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정세 관련해서 한중일 협력, 그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한중일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카이치 총리의 그 발표문에는 좀 빠져 있는 그런 대목이긴 한데요.
0: 네.
1: 아시다시피 지금 중일 갈등이 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중일 갈등에 대한 부분을 아마 그 고려를 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한중일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역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지금은 강세를 두는 그런 거기 때문에
0: 네.
1: 이 한중일 협력에 대한 문구는 좀 빠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간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AI 분야에서의 협력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민생 부분에서는 이제 직접 이제 국민의 생명과 그다음에 이런 안전에 직접 그 연결이 되는 이제 범죄, 특히 이제 초국가 스캔 범죄에서 공조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역시 과거사 부분입니다.
0: 중요한 문제죠.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세희 탄광에서의 그 인도주의적인 조금 미비하긴 하지만 인도주의적인 어떤 접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높이 평가를 했고요.
0: 네.
1: 조세희 탄광은 이제 1월 13일에 이제 한일 정상 나라현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 이제 유해에 대해 한 발굴을 했을 때 그 일본 정부가 이제 DNA를 이제 확인하는 그 부분을 이제 도와준다는 그런 협력 관계를 이제 시작을 한 그건데요. 이게 좀 애석하게도 이제 2월 6일에 이제 시신 항구를 사실 발굴을 했었습니다. 유해를 찾았는데
0: 네.
1: 그 다음 날 이제 그 중국 대만 국적의 그 잠수부가 이제 사망을 하는 그런 좀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잠정적으로 지금 유해 발굴 사업은 약간 중단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찾은 그 시신 그러니까 유해에 대한 이제 DNA 작업은 이제 지금 착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이죠.
1: 결과는 아직 안 네. 나온 거죠.
0: 예. 한국 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2: 지금 이제 뭐 아까 김숙현 박사님 말대로 네. 이게 추진되다가 대만 잠수사가 들어가셨다가
0: 네네.
2: 이제 사망했어요.
0: 네네네.
2: 그러면서 중단된 상태인데 한두 구 정도로 확실하게 인양을 했고
0: 네.
2: 그 DNA 작업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0: 그렇군요.
2: 있습니다. 거기는 네네. 이제 일본인도 있고 조선인도 있고 당시에
0: 네네.
2: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네. 한번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번에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국 간의 톤이나 뭐 온도 차이나 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좀 이견이 있었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까 잠깐 짚어주신 뭐 중국과의 문제는 약간 한일 간의 약간의 견해 차이가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2: 이제 한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은 굉장히 지금 소극적입니다. 또 중국도 지금은 도저히 일본하고 대화를 재개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이 지나치게 한미로 가지 않는가, 또는 안보 협력, 지금 최근에 이제 요미우리 신문에도 보도가 나왔던 한일 간의 군수 지원 협정 악사 문제라든지 이런
0: 네.
2: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중일 또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균형을 잘 맞췄다고 봅니다.
0: 네.
2: 그리고 이제 우리 쪽은 어느 쪽인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 경제, 민생 이쪽에 이제 방점이 많이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한일 간의 에너지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지금 이런 LNG 같은 경우를 보면 한국은 세계 3위 수입국, 일본은 세계 제2위 수입국이거든요. 그럼 공동 구매를 한다? 그러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는 비축한다 할 경우에는 원유라든지 LNG를 상호 간에 스와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이 훨씬 우리보다는 더 그 저장 그 용량이 많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국에 빌려주기도 하고.
0: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부족할 때 일본에서 좀 꿔주고. 예, 우리나라가 많을 때는 맞습니다. 좀 일본에 좀 주고.
2: 그다음에 우리가 정유시설이 굉장히 뛰어나요. 세계적으로 아주 그렇죠.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0: 유명하죠.
2: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일본에게 기술을 제공할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고.
0: 네.
2: 네,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좀 관심이 많았고 일본도 이제 그 부분은 대부분 일치는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이제 안보 문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 간의 공동 대응. 말하자면 일본은 약간 안보 쪽에 치중해 있었고 우리는 경제 쪽에 치중해 있고.
0: 네.
2: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당면한 경제 안보나 또는 그 에너지 협력이라든지 전략 물자를 확보하는 거,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견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뭐 시기적으로 미중 정상에 대한 직후라는 점이 좀 많이 주목이 됐었고 또 미중 갈등 속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가 바로 이 분야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배터리의 공급망, 에너지에 대한 공급망 뭐 이런 내용일 텐데 한국의 반도체 생산 역량과 일본의 소재 부품 기술 뭐 소부장이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죠. 경쟁과 보안의 경계에 서 있다 뭐 이런 평가가 많이 있잖아요.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온 것도 있습니까?
2: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뭐 엊그저께도 한일 경제협회에서 공동으로 이제 도쿄에서 세미나가 열렸거든요.
0: 네.
2: 그런데 한일 관계가 좋다 보니까 또는 한일 양국 정상 간의 셔틀회의가 자주 열릴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니까 이걸 제일 발견하는 쪽은 반겨하는 쪽은 역시 경제단체입니다. 그러니까
0: 그렇군요.
2: 본격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0: 네.
2: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에너지 전력난 같은 게 심각하고 그 미국에서도 이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동으로 하자, 공동 기술 개발하자.
0: 네.
2: 예를 들면 이제 LS 전선이라든지 지금 두산이라든지 몇 개 대기업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HBM에서 그 말하자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데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메모리 칩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일본은 소부장 1등입니다.
0: 예, 예.
2: 라이벌이 없거든요.
0: 네네.
2: 네, 일본도 원래 그걸 잘했었는데
0: 네.
2: 지금은 이제 그 소재 부품 장비 쪽에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야 이제 그러니까 구마모토에다가 TSMC라는 타이완의 대기업을 유치했고
0: 유치했죠.
2: 그다음에 이제 일본 내 대기업들 도시바라든지 소니라든지 대기업들이 모여가지고 북해도 홋카이도에다가 라피더스라는 공동 개발 그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0: 네.
2: 그래서 일본도 지금 배터리라든지 이 반도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일 양국 그러니까 일본의 소부장 그다음에 한국의 뛰어난 메모리 기술 이런 것들이 합치게 되면 사실 굉장히 글로벌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0: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2: 그렇죠.
0: 있잖아요. 예.
2: 지금은 이제 대만하고 미국 인텔이라든지 TSMC가 주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도하고 있는데 또 엔비디아가 그걸 주도하고 있고
0: 네.
2: 그런데 한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면 정말로 그것은 강력해지는 거죠.
0: 네. 근데 하나 걱정되는 게 이런 논의를 하다가 뭐 잘 됐어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만들기로 했는데 뭐 이런 역사 문제나 이런 게 문제 딱 하나 걸려버리면 갑자기 그 협력을 끊어버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2: 맞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0: 아, 걱정 안 해도 됩니까?
2: 네, 저는 이제 거의 100% 말씀드릴 수 있는데
0: 네.
2: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십니다.
0: 네.
2: 그래서 그렇게 아주 대단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완전히 왜곡시킬 만한 역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대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0: 네.
2: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하고 달라요. 아베 전 총리는 가치관, 이념, 애골수거든요. 절대 바꾸지 않아요.
0: 근데 다카이치 총리 가끔 가다가 굉장히 강경발언 하지 않습니까?
2: 강경발언도 하는데
0: 네.
2: 지금 이제 한일 관계에서는 다카이치 총리는 완전히 한국 쪽에 요청하는 한국에 매달리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0: 아, 그런가요?
2: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일 동맹에서도 굉장히 약화돼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이 정말 그 이 중국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발언도 했고 대만 문제는 일본의 핵심인데 대만 문제에 있어서 대만의 무기를 파는 것은 앞으로 협상 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적어도 일본에서 본다면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미일 관계 악화돼 있고 그다음에 북일 관계는 완전히 단절돼 있고 그리고 중일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연내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0: 아.
2: 그러면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0: 그럼 한국과
2: 한국밖에 없는 겁니다.
0: 그러네요. 동북아에서.
2: 한국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네. 뭐 대만도 있는데 네. 대만은 이제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일하게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면서 어떤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차원에서 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거예요.
0: 그렇죠. 대만과 또 일본이 잘못 협력했다가는 중국의 경제가 엄청나죠. 네.
2: 대만하고 일본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네. 일본에게는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0: 그렇겠죠.
2: 중국의 어떤 압박이라든지 규제 또는 이제 비난 같은 것이 더욱더 커지게 되거든요. 결국은 일본에게 손해밖에 안 됩니다.
0: 그래서 결국은 한국과 잘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2: 오히려 일본이 한국에 매달려야 되는.
0: 그렇군요.
2: 그게 현실입니다.
0: 그게 현실이다. 알겠습니다. 김숙현 센터장님, 그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과의 경제 관계 이거 무시 못하잖아요. 정말 제일 중요하잖아요.
1: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이제 무시는 못하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대 이제 초반부터 그 이전부터 이제 중국의 이제 부상 사실 뭐 중국의 싼 노동력 그다음 시장 이런 것 때문에 초창기에는 일본이 굉장히 많이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2000년 들어서 이제 중국이 그 부상을 하고 경제적으로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다음에 더 이상 이제 ODA도 일본으로부터 이제 ODA도 받지 않기 시작을 했죠.
0: 네.
1: 그때 이제 일본과 이제 중국 사이에 슬슬 이제 군사 그다음에 영토 이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 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제재라든가 또 반일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일본이 점차 중국 국내에서 많은 기업을 이제 빼기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걸 이제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인도라든가 이쪽 그다음 파키스탄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동을 시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는 일본이 중국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도는 그렇게 상당히 심각하지는 않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도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 그다음에 일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더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CPTPP이지 네. 않겠습니까?
0: 네.
1: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공급망 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수출이나 이런 다변화를 이제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도 이제 CPTPP라고 하는 것에 가입을 하는 것이 비교적 이제 메리트가 있는데요.
0: 네, CPTPP라고 하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1: 예, 예, 네. 예, 맞습니다.
0: 네.
1: 근데 아직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가입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0: 네네.
1: 여기 이제 회원국이 총 12개의 회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가입을 하게 되려면 그 회원국들의 이제 다 동의가 그렇죠. 동의가 있어야
0: 네.
1: 하는데
0: 네.
1: 타 국가들은 비교적 이렇게 우리나라와 이제 좀 이렇게 이해관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일본과는 조금 이해관계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일본산 수산물을 저희가 지금 8개현에 대한 수산물을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
0: 후쿠시마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이죠.
1: 맞습니다.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CPTPP에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일본 측은 여기 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규제 해제를 강력하게 아마 요구를 할 것 같고요. 또 CPTPP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좀 국내적으로도 안 좋은 점이 뭐냐면
0: 네.
1: 이제 이게 굉장히 개방에 대한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수산물에 대한 이제 개방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이제 농민이라는 어민들의 좀 불만이 좀 많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CPTPP라는
1: 예.
0: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을 하려면 일본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일본이 허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후쿠시마산 그 어류들을 수입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1: 그러니까 허락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양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이제 아마 그 CPTPP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얻는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당연히 수출이라든가 수입에 대한 이제 이런 그 기준들도 많이 완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0: 네.
1: 거기서 이제 일본이 아마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요구가
0: 그렇죠.
1: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0: 그거 받아들이면 우리도 이거를 뭐 양해해 주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1: 뭐 그 이제 외교의 이제 기술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일본산 수산물 8개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안전성이 확 답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수입을 금지하고 어렵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좀 모니터링이라든가 어떤 결과는 충분히 이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수입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0: 양규호 교수님, 그 기타무라 도시로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이유가 뭐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2: 이것은 이제 CPTPP 문제는 네. 쉽지 않습니다.
0: 아, 쉽지 않죠.
2: 사실은 이제 그

0: 것이고
1: 거기에 더해서 정치적인 문제까지 좀 더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 CPTPP는 사실은 그 만든 게 일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었는데 미국이 트럼프 정권 때 일기 때 빠져나가고 그리고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네, 네.
0: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개 나라 일본, 멕시코 포함해 가지고 호주 등등 포함해서 다 허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사실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개입 수준이 그 개방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90%에서 95%까지 이르거든요.
1: 네.
0: 실질적인 우리의 농수산업, 축산업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단지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개방을 하더라도 우리가 훨씬 얻는 게 많다. 우리가 이제 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손실보다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1: 네.
0: 오늘 그 이야기가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1: 그렇겠죠.
0: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으로 선거를 앞두고 후쿠시마 수산물이 논의에 올랐고 그리고 CPTPP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노정된다. 그게 보도가 된다면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고.
1: 예민한 문제죠.
0: 예민한 문제고 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반대 방향. 문제가 악화되는. 이 문제에서 한일 관계도 국내 어떤 정서도 그렇군요. 악화되는. 네, 그런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게 그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1: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고 선거를 앞두고
0: 맞습니다.
1: 있으니 이거는 다음 뭐 온천 갈 때
0: 예.
1: 그때 논의해보는 건 어떤가라는
0: 사실은요,
1: 이야기가
0: 아마
1: 나오는 거군요.
0: 이야기가 사전 협의 때는 있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1: 그렇겠죠. 협의를 받겠죠.
0: 있었을 텐데
1: 네네.
0: 그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 해가지고
1: 네.
0: 아마 배제됐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그리고 이거 만약에 논의돼서 이게 결정이 났다. 뭐 후쿠시마 수산물을 받아들이고 했다라고 하면 일면 탑기사는 바로 이거예요.
0: 그렇죠.
1: 다른 이슈들 다 잡아먹을 수 있을 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정상입니다. 모든 성과는 사라지고
1: 그렇죠.
0: 그것만 남는 겁니다.
1: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이기 예. 때문에 예. 당장 오늘 이야기는 하진 않았다. 이 정도로
0: 맞습니다. 의제가 되지 않았다고
1: 예,
0: 보셔야죠.
1: 의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중국 얘기하다가 넘어왔는데요. 그 최근 중국이 저는 가장 무서운 게 희토류거든요. 중국이 갑자기 너네 희토류 안 줘 이러면 사실 모든 나라가 다 당황하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광물이
2: 그쵸.
1: 희토류 아니겠습니까? 이런 통제 가능성이 한일 모두에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한국과 일본이 이런 공동 비축이나 대체 공급망 구축 같은 실질적인 협력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2: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1: 네.
2: 이제 희토류 제한을 제일 먼저 이제 당했던 것이 이제 일본이었었어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1: 네.
2: 2000년대 이제 초반에 그 생깟구를 이제 국유화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항의 차원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희토류를 제한을 하긴 했는데요.
1: 네.
2: 일본도 이거에 대한 좀 그때 당시 상당히 충격이 컸었기 때문에 이 희토류에 대한 이제 그 공급의 다변화를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1: 네.
2: 근데 이번에 이제 지난 1월 달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 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희토류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일이 잘 그 파트너십을 맺어서 잘 공동으로 이 부분들을 이제 채워 나가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성과가 굉장히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1: 네네. 한일 양국이 협의해서 어느 정도 비축의 문제까지도 이야기가 나눴다.
2: 네.
1: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1: 양규 교수님 그 최근 AI나 첨단 기술 표준화 둘러싸고 글로벌 주도권 싸움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이 기술 강국인 한일 양국이 경제 안보 차원에서 첨단 기술 뭐 R&D나 표준화 공동 대응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0: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1: 아, 이 부분 쉽지 않아요.
0: 이 부분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2023년에 8월 달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저기 당시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에 기시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3자 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때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전을 시키자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문제라든지
1: 네.
0: 사실 우리도 강하지만 일본도 엄청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일 양국이 강하긴 하지만 제일 강한 데는 역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AI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한국이 단독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길 수도 없고
1: 네.
0: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일 양국의 장점을 모아가지고 공동 대응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또 경쟁자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일본에서

0: 나까지 총리가 추진하는 게 방위산업, 네. 방산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산 지금까지는 이제 그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가 예를 들면 구호, 군안이라든지 아니면 소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해제를 했다가 지금 들어서는 완전히 살상용 무기도 수출하겠다.
1: 네.
0: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공창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만든 어떤 그 무기를 만드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런 어떤 공식적인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일본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력한 라이벌이 적어도 방산, K-방산이 세계적인데 네. 일본이 등장하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방산이라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기술이 집적돼 있거든요. AI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을 공유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전에 8월 달에 이미 그 이야기는 다 나왔는데 네네. 지금까지 진전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1: 네. 그 핵심 기술들은 교류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0: 그렇죠. 그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1: 불가능하다.
0: 있고.
1: 불가능하다. 네.
0: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게 뭐냐면
1: 네.
0: 한일 양국 기업들 간의 공동 투자. 그다음에 공동 구매, 그다음에 공동 기술 개발 R&D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1: 네.
0: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류해 나가자는
1: 그렇군요.
0: 그 분위기 형성과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지금 나오고 있고
1: 네.
0: 상당한 어떤 그런 한일 기업 간의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
1: 네네.
0: 이 자체가 마련됐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1: 알겠습니다. 기술의 시작 단계 뭐 R&D라든가 개발이라든가 뭐 서로의 자원을 모아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보자 야,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0: 맞습니다.
1: 양국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기술들을 공유하기는 힘들다.
0: 그건 어렵죠.
1: 아,
0: 그것은
1: 어렵다.
0: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일이 비교된 공통된 위협 인식을 갖는 분야잖아요. 아까 방산 쪽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긴 했지만 그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한미일 정보 공유, 대북 제재도 공조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현재 한일 안보 협력의 수준 이 지점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2: 예, 그 북핵 그다음에 미사일, 그다음에 일본은 하나 더 이제 갖고 있죠. 납치 문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일본에 있어서 이제 북한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기본 이제 핵심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1: 네.
2: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핵과 이제 미사일은 한일 간에 이제 공통된 그런 의제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지금은 이제 조금 그 빈도수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아베 시기였나요? 굉장히 자주 이제 그 일본의 EEZ 쪽 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발사를 해서
1: 일본의 대륙을 건너가는 미사일도 쏘고 그랬잖아요. 근데 깜짝 놀라고 그랬어요. 진짜.
2: 그렇죠. 홋카이도 이쪽을 이제 넘어가는 쪽을 해서 이제 얼랏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긴급 경보를 이제 발동을
1: 맞아요.
2: 하거나 이제
1: 네.
2: 그러는 것들이 많았는 최근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에다 핵 미사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반도의 어떤 평화와 안정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협력을 하는 거는 기본 맞는 그분 그 노선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네.
2: 이제 다만 이제 그 이제 납치 문제에 대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지는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은 납치 문제는 그러니까 북한과 일본 간에 있어서의 어떤 사안인데
1: 그렇죠.
2: 이제 요 부분에 예전에 이제 특히 그랬었죠. 언제였냐면 그때 트럼프 일기 때 그때 싱가포르하고 이제 하노이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 1차, 2차를 할 때에 일본은 이 납치 문제를 어떻게든지 이쪽에 이제 이 사안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왔거든요.
1: 네.
2: 이거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이제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납치 문제를 제외한 핵 미사일만 할지 아니면은 이제 납치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포괄 적인 협력으로 할지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1: 안보협력 쪽에 납치 문제까지 항상 같이
2: 그렇죠.
1: 일본이 가지고 오는군요.
2: 예, 일본은 네. 이제 납치 문제를 굉장히 허들을 높게 잡고 있고 다카이치 총리도 총리 이제 취임 한 이후에 계속 이 납치 문제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2: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이제 9월에 9월 19일인가요? 이거 아이치 나고야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북한 선수단이 이제 대표단을 포함을 해서 한 250명에서 270명 정도 이제 일본에 오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정말 이제 진정성이 있다면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이제 북일이죠. 네. 이런 순서는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본도 이제 어떻게 이게 정말 북한과의 관계를 진정을 시킬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1: 알겠습니다.
2: 생각입니다.
1: 안보협력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0: 이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네. 대통령께서 한중일 간의 협력을 또 언급한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사실은 이 부분 그러니까 한미 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면 할수록 여기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포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1: 굉장히 민감하죠.
0: 아주 민감합니다. 네네. 사실 아쉽지만 지금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 같은 게 상당히 좀 높습니다.
1: 네.
0: 쉽게 말하자면 중국 측의 생각은 뭐냐면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역사 전쟁 일본이 지금 군국주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력을 증강하면서 헌법 개정하려는데 이런 역사 전쟁 역사 왜곡에 대해서 왜 한국이 중국과 동참하지 않느냐라는 면에서 약간 불신감이 있는 거죠.
1: 네.
0: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이제 중국이 어떤 그 이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가교로서 남북 간의 어떤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기대하기 어렵다.
1: 네.
0: 그래서 한미의 안보협력은 아주 중요하지만 이것 자체가 어떤 중국이라든지 북한을 완전히 도발해가지고 그렇잖아도 지금 관계가 아주 원만하진 않은데 한중 관계나 또는 단절된 남북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네, 그런 관계로 몰아가기는 참 그 해서는 안 될
1: 네.
0: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1: 알겠습니다.
0: 네.
1: 이게 회담 직전 사상 처음으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군사협력 실무자 회담이 열리는 등 안보 공조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를 두고 그냥 군사 블록화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이 균형을 어떻게 중국과의 일본과의 사이에서 잡아야 됩니까?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2: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네. 이거는 이제 정권과의 그런 변화에 상관없이 어떤 진보 정권이 됐건 보수 정권이 됐건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상 필요해서 일본과 뭐 군사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1: 네.
2: 왜 중국에게 이것을 비난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 되는지가 조금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에게 당연히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물론 이제 역대 이제 사드 때문에 그 중국으로부터 이제 한할령이라든가 이런 보복 조치를 당한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중국이 뭐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할 때에 특히 북한하고 할 때 우리의 눈치를 보지는 안 보지 않았습니까?
1: 우리가 보죠.
2: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 면에서는 조금 냉정할 필요가 있다.
1: 된다.
2: 예,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1: 네네.
2: 할 말은 좀 해야 된다. 중국에게 너무 이렇게 그 꼭 북한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 중국에 그렇다고 해서 눈치를 봐서는 안 되는 우리의 입장을 당연히 당당하게
1: 그렇죠.
2: 얘기해야
1: 네.
2: 되는 이런 것이 지금 앞으로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이제 주한미군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미 안보 협력이라는 것이 미국 쪽의 생각으로는 단순하게 한미일 그러니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전쟁 방지를 위한 한미 안보 협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있어서 어떤 주한미군을 허브 기지 그 어떤 이런 보급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상정을 한다든지
1: 네.
0: 아니면 이제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투입된다든지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한미 안보 협력은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벌써 6개월이 됐는데 작년 11월에 있었던 이런 대만 유사시에 자위대가 참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발언으로 지금 중일 관계는 완전히 파탄된 상태거든요.
1: 예민해졌죠. 네. 네.
0: 그러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중국도 잘 알고 있는 게 타이완 유사시, 대만 유사시에는 주일미군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자위대는 후방 지원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사시 전쟁 상태가 되면 일본은 적극적인 후방 지원 또는 이제 어떤 그 의료, 후송, 경계, 엄호, 소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작전을 펼치겠다는 거고
1: 네.
0: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한미 안보 협력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안보를 확고히 다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건 그대로 해나가는 건데 이 자체가 상당히 지금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그 간격을 잘 살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국익을 최선할 수 있는 가장 그 최고의 차원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이 항상 투영돼야 된다.
1: 네.
0: 투사돼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1: 아 근데 이게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의 말을 다 떳떳하게 하고 요구할 거 다 요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해서 평화가 유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특히 대만 문제까지 같이 엮여 있으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최근 트럼프가 그 대만 문제를 중국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또 언급했잖아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두 정상이 이런 이야기 뭐 대만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눴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번 회담에서.
2: 저는 나눴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나눴을 것이다. 네.
2: 대만 이슈는 네.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만 유사가 혹시 발발하게 되면 이제 주일 미군이 거기에 투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공백이 생기게 되면 이제 주한 미군의 어떤 병력도 약간의 그 유동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조금 영향력을 미치는 건데
1: 네.
2: 다만 이제 대만 문제로 인해서 자꾸만 이제 그쪽에 그러니까 지역적인 어떤 그 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불안 요소를 이제 하는 거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올해 이제 1월 7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이제 방문을 했을 때에 그때 이제 약간 중재 아닌 중재적인 이제 중국과 일본 사이에
1: 네.
2: 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진핑 이제 주석이 좀 단호하게 예,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이제 스탠스는 중일 간의 이제 갈등은 이제 양자 적인 그런 선으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아, 걸로 그렇게 생각을
1: 그렇군요.
2: 지금 네. 하고 있는 것
1: 그건
2: 같습니다.
1: 그 너희들의 문제야. 나는 잠깐 빠져 있을게
2: 뭐
1: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2: 완전히 이제 완전히 이게 남의 집 얘기하듯이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대만 문제도 이제 당연히 우리 거의 우리가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요시하듯이
1: 아,
2: 일본도 대만
1: 그렇죠,
2: 문제에
1: 그렇죠.
2: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당연히 얘기가 되었을 것이다.
1: 알겠습니다. 양규 교수님 이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십니까?
0: 네. 역시 이제 이 문제는 일본에게는 이제 사활이 걸린 문제고
1: 그렇죠.
0: 중국에게는 완전하게 이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거든요.
1: 이번에 트럼프에다도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0: 맞습니다.
1: 저 그 모습 보고 좀 놀랬거든요.
0: 그런데 이건 사실은 네. 그 일본으로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
1: 맞아요.
0: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협상 칩으로 사용한다? 이건 일본으로서는 대만도 굉장히 반발했거든요. 브라이칭도 총통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굉장히 유감을 표명했거든요. 일본 측도 이제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속내로는 상당히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중일 관계는 당분간 회복하기 어렵고 그럼 한국이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어떤 보다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냐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1: 그렇죠. 사실.
0: 예, 그건 예.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1: 솔직히
0: 때문에.
1: 솔직히 말하는 게 낫죠. 그거는. 예. 예, 예,
0: 예. 그 부분은 역시 예, 예. 이제.
1: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거는
0: 네. 네. 물론 이제 우리도 우리 당사자 일입니다. 대만 문제라는 것은 그렇긴 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물론 그 팝콘 먹으면서 영화 즐기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1: 아, 그럼요.
0: 우리 발동에 떨어진 그 문제고 중일 간에 만약에 조금만 분쟁이라도 있게 되면 우리도 금방 영향을 받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런 점에서는 항상 예의 주시하면서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간격 거리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안보 문제 참 언제나 중요하죠. 우리의 안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양국이 또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큰 타격이 올 수 있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잘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회담에서 잘 이야기가 나눴길 예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잠시 로고 듣고 와서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3: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일본연구센터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0184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미래가 불투명한 이 혼탁한 시기에 각각

0: 고도 먼 나라 일본과 이해관계를 잘 고려해서 어려운 난제를 함께 풀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잘 앉아서 이야기만으로 풀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우리 모두 한번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자, 문자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많은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한숨이 나오기 시작하죠. 한국과 일본은 뭐 이런 문제를 빼고는 도저히 대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보겠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현안. 자, 지난 1월 회담에서는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 DNA 감정 협력 등 인도주의적 접근이 일단 논의가 됐었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요. 이번 안동 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뭐 후속 조치나 진전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이제 뭐 그 언론 발표에서 나왔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지난번에 1월 달에 그 나라에서 있었을 때는 일본 정부는 이 그러니까 수몰된 유골을 발굴하는 것을 환영한다.
0: 네.
1: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사실 이제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기 잠수사가 돌아가셨거든요.
0: 네.
1: 그리고 나서는 지금 발굴 작업이나 DNA 감정 작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0: 일단 네. 멈췄죠.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네.
1: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역시 지금 살아있는 분들의 생명이
0: 그럼요,
1: 중요하기
0: 그럼요.
1: 때문에
0: 네.
1: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오늘은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무진들이 예, 말하자면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국이나 일본 정부가 커밋 하겠다라는
0: 네.
1: 것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일본 전진됐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로 봐서는 예를 들면 지금 수차례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김대중 후보 측 공동선언에 나온 이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이라는 것이 지금 그 문구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0: 네. 네,
1: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대목도 있고 이건 이제 사실은 인도적인 차원입니다.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본인도 3분의 1 정도가 수몰된 상태입니다. 일본인도 3분의 1이 사망했기 때문에 일본 스스로도 자국민을 이런 수몰된 상태에서 유골을 발굴해 가지고 유가족들한테 DNA 감정을 해서 돌려드린 건 당연한 예우입니다.
0: 그럼요.
1: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일본 진전된 한 발짝 나아간 이런 역사 인식의 공유가 필요한데 사실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그 부분은 너무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0: 아무래도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 이번 회담은 그럼 민감한 이슈는 다 좀 제외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2: 공동 언론 발표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0: 네.
2: 기본적으로 논의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상회담 뭐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까지 해가지고 시간 거의 한 2시간 이상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통역까지 해가지고 한다면 1시간인데 충분히 그 사안 사안에 대해서는
0: 네네네.
2: 저는 논의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양기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좀 더 진전이 있으려면 상당히 이제 실무자 간에 이제 어떤 그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1월 13일에 한일 정상회담 나라현에서 있었고 이제 지금 한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번에 나온 예를 들어서 공급망 협력 그런 뭐 파트너십 선언이라든가 파트너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실질적인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이 도출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사 관련돼서는 이제 과거사 문제는 그렇게 쉽게 진전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0: 네.
2: 이번에서는 이제 조금 어떤 성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0: 그렇군요.
2: 보여집니다.
0: 일단 일본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 그러니까 양국에 다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서로 합의에 의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다카이치 정권 역사왜곡 재무장 흐름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우리나라 시민단체에서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일본의 정치 상황을 보면 과거사 문제에서 총리가 강한 사과나 반성 표현을 좀 안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내놓기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
1: 맞습니다. 이제
0: 되나요?
1: 일본에 지금 지난번에 총선이 있었는데 네. 이 총선 후의 결과 정치 지형을 보게 되면 이러면 일본 유신회라든지 또는 이제 참정당 같은 우익 정당이 상당히 이제 더 성장했고 의석을 많이 얻었죠.
0: 네.
1: 그리고 일본의 자민당도 굉장히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헌법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라는 인식들이 자민당 내에 강하거든요.
0: 네네.
1: 예를 들면 엊그제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독일 베를린 밑해구에 그 원래 그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일본 자민당 내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도 엊그제께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그 소녀상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했는데
0: 네.
1: 일본 측의 로비라든지 또는 강력한 반대로 지금은 미뤄진 상태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네. 역사 문제라는 것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건데 자민당 내라든지 일본 정치 지형상 상당히 이 부분이 일본 내에서 굉장히 그 우리 한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대치하고는 상당히 멀어져 있는 상태다.
0: 네.
1: 오히려 상당히 더 보수 우경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구나 이제 이 다카이치 총리가 지지율은 높은 것 같은데 자민당 내에서는 지지 기반이 약합니다. 굉장히 이제 이전부터 어떤 파벌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0: 네.
1: 그런 점에서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고 더구나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62% 하다가 지금 53% 정도로 지난번에 마이니치 신문의 언론조사에 의하면 떨어졌거든요.
0: 그럼 건강 문제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1: 건강 문제도 이슈도 있습니다.
0: 예, 예.
1: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있고.
0: 네.
1: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민당 내에서도 차기 총리에 대한 이야기도 약간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0: 그렇죠. 내각제니까요.
1: 맞습니다.
0: 네네.
1: 당분간은 이제 다카이치 총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도 있는 반면에 지금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당내 기반 약한 거 그다음에 경제 대책 또는 인플레 대책 이런 것들이 성과가 없는 거
0: 네.
1: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더구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이 지금 7만 명 이상이 220군데가 넘는 전국 각지에서 헌법 개정 반대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국가 정보국, 그다음 스파이 방지법. 이건 완전히 약간 전전 시대로 돌아가면서 일본 시민들의 정보를 캐치해 가지고 이런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일본 시민사회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리고 헌법 개정도 반대하고 있고.
0: 네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런 당내 기반이나 또는 안정적인 정국 운영 자체가 충분하게 이렇게 예전에 아베 때처럼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이런 한일 위안부 합의를 도출할 만한 어떤 파워를 가진 건
0: 네.
1: 아니다.
0: 네네.
1: 그런 점에서는 권력 기반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0: 권력 기반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강한 사과나 반성의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까?
1: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한일 위안부 합의
0: 네.
1: 2015년 12월 달에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내에서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를 완전히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해자들이 보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익들의 반대가 심했는데
0: 네.
1: 아베니까 아베 전 총리 그냥 그야말로 우익 보수 우익의 대표니까 그걸 누를 수 있었다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런데 네. 이제 적어도 지금 아베하고 비교한다면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그런 카리스마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0: 야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그럼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내에서 좀 더 많은 인기를 얻기를 바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이게 사과의 표현을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좀 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숙현 센터장님 그 우리 정부가 일본의 그런 표현과 실질적 조치 가운데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더라도 실질적 조치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일본의 여론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뭐 사죄는 사실 거의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0: 아, 지금 기대가 어렵습니까?
2: 그렇죠. 지금 한일 간에 있어서 그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사는 직시하되 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지금 과거사도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현안들이라든가 실질적인 협력들이 훨씬 더 지금은 급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과거사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맞다라고 이제 보는 게 지금 정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0: 네.
2: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뭐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과거 이재명 아 저기 그 박근혜 정부 시기처럼 위안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했던 이제 강제징용 해법안 나왔던 강제징용 문제가 확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떤 톤다운된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어떤 과거사에 대한 접근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거라든가 어떤 조금 피해자 지금 그야말로 정말 유족, 피해자 중심주의로 다시 회귀를 해서 좀 네. 생각하는 그런 거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0: 이번에는 어떤 뭐 사죄와 반성, 일본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뭐 뭐 담화 또는 뭐 이런 거를 기대를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아까 지금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그 양기호 교수님 말씀 아주 정확하신데 다카이치 총리가 뭐 이거 전후 최대 사상 316석이라고 하는 자민당의 의석수를 차지를 했고
1: 네.
0: 지금 뭐 헌법 개정을 발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중의원에서는 당연히 통과가 되는 그런 수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 참의원에서는 여소야대의 형국이고요. 그러니까 최소 못해도 이제 2028년 참의원 선거까지는 본인이 치러서 압승을 거둬야 본인이 이제 원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실현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뭐 스파이 방지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전쟁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들은 그거에 대한 그 충분히 이제 거부감, 저항감이 상당히 많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 이루어진 기보다는 점차 그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수순이다라고 보여지는데
1: 네.
0: 다카이치 정부가 과연 그러면은 뭐 2028년 넘어서까지 과연 있느냐라고 보면은 저도 그거는 조금 약간 퀘스천 마크다. 왜냐하면은 성과가 없고. 일단은 성과가 네. 없고 그다음에 지금의 인기는 약간 좀 버블일 가능성도 많고 아까 이제 그 정상회담 보셨지만 조금 이게 퍼포먼스에 약간이 퓨플리즘 예 그렇죠.
1: 네.
0: 그 퍼포먼스나 이제 어떤 퓨플리즘적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이재명 대통령과는 비슷한 그런 그 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수성가형에 시작해서 어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두 정상 간의
1: 네.
0: 어떤 이런 케미스트리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저는 청신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는 서로를 자극하지 않는 선 안에서 좀 보여지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2: 맞습니다. 이제
1: 네네.
2: 그러니까 일본 측을 너무 이제 우리가 압박을 해가지고
1: 네.
2: 과거사에 대한 사죄 반성을 또다시 이야기하게 하고 일본 자민당 내에서 반발이 넘어서 한일 관계가 또 약간 조금 어긋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만들 필요가 없고
1: 네.
2: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런 그 조세 탄광에 소몰된 분들을 DNA 감정에서 유가족들에게 돌려주는 이건 이제 가시적인 거거든요. 성과를
1: 네.
2: 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일본 내에서 문화재라든지 그다음에 끌려가서 돌아가신 유골 반환 문제
0: 그렇지.
2: 이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하면서 성과를 내면 적어도 우리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 수용 가능성
1: 네.
2: 이 부분은 역시 긍정적이다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는 그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과거사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외교 관계가 쉽게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안동회담을 계기로 지자체 간의 청년 간 문화 교류를 다층화하겠다라는 구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 확대의 방안은 어떤 지점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릴까요?
2: 저는 이제 먼저 그 우리 국민이 가시는 경우가 지금 946만 명인가 그래요.
1: 네.
2: 엄청난 숫자입니다.
1: 거의 천만 명이네요.
2: 거의 천만 명이에요.
1: 그 관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 맞습니다.
1: 네네네.
2: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예전에 한번 그 굉장히 그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빨리
1: 네.
2: 이 일본의 입국 심사가 끝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이제 일단 잠깐 하고 나서 끝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갈 때는 역시 불편한 겁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지금 일본 가게 되면 7월 달부터는 출국세가 1인당 3,000엔이에요.
1: 그렇더라고요.
2: 2만 8천 원인가 지금 내 돈을 내야 됩니다.
1: 아니 세금도 이제 네. 공항 가서 받아야 된다. 뭐
2: 맞습니다.
1: 택스 프리 뭐 이런 거 네. 얘기 나오더라고요.
2: 맞습니다.
1: 네.
2: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는 그 출입국 그 심사를 안하는
1: 네.
2: 패스트트랙 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1: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뭐 비즈 재팬 뭐 이걸
2: 맞습니다.
1: 안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네네네.
2: 패스트트랙이 있었습니다.
1: 네, 원래 있었죠.
2: 네, 작년에 네. 있었는데 단기간 하다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라든지 저는 이제 정부 간 관계하고 지금 재계 쪽은 굉장히 좋습니다. 한일 관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재계도 상당히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고 신난 상태거든요. 단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게 많지 않아요.
1: 네.
2: 그래서 이런 출입국 심사 안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이벤트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2002년에 있었던 한일 월드컵,
1: 월드컵.
2: 같은 게 있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라든지 또는 이제 문화재 반환 예,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약탈에 관한 그런 문화재에 대한 반환.
1: 반환해야죠.
2: 이런 것들이 예,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1: 줘야죠.
2: 되고. 예,
1: 네.
2: 그런 것들이 양국 관계 국민들을 조금 더 더욱더 서로 끌어당기고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자꾸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1: 네,
2: 그게 조금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교류 확대 방안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뭔가의 맞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좋은
2: 맞습니다.
1: 방법이다라고 아, 말씀해 네.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숙현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예, 지금 양기호 교수님 말씀하신 거 이제 말고 저는 이제 좀 미래 청소년들에 대한 걸로 조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 네.
0: 저도 일본에 있었을 때 이제 토호쿠 대학이라고 하는 좀 좋은 대학에서 이제 교수 생활도 하고 했었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0: 예. 그런데 생각보다 한일 간의 어떤 이런 학생 간의 교류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의외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러니까 청소년들 제가 조금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자매결혼 도시를 해서 이제 홈스테이를 하거나 뭐 일주일간 뭐 지역에 와 있거나 뭐 이런 제도들이 있었는데
1: 네네.
0: 그게 이제 한일 관계가 나빠졌던 시기였던 이제 문정부 시기 코로나를 또 계기로 해서 그것이 거의 다 완전 단절이 됐고요. 그 때문에 그것이 좀 서서히 이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대학간 지금 대학간의 학생 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일 간의 어떤 이제 캠퍼스를 갖다 공동으로 뭐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든가 뭐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워낙 이제 K-pop, 뭐 K-culture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일본에도 지금 한국어 붐이 엄청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이런 좀 수업 같은 거를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더 많이 활성화해서 아마 한국 사람, 한국 학생도 일본어를 좀 많이 배우고 일본 학생도 한국어를 좀 많이 배우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쌓이게 되면은 한일 간의 어떤 굉장히 이 어떤 인식의 차이라든가
1: 네.
0: 이런 것들이 많이 좁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화적인 교류 사회가 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K-POP 데모노터스가 일본 제작사에서 만들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나온 거잖아요.
2: 그렇죠.
1: 이런 교류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 네네.
2: 그러니까 이제 한일 양국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1: 네.
2: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끝이 없이 무한한데 사실 그동안 이제 과거사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지금은 기술 경쟁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어떤 일정 부분 진전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1: 네.
2: 그런 것들은 이제 정말로 그 민간 또는 재계 포함해가지고 열심히 찾아가야죠. 네. 그게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시간 마무리 하겠는데요. 이번 안동회담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례적 협력 구조로 이어지려면 어떤 합의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40초씩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숙현 센터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0: 네. 후속 조치로 이번에 이제 합의가 되었던 공급망 그다음에 에너지 협력 같은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LNG라든가 그다음에 아주 이제 원유 비축 그다음에 지금 호르무즈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통항의 이제 그런 길 같은 것도 좀 한일이 같이 조치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죠.
2: 지금 이제 나라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부산 그리고 이번에 안동 이렇게 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이디어는 많이 나왔습니다.
1: 네.
2: 뭐 지방 간, 사회 간 뭐 공동 기술 개발 그다음에 에너지 협력 공급망 확보 이런 아이디어는 많이 나오고 협체는 만든다는 것은 이제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1: 눈에 보여야 되는군요.
2: 눈에 보여야 됩니다.
1: 네네.
2: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속히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곳으로 오늘 토론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일본연구센터장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열린 토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회담은 보기에는 고향을 오가는 따뜻한 외교 장면이었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반도체, 에너지, 북핵의 과거사까지 이 한일 양국의 현실적인 이해가 모두 걸려있는 자리였습니다. 결국 외교는 좋은 분위기보다 그 분위기에서 무엇을 얻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만남이 사진으로 남는 그런 회담을 넘어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요즘 서울 북촌이 변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죠. 서울 성수동이 트렌디한 감각과 빠른 소비 흐름을 담아내고 있다면 북촌은 브랜드를 천천히 체험하는 상권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한옥 골목 사이에 패션과 뷰티, 리빙 브랜드들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서면서 북촌 전체가 거대한 전시 공간처럼 변하고 있죠. 매장은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체험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는데요. 한국적 감성을 담은 한정 제품과 체험형 콘텐츠로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상권의 경쟁력, 이제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어떤 경험을 남기느냐로 평가받는 시대가 됐죠. 불황 속에 사라지는 상권들이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발상과 아이디어로 상권은 물론 상인들의 표정에도 활기가 되살아나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는 경제로 하나 되기 순서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2: 오늘은 북한의 최근 산업 동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북한이 주로 어떤 산업들에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려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조업 분야인데요. 북한은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고 자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국산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료나 원료의 국산화와 관련해서 금속, 화학 소재나 이 에너지의 자급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고요. 설비 국산화 부문과 관련해서 북한산 기계를 활용해서 생산설비의 건설이나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국산화 측면에서는 최종 제품의 국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공업 제품의 완제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소비재의 수입을 통제하기보다는 품질이 우수하고 이 다양한 국산의 소비재의 공급을 확대해서 소비재 시장에서 북한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이고자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국산화 정책은 단순히 수입을 배제하거나 통제하기보다는 자국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여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시장 내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국산화 정책 추진에도 이후에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기계나 소재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재의 수입 역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북한의 생산 설비 현대화는 얼마나 속도를 내고 있습니까?
2: 북한산 설비를 활용해서 신규 설비를 건설하거나 신규 설비를 현대화하는 이 생산 설비의 현대화는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010년 이후에 북한산 소비재의 시장 점유율이 향상되고 있고 제품의 다양성이나 품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민경제의 자동화라는 개념들은 이 컴퓨터의 도입으로 인해서 생산 과정의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진전될 수 있었고요. 산업 설비의 기술 개건이나 현대화의 핵심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민경제의 자동화가 진전이 되면서 생산 공정의 자동화나 무인화 역시 확대될 수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기계, 화학, 건설, 건재공업과 같은 기초공업 분야에서 기계공업 부문의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대의 자동화된 공작기계를 제어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 생산 세포 구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각 제철소에서는 CNC라고 해서 컴퓨터 수치 제어 공작기계 개발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개발된 자동화 기술 적용의 도입을 의미하는 이 CNC화나 PLC화, 이 PLC는 프로그램 조정 장치라는 표현인데요. 이런 CNC화나 PLC화 같은 자동화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공업 부문에서도 이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 그리고 생산 공정의 자동화, 자동 흐름 선화 이런 것들이 주요 과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1: 북한은 이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기도 했었잖아요.
2: 네, 북한도 이 ICT 육성 정책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1: 네.
2: 김정은 시기 북한은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핵심 동력이다라고 인식하면서 경제 부문과 과학기술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이전 시기에 경제와 기술의 정책 방향을 일정 부문 계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시에 글로벌 과학기술 변화 흐름에도 주목하여서 이런 과학기술을 경제성장의 추진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김정은 시기 북한은 2012년 당 중앙위 간부들과의 담화를 통해서 새시대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 강국 건설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새세기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서 북한식의 표현으로 4차 산업혁명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2013년부터는 전국 과학기술자 대회에서 지식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전민의 과학기술 인재화를 강조하면서 과학기술과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2: 또 북한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과학 과학기술 건설 구상을 공식화하고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와 국방, 문화를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의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2021년 8차 당대회 역시 과학기술 발전이 사회주의 건설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추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이 사회주의 건설과 5개년 계획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물적, 인적 지원이 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2: 북한이 2020년 유엔에 제출한 SDGs 이행에 관한 그 국가 이행 발전 보고서, VNR 보고서를 보면 이 정부 예산 중에 연구개발 R&D 지출 비중이 2015년 8.8%에서 2020년 9.9%로 상승했다라고 보고를 한 바가 있고요. GDP 대비 비율도 같은 기간에 8.2%에서 9.6%로 확대되었다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북한이 과학기술 중심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좀 보여주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과학기술 관련 정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헌법에서 기술혁명은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핵심 연결고리이고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전략적인 자원이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인 역할을 높이고 생산과 기술을 결합해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성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헌법에 전민의 과학기술 인재화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들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특징적이죠.
1: 교육 분야에도 과학기술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까?
2: 교육과 관련해서는 원격 교육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김책공업 그 종합대학에서 2010년에 처음으로 원격 교육을 도입하고 2015년에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원산경제대학으로 이 원격 교육이 확대되는 모습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이 코로나 시기에 원격 교육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북한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 원격 교육이 대학 수준을 넘어서서 초중등 교육기관 까지 확산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원격 교육법 같은 법제도 마련되었습니다. 또 평양 소학교에서 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VR, AR이라고 하죠. 이런 VR, AR 기기들을 활용한 수업들이 진행되는 모습들도 보도되면서 네. 교육 정보화와 관련한 노력들도 계속 진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활용한 원격 학습 역시 장려되면서 교육 방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들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시기 대면 활동이 어려워진 당시에 북한이 우리는 그때 당시 줌이라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했었잖아요. 네. 북한은 자체적으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낙원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체로 개발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김정은 총비서가 주재하는 회의를 이 낙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도 하고 네. 또 소학교 입학식을 화상으로 진행하기도 하는 모습들도 알려졌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중 간의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한다든지 러시아 정부와 이 화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런 화상회의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2021년에는 평양 마라톤 대회를 가상 환경을 이용해서 비대면 형태로 추진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거는 취소되긴 했지만 북한이 이 VR, AR 가상현실의 장치들을 활용해서 관광 부문까지도 활용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도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1: 그렇군요. 이번에는 북한의 관광 정책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좀 해볼까요?
2: 북한은 이 김정은 위원장 개인이 스위스 유학 경험이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김정은 시기 들어서 굉장히 관광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9차 당대회에서 관광을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관광 산업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그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서 외자를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런 제재 환경에서도 외자를 획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관광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런 외화 획득의 기반을 확대하고 무엇보다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관광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체적인 국경 봉쇄 이전까지 북한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산업 분야 역시 관광 분야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국제사회 대북 제재 그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 그리고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해서 복합적인 대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관광을 제외한 대외경제 부분에서는 사실상 그 계획한 목표를 실현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대외 부분에서 유일하게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로 관광사업 개발을 유일한 목표로 제시를 한 바가 있고요. 네.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한 이후로 북한이 29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면서 이 가운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 지대나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나선 경제무역지대,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강령 국제녹색시범구, 개성공업지구, 무봉 국제관광특구, 신평 관광개발구, 청수 관광개발구, 온성섬 관광개발구, 해산 경제개발구, 만포 경제개발구, 그리고 와우도 수출가공구, 어랑 농업개발구, 숙천 농업개발구 같은 18

0: 경제개발구를 통한 관광 외자 유치는 어려워지자 북한이 자체적인 3대 관광지라고 해서 자체 관광 개발지를 개발하고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산, 삼지연, 양덕의 자체 관광 개발지인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경제로 하나 되기 현대경제연구원의 통일경제센터장 이혜정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박혜경이 부릅니다. 빨간 운동화.

0: 动啊。
1: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2: 주목받는 경제 현상을 주요 용어를 통해 짚어보는 경제 용어 노트 순서인데요. 디지털 경제 금융 연구원장이신 정유신 서강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네. 오늘은 어떤 경제 용어 배워 볼까요?
3: 용어인데 M2M 경제.
2: M2M?
3: M이 이제 보통 우리 투 이자 쓰지만
2: 네.
3: 모모 대 모모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M2M의 M은 머신이에요.
2: 아, 기계. 머신.
3: 그래서 M2M 경제는 기계 대 기계적 경제인데 그러니까 기계 대 기계라는 뜻이니까 이제 사람 대신 기계가 이제 생산도 하고 뭐 판매도 하고 거래하는 오. 그런 경제를 말하는 거고요. 이전 같으면 이제 공상과학에서나 나올 만한 건데 지금 이제 이미 시작.

0: 되고 있습니다.
1: 아니 좀 사례를 들어주세요.
0: 예컨대 뭐 이제 공장 기계가 있다 했을 때 스스로 이제 뭐 그 옆에 있는 부품이 고장 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센서로 감지를 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부품 재고를 갖다 확인한 다음에 아 부족하네. 그러면 이제 협력업체에다 주문 놓고, 그다음 배송 일정도 이제 조정해갖고 언제까지 가져라 하고. 가정이면은 이제 냉장고가 우유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냉장고 안에 뭐 이렇게 IoT 디바이스가 있어 감지를 딱 해가지고 바로 이제 뭐 온라인 마트에다가 주문을 넣고 결제까지 할 수 있고. 예전 같으면 이제 사람이 전화해서 뭐 결제하고 뭐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기계끼리 서로 데이터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 알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1: 이게 이제 된다는 거군요.
0: 예.
1: 이런 M2M 경제는 시작이 언제부터인가요?
0: 이게 이제 뭐 유래 그러면 좀 오래됐어요.
1: 그래요?
0: 시작은 와, 1995년이니까 30년이 넘었네. 그죠? 어. 코카콜라가 이제 미국에서 자판기에다 모뎀을 이렇게 이제 달아갖고 뭐 재고와 온도를 이제 자동으로 측정해갖고 이제 전송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데이터만 이제 그 주고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한 2010년대 중반 때부터는 IoT, 우리 인터넷 오브 띵스라 해서 사물 인터넷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붐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IoT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달려있는 센서. 걔가 이제 감지를 하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거. 이게 막 수십억 개로 늘어났는데 이게 뭐 지금 앞으로는 뭐 30년에 수백억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이제 막 하는 거죠. 이래서 막 기계 거래가 확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이 M2M 경제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AI 에이전트인데 이거 어떻게 둘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0: 네, 뭐 우리 AI 에이전트 뭐 얘기 요새 AI들 많이 하는데 동전의 양면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AI 에이전트는 이제 사람 대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런 네. AI잖아요. 그러니까 M2M 경제 기계끼리 하는 건데 기계에 이제 AI가 뇌로 이렇게 있는 거니까 사실상 AI가 실제로 이제 그 M2M에서 하는 거죠. 사람처럼. 사람 대신하는 것에 그 기계의 사실 속성은 AI 에이전트가 하는 거예요. 사람 대신에.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뭐 지금 아마존 같은 우리 네. 이커머스 기업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미 막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다 하는데 물류센터 내에다가 로봇이 이제 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로봇이 발주하고 로봇이 또 이렇게 받고 뭐 이제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제대로 하는지 체크해서 이제 보고 있고 뭐 로봇 A가 이제 근데 선반 이동을 요청을 하면은 뭐 가장 가까이 있는 데가 이제 가성비가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먼저 하는데 배터리가 이제 충분한가? 1 가까이냐? 2 배터리가 충분한가?
1: 아.
0: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로봇 B가 자동으로 수락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감지하고 행동하고 그 목적 함수에 따라서. 그 이제 여기에 이제 만약에 비용 정산까지 들어가면 이제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그 이제 M2M 거래가 된다 하고 이런 그 유형의 어떤 그런 서비스가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거 말고 무형도 있잖아요. 우리 그. 그죠? 금융도 그런 거고 뭐 이커머스
1: 그렇죠.
0: 서비스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호텔 예약을 하고 뭐 쇼핑 뭐 항공권 구매 이런 것들은 로봇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뭐 액추에이터 손발 달려있는 로봇이 필요
1: 그렇죠.
0: 없이 그냥 바로 의사결정 하면 되는 거거든요.
1: 네네.
0: 이건 더 빠르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냥 다 포함해서 M2M 경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 비용 정산 언급하셨는데 M2M 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0: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M2M 결제가 좀 늦거나 확산이 안 됐었는데 이제 네. 최근에 해결이 된 거예요. 원래 이제 사람은 신분증이 있고 신분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KYC, Know Your Customer에서 그 고객 확인제도를 통해가지고 네. 거래를 갖다가 계좌를 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계는 법적 주체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뭐 나중에 로봇인 뭐 이런 게 나올지 모르지만 아직 법적 주체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M2 거래는 그 거래가 이제 불가능했던 거죠. 사실상. 근데 최근에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기술이 등장을 했어요.
1: 그래요?
0: 야, 신분증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뭘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신분증 없어도 되고 나중에 추적하니까 다 가능하다. 우리 여러 번 했어요. 블록체인. 블록체인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능한 기술이 이제 그 블록체인 선상에 있는 스마트 계약이에요. 스마트 컨트랙트.
1: 네.
0: 스마트 컨트랙트는 뭐 우리 코딩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 if A면 뭐 A 스몰 A로 가라. if B면 스몰 B로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부가 주어지면 블록체인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돈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1: 그런데 그렇죠.
0: 우리가 이제 우리 은행 계좌상에 쓰는 돈은 우리가 똑같이 전자화폐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건 은행에서 시스템에서만 돌아가는 거야. 블록체인에서는 그런 돈이 없거든요. 여기 이게 돌아가는 돈이 지금 뭐냐면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또 그 중앙은행에 발행하는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entral Bank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화폐. 이 두 개는 블록체인 선상에서 움직여요.
1: 네.
0: 이 두 가지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 그다음에 거기에 막 프로그램 가능한 돈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결제가 되는 거다. M2M 결제가 돌아가는 거지 이제.
1: 그럼 이런 M2M 경제는 M2M 경제 전 자체는 어떤 산업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될까요?
0: 그러니까 이제 뭐 자동차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에서 특히 이제 많이 또 쓰기도 했고 미래 자동차가 이제 우리 전기 자율차잖아요. 자율주행차.
1: 그렇죠.
0: 그러니까 사실상 움직이는 AI 컴퓨터다.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을 지금 AI 산업으로 막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예컨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조잖아요. 우리나라 돈도 시가총액이. 이게 AI 아니면 자동차로서는 도저히 그 가격이 안 나와요. 현대차는 지금 200조인데 좀 요새 최근에 올랐나? 근데 약간 그 정도인데 AI로 보기 때문에 움직이는 AI 컴퓨터다 이렇게 하는데 네. 미래는 이제 차량이 스스로 주차장하고 가격 협상을 하고 또 충전 예약도 하고 통행료도 이제 뭐 자동으로 결제하고 그러니까 그냥 운전해 가면은 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꾹꾹 이럴 필요 없이 이제 이런 쪽으로 가장 많이 쓰이니까 자동차 산업이 이제 가장 많이 이용될 거다 하고 있고 제조 산업은 다 해요. 생산할 때 스마트 팩토리.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듯이 이제 뭐 기계가 뭔지 좀 이상하다든지 뭐 이러면은 또 수리해야 될 거 아니야.
1: 그렇죠.
0: 그런 것도 다 예약해가지고 뭐 부품 같은 거 받아갖고 그거 처리하고 뭐 유지 보수 업체한테 뭐 자동으로 요청하고 결제하고 뭐 이렇게 하고요. 또 이제 그 우리 자율주행 택시가 있다 하면 하루 수익을 이제 자동으로 계산도 하고 뭐 세금도 띄고 보험료도 내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또 충전도 충전 비용도 또 지불하고 이런 거를 사람이 안 하고 다 자동으로 이렇게 이게 다 자동으로 되니까 사실 그 실물 경제와 금융은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면 금융도 자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이 사실상 이제 그때부터 기능이 바뀌거나 기존의 역할에서 완전히 바뀌는. 그러니까 뭐 누가 가서 은행 가지도 않지만 요새 이제 지금은 은행 뭐 이렇게 금융 앱을 열잖아요. 뭐 은행 앱이든 무슨 뭐 다른 앱이든 열잖아요. 증권
1: 네,
0: 앱이든.
1: 그렇죠.
0: 이제 그것도 이제 안 여는 거예요. 자동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 금융이라는 게 이제 시스템이 완전히 뒤에 숨어 있는 뒤에 있는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예.
1: 참 상상이 안 가네요. 이런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가정 환경도 많이 바뀌겠죠?
0: 예, 지금 우리 이제 미래인 것 같지만 이미 일부는 상당히 와 있고요. 가정도 우리 스마트홈 뭐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말 스마트홈인지 잘 모르겠는데 스마트홈이라고 해도 이제 지금은 우리가 사용자가 우리 집에 거주자가 사실 앱을 갖다가 일일이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하는데 M2M 단계가 되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실제로 지금 이미 그런 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에너지 스타트업인 그 오토그리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가정의 스마트 온도 조절, 냉장기, 세탁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다 이렇게 묶어갖고 전력망 수요에 따라서 자동으로 각 가정마다 니즈에 맞춰서 에너지 소비를 조절해요. 그래서 전력 피크타임 때는 냉장고 온도 갖다가 좀 올리고 세탁기 예약 시간을 좀 늦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다가 자기가 알아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학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가정에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력회사는 야, 너 정말 고맙다. 요금 할인해 줄게. 아니면은 뭐 포인트 줄게. 뭐 토큰 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윈윈할 수 있는 그만큼 사실은 얘네들 술을 먹는 거죠. 가정은 편리해지고. 이런 쪽으로 지금 이게 지금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됐어요.
1: 그러면 이 M2M 경제에서는 사람의 역할이 없나요?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는 건가요?
0: 아, 이제 이게 이제 뭐 항상 우리 그 옛날에도 뭐 산업혁명 때도 어다이트 운동이라서 기계 다 뽀개고 막 이랬는데 그 사실은 이제 기계들이 막 많은 그 실행들을 엑스큐션을 하지만 사람이 이제 그 했던 거를 그 사람들이 역할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행자에서 사실은 이제 좀 관리, 감독, 설계자로 설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뭐 AI가 발달했으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새로운 설계를 갖다 좀 더 효율적이고 뭐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 쪽은 뭐 이제 그 알고리즘이 이게 좀 잘 맞느냐 설계도 하지만 만들어진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정하냐.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상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 서비스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 같은 거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 이런 일들 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AI하고 친숙해져서 AI를 멀리 할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노동 생산성 높이고 오히려 설계자가 돼야 되니까
1: 네.
0: 활용해서 이제 하는 걸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뭐 M2M 경제 뇌가 AI잖아요. 그쪽 좀 친숙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게 그 AI 경쟁력은 사실은 데이터 양과 질에서 결정된다고 제가 우리 많이 얘기를 했는데 내 거 데이터에 좀 관리 잘해야 돼요. 특히 이제 제 데이터 매일 많이 발생한 데이터가 뭘까요? 금융 데이터, 통신 데이터, 또 뭐 의료 관련 데이터 이런 것들은 항상적으로

0: 가지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관리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주고받고 줬을 때 또 뭔가 또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잘 관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해킹, 뭐 오작동 이런 게 생기면 피해가 엄청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0: 항상 뭐든지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1: 네.
0: 양이 있으면 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MTN 경제는 무지하게 편리하고 뭐 또 한 번 하면 얘가 알아서 하고 그 대신 또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반대 방향을 하거나 이상하게 되면 오작동이 나면 굉장히 피해가 커질 수가 있죠.
1: 네.
0: 그래서 그만큼 M2M 경제가 발달이 되는 그런 조건으로서 보안이 중요해요. 보안 인프라. 그래서 이 보안 쪽을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최근 나오는 용어가 이제 우리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제로 트러스트라는 건 제로 빵이죠. 트러스트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할 때마다 너 이때까지 했으니까 믿는 게 아니고 제로 베이스를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보안 아키텍처 갖다 짜는 게 이제 중요해서 이제 그런 쪽 같이 이제 키워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MTN 경제가 발달하면 AI도 발달하고 AI 주가도 올라오고 막 이러지만 보안 주가도 올라가게 될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이제 보안
1: 덩달아.
0: 쪽도 주가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쪽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이 약간 좀 그쪽이 지금 AI는 그 우리 반도체는 좀 빠르지만 보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 아.
0: 그런 쪽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1: 잘 알겠습니다. 경제용어 노트 지금까지 디지털 경제 금융연구원장이신 정유신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손예진의 내가 찾는 아이 듣고 올게요.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앞서가는 기업과 성공한 기업인 소개하는 성공 전략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원 전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예,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월트 디즈니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만들기 예. 시작한 이야기까지 해봤어요. 이 이야기 좀 더 해주실까요?
2: 예, 그 백설공주를 제작하는 과정은 실로 지난했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스토리를 짜는 일이었는데요. 그 월트 디즈니는 기존의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부분만을 추려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뭐 사과로 한다거나 그 사과로 독살하려고 그런다거나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너무 재밌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잘 뽑아냈는데 재미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더 많이 공감하고 뭐 또 여기 백설공주가 느끼는 어려움과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조연들 일곱 난장이라는 조연들이 등장을 하고 계모도 등장을 하잖아요. 왕자도 등장하고
1: 맞아요.
2: 이런 조연급들을 어떻게 하느냐 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그리고 재미난 건 저도 뭐 처음 알았는데 그 백설공주 그 장편 영화에서는 일곱 난장이를 빼고는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그림 형제 동화에는 일곱 남장애가 어땠습니다. 새로 추가로 넣은 인물들인데 이 일곱 명의 캐릭터들을 다 다르게 설정해야 되잖아요. 한 몇 년 걸렸을 것 같으세요. 이 캐릭터들을 하는데. 우와.
1: 글쎄요. 몇 년까지 걸렸나요?
2: 네. 몇 년 걸렸으니까 몇 년이었죠. 그러니까 2년 걸렸답니다. 일곱 명의 캐릭터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설정하고 계속 토론하고 바꿔나가는 과정을 2년이나 하면서 그 캐릭터들을 만들어냈다고.
1: 진짜 공을 많이 들였군요.
2: 예.
1: 근데 이렇게 월트 디즈니가 장편 애니메이션을 계속 만들면서도 인재 욕심이 네. 워낙 많았었어서 계속 인력도 충원을 했다고요.
2: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가 사실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 계속 돈이 별로 없는 게
1: 그러니까요.
2: 계속 인재를 데려오고 또 새로운 도전하다 보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도 계속 인재를 데려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인재들이 오면 조직은 굉장한 긴장감과 활력이 생깁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는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인재들을 내부에도 있지만 외부 인재들을 데려와서 그리고 같이 경쟁을 하고 같이 토론하고 분석을 하게 되면 조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활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뛰어난 리더들이 약간 교주와 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열광하게 만들거든요.
1: 네.
2: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개팍한 사람이었지만 스티브 잡스를 열광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해적단이라고 불렀거든요. 해적단. 기존에 우리가 IT 기업들을 물리치는 우리는 해적단이야. 지금 그 애플이 세계 최대 기업이 돼 있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1: 네.
2: 그런 그 교주 같은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해적 두목에 굉장히 멀리 있는 금광 그 금을 탄 배를 훔치러 가는 그런 식의 열광적인 걸 만들어내는데 그 월트 디즈니도 그런 면을 갖고 있었던 리더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목소리를 연기하는 연기자들 그다음에 디즈니 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음악. 네. 이런 것들을 다 챙기게 했는데 이 애니메이터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그림 그리는 걸 어려워했었대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동물 그림만 그리다가 사람의 얼굴 표정, 슬픔, 분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야 되잖아요.
1: 네.
2: 그전까지는 그렇게 그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시작된 게 백설공주가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라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쳤고 그 개봉 전까지도 시간이 계속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씩 3교대로 24시간 완전히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림만 해도 25만 장. 근데도 비공개 시사회가 열리기 한 6일 전까지도 완성이 안 돼 있었대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완성을 했는데 며칠 전까지도 월트 디즈니가 왕자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고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1: 아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결국 백설공주 이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이 탄생했는데
2: 예.
1: 반응 어땠을까요?
2: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가장 역사상 유명한 장편 애니메이션이고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고 이거는 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영화 개막 행사할 때는 헐리우드의 유명 인사들은 다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단순하게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가는데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그 당시에 680만 달러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데 네. 이 기록은 2년 뒤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위해서 깨지게 됐다고 합니다. 아, 저는 이 영화 너무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개봉관에서 태어나서 처음 본 영화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 잊을 수 없으시겠네.
2: 예, 또 비비앤이 클라크 케이블 나오는.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2년 뒤에 나오면서 이 영화 또 엄청나게 길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이 영화 나와서 이제 백설 공주의 기록이 깨지게 됐는데 여하튼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빚도 많이 졌잖아요. 딱 5개월 만에 전액 다 빚을 다 상환하게 됩니다.
1: 5개월 만에.
2: 네, 대박이 난 거죠. 네.
1: 뭐 미국과 캐나다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예. 해외에서 또 반응이 또 열광적이었다고요.
2: 그렇죠. 10개 언어로 더빙이 돼서 49개 국가에 상영이 됐고 영국 런던에서는 28주간 상영이 됐고

0: 프랑스 파리,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이런 데서 다 했었고요. 그 또 월트 디즈니가 미키 마우스 사업을 하면서 그 캐릭터를 만들면서 눈에 떴던 게 캐릭터 비즈니스였었거든요.
1: 그랬죠. 그러니까
0: 당연히 백설공주도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캐릭터가 2천 가지가 넘었답니다.
1: 와.
0: 그다음 유리잔 하나만 해도 1,650만 개가 팔렸대요 그 당시. 아마 장난감, 손수건 이런 게서 엄청 많이 팔렸고 또 이제 미키 마우스 할 때도 연재 만화를 했었잖아요. 또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원소스 멀티 유저예요.
1: 진짜 파생되는 게 엄청나네. 네,
0: 이걸 통해서 이제 또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죠.
1: 이야. 뭐 일반 관객들이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뭐 미디어나 전문가들도 이 백설공주에 대해서 호평일색이었다면서요.
0: 예, 맞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시사회 직후에 백설공주는 영화 국가의 탄생. 이게 세계 최초의 장편 영화예요. 국가의 탄생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그 제가 명색이 신방과로 왔는데 수업을 듣다 보면 이게 나와요. 국가의 탄생. 좀 보긴 봤는데 기억은 지금 안 나지만 국가의 탄생이나 미키 마우스의 버금가는 영화사적으로 손꼽히는 걸작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시사주간지 타임 표지 인물로 나가죠. 백설공주가.
1: 그래요?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타임지 표지로 나가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1: 있죠.
0: 거예요. 예, 타임이라는 잡지에서 그 커버 스토리를 하는 것은 그 인물이나
1: 맞아요.
0: 어떤 캐릭터나 굉장히 그 1년 동안에 그 사회에 가장 의미 있었던 라고 판단하는 타임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미디어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걱정했던 거는 뭐 과연 감정 이입을 만화가 시킬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정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가 계모가 준 독사과를 먹고 쓰러져 관에 누이는 장면에서는 관객들이 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하기엔 너무 당연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애니메이션 보면서 슬프기도 하고
1: 그렇죠.
0: 막 이렇게 하고 막 너무 감동받고 막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단편 애니메이션에서 재밌고 동물들 나와서 웃기고 뭐 캐릭터 재밌고 이런 것만 보다가 정말 한 사람처럼 내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그런 감정을 처음 보게 되면서 이제 그 이 백설공주라는 것 자체가 통해서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가장 그 똑같은 실사 영화처럼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에 그 공감하고 호소할 수 있고 같이 그 감정을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 네. 월트 디즈니가 만든 첫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토이가 부르는 좋은 사람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어느 봄날 젊은 엄마 아빠가 어린 딸과 함께 시골 논두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올챙이를 보더니 이렇게 묻더랍니다. 올챙이는 커서 왜 개구리만 되는 거예요? 독수리나 사자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딸의 엉뚱한 질문에 아빠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엄마가 대답했죠. 올챙이가 자라서 독수리나 사자가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겠니? 개구리가 돼서 개굴개굴 노래 부르는 게 가장 좋은 거지. 네, 참 명쾌한 설명이죠.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엉뚱한 질문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겠습니까? 윤한기의 노래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최영미 시인의 시 선운사에서를 소개합니다.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이정희의 노래입니다. 그대여.

0: 네, 5월에는 가족 모임이 많아서 유명한 식당들은 예약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이 가득한 계절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특별석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오늘도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요즘 어딜 가나 날씨가 좋아서

0: 네. 또 봄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네. 대전 시내도 그렇습니까?
1: 대전 시내 원도심 쪽에 이제
0: 은행동.
1: 네, 빵집 때문에.
0: 아, 시옷.
1: 예.
0: 디귿. 네. 그 유명한 빵집.
1: 네. 그 빵집에서 줄을 서 계신 분들도 많고
0: 네.
1: 빵을 사신 분들은 또 주변에 식당에 가가지고 또 식사들 하시느라고.
0: 야, 그러니까 상권이 다 살았네요. 그러니까 그 빵집 덕분에.
1: 네, 그러니까 그렇죠.
0: 그 빵집이 명소가 되고 뭐 꼭 가봐야 되는 그 소위 말하는 핫플이 되면서
1: 네.
0: 외국인들도 찾아오잖아요.
1: 네,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0: 그 온 김에 또 그 주변에 또 즐길 거리, 먹거리까지 다 누리고 가는 거죠.
1: 네. 그리고 요즘 또 프로야구 하고 있잖아요.
0: 예.
1: 프로야구 응원하러
0: 한화 이글스.
1: 예. 타 팀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0: 원정.
1: 아니라
0: 대전의 원정. 예.
1: 대전의 원정 팬들이 오잖아요.
0: 우리 연방국가입니까? 갑자기.
1: 그런 원정 팬들도 온 김에 꼭 또 이제 빵을 사가지고 가야
0: 아, 맞아요.
1: 되는데.
0: 맞아요. 예. 맞아요.
1: 그 친구들도 부탁을 했었을 것 같아요.
0: 예.
1: 어, 대전 간다고 그러면 무슨 빵 좀 사다 줘. 아.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에 가면은
0: 네,
1: 다들
0: 있잖아요.
1: 이제 빵들 양손에 이제 빵 가방들 들고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어요.
0: 저는 심한 경우 물론 심하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요새 뭐 KTX 타면 금방이니까 대전까지 서울에서도 그렇고
1: 네.
0: 전국 어디서든
1: 그렇죠.
0: 그거 사러 정말 기차 타고 갔다 오는 봤어요.
1: 아.
0: 정말로 급빵 먹고 싶어서.
1: 아, 저는 더한 사람 봤어요.
0: 어떤 경우?
1: 하룻밤 그 게스트하우스 해가지고 하룻밤
0: 네.
1: 자고
0: 네.
1: 그 오픈런이라고 하죠.
0: 아. 열자마자 그거 살라고.
1: 예.
0: 빨리 그 팔리는 게 있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품절될까 봐.
1: 그 근데 오픈런 할 때도 줄 서 있어요. 그것도.
0: 이야, 대단하네요.
1: 그런 분들도 봤고. 예.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좋지만 않은 게
0: 네.
1: 제가 잘 가는 그 원도심에 노포 식당들 있거든요.
0: 아.
1: 가면 늘 그냥 가서 먹을 수 있었는데.
0: 이젠 또 거기도 사람이 많아졌군요.
1: 줄 서야 돼요. 거기.
0: 참. 상인들은 행복하시지만
1: 아, 그렇죠.
0: 예, 원주민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1: 저 따위가 뭐라고요?
0: 아, 궁금한 게 그게 원도시민 그 본점 가서 먹는 맛이나
1: 예.
0: 역에서 사 먹는 그 빵이나 똑같습니까? 품질은? 맛은?
1: 제가 먹기는 똑같은 것
0: 아,
1: 같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0: 자, 오늘 선곡 주제는 뭔가요? 빵은 아니죠?
1: 빵은 아니고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친형제, 자매가 함께한 중창팀이나 밴드의 음악들을 좀 준비해봤어요.
0: 아, 가족. 그러니까 형제, 자매. 팀.
1: 네.
0: 몇몇 팀의 이름이 떠오르는데 오늘 첫 팀은 어떤 팀인가요?
1: 처음 딱 떠오르는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은 별 가족의 아, 노래 꼽았습니다.
0: 그렇죠.
1: 딱 부러지게 말해 준비했습니다.
0: 아, 작은 별 가족은 뭐 온 가족이 다 함께 노래하고 연주하던 정말 한 명의 예외도 없이
1: 네.
0: 다 참여했던 대가족 밴드였죠.
1: 그렇습니다. 부모와 육남 일녀로 구성된 밴드인데요.
0: 네.
1: 실질적으로 부모는 매니지먼트 쪽 일을 담당을 했고 육남 일녀로 구성된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다 아이들 그 음악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악기도
1: 아, 그렇죠.
0: 그렇고. 예.
1: 뭐 노래 가사를 쓰기도 하고
0: 네.
1: 노래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0: 네.
1: 강인봉 씨와 강에리사라는 스타를 배출을 했고요. 셋째 강인엽 씨도 슬퍼하지 말아요를 히트시키기도 했습니다.
0: 네.
1: 이 곡 외에도 또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아. 꺼내놓고라는 가사에 그리운 어머니가 또 우정의 무대 주제가로 쓰이기도 했죠.
0: 예. 오늘 준비하신 곡 딱 부러지게 말해는 어떤 곡인가요?
1: 1982년에 발표한 앨범에 담긴 곡이고 강에리자 씨가 보컬을 맡은 곡이에요. 노래는 펑키한 리듬을 가지고 있는 곡인데
0: 예.
1: 펑키한 리듬에 당돌하게 들리는 그런 가사와 보컬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곡입니다.
0: 네, 다음 곡도 소개해 주시죠.
1: 다음 곡은 조한옥과 은날개의 당신도 때로는 준비했습니다.
0: 예.
1: 조한옥과 은날개는 조한옥과 조한숙 남매를 주축으로 처음 결성이 됐고요.
0: 아, 조한옥 씨가 남성이고.
1: 네.
0: 네.
1: 이후에 동생 그 조한수 씨 그리고 외사촌 박종순 씨, 이종사촌 김미경 씨가 합류하면서 5인조 패밀리 밴드가 됐습니다.
0: 야.
1: 일렉트릭 기타를 메고 긴 롱부츠를 신은 그 여성 보컬의 모습이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예, 70년대 후반에 걸크러쉬 스타일을 보여준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조한옥 씨가 메인 보컬 아니었군요. 일단은 남성이니까.
1: 네. 밴드 이름 때문에 보컬리스트를 조한옥 씨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조한옥과
0: 예.
1: 은날개니까.
0: 네.
1: 조한옥 씨는 남자 멤버로 키보드를 담당했고요. 보컬리스트 이름은 조한숙 씨였어요.
0: 네.
1: 79년에 발표된 당신도 때로는 밴드 최초이자 최고의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탱고 인트로에 트로트 고고가 섞인 특이한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0: 아, 밴드 최초이자 최고의 히트곡이면 뭐 이 곡 이후에는 큰 히트곡은 안 나왔단 얘기예요.
1: 네, 이만큼 큰 히트곡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 곡으로 KBS 가요대상의 그 중창 및 보컬 그룹 부문의 후보로 오르기도 했어요.
0: 예. 자, 두 팀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별 가족의 딱 부러지게 말해, 주한옥과 은날개의 당신도 때로는.

0: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작은 별 가족의 딱 부러지게 말해, 조한옥과 은나기의 당신도 때로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화의 옛노래 이야기.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친형제 자매가 함께한 중창팀이나 밴드의 음악입니다. 송명화 씨는 삼형제시잖아요.
1: 네.
0: 우애가 좋으십니까?
1: 뭐.
0: 좋은 편입니까?
1: 나쁜 편은 아닙니다.
0: 예.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뭐 그저 그렇다 이런 느낌인가요?
1: 삼형제인데. 예. 작은 형이랑은 어려서부터 이제 방을 같이 썼었고, 아. 큰 형은 떨어져서 이제 방을 딱 혼자 썼으니까, 작은 형이랑은 친하고, 아. 큰 형은 좀 어려워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0: 일단 나이 차이도 있고.
1: 나이 차이가 이제 5살이 나는데, 큰 형하고는.
0: 네.
1: 그래서 큰 형하고, 뭐,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싸울 일은 별로 없었던 게, 작은 형이랑은 친하니까 싸울 일이 없었고.
0: 원래 같은 방 쓰면은 더 네. 싸워요.
1: 근데 작은 형이
0: 내 거 쓰지 마 이러면서.
1: 작은 형이 그런 거는 되게 관대하고 그렇기
0: 아,
1: 때문에.
0: 아 그러셨구나.
1: 예. 예. 뭐 싸울 일 별로 없었고.
0: 네.
1: 큰 형한테는 싸운다기보다 대들다가 맞고 그러죠.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싸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 예.
0: 형님들은 뭐 잘 지내시죠?
1: 네.
0: 예. 예. 한 번은 저기 뭐 치과 이렇게 하신다고.
1: 예, 그렇습니다. 예. 입 뭐 치과에 일이 생기면 가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아이고, 모든 예. 게 해결이 됩니다.
0: 자, 이번에 만나볼 분들 세 명의 형제 혹은 남매로 구성된 팀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3남매 밴드 김트리오의 난 어떻게 그리고 3형제 밴드 산울림의 아니 벌써 준비했습니다.
0: 나 어떻게가 아니고 난 어떻게군요.
1: 네, 맞습니다.
0: 김트리오.
1: 김트리오는 김파, 김단, 김선으로 구성된 남매로 구성된 3인조 밴드고요.
0: 네.
1: 1979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 수록곡 연안부두의 히트로 발매 3개월 만에 5만 장이 팔려 나갈 만큼 큰 인기를 누렸어요.
0: 네.
1: 안타기획과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음반을 냈는데 그 안타기획의 안치행 씨와 이들의 아버지 베니김 김영순 선생이죠.
0: 예.
1: 친분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의 친분이었죠. 이제 미팔군 시절부터.
0: 예.
1: 어머니는 또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부른 이혜연 선생이 정말 음악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베니김 선생은 최고의 프로모터 아니었을까요? 그
1: 예.
0: 미팔군 쇼 무대의 어떤 흥행사. 그러니까
1: 그렇습니다.
0: 화양 흥업이라는 큰 업체가 일종의 기획사를 운영하신 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뭐 흥업이나 기획사라고 하면은
0: 네.
1: 그러니까 가수나 이런 무용수나 코미디언 이런 연예인들을
0: 모든 연예인들을 다
1: 이제
0: 섭외해서
1: 섭외해가지고 이제 군 부대, 그러니까 미팔군 네. 무대에 이제
0: 제공하는 거죠.
1: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이었었죠.
0: 영역 관리도 하고.
1: 그렇습니다.
0: 예. 영향력이 대단했겠어요.
1: 네. 이런 회사들이 나중에 기획사가 되기도 하고,
0: 예.
1: 그, 레코드사가 되기도 하고,
0: 아~
1: 그렇습니다. 예.
0: 우리나라 연예 산업의 하나의 또 바탕이 될 수도 있겠네요.
1: 네, 예, 그렇습니다.
0: 예. 자, 오늘 들어볼 난 어떻게는 어떤 곡입니까?
1: 연안부두의 빅히트 이후에 80년에 이제 두 번째 앨범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사실 두 번째 앨범은 밴드 이름이 아니라 막내 김선 씨의 독집을 만들고 오빠들은 연주만 할 계획이었었는데
0: 네.
1: 출시는 김트리오라고 이제 출시가 됐어요. 다만 앨범 재킷을 보면은 김트리오라는 앨범보다 김선 씨의 활동 이름으로 활동명으로 생각했던 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크게 써 있어요.
0: 네.
1: 전체적으로 일찍과는 달리 김선 씨가 거의 모든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준비한 난 어떻게를 비롯해서 지금까지도 촌스럽게 들리지 않는 세련된 편곡 그리고 연주를 또 들을 수 있습니다.
0: 네. 이어지는 곡은 산울림의 아니 벌써.
1: 네. 삼형제로 구성된 밴드죠.
0: 네.
1: 70년대 후반에 정말 혜성처럼 등장해서 가요계 판도를 바꿔놓은 밴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학가요제 열풍과 맞물려서 더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어요.
0: 네.
1: 공식적으로 13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아니 벌써는 77년도에 발매된 충격적인 데뷔 곡입니다.
0: 아 이게 데뷔 곡이었나요?
1: 네.
0: 아 정말 충격적이었겠어요.
1: 그렇죠.
0: 아니 벌써 처음 초절부터
1: 아마추어가 만든 노래 같았었잖아요.
0: 예,
1: 근데
0: 예.
1: 이 노래가 발표되자마자 뭐 이런 노래가 다 있어라고 하면서 음반샵이나 다운타운가는 이 노래로 또 흘러넘치게 됐었죠.
0: 많은 국민들이 열창하게 됐고 또 열광했고요.
1: 네.
0: 또 유행어처럼 히트가 됐습니다.
1: 코미디언들은 자신들의 코미디 소재 아니 벌써 뭐 이런
0: 그러니까요.
1: 이야기를 응용했고
0: 많이 써먹었죠.
1: 아이들은 또 이 부분을 따라하고
0: 네.
1: 음반을 보면은 일종의 기념 음반 형태로 발표하게 했다는데 그 커다란 성공과 함께 밴드의 롱런으로 이어지게 된 그 계기를 만든 곡입니다.
0: 예, 77년에 발표됐으니까 제가 이제 막 그 초등학교 들어갈 국민학교 당시에 네. 들어갈 무렵인데 이 노래로 저도 장난치다가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밥 먹어라 했는데 아니 벌써 이러면서
1: 맞을 만한데요.
0: 그러니까요. 아유 참. 그 기억에 팍 떠오르네요.
1: 50년이 가까워지는 노래죠. 그렇죠. 77년이니까요.
0: 내년이면 50년이네요. 김트리오의 난 어떻게, 산울림의 아니 벌써 두 곡 듣겠습니다.

0: 아니 벌써 산울림의 노래 들으셨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김트리오의 난 어떻게 였습니다. 송명화의 옛노래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밴드에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남남끼리면 이제 의견이 잘 안 맞을 때 멋있게 틀어지고 해체하는 경우도 많지만 형제 자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이니까 네. 그런 경우는 드물겠죠.
1: 그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는 그런데 예. 해외는 안 그렇잖아요.
0: 외국에서는 또 스틸리면 아오아시스.
1: 오아시스.
0: 그렇네요.
1: 원수같이 지내다가 얼마 전에 또 재결합을 하기로 했었는데.
0: 재결합도 공연도 하고.
1: 그런 일도 있고 하트 같은 팀도 있죠.
0: 자매, 하트 자매인데.
1: 자매인데 가족들한테 좀 그 자매 남편하고 좀 일이 있어가지고.
0: 그 멤버들 남자 멤버들이 다 남편들이었잖아요.
1: 아니, 남자 멤버들하고 관계없이 네. 서로의 남편이 있었는데 한 남편이 언니의 아들한테 좀 안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의의가 나가지고 밴드로 활동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0: 우리나라에서는 좀.
1: 우리나라에서는 형제 간의 의의가 나서 헤어지는 경우는.
0: 실제 그런 경우 있어도 다른 이유로 다 이렇게 둘러대겠죠.
1: 예. 근데 함중아 씨가 예전에 이제 함정필 씨하고 형제고 양키스라는 밴드에 있었잖아요.
0: 예, 예, 예.
1: 근데 함중아 씨하고 함정필 씨는 서로 음악적인 방향이 달라가지고 헤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안 좋은 건 아니었었고
0: 네.
1: 함중아 씨는 좀 락적인 음악을 하려고 했었고
0: 예.
1: 함정필 씨는 좀 흑인 음악 스타일의 음악을 하려고 했었고 이래가지고 의견이 안 맞아서 이제 갈라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0: 그럼 깔끔하게 이제 예. 서로 원하는 거 하자.
1: 예, 네. 그렇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우리 가요계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남매와 형제 듀엣 차례네요.
1: 네. 현이와 덕이의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 하고요.
0: 네.
1: 형제 듀엣 유심초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준비했습니다.
0: 참 긴 제목의 곡들이네요.
1: 네.
0: 현이와 덕이 장현 장덕 남매는 참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지요.
1: 네.
0: 두 분이 몇 살 차이였죠?
1: 다섯 살 터울인데요. 1976년에 듀엣을 결성하고 가수 활동과 함께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하게 되죠.
0: 네.
1: 정식 1집은 1978년에 발매가 됐고요. 앨범을 발표하고 해산을 했다가 85년에 재결합해서 잠시 활동을 또 이어가게 됐어요. 꾸준하게 듀엣 활동을 하다가 장현 씨가 설암 판정을 받은 1989년에 현이와 덕이 활동은 끝을 맺게 됩니다.
0: 네. 이어서 유심초 이야기도 들어보죠.
1: 네. 유심초는 유시형 씨와 유의형 씨 형제로 구성된 듀엣이고요.
0: 예.
1: 1975년에 너와 나의 석별로 데뷔를 해서 번안곡인 이것 참 야단났네를
0: 예, 예.
1: 비롯해서 사랑이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이런 히트곡을 발표했죠.
0: 아, 좋은 곡들 많이 냈었네요. 진짜.
1: 81년에는 연말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지만 85년에 형인 유시영 씨의 이민으로 듀엣 활동은 중단되게 됩니다.
0: 네, 오늘 들어볼 곡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제목부터 아주 시적이잖아요.
1: 네. 사랑이요가 담긴 두 번째 앨범에 담겨서 함께 히트한 곡인데요. 가사는 김광석 시인이 1975년에 발표한 시 저녁에에서 차용을 했습니다.
0: 역시 시구군요.
1: 네. 저녁에라는 시는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을 그린 시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시예요.
0: 예. 자, 현이와 덕이의 노래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 그리고 유심초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듣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요심초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 현이와 덕이었어요.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친형제 자매가 함께한 중창팀 밴드의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음악 DNA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가족력

0: 하는데.
1: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0: 예.
1: 뭐 김트리오 같은 경우나 예. 자기별 가족 같은 경우나 다 이제 부모님서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0: 네.
1: 그리고 아이들 간에 또 음악적인 DNA가 분명히 있어서 누구나 이제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뭐 교육을 받고 네. 연습을 하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0: 그렇죠.
1: 그들의 합을 내고 뭐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예. 어떤 그런 DNA가 같은 데서 오는 에너지가 절감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소통 문제라든가.
1: 그렇죠. 예. 물론 뭐 똑같은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산울림 같은 경우를 봐도 김창원 씨가 만든 노래하고 김창훈 씨가 만든 노래하고 다른데 다른데 그래도 좀 뭔가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거든요.
0: 아, 맞아요.
1: 예, 예, 그런 부분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0: 예. 자, 이번에 호흡이 착착 맞을 것 같은 쌍둥이들의 노래 준비하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수아진의 새벽 아침 그리고 노고지리의 휘파람 두 곡 준비했는데요.
0: 수아진, 안상수, 안상진 형제였는데 참 두 분 애잔하고 부드러운 화음 최고였습니다.
1: 네, 1986년 명동성당에서 심장병 어린이 부르이웃돕기를 하면서 잘 알려졌죠.
0: 네.
1: 지금으로 보면은 일종의 버스킹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긴 수익금을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그러고 보니까 버스킹의 원조쯤 되지 않을까요?
1: 그렇죠.
0: 우리나라 버스킹. 예.
1: 정말 눈에 띄는 버스킹을 처음 접하게 됐던 팀이 예. 바로 수아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예.
1: 정식 데뷔는 1987년 새벽 아침을 통해서 했고요. 그해 KBS 가요대상 신인상을 받았고 88년과 89년 계속해서 올해의 가수상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새벽 아침 외에도 나그네 사랑, 파초 이런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0: 네, 다음 곡은 노고지리의 휘파람인데요.
1: 네. 노고지리가 1985년에 발표한 앨범에 담긴 곡이에요. 노고지리는 원래 데뷔 앨범을 발표할 때는 듀엣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찻잔을 부를 때는 3인조였고
0: 예.
1: 그 뒤에 또 4인조가 됐다가
0: 네.
1: 한철호, 한철수, 쌍둥이 형제만 남아서 또 활동을 했습니다.
0: 2인조, 3인조, 4인조, 다시 2인조.
1: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휘파람이 바로 2인조, 한철호, 한철수, 쌍둥이 형제만 남았을 때 네. 발표한 앨범인데요. 노고지리는 찻잔이란 노래에서 너무나 산울림 스타일이 바뀌어서 밴드로서는 조금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어요.
0: 그 김창완 씨가 만든 노래들 아닌가요?
1: 예. 예. 앨범 한 장이 다 이제 김창완 씨가 만든 노래로 꾸며져 있었는데
0: 네.
1: 어떻게 보면 김창완 씨의 동생들이 군대가 있을 동안 밴드 산울림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0: 네.
1: 사람들이 산울림의 음악에 대한 대리만족으로 노고지리를 좋아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0: 그렇죠.
1: 예. 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 뒤에 광대 말고는 뚜렷한 히트곡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했었는데
0: 예.
1: 오늘 준비한 휘파람이라는 곡이 김창완 씨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찻잔하고 좀 유사한 분위기를 가진 그 뒤에 나온 노래였습니다.
0: 예. 자,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수아진의 새벽 아침, 노고지리의 휘파람.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화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형제 자매 팀의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두 곡 들으셨는데요. 쌍둥이 형제들의 팀이죠. 수화진의 새벽 아침, 노고지리의 휘파람 듣고 왔습니다. 휘파람 이 노래도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네요.
1: 네. 네. 차찬 좋아하신다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또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가족이라도 취향과 스타일이 다를 텐데 아까도 그 산울님의 김창환, 김창훈 형제의 음악이 다 다르다 조금 만드는 거 보면은 네. 하셨는데 같이 음악을 합할 때는 다 똑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뭉쳐 있는 것보다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가족이라는 특성 때문에 자주 보잖아요.
0: 네, 자주 늘 보죠. 네.
1: 자주 보고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얘기하면은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결국 같이 음악 활동을 하면 음악 얘기도 많이 자리가 만들어지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예, 예.
1: 생활같이 이제 음악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거기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걸 또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물론 그렇게 말 많이 하면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0: 그래도 뭐 친구 사이보다 혹은 뭐 안면이 없는 사이들보다는 훨씬 더 못할 얘기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이건.
1: 그렇죠. 그리고 시간 맞춰서 정해서 약속 정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몇 시에 연습하자 해서 뭐 연습실에 모여라 이게 아니라
0: 격식 없이 아무 때나 그냥.
1: 그냥 생활과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0: 그렇죠.
1: 네.
0: 자 이제 마지막 곡이 되겠는데 어떤 네. 팀인가요?
1: 윤희와 윤미의 전화가 왔네 준비했습니다.
0: 윤희와 윤미.
1: 네. 80년대 초반에 그 여성 듀엣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0: 맞아요.
1: 왜 많이 나왔냐면은 컬러 TV가 보급이 되면서 소위 비디오형 가수라고 해가지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여성 듀엣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0: 네.
1: 윤희와 윤미 역시 당시에 데뷔했던 가수예요.
0: 친자매고요.
1: 네.
0: 본명은 윤희와 윤미가 아니라면서요.
1: 네. 주승희, 주승미 자매인데요.
0: 네.
1: 그러니까 승희와 승미가 될 게 이제 윤희와 윤미가 된 거였었죠.
0: 끝자는 그래도 같네요. 미와 희.
1: 그렇습니다. 여고를 졸업한 자매는 데뷔 앨범 발매를 앞두고 참신하고 예쁜 팀 이름을 공모했었는데요. 공모에서 뽑힌 이름이 윤희와 윤미였다고요.
0: 좀 허탈하네요.
1: 그렇죠.
0: 예.
1: 뭔가 좀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0: 예, 예.
1: 이름에서 이제 승자 대신 윤자만 집어넣은 거였으니까요. 호소력 있는 허스키한 음색, 풍부한 성량의 창법은 물론 비디오와 오디오를 겸하는 기대주로 인기를 또 모았습니다.
0: 네. 전화가 왔네. 이 곡 인기 꽤 많았었는데 원곡이 있는 곡이라고요?
1: 네. 79년에 송란희 씨가 불렀던 곡인데
0: 네.
1: 윤희와 윤미는 1984년에 다시 불렀어요. 펑키 디스코 스타일의 히트곡으로 본격적인 컬러TV 시대의 배경과 함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0: 그렇죠. 자 윤희와 윤미의 전화가 왔네.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송명아 씨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행복 알고리즘 허용강 지음 성우 김다운 읽음 프롤로그 행복 찾기에 공학을 활용해 보려 합니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에 대한 고민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고민의 역사가 유구한 만큼 수많은 답변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찾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행복에 대한 고민의 시기와 깊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번도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행복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정답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강연과 도서, 인터넷 등 의지와 시간을 들여 각기 다른 관점과 방법으로 표현한 답변들을 찾고 있습니다. 분명 문명이 기록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쌓인 훌륭한 답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늘 궁금했습니다. 건강한 신체 혹은 건강한 정신 등과 같은 몇몇 답은 행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건강한이란 수식이 어떤 상태인지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의 명확한 상태뿐만 아니라 행복의 여러 요인들에 대한 인식이 다른 이유는 현재와 과거의 환경과 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대에 따라 언어 및 사회적 표현도 변화하여 이해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본래 인간은 완벽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인식의 차이 또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일이 어려운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렇듯 여러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정답이라 지칭할 방법만 없을 뿐이지 신뢰성 있는 답변들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답을 알고 있음에도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유를 고민해보면 암과는 별개로 무언가의 부족함이 원인임을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행복의 답을 찾는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부족한 무언가는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의미하는 관점이라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한다면 관점의 방향성 혹은 관점의 크기이며 관점을 대하는 태도 또한 포함합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대표적인 개념 차이는 긍정과 부정입니다. 매년 봄, 벼농사를 위해 겨우내 얼었던 땅을 갈아야 하는 농부가 둘 있습니다. 두 농부 모두 땅을 열심히 갈아 반 정도의 일을 끝내고 허리를 펴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아, 벌써 반이나 갈았구나. 조금만 더 하면 금방 끝나겠네. 다른 한 농부는 아, 아직도 반밖에 못 갈았네. 얼마나 더 해야 끝나는 걸까?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로부터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괴롭지 않으며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상황을 부정적 관점으로 대하기보다 긍정적 관점으로 대하는 것이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태도에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관점으로 살고자 해도 타인과의 경쟁이나 자책 등과 같은 방해 요인에 지쳐 쓰러지곤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인생을 살아온 기간과도 상관이 없는가 봅니다.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막 말을 시작한 3살 정도의 어린아이에게도 나름의 어려운 점이 있고 이를 극복한 지혜가 있음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가깝게는 제가 만난 모든 이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자신만의 극복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글을 읽는 분들은 모두 오랜 시간 행복을 찾아온 분들이기에 이미 훌륭한 답변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정보를 찾으면서 고민하고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을 찾기 위한 과정에는 일련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1. 인간은 행복하고 싶어한다. 2. 행복하려면 원하는 꿈을 이뤄야 한다. 3. 그 꿈을 이루려면 노력해야 한다. 4. 노력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5. 이상적이고 효율적이고 편법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1에서 4까지의 명제들은 철학과 신학에서 다루긴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모두 당연히 생각하게 되면서 행복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심리학이나 자기개발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5에 해당하는 방법론은 주된 쟁점이 되어 카테고리를 나누기 어려울 정도

이후로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2013년부터 번아웃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방법만을 추구하다가 지쳤을 때 빠르게 포기하거나 잠시 휴식 후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혼합화 방식으로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고민의 시간만큼 행복을 찾는 방법이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고 더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으로 행복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가 된 듯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고 있으면 과거보다 현재가 더 살기 어려워진 듯하며 나아가 미래는 현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추측이 옳을까요? 아직 겪지 않은 미래는 알 수 없으니 과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습니다.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성인이 되면서 유년 시절보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 혹은 시대가 복잡해졌음을 이유로 들곤 합니다. 물론 환경과 시대의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그것을 주된 원인으로 단정 지으면 더 이상의 개인적 고민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환경과 시대를 이끄는 주요 인물이나 세력들이 고민할 내용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지요. 시대와 환경과는 별개로 행복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분명 있으리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근현대 100여 년을 되짚어봐도 환경의 어려움과 행복의 실현 난이도가 비례한다거나 혹은 반비례함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살아오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1950년대에 출생하신 아버지와 어머니, 1980년대에 태어난 저, 행복과 꿈을 이루기 위한 3대의 청년 시대를 떠올려 봅니다. 모두 혈기왕성한 10대와 20대를 거쳐왔지만 환경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1920년대 한국은 일본에게 국가 주권을 잃은 시대였습니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지배와 피지배 국가로서의 국적이 달랐기에 조선 사람은 일본 사람보다 못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청년들은 생명 연장이 주된 행복과 꿈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1945년 광복이 되었고 한반도는 주권을 회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시기를 지난 한반도는 불과 5년 만인 1950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환갑을 넘기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국전쟁 세대로 전쟁 직후 이념적으로 어려웠던 한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와 같이 국가 혹은 출신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지는 않았지만 1980년대 초반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념 차이로 인한 생명 위협이 있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왕권 국가로서의 역사와 35년간의 주권 상실, 그리고 독립 후 이어진 남북 간의 이념 갈등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시대를 겪은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받아들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이전 시대와는 다른 종류의 불안함을 야기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청년 시기를 보낸 아버지와 어머니 역시 의식주와 같은 기초적인 생활 영위에 기반한 행복과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경제적 부흥기에 태어난 저는

IMF로 인한 외환 위기 때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기초생활은 보장되었으나 진로 선택에 따라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는 시대에서 행복과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가 살아온 시대는 삶의 난이도가 쉬워진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시대에 비해 선택과 결과의 가짓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복잡해졌습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복잡한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함은 시대 구분 없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보다 더 간단하고 확실한 답으로 삶의 안정을 찾고자 변해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불안한 사회에서 간단하고 안정된 사회로의 발전은 당연한 변화의 방향입니다. 다만, 여느 나라와 달리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은 한국은 행복 추구 방법론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즉, 시대의 어려움과는 별개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원하는 결과만을 도출하기 위해 좀 더 효율적이거나 혹은 극단적인 방법론이 흥미를 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 저는 행복과 꿈을 실현하는 일에서 시대를 초월한 정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상적인 방법을 고집했습니다. 시대 변화와 상관없이 본인을 중심으로 내외 상황을 폭넓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실현한 행복과 꿈이야말로 진정한 실현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상적 방법만으로 꿈을 실현하기에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가정과 학교라는 테두리에서 그려온 이상과 사회생활을 하며 마주한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며 공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 현재는 사기업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민과 경험을 기반으로 인생과 행복을 바라보니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위 전공으로 다뤘던 공학적 사고가 꽤나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공학의 사전적 의미는 수학과 과학을 기초로 공동의 안전, 건설 복지를 위해 유용한 사물이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혹은 공업 생산 기술을 자연과학적 방법과 성과에 따라 개발, 실천하는 응용과학입니다. 사전에서도 말하듯 학창시절 수학교과서에 적힌 이해 안 되는 수많은 공식들을 공학이라 하지 않습니다. 공학이란 학문을 접하지 못했다면 생소할 수도 있지만 행복과 공학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적 이념을 떠나 작가로서 인생과 행복을 고민했던 유시민 작가님이 분류한 글과 성장에서도 공학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글은 재능 기여도 여부에 따라 문학적인 또는 예술적인 글과 논리적인 또는 공학적인 글 두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학적인 글은 재능이 필요하지만 재능과 상관없이 학습과 노력을 통해 논리적인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도 유시민 작가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도 타고나는 인생이 있고 개척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타고나는 인생은 문학적인 글처럼 재능과 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타고나지 않은 인생일지라도 공학적으로 학습하고 노력하면
행복한 인생을 효율적으로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찰의 깊이가 훨씬 깊은 유시민 작가님과는 다른 경험을 토대로 다른 표현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즉,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는 새롭지 않은 내용이며 저보다 훨씬 뛰어난 어느 전문가에게는 오류와 비약 등 논리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환경과 관점으로 인해 마주치게 되는 경험의 차이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소소하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학이란 학문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박사학위 과정 중 공학이란 전공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인생의 깨달음을 준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 교수의 Lectures on Physics라는 물리 교과서인데 거기에는 좋은 해는 좋은 방정식으로부터 도출된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물리학 문장에서 사용하는 해와 방정식을 일반 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바꾸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허윤강 작가의 행복 알고리즘을 들으셨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서 확실한 행복 찾기. 행복 알고리즘. 지금까지 성우 김다운이었습니다.

0: 연희가 카페로 돌아와 자리에 앉기까지 소초모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유라와 연희의 눈치를 번갈아 보며 내내 다리를 떨던 난주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1: 오빠들하고 통화했어? 뭘 하셔? 해주신대?
2: 안 된다고 엄청 반대하던데요.
0: 연희의 대답에 란주를 비롯한 모두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연희는 씩 웃더니 대답을 이었다.
3: 근데 제가 계속 설득했어요. 우리 집에서 제가 고집이 제일 세서 아무도 저 못 이겨요. 그 대신 누구 하나라도 다치는 날에는 범초본에 신고할 테니 그리 알래요. 아, 우리 오빠들 성깔이 더러워서 훈련 강도도 되게 세요. 다들 각오하시고 훈련비는 따로 안 받겠대요.
1: 하지만
3: 중도 하차하거나 제대로 못할 경우엔 훈련비 싹 다 내라고 할 거라고.
0: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라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4: 당연히 그 정도 각오는 해야지. 무료로 해주시는 건데.
1: 야, 이현우.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 이번 기회에 그 물몸을 탱커로 고쳐놓자. 어? 너 키도 크고, 어? 어깨도 넓고. 어디 가도 앞에 세우기 딱 좋네.
5: 아, 그런 거 못한다니까요. 아, 라주 선배가 해요. 선배는 성질이 더럽잖아.
1: 어쩌? 이게 은근슬쩍 말 놓네?
3: 저기, 다들 오늘 뭐 할 거 있어요?
0: 연희가 란주의 말을 자르며 물었다.
6: 아니, 없어.
1: 왜?
6: 나도 없어.
0: 별일 없다는 모두의 말에 연희가 잘 됐다는 듯 탁자를 쳤다.
3: 큰오빠가 기초 체력도 확인할 겸 좀 보자고 하는데 같이 도전 가지 않을래요?
0: 현우는 가슴이 뛰었다. 연희와 함께할 시간이 늘어났다는 데서 오는 설렘이 반, 훈련에 대한 걱정에서 오는 심란함이 반이었다. 곧 여름방학이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유라의 계획대로 훈련과 실종사건 조사를 모두 다 할 수 있을 테다. 현우는 연희의 상기된 얼굴을 흘끗 쳐다봤다.
1: 그래, 가자.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0: 난주의 말에 효석은 영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엉거주춤 일어났다. 엉덩이를 들지 않으려 애쓰던 현우도 효석의 손에 잡혀 끌려나가듯 카페를 나섰다.

0: 현우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국내 최고 양궁 선수의 오빠들답게 두 사범의 훈련은 쉽게 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소초 모듈 중 글러브를 만져본 사람은 없었다. 줄넘기와 버피, 마운틴 클라이밍 따위를 수백 번 반복하니 현우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테스트들을 눈 하나 깜짝 않고 해내는 연휘. 칭얼거리기는 하지만 역시 비슷하게 해내는 유라와 란주였다. 앞으로 괜히 대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 우리 집 가서 라면 끓여 먹자. 앞으로 어쩔지 계획도 짤 겸.
0: 힘들다고 칭얼대는 란주를 달래며 유라가 제안했다.
1: 주말인데 가도 돼요?
2: 유라 부모님 두 분 다 일로 해외에 계셔서 얘 혼자 자취해.
0: 연유의 물음에 효석이 답했다.
1: 소초모 아지트라고 생각하면 돼. 너도 앞으로 편하게 놀러와.
0: 유라의 말에 연희가 끄덕였다.
2: 란주는 거의 저 집에서 산다? 아, 민폐지. 집에 있는 과자나 라면은 송란주가 다 먹었어.
3: 야, 너도 엄청 많이 먹어놓고.
0: 란주와 효석이 시끄럽게 떠들며 앞장서는 사이 어느새 소초모들은 유라의 집 앞에 도착했다. 유라의 집은 학교 옆 오래된 아파트였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까지 올라가 복도 맨 끝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쓰리룸의 아담한 집이었지만 19살 딸에게 혼자 살라고 주기엔 꽤 큰 장소였다. 순식간에 라면을 끓여 먹은 소초모들은 설거지하는 현우와 베란다에 서서 어둑해지는 풍경을 내다보는 연희를 제외하고는 소파 위에 하나 둘 엎어졌다. 19 체력이 제 아무리 좋다지만 그날 받은 훈련은 너무나 고강도였다. 잠시 거실에 침묵이 찾아왔을 무렵 갑자기 연희가 소리쳤다.
1: 저게 뭐지?
0: 연희의 말에 현우는 하던 설거지를 멈추고 베란다로 갔다. 연희가 가리키는 은광교 방향의 어두운 골목으로 시선을 돌리자 낯선 움직임이 현우의 시야 안으로 들어왔다.
1: 사라졌나 봐. 어디로 간 거야?
0: 어느새 다가와 방충망에 얼굴을 들이민 란주가 웅얼거렸다.
2: 지금 저쪽으로 가봐야겠어. 방금 본 그거 초대형 라투스 맞지? 애들 실종된 장소도 은광교 근처 아니야?
4: 저기 급하게 나가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나가서 흔적이라도 조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 부산스럽게 나갈 채비를 하는 이들을 향해 현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에 동의하며 무기라도 있어야지 않겠느냐고 또 누군가 말했고 소초모들은 유라의 집을 뒤지기 시작했다.
4: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0: 생각하던 현우의 눈에 베란다 구석에 놓인 플라스틱 상자 하나가 들어왔다.
5: 유라 선배, 이거 써도 돼요?
0: 유라는 고개를 돌려 현우의 손에 들린 상자를 봤다. 두꺼운 못이 잔뜩 들어있는 상자였다. 유라의 허락을 받은 현우는 망치를 가져와 란주가 보일러실에서 찾아온 강목에 못을 박아넣었다. 순식간에 모투성이가 된 강목 5개가 생겨났다. 다섯 사람은 유라가 챙겨준 새빨간 목장갑을 끼고 한 손에는 못이 우수수 박힌 강목을 쥔 채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 초여름 밤 공기는 수분이 스며들어 눅눅했다. 못이 잔뜩 박힌 강목을 들고 다니면 너무 시선을 끌 것 같다는 효석의 말에 다들 어두운 골목길로만 걸어갔다. 유라가 멈춰섰다.
1: 여기지? 네, 여기 맞아요.
0: 연희가 대꾸하자 모두 그 근처에서 걸음을 멈췄다. 현우는 어두운 곳에서 라투스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은 느낌에 연희 뒤에 바싹 붙었다. 때마침 뒤편에서 난 부스럭 소리에 현우는 화들짝 놀랐고 뒤로 돌며 강목을 휘둘렀다. 현우의 커다란 움직임에 깜짝 놀란 고등어 고양이가 하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2: 아이고, 인간 캣닙 진짜 겁은 많아가지고 너 좋다고 온 애한테 왜 그러냐?
0: 효석이 웃었다. 현우는 고등어 고양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0: 재개발로 황폐해진 건물 사이를 겨우 비집고 튀어나온 자풀 앞에 쪼그려 앉았다. 현우는 오랜만에 능력을 쓰는 란주를 쳐다봤다. 연희와 효석도 신기한 듯 팔짱을 끼고 서서 란주를 보고 있었다. 현우는 문득 새 선배와 처음 만난 때를 떠올렸다.
1: 당신이 고양이들의 대왕님 맞습니까?
0: 깐족거리며 물어오던 효석과 그 옆에서 낄낄거리던 란주, 그리고 무표정하게 서있던 유라. 처음엔 일진 선배들의 괴롭힘인가 싶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곧 유라가 소초모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입하지 않겠느냐고 진지하게 묻는 걸 보고 괴롭힘은 아니구나 싶어 안심했다. 대단한 초인들은 이미 범초번에서 다 데려갔으니 우리 남은 소소한 초인들끼리 한번 사람들을 돕는 영웅이 되어보자는 유라의 말에 현우는 처음으로 가슴이 설렜다.
2: 내 능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정말로?
0: 하지만 소소한 초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끽해야 동네 주민이 풀숲에서 잃어버린 에어팟 한쪽을 찾아주거나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주는 게 전부였다. 그들은 중학생 일진들조차도 막을 수 없었다. 그랬던 소초모가 연희를 영입하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조사까지 나가다니 진짜 영웅이 된 기분이었다. 현우는 괜히 가슴이 벅차올랐다.
2: 유라 선배가 한 말이 정말 실현되고 있다.
0: 란주는 손끝으로 천천히 이름 모를 자풀을 쓸고 하나하나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1: 뭐가 보여?
0: 효석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3: 사람들이랑 배달 오토바이 같은 것도 지나갔고 확실히 우리가 본 그 무언가가 있었어. 그게 여기서 이동을 했네. 그리고? 여기서 웬 개가 똥 쌌어.
4: 어? 아 뭐야 개똥!
0: 진지하게 풀을 쓰다듬던 란주가 화들짝 손을 뗐다. 코끝에 손을 갖다 댄 란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효석과 유라, 연희는 짜증내는 란주를 보며 마구 웃었으나 현우는 차마 웃지 못하고 주머니에서 물티슈를 꺼내 란주에게 건넸다. 물티슈로 손에 묻은 개똥을 닦아낸 란주는 여전히 찌푸린 얼굴로 계속 몇 걸음을 옮겨가며 식물의 기억을 읽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3: 라투스 이동 경로는 나오네. 점점 은광천 쪽으로 간 것 같은데?
0: 어느새 천변 물비린내가 코끝을 타고 올라왔다. 그 순간 무언가가 바짓단을 잡는 느낌이 든 현우는 뒤를 돌아봤다. 턱시도 고양이가 가지 말라는 듯 현우의 바짓단을 잡고 야옹거리고 있었다.
1: 얘가 왜 이러지?
0: 현우는 자신의 종아리에 얼굴을 비비는 턱시도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다리를 떼어내려 했다. 그런데 또 다른 고양이들이 현우의 다리를 붙들고 애처롭게 울었다.
5: 뭐야? 현우 잡는 거야? 가지 말라고?
0: 연희가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자 현우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1: 별 도움도 안 되는데 고양이한테 바지가랑이나 잡히는 꼴이라니.
3: 고양이들이 왜 현우를 붙잡는 걸까?
5: 뭔가 알고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얘네?
3: 뭘 알아?
5: 여기로 위험한 게 지나가는 걸 봤다던가.
0: 연희가 말끝을 흐렸다. 그 얘기를 들은 란주는 더 빠르게 식물의 기억을 읽으며 앞으로 향했다. 현우도 그 뒤를 따랐고 그럴수록 현우 바짓단을 붙드는 고양이들은 늘어났다. 갑자기 란주가 멈췄다. 란주는 다리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3: 여기서부터 기억이 끊어졌어. 어디로 갔는지 찾아야 하는데. 근처에 뿌리.
0: 란주는 주변을 둘러보다 말을 멈췄다.

0: 재개발 지역이 끝나는 골목길 근방 자풀은 대부분 말라 죽어 있었고 나무는 베어져 둥치만 남아있었다. 길을 하나 건너자 은광촌이 나왔다. 현우는 천변을 둘러봤다. 띄엄띄엄 가로등도 있고 조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괴물이 지나다니기에 썩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았다.
1: 거대 라투스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0: 현우는 마음이 어지러웠다. 거대 라투스의 행방을 알고 싶은 마음과 놈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싸우고 있었다. 잘 싸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때 오른다리 아래쪽에서 무언가가 또 바짓단을 잡아당겼다.
1: 어? 어? 왜?
0: 턱시도 고양이였다.
2: 날 따라와.
0: 그 순간 현우는 턱시도 고양이와 다른 고양이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꼭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현우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에 차서 말했다.
1: 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것 같아요.

0: 연휘 첫 전투. 무너진 벽과 돌 사이로 연휘는 겨우 한 걸음을 내딛었다. 답답함에 부하가 치밀었다.
1: 몸집 작은 고양이들이야 엉망진창이 된 폐고물들 사이를 순식간에 헤집고 다니겠지만 인간은 한 발을 밟고 떼는 것조차 힘들다고.
0: 연희는 휴대폰 플래시로 바로 눈앞을 비추다가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축축한 흙냄새와 쓰레기 썩는 고약한 냄새가 풍겨오는 이 어둑한 곳에서 혹시라도 뭔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잘 보이지도 않는 고양이를 열심히 뒤쫓는 현우. 겁없이 현우를 따라가는 유라. 무섭다며 란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함께 걷는 효석. 마지막으로 맨 뒤에서 무리를 쫓는 연휘. 다섯 사람은 고양이들의 인도 아래 다 쓰러져가는 재개발 구역의 폐가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2: 다들 기억하고 있지?
0: 앞서가던 유라가 갑자기 뒤로 돌며 말했다.
2: 뭘요? 혹시나 라투스와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라투스 약점. 눈이 엄청 나쁘고 목이랑 얼굴 부위가 완전 약한 거.
3: 완전 까먹고 있었다.
0: 유라는 잊어버렸다고 대답하는 효석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때 우거진 잡초 무더기가 연유의 눈에 띄었다.
1: 란지 선배!
0: 연유의 목소리에 효석이 깜짝 놀랐는지 발을 잘못 디뎠다. 그 순간 휘청이며 뒤로 넘어지려는 효석을 란주가 야무지게 낚아챘다.
1: 왜? 여기 잡초 같은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0: 연희의 말에 란주는 자신의 어깨에 달라붙어 있는 효석을 떼어내며 풀숲으로 다가갔다.
1: 현우야! 잠시만 멈춰!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다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2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북동해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오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 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북동해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오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 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북동해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오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 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8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오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 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8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오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 바다.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 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오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7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오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북동해에서 동풍이 초속 2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 바다. 안쪽 먼 바다는 북동해에서 동풍, 바깥 먼 바다는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오전 북동해에서 동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3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 바다. 북동해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 바다. 안쪽 먼 바다는 오전 북동해에서 동풍, 오후 동해에서 남동풍, 바깥 먼 바다는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5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오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 북서해에서 북풍, 오후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프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 안쪽 먼 바다는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동에서 남동풍. 바깥 먼 바다는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3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 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남서에서 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를 불겠습니다. 동중국해.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를 불겠습니다. 규슈해.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 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남동풍 초속 2m, 기압은 1014헥토파스칼.

파스칼 기온 17도. 평양 바람 없습니다. 1014 미터 파스칼 19.1도. 백령도 북동풍 1.5m, 1010 헥터 파스칼 18.1도. 해주 바람 없습니다. 1011 헥터 파스칼 19.4도. 서울 북동풍 2.5m, 1011 헥터 파스칼 21도. 인천 동풍 1.5m, 1010 헥터 파스칼 21도. 서산 북동풍 1m, 1010 헥터 파스칼 19.8도. 군산 남동풍 2.5m, 1012 헥터 파스칼 18.6도. 목포 남동풍 3m, 1009 헥터 파스칼 19.2도. 여수 북동풍 5m, 1011헥터파스칼 17.3도. 제주 남동풍 4m, 1007헥터파스칼 22.1도. 서귀포 북동풍 1m, 1009헥터파스칼 21도. 통영 북동풍 4m, 1011헥터파스칼 17.2도. 부산 동풍 2m, 1012헥터파스칼 19.1도. 포항 북동풍 1.5m, 1013헥터파스칼 18.6도. 울릉도 남서풍 2m, 1013헥터파스칼 20.1도. 울진 북서풍 1m, 1013헥터파스칼 18.1도. 동해 북서풍 1m, 1013헥터파스칼 19.2도. 강릉 북서풍 2m, 1014헥터파스칼 20도. 속초 북서풍 2m, 1014헥터파스칼 16.7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남서풍 3.5m, 1009헥터파스칼 26도. 나하서풍 3m, 1008헥터파스칼 24.1도. 미나미다이토섬 남풍 4m, 1010헥터파스칼 24.8도. 나세 남동풍 3m, 1008헥터파스칼 24.2도. 카고시마 북동풍 2m, 1011헥터파스칼 23.2도. 후쿠오카 남동풍 2m, 1011헥터파스칼 22.9도. 이즈하라 북서풍 0.5m, 1011헥터파스칼 20도. 사이고 북서풍 1m, 1013헥터파스칼 17도. 마스에 북풍 0.5m, 1013헥터파스칼 18.6도. 시미즈 북동풍 4m, 1014헥터파스칼 21.4도. 시오노미사키곳 북동풍 2.5m, 1015헥터파스칼 20도. 오사카 북서풍 0.5m, 1015헥터파스칼 21.6도. 와섬 남서풍 4.5m, 1014헥터파스칼 17.6도. 아오모리 북서풍 2.5m, 1014헥터파스칼 15도. 삿포로 남동풍 3.5m, 1015헥터파스칼 12.2도. 와카나이 남풍 2m, 1016헥터파스칼 6.1도. 네무로 북동풍 1.5m, 1018헥터파스칼 4.7도. 센다이 북서풍 2m, 1014헥터파스칼 18.3도. 도쿄 남서풍 2m, 1014헥터파스칼 20.9도. 하치오섬 남서풍 3.5m, 1016헥터파스칼 20.3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2도, 습도는 55%. 오늘 서울 적의 뜨는 시각은 5시 19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원유 스와프 등 민관 대화를 장려하고 액화천연가스 LNG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유, 석유 제품의 스와프 및 상호 공급과 관련된 민관 대화를 장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정부는 LNG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하고 구체적 이행 방안은 산업 당국 간에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외신들도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관심 있게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탱크데이 표현에 대해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를 진압하는 군용 차량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BBC 방송은 SNS 등을 중심으로 스타벅스 코리아와 신세계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GTX-A 공사 현장 철근 누락 관련 현안 질의를 합니다. 정부 측에서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과 김희탁 1차관 등이 출석하고 이한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성보 서울시 행정 2부 시장과 이한호 현대건설 대표이사 등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GTX-A 삼성역 공사 현장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한 후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이를 제대로 보고한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경기도 여주시를 방문해 후보 지지를 호소합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경기 여주시 박시선 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합니다. 이어 경기 여주 한글시장을 찾아 민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오후에는 당 동물복지 공약 발표에 참석합니다. 민주당 한병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경남을 찾아 입법 지원책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충남과 경기를 찾습니다.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윤용군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합니다. 오후에는 경기 평택으로 이동해 삼성전자 노사타협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지지를 방문합니다. 이어 유희동 경기 평택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가 예보된 가운데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과 제주도, 경북 북동 산지와 해안은 30에서 80mm, 전라권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와

울릉도 독도는 20에서 60mm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산지는 120mm 이상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당뇨병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당뇨병 치료만큼이나 합병증의 위험에도 신경 써야 한다. 혈당 점검은 일상에서 늘 필요하다. 당뇨병에 대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요, 혈당은 왜 높아지고 당뇨병 관리가 왜 어렵고 당뇨병이 오를수록 합병증의 위험은 왜 커지는지 우린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 경변증의 단계 없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간 경변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일기예보의 좋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뇨병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당뇨병이 오래일수록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은 정말 힘들고 무서운 병이다. 이런 말을 하던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변동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변동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당뇨병은 당뇨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합병증이 무섭다는 말을 합니다. 맞는 얘기죠?
1: 예, 맞습니다. 예. 당장 그 혈당이 뭐 250, 300 이상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0: 네.
1: 250, 300 이상 되는 고혈당이 대개 한 10년, 15년 이상 지나면서 우리 몸의 혈관이 그 높은 농도를 견디지 못하고 망가져가지고 네. 그래서 그 혈관 부퍼가 많은 부위들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즉 콩팥이나 또 눈의 망막 세포들이나 또 혈관 신경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서 콩팥이 망가지게 되면 혈액 투석을 하게 되고 또 눈이 망가지면은 실명이 되기도 하고 또 혈관이 망가지면은 이제 사지절단 이런 것들이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이 무섭다는 것이죠.
0: 이런 합병증과 함께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비만입니다. 비만 자체도 질병이라는 걸 인지하는 분들도 많긴 한데요. 비만과 당뇨병은 왜 연결해서 지적이 되는 걸까요?
1: 예, 간단하게 당분하고 네. 뭐 인슐린 이런 이제 시스템을 좀 알아야 됩니다.
0: 네.
1: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모든 음식은 위와 장에서 당분 형태로 흡수되어서 혈관에 들어오게 됩니다.
0: 네.
1: 이건 이제 바로 소화효소에서 바로 들어오는데, 근데 혈관에 들어온 당분은 이게 우리 몸에 혈관만 들어와서는 쓰일 수가 없고 네. 세포와 장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와 장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우리 몸의 췌장은 근데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췌장은 그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인 상태가 되면은 체장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해서 혹사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음식을 많이 먹고 체중이 늘고 하면은 체장은 그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힘들게 되어서 기능이 저하가 돼가지고 혈관 내 당분을 우리 몸에 끌어줘서 사용하지 못하고 혈관 내 그냥 당분을 남겨두게 되니까 혈관이 망가지면서 바로 그 합병증이 발생해서 비만이 바로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0: 뭐 당뇨병도 그렇고 비만도 그렇고 에너지 과잉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네요.
1: 예. 사실 요즘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있는 것이
0: 그렇죠.
1: 이제 사실입니다.
0: 예.
1: 과거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당뇨병은 거의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0: 그랬군요. 예.
1: 예, 문헌상에 보면 세종대왕님이 당뇨로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잘 드신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유전적인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지만 아마 과잉 영향이 문제였고 그리고 저희 스승님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 5, 60년 전만 해도 우리 병원에 당뇨 환자가 입원하면 모두들 몰려가서 관찰하고 진짜 체중이 많이 빠졌구나 물을 많이 드시는구나 소변을 자주 보시는구나 하고 관찰했다는 얘기가 제가 교육받을 때 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0: 그렇게 우리 몸속 세포 내에 에너지가 이제 과잉 상태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혈압을 비롯해서 이상 지질이라든지 혈당의 문제가 유발 요인이 되는 거네요.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몸은 수만 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뭐 동물을 사냥해서 그래서 한번 얻은 사냥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사냥해서 얻은 영양을 가능한 한 많이 우리 몸에 저장시키려고 하고 하려고 우리 몸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최근 우리가 사실 많이 먹는 거는 뭐 한 100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0: 네,
1: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런 것들 다 흡수해서 저장하려고 하는 성분 그런 이제 그 기능이 작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영양분이 축적하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형태로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0: 네. 그럼 결국 지나친 에너지가 이제 포도

0: 혈당과 관련되면서 당뇨병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한 끼 아침 점심 저녁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 끼 먹으면은 다 한 끼니 견딜 수 있을 정도만 뭐 흡수해서 좀 잠깐 저장했다 쓰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많이 먹으면은 축적이 많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간이나 지방, 근육 등에 쌓여지면서 그래서 나중에 그 혈관까지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0: 그러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야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포 내에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포도당이 못 들어가나요?
1: 아, 예, 맞습니다. 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버스에 우리가 승객을 태울 때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버스에 탈 승객을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하고 승객을 이제 막 태워드리는 차장 조수분을 인슐린이라고 할 때 처음에 조수분이 많으면은 그러면은 많이 승객분을 태워드릴 수 있겠죠. 근데 버스 안이 꽉 차가지고서 더 이상 잘 안 들어갈 때는 암만 차장분이 많이 조수분이 밀어넣는다 그래도 더 포화돼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요런 것 때문에 당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이 암만 많이 분비돼도 혈당이 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0: 그러니까 혈당 이제 말씀 주신 인슐린의 문제가 비만뿐 아니라 대사증후군 또 심혈관 질환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고혈압 따로, 당뇨 따로, 고지혈증 따로, 비만 따로 이렇게 그렇게 다른 질병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그 뿌리는 모두 고혈당으로 인해서 혈관 장애로 일어난 또 대사 장애로 일어난 한 질환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0: 네. 그 앞서 합병증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당뇨병은 알수록 무섭고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1: 예, 맞습니다.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 당장 그 혈당이 좀 높아서 불편을 못 느끼게 돼서 질병의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혈당이 만일 250, 300 이상 이렇게 높게 됐을 때 만일 갑자기 뭐 안 보인다든지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온다든지 이러한 급성 증상이 있으면은 그러면 혈당 조절 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잘 살 텐데 근데 혈당이 250, 300 정도 됐다고 해서 당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후에 되면은 이 혈관들이 망가지면서 갑작스럽게 무서울 정도로 많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0: 네. 그렇게 뭐 10년, 20년 오래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당뇨병 환자들 사이에서는 당뇨병 10년 이상과 이전으로 서로 정보를 나누기도 하던데 오래수록 합병증의 위험을 두려워하시더라고요.
1: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한 10년 전 정도까지는 합병증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맨날 당뇨 환자 처음 오실 때 뭐 식사 관리해라, 운동해라, 뭐 맨날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들은 체감을 못 느낀다는 것이 이제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이상 지나고 나면 이제 합병증이 발생하면 그때 이제 깜짝 놀라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합병증이 와도 또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실명이 되거나 투석 시작하고 나서 그때 와서는 이제 경에 따른 저희 의사들한테도 좀 따지면서 왜 이렇게 나쁘냐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뇨 초기 그리고 원래는 당뇨 진행은 당뇨 초기 근 한 5년 10년 전부터 사실은 발생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과정력이 있거나 또 음식 생활이 불충분하거나 또 좀 비만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사실 음식 관리 또 운동 이런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 초반부터 잘 해야 됩니다.
0: 음식이나 운동 같은 이런 부분들 초기에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당뇨병 환자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도 꾸준히 먹고 이렇게 생활 습관도 신경 쓰는데 합병증의 위험에서 왜 자유롭지 못할까 이 부분을 걱정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는 뭐 20년, 30년 넘게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당화혈색소라가 있습니다. 3개월 평균혈당치라고 있습니다. 이 당화혈색소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분들은 합병증 발생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제 잘 관리

0: 일을 했다 하고 네. 약을 잘 먹었고 음식까지도 잘 했다고 하지만 네. 저희가 봤을 때는 당화혈색소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분들은 본인이 암만 잘했다 그래도 그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 관리, 운동하는 것도 초점을 잘 못 맞추고 본인 생각으로 잘 열심히 했다는 거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당뇨 관리, 음식 관리는 꼭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정도로 하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뭘 더 어떻게 더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상의하고 항상 곧 잘 참조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네. 당화혈색소 말씀하셨는데요. 당화혈색소의 수치와 의미에 대해 좀 설명해 주세요.
0: 네, 당화혈색소가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아주 우리 당뇨 관리에서는 획기적인 검사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아마 노벨상을 받아도 될 정도의 그런 검사입니다. 과거에는 이 당화혈색소가 없을 때는 식전 식후 검사로 혈당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내일 검사하러 가는 날이다. 그러면 뭐 전날 전전날부터 평상시 많이 먹고 술도 하고 그러다가 검사를 가러 가기 전날은 조심해서 공복지 다음날 검사하고 또 식후도 평상시 많이 먹다가 아이고 피부 두 시간도 오늘 검사니까 조금만 먹고 하자 이렇게 해서 식전 식후 혈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평상시 어떻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당화혈색소는 3개월 평균 혈당치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또는 1, 2주 조금 조심했다고 떨어지고 1, 2주 조금 많이 먹었다 바로 올라가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3개월 평균 혈당치를 재보고 나면은 이분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걸로 환자분들 관리를 더 좀 잘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혈당 관리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당뇨병 환자들은 농담처럼 하는 말도 있던데 혈당과 관련한 수치는 툭 치면 자동으로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신의 수치를 알고 있는 건 중요하겠죠?
0: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하로 이제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연령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80, 90 되신 분들은 뭐 7, 8 정도로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크기가 한 500원짜리 정도 동전 크기입니다. 요거를 제 팔에 팔 이제 상완부에 부착하고 핸드폰에 앱을 깔면은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혈당을 연속 혈당 측정기로서 실시간으로 혈당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거 먹었더니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네. 요거 뭐 별거 아니라고 난 이 과자 이 사탕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네. 또 내가 요 정도 운동하니까 요 정도 혈당이 떨어지는구나. 그런 거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1: 관리를 좀 소홀히 하면 금방 혈당이 올라가나요?
0: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음식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당화혈색소 측정 이후에 또 한 번에 또 획기적인 우리 환자 관리에 도움이 돼가지고 본인들이 암만 열심히 했다지만 이거 보고선 내가 평상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당을 올리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게 됐고 또 요 정도 운동을 해야지나 당이 떨어지는구나 하는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갖게 되신 거죠.
1: 뭐 음식 운동 강조하셨는데요. 결국 적정 체중을 비롯해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절한 정상 체중을 우선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상 체중은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면 가령 키가 160cm면은 160에서 100을 빼면 60이 되죠. 60 곱하기 0.9 그러면 69 54kg가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를 우리가 정상 체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60cm 경우에는 한 50에서 59kg 그람이 정상 체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상시 이제 음식 관리,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 일정 시간에 일정량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식으로는 아침, 점심 사이에 간단하게 뭐 사과 반쪽, 점심, 저녁 사이에 간단하게 우유 한 잔. 그 저녁 후에는 가능한 간식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식사 후에는 한 20, 30분간 간단히 운동을 하는 것. 그런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네. 또 당뇨병의 위험 요인에서 대사증후군도 지적이 되는 만큼 비만, 기초 대사량과 같은 부분도 잘 살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당뇨병 발생률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0: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오래 살면서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주 폭발적으로 노령인구가 지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잘 먹고 또 당연히 이제 비만, 체중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체장도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갈수록 체중이 늘면서 그 더 체장의 기능을 더 요구하고 있으니까 과부하 걸려서 그러다 보니까 체장의 기능이 이제 저하 결핍되게 돼가지고 당뇨 발생하는 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전 국민의 한 10%에서 13% 정도가 당뇨가 이제 있고요. 65세 이상 노령 인구에서는 30에서 40% 가까이 늘어납니다. 즉 3명 중 1명은 65세 인구에서 당뇨병이 있는 상태로서 이거는 이제 과거 이제 선진국이라 하는 이제 선진국의 같은 발생률로 우리나라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1: 네. 그래서인지 당뇨병 예방에 좋다더라, 치료에 좋다더라, 뭐 민간 요법이나 건강 기능 식품에도 관심이 높고요. 의존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예. 진짜 많은 분들이 민간 요법 또 건강 기능 식품 이거에 진짜 많은 노력과 시간과 또 경제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데 저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쓸데없이 돈 버리고 몸 버리지 마시고 이제 수십 년간 저희 그 과학적으로 그 에비던스 베이스드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런 약재 전문가의 조언으로 생활하시면은 이제 돈도 절약할 수 있고 건강도 얻게 됩니다. 일부 그 민간 치료제 중에 제가 예를 하나 좀 들면은 무슨 여러 가지 음식들이 또는 식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뭐 또 당에 누에가 좋다, 누에가루 좋다 그래가지고 또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누에를 그냥 빠서 말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또 곰팡이 쓸지 말라고 거기다 무슨 농약을 쳤는지 살충제 쳤는지 사실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고기에도 조금 혈당이 좀 떨어지는 성분이 구조적으로 좀 있는데 그 성분 외에 다른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누에가를 드시려면은 그러면은 이제 알약 당뇨약 알약 하나 효과를 얻으려면 누에가루는 한 사발 이상을 먹어야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불순물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먹고 나서 설사하고 알레르기 나고 또 간 나빠지고 복통 이런 분들이 와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데 노력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당뇨 관리를 잘 하셔서 100세까지 무병하실 수 있게끔 장수하실 수 있게끔 기원합니다.
1: 네.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잘 복용하면서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0: 예.
1: 오늘은 당뇨병과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변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샤이니의 투명 우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랑말랑 부드러워야 하는 간이 딱딱해지면 간 경변증의 단계입니다. 간이 재생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인 걸까요? 해독과 재생 능력이 탁월한 간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염증과 같은 반응이 반복되면서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김성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간 경변증은 간암의 위험을 높인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은데요. 간 경변증 자체로도 위험하다는 인식은 좀 부족하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경변증을 단지 간암의 전 단계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간경변증 자체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만성 간질환입니다. 간경변증이 사실 상당히 심각해지는 상태가 아니면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간경변증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 영양소 대사, 단백질 합성, 면역 조절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요. 간경변증이 되면 이런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복수가 차고 황달이 생기고 식도 정맥류가 터져가지고 출혈이 심각하게 오고 간성혼수로 의식을 잃어서 응급실로 오시는 상황이 생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 감염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상태로 이제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경변증은 간암이 잘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간경변증 자체만으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인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0: 네. 그럼 정상적인 건강한 간과 비교할 때 간 경변증은 어떤 상태로 확인이 되나요?
1: 네, 아까 처음에 간은 말랑말랑 부드러워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간들은 부드럽고 구조가 예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경변증이 생기면 반복된 손상과 염증 때문에 간세포가 파괴되고 그 자리가 흉터 조직, 즉 섬유화라고 불리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섬유화는 우리 피부가 상처 생기면 재살이 올라오지 않고 왠지 딱딱한 조직, 반응 조직이 뭐 올라오잖아요. 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치면 딱딱한 조직으로 변화하는데 이걸 섬유화라고 합니다. 이 섬유화가 점점 심해지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4단계가 바로 간경변증입니다. 이때 간경변증 간을 보면 표면이 울퉁불퉁 조약돌처럼 여러 개를 뭉쳐놓은 것 같고 간 전체가 쪼그라들면서 딱딱해집니다.
0: 섬유화된다고 하셨는데요.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서 굳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가요?
1: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은 원래 재생 능력이 매우 뛰어난 장기입니다. 하지만 손상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0: 아니라 염증과 손상이 반복되고 장기간 지속되면 정상적으로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터가 쌓이게 됩니다. 즉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처가 덧나듯이 섬유화가 진행되면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간경변증이 생긴 분들 보면 이 간을 혹사시킨 시간이 한 평균 2, 30년 이상은 됩니다.
1: 네. 2, 30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간이 원래 재생 능력이 강점인데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질 정도면 간이 얼마나 힘들어진 걸까요?
0: 네, 그만큼 간이 오랜 시간 무리를 겪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20, 30년을 간을 혹사시켜야 간이 굳어지는데 제가 지켜보면서 왜 나빠졌을까요? 반문하시는 환자분들에게 간에게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다. 정말 오래전 참아준 장기인데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관리하자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환자 본인은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수가 찼다. 어느 날 갑자기 혼수 상태로 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본인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간경변증은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생기기보다 이 몸 안쪽에서 서서히 진행되다가 간이 더 이상 아 못 버티겠다 이럴 때 복수, 간성 혼수, 출혈 등의 심각한 한독증으로 오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간 경변증이 되면 그렇게 몸에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건데요. 그럼 간염, 술, 지방간 이런 요인들이 원인이 되나요?
0: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B형 간염, C형 간염 같은 만성 바이러스 간염, 그 외에도 그 지속적인 음주, 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지방간 질환이 있습니다. 드물게는 자가면역성 간질환, 담즙 정체성 간질환, 혹은 유전성 대사 질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간염도 문제지만 지방간에도 지적이 되는 건 뭐 알코올성이든 비알코올성이든 모두 문제가 되는 건가요?
0: 예, 그렇습니다. 알코올 때문에 생기는 지방간도 문제이고 비만이나 당뇨, 대사 이상과 관련된 지방간도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지방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지방간도 일부 환자에서는 염증과 섬유화를 거쳐 간경변증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에 이거를 주목해야 되는 우리가 100세 시대를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70, 80대 간경변증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간경변증도 일종의 노화의 과정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간 건강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참 이렇게 생각해보면 모두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또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거죠?
0: 네, 맞습니다. 모든 지방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지방이 축적되고 근데 이 축적된 지방에서 염증이 일어나면 간손상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오랜 기간 되면 결국 섬유화가 되고 지방 그런 간경변증이 되고 이런 간경변증이 된 간에서 간암이 진행되는 흐름은 저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방간에서 염증이 동반된 지방간염 단계로 가면 위험도가 확확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볼 게 아니라 내가 염증이 있는지, 내가 지금 섬유화까지 갔는지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 말씀하셨지만요. 언제부턴가 단짠 단짠으로 불리는 단 음식과 짠 음식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비만으로 인한 젊은 층의 지방간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0: 네. 단짠단짠 정말 맛있죠.
1: 그렇죠.
0: 하지만 간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 고열량 음식, 가공 음식, 야식, 운동 부족 등이 겹치면 젊은 연령층에서도 비만과 지방간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방간이나 간경변증을 중장년층 질환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1: 네. 그렇게 방치되다 보면 간 건강이 문제가 되면서 간경변증으로도 진행될 수 있을 텐데요. 뭐 복수가 찼다, 뭐 간성 혼수가 왔다, 뭐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간 경변증 자체로도 증상이 있습니까? 흔히 황달이 생기면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0: 네, 그런데 문제는 간경변증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네.
0: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약간 피로하거나 밥맛이 좀 떨어지거나 소화불량처럼 애매한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1: 네.
0: 질환이 진행되면 그때는 황달이나 복수, 부종, 멍이 잘 들고 출혈이 막 잘 되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1: 네.
0: 말씀하신 황달도 되게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1: 그럼 간경변증도 단계가 있는 만큼 진행될수록 여러 증상들이 신호를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소변색도 진해지고 코피도 자주 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0: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황달은 배출되어요. 우리 몸에서 나가야 되는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몸에 예. 쌓이면서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보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 예.
0: 또 우리 간에는 몸에 그 피를 먹게 하는 물질을 만드는데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지혈 물질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혈소판도 수치가 떨어지면서 코피가 좀 나도 쉽게 멍치지 않다 보니까 마치 자기는 코피가 자주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멍도 잘 들고 잇몸에서 출혈도 좀 자주 나시거든요. 하지만 이런 증상만으로는 간경변증을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1: 네. 또 복수가 찬다는 건 어떤 상태인 건가요? 배가 부풀어 오르나요?
0: 네네. 복수는 간경변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간이 딱딱해지면 간 안으로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 간에만 있는 특별한 혈관인 간 문맥이라는 것에 압력이 올라갑니다.
1: 네.
0: 그리고 알부민이라고 우리 몸에 그 부종을 조절하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1: 네.
0: 그 합성도 줄어들면서 배 안쪽으로 물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가 생기면 배가 좀 불러오고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가끔 이제 다리도 막 붓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숨도 차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복수도 처음에는 약간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느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복수가 있는 것만으로 보면 이거는 상당히 진행된 간경변증이다라는 걸 시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진료가 필요합니다.
1: 네. 여러 증상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증상으로 간경변증을 의심하기는 다른 질환들과도 혼동할 수 있어서 잘 살펴야 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검진이지 않을까요?
0: 예, 맞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 예.
0: 상당히 나빠질 때까지는 특별한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긴 뒤에 발견하기보다는
1: 네.
0: 위험군. 내가 B형 간염이다, C형 간염이다, 나는 술을 조금 많이 먹는다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나 초음파 혹은 필요시에 요즘에 섬유화 검사들 하거든요.
1: 네.
0: 그런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혈액 검사, 초음파, 섬유화 검사 이런 거 말씀 주셨는데 이런 검사를 통해서 간 경변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가요?
0: 예, 그렇죠. 보통은 이제 혈액검사, 복부초음파 가장 기본이고요.
1: 네.
0: 필요할 때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까지 진행됩니다. 이런 이유는 초음파로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1: 네.
0: 초음파를 했는데 뭔가 혹이 보여. 이러면은 정밀 검사를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네.
0: 최근에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복부초음파, 혈액검사만 기본으로 했는데 간에 딱딱한 정도, 섬유화 정도를 보는 검사들이 나왔습니다. 섬유화 스캔이라고 부르는 검사인데요.
1: 네.
0: 요즘에 많이 활용도가 있어 이런 검사를 통해서 간이 얼마나 굳었는지를 보실 수 있고
1: 네.
0: 또 환자는 이제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우연히 이제 정맥류가 발견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간이 정맥류가 생겼다 그러면 간 병변이 있다라고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다양한 방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지방간 상태부터 긴장을 해야 하는 거죠. 나이 들면 다 있다는 생각도 하던데요.
0: 약간 지방간이 있다 그러면은 긴장을 좀 하시는 게
1: 네.
0: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이 지방간이 있는 상태도 지방간 아주 젊으신 분들 사실 초기인 경우들이 많아서 체중만 막 빼시면 완전 정상간이 되시는데요.
1: 네.
0: 나이가 있는 상태는 이 지방간 상태도 오래되셔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섬유화나 간경변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1: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은요.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간경변증이 7, 80대에 많이 진단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이제 옛날 같으면 벌써 그때쯤엔 다른 질환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여러 약들, 당뇨도 조절할 수 있고 혈압도 조절할 수 있고 다양한 면을 조절하면서 간이 딱딱해진 상태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요즘에는 조절이 되시면서 간 경변증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이 당뇨가 좀 많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보통 7에서 80%가 지방간을 갖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리가 옛날에 10년, 20년 해도 이제 뭐 잘못되시는 경우가 많았지만 관리 잘 되니까 20, 30년 이상을 지금 지나가게 되고요. 당뇨는 최근 연구에서 있는 것 자체로 조절이 잘 되더라도 조금씩은 간을 나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절이 안 되면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간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간경변증이 한 60대, 70대 당뇨가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좀 빨리 오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쪽으로는 요즘에 조금 더 주목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1: 배가 많이 나온 분들 계시잖아요. 좀 뱃살이 두둑한 중년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지방간을 의심하는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0: 예,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년 남성들의 뱃살은 대부분은 피액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많습니다. 사실 이 지방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전은 내장 지방입니다. 이 내장 지방은 특히 지방 독성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고요. 중년 남성분들의 이 배만 나옴, 세 자리는 가는데 배만 나옴 요거는 내가 진짜 요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뱃살은 절대적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1: 그럼 중년 남성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중년 여성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뱃살이 좀 있어야 한다는 말도 하거든요.
0: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년 여성들의 가장 위험한 게 우리 폐경기 이후로는 호르몬이 이제 밸런스가 바뀌어지면서 내장 지방이 잘 쌓이는 형태로 바뀝니다.
1: 그렇군요.
0: 게다가 1년 전에 뉴스에서 이제 중요한 스터디를 보도한 걸 봤을 때도 여자들이 폐경을 지나면서 심혈관계 위험도, 그러니까 심근경색, 뇌경색으로 많이 문제가 된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자들은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 밸런스가 떨어지면 이제 몸에 내장 지방이 잘 쌓이는 형태로 바뀌고 그러면 저희가 지방간 위험도도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여자들이 다 더 이상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 뺄란 목적은 별로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어머니들 있으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되는 나이가 점점 되고 있어서 폐경기 이후에는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1: 치료도 궁금합니다. 치료는 일단 원인 치료부터 시작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예, 맞습니다. 원인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바이러스 자체를 잡는 항바이러스, 먹는 약들이 좋습니다. 이걸로 잘 잡을 수 있고요. 알코올, 술이 원인인 분들은 당연히 금주를 하셔야 되고 그냥 몸무게 는 지방간이 원인이라면 체중 조절, 식습관 개선, 운동 이런 거 관리하셔야 되고요.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꼭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또 이제 진행이 된 상태의 간경변증, 복수, 정맥류, 간성호, 소음 이런 분들은 요거를 관리하는 방법이 또 이제 약도 있고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합병증 이런 것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상태에 따라 저희가 초기에 어떤 거를 해줘야 될지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치료하는 것, 정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쨌든 이 간을 오래 쓰게 도와드리는 게 이제 의사들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간경변증도 초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이미 딱딱하게 굳은 상태에서는 치료를 해도 원래 간 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려울까요?
0: 아쉽지만 많이 진행된 간경변증에서는 완전히 정상간으로 되돌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흉터 조직이 많이 쌓여 있고 간의 구조가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시면 되지만 그렇다고 치료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을 치료하고 잘 관리하면 더 악화되는 것도 맞고요. 최근에는 바이러스 치료 금주를 통해서 간이 좀 좋아지는 걸 확인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훨씬 더 생존율도 올라갔고 삶의 질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너무 진행되면은 사실은 간식 외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게 되기 전에 조심하고 관리해야 될 텐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예. 역시 중요한 건 원인 관리입니다. 네. 술 드시는 분 금주 반드시 해주시고 지방간이 뜨면 체중 조절과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고 네. 바이러스 간염은 근데 내 상태를 알아서 내가 약을 먹어야 되는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는 약을 먹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되는지를 또 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적절한 치료랑 중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약들이 좀 있잖아요. 건강 이건 좋더라 저건 좋더라 그런 약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것. 그래서 간 기능을 보고 간암이 생기고 혹시 합병증이 생기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예방접종이라든지 좋은 영양을 드시는 거 그리고 근육을 좀 길러서 근감소 예방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 상태를 좀 알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환자들이 좀 보면 내가 비형간염 있고 시형간염 있으면 좀 불안하시지만 병원 오시는 것도 무서워하세요.
1: 그러시군요.
0: 한 번 오시는 걸. 네, 그래서 그 어렵지 않게 한 번만 문턱을 넘으시고 저는 보통 이제 관리하는 개념이 1년에 두 번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 만나시면 위험하지 않게 좀 잘 지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오셔서 좀 늦게 오시면 사실은 남은 시간이 수개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수년 몇 년 못 사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좀 내가 안 아플 때 한번 와서 아 나 와서 딱 보고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힘들어도 오시면 문턱 한 번만 넘자 이런 방향으로 병원에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좀 초기에 검진하고 진료를 꾸준히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간을 보호한다고 영양제를 비롯해서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드시는데 이건 어떨까요?
0: 네.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막 오셔가지고 드시는 약을 쫙 리스트를 보여주시고 이거는 먹어도 돼요. 저거는 먹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되게 많은데요.
1: 네.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가 간경반증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 성분이 도움을 줄 가능성도 높지만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오히려 간에 부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배가 부르시겠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간경반증 환자들은 종합비타민이라든지 뭐 마그네슘이나 필요한 비타민 D 이런 부족하면 저는 이렇게 같이 섞어서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몇 가지를 골라서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 여기저기 다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드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많이 한 70대 넘어가면 그냥 이제 몸이 약해지는 걸 서로 다 느끼기 때문에 자꾸 이거가 귀가 솔깃솔깃하면서 여러 가지 드시다 보면 너무 많아져서 좀 저도 보면 당황할 때가 있는데 간을 지키는 거는 가장 확실한 건 뭐 영양제보다는 원인 찾고 술 안 먹고 뭐 체중 조절하고 정기검진하고 전문의 상담하시면 그게 가장 완벽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 경변증의 위험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김성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0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남해안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강하게 쏟아지고 있으며 오전 중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세찬 집중호우가 내륙 곳곳에 집중되겠는데요. 출근길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만큼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습니다. 주변 접근을 자제하시고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 이용 시 고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을 금지해 주셔야겠습니다. 하수도 역류와 농경지 침수, 토사 유출 등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북한 지역에서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기 북부 인근 강 유역인 임진강과 한탄강 등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 밤부터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7도에서 22도 예상됩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오르지 못해 한낮에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얇은 겉옷을 챙기시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며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에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국 모든 권역이 좋음에서 좋음수를 유지하며 무척 청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인천 21도, 수원 20도, 파주 21도, 강원 영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18도, 춘천 18도, 원주 18도, 대관령 14도, 강원 영동 그리고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18도, 강릉 19도, 동해 19도입니다. 충청남북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18도, 충주 18도, 대전 19도, 세종 19도, 전남 19도, 보령 21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기온은 전주 21도, 군산 20도, 광주 22도, 목포 22도, 여수 21도, 순천 20도, 경서남북도 그리고 비 오겠습니다. 기온 대구 18도, 포항 18도, 안동 17도, 부산 21도, 울산 19도, 진주는 19도 예상됩니다. 제주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24도,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입니다. 서해오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기온은 21도 예상됩니다. 북한 지역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기온 평양 20도, 신해주 23도, 개성은 18도입니다. 예보에 담당한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0.9도, 습도는 57%. 오늘 서울 지역 해뜬 시각은 5시 19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결론을 못 낸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오전 협상을 재개합니다. 이르면 오전 중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1: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서방에 맞서 다극화 협력을 강화할 걸로 보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보류 시한이 다음 주 초까지라고 말했습니다. 핵 보유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1: 한일 정상이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 협력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다음엔 일본 온천 도시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수요일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0: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화와 배분 등을 놓고 오늘 새벽까지 협상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다시 만납니다.
1: 파업 예고일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극적 타결일지 총파업 돌입일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민수 기자입니다.
2: 총파업을 23시간 남겨둔 새벽 1시쯤 사후 조정을 주재하던 중앙노동위원장이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5시간 만입니다. 중노위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자율타결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3: 대부분 의견이 정리됐는데
4: 노동위원장입니다.
3: 우리 장관님도 도와주시고 해서 다 정리 하나가 어쨌든 간에 정리가 안 돼서 사용정책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내일 10시에 온답니다.
2: 이틀째 협상은 저녁 시간이 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습니다. 성과급 기준과 형식에 대해 노사가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겁니다. 종료 시간인 저녁 7시, 중노위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마지막 검토에 들어가며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10시에 회의가 재개되면 노사는 중노위 조정안을 받을지 별도의 자율안에 합의할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노조 측은 회의 시작 때까지 중노위 회의장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5: 저희 노동조합은 내일 사후조정회의에 임하기 위해서 여기 중노위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2: 극적 타결이냐 예고된 총파업이냐 이르면 오전 중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0: 보신 대로 중요한 한 가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중노위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KBS 취재 결과 성과급 기준과 제도화에 대한 접점은 찾았지만 반도체 부문 내부에서 성과급 배분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남은 쟁점 곽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큰 이익을 낸 메모리 사업부 외에 위탁 생산과 시스템 반도체 개발 사업부가 공존합니다. 노조 주장은 성과급의 7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나누어주고 나머지 30%는 메모리 사업부가 받자는 겁니다. 같은 부분에 속한 조합원들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회사는 반대합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를 보는 사업부에 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대신 반도체 부분 전체의 40%, 메모리 사업부 60%로 해서 성과를 낸 곳에 돈을 조금이라도 더 주자는 의견을 제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노사는 성과급 관련 나머지 쟁점에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노조 주장대로 영업이익을 지급 기준으로 하되 특별 포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기준을 바꾸는 데서는 노조 입장을, 완전한 제도화는 피한다는 점에서 사측 입장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에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0: 오늘 아침 재개될 조정회의에서 잠정 합의가 나오더라도 조합원 투표라는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막말 논란에 노노 갈등까지 겪고 있습니다. 사측을 향한 강경투쟁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는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그제 사후조정회의가 끝난 직후 최승우 위원장이 노조 내부 소통방에 올린 글입니다. 마무리되면 노조 분리 고민을 해보자라며 다른 노조를 향해 너무하다고 했고 비반도체 부문을 겨냥해선 솔직히 못해먹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앞서 사측과의 협상에선 대화 녹취를 공개하며 협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8: 부사장님이 반도체 하나도 모르고 지금 실적 규모 자체도 거짓말을 치고 있다니까요.
7: 지난 일요일에도 사측과의 사전회의에서 나온 제안을 그대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노조 간부가 내부 대화방에서 삼성전자를 없애버리는 게 맞다, 가족 같은 소리하고 있다, 원한다면 깡패가 되겠다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같은 대화방에선 코스피를 폭락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한 조합원도 있었습니다. 사측의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걸 넘어 정제되지 않은 감정 표현까지 외부에 알려지며 노조가 사회적 지지를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4: 노조가 노동권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지지, 국민적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노동조합, 노동운동으로 좀 거듭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7: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에선 최근 20일간 5천 명 넘는 조합원이 탈퇴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0: 이번 사태의 시작은 기록적인 반도체 호황에서 비롯된 성과급 논쟁입니다. 영업이익과 연동된 투명한 성과급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산업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산업계 전반에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8: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처음 확정한 건 SK하이닉스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까지 불사하며 더 높은 수준을 요구했고 비슷한 요구가 IT, 바이오, 완성차, 통신 등 국내 산업계 전반에 번졌습니다. 영업이익의 최대 30%까지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마치 주주의 배당처럼 영업이익의 일부를 잘라달라는 까닭, 명확한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라는 겁니다.
9: 어떻게 성과급이 산출되는지 전혀 예측 가능성이 없다. 하이닉스는 이 매를 먼저 맞은 거에 불과해요. 다른 기업들에서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고.
8: 문제는 영업이익이 곧바로 나눠줄 수 있는 현금은 아니란 점입니다. 법인세와 이자 비용은 물론 공장, 장비 등 설비 투자금도 전부 반영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53조 7천억 원. 예상 성과급 규모는 반도체 시설 투자액과 맞먹습니다. 게다가 상한선 없이 현금으로 달란 요구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내 기업 전반으로 퍼지면 구조적인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0: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성과가 났을 경우에는 먼저 성과급으로 가져가겠다는 제도가 조정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8: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불확실성 등이 확대된 최근 7거래 일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12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다녀간 지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을 찾아 오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서방 진영에 맞서는 중러 간 전략적 협력이 더 공고해질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입니다.
11: 푸틴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어젯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영접을 나간 중국 측 인사는 중국 외교수장인 왕이 외교부장.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실권이 없는 한정 부주석이 맞이했던 것과 대비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떠난 지 꼭 나흘 만으로 서방 진영에 맞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문으로 보입니다.
12: 중러 주권보호와 국민통합을 포함해 두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서로 지원할 것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11: 중러 정상은 오늘 태난먼 광장에서 열리는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비공개 양자회담과 양국 외교장관이 참여하는 확대회담 등을 잇따라 진행합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석유와 천연가스 등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미중 정상회담 내용을 공유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렘린궁은 중러 정상이 다극화 질서와 새로운 국제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약 40건의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1: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했다고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며칠 정도만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반드시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언제든 군사 옵션을 쓸 수 있다고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13: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으로 예정됐던 대이란 공격을 보류했다 밝힌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그 주장을 반복하며 이란에 며칠 정도의 시간을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12: 제 말은 이틀이나 사흘 정도입니다.

0: 금요일 토요일이도 일본의 다음 주 초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제한된 기간이란 뜻입니다.
1: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공격 1시간 전에 보류를 결정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원하는 수준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 이란을 압박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란이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합의로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덧붙이며 대화의 문은 열어놨습니다.
0: 그들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될 것입니다.
1: 군사작전과 협상 모두 선택지에 있다고 한 뒤 협상 교착상태 원인으로 이란 내부 분열을 꼽았습니다.
0: It's not sometimes totally clear. 이란 협상팀의 실제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의사소통 문제인지 아니면 성의 없는 태도인지 단정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 부통령입니다.
1: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인도양에서 제재 대상 유조선을 압포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군이 이란산 석유 운송 의혹을 받는 그림자 선단을 인도양에서 납포한 건 알려진 것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이란에 무기를 넘기지 않기로 한 걸 믿는다.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확전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외교적 공간을 열어둔 채 이란에 공을 넘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2: 아랍에미리트에선 화물 트럭들이 오만 국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중동 국가들이 육로를 통한 대체 수송로를 찾고 있는 건데요. 이도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 아랍에미리트 국경 검문소 주변. 오만으로 향하는 대형 화물차들이 끝없는 행렬을 이룹니다. 국경을 통과하려는 화물차들입니다.
0: 국경 인근 식당 직원 트럭이 늘었습니다.
3: 12시간, 평소 6배 이상입니다.
0: 통관 절차가 느리고 트럭이 너무 많아요. 차들은 보통 원자재, 철강 목재를 옮깁니다. 음식과 약품도 있고요. 트럭 운전자입니다.
4: 두바이에서 오만 내륙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이 차는 두바이를 출발해 소하르 항구로 향하는 차고요. 이 차 외에도 대형 화물을 실은 트레일러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3: 물류 거점이었던 두바이 제베랄리 항구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면서 이란의 봉쇄가 미치지 않는 오만 소하르 항구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럭 행렬은 소하르 항구 방향으로 이어졌고 항구 앞은 트럭으로 가득합니다. 웃돈을 줘도 화물차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0: 30톤에 400리알입니다. 200에서 250 리알이었는데 이제 비용이 올랐어요. 전쟁 때문에 모든 곳에 물류 비용이 높아요. 트럭 업체 관계자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는 이상 중동 내 물류 대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오만 국경에서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2: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단이 이스라엘 해군에 납포됐습니다. 구호선단 측은 납포 과정에서 선박을 향한 발포가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스라엘 측은 비살상용 무기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무장한 이스라엘 해군이 가자지구로 향하는 국제 구호선단에 접근합니다. 병사 한 명이 사격 자세를 취하더니 발포합니다. 또 다른 구호선에 있는 활동가는 왜 총을 쏘냐며 항의합니다.
0: 군인들이 우리에게 총을 쏩니다. 왜 우리에게 총을 쏩니까? 왜 우리에게 총을 쏩니까?
5: 구호선단 측은 모두 6척의 선박이 피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6: This is putting the life of all participants at risk.
0: 발포는 모든 참가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며 우리는 이들의 안전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5: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실탄을 발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차례 경고를 보낸 뒤 선박을 겨냥해 경고 목적으로 비살상용 수단만 사용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납포된 구호선단은 지난 14일 튀르키예 남부에서 출항했습니다. 50여 척의 선박에 한국인 활동가 한 명을 포함해 전 세계 39개 나라에서 온 활동가 426명이 탑승했습니다. 구호선단 측은 이스라엘군이 48척을 납포했고 두 척만 항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합법적인 가자지구 해상 봉쇄를 위반하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번 항해를 도발로 규정하고 회항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국제 구호선단을 친하마스 성향으로 규정하고 선단 관련 개인 4명에 대해 금융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0: 이에 대해 친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은 미국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권을 위한 순수한 옹호 활동을 하마스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지지로 악의적으로 결부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6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5.18이란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아픈 날, 그 의미를 기업 마케팅에 활용한 사건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형 브랜드의 이벤트 하나가 공개되기까지는 수많은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칠 텐데요. 실수든 의도된 것이든 어떤 해명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까지 직접 사과에 나섰고 외신들도 이번 사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선 멤버십 해지와 불매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실제 매장 분위기는 다르다는 점에서 온라인 여론과 현실 소비 사이의 온도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매출과 별개로 한 번 무너진 브랜드 신뢰와 역사적 책임에 대한 의무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상 귀책 사유로 해석될 경우 국내 운영권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사과문 발표나 인적 쇄신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재발 방지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상품과 브랜드에도 올바른 역사인식 또 사회적 책임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5월 2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농지 전수조사 방식과 임차농 보호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시안에 읽는 사람 시간에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또 어떻게 돈을 벌고 모아야 할지 요즘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이란 책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조사를 위해서 드론을 띄운다는 소식도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의 2단계 방안과 임차농 보호대책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1: 네, 기자님, 그제죠.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지금까지의 농지관리조사와는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3: 네, 전국에 있는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헌정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라고 얘기하는 이유인데요. 뭐 과거에도 정부가 농지 관리전 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이 조건부 조사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5년 이내에 소유자가 바뀐 농지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러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농지를 투기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졌는데요. 그때 농지조사가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LH 사태 이후 그러니까 2021년부터는 이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는 관외 거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은 충청도에 있는데 뭐 서울에 살고 있는 땅이라든가 뭐 이렇게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10년 이내의 상속 농지 또 10년 이내에 매매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모두 조사를 했고요. 또 농업법인들이 소유한 농지도 모두 실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이 농지 투기 근절만이 목표가 아니고요. 정부가 이 농지 정책을 세우면서도 실제 누가 소유하고 또 누가 농사짓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또 부정확했거든요. 그래서 농지 분야에 국가적인 기초조사 성격을 갖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실제 전수조사는 처음이라는 게 새삼 놀랍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기본조사 또 심층조사를 나눠서 진행한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실제 농지 전수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국에 195만 헥타르 농지가 대상이고요. 2년 동안 전수조사를 합니다. 우선 이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농지부터 조사를 합니다. 7월 말까지 기본조사하고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는 심층조사를 하는 단계적 조사가 진행되고요. 내년에는 1990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까지 조사를 합니다.
1: 예. 기본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 걸까요?
3: 네, 전체 그 195만 헥타르 중에서 115만 헥타르가 이제 기본조사 대상이 된, 처음에 조사를 하는데요.
1: 네.
3: 여기에는 처음부터 조사원들이 현장에 투입된 방식이 아니고요. 오는 7월 31일까지 데이터 기반과 또 첨단시설을 활용한 기본조사가 진행됩니다. 우선 행정자료인 농지 대장을 통해서 소유자, 소유 면적 확인하고요. 상속농지나 이농에 따른 농지, 또 농업법인과 일반법인, 단체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이나 상한 면적이 각각 좀 다르거든요.
1: 예.
3: 그래서 이와 관련한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때에는 기본용 공익지불금 수정 내용이라든가 농업 경영체 정보, 또 농자재 구매 이력, 지자체의 지원사업 수정 내역 등을 조차해서 종합 점검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작용을 한다고 신고한 농지인데 농자재 구매 이력이 없다면은 이거 좀 이상한 거잖아요.
1: 그쵸.
3: 그래서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거죠. 이번에 이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 그러니까 휴경지도 찾아내서 기본조사에 문제가 있으면 심층조사 대상이 됩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각종 행정정보, 위성 등을 이런 첨단 정보를 함께 비교하면서 농지의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7월까지는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뭐 의문이 생기는 농지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거네요. 그러면 정부가 좀 더 집중해서 점검하는 농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땅값이 비싼 수도권의 농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농지, 최근 10년 내에 취득한 농지라든가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를 비롯해서 과거에 적발 이력인 농지 등은 더 꼼꼼히 실태를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사놓고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컨테이너만 넣어준다거나 심지어 카페처럼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농지 전용에 허가 없이 설치된 건축물이 있으면 이건 역시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1: 예, 기본조사 기간에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3: 네,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법 23조에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면 개인 간에도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라도 이 농지 임대차 계약서까지 작성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1: 예.
3: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는 이번 농지 임대차 특별정비기간 7월까지 운영되는데 꼭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도 몇 가지 있긴 한데요. 대개 이제 땅 주인이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절차가 좀 부담스럽다거나 임차인 관점에서는 아는 사이에 계약서까지 짜고 하기 너무 까다롭게 인상도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구두로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3: 또 농지를 소유하고 8년 동안 농사 지으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 작용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약서 없이 임대차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이 모든 서류 없는 임대차 계약들을 이번 기회에 일대 정비를 하자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농지를 빌린 임차농의 경우에 계약서가 있으면 임차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번 기회에 좀 투명하게 드러날 것 같네요. 농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면 또 어떤 면에 도움이 됩니까?
3: 예,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등의 확인을 받으면 우리가 이사할 때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같이 임차농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인데요. 농사를 짓는 중간에 땅주인이 바뀌어도 농사를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기고요. 3년 이상 이 최소 임대차 기간을 더욱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작물에 따라 조금 기간이 다른데 일반 작물이면 3년 이상, 또 인삼처럼 다년생 작물을 재배할 때는 5년 이상 임대차 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분들이라면 기본 조사가 이루어지는 7월 말까지 서면 계약서를 쓰고 또 신고하면 되겠네요.
3: 네, 맞습니다. 이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을 썼다면 반드시 농지 대장에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분증과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농지 소재지 시, 구, 읍면을 방문해서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 신청서 그리고 농지 대장 이용 정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농지 대장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까 꼭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번 농지 전수조사 발표 이후에 땅 주인이 일방적으로 농지 회수를 결정해서 임차농이 농사를 중단하는 문제들도 우려가 됐었는데요. 이 때문에 신고센터가 운영된다면서요.
3: 네, 그렇습니다. 특별 정비 기간 또 그 이후에라도 땅 주인이 농지 전수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를 대비해서 농식품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 신고센터 가동합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세입자 보호 장치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농지 임대차의 경우 특히 뭐 계약서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짓는 임차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민이 수년간 이제 환경을 살리는 농법으로 농사를 짓다가도 땅 주인의 요구로 하루아침에 밀려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이런 피해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농민단체와 현장의 요구로 이 신고센터라는 대책 마련했습니다.
1: 예.
3: 신고센터에 제출된 농지는 이제 8월부터 신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정부는 이번 이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임차농에겐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된 농지를 가장 먼저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투기는 막되 실제 농민은 보호하고 또 농지 시스템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번 기회에 좀 명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요. 농지가 농민들에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원재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0: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오늘 같이 비가 조금 추적추적 내리는 날 좀 책 읽기 또 좋은 시간인데요. 책 속 한 줄에서 오늘을 살아갈 힌트를 찾아보는 이시안의 읽는 사람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프로 지식탐험가 이시안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4: 네, 오늘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은 뭔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같은 네. 그런 책을 봐야 될 것 같지만
1: 프랑스와즈 4강의
4: 뭐 그런 식의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책으로 네, 뭐 비가 올 때 읽기도 좋은 책 같습니다. 네,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1: 그래요? 네. 제목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자극적입니다.
4: 도전적이죠.
1: 마음에 와닿네요.
4: 왜냐하면 제가 공감을 너무 많이 해서 아니 분명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
1: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이렇게 벌고 있는데
4: 네, 직장인들도 월급은 분명히 들어오는데 왜 돈이 없지?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거든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예. 나는 왜 돈이 없지? 이러신 분 요즘 많잖아요.
1: 그렇죠.
4: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늘은 귀를 좀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 그 의문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날입니다.
1: 그렇군요. 저도 읽어보진 않은 책인데 그러면 네. 책의 성격 규정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떤 네. 책입니까 이거?
4: 근데 그게 좀 이게 재테크 서적이냐 뭐 자기개발서냐 경제서냐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있어요. 제목만 보면 약간 자기개발서 같잖아요.
1: 그렇죠.
4: 근데 처음 읽으면 그냥 경제학 중에서도 대중경제학 같은 느낌이 나다가 계속 읽다 보면 에세이인가? 뭐 이런 생각도 나고요. 나중에 가면은 뭐 인생론 같은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제가 느낌이 막 그렇게 변해서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띠지를 보니까 띠지에 광고 문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방법부터 부의 기회를 포착하는 눈, 한 사람이 인생 전략까지, 그러니까 다 다루겠다는 거예요.
1: 거시적인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4: 맞아요.
1: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면 또 굉장히 그쵸, 그쵸. 미시적인 거잖아요. 네,
4: 그러니까 내 삶이 왜 이러냐를 그냥 내가 이래,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 이런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당시

0: 선배가 있어요. 이 선배가 술자리에서 좀 나와라고 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충고를 해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뼈 때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게 또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약간 기분은 나쁜데 맞는 말이야.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약간 그래 충고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뭐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런 선배가 뭐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드는데.
0: 그렇죠. 그 선배가 이제
1: 도움이
0: 좀
1: 된다면 뭐
0: 정보도 좀 알려주고 네. 도움도 되고 그럼 더 좋죠.
1: 어떤 책인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은 감이 오기 시작하네요.
0: 네.
1: 이야기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돈이 없는 걸까? 한 번쯤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자는 뭐라고 말하던가요?
0: 사실 전부 다 그게 공감 포인트긴 한데 이 책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소득과 자산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오르고 소득이 오르면 돈을 좀 많이 벌죠.
1: 예.
0: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데 근데 물가도 오르고 자신의 생활 수준도 올라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소비의 비중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뭐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가령 100만 원 있었다. 그럼 100만 원으로 살만 했는데 내가 200만 원을 벌기 시작하면 200만 원이 내 삶에 딱 맞는 거예요. 무슨 필요가 정말 딱 필요한 만큼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1: 좀 남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0: 그러니까. 근데 적었을 때도 분명히 살았거든요.
1: 예.
0: 근데 이상하게 정말 딱 필요한 만큼 돈이 생겨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의 만큼 필요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버는 만큼 나의 그렇죠, 필요도 그렇죠. 늘어난다? 네. 많이 버는 만큼? 네.
0: 통장에 돈이 있으니 예전에는 봄옷이 그렇게 필요가 없었는데 갑자기 너무 필요한 거예요. 봄옷이.
1: 근데 없어도 살았는데 예전에. 네, 네.
0: 근데 그 돈이 없으면 그렇게 큰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자신의 필요의 기준이 달라져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쓰는 만큼 그러니까 버는 만큼 쓰게 되는 그런 어떤 심리는 계속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차피 다 써버리잖아요. 이게 소득이고요. 그거를 자산으로 연결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이 돈을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산으로 바꿔 놓아야 그게 내 재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돈 더 벌었다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작년보다 저축액이나 투자금이 늘었다라고 좋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 소득이 늘어난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네. 그 소득을 자산으로 바꿔야 한다.
0: 네.
1: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네요.
0: 네.
1: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성실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또 이렇게 부추겨주고 했었는데 응원해주고 했었는데
0: 네.
1: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진 사회가 아닌가 싶거든요.
0: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집안의 가훈들이 그런 게 많았거든요. 주식 투자는 폐가 망신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 이런 거 많았잖아요.
1: 요행을 바라지 말자.
0: 네, 네. 성실, 근면 이것만이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 예.
0: 그 가훈이 지금은 성공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또 코스피가 날아가고 있잖아요.
1: 예.
0: 여기에 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 굉장히 포모를 느끼기도 하는데
1: 저희 집도 조금 이런 분위기였어서
0: 그렇죠. 네.
1: 좀 돌이켜보면 아쉬운 순간들도 많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보시면 이게 올라타지 못하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2055년이면 고갈된다 어쩐다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해서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재설계를 해서 2064년 정도로 고갈 예상 시점을 늘렸단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치열하게 된 거잖아요.
1: 예.
0: 근데 이번에 코스피가 오르면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1: 그러니까요.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네. 빨리 소진된다고.
0: 그러니까 원래 평균 수익률이 한 8% 정도였대요. 근데 2025년 작년 수익률이 18.82%입니다. 근데 올해는 정말 무섭게 올랐잖아요. 작년에가 한 해 동안 번 돈이 한 230조 정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에서.
1: 예.
0: 근데 올해는 4개월 만에 250조가 이미 나왔대요.
1: 와.
0: 이렇게 되면 이 수익률이 계속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원래 1% 수익률 올라갈 때마다 그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7에서 10년 정도 늦춰진다고 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보통 기준으로 하는 게 4.5%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18% 이러면은 이게 한 2100년, 200년 가도 고갈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예로 들었지만 이게 가계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10% 수익률만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뭐 10억을 가지는 거는 쉽진 않겠지만 가령 10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1년에 1억을 번다라는 얘기거든요.
1: 예.
0: 자기 연봉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돈을 버는 식이 되는 거죠. 그 노동으로 한 해 1억을 벌 때의 수고와 뭐 이 땀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정말 성실함만으로 부자 되기는 힘든 세상이 됐구나. 다시 얘기하면 또 10% 수익률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는 또 그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됐구나.

0: 이런 것도 느끼게 하는 거죠.
1: 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성실의 가치는 정말 폄하해서는 안 되고 정말 고귀하다는 거를 네.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유진 님께서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 듣고 지난주였던 거요.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관련한 네. 얘기를 또 해 주셨어요. 네. 최고의 시대이자 최악의 시대인 거 맞는 것 같다. 최고로 많이 벌고는 있는데 네. 최악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 그렇죠. 네. 저희 또 애청해 주시는 분입니다. 참.
0: 감사합니다.
1: 근데 이렇게 왜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는 것만으로 부족한 세상이 된 건지 왜 최악의 시대가 된 건지 네. 궁금하네요.
0: 그게 내 탓이 아닌 거예요. 그게 세상 탓인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통화량이 늘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구매력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축만 하면 돈을 내가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가치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 화폐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금은 본이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1: 그렇죠. 그러니까 금 가진 만큼 네. 달러가 이제 나오는.
0: 네. 그러니까 이게 가령 은행이나 이런데 내가 이 통화량만큼 금이 쌓여 있는 그런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달러가 그런 역할을 해서 기축 통화로 쓰이기도 했잖아요. 달러
1: 그게 본이제로. 상당히 오래 전에 네. 바뀐 거잖아요. 네. 1970년대
0: 네. 없어졌어요. 네. 그만큼 안 쌓아놔도 되는 걸로 바뀐 겁니다. 네. 그걸 우리가 좋은 말로는 신용 시스템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1: 예.
0: 신용 시스템 자체가 그게 왜 생긴 거냐면 내가 통화량만큼 쌓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허위 화폐, 그러니까 가짜 화폐 같은 것들을 전제하고서 신용 시스템이 생긴 거거든요. 내가 가진 거 이상 화폐를 발행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거잖아요.
1: 예전에는 1:1 비중이 딱 그렇죠. 맞춰졌었는데. 네네.
0: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가치보다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신용 시스템이다 보니 당연히 통화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통화량이 는 이유고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노동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물건값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되면. 그래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고 말들 많이 하잖아요.
1: 예.
0: 그게 느낌이 아니라 진짜 사실인 거예요. 이 시스템
1: 그러네요.
0: 하에서는.
1: 네. 아니 그러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월급도 그만큼 같이 올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월급은 그 속도가 다르게 오르는 건지.
0: 아 이게. 자산 가격은 기대로 오르고요. 월급은 현실로 올라서 그렇습니다.
1: 그래요?
0: 예, 네. 예를 들어 주식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좋은 일도 있지만 야, 저 기업이 앞으로 어딘가 계약을 한대. 이건 기대잖아요.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수익이 들어온 건 아닌데 큰 계약을 땄대. 그건 1년, 2년 있다 들어오는 돈인데 그것 때문에 주식이 오르잖아요.
1: 그렇죠. 꼭 이성적으로 오르진 않잖아요. 가격이.
0: 그렇죠. 부동산도 뭐 강남 부동산 어쩌고 하지만 그게 나중에 올라갈 것이란 기대 때문에 지금 그만한 돈을 넣는 거지 지금 자체의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은 기대로 오르는 거고 근데 월급은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월급은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인 거잖아요.
1: 예.
0: 주식 가격 상승은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가치 상승이 되는데 임금 상승은 고정비로 빠져나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주가는 오르긴 바라지만 임금은 최대한 천천히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1: 하긴 그 기대에 따라서 월급을 주면 또 네. 휘청이는 회사들이 많을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1: 거의 다 그렇겠죠 아마.
0: 그러니까 월급은 노동시간만큼 주는 거고 자산은 희소한 소유권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노동의 가격인 월급은 자산 가격만큼 빠르게 뛰기는 어렵다는 거죠.
1: 그렇군요. 이 책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해 보니까 왜 내 월급만 제자리야 하면서 저 같은 사람이 징징대면 그럼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선배가 나와서 딱딱 네. 정리해 주고 네. 일침을 놔주는 네. 책이 아닌가 네.
0: 신용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네가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1: 그래서 할 말이 없어져요.
0: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 시스템 하에서 그런 거죠.
1: 아 그렇구나. 진짜 네. 희소성 또 대체 가능성 측면에서 자산이 월급보다 오르는 속도가 빠르다는 건데
0: 네.
1: 이거 말고도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0: 아, 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레버리지 때문이거든요.
1: 예.
0: 자산은 빚을 끼고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령 뭐 1억짜리를 뭐를 산다라고 했을 때 뭐 내가 5천만 원만 있어도 5천만 원은 빚을 져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1억짜리가 내 기대대로 오른다. 1억 5천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이자를 내고 한 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만하잖아요.
1: 그렇죠. 5천만 원으로 거기에 조금 이자 비용을 더해서
0: 그렇죠.
1: 더 많은 수익을
0: 네네.
1: 낸 거니까.
0: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도 역시 이런 식으로 신용, 기관자금, 연기금, 외국인자금 뭐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그런 어떤 레버리지 효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월급에는 레버리지라는 게 없죠.
1: 그렇죠.
0: 내 월급 300만 원이 갑자기 대출을 끼고 900만 원처럼 움직이진 않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레버리지가 아니라 그냥 빚이잖아요.
1: 예.
0: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게 돈이 그 계속 풀리면 이 레버리지 시장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돈 자체가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집이나 주식, 채권, 뭐 심지어 코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자산 가격이 먼저 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자산 가격부터 오르게 되고 자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내가 좀 돈 좀 있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 때문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월급은 그 다음에 제일 늦게. 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오르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게 그런 말인가 싶습니다. 신소영님께서는 두 개가 좀 바뀌어서 올랐으면 좋겠다고.
0: 다들 그러실 거예요.
1: 그러면 네. 이 저자는 결국 일반 직장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같은 투자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0: 네. 근데 좀 위험한 일반화긴 한데요. 예.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또 아니라는 거죠. 이 책이 강조하는 건 어쨌든 지금의 자산시장은 끝물이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빚을 그다음으로 전가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계속 끝도 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강남 부동산 같은 경우에
1: 네.
0: 한 10년치 노동가치를 저장하면 얻을 수 있는 자산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한 40년치를 벌어도 얻을까 말까 하는
1: 40년치도 아닐 것 같아요. 한 세대를 일해야 그 다음 세대에야 좀 얻을 수 있을까 말까.
0: 왜 그냥 뭐 먹고 자고 딱 그것만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다 모으면
1: 예.
0: 어쨌든 예전에는 그 노동가치가 한 10년이었다면 지금은 40년, 50년은 걸려야지 그 정도를 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게 점점 불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노동가치를 저장해서 이 자산을 얻을 기회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꼭 어떤 투자를 하라는 것보다는 이런 돈의 흐름과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변화를 이해하고 흐름을 알고 거기에 쓸려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들 투자하는구나. 나도 투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쓸려가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다가 이제 돈을 잃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런 걸 알아야지 쓸려가지 않고 그러다가 가끔 나오는 나에 맞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자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소수의 자본가들만이 알고 있었던 뭐 자본주의의 네. 숨겨진 비밀들을 알려주는 책이 아닌가 싶네요.
0: 네.
1: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나 또 인플레이션율 이런 게 있잖아요.
0: 네.
1: 보통 은행 정기적금 같은 것도 그만큼을 그래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은행에만 저축해놔도 돈의 가치를 좀 지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책의 관점이 좀 극단적인 데가 있어요. 그 스토리텔링식이라 스토리텔링식은 재미가 있거든요.
1: 예.
0: 그런데 그게 좀 과장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 뭐 선조는 이순신에게 뭐 이해가 안 가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1: 네.
0: 기록에 있으니까.
1: 네.
0: 근데 이거를 스토리텔링식으로 하면 그 이렇게 하는 거죠. 질투에 사로잡힌 선조가 이순신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1: 교수님 톤부터가 바뀌는데.
0: 그렇죠.
1: 네. 네. 근데 이제 질투라는 약간
0: 맞죠.
1: 평가가 네. 내려졌네요. 네.
0: 질투라는 없던 게 있고 부당하다는 네. 게 평가가 되잖아요.
1: 네네네.
0: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재미는 있어요. 그래 뭐 질투 어쩌고 하니까.
1: 의도가 좀 들어갔네요. 네. 근데
0: 이렇게 되면 이제 역사 왜곡 논란에 시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텔링식이 재미는 있지만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극단적 과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이 책에도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게 좀 과장된 면이 있다라는 걸 좀 보고서 얘기하면
1: 예.
0: 작가의 말로 따르면 인플레이션 같은 수치는 정부가 유리한 항목만 조사에 포함시킨다 하는 식으로 좀 기준을 움직여서 수치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경제가 분명히 어려운데 그런데 발표된 수치나 이런 걸 보면 경제가 괜찮게 보인단 말이죠, 수치는. 그럼 이건 뭐지? 왜 괴리가 생기지?
1: 나만 힘든 건가? 이렇게 그렇죠, 착각할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물가 지수를 보면 그 물가 지수가 높고 낮고에 따라서 내가 물가가 높고 낮구나 판단하는데
1: 예.
0: 집값 상승은 이 물가 지수에 안 들어가요. 전월세만 들어가고. 근데 사실 집값이 올라가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크잖아요. 물가를 느끼기에는.
1: 그렇죠.
0: 근데 그거는 너무 크잖아요. 그 집값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거는 물가 지수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인플레이션율이나 경제성장률을 보면 요 정도? 그러면 그 이자율과 비슷하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율은 발표하는 것보다는 그 실제적으로는 더 높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돈은 여기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날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 그렇군요. 통계 이면이나 왜곡 이런 네. 의도가 들어간 통계치에 대해서도 짚어주는
0: 맞습니다.
1: 책인 것 같네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궁금증. 우리 대부분 저와 같은 일반인들로서는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저자가 이야기하는지가 궁금해요.
0: 일단 자신이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책의 제목이면서
1: 네, 다시 한번 그렇죠. 강조해 주네요. 네.
0: 월급이 들어오면 나는 돈을 벌고 있다 생각하지만 화폐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지면 실제로는 제자리거나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는 상태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1: 그러면 이제 이 책대로라면 네. 자산을 사고 자산이 그렇죠. 가치가 네네. 올라가는 걸 기대해야 네. 된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인가요?
0: 돈을 버는 건 흐름이고 자산을 가지는 게 이제 저장이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돈을 어떤 자산으로 저장할 것인가 이거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 저장의 방법으로 가장 흔한 게 뭐 현금, 부동산, 주식, 뭐 코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노동의 가치를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니까. 근데 이 책은 단순히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술적, 그 인문적 그런 지식까지 그 배경까지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본질적인 이해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주식한다 그러니까 우르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 자산을 어디다 저장할 것인가를 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 그렇군요. 돈에 대한 가치관이라고 하니까 조금
0: 네네.
1: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네. 돈에 대한 가치관은 사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0: 그렇죠.
1: 돈에 대한 네. 가치관이 뭐예요?
0: 네. 돈은 일단 다 좋아하는데 네. 하는 그런 되게 재밌는 게
1: 돈 많이 벌고 싶어하고 다들.
0: 조선시대에도 그 조선시대 옛날 기록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3살밖에 안 된 것들이 문득 돈을 뭘 요구한다 뭐 그런 식의 조선시대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1: 이렇게 명절에도 아이들 네. 보면 네. 뭐 이제 용돈 중에 네. 어떤 거 가질래 하면 5만 원짜리 집고 이런 이러잖아요.
0: 네. 아 제가 아시는 분이 그런 그 아들이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친척분이 그 5만 원을 주면서 아 이거 받았으면 뭐라고 해야 돼? 그랬더니 얘가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로 끝나고 5자로 얘기하면 돼라고 네. 했더니 그럼 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꼬마가 뭐 이런 걸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1: 인생 2회차 살고 있는 아이가
0: 그러니까요.
1: 아닌가.
0: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치관은 뭐 돈이 좋다 말다를 떠나서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예. 나는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1: 나는 왜 돈을 네. 벌려고 하는가.
0: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안정감을 나는 또 안정감을 원하는 사람인지 자유를 원하는 사람인지. 뭐 소비를 지금의 소비가 중요한 건지 미래의 선택권이 중요한 건지
1: 예.
0: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한 다음에 이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쓸지 무엇에 투자할지를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코인이 어떻게 좋다 말다를 떠나서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뭔데? 지금 당장에 이걸 원해? 예를 들어 좀 먼 미래를 보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맞고
1: 네.
0: 지금 당장은 부동산은 당장 현금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고 이런 식으로.
1: 그 가치관에 따라서 수단들이 네. 달라지는 거죠.
0: 그렇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지에 따라서 그게 이제 가치관이 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1: 그렇군요. 많은 분들께서 저희 이야기 들으면서 책에 관심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2093번 네. 쓰는 분 오늘 책 이름 물어보셨는데요.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 책 보니까 나의 내 몸은 투자금이다라는 목차가 있던데요. 좀 튀더라고요. 이게
0: 갑자기,
1: 어떤 얘기입니까?
0: 갑자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인생론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그런 눈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는 건데 내가 가진 첫 번째 자본은 돈이 아니라 몸, 시간, 체력, 집중력, 실행력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몸이 있고 배울 수 있는 머리가 있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원초적인 투자금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대나 30대 초반 정도 되면 큰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하지만 그 대신 시간과 체력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밤을 새워 뭐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하면서 이 미래 소득과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수단을 지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몸이 부실해서 건강이 무너지면 사실은 일도 못하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사실 그런 기회들 자체가 없잖아요.
1: 예.
0: 그래서 나의 몸은 투자금이다라는 게 단순히 운동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몸과 시간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산의 형성의 출발점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약간 이 책의 관점으로 이 책이 좀 약간 세게 말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말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노동자는 처음에 팔 수 있는 것이 자기 시간과 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잘 굴려서 소득을 만들고 그 소득을 다시 자산으로 바꿔야 한다. 이 과정이 끊기면 계속 노동만 하게 되고 이 과정이 이어지면 몸에서 나온 가치가 자산으로 옮겨진다. 이 책의 어떤 어조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자산이 없다고 탓하지만 말고 사실 네. 우리 몸은 누구나 네. 다 가진 자산 아니겠습니까?
0: 네.
1: 저 하나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튼튼한 몸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거든요.
0: 네.
1: 왠지 든든한 자산이 하나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지금 운동복 입은 모습과 튼튼한 몸 이거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1: 다 할 수 있다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핏 보니까 가족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본다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0: 네.
1: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의미일까요?
0: 이게 약간 가족의 가치 저장 수단이다라고 하면 좀 차갑게 들리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이 책 자체가 자산 이런 관점으로 이제 그 모든 걸 보는 거니까 핵심은 이런 거예요. 가족을 돈처럼 계산하자. 우리 집은 뭐 부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중요한 가치가 가족 안에 저장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뢰, 관계, 돌봄이나 기억, 정서적 안정, 삶의 기반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가치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오래도록 저장되는 곳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족은 그 이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툴툴대다가도 내 힘든 것을 버티게 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할 때가 있고요.
1: 예.
0: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신뢰, 정서적 기반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아이에게는 교육이나 습관, 태도, 세계관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노후에는 경제적 자산만큼 중요한 관계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본다라는 것은 가족을 이용하자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장기적인 삶의 가치가 축적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소중히 대하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생각해보면 진짜 가족이 뭐 삶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도 하고
0: 네.
1: 또 정말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도 뒷받침해주고 뭐 레버리지가 돼주기도
0: 네.
1: 하고 진짜 가치 매기기가 좀 어렵지만 진짜 중요한 자산이 아닌가
0: 네,
1: 싶네요.
0: 맞습니다.
1: 김은희 님께서도 오늘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이 책과 함께 생각해 봐야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은 자산과 가치라는 관점으로 투자뿐만 아니라 뭐 인생의 여러 가지 덕목들을 바라볼 수 있겠다. 이런 책이 될 수 있겠다 싶네요.
0: 맞습니다. 이 책은 투자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자산과 가치라는 관점으로 돈과 인생을 다시 보게 만드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너무 현실적이어서 현타가 오기도 해요. 읽다 보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이야기고 설득이 또 되는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 돈은 어디에 저장되는가, 내 몸과 시간 어떤 투자금인가, 가족과 관계는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결국 이 책은 부자가 되는 법보다는 내가 가진 가치들을 어떻게 지키고 옮기고 키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3253번 쓰는 분 평소 돈을 밝히는 저를 돌아봅니다. 돈을 철학적으로 생각할 기회도 되는 것 같은데요.
0: 네.
1: 아침부터 돈에 대한 담론 잘 듣고 있다고 문자 주셨고 김영미 님께서도 오늘 이야기 인상 깊게 들으셨나 봐요. 이시안 교수님 매주 이 시간에 오시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셨는데요.
0: 네.
1: 이시안 교수님 언제 오시죠?
0: 네, 저는 격주 그러니까
1: 네.
0: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 수요일 2주마다 한 번씩 오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좋은 책들
0: 네.
1: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선정해 오시니까요.
0: 네.
1: 다다음 주 수요일도 영민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니면 어떤 책을 했으면 좋을지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걸 보고 또 제가 선정할 수도 있으니까
1: 예.
0: 네,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이수영님께서도 재미있는 책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정한님께서도 오늘 좋은 정보 잘 들었다고 인사 주셨네요.
0: 네,
1: 모두
0: 감사합니다.
1: 모두 고맙습니다. 네. 책을 읽으면서 책 제목대로 진짜 현타가 올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런 선배가 있으면 주변에 있으면 참 좋겠다는
0: 그렇죠.
1: 마음도
0: 네.
1: 또 양가적으로 함께 드는 책입니다. 저도 한번 빌려서 읽어봐야겠네요.
0: 네.
1: 자본주의 시스템과 돈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어떻게 자산을 만들 수 있을지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책.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이라는 책으로 이시안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0: 네. 감사합니다.
1: 서울 수도권도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제법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내일은 더위를 식혀줄 반가운 비가 아닌가 싶어요. 출근길 다만 안전운전하시고요. 차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극을 보다 보면 임금이 행차하는 길에서 백성들이 징이나 꽹과리를 치면서 뭔가를 탄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딪힐 격자에 쇳소리 쟁자를 쓰는 격쟁이라고 합니다. 격쟁은 기본적으로 징이나 꽹과리를 침이라는 뜻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에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이 거둥하는 길에서 꽹과리를 쳐 하문을 기다리던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문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음 또는 윗사람의 물음이란 뜻입니다. 앞서 드린 설명 중에 거둥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거둥하다는 임금이 나들이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둥은 원래 들것자에 움직일 동자를 쓰는 거동이라는 한자어에서 동이 둥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말에서 이처럼 원래는 한자어에서 나온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것으로 뭐뭐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원래 아이동자 다음에 이자가 붙는 뭐뭐동이라는 말에서 온 것이지만 지금은 둥이가 표준어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쌍둥이가 아니라 쌍둥이, 늦둥이가 아니라 늦둥이가 되는 것이죠. 또 호두, 자두 역시 원래 복숭아나무 돗자를 썼던 것이지만 지금은 두로 바뀌어 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부터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비바람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도와 영남에는 시간당 10mm 안팎,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부터는 빗줄기가 더 굵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과 남해안, 일부 경북 내륙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그 사이 강원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중부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도 최대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별반 차이가 없겠는데요.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18.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20도, 춘천과 대구 18도, 광주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다가 금요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향후 몇 주 내로 한국을 방문해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기 위한 양자 실무그룹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후커 차관과 방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의 한미 외교차관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후커 차관이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의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 통상 및 안보 분야 합의를 도출했고 이는 양국 공동 팩트시트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원유 스와프 등 민관 대화를 장려하고 LNG, 액화천연가스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어제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유와 석유 제품의 스와프 및 상호 공급과 관련된 민관 대화를 장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정부는 LNG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산업 당국 간의 협의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드 벤스 미 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을 향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 상황과 관련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과 미국이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것 등 두 가지 선택지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은 대통령이 우리에게 이란과 적극적으로 협상하라고 지시한 상태라며 우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란도 합의를 원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천안문 광장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최하는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시 주석과 비공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경제, 에너지 협력, 국제 및 지역 정세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나흘 만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과 주요 선진국 재정 악화 우려에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투매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19일 오전 9시 40분께 5.18%를 넘어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운 것이 글로벌 채권 금리 동반 상승을 초래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린케비치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독일 주둔 미군이 줄어도 유럽 방위에 지장이 없고 병력 재배치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케비치 사령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회원국 군 수뇌부와 만나 이번 결정이 우리 지역 계획의 수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 대장인 그는 동맹의 유럽 축이 강화돼 미군은 동맹국들이 갖추지 못한 핵심 능력만 제공하는 쪽으로 역할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유럽 군대 역량 강화에 따른 미군 재배치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세계적 국립근현대미술관 퐁피두 국립예술문화센터 분관이 서울 여의도에 들어섭니다. 한화문화재단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4일 퐁피두센터 한화가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퐁피두센터 한화 건물은 63빌딩 별관을 리모델링해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가 예보된 가운데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3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11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8.3도입니다.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핵심 쟁점 한 가지에 대한 접점을 좁히지 못해 파업 하루 전날인 오늘 오전에 협상을 이어갑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여야 모두 새 결집과 판세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전격 인터뷰에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와 잇따라 인터뷰합니다. 선거 와중에 국회

0: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GTX-A 공사 현장 철근 누락 관련 현안 질의를 벌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도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호르무즈 해협 남호 피격에 대해 현안 질의에 나서는데요. 당당 토론에서 쟁점별 각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5월 20일 수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수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간밤에 자정을 넘어서까지 삼성전자 노사 협상을 벌였는데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점이 남아있다고요?
1: 네.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틀째 마라톤 협상을 벌였는데 대부분 쟁점에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지만 핵심 사안 하나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가 오늘 새벽 12시 30분쯤 정해됐고 조금 있다가 오전 10시에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의견 일치가 안 됐다면서 그 외에는 의견 합치가 많이 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하는 거랑 제도화하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걸로 전해졌고요. 성과급 재원을 사업부별로 어떻게 나눌지가 남은 문제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반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자면서 이 중 70%는 반도체 부문 직원이 나눠갖고 나머지 30%를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사측은 성과를 많이 낸 사업부에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기존 성과주의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0: 네, 협상 과정에서 노사 입장이 잘 좁혀지지 않으니까 중노위가 직접 절충안을 내놨다고요?
1: 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이 노사 의견이 해소되지 않아서 양측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재개되는 회의에서 삼성전자 사측이 이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 측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 사측이 이를 수용하면 이에 대한 노조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0: 네.
1: 사측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 노조는 총파업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정부가 앞서 시사한 대로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 카드를 쓰면 즉각 파업이 중단되고 중노위의 강제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0: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지 사나이 일본 총리가 어제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구체적인 회담 결과 전해주시죠.
1: 네. 이 대통령과 다카이지 총리는 이제 어제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만나서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시장과 공급망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양국은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를 확보하는 데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난 3월에 체결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력을 더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일본 측은 원유와 석유 제품 LNG를 필요할 때 서로 교환하는 스와프 거래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중동을 거쳐서 오는 물동량이 많은데 양 정상은 중동 지역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요. 북한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설명하면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다카이치 총리는 약간 결을 달리해서 북핵과 미사일 문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일본 조세이 탄강에서 발굴된 유해 DNA 감정이 곧 시작된다면서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이 지난 7개월간 4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진 데다 서로 고향까지 차례로 방문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호평했습니다.
0: 네. 자주 만나니까 친밀감을 보여주는 장면도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1: 네.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유명 안경 생산지에서 만든 안경테를 이 대통령에게 선물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렇게 선물 받은 안경테를 쓰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의 원래 안경을 쓴 상태로 두 분이 이제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안동 하이탈 9점과 목조각 액자 그리고 다랑아리 백자 액자 등을 선물했습니다.
0: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새벽만 해도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하루도 안 돼서 다시 공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0: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걸프국 정상들의 요청으로 원래 예정했었던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잠시 보류한 거라면서 이틀이나 사흘 혹은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만 시간을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원래 공격하겠다고 했던 날짜는 오늘인데요. 이틀이나 3일 내라고 하는 것처럼 시한을 못 박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옵션을 열어두면서 협상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중을 동시에 내비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1: 네, 미국은 또 이란에 대해서 새로운 대규모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0: 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란의 이른바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겨냥한 대규모 제재를 어젯밤에 발표했습니다. 이란 은행들을 대신해서 외환 거래를 둔 위장 기업들하고 석유나 석유화학 제품 운송에 관여한 선박 19척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얻은 자금이 이란의 무기 개발과 헤즈볼라나 하마스와 같은 친이랑 무장 세력 지원에 쓰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 하마스를 사실상 뒤에서 지원해온 인물과 단체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데 미국은 가자지구로 향하는 선박 활동을 조직하거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자금과 인력을 연결해준 인물들의 일부가 겉으로는 인도주의 활동이나 시민사회 지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하마스에게 자금을 전달해주면서 조직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미 국무부는 하마스는 이런 지원 세력을 이용해서 가자지구에서 입지를 굳히고 작전 자금을 충당하고 국경 너머에서 테러 폭력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0: 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어제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정 회장은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고 하면서 5.18 영령과 유가족, 광주시민 그리고 박종철 열사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죄드린다고 했고요. 그룹 차원의 역사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면서 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과 마케팅 검수체계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약속했습니다.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 역시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며 공식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정치권에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동체와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5.18 단체들은 어제 5월 00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광주 시민사회와 정치 권 그리고 교육계까지 잇따라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스타벅스 텀블러를 버리는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이 계열사인 이마트까지 불매해야 한다면서 탈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이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또 번졌습니다.
0: 네,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공식 SNS 계정에 내일 새벽 들렀다가 출근해야지 이런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 글엔 국민의힘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 계정으로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지라는 답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번 논란을 희화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게시물을 삭제했고요.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희생자들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명백한 잘못이라며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김선민 후보 측은 후보 본인이 아니라 캠프 관계자가 댓글을 작성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1: 네. 자, 수원 FC 위민과 북한의 내고향 축구단의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4강전 오늘 저녁 7시에 열리죠.
0: 네, 수원 FC 위민과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오늘 저녁 7시에 수원 종합 운동장에서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 결승전을 치릅니다. 북한 축구팀이 이제 한국에서 경기를 하는 건 축구 종목을 기준으로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이후 12년 만인데요.
1: 네.
0: 특히 북한 여자 클럽팀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어제 공식 훈련 초반 15분을 공개했는데 선수들은 예상보다 밝은 분위기 속에서 몸을 풀었고 웃는 모습도 자주 포착됐습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고 훈련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기자회견에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 리우일 감독은 남북 교류 의미를 기자들이 묻자 우리는 철저히 경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수원 FC 위민 선수들도 북한 대표팀 특유의 이제 거친 압박과 신경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기는 7천석 규모의 티켓이 모두 매진됐고요. 남북 공동 응원단도 꾸려졌습니다.
1: 네. 수요일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빗길에선 아시죠? 평소처럼 운행해도 과속이 됩니다. 감속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유지선 김해 쪽으로는 냉정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조금 전에 마무리됐는데요. 장유 휴게소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수도권 구간에서 출근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 쪽 죽전 부근에는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서울 요금소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수원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군포에서 반월터널 쪽의 정체가 고장난 차 때문입니다. 강릉 방향 서창 부근에서 지체고요. 군포에서 부곡 쪽으로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수요일에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환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이고,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큰 상승세 멈춘 것 같은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3: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1: 네.
3: 일단 수치부터 좀 보면 S&P 500은 장 마감 기준 0.7%, 나스닥 0.8%, 다우지수 역시 0.6% 하락을 했고요. MSCI 월드지수도 0.4% 하락을 했습니다. 이 특히 S&P 500은요. 최근에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약 두 달 만에, 그러니까 3월 말 이후에 가장 긴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는 점이 시장의 불안감을 보여줬습니다.
1: 네. 미국 증시 하락 원인 뭐로 보십니까?
3: 아무래도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 이것 같습니다. 최근 채권 시장이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10년물 금리가 4.5% 이상 상승했고요. 시장은 높은 유가 그리고 전쟁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에 연준의 다음 행동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추가 인상이 될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점이 충격으로 작용했습니다.
1: 네. 거의 1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미국 국제 금리가 올라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건가요?
3: 예, 우선 10년물부터 보게 되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루 만에 7.4bp 상승하면서 4.66%를 기록을 했고요.
1: 네.
3: 2년물 금리도 6.4bp 상승한 4.11%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장기 금리 충격이 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미국 30년물 금리가 5bp 상승해서 5.18%를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을 한 거고요. 시장이 이제 단순한 금리 고점이 아니라 고금리 장기화 자체를 걱정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1: 네. 지금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겠죠?
3: 예, 그렇죠. 이 WTI 유가가 어제는 0.8%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럴당 $107.8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1: 네.
3: 이 시장은 유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으면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 상황을 좀 돌아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압박을 위해서 며칠 내 공격 재개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나토는 호르무즈 해협이 7월 초까지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박 호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제 공급망과 에너지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니까요.
1: 네. 자, 현재 증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뭐가 될까요?
3: 예, 가장 큰 우려라고 하면 이런 전쟁발 인플레이션과 금리 재인상 조합이 될 겁니다. 유가가 계속 높은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버리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없을 테고요. 오히려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릴 수 있을 겁니다.
1: 네. 자, 이런 리스크 속에서도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 비중을 또 늘렸다고요?
3: 예.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보면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역사상 가장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73%가 반도체주 비중을 확대한 상태였는데요. 현재 시장이 가장 과밀 포지션이 바로 이 반도체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AI 그리고 반도체주에 지나치게 몰려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1: 네. 반도체주의 변동성도 상당히 커지고 있죠.
3: 네. 기록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던 반도체주들이 최근에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 3.6%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 장 마감 기준으로는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를 AI 랠리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변동성도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1: 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현재의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3: 예, JP모건에서는 전술적으로 여전히 강세 의견을 유지를 하긴 하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 수준의 위험 노출은 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투자자들이 다시 저가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1: 지금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건 엔비디아 실적 발표겠죠?
3: 예, 맞습니다. 내일 미국 시장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AI 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핵심 이벤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장 피로감 그리고 금리 상승 우려 속에서 엔비디아가 AI 성장 스토리를 다시 증명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졌습니다.
1: 지금 미국 시장을 종합해 정리하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3: 네,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AI 열풍은 살아있지만 시장은 이제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현실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기대와 AI 모멘텀을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고유가, 고금리 그리고 전쟁 리스크라는 현실적 부담 속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우리 시장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3: 네, 어제 한국 시장은 코스피가 3.25% 하락한 7,271포인트, 코스닥은 2.41% 하락한 1,084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최근 반등 흐름이 다시 꺾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좀 크게 느끼는 하루였는데요. 단순 낙폭보다는 시장 분위기에 대한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최근까지는 하락이 나와도 투자자들이 조정 후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반대로 혹시 분위기가 바뀌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나타났는데요. 이게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오전보다 오후로 갈수록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됐다는 점에서 이 기술적 조정보다는 좀 심리적인 충격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이 장중에 반등 시도가 나올 때마다 매물이 더 강하게 쏟아져 나왔다는 점을 보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하루였습니다.
1: 네. 그런데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덜 빠진 거는 또 의외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3: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숫자만 보면 코스닥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긴 했지만요. 실제 체감은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코스닥 내부에서 급락 종목수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 테마주나 중소형 성장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거든요. 예. 일부 종목은 하루 만에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느끼는 체감 공포는 오히려 코스닥 쪽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중에 급락을 하고 반등 없이 그대로 밀리는 종목들도 많았던 하루였으니까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수의 하락에 대한 체감보다는 본인 계좌에 대한 변동성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1: 네. 우리 증시에서 최근 외국인 매도세 계속되고 있어요.
3: 예, 시장에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5조 7천억의 순매도가 나왔는데요. 외국인은 반도체 그리고 대형 IT주 중심으로 강한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AI와 반도체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를 해왔었으니까요. 이제는 그 포지션을 일부 정리하는 흐름이 나타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금리 불안이나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오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신흥시장에 대한 비중을 줄일 명분이 생긴 거죠.
1: 네. 엊그제 반등을 시도했는데도 힘을 못 받았습니다.
3: 예, 투자자들이 이게 싸졌다 이런 느낌보다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3: 보통 급락장이 나오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기다렸던 매물이 추가로 나왔으니까요. 투자 심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AI 테마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3: 산업 자체의 방향은 여전히 강합니다. 다만 시장은 좋은 산업 그렇고 좋은 주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AI라는 이름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실제로 수익성과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훨씬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자, 지금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3: 예. 시장에 내가 보고 있던 종목들이 급락했으니까 이제는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접근은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구간이니까 하루 급락 뒤에도 추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1: 네.
3: 특히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일수록 변동성이 훨씬 커질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빠질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요. 주가가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무릎에서 사거나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면 전고점을 뚫은 후에 사더라도 그 이후에 상승분으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날보다 주가가 크게 빠졌으니까 사야 한다는 접근은 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1: 네. 자, 잠시 후 열리는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좀 전망해 주시죠.
3: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은 1.1%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미국 시장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보여준 큰 변동성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 대형주들이 과거에 보여주지 못했던 큰 등락폭을 볼 때 지금은 굉장히 주의가 요구되는 구간입니다.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결국 금리의 움직임에 투자자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일부 수익 실현을 통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1: 네. 이 시각 등시타라 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사라 기상캐스터와 함께 수요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1: 출근길에 비가 벌써 내리더라고요.
5: 네, 벌써 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내일 오후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는데요.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최대 150, 제주 산지에 120,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도 20에서 80mm 정도로 꽤 많겠습니다.
1: 네.
5: 특히 지금 제주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와 경북,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2,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1: 네. 오늘 저녁 7시에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하고 수원FC 경기가 수원에서 있거든요. 이때도
5: 네.
1: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5: 네. 내일까지는 아이고. 비가 내리고요. 또 비가 오는 동안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좀 걱정입니다.
1: 네.
5: 오늘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에서 25m가 넘는 돌풍이 몰아쳐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수막과 나뭇가지 등 낙하물과 쓰러지거나 부러진 나무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보행자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네.
5: 또한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운항 정보를 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올 때는 천둥 번개까지 치는 것도 있겠습니다.
1: 네, 사실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돼서 이 보통 그 현수막들이 많이
5: 그렇죠.
1: 내걸리게
5: 네.
1: 되는데 이번에는 그 날씨 때문에 조금 많이 주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 네.
1: 자, 이렇게 비가 오니까 때이른 고온현상은 누그러지겠죠?
5: 네, 오늘 비가 내리면서 이른 더위는 물러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20도, 청주와 대구가 18도, 전주와 광주가 22도 등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러 어제보다 크게는 10도 이상이나 낮겠습니다.
1: 네.
5: 여기에 바람이 불어서 좀 더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서울이 20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하지만 이번 비가 지나고 나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울의 낮 기온 모레 금요일 26도, 토요일 24,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은 29도로 다시 기온이 상승세를 타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5: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0: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죠. 전격 인터뷰 1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자 사무총장인 조승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네, 뭐 바쁘다는 말은 늘 들으실 것 같은데 얼마나 더 바빠지셨습니까?
1: 예. 근데 원래 이제 선거라는 것이 네. 뭐 몇 가지 단계로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거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공천하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공천자를

0: 부터 해서 기초 의원까지 3,200명을 공천했기 때문에 매우 분주했죠.
1: 네. 아침 몇 시에 시작해서 밤에 몇 시에 끝났어요?
0: 이게 뭐 보통 제가 뭐 기상 시간은 한 5시쯤 되고요.
1: 네.
0: 예, 거기서 이러저런 내용을 좀 준비하고 식사하고 회의나 이런 것들은 한 7시 반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1: 네.
0: 저녁에는 뭐 이러저런 또 하루 일과를 마치는 점검 회의 같은 거 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면 뭐 11시 뭐 이쯤 되죠.
1: 네. 아, 진짜 강행군인데 최근에 사실 좀 눈에 띄는 보도가 신변보호. 이거 좀 평소보다도 더 빨리 다른 선거 기간보다 빨리 요청을 하셨는데 그 정도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0: 예,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최근에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이제 테러 또 위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도 뭐 어떤 뭐 사이트 같은 데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무슨 암살단을 모집한다라는 뭐 이런 글들이 올라가고 또 이런 게 또 확산되는 또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과 그것에 관련된 강력한 이제 경고
1: 네.
0: 또 수사 의뢰 같은 것도 한 상태이고요. 통상 그 공식 선거 운동이 기간이 되면 주요 정당의 대표들에게는 경찰들이 이제 신변 보호 조치 같은 거를 진행을 합니다.
1: 네.
0: 예, 그런 조치들을 좀 제대로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요거는 비단 우리 당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의 대표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그 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말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뭐 테러 등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시도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 민주주의의 적은 폭력입니다. 폭력으로 절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고 지지를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1: 네. 네. 어제 정청래 대표가 주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게 눈에 띄었는데 처음 낙관론이 너무 일찍 나왔다. 서울이 어려워졌고 부울경은 해볼만하지만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사무총장님은 이게 지금 좀 민주당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0: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 내부에서 일부 낙관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은 일관되게 기조로는 선거는 쉬운 선거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 소속 이재명 대통령이 훌륭하게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번 2022년 선거에서는 12대 5로 저희들이 5명밖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래서 8명 이상의 그 국민의힘 현역 광역단체장 서울을 비롯해 서울, 부산 주요 지역의 광역단체장은 전부 다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마치 우리 당이 챔피언이고 국민의힘 야당이 여당한테 도전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후보들이 현직 야당 단체장에게 도전하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늘상 만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저희들은 생각은 갖고 있었고요. 역시 저희들이 예상한 바대로 그런 흐름으로 현재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 표라도 단 한 명이라도 당선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뛰고 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께도 이번 선거에 대해 선거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1: 네, 광역단체장별로 챙겨야 될 의제가 있고 중앙당에서 챙겨야 될 의제가 있고 해서 조금씩은 다를 것 같은데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신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어느 의제가 이 판세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0: 뭐 전체적으로는 크게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일을 잘 하고 계시고 지금 취임한 지 이제 1년이 이제 다 돼 가고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이 취임한 지 딱 1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구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선출되는 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은

0: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게 됩니다. 대통령 임기 4년과 함께하는 임기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그 지역은 뭐 소멸의 위기까지 얘기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 4년과 어떻게 호흡을 누가 맞추는 것이 지역 발전에 유리할 것인가. 여당 후보일 것인가 야당 후보일 것인가. 무능한 현직 야당 단체장이냐 아니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유능한 여당 단체장일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구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물론 이제 지역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슈들은 그 지역별로 서로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면서 정리되는 주제들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후보별로 보면 이제 선거가 가까이 오니까 뭐 새로운 의혹도 있고 과거에 있던 의혹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것도 있고 뭐 지역별로 다양합니다. 이런 의혹 제기가 판세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0: 판세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과거의 이슈들은 예를 들면 30여 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서 현재 이슈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아 그런 일이 있었어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거의 이슈보다는 미래의 이슈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불거진 뭐 GTX 삼성역 관련된 그 철근 누락 순살 시공이죠.
1: 네.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미래의 불안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주제들이 훨씬 더 따져봐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또 치열하게 검증도 하고 또 논쟁을 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가 그 평택 의뢰 우리 김용남 후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자도 사과를 했는데 당대표로서도 사과한다. 이렇게 빠르게 사과하는 모습도 상당히 눈에 띄었어요. 사과할 부분은 빨리빨리 사과를 해서 유권자들에게 입장을 내놓는 게 맞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면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건 뭐 지워질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본인이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사실 씻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현재의 태도로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시민들은 과거에 당신이 이런 일을 했지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또 그 태도도 동시에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김영남 후보의 적절한 사과 또 진심 어린 사과가 저는 그 시민들에게 잘 전달됐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정청래 대표가 당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또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그런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서울 그리고 영남 경합이다라고 최근에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4년 전에는 12대 5였는데 이번에는 16곳인데 여기서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자체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0: 예.
1: 어떻습니까?
0: 근데 저희들은 뭐 그걸 수치로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1: 네.
0: 예, 다만 한 곳이라도 더 이기는 것이 또 최대한 많이 이기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16곳 모두를 단 한 번도 포기한 바 없고 예. 16곳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수도권 뭐 특히 이제 서울은 서울대로 부산을 비롯해서 부울경은 또 부울경대로 대구 경북은 대구 경북대로 충청은 또 충청대로 또 호남은 호남대로 각각의 후보자들이 최선을 다해 뛰고 있고 중앙당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또 후보자의 강점에 맞게 최대한 효율적인 선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공천한 3,200명의 후보자들이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바입니다.
1: 네. 최근에 텃밭이라고 하는 전북지사 선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무소속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를 직격하는 발언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전북지사 선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예, 그 김관영 지사의 그 발언은 진실을 좀 호도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청년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현금을 살포한 행위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가방을 가져오라고 영상에 다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가방을 가져오라고 해서 현금 봉투를 꺼내서 거기서 5만 원짜리 한 장 두 장씩 나눠주는 것을 한 뭐 10여 명에게 나눠주는 것들이 영상에 다 찍힌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 그 다른 대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구제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삼촌의 마음으로 대리비를 줬다? 그러면 앞으로 삼촌의 마음으로 막걸리 값 주고 이모의 마음으로 뭐 떡값 주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 어떤 대표를 떠나서 당의 시스템과 당원당규의 공천 기준이라는 것이 또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행위가 문제가 됐던 것이지 마치 이게 김관영 지사 당신이 정청래 대표에게 마치 무슨 뭐 정치적 탄압을 받는 것처럼 말을 하고 계신데 그거는 견강부회입니다. 본인이 부적절한 현금 살포 행위 때문에 당의 공천 기회를 못 받은 겁니다.
1: 근데 당에서 전북의 암행 감찰단을 파견한 것 이걸 두고도 김 후보 측에서는 당 내부에서 김 후보를 김관영 지사를 돕겠다는 그런 의원들 또는 당원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당에서 암행 감찰단을 보내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0: 암행 감찰단은 이렇습니다. 당이 당연히 당의 결정으로 또 그 과정을 거쳐서 후보가 된 기초원 후보부터 광역단체장 후보까지 이 모든 분들은 당이 공천한 사람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노력할 당연히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당은 당연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공천행위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후보들을 내세울 테니 시민들은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위 공적인 천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공천입니다. 공적인 천거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후보자가 당의 후보자 서로 협력하지 않고 무소속 후보를 돕는다든지 다른 정당 후보를 돕는다든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어느 정당에서 그런 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김관영 지사가 정말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어요. 마치 그 뭐 개돼지 발언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적절한 언사까지 이용해 가면서 민주당의 정당한 당무집행 행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본인이 했던 그 현금 살포 행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숙고해보는 그런 것을 또 권유하고 싶습니다.
1: 암행 감찰단이 지금 파견이 됐습니까?
0: 그거는 지금 그 공명선거, 공정선거 특별위원회라는 것들 만들어서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한 출마자들 그리고 주요한 당직자, 당원들이 우리 당의 후보와 협력해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늘상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들을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1: 다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요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이 본부장께서 직접 김관영 후보는 복당이 안 된다, 불가하다는 입장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김 후보는 이제 또 정청래 대표가 있는 한 복당은 안 한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이거를 이렇게 또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당대표가 바뀌면 또 복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또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0: 당대표가 바뀌어도 안 됩니다. 그건 우리 당의 당원 당규에 제명 처분을 받은 분 아닙니까? 제명 처분을 받았고 그 제명 처분을 불복해서 무소속 출마까지 한 분입니다. 이분은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는 겁니다. 당에서 제명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복당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고요.
1: 네.
0: 그리고 그 제명에 불복해 또 무소속으로 또 출마까지 했기 때문에 그건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표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당원 당규를 고치거나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복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금 현재 정청래 대표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본인을 그렇게 몰아냈다고 자꾸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아닌 다른 대표가 있었어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의 절차이자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1: 네.
0: 그러하기 때문에 당헌 당규에 따라서 그 어떤 대표가 온다 하더라도 복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정상적으로 선출한 이원택 후보를 당은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 소속의 후보가 선출되었을 때 전라북도의 미래나 비전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데 훨씬 더 좋을 것이더라고 전북 주민들과 저희들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GTS 삼성역 철근 누락건 이게 오늘 또 국토교통위가 열려가지고 현안 질의까지 하는데 자, 오세훈 시장은 본인 책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가철도공단에 이미 세 차례 보고를 했다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이면 국토부까지 다 보고가 그쪽에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의혹을 자꾸 부풀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오세훈 시장, 오세훈 후보 쪽의 얘기에 대해서.
0: 그 오세훈 시장의 인식은 좀 크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는 보고받지 않았다. 내가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폐한 바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내가 보고받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은폐했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본인 말대로 보고를 안 받으면 그것은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감리 시공 책임자는 서울시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그 서울시와 그 공단 그리고 국토부 그 작년 11월부터 올 4월 달까지 뭐 열한 차례인가 몇 차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된 보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감리 또 공사 관리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이게 면책이 되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세훈 시장의 이 안일한 태도는 뭐냐면 뭐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실제로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안전에 대한 대비는 사고 가능성 단 0.1%라도 있다면 그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안전관리인 겁니다.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소위 순살 시공을 통해서 만약에 그 지하 공간이 조성이 됐고 만약에 큰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꼼꼼하게 좀 따지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1: 네.
0: 서울 시민들과 저희 민주당은 너무 안전에도 불감증 아니냐. 서울시가 아니란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 일선 사무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당연히 감리 시공의 책임자인 오세훈 시장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1: 네.
0: 그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문제를 많이 부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라인을 또 교체해야 된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원 조사를 보니까 매매, 전세, 월세 다 지금 오르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과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오세훈 시장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오세훈 시장이 그 4년 전에 공약을 내걸면서 뭐 주택 공급 약속한 바들도 있는데 그 약속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본인도 먼저 점검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시장으로서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도전하는 겁니다. 예. 이 오세훈 시장이 다섯 번 서울시장으로 도전을 하면서 본인이 그 서울시의 주택 문제에 대해서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저는 그거 먼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책

0: 1년이 되지 않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라인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책임을 우려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문제는 서울 오세훈 시정 5년 이상의 그 서울 시정 그리고 지난 정부의 공급 문제라든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적이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중앙정부와 서울시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뭔가 일관된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 대표적인 게 오세훈 시장이 토지 거래 허가와 관련된 그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왕좌왕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우왕좌왕의 문제가 누적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문제에서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자, 5.18 관련한 질문인데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그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뭐 스타벅스 본사 코리아까지 지금 사과 입장을 내놨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SNS 계정에서 좀 이걸 희화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도 뉴스브리핑에서 전달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0: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이 정치의 또 양극화 그리고 그 양극화에 따라서 혐오와 배제, 조롱 또 이런 또 이 일그러진 모습이 투영된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더 문제는 이런 흐름들을 방조하거나 때로는 부추기는 정치 세력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5.18 문제와 이런 단 그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기관이나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확인되고 정리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수용하고 존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때때로 그걸 부정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비단 그런 무슨 뭐 어쨌든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일부 정치 세력 내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5.18이 폭동이다. 북한군이 개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공당의 구성원으로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정말로 역사적인 문제는 더군다나 국민적 합의가 끝난 사안들은 5.18 정신을 우리가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런 자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민주당 조승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8시 당당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쏘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5: 봄?
4: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 어떻게?
4: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4: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5: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4: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6: 여행 떠나요.
7: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은 지혜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경북 영주 부석사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는 산사의 봄을 고즈넉한 풍경 소리와 진한 풀 내음으로 느끼셨어요.

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더니 장거리 이동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고요. 어머니와의 대화에 집중하고 산사가 주는 안락함과 평온함에 몰입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네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0: 2026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 6월 3일 수요일 본투표 내 삶의 무대가 되는 우리 동네 그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 최대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는 빗줄기가 더 굵어지면서 강원 내륙, 강원 산지와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늦은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과 남해안, 경북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밤부터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선거철인 만큼 현수막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고온현 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러 평년보다 낮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20도, 춘천과 대구 18도, 광주 22도 등 영남 지역은 어제보다 크게는 10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반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박중건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네. 오랜만에 두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1: 네.
0: 예, 지금 삼성전자 협상이 오늘 오전에 다시 지금 네. 재개될 예정인데 보도를 종합해 보니까 마지막 쟁점 하나가 좁혀지지 않았다 있는데 저희 KBS 경제산업부도 취재를 한 내용도 다른 곳과 비슷한데 지금 노조에서는 성과급의 70%를 반도체 전 부분이 공통으로 받고 30%를 성과가 큰 메모리 사업부가 받자. 근데 회사 측은 안 된다. 성과주의 원칙에 훼손이 된다. 그래서 취재의 내용을 보니까 반도체 부분 전체는 40%, 성과를 낸 메모리 사업부가 60% 이렇게 하자. 뭐 이 입장이 지금 팽팽히 맞서는 것 같습니다. 이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노조 측이 얘기하는 공통의 70, 네. 성과 있는 메모리 사업부 30. 이 안이

0: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회사 측이 얘기하는 성과가 많이 낸 메모리 사업부가 한 60% 가져가는 게 맞다. 네. 어떤 쪽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일단 그 기본적인 내용이 반도체 사업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에 크게 보면은 메모리, 그다음에 시스템, 그다음에 파운드리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사업부가 있는데 사실은 시스템과 파운드리는 미래 전망을 위해서 삼성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초기에는 성과를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제 이걸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과도기 단계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여기에 성과급을 주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인력 유출이 뻔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원칙을 100% 관찰하기 어렵다는 것은 삼성전자 회사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4대 6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0: 네.
1: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래 전망까지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인데 네. 사실은 7대 3이냐 4대 6이냐 저는 이 쟁점은 큰 간극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0: 네.
1: 지난 일요일 날 노사 간의 비공식 미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6대 4까지 또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간극을 좁혀서
0: 네.
1: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양양자 후보가 예. 지금 또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업은 네.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삼성전자 협상과 관련해서 노란봉투법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2: 예.
0: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2: 우선 이제 기존의 노조법하고 바뀐 것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바뀐 게 파업으로 인해서 사측이 손해를 입어도 노조에 그러니까 근로자들에게 파업 대상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쟁의 대상을 과거에는 뭐 근로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에 관한 부분의 것으로 한정을 해놨었는데 지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서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면 이걸 쟁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사실상 성과급 결정을 가지고도 이것은 이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이유이니 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을 안 하면 사실 노조가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그 환경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당연히 노조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거죠.
0: 네.
2: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일 때 이거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예측을 했던 것이고요. 실제 일어났고 이것은 법이 뭐냐면 노조의 선의에 기댄다라는 거죠. 노조가 선의를 가지고 파업을 안 하면은 안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파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나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북한 정권의 선의에 기대는 것과 비슷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양양자 후보가 이게 이제 경기도의 전반적인 어떤 민생과 경제와 경기도 발전에 지대한 영향, 핵폭탄급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이걸 내 선거보다 이걸 더 우선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단식에 들어간 거죠.
0: 네, 노란봉투법에 대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노란봉투법에 앞서서 양양자 후보가 단식에 들어간 것은 빨리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번지수를 좀 잘못 찾은 것 같고요.
0: 네.
1: 그 단식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정부 당국에서 노사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있고 저는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단식할 필요 없다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모르진 않을 겁니다. 모르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국회에서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원화청 교섭인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관련 없다라고 보고 그 얘기는 안 합니다. 두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를 봉쇄당했다 말씀 주시고 있고 또 세 번째는 그 쟁행위의 대상이 확대됐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번 사안은 기존 노조법 즉 노란봉투법 이전의 내용과 관련돼 있을 뿐입니다. 즉 성과급 논쟁은 보상과 관련된 거고요.
0: 네.
1: 보상은 대표적인 노동조건 사안입니다. 기존 노조법에서도 이런 노동조건 관련 사항은 다 쟁행이 할 수 있는 영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으로 이 새롭게 확대된 영역의 그 교섭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고 곡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를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를 책임 범위 내에서 가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노란봉투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삼성전자 노조가 불법 파업을 네. 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한다라고 하죠? 노란봉투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0: 노란봉투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2: 거죠. 예. 이제 실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나서 삼성전자에서 지금 처음으로 파업이 일어나고 있고 저는 이 파업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기업들로 분명히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 파업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예.
2: 아마 일어나진 않았지만 지금 실제 그 정부가 긴급 조정권까지 이제 동원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오늘이 마지막이고 네. 실제 뭐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는 오늘 이제 속기하는 걸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고 이게 삼성에서 성과급의 15%를 10년간 노조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이걸 제도화해달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사업 경영상에서 결정을 한 문제죠. 성과라는 것도 성과급이라는 것은 성과가 있는 곳에 성과급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성과가 없는 것에도 확대하라고 하는 것. 이런 예시들이 쌓이게 되면 다른 기업들 성과가 나지 않음에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하이닉스는 지금 성과급의 10%를 작년에 하이닉스가 노조하고 대타협을 해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15%가 되면 그러면 하이닉스는 가만히 있겠는가 이런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돼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이 노란봉투법에 재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예,
1: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될게요.
0: 네, 말씀하시죠.
1: 그러니까 그 지금의 현안과 관련돼서 해법을 모색하는 건 중요한데요. 네. 해법을 제대로 모색하려면 원인을 잘 짚어야 되는데 노란봉투법은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해법은 다른 데 있는 거죠. 원인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에서 단체 협약으로 제도화가 됐습니다. 영업이익 10%를 10년간 적용하겠다. 그런데 지금 회사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영업이익의 일정 퍼센트를 3년간이라고 하는 방안을 제시를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가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과가 없으면 당연히 못 받죠. 왜? 영업이익이든 EVA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EVA든 영업이익이든 이 부분들은 성과가 없으면 그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 연동 제도화 방안일 뿐이지 네.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성과급 달라 이런 요구는 아닙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쟁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오늘 저희 코너의 특성상 그 논의는 여기 정도에서 토론은 마치고요. GTS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된 얘기로 좀 질문을 받고 보겠습니다. 행안위가 18일에 열렸습니다. 이때 이 GTX A노선의 철근 누락권 또 뭐 감사의 정원권이 현안 질의가 막 있었어요. 지금 박준건 의원님 같은 예. 경우에는 행안위에서 예, 활동하고 예. 계시니까요. 자, 이 GTX 노선 철근 누락권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지난해 11월에 현대건설에서 서울시에다가 보고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그 후에 또 철도관리공단에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철도관리공단 쪽에서는 오늘 또 최근 나온 보도를 보면은 11번 정도 회의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 아마 국토교통위에서도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이 부분이 서울시장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의혹을 부풀린 거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겁니까?
2: 예,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 것이 우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마저도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그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과거에 며칠 전에 호르무즈에서 우리 상선이 피격을 당했을 때 이 대책을 위해서 그리고 이 그 공격 주체를 확인하고 우리 상선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교통일위원회를 우리가 개최하자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GTX권을 가지고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행안위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놓으니 아, 네. 지금 당장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방에 나가서 다 선거를 돕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긴급 투입이 됐었습니다. 이 사안을 보게 되면은 10월 달에 GTX 삼성역을 시공하는 시공사가 시공의 오류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매달 원래 이 시공과 관련해서 매달 보고서를 철도공단에 제출을 합니다. 이제 보고서에다가 시공 오류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포함을 해서 11월에 보고하고 12월에 보고하고 1월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에 들고 나온 의혹이 뭔가 이 시공사와 서울시가 이 시공 오류를 숨겼다, 은폐했다. 이건 은폐 사건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했는데 현안질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고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또 얘기하는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고서가 두꺼운데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도공단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고서가 두꺼웠다. 별도 와서 구두로 얘기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재명 정부의 철도공단과 국토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보고서가 두꺼워서 읽지 못하겠으면 이게 지금 시스템 안에서 매뉴얼 상으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매뉴얼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보고서가 두꺼워서 검토하기가 힘들면 검토를 못하겠으면 세 번이나 보고 있는데도 몰랐었으면 매뉴얼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PPT를 프레젠테이션을 하든 그렇게 보고해라라고 매뉴얼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세 번이나 보고 있는데도 보고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게 시공 오류가 미리 발견이 돼서 시공사에서 전문가 그룹들과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20여 차례 회의를 해가지고 보강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설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보강 계획을 마련을 해서 그것을 철도공단과 국토부에 보고를 해갖고 평가까지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국토부에서 이걸 하자 말자라고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보고까지 마친 상태다.
0: 네.
2: 그래서 보강 안까지 나왔다. 이렇게 사안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원님,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책임 부분에 대해서 뭐 서울시장 책임으로 하는 거는 여당에서 부풀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1: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는 오세훈 캠프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고, 보강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0: 네.
1: 본질이 뭔가요? 누락됐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안전의 그 문제를 야기하는 철근 누락이 됐지 않습니까? 누락 안 됐습니까? 누락이 됐어요. 순살 시공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거 나중에 만약에 이대로 그냥 공사 진행돼가지고 준공되고 이용하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입니까? 서울시가 책임져야 돼요. 왜? 실제 발주 시공 감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있어요. 이 부분이 본질 아닙니까? 뭐 보고했네 맞네. 보고에 대한 얘기도 달라요 서로 입장이. 보강. 사후적으로 보강하면 단가요? 저는 이렇게 누락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오세훈 지금 현 후보가 아무런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서 최종 책임자로서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시공사와 함께 분명한 원인을 짚어내고
0: 네.
1: 책임 추궁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입장을 내야죠. 보고를 했네 맞네 이게 본질인가요? 그 누락이 됐지 않습니까?
0: 네. 말씀하시죠.
2: 그 살짝 그 보완 설명을 드리면
0: 예.
2: 우선 결재권자가 그러니까 계약을 한 것은 이제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외주를 준 거죠. 근데 그 시스템 상에서 계약 당사자가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0: 네.
2: 서울시에서 여기까지 보고가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0: 네.
2: 서울시에서는 사실 이런 어떤 이런 공사라든가 시공 이런 것들이 천 건이 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장에게 전부 다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본부장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스템 상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0: 네네.
2: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책임은 어쨌거나 시공사에 있죠. 시공사에서 시공 오류를 발생을 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뭡니까? 공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기업이에요. 사기업이 시공 오류 뭐 이런 것들은 시공을 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사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잘못하면 기업의 존폐와 관련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을 시공사가 만약에 이게 위험하다 싶으면은 다 허물고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강 계획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0: 안전한데 안전하게 다 보강을 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를 앞에 두고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과도한 공포를 주장하고 있다. 이건 뭐 거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건 후쿠시마 오염수급의 괴담이다. 또 다른 괴담을 선전하는 거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 네. 아니 이게 어떻게 괴담이에요. 제가 두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철근이 누락된 건 국민의힘도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오세훈 캠프도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없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네. 나중에요 이게 만약에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다. 라고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중대산업재해 내지는 중대시민재해로서 종국적인 책임 있는 자가 책임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민사 책임 말할 것도 없고 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으로 나와서 당선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고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서울시민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 어떻게 책임집니까? 어떻게 맡기죠? 이런 사람한테? 저는 못 맡길 것 같아요. 그 자세도 매우 중요한데 매우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네. 이 부분은 네. 가타부터 떠나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종국적인 책임자로서 잘못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관계기관이 전력했으면 좋겠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하겠다. 이게 이런 메시지가 나가야죠.
2: 네.
0: 어쨌거나 근데 기업이라는 것은 제품을 반도체도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제품의 어떤 뭐랄까요. 그 불량률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건설 결과물이 제품 아니겠습니까? 제품에서 오류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시스템 내에서 오류를 미리 발견을 하고 이것을 오류를 수정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대책이 다 허물고 다시 하는 것이냐, 혹은 이것을 수정을 해서 기존보다 수정을 하게 되면 기존보다 더 튼튼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옵션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방안이 지금 나온 거고 그래서 그게 국토부까지 보고가 된 거고 진행이 시스템 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서울시장 선거도 치열할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중요한 게 수도권 급행철도 공사가 워낙 큰 공사이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관심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평택을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지금 과거의 성범죄자 변호 의혹 그리고 뭐 의원 시절 보좌진 폭행 의혹 이게 다 이제 보도로 또 제기가 됐어요.
3: 네.
2: 예. 민주당에서 어제 바로 뭐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로서 또 사과한다라는 입장까지 내놨는데 자, 이 김용남 후보의 이런 뭐 커리어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네. 또 과거 뭐 세월호와 관련된 발언도 있고 해서 계속 이 일종의 자제심이라고 해야 될 게 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김용남 후보도 그랬고 저희 당도 그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했고요. 저는 뭐 필요하면 10번이든 100번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분명하게 사과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후보 사퇴를 해야 되느냐 또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은 결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2: 네.
1: 사실은 저도 이제 변호사 출신이긴 하지만 어떤 사건에 대한 변론 사건을 그 선임을 해서 변론하는 것이 이 어떻게 보면 의뢰인들의 어떤 변론권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후보도 당도 분명하게 좀 문제점은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평가받겠다 뭐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예. 또 김용남 후보가 당적을 또 옮긴 그 예.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저는 좀 이번 사안을 보면서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당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속속 잘 데려가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나왔던

0: 김재훈 후보 보좌진 갑질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돼갖고 낙마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당에서 데려간 김상욱 의원 전 의원이죠. 지금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불법 원정 성매매인가요?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김용남 후보입니다. 이분 또한 보좌진 갑질 행위와 그리고 성범죄자를 변호한 이력. 근데 이 내용들을 좀 보니까 집단 성폭행이라든가 아동 성범죄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한 30여 건 변호를 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국민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변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실 분이 이런 어떤 좀 악질적인 성범죄들에 대해서 변호를 좀 하신 거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보좌진 갑질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어제 사과를 하는 걸 제가 좀 봤는데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내가 좀 속도를 좀 올리다 보니까 내가 좀 우월한 위치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좌진이 좀 모자라서 따라오는 속도가 좀 느려갖고 자기가 좀 이렇게 화를 낸 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한 거예요. 이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죠. 왜냐하면 보좌진이 모자랐기 때문에 내가 혼을 낸 거다라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 이분이 구두발로 정강이를 차가지고 5급 비서관이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 가서 치료까지 받았던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사람들이 목격을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대로 앞으로 책임 정치 정치인에게서 뭡니까 무한 책임이지 않습니까? 책임을 질 줄 알아요 정치인입니다. 근데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사과하고 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1: 네. 예. 김상욱 의원권은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까요. 근데 보도에 따르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반박을 하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2: 당에서도 네. 후보 캠프에서도 그런 입장 견지했고요.
1: 네.
2: 우리 박충원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김용남 후보와 관련된 뭐 그 보좌진 관련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구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충원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여전히 진정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는 진정성 있는 사과 두 번이든 열 번이든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자, 5.18 기념식 불참 이유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더러워서 안 간다고 말했다는 이 언론 보도 갖고도 지금 양쪽에서 서로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보도에 기초해서 지금 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에서는 실제로 이 발언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2: 개인적으로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길 바랍니다. 너무 있을 수 없는 충격적 발언이기 때문에 더러워서든 서러워서든 뭐 천하람 의원이 그랬나요? 어떤 발언이든 부적절했다라고 얘기하듯이 그리고 실제 더러워서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깊은 상처를 줬겠습니까? 당사자분들, 국민들에게.
1: 네.
2: 차라리 그 발언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네.
0: 예. 저도 뭐 제가 이제 원내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모시고 있는 원내 대표님이다 보니까 그간 좀 많이 경험해 본 바로는 더러워서 이런 표현은 안 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의석수가 상당히 부족한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한 지금 1년간 지금 원내를 이끌고 계시는데 많이 고생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과의 어떤 지도부와 상대를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내외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걸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당에서 5.18 기념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5.18 행사에 있을 때마다 가면은 광주라든가 그 호남에서 그러니까 그 환영받지 못합니다. 가게 되면 많이 혼나고요. 많이 불평도 듣고 이렇게 되는데 뭐 작년에 장동연 대표도 그랬고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럽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개석상이 아니라 비공개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저런 뭐 1년간 원내를 이끌다 보시니 이끄시면서 뭐 그간 느끼신 소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 서러워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잘못 곡해돼가지고 보도돼서 좀 이슈가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차라리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1: 네. 네. 뭐 현안들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한 28분 정도까지밖에 두 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의 그 탱크데이 마케팅 때문에 네. 이게 뭐 대표 사과 또 회장의 사과 뭐 대표의 경질 본사의 사과까지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예요.
2: 네.
1: 이원님 이 건은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2: 저는 단순 실수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예, 내용 자체가 뭔가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타겟팅한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스타벅스 코리아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정용진 회장이 있는 신세계 전체의 분위기일까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후자의 어떤 그런 가능성들을 저희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의 기존의 이런 언동들을 보면요. 이런 소위 말하는 일베 극우 문화가 그룹 내에 만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스타벅스 코리아 측에서 선제적으로 반영한 거 아니냐. 또 그런 알게 모르게 그런 문화나 인식들이 회사 경영진에게 좀 널리 퍼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거든요. 저는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하고 이런 조치가 아니라 정용진 회장 스스로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고 책임 있는 어떤 언동과 조치들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1: 네.
2: 5.18을 앞두고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네. 안타깝습니다.
1: 네. 시간이 많지 않은데. 네.
0: 예. 어쨌거나 뭐 그 뭐 상황상으로 봤을 때 스타벅스 코리아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용진 회장까지로 확대하는 것은 자칫 특정 정치 성향 때문에 특정 경영인, 기업인에 대한 겁박, 압박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뭐 사장, 그 대표이사를 전격 경질하고 임원들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교육까지, 역사 교육까지 하겠다라고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네.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당랑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3: 전격시사 날씨정보입니다. 나서실 때 튼튼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와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지역의 빗줄기가 강한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오후 늦게부터는 중부지방과 남해안, 경북과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빗줄기가 더 굵어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만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후에는 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 서해안, 강원 산지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 제주 산지에 최대 100mm 이상이 되겠고요. 전국 그 밖에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과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친 뒤 중부지방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고 모레 금요일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0: 전격지도.
1: 전격 시사.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전격 인터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오랜만에 전격시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2: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그 이번에 선거, 동시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기본소득당에서 몇 분이나 출마를 어디 하셨을까요?
3: 네, 일단 기본소득당 총 32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고요. 이제 16개 광역시도의 모든 국민들이 다 기본소득당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16개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시의회 후보로서 이번에 중대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최초로 그런 지역구가 이제 광주에 총 4곳이 있는데요. 그중에 광산구와 북구 두 개 선거구에 박은영 후보, 문현철 후보가 출마를 했고요. 또 그 전남 함평에서도 그 도의원, 그러니까 전남 광주 특별시 의원이 출마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군산과 임실군에서도 이제 광역 의원 지역구 후보가 출마를 했고요. 기초의회 후보들도 출마를 했는데요. 안산에서는 홍순영, 서태성 후보가 저와 함께 활동을 해왔었고 또 백미란 후보도 함께 이번에 3명이 안산시에서 출마를 했고요. 또 은평, 서울에는 김진서 후보가 저와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함께 했었던 비서관이었는데요. 이번에 청년들의 1인 가구들의 어떤 삶을 대변하는 후보가 되겠다라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 나주에 이제 빛가람동에서 성인 후보가 출마를 하기도 했습니다.
2: 네, 그 저희가 후보들의 특징을 얘기할 때 아무래도 성별 또 연령 이런 부분들로 일단 좀 특징을 잡아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평균 연령 좀 젊으실까요?
3: 아무래도 이제 비례대표 후보들까지 이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평균 연령은 좀 낮은 편이고요. 다른 정당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여성 후보들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특히 서울 수도권에는 청년 후보들이 많이 좀 포진을 해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의 삶을 대변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실제로 청년 정책들 특히 AI 전환기에 청년들을 위한 청년 패키지 정책 그리고 그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뭐 주거비라거나 이런 정책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 네, 일단 대표 공약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3: 네, 이제 기본소득당은 이름부터 기본소득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본소득을 이제 첫 번째 공약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AI 전환기라고 하는 시기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잘 준비해 나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내란청산, 뭐 국힘제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본소득당은 2020년에 창당을 해서 벌써 6년 정도 활동을 해온 정당인데요. 창당을 할 때부터 AI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온 정당이고 AI 전환과 재생에너지 전환 이런 어떤 산업의 전환을 위해서 정부가 대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할 때 투자에 대한 국가의 투자분, 세금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분을 설정해서 그 지분에서 나오는 이익을 주민들이,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 성과가 다시 첨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각 지역별로 산업구조를 마련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노력들에 더해서 그 투자의 결실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주민들과의 이익공유제들을 좀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2: 네. 내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돼서 지금 32명의 후보자를 내셨는데 당에서 세운 목표가 궁금해요. 몇 분이나 어디에서 어떻게 당선됐으면 목표치를 어떻게 잡고 계세요?
3: 네,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소득당의 첫 번째 지방의회 의원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배출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호남 지역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선거운동도 하고 지역 주민

0: 분들도 찾아뵙고 또 여러 가지 현안들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번 중대선거구제로 치루어지는 광역의회 선거와 또 비례대표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전국적 진보정당으로 도약하는 게 기본소득당의 두 번째 이번 선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가늠자인 전국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그러니까 광역의회 비례대표 득표율을 3% 정도 득표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그런 의미에서 전국 어디선 찍으실 수 있게 6번 기본소득당을 찍으실 수 있게 모두 후보를 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 네. 지금 이제 호남에 상주하고 싶다면서 호남에 지금 사실은 집중을 하고 있고 또 보도를 보면 호남의 실질적인 제1야당이 되겠다. 네. 이런 포부도 얘기를 하셨는데 왜 호남을 지역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까요?
0: 네. 기본소득당은 AI 전환과 재생에너지 전환, 이 두 가지 산업 전환과 이익 공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이것을 처음으로 설계하고 잘 안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호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에 전남 광주가 통합을 했고 그 통합을 통해서 20조 원의 지원금이 이제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20조 원을 가지고 호남 지역에 뭐 AI 센터라거나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거나 재생에너지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이제 어떤 경제적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런 산업 전환의 어떤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부터 그런 주민들과의 이익 공유제를 잘 함께 설계해 나갈 수 있다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초기 모델이자 중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호남이 그냥 호남이니까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는 정책적으로도 대한민국 미래 비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지역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호남도 사실은 이제 한 정당이 이제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는 곳이고 무투표 당선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제1야당으로서 자리 잡는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도 기본소득당이 새로운 진보 정당이자 전국적인 진보 정당으로서 자리 잡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지금 무투표 당선 얘기를 하셨는데 광주 전남만 보더라도 한 80명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중에 소속 정당을 보니까 79명은 민주당 소속, 그리고 한 명이 진보당 소속이더라고요. 그래서 무투표 당선도 이게 사실 선거 취지에 조금 맞지 않는다.
0: 그렇습니다.
1: 그것도 있고 특정 정당으로 쏠리는 것도 이것도 민주주의의 어떤 다원성,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있는데 이번에 지금 광주 전남 쪽에서 광주 네 곳을 하셨어요. 북 광산구 또 전남으로 확장하면 한평도 있고 군산 임실 있고 다 됐으면 좋겠는데 가능성 높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0: 네, 물론 이제 작은 정당의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지역에서 좀 새로운 정치의 변화, 새로운 어떤 물결을 바라는 호남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또 한번 모아보고자 용기를 내서 출마한 후보들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특히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광산구 같은 경우는 3등까지 당선이 되고요. 북구 같은 경우는 4등까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광주 북구와 광주 광산구의 주민들께서 기본소득당의 후보를 찍어주시면 당선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전남 광주 특별시의회가 이번에 통합으로 구성되는 첫 번째 시의회고 전남 광주 통합시의 첫 번째 시장을 뽑는데 사실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에 따르면 시장이 어마어마한 권력과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을 민주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직접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사실 최종적인 통과된 법안에는 많이 담기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의회를 구성할 때 이렇게 집행부, 그러니까 시장과 똑같은 정당의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네네. 기본소득당 같은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를 좀 견제하고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진보적인 야당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사실 대표님이 그 얘기하신 중대선거구제요. 그 3등 또는 4등 안에 들어가면은 진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또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이번에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그 선거구들이

0: 특정 정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사실.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는 곳이라서 이게 지금 취지, 중대선거구제를 만든 취지가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이라는 그 취지를 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을 내놓은 분들이 있으셔서요. 근데 현장에서 뛰어보시니까 어떠실까요?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것보다는 진일보한 결과다. 물론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고 기본소득당도 많이 비판했지만 지난 선거제 개혁 과정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보단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실 이제 어렵게 만들어낸 중대선거구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선거구제가 돼도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조건 속에서 이 선거제도가 바뀐 것의 결과를 잘 살려나가는 것이 이후에 선거제 개혁의 불씨를 살리는 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대선거구제로 치러지는 4개 선거구에서 어떻게든 민주당이 아닌, 그러니까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 특히 진보적 야당들의 진출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다음 정치개혁의 불씨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그 지역구에서 저희와 함께 후보들을 내서 제가 선거가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이 4개의 지역구, 중대선거구제 지역구와 광산을 재보궐선거를 포함해서 광주 지역에서만큼은 좀 이 성과를 살릴 수 있게 후보 단일화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아쉽게도 진보당에서는 그런 논의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답을 받았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좀 실무적인 논의는 시작했지만 뭐 좀 논의가 진전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낸 중대선거구제의 성과가 4인을 뽑는다고 했을 때 진보적인 정당들의 표가 분산되어서 결국 4명 다 그냥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버리고 끝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지는 말아야 한다.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고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의 좀 전향적인 논의에 참여를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0: 네, 지금 신재 전 대표가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이제 나서셨잖아요.
1: 네.
0: 지금 여기가 이제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민주당 후보의 직전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지금 같이 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1: 네, 이제 현장에서는 이 워낙 광산구라는 곳이요 굉장히 젊은 지역입니다. 광주에서 젊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전국적으로도 7번째로 젊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젊은 후보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 좀 기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가 좀 늦게 확정되기도 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좀 잘 이렇게 스킨십이 없는 후보들이 좀 많이 출마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직접 호남 지역과 좀 광주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기본소득당의 비전과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면 좀 다른 어떤 시도, 광산의 담대한 좀 다른 선택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분위기들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광산구가 대한민국 최초의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재 후보가 이제 미래차와 반도체 첨단 산업은 키우고 노후하거나 혹은 위기 산업의 노동자들은 지키면서도 산업 혁신의 이익은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광산구 산업 혁신 정책들을 좀 1호 공약으로 내놓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지역의 특색과 좀 잘 맞아 떨어지면서 반응, 그러니까 주민분들의 어떤 기대들을 좀 마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지금 임문영 후보에게 신재 후보가 그 시민사회와 언론사가 제안하는 정책토론에 참여하고 정책토론을 더 많이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신 걸로 제가 네. 보도를 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현행 공직선거법이 뭐 여러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의석수 5수 이상이어야 된다. 뭐 전국 단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여야 된다. 등등등으로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제 법정 토론 내서도 지금 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사들이 이른바 하는 그런 토론회에도 참여하기가 쉽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1: 네.
0: 예. 이 부분은 좀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계속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좀 대안이 뭐가 다른 게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사실은 반복이 되는 문제인데요. 기본소득당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도 개혁신당 후보가 이제 토론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선거의 과정에서 주민들과 만나서 한 분 한 분 스킨십하고 악수하고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들 간의 정책 비전을 가지고 선명하게 경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좀 잘 진행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TV 토론의 초청 대상 후보가 동의를 하면 비초청 대상 후보도 함께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요구했었는데 선관위 규칙에 따르면 그것도 총 4인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광산의뢰는 총 6명의 후보가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정 토론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근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론사나 뭐 유튜브 채널 혹은 시민사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리를 좀 언론사나 시민사회에서 열어주시기를 좀 요청드리고 또 동시에 그 토론회 임문영 후보를 비롯한 제 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냥 피켓 들고 서 있는 것만으로 2주를 시간을 채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이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이곳 광산의 미래를 고민하고 가장 적절한 대답을 내놓는가를 가지고 좀 경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민들께 평가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0: 네. 제가 기본소득당의 홈페이지에서 기본소득 약속 지도를 보고 아, 참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소득당 후보들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공약을 내신 다른 당의 후보들도 거기서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1: 네.
0: 이렇게 이 기본소득 약속 지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1: 네. 기본소득당은 정말 기본소득 실현에 진심인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또 함께 충분히 논의하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각 지방정부들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기본소득당의 중요한 선거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분들께 그런 좀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캠페인 플랫폼 같은 것들을 좀 온라인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고요.
0: 네.
1: 네, 이제 각 정당들의 후보들의 공약들, 기본소득 관련된 공약들을 모으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게도 기본소득당의 후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민주당의 후보도 있고요. 매우 놀랍게도 국민의힘 후보나 아니면 더 오른쪽에 있는 뭐 극우 정당의 후보들도 기본소득을 공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지방선거에서는 사실 이름만 기본소득인 공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름은 기본소득이지만 어떤 조건을 건다거나 뭐 심사와 선별을 한다거나 이런 정책들, 이름뿐인 기본소득 정책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니까 내용적으로도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라는 취지에 맞는 정책들이 많이 이제 제안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소득당이 그 정책들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이것이 정말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는 정책인지 아닌지도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고요. 윤석열의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는 윤곽근 변호사도 이번에 충북도지사 경선 후보로 출마를 했었는데 그분도 기본소득 약속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공약을 하신 거죠.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만큼
0: 네.
1: 중앙정부, 중앙정치에서는 기본소득을 가지고 굉장히 이념적인 논쟁을 하고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많은 공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에서는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말고는 정말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걸 지역에서 뛰고 있는 정치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중앙정치와 지역 현장의 간극을 잘 또 해소해 나가는 것도 기본소득 실현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네. 대표님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오늘 오전이 거의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 회사에서 많이 난 이윤 이 부분을 성과급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도화하는 부분 또 얼마를 어떻게 어느 부분과 나누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은 갈리는데 기본소득당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네, 물론 이제 오늘 그 사후 조정이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좀 접점을 찾지 않을까. 어젯밤에 뭐 그래도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 이런 말들이 좀 들려오긴 하는데요. 네네. 많은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지난한 어떤 노사 갈등이나 노노 갈등을 떠나서 이번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 삼성전자의 노동자들이 성과급을 얼마나 받아야 적당할까. 이게 아니라 반도체 초과 이익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파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우려와 뭐 지금의 어떤 사후 조정 과정들은 이대로 잘 마무리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이번 사안이 던진 화두는 좀 우리가 깊숙이 고민해가면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기본소득당은 이제 자본이라거나 노동 외에 국민들의 세금이 투자됐던 어떤 연구들 그리고 뭐 지식이라거나 이 산업을 뒷받침하는 제도라거나 아니면 인프라라거나 이런 사회적인 투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산업을 위한. 네. 그래서 그런 그리고 앞으로 또 더 국가적인 투자가 더욱더 절실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이 결실을 지분 투자 방식으로 이제 국가가 그냥 단순히 지원금 주고 기업이 그거 알아서 쓰고 끝 이게 아니라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지분을 설정하고 그 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주들이 이익에 대해서 배당받듯이 시민들이 세금으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심도 있게 하지만 너무 늦지 않게 논의를 좀 이어가야 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갈등을 좀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네.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처음으로 제안을 했죠. 그 AI 반도체 산업에 초과 이윤, 초과 세수 부분에 대한 국민 배당 얘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는 그 청와대 국민 배당금 굉장히 화제인데 사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국민 배당금이라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이렇게 발생하는 초과 세수, 그러니까 저는 이런 논쟁을 할 때는 물론 거시적인 논쟁을 할 때는 개념을 좀 엄밀하게 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김용범 정책실장의 글이 그런 면에서 좀 여러 가지 해석의 어떤 차이들을 낳아서 거기에서 많은 어떤 이렇게 이념적 공세들이 발생했다 뭐 이런 고민들도 좀 들기는 하지만 예,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김용범 정책실장이 던졌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어떤 구조적인 어떤 초과 이윤이 발생했을 때 혹은 그렇게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사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걸 무조건 다 기본소득을 주자라고만 한 건 아니고 뭐 실제로 뭐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쓸 건지 아니면 뭐 AI 교육에 쓸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 협의를 하자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핵심적인 화두는 이 첨단 산업의 어떤 결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노동과 자본의 투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있었고 앞으로는 그 국가의 투자와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의 결실을 어떻게 나눌 거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AI 대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적 기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든다고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시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각 정치 세력들이 내놓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부분이 각자가 생각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지분 투자와 이익 공유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저는 최소한 이 AI 전환이 가속화되었을 때의 불평등 문제, K자 성장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경우에 국민들의 어떤 소득과 이 경제 구조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정치 세력들이 책임 있게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논쟁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김용범 정책실장의 그 글을 둘러싼 논쟁은 사실 너무 무책임하게 이념적 공세, 이거 그냥 뭐 빨갱이, 사회주의, 뭐 이런 방식의 어떤 공세만 이어져서 이것이 정치가 할 논쟁인가 이런 생각들을 저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방송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부터 내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경북과 전남에는 시간당 10mm 안팎,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시간당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남해안, 경북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빗줄기가 더 굵어지면서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제주 산지에만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지만 오후에는 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 서해안, 강원 산지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그 사이 강원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도 최대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과 내일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친 뒤 중부지방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고요. 모레 금요일에는 전국이 맑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고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몇 주 내로 한국을 방문해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기 위한 양자 실무그룹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후커 차관과 방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의 한미 외교차관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후커 차관이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의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회담 결과 통상 및 안보 분야 합의를 도출했고 이는 양국 공동 팩트시트의 구체적 내용이 담겼습니다. JD 벤스 미 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을 향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 상황과 관련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과 미국이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것 등 두 가지 선택지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은 대통령이 우리에게 이란과 적극적으로 협상하라고 지시한 상태라며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란도 합의를 원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19일 이란의 그림자 금융 시스템 및 선박 관련 인물에 대한 대대적 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은 이란의 유력 외환거래소와 이미 제재된 이란 은행들을 대신해 수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감독해온 위장기업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운송에 관여해온 선박 19척을 제재했다고